0: 마이너스 2 로그 2x인데 4 곱해서 얘 나오고 플러스 4 추가했는데 16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2가 되죠. 그럼 우리는 BC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 최소는 BC 제곱의 길이도 똑같이 여기서 최소를 만들어낼 거예요. 언제 최소가 되냐? 꼭지점에 좌표해서 우리가 최소가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 로그 2의 x가 1일 때 BC 길이의 최소값은 BC 제곱의 최소값은 얼마? 12가 돼요. 즉,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우리 BC 길이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BC의 최소값은 여기다 뭐만 씌우면 된다? 루트만 씌우면 돼요. 그래서 루트 12가 됩니다. 그럼 우리 다 찾았어요. x알파가 2구나. 최소값 m이 루트 12구나. 근데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거 발문이 뭐였어요? m의 알파 제곱이니까 아, 루트 12의 제곱. 정답은 얼마구나? 12가 되는구나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첫 줄,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라는 표현 들어가면 더 좋겠죠? 자, 이제 마지막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요 부분, 색칠된 부분,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x절편, y절편 구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직선은 점 AB를 지나는 직선이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점 A랑 B의 좌표를 구체화를 시켜주면 문제를 쉽게 풀수 있어요. 좌표를 구체화. 그럼 점 A의 좌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점 A의 좌표는요, X가 음수일 때니까 절대값 속을 마이너스를 꺼낸 구역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A 좌표는 로그 2의 마이너스 2X랑 로그 2의 3의 X 더하기 4 플러스 1을 연립한 식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 이 로그 방정식에서 따로따로 있으면 계산하기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1을 로그 2의 2로 바꿔치기 하면 진수가 마이너스 2x가 요두 진수의 곱인 3의 x 플러스 4 곱하기 2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서로 뚝뚝 약분해주면 아 얘는 마이너스 3x는 x 플러스 4가 되고 결과적으로 4x가 마이너스 4, 즉 x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a 좌표가 바로 나와요. a는 마이너스 1, 로그 2의 2가 돼서 1. 네. B도 마찬가지예요. B는 이번에는 로그 2의 플러스 2x가 되죠. x좌표가 양수니까 그것이 다시 로그 2의 3의 x 플러스 4 플러스 1인데 곱하기 2로 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서 두 개만 비교하면 결과적으로 x는 3분의 x 더하기 4랑 같구나. 즉, 3x는 x 더하기 4랑 같아서 2x가 4, 즉, x가 2가 되고, b의 좌표는 2, 로그 2의 4여서 2가 됩니다. 네. 그럼 직선 AB, 방정식은 뭐가 된다? 직선 AB는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1 나와야 되죠? 그래서, 아, 2 대입했을 때2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3분의 4가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요 y절편의 값은 3분의 4, x절편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돼서 정답은 4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2분의 1. 아, 정답. 얘는 나눠서 3분의 8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완성하기 6번의 경우는요, 내가 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알기 위해서는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되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알기 위해서는요, 점 A랑 B의 좌표를 구체적으로 잡아야지만 알수 있어요. 근데 점 A와 B의 좌표는 이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기 때문에 교점의 x좌표 방정식의 실근, 즉 연립해서 그 교점의 x좌표를 찾아줘야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술형 완성하기 6번까지 여러분들하고 다 알아봤습니다. 그 뒤에 내용은 이제 내신 수능 고난도 문제들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시간을 필요로 할 거예요. 그래서 꼼꼼히 한번 풀어보시고 이 서술형 완성하기 문제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환영합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윤리와 사상 9강의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이제 9강 들어서 우리는 이제 서양의 중세 시대 사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시간에까지 우리가 이야기 나눴었던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의 에피크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 여기까지가 고대 서양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능형 발문에서는 이제 고대 서양 사상가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렇죠.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크로스 그리고 스토아학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신을 지금 대비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내신형 발문은 좀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내신형 문항에서도 서양 고대 사상가, 서양 고대 뭐 이렇게 나오면은 아 직전 시간까지 공부했었던 그렇죠 사상가들이구나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그렇죠 서양의 중세 시대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 사상가들 프로테스탄티즘까지가 중세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근대 시대까지 갈 거야. 그래서 근대의 데카르트와 베이컨의 사상까지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중세를 거쳐서 근대로 가야 되겠죠? 자, 중세의 서양 철학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중세의 서양은요, 이제 그리스도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절대적이고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학도 이제 그리스도교 철학이 발전하게 되죠. 자, 이 중에서도 중세 초기에 대표적인 교부철학, 그리스도교 교리를 체계화했던 교부철학의 대표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는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아퀴나스를 공부하게 될 텐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중세 초기의 인물, 그리고 아퀴나스는 중세, 그렇죠, 후반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나란히 등장했지만 거의 한 1000년 정도의 격차가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아, 그들이 살던 시대의 시대상이 조금 달랐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짐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었던 플라톤, 그 플라톤의 사상을 수용해서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체계화한 것으로, 네,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플라톤의 사상을 수용하면서 그리스도교 교리를 체계화했는데요. 어떤 점에서 플라톤의 사상을 좀 수용했을까? 얘들아, 생각해 보자. 플라톤 하면 기억나지? 이데아론을 주장하면서, 어때? 세계를 둘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관점을 취했었죠. 기억나니? 불완전한 현상계와 완전한 이데아계로 플라톤이 세상을 구분했잖아. 자, 이러한 관점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도 나라를 두개 나라로 구분했다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자. 완전하고 영원한 천상의 나라. 그리고 좋아요. 불완전하고 유한한 지상의 나라로 구분했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읽다가 뭐두 개의 나라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아, 이거 아우구스티누스구나라고 하는 것들 찾아낼 수 있겠죠? 이런 천상의 나라 이것이 바로 신의 나라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아, 완전하고 영원한 이런 천상의 나라와 불완전하고 유한한

지상의 나라를 구분했구나. 각각의 나라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내가 향하는 나의 사랑의 방향이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를 결정한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야기하죠. 얘들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때? 자신을 창조한 신을 오히려 자기보다 더 낮은 존재로 생각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결국 신을 경멸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신을 경멸하는 자들은 그렇죠. 지상의 나라에 속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자신을 좀 낮출 줄 알고 오히려 신을 사랑하는, 즉 자신을 경멸하고 신을 사랑하는 이들이 어디에 속하는 거야? 좋아요. 천상의 나라에 속한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야기하기도 했죠. 자, 그러면서 그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인 그런 초월적인 존재, 그러한 신이야말로 이데아와 같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선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교 사상가답게 신을 최고의 선이라고 규정했구나라고 하는 것들 알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보면 플라톤의 사상과 굉장히 좀 유사한 속성이 많지.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보기에 플라톤의 사상은 완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당연해. 왜냐하면 플라톤은 어때?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초월적인 존재,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에 대해서는 신앙심이 없던 사람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 사상과 분명하게 차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플라톤이 이야기한 이데아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고, 이성을 통해서 이데아를 인식하고 최고의 이데아인 선을 인식해서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면서 살아가면 그러한 삶이 어때? 그렇지, 행복한 삶이다라고 플라톤은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신은요, 이성으로만, 머리로만 인식되는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는 신은요, 이성적인 인식, 그것을 뛰어넘어서 실존적으로 만나야 하는 인격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서 너무 중요해, 얘들아. 봐봐. 신을 이성적으로 물론 인식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성적인 인식의 대상, 머리로만 딱 인식하면 되는 대상이 아니야. 신은 그 이성적 인식을 뛰어넘어서, 아, 정말 그분이 존재하셨어. 진짜 그분은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실존적으로 신을 만나고 신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본 거야.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신은 이성적 인식을 뛰어넘어서 실존적으로 만나야 하는 인격적인 존재였습니다. 아,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참된 행복의 실현은 결국은 무엇이 필요해? 아, 신의 계시가 필요하고 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구나.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인간의 어떤 노력, 즉 이성적인 노력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이 이룰 수 없구나. 진정한 행복은 신과 하나가 될때 이루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 신의 계시를 통해서, 아, 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아, 신을 믿음으로써 신을, 그렇죠, 받아들이고 신과 하나가 될때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고 봤다는 거알수 있어요. 즉 그는 플라톤의 사상을 수용하면서도 인간의 이성과 의지의 한계를 밝히고 신과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윤리 사상을 정립했죠. 아, 결국은 중세 초기의 인물답게 이성보다는 신앙이 더, 그렇지, 위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러면 어떻게 행복을 바라보았을지 여러분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아,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은 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선을 실현하고 참된 행복에도 이를 수 있다라고 바라보죠. 그러면서 그는 성경에서 강조되는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종교적인 덕을 중시하는데, 그 중에 제일을, 그렇죠, 사랑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아, 최고의 덕은 사랑이구나.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이 이야기한 사주덕, 즉 지혜, 용기, 절제, 정의도 결국은, 그렇죠,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지혜도, 용기도, 절제도, 정의도 결국은 신에 대한 사랑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신에 대한 사랑으로 이것을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들 알수 있습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요, 신이 부여한 선물인 자유의지를 함부로 사용했어.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아, 원죄를 갖고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신은 분명히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선물해 주었는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함부로 사용해서 신의 뜻을 어기고, 그렇죠, 죄를 짓게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신과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어떤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얘들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신과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반드시 신의 은총이 필요한 거야. 얘들아, 신의 은총은 뭐야?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과 같이 신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것이죠. 아, 신의 은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역시 그리스도교 사상과 답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악에 대해서도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악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얘들아, 생각해봐. 신은요, 그 자체가 최고선이잖아. 그 자체가 선한 것으로서 오직 선한 것만을 창조했어. 그렇기 때문에 악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악은 도대체 무엇이지? 그래, 악은 인간의 행위, 즉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써 드러난 결과다라고 바라보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자. 신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악은 실체가 아니야. 어디까지나 악은 무엇이야? 선이 없는 상태야. 얘들아, 우리 이거 이해하려면 어둠을 생각하면 좋아요. 어둠은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야. 그럼 어둠은 무엇이지? 그렇죠.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잖아. 그것처럼 이 악이라고 하는 건그 자체가 신이 창조한 것도 아닐 뿐더러 그 자체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야. 어디까지나 선이 없는 상태, 선이 결핍된 상태, 선이 결여된 상태로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써 드러난 것이다 라고 보았다는 거. 이런 부분들 너무너무 중요해요. 얘들아, 학교 시험 볼때 이런 거 어때?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신은, 그렇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며 선악을 창조하였다. 신은 선악을 창조하였다. 맞아, 틀려. 틀렸지. 은근슬쩍 선악을 창조하였다. 악까지 창조한 것처럼 이렇게 서술되면 반드시 여러분 걸러낼 수 있어야 해요. 다시 한번, 악은 신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체도 아닌 오직 선이 결여된 상태였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즉 영원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신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자, 오직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이것은 가능한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인간 자신의 노력만으로는요, 이런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을 받아들이는 믿음, 즉 신앙을 통해서 신에게 귀의함으로써, 즉 신에게 돌아가서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야. 그럼으로써 신과 하나가 될때 신과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아우구스티누스는요, 플라톤의 사상을 수용하면서 어때?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되잖아. 따라서 천상의 나라와, 좋아요, 지상의 나라를 구별하는데 각각의 나라는요, 사랑의 방향이 결정한다고 했어. 즉, 신을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천상의 나라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지상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았다는 것들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는요, 플라톤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교 교리를 좀 체계화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중세 후반기 인물인 아퀴나스는 또 어떤 그리스도교 사상을 또 펼쳐 나갈까요? 자, 아퀴나스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퀵퀵퀵 날카롭지 얘들아. 아주아주 날카롭고 또 이렇게 그 당대 천재로서 또 이름을 날렸던 사상가입니다. 자, 아퀴나스도 굉장히 신을 사랑하는 그런 독실한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있던 사상가였는데요. 자, 그는 이번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수용하면서 그리스도교 사상을 펼쳐 나가요. 그러니까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이거 차분하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먼저 등장하고 이후에 아퀴나스가 등장하죠. 그것처럼 플라톤이 먼저 등장했고 그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했잖아. 아,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사상을 수용했고 아퀴나스는 좋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들 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 그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기억나니? 아리스토텔레스. 그래, 현실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잖아. 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나름의 목적이 있다. 인간에게도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좋음 선이다. 그런데 그런 목적, 좋음 선은 보다 더 상위의 좋음, 상위의 선을 위해서 추구가 된다. 그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최고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행복도 공부했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분 옆구리를 덕 치면서 행복이 뭐지? 하고 물어보면 나와야 돼.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행복은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 너무 중요한 거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공부할 때 배웠었죠? 자, 그런 의미에서 행복은 덕에 의해서 실현된다라고 하는 요런

중요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 개념들을 아퀴나스도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아퀴나스도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 그건 뭐라고 생각했어? 행복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은 덕에 의해서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들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아퀴나스는 이러한 행복, 이러한 진정한 행복은 그렇죠. 신과 하나가 될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본 그리스도교 사상가라고 하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또 다른 길을 걷게 돼요. 이 밖에도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이제 증명하게 되죠. 얘들아, 중세 후반부잖아. 자, 중세 후반부가 됐다는 건 근대의 싹이 그렇지. 무르익어서 발아되기 직전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죠.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요, 믿음, 즉 신앙과 이성을 어때? 조화시킬 것을 이야기해요. 물론 그도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 사상가이기 때문에 신앙과 이성 중에서 이성이 그렇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분명히 이성도 신앙도 다 신에게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믿음과 이성, 신앙과 이성은 무엇을 이룰 수 있다? 그렇죠.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성과 신앙은 조화를 이룰 수 있지만 분명히 이성의 역할과 죄송해요. 신앙의 역할과 좋아요. 이성의 역할은 물론 구별은 됩니다. 하지만 믿음도 이성도 다 신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둘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서 우리 아퀴나스를 보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도 이성적으로 좀 증명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그런 어떤 증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이 존재한다는 걸총 5가지 방식으로 이제 증명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과 이성의 영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구분하면서도 신앙과 이성의 어떤 관계, 그렇죠. 상호 보완적인 이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관계라는 걸 강조했던 그의 면모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앞서서 공부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의 사상에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도 분명하게, 그치? 다른 점은 선을 긋죠. 플라톤은 어때?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만물의 창조주로서의 신에 대한 신앙심은 없었던 그런 사상가였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의 사상과 분명히 차이점이 있었어. 그것처럼 지금 공부한 아퀴나스도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였지만 분명히 어때? 그렇지. 차이점 가지고 있겠죠? 자, 너무 중요하겠다. 자,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을까? 천천히 생각해보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덕을 어떻게 이야기했어?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으로 이야기하죠. 기억나니? 지성적인 덕에는 좋아요.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 같은 것이 있었고, 품성적인 덕에는 오지 용기, 절제, 온화, 이런 중용의 상태들이 있었어? 잘한다. 자, 이러한 덕을 갖추면 어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덕을 발휘해서 이런 덕을 실현하면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을 하면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봤어요. 하지만 아퀴나스는 잘 보자. 행복하기 위해선 덕이 필요한데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 이런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이런 덕은 어디까지나 자연적인 덕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적인 덕은 최고의 행복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예비적 단계의 덕이다라고 해석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예비, 샘플 같은 느낌의 그런 덕이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진정한 행복, 정말 참된 최고의 행복, 이걸 얻기 위해서는 어떤 덕이 더 필요한 거야? 그렇지. 종교적인 덕이 반드시 더 필요하다라고 보았어. 즉, 진정한 행복은 신의 계로 인도해 주는 것인데 결국 신과 하나가 될때 진정한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해? 좋아요. 너무 중요해. 종교적인 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종교적인 덕은 우리 앞에서 그렇죠. 아우구스티누스 공부할 때 이미 배웠죠. 미소사, 믿음, 소망, 그리고 좋아요. 사랑이 되겠네요. 이 중에서 당연히 그렇죠. 퀴나스도요. 가장 최고의 덕은 무엇이다? 그렇죠. 사랑이다. 신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쌤, 잠깐만요. 근데 제가 궁금한데요. 왜 아퀴나스는 이런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은요, 예비적 단계의 덕이다. 라고 본 거예요? 왜 이것만 가지고는 진정한 행복에 나아갈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얘들아, 생각해봐. 이러한 덕을 가지고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은 기껏해야 현세에서의 행복이라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어때? 내세까지 영원히 이어질 수가 없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예비적 단계의 덕에 불과해. 진정으로 얘들아, 우리가 참된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신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건 현세에서는 그렇게 될수 없어. 그건 오직 내세에서 가능하거든. 내세에서도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의미에서 어떤 덕이 더 필요하다? 종교적인 덕이 반드시 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 최고의 행복은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만,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으로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어요. 반드시 신의 은총에 의해서 어디에서 내세에서 가능하구나. 아,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은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선 반드시 신의 은총이 필요하고 그러한 신과 하나가 되는 진정한 행복은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퀴나스는 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퀴나스 사상 공부할 때 우리 법사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는요, 법을요, 영원법과 자연법, 그리고 실정법으로 구분하는데요. 영원법은 말 그대로 영원한 법이잖아. 그러니까 신의 예지와 신의 의지로 정립된 영원불변하는 그런 법이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신은 그런 영원법에 따라서 온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사물의 본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 안에도 이미 영원법이 다 반영되어 있어. 그리고 인간은 그 이성을 통해서 영원법의 일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원법을 뭐라고 불러요? 좋아요. 자연법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자신에게 반영된 자연적 성향을 인식하고 그것을 따름으로써 아, 신의 뜻, 즉 영원법을 깨달을 수 있고요. 그걸 깨닫고 그것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라고 바라보죠. 자, 신의 의지가 담긴 이러한 영원법, 그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것을 좋아요. 자연법이라고 방금 소개했습니다. 자연법이 너무 중요하겠지. 자연법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인식된 영원법, 그 영원법의 일부를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한 것을 자연법이라고 아퀴나스는 불렀어요. 따라서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고 지켜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입니다. 자,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따라야 하는 그런 법칙이라는 거죠. 자, 자연법의 제1원리는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예요. 앵쌤, 이거 너무 평범한데요? 얘들아, 이걸 우리가 왜 평범하다고 받아들이지? 그렇지. 결국 이런 자연법의 내용이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 안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평범하다고 느끼는 거죠. 자, 여기서 선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그건 바로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 안에 다 반영되어 있는 그러한 성향인데요. 첫 번째,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성향. 즉, 좋아요. 자기 보존. 두 번째, 종족을 보존하려는 성향. 그렇죠. 종족 보존. 그리고 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성향, 신에 대한 진리 탐구, 그리고 사회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성향, 아,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성향,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 이 선의 구체적인 내용이야. 아, 자존심을 지키면서 신사적으로 행동했던 저 아퀴나스를 생각해보자. 그리스도교에 대한 신앙심을 바탕으로 자존심을 가지고 신사적으로 행동하는 아퀴나스를 떠올리면서 자존신사, 자종신사까지 가세요. 자기보존, 종족보존, 신에 대한 진리탐구, 사회적인 삶까지 우리는 자연법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은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 안에 반영되어 있죠. 그리고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에 의해서 파악된 이러한 자연적인 성향, 이것을 잘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선이고 그것이야말로 도덕적인 의무다라고 아퀴나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자연법을 바탕으로 인간의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법이 바로 실정법이 되겠죠? 자, 생각해보자. 영원법이 가장 기본이야. 영원법을 토대로 자연법이 성립하고요. 자연법을 토대로 실정법이 성립하는 거죠. 자,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구체적인 법입니다. 자연법이 영원법에 기초하듯이 실정법은 어디에? 그렇죠. 자연법에 기초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자연법을 위반할 경우, 자종신사, 자기보존, 종족보존, 신에 대한 진리탐구, 사회적인 삶을 위반하는 그런 실정법은 따라서 정당하지 않다. 부당하다라고 아퀴나스는 지적했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종교개혁가들의 사상도 살펴봐야 되겠죠? 종교개혁 사상을 우리는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루터와 칼뱅 보겠습니다. 루터는요,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서를 주장하면서 구원은 교회 의식이나 선행이 아니라 믿음과 신의 은총에 의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죠. 그러면서 교회의 진리 역시요, 그리스도교의 진리 역시요, 죄송해요, 이거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의 진리 역시 교회나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서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루터는 모든 신앙인은 다 성직자이자 사제이기 때문에 신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고요. 우리 이런 입장을 좋아요. 만인사제주의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이러한 루터의 기본적인 입장들 어렵지 않게 한번 정리해 봤고요. 또한 분의 대표적인 종교개혁 사상가 칼뱅의 입장도 살펴봐야 되겠네요. 생윤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이 부분 굉장히 생윤의 직업관 할 때도 중요하게 다루었을 텐데요. 칼뱅 같은 경우는 구원은 신의 선택에 의해서 미리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예정서를 주장하죠. 그러면서 직업에 대해서 신의 부르심이다. 신이 우리에게 부른 부르심, 이것이 바로 직업이다라고 하는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했어요. 직업은 각 개인이 신으로부터 받은 하나의 소명, 부르심이다. 즉, 직업은 신이 각 개인에게 내린 소명으로 이야기하면서 지상에서 이웃사람과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얘들아 잘 생각해봐. 직업은 신이 나를 부르신 거야. 신의 소명이야. 그러한 신의 소명인 직업생활을 근면하고 성실하게 잘해서 성공한다면 결국은 어때? 신의 부르심에 내가 잘 응답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야? 아, 신에게 선택받았다는 하나의 증표가 될수 있구나라고 바라보았다는 것도 알수 있어요. 아, 이런 직업 소명서를 바탕으로 어때? 신의 부르심인 직업 생활에서 근면 성실하게 일하고요. 그렇게 번 돈으로 그렇지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부의 축적이 이루어졌고요. 이것이 이후에 자본주의가 싹트는 기반이 됐다라고 평가받기도 한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내용들 바탕으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능 실전 문제 6번 한번 같이 볼게요.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을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어. 고대 서양 사상가랑 중세 서양 사상가가 같이 출제가 됐다. 갑부터 보겠습니다. 행복은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이다. 너무 중요해. 바로 이렇게 나오지 얘들아. 자네 행복이 뭔지 말해보겠나? 덕 치면서 누가 물어봐?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물어본다고 했잖아.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분의 옆구리를 덕 치면서 행복이 뭐지? 하고 물어보면 나와야지.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행복은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네요. 덕은 기억나니? 탁월성, 엑설런트한 그런 고유한 기능을 엑설런트하게 발휘하는 상태였죠.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무엇이 좋아요?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된 상태입니다. 덕의 두 종류가 있었어. 옳지 잘했어.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이었습니다.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 이해력 등은 지성적인 덕이었고요. 절제, 용기, 정의 등은 그렇죠. 중용의 상태, 즉 품성적인 덕이었어요. 갑 다시 한번 아리스토텔레스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제시문이었습니다. 을 볼게요.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획득되며 우리 안에 미리 존재하고 있는 특정한 자연적 원리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러한 자연적 원리 대신에 신은 종교적인 덕을 우리에게 수여하였다. 그 종교적인 덕 덕분에 우리는 초자연적인 목적을 향하게 된다. 한마디로 을은 지금 어때?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만 가지고는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종교적인 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야. 어떤 거? 세 가지 있어서 종교적인 덕 해봐. 믿소사, 옳지, 믿음, 소망, 사랑이었습니다. 아, 이런 종교적인 덕 덕분에 우리는 초자연적인 목적, 아, 신과 하나가 되는 그런 영원한 행복을, 그렇지, 이루려고 하는 초자연적인 목적을 향하게 된다. 그렇죠. 아퀴나스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의 입장 같이 한번 벤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볼게요. 벤다이어그램 문제 풀땐 반드시 그림 보면 안 된다고 했어. 항상 범례를 봐야 돼. 자, 공통 입장과 각각의 입장을 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가 되겠네요. 모든 자연적인 사물들은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퀴나스도 받아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목적은 아퀴나스에 따르면 신과 하나가 돼서, 그렇지, 행복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니은 볼게요.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덕을 갖추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따라서, 맞죠? 아퀴나스도 궁극적인 목적은 신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행복에 이르려면 덕이 필요해. 어떤 덕이 필요했었어? 그렇지.

거거든요. 물론 신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증명하고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하지만, 얘들아, 그것만 한다고 해서 현세에서 최고 행복을 누리는 건 아니야. 반드시 신의 은총을 통해서 어때? 신과 하나가 돼야 돼. 신을 믿고 받아들이고 신과 하나가 됨으로써 내세에서 완전한 행복, 최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퀴나스가 이미 아니요라고 대답할 입장입니다. 공통 입장으로 성립할 수 없겠네요.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는 종교적인 덕이 필요하며 그중 최고는 사랑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종교적인 덕,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얘기 한적 없어.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어때?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고 그런 덕은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이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거야. 반면에 그렇죠. 아퀴나스는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하고 그중 최고는 그렇죠. 사랑이며 그 영원한 행복은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서 실현될 수 있다라고 바라볼 거예요. 따라서 좋습니다. 아퀴나스만의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겠네요. 답은요. 그렇죠.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세의 그리스도교 사상가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입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근대로 좀 여행을 떠나봐야 되겠네요. 자, 근대의 서양 철학에는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어. 이성주의와 경험주의의 흐름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이성주의는 지식의 근원을 이성에서부터 찾았고요. 경험주의는, 그렇죠, 경험에서부터 찾았습니다. 근데 얘들아, 이거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있다.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성주의와 경험주의가 각각 지식의 근원은 이성과 경험으로 보았지만, 각각 다르게 보았지만 이두 가지 입장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자, 둘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둘 다다. 인간의 이성의 역할에 대해서, 인간의 지성의 역할에 대해서 신뢰했다. 이것을 중시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쌤, 이성주의는 알겠는데요. 경험주의도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나요? 네. 기본적으로 근대 시대잖아. 근대 시대는 그 시대 전체가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시대잖아요. 아, 이성주의랑 경험주의 각각 지식의 근원은 다르게 보았지만 둘다 공통적으로 인간의 이성, 지성의 역할을 그렇죠. 긍정적으로 신뢰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반드시 가져가세요. 자, 우리 이성주의 사상가들은요, 진리탐구의 방법으로 연역법을 중시했어요. 자, 연역법은 뭐냐면 일반적인 원리를 딱 도출하고요. 이것에서부터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개별적인 이치를 알아내는 방법이야. 아, 일반적인 원리에서부터 시작하는구나. 생각해봐. 이성주의는 연역법을 강조하면서 일반적인 원리에서부터 출발할 것을 이야기하네. 응응응. 이성, 연역법, 일반적인 원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연역법은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새로운 지식을 가져다 주지 않아. 그리고 경험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허하거나 사변적인 추론이 될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런데 어때? 그렇지.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에피쿠로스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죽는다. 이런 거. 새로운 지식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었잖아. 아, 이런 것을 우리는 연역법이라고 부를 수 있구나. 연역법을, 그렇죠? 이야기한, 또 이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이성주의 사상가로 우리는 오늘 공부할 데카르트를 둘수 있고요. 또 스피노자도 이성주의 사상가입니다. 자, 반면에 경험주의는, 귀납법을 진리탐구의 방식으로 강조했대. 귀납법은 무엇이냐면 개별적인 사실들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실험하는 거야. 즉, 개별적인 사실을 경험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해내는 방법을 우리는 귀납법이라고 불러. 엥? 쌤, 가만히 보니까 경험, 귀납법,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출발해. 경험, 귀납법, 개별적 사실. 그그그. 놀랍지 않니? 쌤이 고등학생 때 발견한 거야. 응응응. 그그그. 우리 내신 시험 준비한 친구들은요. 같이 헷갈린 경우에는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귀납법은요. 어떤 문제가 있지? 봐봐. 내가 백조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100마리, 1000마리 봤는데 다 흰색이었어. 그래서 모든 백조는 희다라고 딱 결론을 내렸는데 그 다음날 우리 집 앞마당에 떡하니 검정색 백조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귀납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어. 따라서 높은 개연성을 지닌 지식은 제공할 수 있으나 필연적인 진리는 정립할 수 없는 거야. 즉, 백조는 힐, 가능성이 높아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모든 백조는 반드시 흰색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러한 귀납법적인 사고방식을 중시했던 인물은 조금 있다가 또 이어서 배울 베이컨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험주의 사상가로 흄을 둘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 중에서 데카르트와 자, 베이컨의 사상 같이 한번 차례대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응응을 떠올려봐. 응응응. 자, 이성을 중시한 이성주의. 연역적 사고를 강조했겠죠. 연역법. 그리고 그렇죠. 일반적인 원리에서부터 그렇죠? 개별적인 이치를 찾아내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 한번 떠올려보면 데카르트의 사상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데카르트는요. 정말 이성주의 사상가답게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이렇게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인정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이거 너무 단편적이고 주관적이고 우연해.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진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거야. 예를 들어서 얘들아 너희 눈앞에 사과가 있어? 근데 그 사과가 빨간색으로 딱 보였어. 선생님 제 눈으로 봤더니 감각해봤더니 감각적 경험으로 관찰해봤더니 이 사과는 빨간색이에요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데카르트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그거 나 명백한 진리로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거 너무 단편적이고 주관적이고 우연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우연히 본 그 사과가 어쩌다가 잘 익은 사과여서 빨간 거지. 때로는 잘 안 익은 사과면 초록색 사과일 수도 있다는 거야. 혹은 그때 내가 봤던 그 방이 너무 어두컴컴해서 그게 좀 그렇게 짙은 색으로 좀 불그스름하게 보였을 수도 있어. 혹은 원래 그 사과는 다른 색깔인데 내가 생맹이어서 그게 좀 벌겋게 보였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라고 데카르트는 이야기하는 거죠. 아, 따라서 데카르트는 잘 보자. 무엇을 통해서 얻은 지식만 좋아요.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얻은 지식만 확실하고 참된 지식이다라고 여겼다는 거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우리 아까 이성을 중시하는 이성주의 사상가들은 어때? 연역적 사고를 중시했죠. 연역적 사고는 무엇이었어? 그렇죠. 일반적인 원리를 세우고 그 일반적인 원리에서부터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개별적인 이치를 파악하는 방법이었잖아. 얘들아 이런 연역적인 사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요 첫 번째 원리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 따라서 데카르트는 확실한 지식, 그 누구도 감히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를 첫 번째 원리로 삼아서 추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이러한 철학의 제1원리를 한번 찾아볼 테야 라고 결심하고요. 그러한 자명한 확실한 지식을 찾기 위해서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출발점이 되는 명제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의심해봤어요. 이게 정말 확실한 첫 번째 원리가 될 자격이 있는 거 맞아? 모든 걸 다 의심해봤다는 거야.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의심을 품었다는 거야. 우리 이걸 뭐라고 불러? 그렇죠. 확실한 명제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의심을 품은 거라서 좋아요. 방법적 회의라고 불러요. 얘들아. 그렇게 의심해봤더니 정말 다 의심스러웠다는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사과 진짜 빨간색 맞아? 다른 색인데 내 눈이 생맹인 거 아니야? 의심했더니 의심스럽다는 거야. 1 더하기 1, 2 맞아? 1 더하기 1은 원래 2가 아니라 다른 건데 지금 내가 이상한 생각을 해서 이걸 2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해봤더니 정말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걸 다 의심하던 데카르트는 드디어 무릎을 탁 치게 돼. 아, 나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의심해봤는데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첫 번째 진리를 찾는데 성공했어. 드디어 그는 찾아냅니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서양 철학 제일 처음 공부할 때 배웠던 소피스트. 그 중에서 너네 기억나니? 고르기아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하더라도 알 수 없다.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진리의 존재 자체를 의심했던 그런 소피스트들의 회의주의와는 다르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데카르트는 그런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자명한 진리를 찾는데 성공했거든요. 뭐였을 것 같아? 그치. 다 의심스러웠는데 절대 의심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다. 니들도 아마 일주일 정도 마음먹고 다 의심해봐. 그러다가 어느 날 너희들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치. 지금 내가 무언가를 계속 의심한다는 것만큼은 의심할 수 없었어요. 그치? 내가 계속 의심한다는 건 뭐야? 내가 계속 생각한다는 거야. 아, 내가 계속 무언가를 의심하고 생각한다는 그것만큼은 의심할 수 없었어. 그래서 그는 드디어 그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철학의 제일 원리를 찾는 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유명한 명제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

실만큼은 절대로 의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찾아냈다는 거야. 아,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지만 생각, 즉 의심하고 있는 내가 존재하는 사실만큼은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확고부동한 진리다. 거기에서부터 아,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아, 연역할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죠. 얘들아, 시험 공부할 때는 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까? 그래요, 순서가 중요해. 자,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도출한 거야? 좋았어. 방법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 결과 철학의 제1원리를 도출해 낸 것이기 때문에 선후 관계가 중요해요. 얘가 먼저이고 얘가 나중이야. 그런데 주로 오답선지는 어떻게 구성될까? 그럴듯하게 이렇게 바꿔요. 예를 들면, 철학의 제1원리는 방법적 회의로 가는 출발점이다. 혹은 철학의 제1원리를 통해서 방법적 회의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앞뒤를 바꾸면 딩딩, 오답이야. 아니야. 선후 관계가 정확해야 됩니다. 방법적 회의가 먼저고요. 그걸 통해서 철학의 제1원리를 도출했다라고 하는 것들 반드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그렇지 경험주의 사상가 베이콘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응응응 했으니까 이제 좋아. 그그그 떠올라야 될 거예요. 경험주의. 경험주의는 귀납법을 중시했어. 기억나지? 귀납법은 개별적 사실을 관찰하고 실험해서 그것을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베이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베이컨은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명언이야. 아까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도 너무 유명한 명언이지만, 우리 베이컨의 명언도 그에 못지않게 유명합니다. 그래, 아는 것이 힘이다.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자,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알미입니다. 즉,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의미하죠. 베이컨은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얘들아, 그런데 베이컨은 왜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1번, 자연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2번, 자연 등에 빨대 꽂아서 쪽쪽 빨아먹기 위해서. 그렇죠. 답은 2번이었어요. 베이컨은 우리가 이제 자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알아야 된다. 왜? 그렇게 알 때, 그러한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해서 인간의 생활 방식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아는 것은 인간의 삶을 개선시키는 힘이 된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야. 아,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는 베이컨이 자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걸 강조했던 그러한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거야. 아, 베이컨은 자연 과학적 지식의 유용성을 중시했구나. 아, 이런 실용적인 걸 중시하는 이런 면모를 보여주었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실제로 베이컨이 이제 철학자이기도 했지만 과학자이기도 했거든요. 아, 그만큼 자연과학에 대한 유용성,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라고 하는 것들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베이컨은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유용한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을까요? 당연히 기억나니 얘들아, 그래, 귀납적인 방식을 강조했겠죠? 귀납법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베이컨은 자신의 귀납법, 자신이 주장하는 귀납법을 참된 귀납법이다라고 주장했어요. 자, 그는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실험과 지성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귀납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얘들아, 기본적으로 경험주의잖아. 경험주의는 하나하나 관찰하고 실험해야 돼?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실험을 중시한 거 알겠지. 쌤, 근데 왜 지성이 나와요? 기억나니 얘들아? 그래서 쌤이 이성주의와 경험주의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얘기했잖아. 이성주의랑 경험주의는 각각 지식의 근원을 이성과 경험으로 보았지만 공통점이 있었어. 둘다다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이성의 역할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거지. 아, 한마디로 실험과 지성을 중시하는 그런 귀납법을 그는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참된 귀납법이라고 불렀다는 거야. 자, 이 참된 귀납법이 뭔지 한번 보자. 자연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찰과 일단 실험이 필요해. 그치? 자, 체계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개별적인 것들을 찾아내. 자, 그것을 통해서 어때? 그렇죠. 귀납법.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잖아? 이렇게 개별적으로 관찰하고 실험해서 원리를 찾아내죠. 그러면 그 원리를 어때? 지성을 활용해서 그 원리를 토대로 또 다른 실험을 행하는 거야. 아,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지식을 자꾸만 이렇게 얻어내는 방법. 이것을 그는 무엇이라고 보았다?
그렇죠. 참된 진화법이라.

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이렇게 재계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원리, 그것을 토대로 또 다른 실험을 계속해서 행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어내는 방식을 꿀벌의 방법이다라고도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꿀벌은 어떻게 하지? 잊고 적고 다니면서 꿀들을 모아와. 그런데 그걸 단지 쌓아만 놓는 개미와는 다르게 꿀벌은 자신의 힘으로 어때? 그것을 다시 그렇지. 창출해내서 프로폴리스, 로얄 젤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잖아. 그것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어내는 이런 방식, 꿀벌의 방법을 참된 귀납법이라고 불렀구나. 자, 이런 베이컨은요. 참된 귀납법을 중시하면서 계속해서 자연에 대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탐구해 나갈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 그건 바로 비과학적인 선입견, 비과학적인 편견이야. 따라서 베이컨은요. 자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아는 것을 방해하는 비과학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우상이다라고 비유했어요. 얘들아, 우상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잖아. 비과학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깨부수어야 되겠다. 그래서 쌤은 이걸 우상 타파론이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자, 그는 자연에 대한 참된, 즉 과학적인 인식을 방해하는 비과학적인 선입견, 비과학적인 편견을 우상에 비유하면서 그런 우상은 타파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죠. 대표적인 선입견, 대표적인 편견의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종족의 우상부터 볼게요. 종족, 한마디로 인간이라고 하는 종족에서 나오는 선입견이야. 자연을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편견이죠. 예를 들면 새가 슬피 운다. 너무 비과학적이야. 이거 종족의 우상입니다. 새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생물학적인 그런 특징에 의해서 그런 소리를 내는 건데 인간이 운다,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자신의 종족, 인간이라고 한 종족의 선입견을 덧대어서 비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 깨뜨려야 된다고 본 거야. 두 번째, 동물의 우상입니다. 개인의 특수한 기질이나 개인의 특수한 경험, 환경 교육에서 비롯된 편견이야. 얘들아, 이런 지하 동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은 요만해라고 자신의 특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비과학적인 편견 아니겠어요? 동굴의 우상이 되겠네요. 얘들아, 시장의 우상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장에는 뭐가 많아? 말이 많아. 원 플러스 원입니다. 세일합니다. 소문도 많아. 이랬대, 누가 저랬대. 이렇게 소문이 오가는 곳이 시장이잖아. 아, 시장은 말이 많구나. 잘못된 말. 즉 잘못된 언어나 잘못된 소문에서 비롯된 편견이야. 얘들아, 유니콘, 용, 유니콘이나 용은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한 번도 실제로 어때 관찰되거나 그렇지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어. 근데 유니콘, 용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치 유니콘이나 용이 진짜 존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과학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아, 이렇게 잘못된 언어나 잘못된 소문에서부터 비롯된 편견을 그는 좋아요, 시장의 우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극장 우상까지 있다. 얘들아, 극장 어때? 나보다 높은 단상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지. 그러면 사실 그들의 연기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데도 나보다 높은 단상에 올라서 그럴듯하게 하기 때문에 꼭 진짜처럼 느껴지잖아. 그것처럼 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권위 있는 사람 혹은 전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맹신한다면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걸 극장의 우상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너튜브에서 유명한 의사가 그러는데 비타민 K가 블라블라에 좋대. 그리고 어떤 병을 막 낫게 해준대. 얘들아, 물론 그 사람의 주장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따져보지도 않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전통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조건 맞아라고 맹신한다면 이것은 비과학적인 선입견과 편견이 되겠죠. 천천히 생각해보자. 종족, 동굴, 시상. 죄송해요. 시장, 그리고 극장의 우상까지요.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되면 또 순간적으로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에게 매칭되는 내용들 반드시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베이컨의 사상까지 한번 마무리해 보았어요. 오늘도 이제 중세, 그리고 또 근대의 사상가들, 또 전반기의 사상가들까지 보았기 때문에 내용 요소가 꽤 많았습니다. 본인 형광펜 드시고 수능 특강 밑줄 치면서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 주세요.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경영급 하나 정준경입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이제 4회차의 마지막 세 번째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 객관식 1번부터 15번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 이제 단답형 16번부터 22번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답형도 이제 16번부터 22번까지 문항들이 쭉 있지만 사실 4점짜리 세 문항 20, 21, 22이 세 개가 문제 아니겠어요? 특히나 이번 4회차 같은 경우에는 22번 사실 그렇게 과정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프를 그려내고 그 관계만 해석한다면 사실 22번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22번보다 21번이 좀더 어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16번부터 차근차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6번입니다. 자, 단답형의 첫 번째 3점짜리 문항이고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예요. 제2항이 주어졌네요. 그때 제1항과 제4항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차례대로 찾아나가면 되겠죠. 특히나 이건 앞에서 뒤로 가든 뒤에서 앞으로 가든 경우가 뭐 여러 가지 갈래로 뻗어나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건 제2항이 1이라는 것, 얘가 기준입니다. 자, 제2항으로부터 제3항 가고 제4항 가는 것, 이건 어렵지 않겠죠. 근데 제2항으로부터 제1항을 갈지, 아니면 제1항에서 제2항으로 갈지 여기에 대한 고민만 하시면 되는데 이건 어려운 4점짜리 문항에서 역추적 굳이 이걸 ANN하고 정리할 필요 없어 보여요.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제1항을 A라고 하면 제2항은 누구야? 얘는 1분의 A 더하기 2예요. 그러니까 A 더하기 2가 1이라는 거야. 그럼 A는 누구? A는 마이너스 1이네요. 제1항 찾았습니다. 자, 제1항 알고요. 이제는 제2항으로부터 제3항, 제4항 쭉쭉쭉 가면 되겠죠. n에 2를 넣고요. 제3항은 2분의 a2 더하기 2야. 자, 제2항이 1이죠.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2에서 얼마? 2분의 5 됐습니다. 자, 제3항에서 제4항으로 갑니다. n에 얼마? n에 3 넣어줘요. 그러면은 3분의 a3 더하기 2 되겠죠. 자, 2분의 5 그대로 넣어주시고, 6분의 5 더하기입니다. 그래서 6분의 17 됐어요. 자, 제1항 알고요. 제4항 알아요. 6배에. 제1항 마이너스 1, 제4항 6분의 17이야. 자, 앞에 있는 거 먼저, 가로안부터 먼저 계산하면 얘는 6 곱하기 6분의 11될 거고요. 정답 11입니다.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입니다. 앞의 항으로부터 뒤의 항을 쭉쭉쭉쭉 찾아나가는 것도 할수 있고요. 뒤의 항에서 앞으로 찾아가는 것도 할수 있어요. 근데 제2항 주어져 있는데 제1항과 제4항 구하는 거야. 단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칸 갈까? 아니면 제1항 그냥 A라고 놓고 전개할까? 이 경우에는 앞에서 뒤로 오는 것, 이 경우를 택하는 것이 더 간편해 보이네요.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제3항, 제4항 가면서 물론 분수 계산이 있긴 하지만 이런 간단한 사칙 연산 정도는 여러분들 할수 있겠죠? 16번이었습니다. 자, 17번으로 가시죠.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f'x 도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f(x) 찾나? 그게 아니라 f(x)의 정적분 계산으로 가거든. 보통은 우리가 정적분, 부정적분과 정적분에서 보너스 문항은 f'x 알려주고요. 여기 f0과 같은 함수값 하나 알려주고요. 그럼 이때 f(x)를 찾아서 f1과 같은 이런 특정한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 값 보너스 문항으로 많죠. 그러니까 f'x로부터 f(x)를 유일하게 결정하려고 하면 함수값이 하나는 주어져야 된다는 거야. 한 개의 함수값이 주어져야 f(x)가 완성이 되고요. 그때 다른 함수값들을 구해낼 수 있는 이런 구조의 문항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얘는 정적분을 계산하세요니까 한 단계 더 가는 거죠? 할수 있어요? 시작. f'x로부터 fx 찾아봅니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적분상수 C. 난 적분상수만 구하면 되는데 그게 정적분 계산해서 나온다는 거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의 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C dx입니다. 적분 시작. 3분의 1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X의 제곱 플러스 CX. X 자리에 2 넣고 0 넣고 빼는 거야. 그냥 2만 넣으면 되겠죠. X자리 2를 넣었어요. 3분의 8 더하기 6 더하기 2C. 얘가 3분의 8이야. 깔끔하네요. C는 얼마? C는 마이너스 3입니다. 요렇게. 자, 이제는 fx가 완성이 된 거예요. f3의 값을 구하세요. f3은 3 넣어주세요. 9 더하기 9 더하기 c야. c가 얼마? c는 마이너스 3이고요. 그러니까 정답 15 되겠습니다. 자, f'x로부터 fx 표현했더니 적분상수를 몰라요. 적분상수를 찾아줍니다. 어디에서? 정적분 값에서. 정적분 계산하고 나니까 c가 주어졌어요. fx 완성. 17번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간단한 문제들이고요. 18번으로 가죠. 여기에서 학생들이 조금, 이게 맞나? 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을 것 같아요. 선분의 AB, 선분 BC, 얘가 길이가 주어진 둔각삼각형이 있어요.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나는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아, 얘를 세타라고 하면 이런 모습이네요. A, B, C. 그럼 여기가 이제 세타인 거네. 둔각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AB의 길이 3이고요. 3분 BC의 길이 3입니다. 근데 이게 세타가 둔각이니까 코사인 세타. 얘는 음수잖아요. P분의 Q. 뭐야, 좀 이상한데? 여기에서 이런 발상이 틀렸다는 거죠. 왜?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삼각형의 꼬리 유일하게 결정되지가 않습니다. 선분의 길이 두개 주어졌잖아요. 이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여기에 B랑 C가 있고요. 점 A를 잡고 삥! 돌려요. 이렇게 가볼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아, 여기가 세타야. 이렇게 될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선분의 AB의 길이가 3이야. 선분 BC의 길이가 4야. 선생님, 세타는 예각이네요. 아! 세타가 예각이니까 코사인 세타의 값이 양수가 나오는 이런 삼각형의 모습이겠군요. 라는 거야. 여기가 둔각이라는 거죠. 선생님, 어떻게 위에 있는 모습이랑 아래에 있는 모습이랑 둘 중에 유일하게 결정되지는 않아요. 그치? 근데 아래에 있는 모습이라는 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게 단답형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5분의 4였다고 해봐. 그럼 뭐야? P랑 Q를 놓고 봤을 때 P가 마이너스 분모? P가 분모? 얘가 마이너스 5랑 4야? 아니면 얘가 5랑 마이너스 4야? 이게 마이너스 5분의 4인지 5분의 마이너스 4인지를 모르니까 이 경우에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면 이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없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 아래에 있는 경우이겠네라는 생각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를 풀어내는 건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의 대수적으로 짝짝짝짝 나가니까 큰 어려움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설명들 잠깐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가 2분의 5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AC를 먼저 구하러 가면 되겠죠? 스텝 1입니다. 3번 AC를 제곱한 것은 코사인 법칙. 시작 불러보세요. 16 더하기 9에 마이너스 24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그러면 코사인 세타 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선생님. 얘는 코사인 법칙이 아니라 사인 법칙을 먼저 썼어야죠. 왜? 얘가 한쌍 가니까 사인 세타 분의 3분 AC의 길이가 얘가 2R 아니겠습니까? 그러네. 그럼 이때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 R이 2분의 5니까 얘가 5잖아. 아, AC의 길이가 누구야? 얘는 5배의 사인 세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위에 있는 표현, 아래에 있는 표현 두 개를 봤더니 얘가 25 마이너스 24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 모르는 게 AC랑 코사인 세타 있고요. 여기는 AC랑 사인 세타 있습니다. 아,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가지고 쟤네들을 표현해 주는 순간 게임 끝 나겠죠. 그러면 이제 계산하러 갑니다. AC는 말이야 그대로 여기에 톡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25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 얘가 25 마이너스 24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보이죠? 사인 제곱을 무엇으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고치면 25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얘는 25 빼기 24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계산이 조금 복잡한가 싶었더니 25랑 25가 없어지죠? 넘어가는 순간 25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24 코사인 세타가 얘가 0이에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 묶어내고요. 여기에 25 코사인 세타 빼기 24는 0 이렇게 했어요. 코사인 세타가 0이거나 혹은 코사인 세타가 얘가 25분의 24가 된다는 거죠. 이때 0이 될 수 있나요? 이게 0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얘는 세타가 2분의 파이라는 거죠. 삼각형에서 한 내각이 직각이면 어떻게 둔각삼각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둔각삼각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 찾았습니다. P 플러스 Q 분모 분자 더해주세요. 정답 49 되겠습니다. 다시 자 삼각형의 꼴에 대해서 굳이 모양들을 관찰할 필요는 없지만 삼각형을 대충 그려놓고 나서 이제 코사인 법칙 한번 왜 저번 이야기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 한번 이렇게 둘을 썼어요. 근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쓰고 나니까 결국에 삼각 방정식의 이야기로 넘어가더라는 거죠. 4회차 같은 경우에 삼각함수의 활용,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도형 문제가 두 문항이 출제가 된 겁니다. 자, 15번에서 고난도 도형 문제들, 그때는 닮음 혹은 삼각형에서 특수각으로 수선해발 딱 내려서 쪼개는 아이디어들이 있었고요. 18번은 전형적으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한 번씩 사용하는 삼각함수의 활용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제 19번으로 넘어갑니다. 이 문제는 어때요? 제가 처음에 4회차 총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삼각함수에서의 비율관계만 알고 있으면 너무나 쉽게 해결되는 문항이에요. 지금 fx가 이뻐 인수분해가 된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fx는 x축과 만나는 순간들을 압니다. x는 0에서 뚫고 지나가요. x는 a에서 접합니다. 그러면 3차 함수, 최고차 한계에서 양수니까 뚫고 갔다가 이렇게 접하는 모습으로 얘가 y는 fx 되겠죠. 그러면 언제 극값을 갔는지도 알잖아요. 3분의 a에서 극대 되는 거 맞지. 근데 다친구가 0부터 a까지, 0,a니까 결국에 여기 안에서 뭐라는 거죠? 아, 최대값 라지 m 압니다. 누군데? 얘는 f3분의 a예요. 이건 3차 함수에서의 비율관계 알면 간단히 나오는 부분이고요. 혹은 f'x 도함수를 구하고 계산하더라도 전혀 어려움은 없겠죠. f'x는 뭐 정기하고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은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 이렇게 가면 x-a 하나 묶어내고요. 뒤에서 x-a 플러스 2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x는 a에서 극값 하나, x는 3분의 a에서 극값 하나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m은 얼마야? m은 f3분의 a잖아. 넣어주세요. 3분의 a 곱하기 3분의 a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a의 제곱 되면서 27분의 4a 세제곱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에 구하라고 한 게 A가 얼마인지 M이 얼마인지 이걸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 뭐야? 27 M은 누구랑 같으니까? 4A 세제곱이랑 같으니까. 자, 따라서 정

A세제곱분의 27M은 정답 4 되겠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문항이죠. 사실 앞선 18번보다 19번이 더 쉬운 느낌이에요. 그쵸? 양수라고 알려줬으니까 3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것이 너무나 간단하고요. 언제 그 값을 가질까? 범위도 이뻐. 범위가 0부터 A까지야. 그럼 3분의 A에서 극대이자 최대 되는 거 맞잖아. F3분의 A 계산하고 나니까 라지 M이 얼마인지 스몰 A가 얼마인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라지 M과 스몰 A 사이의 관계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27M이 4A 세제곱이야 그대로 툭 넣는 순간 끝. 깔끔하게 단답형 3점짜리 문항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20번으로 갑니다. 20번. 수열이 3개나 나와요. AN, BN, CN이야. 근데 BN은 사실 중간 단계로서 너무나 간단한 모습이에요. 그냥 AN의 제곱이잖아요. 여기 있는 BN이 그냥 AN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BN은 굳이 우리가 관찰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 중요한 건 AN이겠죠. AN은 코사인 3분의 n파이 빼기 코사인 3분의 2n파이예요. 근데 삼각함수 자체가 주기가 있잖아요. 각각의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 있는 애는 코사인 3분의 n파이 라고 했는데 여기는 n은 그냥 x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y는 코사인 3분의 파이 x 얘를 생각하면 되고요. y는 코사인 3분의 2파이 x 얘를 생각한다 라고 하면 되죠. 수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냥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잖아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인 거야. 그러면 얘는 주기가 얼마야? 주기가 6이고요. 주기가 3입니다. 얘들의 콜라보레이션. 6마다 반복돼요. 얘는 3마다 반복돼요. 그러니까 둘을 가지고 더하든 빼든 하면 결국에 AN이라는 애도 주기함, 주기수열이라는 거죠. 얘는 주기가 얼마일까? 6이겠죠. 수열의 얘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이 6이야. 아 물론 이럴 순 있어요. 얘가 주기가 6이어도 6개가 다 다른 패턴으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건 주기가 2야 라고도 볼수 있겠지. 근데 이제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코사인 함수. 자, 1에서 출발해서 내려와서 퉁 치고 다시 올라가요. 얘가 y는 코사인 3분의 파이 x야. 주기 6 여기까지 왔지. 그러니까 진짜 수열도 주기가 6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그럼 어디 있어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1을 넣었습니다.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이고요. 2를 넣었습니다. 코사인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느낌 와요? 됐지? 자, A1, A2 이렇게 먼저 쓸까요? 자,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3분의 2파이 코사인 3분의 3파이 코사인 3분의 4파이 코사인 3분의 5파이. 굉장히 차근차근 다 찾아드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읽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실수하는 것보다는 그냥 계산하는 게 낫겠지. 불러보세요.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 2분의 1. 코사인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파이입니다. 마이너스 1. 코사인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코사인 3분의 5파이, 2분의 1. 마지막 코사인 2파이, 1이에요. 오케이. 이제 얘는 됐지. 얘는 좋아요.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제는 수열 누구로 갑니까? 수열 AN으로 갑니다. 그럼 A1, A2, A3, A4, A5, A6까지

그대로 넣으면 돼. 1 넣었어요. 1 넣으면 코사인 3분의 파이 빼기 코사인 3분의 2파이죠. 얘는 2분의 1 위에 있는 얘도 좀 지울까요? 제가 친절하게 우선 다 써드릴게요.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1 나왔어요. 얘가 A1이야. 됐죠? 자, A2. A2는 2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얼마? 0 됐고요. 자, A3. 마이너스 1 빼기 1입니다. 마이너스 2 됐죠. A4 4 넣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3분의 8파이야. 코사인 3분의 2파이랑 똑같겠죠?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또0 됐습니다. 5 넣었습니다. 5 넣으면 2분의 1. 빼기 코사인 3분의 10파이야. 코사인 3분의 4파이랑 똑같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빼니까 얘1 됐고요. 자, 마지막 코사인 6파이. 그러면 아 코사인 다시 n에 6 넣었더니 1 빼기 1 되겠죠? 1 빼기 1. 해서 얘는 다시 0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는 A1부터 A6까지를 전부 다 압니다. 그럼 누구도 알아요? BN도 알아요. BN은 뭔데? BN은 얘 그냥 제곱하는 거죠. 제곱, 제곱, 제곱, 제곱, 제곱, 제곱. 오케이. 이제 B1부터 BU까지. B1, B2, B3, B4, B5, B6, A. 그냥 제곱하는 거니까 이건 간단하잖아요. 1, 0, 4, 0, 1, 0. 이렇게 갈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누구만 오면 돼요? CN만 오면 돼요. CN은 얘는 마이너스 2의 BN 제곱 곱하기 코사인 n파이야. 선생님, 코사인 n파이 얘가 뭐죠? 이건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n에 1 넣었어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지. 2 넣었어요. 코사인 2파이. 플러스 1인 거야. 아, 얘는 그냥 주기가 2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교대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n자리에 홀수를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이야. n이 홀수일 때. n자리에 짝수를 넣었을 때는 플러스 1이야. 선생님, 근데 앞에 원래 마이너스가 있으니. 아,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cn이라는 애는 결국에 그냥 2의 bn제곱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2의 bn제곱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n이 홀수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되는 거야.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서 마이너스 되는 거야. 그치. 요렇게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는 C1, C2, C3, C4, C5, C6 같이 얘들 알아요. 1 넣었어. 자, 1 넣으면 홀수 2의 1제곱. 2 넣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의 0제곱. 3을 넣습니다. 2의 4제곱. 4를 넣습니다. 마이너스 2의 0제곱. 5를 넣었어요. 2의 1제곱. 6을 넣었어요. 마이너스 2의 0제곱이야. 끝난 거야. 수열 CN까지 왔어요. AN, BN, CN 차례대로 쫙쫙쫙 오니까 2, 마이너스 1, 16,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까지 끝. 오케이. 이제는 수열 CN이 뭔지 압니다. 근데 마지막 뭐예요? 제1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이 2025가 되도록 하는 라지 n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이제 빈칸 채워내는 완성형 문항이잖아요. 내가 할수 있는 것 어디까지 했는지. 자, 수열 an이 주기가 6인 주기 수열이네요. 조건 가에 알맞은 수는 6인 것 찾았습니다. 얘가 될수 있는 건 마이너스 2, 0, 1밖에 없대요. 그럼 수열 bn도 주기가 있네요. 가6 그대로 알려줬고요. 얘는 0, 1, 4밖에 없대. 수열 CN도 마찬가지로 가에 알맞은 것 오케이 6다 가가가네. 그럼 여기까지 다 친절하게 알려준 거네. 나에 알맞은 것 여기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나에 알맞은 거 얘는 뭐라고 했어요? 나에 알맞은 건 말이야
n이 홀수일 때 는 플러스 1이고 n이 짝수일 때 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구조였잖아. 그쵸? 그러니까 나의 알맞은 식은 마이너스 1에 뭐 n 마이너스 1제곱 혹은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 뭐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됐죠? 자, 이런 모습들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에 알맞은 애만 찾으면 게임 끝인데. 다에 알맞은 거. 선생님, 2025를, 아예 라까지 가는 거네요. 2025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6개씩 쪼개지잖아요. 그치? 근데 6개씩 쪼개고 나니까 얘는 C1부터 C6까지의 합이 이게 얼마라는 거야? 얘를 쭉 다 더하면 17이네요, 17. 합이 17이야. 그러면 이게 한묶음이 17이잖아요. 그럼 17, 17, 17, 17 끊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몇 묶음 있을까? 이게 몇 묶음 있을까? 이런 거야. 그러면 2025라는 건 이거 나눠봐. 2025를 한 묶음의 합이 17이니까 17로 나누었더니 이건 그냥 역으로 그냥 계산하셔도 되죠. 여기에서 2를 넘겨 119로 나눠 이렇게 오면 다에 알맞은 거를 구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빈칸을 채워내는 완성형 문항이 아니라 진짜 나한테 저 문제 풀어봐 라고 했으면 상황이 쉽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17로 나누어 봤더니 여기 17에 32 여기 하니까 155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9개가 들어가서 153 하고 나서 나머지가 두 개야니까 다에 알맞은 수가 17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묶음으로 따져봤더니 119묶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라지에는 누구야? 이런 거야. 오케이. 이제 마지막 갑니다. 라 찾으러 가요. 자, 오른쪽에 있는 식 잠깐 볼까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얘들을 몽땅 더했더니 한 묶음 안에서 합이 얼마라고요? 얘가 17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 C1부터 C6까지, C7부터 C12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갔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17 나왔잖아요. 여기에서도 합이 17 나왔잖아요. 이렇게 쭉쭉쭉쭉 가니까 17인 애가 몇 개? 119 묶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쭉쭉쭉쭉 가서 여기에까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더 있다는 거야? 여기에 2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거야. 2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거야. 2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야. 아! 항이 한 개 더 있어야 되네. 그러면 이건 항이 총 몇 개인 거야? 이런 거야. 그러면 6개씩 해서 119묶음에 여기에 항이 한 개 더 있는 거야. 그럼 이게 120을 곱하면 720이잖아요. 거기에서 6만큼 작죠. 그럼 714에 1을 더해서 715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라지엔에 알맞은 수 찾았습니다. 여기 라에 알맞은 수 얘가 715예요. 까치 왔어요. 자, 끝났죠? FQ. FQ. 아, 이렇게네. 그럼 F 가다라 PQR F17 더하기 6 더하기 715 얘 더하는 거네. 에이, 선생님 FN이라는 애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홀수 1대 2니까 얘는 플러스 1일 거고요. 정답 722 되겠습니다. 요렇게. 자, 계산 과정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건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번거롭다 일 뿐이고요. 사실 사고 자체는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기를 가지는, 그러니까 반복되는 패턴의 수열들을 관찰할 때 얘들을 묶음, 묶음, 묶음 관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제1항부터 제100항까지 합은 얼마야? 그러면 6개씩 땅땅땅땅 자르면 16묶음 하고 나서 남은 거 4개 더하면 돼. 우리가 제1항부터 제100항까지 합, 제1항부터 제몇항까지 합, 이런 합들을 구하는 건 많이 했다고. 근데 거꾸로 합을 알려줄 테니

이게 쟤몇 탄까지 압인지를 구해봐. 문제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틀어서 나오더라도 학생들이 느끼기에 체감 난이도는 훅 올라가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수능 때까지 이런 문제를 마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열에 합이 주어졌을 때 이게 제몇 탄까지 합인지 라지엔을 찾는 문항이었습니다. 20번이었어요. 자, 이제 남아있는 문항은 단두 개, 21번으로 갑니다. 21번,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에 중간 단계까지는 그래도 쉽게 갈수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학생들이 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2차 함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2차 함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럼 fx의 도함수에서 나오고요. fx가 3차 함수일 때, 3차 함수의 도함수. 혹은 지수 로그 함수에서도 치환하고 나면 2차 함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직하게 2차 함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3차의 도함수로 혹은 지수 로그 함수에서 치환해서 2차 함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실근의 범위를 알려줄 테니 그때 내가 알지 못하는 미정 개수들 얘의 범위를 한번 찾아봐. 이런 문제들이 있어. 이름하여 근의 분리라고 하죠. 모든 상황을 다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의 분리는 암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우선 이런 상황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요. 2차 함수 그래프. 이게 실근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이게 2차 방정식 이야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그래프 사이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조건을 만족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건이 될 수밖에 없도록 이 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이 판단 기준들이 서야 돼요. 근데 판단 기준, 뭘로 판단할 거냐? 이거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경우를 다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조건 만족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자. 그리고 판단 기준은 기억을 하자, 이건데. 판단 기준은 보통 이렇게 할까요? 한, 판, 축, 구. 야, 우리 축구 한판 하자. 한판 축구.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함, 숫값과 판, 별식과 대칭, 축을 구하자. 이런 거예요. 한판 축구. 그래서 이 판단 기준들, 그냥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2차 함수에서 근의 분리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해서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특수한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런 경우는 있죠. 만약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있어요. 이때 이제 A가 양수인데, 첫 번째 케이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할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모두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1보다 작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겠지. 얘가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와 베타가 나오죠. 근데 얘가 1보다 작대. 이런 거야. 그럼 이걸 그렸어요. 그리고 와서 판단 기준을 가져가는 거죠. 아, 얘가 fx인데. 첫 번째, 그럼 뭘 따진다는 거야? f1이 경계에서 함수값. 이때는 x축보다 위에 있어야지. 두 번째,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0보다 커야죠. 세 번째, 대칭 축이 x는 마이너스 2의 분의 b. 얘가 1보다 작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 기준이에요.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함수값의 부호, 판별식의 부호, 대칭축의 범위들을

찾아주면 미정계수의 범위가 나온다는 거지.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경우 이렇게 조금 더 연습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얘는 둘 다 양수라는 거야. 그럼 그러면 1이 아니라 여기가 0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갑니다. 0에서의 함수값이 양수, F0 양수. 판별식의 부호, 판별식의 0보다 커. 대칭축 1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양수, 이렇게 되겠지. 근데 물론 이때는 두 근이 모두 양수예요. 두 근이 모두 양수예요. 그러면 아,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양수야. 두 근의 곱, 얘가 양수야. 선생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합과 곱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데요? 얘랑 얘랑 똑같은 이야기야. 0에서의 함수값 하고 나면 결국에 이제 C의 부호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얘 곱이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냥 아, 근과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선생님,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때요? 만약에 한 근은 음수고, 아, 한 근은 1보다 작고 한 근은 1보다 커요 이랬다고 하자. 그럼 이건 뭐야? 한 근은 1보다 작고 한 근은 1보다 커요.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판별식은 안 써도 되겠지. 왜? 1에서의 함수값만 음수면 얘를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하는데 땅 잡고 x축 아래로 1일 때를 끌어내려 버리면 왼쪽에 올라가면서 한번 오른쪽 올라가면서 한번 하니까 이 경우에는 함수값의 부호 뭐야? f1이 음수잖아. 이것만 하면 판별식 안 해도 되지. 서로 다른 두 식은 생길 테니까. 대칭축은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쓸모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근의 분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이 문제에서 이제 잠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이 수능에서도 분명히 평가원에서도 분명히 고난도 문항에서 건드릴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 함수에서 저 실근의 범위 이야기만 살짝 얹고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낯설어하니까 저런 부분들 꼭 정리를 하시고요. 자, 21번 해결해 봅니다. fx와 최고차항의 계수 1이고 모든 계수들이 정수인 3차 함수 gx에 대하여. 좌표 평면에 여기 x축, y축. 뭐 y축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x는 마이너스 1을 경계로 왼쪽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쭉쭉쭉쭉쭉쭉 내려오죠. X축과 마이너스 2에서 만나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땅 되는 것까지. 자, 왼쪽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예요. 자, 오른쪽은 몰라. 얘가 GX야. GX는 X의 세제곱. 2차 항 몰라요. 1차 항 몰라요. 상수항 몰라요. 근데 P, Q, R이 정수라는 사실을 압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그려져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근데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랬어요. 이제 조건 가부터 차근차근 해석해 봅니다. 스텝 1. 조건 가. 선생님,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에는 x 더하기 1분의 fx. fx? fx 마이너스 1보다 클 테니까 gx겠네. gx.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선생님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는 0으로 간다는 이야기 안 간다는 이야기야. 만약에 생각해봐. if 만약에 g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라면 그럼 얘는 뭐야?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하여 g 프라임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이건 미분계수의 정의 그대로잖아. 그럼 g 프라임 마이너스 1인데 에이 gx는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이게 존재하죠. 뭐야?

근데 조건 다는 강력한 조건 아니겠습니까? 스텝 2. 원래 조건들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본다는 건 문제를 우선 다 읽고 나서 필요한 걸 먼저 뽑아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다를 먼저 봐야 되는 거야. 가나보다도. 근데 얘는 가는 쉽잖아? 다로 바로 갑니다. 다. 절대값을 딱 취했어요.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값은 한 개뿐이다. 절대값 fx에서. 얘는 뭐야? x축 아래에 있는 부분,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얘를 꺾어 올려서 요렇게 주황색. 짜잔. 얘가 y는 절대값 fx 아니겠습니까? 절대값 fx가 지금 x는 마이너스 2에서 연속 2지만 미분이 불가능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절대값 fx가 미분 불가능한 순간은 오직 하나 유일하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 fx는 x가 마이너스 2만 아니라면 뭐라는 거야?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야. 선생님 이상한데요?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었잖아요. 근데 꺾어 올린 애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당연히 연속도 되어야 하고 미분도 가능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 아, 얘랑 받아주면서 매끄럽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돼? 크, gx가 이렇게 생긴 거네. 근데 이렇게 극값을 가지면, 극소값을 가지면 조건나에서 안 돼! 이런 거야. 조건나에서 극소값을 가지면 안 돼! 아, 그럼 여기에서 알수 있는 첫 번째는 g 마이너스 1이 얼마라는 것? 1이라는 것. 두 번째는 매끄럽게 받아줘야 하니까 g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얼마라는 것? 얘도 1이라는 것. 예스! 이런 거야. 선생님, gx가 얘잖아요. 그대로 대입해. 마이너스 1 플러스 p 마이너스 q 플러스 r이야. 됐죠? 근데 미분에서 마이너스 1 넣는 거야. 미분에서 마이너스 1 넣습니다. 그러면 3 마이너스 2p 플러스 q 되겠죠? 어우, q는 누구야? 얘는 2p-2야. 좋아. 그럼 얘가 딱 넘어가면 R은 얘는 마이너스 P 플러스 Q 플러스 2잖아. 근데 2p-2가 들어가니까 P네. 아, GX 알았어. G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PX의 제곱 플러스 2p-2X 플러스 p야. 당연히 이때 p는 정수죠. 선생님, g'x는 3x의 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2p-2라는 것까지 압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봐. 절대값 fx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스텝 3, 조건 나로 갑니다. 뭐라고 했어요? fx가 극대값은 있지만, 근데 극소값은 없어요. 아, 극대값이 없고, 극소값이 없어요. 이런 거야. 뭐야? 극대값이 없고, 극소값이 있어요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되죠. 뭔데? 노란색 얘가 원래 fx에서 일부잖아요. 쭉 내려오고 있었지. 여기 점찍혀 있지. 근데 GX가 이렇게 쭉 계속 증가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네. 아,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뭐 크거나 같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 GX는 계속 증가만 해야 됩니다. 왜 극대값이 있으면 안 되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면 안 되고요. 계속 GX가 증가만 해요. GX가 증가만 해야 된다는 거지. 감소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G'X가 계속 0 이상이어야 돼.

이런 거야. 당연히 G 프라임 마이너스 1이 1이잖아요. 걔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모습들이 나오면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건 뭐야? 이차 함수가 주어진 범위에서 계속형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야. 오, 그러네. 그럼 얘 한번 생각해 볼까? 이제 G 프라임 X를 봐요.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을 딱 넣는 순간에 얘가 1이잖아. 그렇지. 나는 X에는 마이너스 1을 경계로 오른쪽을 보는 거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 1,1을 지난다는 사실은 알아. 그럼 생각해봐. 이런 경우가 있겠지. 첫 번째. 선생님, 왼쪽에서는 얘가 X축이랑 만나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맞잖아. 오른쪽에서도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야? X축보다 아래로 내려오는 이 순간 얘는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나누면 이렇게 되겠네. 첫 번째 케이스는 대칭축이 왼쪽에 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을 때, 이때는 아무 문제가 없네요. 물론 여기에 이제 대칭축이 있어도 상관없지. 이때는 무조건 오케이 이런 거야. 두 번째 케이스, 대칭축이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그때는 최소값이 0 이상이어야 되네요. 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네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죠. 이게 똑같은 겁니다.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네요. 꼭지점에서의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네요. 이거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오케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대칭축을 봤더니 대칭축 x는 마이너스 6분의 2p.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마이너스 3분의 p 되니까 땅땅 곱해주는 순간 p가 3 이상 됐습니다. 자, 이번엔 대칭축이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얘가 그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오케이. 그럼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에는 대칭축이 요래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에는 왼쪽에서 가져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지 않을 때에는 어디 있어도 관계없어요. 이런 거지. 4분의 d는. 얘는 p제곱, 마이너스 3배에 2p-2,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p제곱 마이너스 6p 플러스 6, 얘가 이렇게 되네. 뭐, 그래놓고 써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p-3의 전체 제곱이 3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되겠지. p제곱 마이너스 6p 플러스 9니까. 그럼 결국에 p는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3 마이너스 루트 3과 3 플러스 루트 3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3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이 1.7 정도 되니까 1점 땡땡부터 얘는 4점 땡땡까지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조건 p, 여기에 만족한 정수 p는 뭐 2, 3, 4 이렇게 나오겠지.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n은 요래요. 어차피 그럼 이게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면서 대칭축 확인하는 거니까. 사실은 위에 있는 거 생각하고 얘까지 생각하면 이제 p가 뭐 5, 6, 7 쭉쭉쭉쭉 나갈 겁니다. p가 5, 6, 7 쭉쭉쭉 나갈 테니까 이거 만족하면 이제 p가 2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는 끝났습니다. f3 빼기 f2예요. f3 빼기 f2는 얘는 g3 빼기 g2잖아요. 자, g3은 누구야? 27 플러스 9p 플러스 6p 마이너스 6 더하기 p 에서 얘는 16p 더하기 21이고요. g는 누군데? 얘는 8 더하기 4p 빼기 4 더하기 p 되니까 얘는 9p 더하기 4네요. 그래서 빼면 7p 더하기 17. 7p 더하기 17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p가 2 이상인 정수니까 당연히 최소값은

B가 2, 1 대. 최소값 31 되겠네요. 이렇게. 자, 우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fx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오직 하나 유일하다라는 것으로부터 마이너스 1에서는 절대값을 취했더니 연소이고 미분 가능이야 이 이야기야. 그래서 g-1과 g'-1 이 값으로부터 우선 p 하나만 포함한 식으로 gx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극대값은 존재하지 않고 극소값만 존재한다라는 사실로부터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에는 축이 왼쪽에 있어야 돼. 판별식이 0 이하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2 이상인 정수 P에 대하여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21번이었고요. 자, 4회차의 마지막 문제 22번으로 갑니다. 22번은 계산이 별로 없어요. 문제도 간단하죠. 1보다 큰 상수 A에 대하여. y는 log a를 밑으로 하는 x-5 빼기 3이 있고요.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수함수가 등장을 하죠. 우선 먼저 한번 그려볼까요? 스텝 1. 그려야 되겠죠. 자, log 함수 등장을 합니다. 점근선. 여기 x는 5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x에 6 넣으면 6, 1 대, 6, 마이너스 3을 지나고 쫙 증가하는 얘가 fx라고 할까요? fx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 마이너스 5 빼기 3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가 등장을 하는데 밑이 서로 같잖아요. 뭔가 대칭성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x축과 만나는 바로 이 점, 얘를 a라고 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쫙. 그럼 여기 곡선이 하나 등장을 하잖아?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을 b와 c라고 하자. 여기는 이제 c인 거지. 근데 이제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서 x축 위에 있으니. 지금 여기 직선 y는 x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y는 x. 그래서 y는 x를 이렇게 한번 딱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대칭 이동하면 이제 역함수가 나올 텐데, 스텝 2. 자, fx는 로그 a를 밑으로 한 x 마이너스 5 빼기 3이에요. 그럼 이때 역함수가 있지. 누구야? f의 인버스 x는 xy 자리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의 x 플러스 3제곱 더하기 5야. 이렇게. 당연히 얘는 점근선이 y는 5 있을 거고 이렇게 증가하는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짜잔 그려지겠죠. 아, 그치. 얘가 y는 f 인버스 x입니다. 그러니까 y축과의 교점이라고 했지만 이건 역함수와의 교점도 같더라는 거지. 아! 이게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포인트네요. 근데 누가 등장을 해요? 얘가 등장을 했어. GX라고 할까요? GX는. 얘는 A의 x-1제곱 더하기 1인데, 로그 함수에서 밑이 A입니다. 역함수를 구했더니 지수함수에서 밑이 A입니다. 와우! 모양이 똑같다는 거야. 그럼 평행이동을 읽어야지.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4만큼, 예스!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4만큼, 아래로 4만큼, 땅! 가서 이 점을 지나는 바로 얘가 y는 gx가 된다는 거죠. 근데 gx와 만나는 교점, 얘를 b라고 하자. 여기까지 문제 세팅 끝입니다. 자, 그래프 그렸어요. 이제 뭐라고 했어요? 3분 AB의 길이, 3분 BC의 길이, 오! 스텝 3. 뭐야? 3분 BC의 길이가 너무 간단하잖아. 얼만데? 얘는 4루트 2야. 그럼 3분 AB의 길이는 얼마일까? 얘가 6루트 2겠지.
선분 A, B, B, C 나왔으니까 선분 A, C의 길이는 얼만데

얘는 10루트이지. 10루트2? 여기 10,0. 0,10. 와우! 오른쪽으로 1칸, 아래로 1칸, 4,6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점들은 전부 다 주어졌고요. 이제 A 세제곱과 OB의 제곱, 얘만 구하면 되잖아. 대입해 볼까요? 4,6 어디 대입할래? 10,0 여기 대입할까? 아니면 저기 대입하셔도 되고요. 오케이. 이제 마지막 점 B의 좌표가 4,6이에요. 근데 얘가 GX는 누구야? A의 X-1제곱 플러스 1이잖아. 그대로 넣어줘. 6은 A의 세제곱 더하기 1입니다. A 세제곱 얼마? 5예요. 계산 깔끔하잖아. 이제 뭐만 구하면 돼? OB의 제곱 구하면 되지. OB의 제곱은? 전 B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니까? 4,6이니까 4의 제곱 16 더하기 6의 제곱 36 그래서 52 되겠습니다. 자, 얘들 둘을 곱해 주세요. 5 곱하기 52 정답 260이네요. 어때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번 4회차 모의고사에서 22번 같은 경우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대칭성 그리고 평행이동을 연습하기에 너무나 좋은 고난도 문항 너무나 좋은 소재다라고 했어요. 근데 22번보다 오히려 21번이나 15번이 좀더 어려운 느낌이었어요. 물론 이런 발상들을 처음에 생각하기는 어렵지. 하지만 우리가 평가원에서 기출문항들에 대한 준비, 기출문항들에 대한 복습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런 발상들 우리 기출에서 본적 있잖아요? 로그함수의 그래프 있어요? 땅! 대칭이동에서 이렇게 갔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여기 y축에서 만난 이 점이 결국엔 역함수와의 교점인 거네. 그럼 오른쪽으로 네 칸, 아래로 네칸 가서 점 A 찍는 순간 결국에 3분의 길이 B가 주어지니까 좌표 설정이 바로 딸깍 끝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기울기와 마이너스 1인 직선과 기울기와 1인 직선 사실 알고 보면 여기 있는 이 교점. 얘가 이제 5,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들 찾아서 이제 점 B가 4,6인 것만 찾으면 점 B를 GX에 대입해서 A의 세제곱의 값을 구해요.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점 B까지의 거리, 선분 OB의 제곱을 구해요. 이런 계산들은 워낙 간단하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스텝 3에서 막힐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포인트는 스텝 2입니다. 그래서 fx와 그 역함수. 그리고 역함수를 평행이동한 gx.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의 콜라보레이션. 너무나 잘 만들어진 짜임새 있는 완성형 높은 22번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우리 마지막 다섯 번째, 5회차 모의고사만 남겨두고 있어요. 자, 5회차 그 어느 때보다 더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연 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여러분들과 함께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와 15번째 강의로 함께하고 있는 저는 EBS 수학영역의 최경훈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우리 5회차, 이제 총 5회분이 있는 이 실무 강의에서 그것도 맨 마지막 5회차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고, 우리 실전모의고사는 총 15강의 공통과목에 5강의 미적분과 5강의 기하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공통과목의 마지막 시간을 장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푸는 문제들도 당연히 호락호락하지 않은 문제들도 있어서 아마 이번 강의를 클릭한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아무튼 잘 피드백해서 우리가 실전에서 정말로 이제 좋은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니까 오늘 강의도 열심히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고 자가 피드백하고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선생님과 함께 18번 문제까지는 풀어봤는데 그 밑에 있는 87페이지 19번 문제서부터 한번 풀어볼 예정이거든요. 저는 이 문제도 굉장히 또 의미하는 바가 있고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조목조목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문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러한 문항을 푸는 데 있어서 그 중간중간에 이걸 왜 해야 되나요? 선생님, 이걸 왜 제가 거기를 확인하는 건가요? 이런 생각을 조금 하는 친구들이 가끔씩 Q&A에 올라오더라고. 비슷한 유사 문항을 보면요. 제가 그 부분을 좀잘 짚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번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차항의 계수가 1인 2차함수 fx가 있는데 제가 이 fx라고 하는 2차항의 계수가 1인 이 2차함수를 들고 제가 x가 2가 아닐 때는 2를 빼고 x 빼기 2분의 fx-4 fx-4, 이거를 우리가 gx라고 명명을 하고, 딱 x가 2가 되는 포인트에서는 8의 값, 즉, g2는 8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출제자가 일단 억지로 2일 땐 8이고 2가 아닐 때는 이거다라고 했을 때, 일단 2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되죠. 즉,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왜 x 이퀄 2를 왜 생각하죠? 왜냐면 문제에서 이걸 끊어놨기 때문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라는 말은, 일단 x 이퀄 2에서도 연속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은 일단 해줘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x 이퀄 2에서 연속이라는 걸 식으로 쓰게 되면, 결론적으로 리미트 x가 2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의 gx의 극한 값이 바로 g2, 2에서의 함수값과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걸 만족해야 그게 x 이퀄 2에서 gx가 연속이라는 얘기죠. 근데 출제자가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g2의 값이 8이라고 얘기해줬기 때문에 이게 8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럼 선생님 거꾸로 써볼게요. 그럼 이게 이거랑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지금 극한의 뜻은 x가 2가 아니면서 2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걸 여기다가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x-2분의 fx-4 이것의 극한값이 8이었다라는 거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 이걸 왜 x 이퀄 2에서 왜 해요? 라는 게 일단 이 문제의 포인트였다라는 거 하나 짚어드립니다. 근데 극한의 구조를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지금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기가 0, 빵 이렇게 한번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럼 제가 이 값이 존재하려면 이 분자에 있는 것도 빵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실로 인해서 f2-4의 값이 0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 즉제 말은 f2가 4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f2가 4라서 이 4를 제가 이렇게 지워서 여기를 f2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럼 갑자기 이게 뭐의 정의가 되지 않나요? 뭐의 정의? f'2의 정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값은 바로 f'2를 말하는 거다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f2가 4라는 것과 바로 f'2의 즉 도함수의 x 이퀄 2에서의 함수 값이 바로 8이다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이 x제곱 플러스 제가 2차항의 계수가 1인 fx라고 했으니까 fx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인 거를 내가 아는데 내가 일단은 먼저 2를 넣어 했을 때 4가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f2를 넣으면 4는 여기는 4 더하기 2a 더하기 b니까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뭘알 수가 있냐면 b는 마이너스 2a다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 맞게 풀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정보는 미분에서 2를 넣었다고 했으니까 여기 옆에다가 잠깐만 f'x를 구해보면 2x 플러스 a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 8이 돼야 된다 그러면 a 플러스 4가 8이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a 값이 4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동반사적으로 b는 얼마라는 얘기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8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야? 그러면 나 f를 다 알아요. a는 4라고 했고 b는 마이너스 8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이제 문제 없고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x가 3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g3의 극한값을 구해라 이랬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의 뜻은
GX

x이퀄 3에서의 극한을 물어보고 있지만 x가 3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 있대지만 어차피 이 gx 자체가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뭐랑 똑같냐면 또다시 g3이랑 똑같아요. 그럼 x가 3이라는 얘기는 x가 2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넣어주세요라는 뜻이 되고, 그러면 위에다가 내가 x에다 3을 넣어주게 되면 3 빼기 2는 1이고, 그럼 1분의 f3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건 결국 f3 마이너스 4의 값을 구해주시오라는 얘기로 귀결이 된다는 얘기죠. 아이고, 그러면 f3이라고 하는 건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데, 그걸 선생님이 한번 구해보니까 f3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3이 되거든요. 그럼 f3은 13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넣어봤어요. 그럼 13 빼기 4는 얼마? 9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9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 친구들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선생님 x 이퀄 2를 딱 집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x 이퀄 2에서의 연속성을 먼저 조사해 봐야겠다.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알고리즘이 펼쳐진다는 거, 그것만 조금 이제 우리가 당황하지 않았다라면 이렇게 구해줄 수 있었다. 어때, 괜찮죠? 3점짜리 문제 중에서 뭐 아주 쉽다고는 말은 못하고 그렇다고 아주 어렵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 연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좀 있느냐, 그러면서 중간에 극한값에 대한 계산, 미분계수의 계산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최종적인 정답은 9가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첫 번째 문제 19번을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어지는 이제 우리가 20번 문제는 박스 채우기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번 박스 채우기 문제의 감성은 뭐 난도는 뭐 그렇게까지 아주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일단 문제에서 시키는 거를 좀잘 따라와 주면 됐던 문제였거든요. 자,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첫째 항은 0이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번째 항을 어떻게 만드냐면 전번째 항에다가 3을 곱한 다음에 요거를 더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일단은 먼저 얘를 이해는 해봐야겠죠. 얘가 뭐라는 뜻이냐면 결국 2의 k제곱이니까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8 이렇게 되는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어차피 제가 화면이 넘어갈 거라 선생님이 여기다가 1번 하고서 일단은 먼저 저식을 한번 써보면 일단 다음 번째 항을 어떻게 만들어낸다고 했냐면 전번째 항에다가 3을 곱한 다음에 제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식으로. 그러면 공비 r이니까 2-1분의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첫 번째 항은 2니까 2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죠.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는 어차피 분모는 1이 되고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조금 선생님이 그냥 정리해가지고 쓰면 2의 2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할수 있는 거죠. 제가 여기를 2의 n 플러스 1제곱이라고 쓰지 않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요 뒤에 계산을 하다 보니까는 그게 더 편할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지금 an 플러스 1이 3an 곱하기 an 더하기 이거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게 요건데, 맞죠? 이건데 지금 문제에서 갑자기 딱 이렇게 가라고 하는 조건을 봤는데 가에 들어가는 게 뭘까 봤더니 지금 문제에서 가에서 p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간다 이랬어요. 저는 이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려면 제가 여기다가 p를 한번 넣어보죠, 뭐. 요렇게. 그래서 제가 요 지금 체크한 요 줄을 갖다가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P가 되는 건지 식을 변형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AN 플러스 1 더하기. 지금 저기가 2의 N 플러스 1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제가 이거를 2 곱하기 2의 N제곱으로 생각하면 2P. 제가 이래서 여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2의 N제곱. 그럼 마이너스 1은, 자, 오른쪽 부분은요. 3AN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곱하니까 3P? 곱하기 2의 n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원래 이거랑 같았는데 변형시켰다고 했으니까 오히려 선생님은 거꾸로 풀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3a는 괜찮고, 그럼 여기는 2의 n제곱이 2p계만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3p계만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3p에서 2p를 빼줘야 되니까 플러스 p 곱하기 2의 n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아, 이게 이 노란색 줄이 요거랑 원래 똑같았다라고 하려면 여기서 우리는 p 값이 2였구나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일단은 알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먼저 하나를 찾았어요. 아, 그래서 가에 들어갈 말은 p 이퀄 2가 되겠구나라고 찾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an에다가 가 곱하기, 즉2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제가 bn이라고 하면 요게 bn이죠. 그리고 요게 bn 플러스 1이죠. 왜냐면 2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이 됐으니까 여기다가 n 플러스 1을 집어넣은 효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b의 n 플러스 1은 3 곱하기 b의 n이다라는 뜻이니까 바로 bn이라고 하는 수열은 무슨 수열이 되는 거냐면 등비

수혈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공비가 얼마예요? 3이죠. 그러면 공비가 3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제가 아마도 이 나에 들어가는 식은, 여기 나다에 들어가는 식이라고 했으니까 나에 들어가는 식은 bn의 일반항이 될 건데, 그럼 bn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구하려면 b1을 구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제가 b1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넘어와 보죠. 선생님이 이쪽으로 한번 넘어와서 써보도록 할게요. 2번. 그럼 이제 우리는 나를 찾기 위해서 b1을 찾아볼게요. 그러면 b1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윗줄에서 bn을 an, 그러니까 a1 더하기 2에 n 2 곱하기 2의 n제곱인데 지금 n이 1일 때를 하고 있는 거니까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근데 아까 전에 여러분, 여기 앞에 페이지에 보면은 a1은 0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2 곱하기 2는 4고 4에서 1을 빼면 3이니까 결국 첫 번째 항은 3이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bn은 지금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바로 bn은 3의 n제곱이었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됐을 것 같고요. 바로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문제에서 얘기하는 나라고 하는 박스에 들어가는 식이 바로 3의 n제곱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a에는 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앞에 보면은, 잠깐만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이 bn이 3의 n제곱인 걸 알았으니까 a에는 이거 다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굳이 알고리즘 안 쓰고 그냥 2번에서 내비둬 볼게요.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거는 싹다 왼쪽으로 보내보면 3의 n제곱에서 2의 n 플러스 1제곱 빼고 그 다음에 더하기 2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이게 바로 지금 박스 채우기에 다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끝! 그러면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가에 알맞은 수를 p라고 하고 p2라고 했고 나다에 들어가는 식을 fn. 그럼 이게 fn이고 그다음에 이게 gn이라는 얘기네요. 그럼 문제에서 f1의 값을 구해라. 그럼 여기다가 f1을 그러니까 3 곱하기 그다음에 g4의 값을 구해라. 그럼 여기다가 g4를 넣으라는 거죠. 그럼 81에다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4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얼마냐면 여기가 2에 4 플러스 5가 되면은 32가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82에서 32를 뺀 거니까 50이 되겠네요. 그러면 50. 여기까지가 지금 G4의 값이에요. 나누기. P를 해라. 그러면 여기가 2가 된다. 이렇게 되니까 150을 2로 나누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75가 최종적인 정답이겠다. 이래서 오히려 선생님은 이 문제 박스 채우기에 있는 이 어떤 점화식,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암기하기보다는, 여기 감독님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첫 번째 줄에 있는 이 AN을 조금 정리를 하고, 분명히 가에 들어가는 숫자가 P라고 얘기를 했으니, 제가 거기다가 P를 적극적으로 넣어서 이 식을 변형해서 이 식이 나왔지만, 나는 오히려 이걸 변형해서 얘랑 일치시키겠다. 그 작업이 이 작업이든 이 작업이나 똑같은 작업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실전에서 조금 더 땀을 줄이고, 고생을 줄이고, 요렇게 선생님이 조금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요렇게 좀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 이해되셨어요? 좋아요. 그래서 박스 채우기가, 글쎄요. 이게 이 박스 채우기가 과연 이제 우리가 수능에서 출제될 것인가, 안 출제될 것인가도 약간 고민이고, 또 박스 채우기가 어디 단원에서 출제될까, 요것도 항상 이제 그 화두에 좀 이슈에 되는데, 그래도 요즘 최근 기조를 봤을 때 수열의 어떤 귀납적 정의와 결부된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우리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에서 계속 연습해보는 바, 여러분들이 조금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회차에 있었던 이제 수열 문제, 박스 채우기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우리 넘어가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21번 문제와 22번 문제를 이제 우리가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는 이 지금 문제가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정석적으로, 정통적으로 우리가 딱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설을 한다 그러면 일단 제한 시간 내에 풀 수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서 t1 더하기 19의 제곱 곱하기 t의 4의 조금 왼쪽으로 갔을 때 gt 값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출제자가 물어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적극성을 가져주시면 충분히 또 해결할 수 있었을 부분인데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조금 배경 지식도 조금은 있어야 될것 같고 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좀 이것을 구조적으로 좀잘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한번 같이 피드백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만 잘 이해해 볼게요. 근데 그러면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0에서 1까지는
마이너스 x, 아니,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5x라고 이미 줬어요. 그럼 여기 다 보여요. 0부터 1까지는. 그리고 0보다 작을 때 또는 x가 3보다 같거나 클 때는 fx가 x다. 저는 가라는 얘기를 항상 이런 식으로 지금 제시가 되는 거를 읽으면요. 일단 1번 한 다음에 fx를 쭉 한번 이렇게 실수 라인업을 따라서 한번 조사를 해봐요. 그럼 일단 x의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fx가 그냥 x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0에서 돌아서겠죠? 그러니까 맨 이제 왼쪽 부분은 이제 fx는 x예요. 그러다가 0하고 1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메꿔보는 거죠. 0하고 1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그랬더니 fx가, 일단 맨 처음 드는 생각, 제가 한번 연출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5x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1부터는 어떻게 되나? 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가에서는 3 이상일 때 이랬으니까, 어? 그러면 1부터 3까지는? 이런 생각이 들죠. 봤더니 여기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n이, 괜히 이제 집합기호가 있으니까 좀 헷갈리는데, n이 1이거나 2가 되면은 이 부분일 때, 그러니까 여기다가 1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을 넣게 되면은, 여기가 1이니까, 아, 1부터 2까지는 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1부터 2까지는, fx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를 지금 얘기해주는 진술이고, 저 n에다가 제가 2를 한번 넣어보게 되면은 2부터 3까지는 어떻게 되니? 요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가 다소 조금 꺼끌꺼끌할 수 있죠. 지금 이게 뭘까? 절대값 fx-x는 절대값 4 곱하기,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1이면 x-1 곱하기 x-2고, 만약에 n이 2면은 x-2 곱하기 x-3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 이거 자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절대값 a는 절대값 b랑 같다의 이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니? 그러면 이거는 결국 a는 플러스 b든지 마이너스 b든지, 그럼 선생님 약식으로 쓸게요. 플러스 b 혹은 마이너스 b 중에 하나인 거죠. 제가 이제 식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요 fx-x라고 하는 식이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다가 더하기 x니까, 아, 이거네. 잘 봐봐요.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약식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동시에 가질 수는 없으니까. 여기가 4의 x-1 곱하기 x-2에,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x가 더해져 있는 요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x-1 곱하기 x-2 더하기 x였는지, 아니면 플러스 4 곱하기 x-1, x-2 플러스 x였는지, 그건 몰라요. 제가 이거 두 개를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쓴 거는 택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했으니까, 메커니즘이 플러스 마이너스 4 곱하기 x-2 곱하기 x-3,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x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x는 확정값인데 여기가 뿔리니 마니 이제 이거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요 생각이 조금 들어야 되거든요. 잠깐만. 그리고 일단 x가 3 이상 마무리는 지워보고 얘기를 하자. 3 이상이면 다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fx가 x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실수가 x의 0보다 작을 때부터 0, 1, 1, 2 맞아 떨어지고 2, 3, 3보다 쭉클때 그러면서 이제 모든 실수 구간이 다 메꿔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짓수가 몇 가지가 나올 수가 있냐면, 뿔뿔이냐, 마마냐, 뿔마냐, 맞뿔이냐,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올 수 있는 지금 구조예요. 어때요?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래 놓고 여러분, 근데 왜 얘만 이렇게 써놨지? 라고 해서 제가 얘를 봤더니 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생각이,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걸 하시는 거죠? 실전에서? 왜냐? 생긴 꼴이 뭔가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4x x5. 아, 이게 완벽하게 꼴이 비슷하네. 그럼 여러분, 여기가 x가 x-1, x-2니까 느낌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만 오른쪽으로 한 칸씩 옮기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요 부분만, 요 x 빼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제 그래프에 얹어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봐봐요. 제가 이제 2번 알고리즘으로 넘겨서,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지금 0보다 작을 때, 0,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이랬으니까 제가 조금 요거를 요렇게 여기 1일 때

이렇게 나눠볼게요. 1, 여기가 2, 그리고 여기가 3. 그 다음에 X도 그려야 되니까 1, 2, 3, 이렇게. 이렇게 힘들 수가. 자, 보세요. 자, 1, 2, 3. 진짜야. 나 갑자기. 확정적인 건 그릴 수 있다? 확정적인 거? 뭐? 0의 왼쪽 부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X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확정적이에요. 이건 확정적이에요. 요게 그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가면서 여기도 확정적이죠. 길이가 1이에요. 즉, fx는 x죠.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그린 부분 fx, x예요. 근데 1부터 2까지는 뭐냐면요. 이 그래프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의 구조인지를 가만히 보면 0,0을 지나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다 1을 한번 넣어보면 여기가 0이 되면서 여기가 1이 돼서 1,1도 지나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4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게 여기 있는 요거 위로 이렇게 얹어지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말 무슨 말이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여기 이요요 여기 지금 요 x 빼고 요쪽에서의 왜 내가 이제 이러냐면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의 그림도 비슷하거든요. 여기다가 1을 넣어보면 1,1을 지나고 2,1을 지나니까 요 함수도 요렇게 지나고 요렇게 지나고 또이 함수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요. 물론 지금 2는 칠해져 있고 3은 뚫어져 있고 1은 칠해져 있고 2는 뚫어져 있지만 어차피 그게 지금 다 만나지면서 연속이거든요. 왜냐면 잠깐만 이쪽으로 감독님 와주세요. 왜냐면 fx가 애초에 맨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애초에 fx가 이어져는 있다고 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구조가 보면 알겠지만 요 그래프를 오른쪽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고 그러면 여기가 x-1, 여기가 x-2가 바뀌고 여기도 x-1로 바뀌었겠죠? 근데 여기는 x로 바뀐 이유는 위로 한칸또 올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 그래프를 요렇게 위로 올렸냐, 요렇게 위로 올렸냐 그래서 여기도 요 모양이냐 아니면 아래로 볼록인 모양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플러스면 아볼, 마이너스면 위볼. 여기도 플러스면 위볼. 어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는 거고 요렇게. 요렇게. 아니면 얘가 뒤집어지면서 요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요런 그래프. 몰라요, 이거는. 요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둘 중에 여기는 지금 양자택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여기가 매끄럽게 연결될 것인가? 여기가 매끄럽게 연결될 것인가? 네, 연결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잠깐만 여기 x 빼고 요 앞에 있는 것만 보면요. 얘가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얼마예요? 4x죠.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4x죠. 그러면 얘를 잠깐만 미분을 해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8x 플러스 4거든요. 그러면 0에서의 기울기, 0에 잠깐 오른쪽에서 기울기는 4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울기가 4라는 거니까 1에서 4니까 이미 벌써 여기는 미분 불가능이에요. 그리고 그 1에, 미안해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다시. 여기가 4인데, 기울기가 4인데, 어차피 얘는 미분하면 1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4고,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지금 1을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4하고 마이너스 4라는 기울기가 앞에서 나오고 미분해가지고 여기는 1만큼을 더해야 되는 거니까 5하고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갖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5인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요걸 갖다가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한 게 여기 지금 밑줄 친 부분만 이동을 한 건데 그걸 미분해가지고는 어차피 여기가 지금 X라고 하면 그 미분 계수가 내려가면서 1로 이제 미분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만약에 뒤집어진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의 기울기와 여기의 기울기 여기는 만나는 구조고 또 만약에 여기가 내려와 있고 여기가 올라가져 있다면 여기는 이제 스무스하게 연결되는 이런 구조인 거예요. 다만 올라가 있고 올라가 있고 올라가 있으면 여기가 뾰족뾰족 이렇게 남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fx가 x equal k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그 k의 개수가 몇 개? 세 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따가워. 아이고 따가워. 이런 부분이 세 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미 벌써 쭉 오다가 아 따가워 이러면서 여기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이미 생겼어요. 한 번. 그럼 만약에 제가 이 노란색 그래프로 그린 올라간다 올라간다가 맞았다면 뾰족 뾰족 뾰족 그러면서 하나 둘셋네 점이 만들어지니까 둘다 위에 있는 거는 안 돼요.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러면 우리는, 아, 이것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네. 아, 이거 대박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만약에 여기가 위를 선택했다 그랬으면, 아래를 선택했다.

선택하는 게 있어 줘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 둘, 여기는 매끄럽게 연결되고 세 개. 이러면 이제 우리는 미분 불가능한 K가 세 개일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뾰족인 상태에서 여기가 아래였다면, 여기는 어차피 위 아니면 아래니까, 그러면 여기는 문제 없고, 아, 그러니까 위, 아래. 아니면 여기는 위, 여기는 아래.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아래인데 여기가 위어버리게 되면은 미분 가능, 여기 미분 가능, 여기 미분 불가능하니까 전체는 미분이 불가능한 게두 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위, 아래 아니면 아래, 아래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러니까 요런 그래프였던지. 이쪽으로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요거 똑같이 그래프 그릴 건데 하나만 더 그려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둘 중에 양자 택일을 해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제가 거의 맞춰서 그려볼게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문제 쉽지 않습니다. 자지 마세요. 저는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어디 가니? 내려와보세요. 지금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노란색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그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한번 그어주고, 확정값 여기는 올라가는 거 이렇게 그려주는데, 아까 전에는 여기가 위에 있고 여기가 아래에 있는 거였지만,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매끄럽게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줘 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뾰족점을 만들어서 요런 거를 만들어 보면,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세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잠깐만 감독님 이쪽으로 한번만 가보면, 이 그래프를 내가 그래프를 기하학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얹어보면 좌표평면에 얹어보면 부드럽고 뜩 이렇게 해서 내가 세번 미분 불가능했는지 아니면 뜩 부드럽고 뜩뜩 이렇게 해서 세 번이었는지 이런 양자택일의 그 관계까지는 오게 됩니다. 자 문제를 좀더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자 이제 여기까지 일단 한번 했어요. 조금만 이제 더 가볼게요. 자, 봤더니 이제 가나다는 끝났어. 실수 t에 대해서 아, 산 넘어 산이다. 마이너스 1,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t인 내가 직선을 그을 건데 그 직선이 f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 하자. 잠깐만 이쪽으로. 커먼. 그럼 마이너스 1,0은 여기 있어요. 요 점. 내가 이 점으로부터 막 내가 이렇게 직선을 그릴 거야. 그러면서 만나는 점. 와, 어떡해.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 다음에 또이 경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 경우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죠. 여기서 막 내가 이렇게 그을 거예요. 근데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면 여기서 이제 배경 지식을 조금 갖고 있어야 되는 게잘 봐요. 근데 그 GT가라고 하는 그 개수 함수가 이게 개수 함수거든요. 개수 함수. 그럼 개수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쭉한 개이다가 갑자기 0개이다가 갑자기 2개이다가 갑자기 0개이다가 이런 식으로 원래 이렇게 계단형으로 뚝뚝뚝뚝 끊어지는 운명을 갖고 있어요. 끊어지는 운명. 그 끊어진다는 운명이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 개수 함수는 절대 개수가 변하지 않으면 쭉 그냥 상수 함수처럼 약간 그 심장 박동수가 멈춰 있을 때띠이 그래프 있잖아요. 그냥 일자 상수 함수 그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개수가 변하는 부분이 생기면 갑자기 이렇게 네, 이렇게 불연속인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봐봐요. 그렇게 개수 함수를 GT라고 정의를 했더니 그 GT가 불연속인 실수 t의 값, 즉 다시 말하면 기울기가 t인데 그 기울기가 변할 때마다 개수가 바뀌는 부분이 불연속인 모든 실수죠. 개수가 바뀌는 부분. 그 개수가 바뀌는 부분을 내가 나열을 해봤더니 t1, t2, t3, t4일 때 이랬으니까 여기서 난 무슨 얘기냐면 개수가 몇번 바뀐다? 네번 바뀐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랬을 때첫 번째로 딱 개수가 바뀌게 되는 그 기울기의 값을 T1이라고 하는 거고 맨 마지막에 왜냐면 이게 T1, T2, T3, T4가 있다고 했으니까 맨 마지막에 그 개수가 바뀌는 그 기울기의 조금 작은 부분에서의 개수의 극한값에 마이너스 1을 뺀 거를 곱해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일단 이두개 중에서 어떤 게 내가 생각했을 때 기울기가 따라서 그 만나는 점의 개수가 네 번이나 바뀌지? 이걸 내가 또 추정해야 되는 시간이 생겨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리 한번 와보실게요. 자, 봐봐요. 일단 추정이에요. 정확하진 않아요. 자, 봐봐요. 선생님 봐봐요. 이 기울기. 그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막

이제 음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 음의 무한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한점한점한점한점한점한점한점한점한점한점 만나가지고 길이가 0일 때도 한 점을 만나요. 선생님 말 맞죠? 그러다가 내가 요렇게 하다가 글쎄 내가 여기가 얼마만큼 내려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추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대충 정확하진 않지만 내가 여기서 일단은 요렇게 기울기가 요런 어떤 이런 포인트가 되는 지점을 지날 때 그러면 요때 내가 계속 한점한점한점한점한점 하다가 이때 지금 얘가 한점한점 이다가 여기를 딱 지나는 순간 일단 두 점으로 지나니까 요런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근데 또 이게 여기랑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모르죠. 일단 내가 의심이 되는 거 하나는 찾았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더 키웠을 때 혹시 이런 데가 접하는 데가 구별이 된다면 요런 부분에서 한번 바뀔 거고. 또 요렇게 되니까 요런 데 접하는 부분이 하나가 여기 같이 접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면은 한 3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평행하면은, 뭐 여기 기울기가 1이면 그럼 이러면은 4개인가? 뭐 약간, 뭐, 여기도 뭐 대충 어떻게 맞춰보면 4개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일단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쪽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음일, 아니 뭐야, 음의 무한대 정도부터 시작했을 때는 00000, 아니 뭐야, 하나하나하나하나 만나다가, 기울기가 0일 때도 하나죠?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는 확실한 게, 제가 여기에서 요렇게 접할 때딱 이게 변한다는 게 명확해진다. 그치? 그쵸? 요거는 좀 정확해진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먼저 한번딱 개수가 바뀔 것 같아요. 요거 바로 직전까지는 한 개였다가. 그러다가 또 어떤 부분이 있을 거냐면, 요런 식으로 접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때?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접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 잘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요런 점을 지나는 요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요런 거? 그러면, 하나, 둘, 셋 하고, 여기까지 하면은 네 개인가?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면서 요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요런 접하는 부분이 아까 전에 여기도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어쨌건 우리가 끝부분도 찾아야 되고, 스타트 포인트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스타트 포인트가 여기인지 아니면 얘가 좀더 내려와 있는지 이건 고민이 되고, 여기는 첫 번째.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첫 번째는 조금 둘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여기가 첫 번째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 부분이 이쪽에서 접하니까 이게 뭐 하나는 접하는 거를 내가 확인을 해야지 이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1에서 지금 이쪽 부분은 내가 핑크 색깔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노란색이 확정적인 부분까지의 접하는 이 상황을 내가 연출을 해보자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 잠깐만 와보실게요. 자, 이제 우리 3번 알고리즘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알고리즘으로 가면 이제 답이 나오거든요.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 핑크 색깔은 확정적인 게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노란 색깔은 확정적이니까 내가 도대체 여기 있는 이 접점이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 했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요 위로 이렇게 요첫 번째 노란색 볼록인 함수 의 식은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5x니까 제가 요거 위에 어떤 접점 t를 잡아서 제가 여기에서 t,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5t라고 하는 이 접점을 제가 이렇게 잡아요. 괜찮죠? 그럼 내가 얘를 아까 전에 미분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8x 플러스 얼마가 되죠? 5가 되니까 제가 만약에 x equal t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한다.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8t 플러스 5가 바로 그 기울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울기가 그 기울기다라는 이론을 써주면 바로 이 점의 좌표가 t,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5t였고,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0이 되는 거니까, 요 점과 저 지금 마이너스 1, 0을 잇는 이 저게 뭐지? 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준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t 플러스 1분의, 결론적으로는 요거에서 0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5t다라는 걸 내가 알게 돼서, t에 대한 방정식을 내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2차 방정식 풀어주면, t 값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구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t가 2분의 1이랑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온다는 거를 내가 알게 됐어요. 잠깐만. 지금 우리는 t가 지금 여기 0하고 1 사이니까 아, 정확하게 정중앙에서 접하겠구나라는 걸 일단 t 이퀄 2분의 1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요, 진짜 재밌는 게 2분의 1을 갖다가 제가 여기다 넣어봤어요. 제가 이거 왜 넣었냐면 그럼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거든요. 여러분. 2분의 1을 여기다 넣으면은 마사 더하기 오니까 1이에요. 이때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잠깐만. 그러면 나이 그래프가 조금 더 정확해지는 거죠. 자, 봐봐요. 자, 봐봐요. 제가 정확한 그래프를 하늘 색깔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하늘 색깔 선생님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기울기가 1인 게 이거예요. 이게 1이죠?

여기에 딱이 사실은 요 지금 노란색 부분이 완벽하게 접했다라는 얘기예요.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여기는 요만큼이 내려간 거기 때문에 요쪽에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한 칸, 우리가 이제 이게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렇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요렇게 핑크 색깔이 애매하게 그려지는 부분이 아니라 핑크 색깔이 정확하게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여기가 1,1, 여기가 2,2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접하면서 이렇게 되는 요런 정확하게 기울기가 1인 거에 이렇게 맞물려서 그려지는 요런 그림이었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명확하지 않았던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지는 순간이 옵니다.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냐면 제가 기울기를 1인 거를 그려보면 요런 기울기가 1인 요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여기도 기울기가 1인 요런 그림이 그려지면서 요 지금 하늘색과 노란색은 만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여기는 확정적으로 요렇게 그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아까 전에 위로 그리고 아래로 그린 거죠? 여기도 위로 요렇게 가가지고는 2,2를 지나면서 아래에서 2,2에서 3,3까지 나는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이 그래프가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아니었구나라는 걸왜 알게 되냐면 잘 봐봐요. 이 그래프는 제가 여기서 그거 보면 보세요.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한점 만나다가 지금 이 그래프가 이쪽이 더 밑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때 한번 바뀌게 됩니다. 그래프가. 그럼 이게 T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 딱 요렇게 접할 때 T2에서 한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T1이 될 거고 여기가 T2가 되죠.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 T2일 때 여기 왼쪽 부분을 만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좀 올라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점에서 만나고 만나고 만나고 만나고 그래가지고 요렇게 내가 조금 요 아래로 내려올 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점에서 만나다가 딱 기울기가 1이 되는 순간 딱 하나, 두 개만 만나고 여기가 평행이 되면서 여기서 바뀌면서 끝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요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T3가 되면서 기울기가 T3는 1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밖에는 변하지 않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원하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를 보면은, 자, 봐봐요. 기울기, 이게 하나, 한 점에서 만나다가 우리가 요런 점에서 일단은 따닥 이러면서 두 점에서 만나니까 요 점에 이 기울기가 T1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요렇게 계속 가다가 요런 점. 요런 점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개수가 변화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올라가서 여기, 요런 점을 지나는 여기가 T3가 되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계속 개수가 유지가 되다가 딱 평행이 되는 요러한, 여기와 이렇게 평행이 되는 요 하늘 색깔, 요때 우리는 T4가 된다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왼쪽에 있는 케이스는 사실은 개수가 변하는 개수가, 그 기울기의 개수가 T1, T2, T3가 더 정확한 표현이었고, 이쪽은 T1, T2, T3, T4여서 4개가 생기기 때문에 요 경우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조금 쉬워요. 요쪽으로 한번 잠깐만 가볼까요? 저는 앞에 있는 T1은 조금 구하기가 힘든데 요거는 쉬운 게맨 마지막 T4보다 조금 더 작았을 때 만나는 개수는 몇 개예요? 라고 만약에 나한테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여러분 요거보다 조금 작아요. 그러면은 얘가 요렇게 지나가겠죠. 요렇게. 요렇게. 이쪽은 좀더 누웠기 때문에 이쪽에서 안 만나요. 그러다가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게 되니까 감독님 잠깐만 이쪽으로 와볼게요. 여기는 3이 됩니다. 자지마. 조금만 힘내. 그러면 3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2 곱하기 결론적으로 이 문제의 마지막 질문은 T1 더하기 19의 제곱을 구해주면 돼요. 여러분 T1이 뭘까요? 첫 번째로 개수가 변하는 부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자, 이쪽으로 한 번만 와볼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최종 질문이 이게 이제 우리가 파이널 질문이다. 그러면 T1이 뭐냐면 요 기울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우리가 이두 번째에 있는 요식을 내가 써보게 되면요. 요식은 우리가 잠깐만 이쪽으로 와볼게요. 1하고 2 사이에서 우리는 위에 있는 플러스 4 곱하기 x-1 곱하기 x-2, 그 다음에 더하기 x 이걸 해줘야 되는 거니까 제가 여기, 요 부분에서의 제가 그 함수의 그 방정식을 구해봤더니 4x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8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제가 마찬가지로 여기도 제가 접점을 어떻게 할 거냐면 t,

마이너스 11이에요. 이거 어떡해?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 알아요, 알아요. 자, 그러면 여기 아니까 이제 풀어보자. 자, 보세요. 자, 8x-11이라고 하는 이곳에다가 t를 넣게 되면 이게 바로 8t-11이지. 낸들 내가 이런 문제가 나올 줄 알았겠니? 그래가지고 풀어봤더니. 자, t 제곱, 나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게 나와요. 이게 나와요. 이게 방정식을 풀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t 값을 구해야 돼. 이 t 값도 또 나오지도 않아요. 아, 그냥 여기 우리 짝수 이제 우리가 근의 공식을 써주면 이렇게 2 곱하기 4라고 써주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t 값이 얼마가 나오냐.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가 16, 그 다음에 플러스 4 곱하기 19가 되니까 4의 입장에서는 4 플러스 19니까 이게 여기가 4 곱하기 2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23이 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일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였을까 이걸 고민해야 돼. 여기 봐봐요. 여기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까지 붙여버리면 이게 음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지금 t 값이 여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라는 걸 알게 돼요. 이 t 값이. 그러면 그 t 값을,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그 접점의 t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루트 23이라는 거를 내가 알게 되고, 이 값을 여기다가 넣어줘야지 기울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t1이라고 하는 이건 기울기예요, 기울기. 여러분, 요 t 값을 여기다가 넣어줘야 돼요,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 이게 나옵니다. 큰일 났다, 이제 오늘 다 잤어. 요게 t1이야. 그래서 이 마이너스 19라고 하는 게왜 나오나라고 봤더니 요게 여기다 더해지면서 이 부분이 4 루트 23의 제곱이 돼서 16 곱하기 23이 되는 요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16 곱하기 23 곱하기 2를 해주시게 되면 최종적인 정답이 736이 되는 요런 아주 문제가 어려운 아주 최고 난도 문제가 나왔다라고 저는 보여진다는 거죠. 과연 이걸 우리가 제한 시간 동안에 선생님처럼 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언제 다풀수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해설지를 보면 T2도 구해놓고 T3도 구해놓고 T4의 값도 구했지만 실은 문제에서 원하는 것만 좀 요리조리 구해서 우리가 T4, T3, T2의 값은 중요하지 않고 T1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으니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 여기는 우리가 극한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개수의 극한으로 조금 내려서 계산을 해주면 됐던 거진, 제가 봤을 때는 거진 틀리라고 낸 문제라고 우리가 애들이 얘기할 정도로 조금 난도가 높았겠다. 그렇게 조금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요 정도로 해설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저는 제가 이때까지 풀었던 이 실전 모의고사 중에 계산, 아이디어, 그 다음에 알고리즘, 해설 시간,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가장 좀 오래 걸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답은 736인데, 잘 피드백하고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는지 한 번만 더 복기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넘어가서 이제 우리 2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얘도 쉽지 않아요. 아,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이게 21번하고 22번이 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그래도 요즘에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지수함수에서 그 역함수와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디깅, 파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할수 있었던 문제였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림을 그려줬으면 좀 좋았을 건데. 근데 선생님 일단 잡아봐. 이거 할수 있어. 자, 이제 우리 선생님이랑 조금만 연구를 해보자. 잡아봐요. 일단 a가 1보다 큰 그러한 실수 a가 있는데 y는 a의 x 플러스 1제곱이 있대요. 그럼 얘는 어쨌건 간에 지수함수예요. 이렇게 밑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x 플러스 1이니까 왼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밀었는데 일단 그런 지수함수가 있죠. 그리고 로그함수가 있어요. 밑이 a인. 그런데 이거와 여기서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되고 있어요. 뭐냐면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기울기는 왜 주지? 근데 그러한 그 마이너스 4분의 3이 또 그것도 그냥 임의의 그런 직선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할때 AB는 5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이두 번째 상황 연출. 이번엔 곡선이 바뀌었어요. 밑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약간 역함수의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뭐 하나는 A, 이게 로그 AX면 사실 얘의 역함수는 AX제곱인데 그게 아닌 것도 지금 짜증나고, 또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날 신경을 건드는 상황이에요. 지금

비우기가 마이너스 1인 게 좋죠. 어떡하지? 근데 이제 AB가 5라는 거 일단 거기까지 됐고 또 다른 상황이 요 함수가 또 이번엔 여러분 나저 처음에 좀 깜짝 놀랐던 게 이거하고 이거는 또 기울기가 달라요. 이건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4예요. 이런 어떡하지 이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직선과 만나는 점을 이번에 CD라고 했을 때그 CD가 2분의 5이다. 이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를 한 번에 그리려고 하니까 정말 체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두 개를 좀 나눠서 그림을 그렸더니 좀 보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A와 B, 그 다음에 C하고 D 중에서 누가 더 왼쪽에 있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괄호에 보시면 A와 C의 X좌표가 BD보다 더 작기 때문에, BD의 X좌표보다 작기 때문에 AC가 BD보다 더 왼쪽에 있다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AB, 그 다음에 CD, 뭐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A의 X좌표와 C의 X좌표를 비교했을 때 A의 X좌표가 C의 X좌표보다 2분의 1만큼 크고, 그 다음에 Y는 A의 X 플러스 1제곱이라고 하는 요 그래프가 C도 지난다 이거죠. 원래 지금 여기에서는 AB만 등장하는데 C가 지난다. 채야겠다, 채야겠어. 자, 일단은 물한 모금 마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덕지덕지 안 그리고요. Y는 A의 X 플러스 1제곱하고 로그 2의 X만 그릴게요. 화내지 말아요. 할수 있어요.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역함수가 뭔가 느낌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보조선은 한번 긋겠습니다. Y는 X라고 하는 보조선. 근데 이거를 그대로 제가 대칭시켰을 때 나오는 함수가 이거면은 very good이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로그 AX라고 하는 그래프가 조금 엉켜 있어요. 어때요? 요런 상황이에요.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을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상황만 연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란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오른쪽으로 네칸 갔을 때 밑으로 세 칸만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1보다는 조금 더 완만하게 그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충 요런 느낌으로 제가 그려볼게요. 이제 우리가 구조를 보기 위해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B라는 뜻이거든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전혀 문제 없죠. 믿어줘요, 믿어줘요. 괜찮죠? 그랬을 때, 이 A와 B 중에 A가 더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괄호에 있는 내용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근데 잘 봐봐요. 이 길이가 5인데,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은 제가 요렇게 제가 뭐 대충 그리는 거, 요게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몰라요? 제가 요렇게 제가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면, 4만큼 오른쪽으로 갔을 때 마이너스 3만큼 내려간 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뜻인데 제가 이거는 그냥 이 길이가 4라고 가정을 한 거고 이 길이가 3이라고 가정을 한 거거든요. 내려간 거를. 근데 그게 진짜 맞다는 거죠. 왜냐면 그래야지 AB의 기울기가 5가 되거든요. 근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른쪽으로 4만큼 갔는데 밑으로 3칸? 차라리 한 칸만 더 가지.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한 칸만 더 가지? 왜? 만약에 이게 한 칸만 더 가가지고 여기에 1만큼을 더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이게 4만큼 증가했을 때 4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요곳은 요점은 바로 이 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은 무슨 관계에 있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가 있고 바로 요 점의 위치, 그러니까 B 말고 꼭 조금 내가 얘가 한칸더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요 점은 바로 이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니까 바로 이 Y는 A의 X 플러스 1제곱의 역함수에 있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요거의 역함수를 잠깐만 구해보면 X는 A의 Y 플러스 1제곱이기 때문에 로그 A의 X 마이너스 1은 Y가 이거의 역함수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봐. 이제 적극적으로 A의 좌표를 T,A의 T 플러스 1제곱이라고 제가 잡으면 요 점은 제가 역함수 위에 있기 때문에 요 점이 뭐냐면 a의 t 플러스 1제곱, t 요렇게 내가 쓸수 있는데 요 점은 어디 위에 있냐면 요거 위에 있다는 거죠. 맞죠? a의 t 플러스 1제곱을 여기다가 넣으면 여기가 t 플러스 1이 되고 거기서 1을 빼면 t가 되니까 요 점은 여기 위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요 지금 곡선하고 요 곡선의 관계가 뭐냐면 여기서 한 칸만 위로 올라가면 이거예요. 어라? 어라라라? 내가 이걸 분명히 A가 대칭시킨 A'이라고 잡았더니 진짜 이걸 위로 한 칸만 밀면은 B가 된다는 뜻이네. 따라서 B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A의 T 플러스 1제곱, T 플러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내가 의심스러우면 이 지금 점의 좌표가

0: 그거 여기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있죠. 요걸 넣어보면 맞게 떨어지는. 아, 이렇게 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 요게 좀 어렵습니다. 그럼 관계식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 t에다가 4만큼을 더하면 얘가 된다는 거니까 여기서 어떤 걸알 수가 있냐면, t 플러스 4가 a의 t 플러스 1제곱이라고 하는 일단은 그 a와 t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찾게 되고, 여러분들 여기 어차피 요거에서 3만큼을 빼면 얘가 된다라는 것도 이식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요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내가 한번 찾는 경험이 생기면 선생님이 동그라미 2번하고 두 번째 상황을 연출할 때는 더 쉽게 됩니다. 자, 이번에 누구를 그릴 거냐면 제가 요렇게 또 하나 그릴 거예요. y는 a의 x 플러스 2분의 1제곱에다가 아까 전에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요런 함수였거든요. 그리고 나도 이번에는 요게 요렇게 y는 x라고 한번 그어보죠. y는 x라고 그어보죠. 그러면은 이거의 완벽한 역함수가 로그 a의 x는 아닌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그 a의 x를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로그 a의 x가 뭐 대충 요런 식으로 뭐 그냥 그려보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 관계는 몰라요. 요렇게 그리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기울기가 얼마인 걸 구할 거냐면, 잠깐만 이쪽으로 가볼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인 걸 그릴 거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른쪽으로 세칸 갔다 그러면 밑으로 네 칸이나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요렇게 세 칸이면 이렇게 네 칸이 내려가니까 약간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기울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가파르게 생긴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여기가 C가 되는 거고 여기가 D가 된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어때,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기 잠깐만 감독님 보시면은 a의 x좌표가 c의 x좌표보다 2분의 1만큼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2분의 1을 뺀게 c의 x좌표라는 걸알 수가 있어서 여기가 t-2분의 1, 왜냐면 c의 x좌표보다 2분의 1만큼 더 크다고 했거든요, 저기가. 그렇게 되고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다가 넣으면 뭐야? a의 t제곱 플러스 1이 된다는 사실도 내가 알게 돼요. 됐다. 근데 잘 봐봐요. 지금 CD의 길이는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감독님 한 번만 다시 한번 가보면, CD의 길이는 2분의 5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 봐봐요. 여기서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제가 요만큼을 3만큼을 갔다라고 치고, 요만큼을 4만큼을 내려갔다고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뭐냐면, 그럼 이 길이가 5여야 돼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번에는 2분의 3만큼 오른쪽으로 갔고, 오히려 밑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서 여기의 길이가 2분의 5가 됐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어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저런 지금 감성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게 나와야 되니까, 이 C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는 오히려 요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지? 그럼 제가 요거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X-1은 A의 Y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로그 A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 Y가 된, 아, 왜 이러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 그래프의 입장으로 보면은, 요 그래프의 입장에서 보면은, x 플러스 1이니까 왼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밀고 위로 2분의 1만큼 가면 되는 거니까, 어? 아니. 요거와 대칭인 요 점을 내가 이렇게 그었다고 했어요. 요거지. C프라임이라고 내가 해봤을 때. 이 C프라임과 D프라임의 관계가 내가 요렇게 더 그으면, 혹시나 요 간격이 왼쪽으로 한칸 밀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혹시 여기가 위로 올라가라는 마이너스 2분의 1 간격이 아닐까라고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여기가 2분의 5,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면서 요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게 맞죠? 그러니까 실제 y는 x는 여기에 요런 식으로 그려졌던 요런 그래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 C프라임이라고 하는 점은 요거를 대칭이동시킨 거니까 a의 t 플러스 1, t-2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요 지금 이 점을 위로 내가 2분의 1만큼 올리면 여기가 없어지죠. 그리고 x를 마이너스 1만큼 빼면은 a의 t제곱, t가 되고 그게 여기 위에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아, C프라임의 좌표가 요렇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 d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a의 t제곱, t가 되는구나. 요걸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관계식은 t-2분의 1에다가 오른쪽으로 2분의 3칸만큼 가면 얘가 된다라는 거니까 t 플러스 1의 값이 a의 t제곱이 된다라는 두 번째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럼 이제 우리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거 y는 a의 x 플러스 1제곱이 c를 지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 c라고 하는 점은 Y는 X 플러스 1제, A의 X 플러스 1제곱이라고 하는 거 위에도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집어넣어 보면 A의 T 플러스 2분의 1제곱은 그게 바로 A의 T제곱 플러스 1이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A의 T제곱이 T 플러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T 플러스 2가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관계식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조금 이제 우리가 눈치가 좀 빠른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대충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관계식이 요거거든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A가 4가 되고 T가 0이 되면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여기가 T 플러스 4는 A의 T제곱 곱하기 A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서도 보면 그 A의 T제곱이 T 플러스 1이 되는 거니 A의 T제곱이 이게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T 플러스 1분의 T 플러스 4가 A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A의 T제곱으로 만약에 나눠주게 되면은 얘가 루트 A는 요걸로 나눠주게 되면 T 플러스 2에서 T 플러스 1을 나눈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값이 T 플러스 1의 제곱분의 T 플러스 2랑 똑같다라고 해서 요두 개의 관계식을 풀어주게 되면 T는 0이 나오고 A는 4가 나오는 요런 문제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연립방 정식을 풀게 되면요. 한번 여보세요. 0 넣어보면 0. 그 다음에 여기는 죄송해요. 여기 제곱이죠.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요거를 제곱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4가 되니까 A는 4, T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를 보면은 그래프의 관계를 통해서 역함수의 관계를 통해서 이 점의 좌표를 찾는 것도 굉장히 난도가 좀 높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걸 유추하는 관계, 요 관계식 하나. 그다음에 저는 이 그림이 더 어려웠다라고 봐요. 이 C'에서 결국에는 위로 2분의 1칸, 왼쪽으로 한칸 갔을 때가 바로 이 그래프가 겹쳐지면서 C'과 D의 관계가 되더라라는 거 하나랑. 그렇게 해서 제가 이 핑크 색깔 관계식까지 얻었다 하더라도 제가 연산 처리하는 것까지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그런 마지막 피날레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의 5회차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걸한번더 말씀드리면서 절대 이 문제를 뭐못 풀었다 풀었다로 여러분들 너무 능력 평가를 하지 말고 겪어가는 거고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얘기했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5회분의 실전 모의고사로 인사드렸는데요. 굉장히 또 쉬운 회차도 있었고 나름 어려운 회차도 있었고 이랬을 텐데 잘 차곡차곡 정리하셔서 결국에는 여러분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응원하는 것이 가장 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의 마무리 열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5회분의 실전 모의고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은 또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다른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커리어 하이를 위해서 열심히 나가주길 바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고난도 대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입니다. 드디어 오늘 이제 가장 마지막 소단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우리 수열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도 우리가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에 대한 가장 어려운 문제 두 문항 해결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조금 남았거든.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한 힌트를 이미 드리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선은 문제 자체가 되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풀기 싫게 생겼습니다. 그죠? 자, 하지만 이런 문제일수록 여러분이 또 약간 도전 의식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본다면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볼게요. 양수 PQ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P도 양의 값이고 Q도 양의 값을 가질 건데요. 수열 AN의 첫 장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SN이 이 N-P-Q의 절대값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기억번 볼게. 이에 P 그리고 Q를 곱했더니 1이면 수열 AN은 등비수열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이게 도저히 당체 뭔지 잘 모르겠잖아. 그래서 기억번에서 뭔가 예를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P제곱에다가 Q를 곱한 값이 1이면 수열 AN이 등비수열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금 그럼 봐봐. 이에 P제곱도 있고 Q도 있는데, 여기에 SN을 보면 이에 N-P-Q잖아. 그럼 여기서 Q라는 i는 이의 P제곱이랑 Q를 곱해서 1이야. 그럼 Q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이의 마이너스 P제곱으로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SN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의 N-P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P제곱으로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뭐로 묶어낼 수 있어? 선생님이 지수 계산은 항상 공통 부분 묶어내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더 작은 값, 즉 2의 마이너스 P제곱으로 묶어내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어. 자, 이렇게 놓고 얘네들을 좀 바라보도록 할게요. 절대값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절대값이 0보다 큰지,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한데, 여러분이 봤을 때 2의 마이너스 P제곱입니다. 이거 지수잖아. 2의 마이너스 P제곱은 항상 0보다 커요. 그죠? 그 다음에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우리가 n은 항상 자연수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2의 n제곱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 2의 1제곱보다 크거나 같아요. 즉, 2보다 크거나 같으니,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하면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아서 얘도 0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이 값도 다 뭐보다 커요? 0보다 큰 상황인 거야. 둘다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전체가 0보다 커져서 그냥 SN은 뭐라고 나올 수 있냐면, SN은 2의 마이너스 P제곱에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누가 궁금하냐면 AN이 궁금해. 그러면 우선은 A1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얘가 S1이고요. N에다 1을 대입하는 거죠. N에다 1을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P제곱이 될 거고, 자, AN입니다. 얘는 SN-S의 N-1로 우리가 계산을 하자면 2의 마이너스 P제곱에 2의 N-1제곱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P제곱에 2의 N자리의 N-1,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2의 마이너스 P제곱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묶어보면 2의 N-1에 마이너스 2의 N-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얘네들이 또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선생님이 항상 지수는 지수가 작은 값으로 묶어내면 2의 마이너스 P제곱이 있고 2의 N-1제곱이 있죠. 그러면 여기는 2가 남고 마이너스 1이 돼서 얘가 1이 돼서 사라져요. 따라서 얘는 2의 마이너스 P제곱 곱하기 2의 N-1제곱이 되어서 첫째 항 공비 다 나타나는 AN이라는 등비수열을 찾아낼 수 있고요. 자, 얘가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N에다가 1 대입해 볼게요. 그럼 A1은 2의 마이너스 P제곱이라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예쁘게 등비수열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기역번은 맞는 얘기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우리가 니은번 한번 볼게요. 니은번을 보면 P가 5고 Q가 10이면 A2부터 AK까지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이 되도록 하는 2 이상의 자연수 K의 최대값은 8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이냐라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어진 건 뭐냐면 SN이에요. 근데 SN인데 얘가 어떤 항들이 있어서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이 되도록 하는 2 이상의 자연수 K의 최대값이래.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순서대로 등비수열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뭘까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니은번을 위해서 SN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다시. 그러면 2에 P가 5고 Q가 10이니까 N-5고 Q가 10이라서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이 SN이라는 i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얘가 언제 0보다 큰지, 언제 0보다 작은지를 알아야 그때에 따라서, 즉
N의 값에 따라서 SN의 모습.

모습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어떤 기준이 생길 거고, 그때 각각에 대해서 언제 순서대로 등비 수혈이 되느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당최 모르겠어. 사실은 이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N에다 1부터 대입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함수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여러분이 우선은 뭐를 생각해 볼수 있냐면, Y는 2에 X-5-10이라는 지수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 거기에 X 대신에 N을 대입하면 얘는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수열일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절대값이 붙어 있는 모습이 SN인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얘를 우리가 보자. 지수함수의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점근선은 맞아요. 근데 얘가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X축이 있으면, 자, Y는 마이너스 10이라는 점근선이 하나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얘는 뭐 하는 모습이냐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었을 거야. 증가하는데 꼭 지나는 점몇 가지만 선생님이 살펴드릴게요. 자, 지수를 얼마 만들어? 0. 그리고 지수를 1만 듭니다. 자, 지수를 0 만들려면 x가 5여야 돼. 2의 0제곱 1이라 마이너스 9였을 거고요. 지수를 1만 들려면 x가 6이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8을 지나는 어떤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여기는 이 점을 기준으로 x축 아랫부분이 뒤집혀 올라가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더 찾아줘야 되는 건 2의 x-5제곱 마이너스 10이 0이 되면 돼. 그럼 2의 x-5제곱이 10이 되면 되고, x-5는 로그의 2의 10이 되어서 x는 5 플러스 로그의 2의 10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어서 얘가 뭐냐면 5 플러스 로그의 2의 10이었을 거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함수의 절대값을 붙인 함수는 어떻게 생겨질 거냐면, 여기가 y는 10이 될 것이고, 함수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봐봐. 여기서부터 쭉 올라올 건데, 얘가 대략적으로 얼만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로그 2의 10입니다. 로그 2의 10은요, 로그 2의 8인 3보다 크고, 로그 2의 16인 4보다 작은 거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요? 8보다 크고, 9보다 작은 값이야. 써놓을게요. 얘가요, 8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은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러분 하나하나 오는 거지. 얘가 뭐가 될 거야? S1, S2, S3 해가지고서는 어디까지 올수 있냐면 S8까지가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뭔가 S9, S10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일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할수 있게 되냐면, A2부터 AK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이 되도록 하는 2 이상의 자연수 K의 최대값인데,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 모습을 이제 바라봤더니 얘네들은 어떤 모습이야? 여기에서의 SN은 그대로 뭐가 돼? 마이너스 2에 N-5 플러스 10이 될거 아니야. 언제 N이 1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까지? 8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리고 이것도 이제 살짝 지울게요. 9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의 n-5제곱 마이너스 10이 될 거야.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부터 1에서부터 8까지도 여러분이 보면 여기서 an을 구할 수 있고, 9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an을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뭐가 나올까? 등비수열이 나오겠지. 그리고 첫 번째 양도 어차피 같아지게 될 거예요. 자, 잡아, 잘 봐봐. 얘가 SN이거든. 얘가 마이너스 SN인데, 얘 역시도 이런 모습이고, 여기도 이런 모습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A1을 우선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2에 1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4 더하기 10이잖아.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될 거냐? 뭐, 이렇게 그냥 써놓을게요. 귀찮으니까. 자, 그 다음에 AN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얘는 SN-SN-1이야. 요 경우에 대해서 2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에 N-5 더하기 10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에 N-6 빼기 10이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이 얼마로 묶어낼 수 있어? 더 작은 2의 N-5제곱으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1이 되고, 2의 N-6제곱으로 묶어낼게요. 2의 N-6제곱으로 묶어내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1이 되거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의 2에 n-6제곱이라는 등비수열을 가지게 돼요. 언제? A1은 얘랑 같지 않다는 게 보이지? 같지 않아? 그래서 이때는 an이 어떻게 생겨지게 되냐면 마이너스 2의 n-6제곱이라는 등비수열인데 2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8보다 작거나 같을 때야. 봐봐. 그래서 얼마부터 나오냐면 두 번째 항부터 나와요. k번째 항까지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이 되게 하는 2 이상의 자연수 k의 최대값입니다. 그러니까 k는 얼마가 되는 거야? 최대값이 8이 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이었던 거야. 사실은 우리가 하나 더알수 있는 건 뭐냐면 아홉 번째 항부터 이렇게 갈 때도 여기서 우선 아홉 번째 항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얘네들도 얘를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열 번째 항부터는 무조건 뭐를 가질 거냐면 등비수열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번 맞는 얘기고요. 이제 우리가 디귿번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P가 자연수래. 여기 있는 이 p가 자연수고 q는 2의 p제곱이면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의 최소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이제 지우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우리는 p는 자연수래. 이 p도 자연수고 q는 2의 p제곱입니다. q가 2의 p제곱인데 p가 자연수야.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 2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그랬을 때 an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이거는 그래프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 잘 봅시다. sn이라는 i가 우리가 아까 니은에서 했던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2의 n-p-q인데 q가 2의 p제곱인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y는 2의 2의 x라고 쓸게요. 그냥 2의 x-p-2의 p제곱이라고 놓고 이 그래프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절대값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 x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의 p제곱은 p가 1보다 크거나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2의 p제곱이 2보다 크거나 같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p제곱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 이렇게 있겠죠. 어찌됐든 y는 마이너스 2의 p제곱이 있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x축을 뚫고 올라갈 거야.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니은에서 봤지만 이 x축과 만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뒤집어 올려야 되니까 2의 x-p랑 2의 p제곱이 같아지게 되는 x의 값 구해볼까? x 빼기 p가 되어서 얘가 얼마가 된 거야? 2p가 된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함수를 그려보면 얼마가 기준인 거야? 여기에 y는 2의 p제곱이 기준인 거야. 2의 p제곱이 기준이고 여기에 있는 요 함수를 뒤집어 올리면 이렇게 생겨지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두 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누가 기준이다라는 게딱 보이냐면 2p가 기준인 거야. 2p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얘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고 2p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좀잘 생각을 해봐. an의 최소값입니다. 얘는 뭐냐면 sn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s1, s2 이렇게 내려와 점점점. 합이 점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합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건 여기에 있는 이 an이 뭐보다 작았다라는 거야. 0보다 작았던 거야. 처음에 뭔가가 있었어. 근데 뭔가를 더했더니 작아졌다는 건 더해진 수가 0보다 작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합이 점점점 늘어났다라는 것은 얘는 뭐를 의미하는 거야? 더해진 값이 0보다 컸으니까 합이 점점점 늘어난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an이라는 i가 2p를 기준으로 2p보다 작을 때는 어때요? 0보다 작고 2p보다 클 때는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더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걸 여러분이 이제 판단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an의 최소값은 어디서 생길 거야? 여기에서 생길 거라고요. 여기에서 나타날 것이니까 이 보라색이 뭐였다라는 걸 기억하냐면 sn이라는 i는 n이 1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작거나 같을 때 2p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2의 n-p 마이너스 마이너스 즉 플러스 2의 p제곱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를 찾아야 돼?
최소값을 찾아줘야 돼.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서 AN이라는 아이를 보자. AN이라는 아이는 SN-SM-1이라 아까 우리가 우선 A1부터 생각하면 S1이라고 해볼게. 얘는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에 1-P제곱 플러스 2에 P제곱으로 우선 쓸수 있어서 얘는 양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야. 맞죠? 얘는 양의 값을 가지게 되면서 여기에서부터 점점점점점점 마이너스가 곱해지는 모습이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얘는 양수였어. 얘는 양수였고요. 이제 AN을 보면은 자, 마이너스 2에 N-P 더하기 2의 P제곱이고 어차피 마이너스 2의 P제곱이 되니 플러스 2의 N-1-P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잘 봐. 얘네들을 보면은요. 2의 N-1-P제곱으로 묶어볼게. P-1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가 나갔고 여기에 얼마가 남아있어? 그러면 2가 남아있고 얘네들은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2의 N-P-1이라는 이러한 등비수열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봐봐. 항의 값이 여기가 음의 값을 가지는데 얼마씩 지금 곱해지냐면 2가 곱해지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그러면 가장 작은 값은 언제 생겼다는 거야? 2p일 때 생겼다라는 거죠. 따라서 최소값은 a에 2p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에 2p-p는 p-1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가보자. an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에 p-1제곱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자체를 잘 파악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구나. 그래서 합이 점점점 작아졌다는 건 더해지는 값이 뭐였다는 거야? 음수였다는 거야. 물론 첫째 항은 제외하고. 그죠? 그리고 합이 늘어났다는 건 항의 값이 0보다 컸다라는 걸 의미해. 누가 기준이었어? 2p가 기준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사실은 이거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1보다 크거나 같고 2p보다 작거나 같을 때 A1과 AN 구할 때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N이 1일 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음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선생님이 등비수열은 무슨 함수?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 요거 한번더 확인하고 이제 우리 5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9번 역시도 여러분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1등급을 넘어서는 상위 1%가 됐겠지. 우선 첫 번째. 공차가 음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에요. 공차가 음수인데,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했다는 건, 얘는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위로 볼록이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항상 여기는 얼마? 0이고 뭔가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칭축이 무엇일까? 그리고 거기서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그런데, 자연수 n에 대하여 sn과 sm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개수를 bn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sn과 sm이 같아지게 되는 아이들을 가지고 걔네들이 몇 개니라고 한 거야. 예를 들어 보자. 이렇게 있어. 여기에 만약에 s1이 있고 여기에 s3이 있었어. 그러면 1, 3이니까 여기는 s5가 되지. 그러면 n이 1일 때는 같아지게 하는 아이가 두개 있지. 그러니까 b1이 얼마인 거야? 2인 거야. 그럼 같은 이유로 B5도 얼마가 된 거야? 2가 되는 거야. 다만 N이 3일 때는 B3은 같아지게 하는 아이 한 명밖에 없잖아. 나 자신. 얘는 1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개수를 BN이라고 하면 얘가 될수 있는 숫자는 1 아니면 얼마밖에 없어? 2밖에 없어. 왜? 이차함수 자체가 양쪽으로 대칭성을 갖고 있는데 반대쪽에 같은 값을 가지게 하는 애가 있으면 2고요. 이렇게 없거나 예를 들면 이런 모습도 여러분 봐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여기가 0이야. S1이 이렇게 출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S7이 있었다라고 해봐. 그럼 얘랑 똑같아지게 하는 N의 값은 존재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면 B7은 얼마다라고 할수 있어. 1이다라고 할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한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될수 있는 값은 1 또는 2밖에 없는 거고, 걔네들을 3개를 더해서 얼마가 된 거야? 5가 됐으니, 2가 몇개 있어야 돼? 2개. 1이 하나가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2, 2, 1. 이거 될수 있겠지? 1, 2, 1. 될수 있겠지? 1, 2, 2. 이렇게 될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때, A라는 아이를 S8과 S9와 S10을 모두 모아놓은 값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지금 왜 이렇게 표현이 됐냐면 얘네들 봐요. A의 원소의 개수가 2래. 이 말의 의미는 뭐야? 원래는 3개를 모아놨잖아. 3개를 모았는데 원소의 개수가 2개라는 건 3개 중에 몇 개가 같았다라는 거야. 2개가 같았다라는 거야. 얘는 다 모아놨더니 원소의 개수가 3개야? 얘네들이 모두 같지 않았어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자, A에 0이라는 아이가 포함이 되어 있대. 원소가 있대.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A에 0을 원소로 가지고 있대. 즉, S8이나 S9나 S10 중에서 하나가 0이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0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요런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이 이 모습을 판단하고 넘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얘가 2, 2, 1이 될 수도 있고 2, 1, 2가 될 수도 있고 1, 2, 2가 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2, 2, 1이라고 한번 보자. 예를 들어 B8이 2고요. B9가 2고요. B10이 1인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 자, 얘는 그러면 S8이 있고, S9가 있고, S10이 있는데, S10은 똑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애가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수 있어? 얘가 아까 우리가 봤듯이 여기가 딱 10인 경우야. 여기에 그래서 S10이 있으면 얘가 1이 되겠지? 그럼 S8과 S9는 어디에 있어야 돼? 10보다 왼쪽에. 여기에 S8, S9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2개, 2개, 하나. 이렇게 생길 수 있지.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그냥 막 넘어가지 말고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S20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S10이 지금 갖게 되는 애가 한 개만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겼어.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얘가 0인 상황이잖아. 근데 S8과 S9는 몇 개씩 있어야 돼? 두 개씩 있어야 되니, 어떻게 우리가 생길 수 있게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 S8과 S9는 두 개. 그리고 10일 때는 한 개만 있어야 되니까, 자, 항상 대칭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여기에 S8이 있고, 여기에 S9가 있었다고 해봐. 그러면 봐. 여기 S8이 있고, 여기에 S9가 있었으면, 여기 S7이 있으니까 여기가 뭐가 돼? S10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S10이라는 애가 하나만 만나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생기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에 S8, S9가 있었다고 해봐. S8과 S9가 있어서 여기가 S8이고 여기가 S9였으면 아까와 같이 어떻게 돼야 돼? 요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 그러면 이제 더 옆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제 어떻게 가는 거냐면 밀어, 밀어, 밀어. 밀어서 어떻게 우리가 생기냐면 여기가 0이잖아. 그럼 여기에 대칭축이 있는데 S8과 S9에서는 짝꿍이 생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S8도 있고 여기에 S9도 있어서 얘는 항상 이 위에서 존재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은 애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S10은 여기에 있거나 더 아래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럼 여기가 S10이라고 해봐. 그럼 여기 S1, S2가 잘 되지. 근데 S10이 이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해봐. S10이 이 아래로 내려오면 얘랑 짝꿍인 애가 이쪽에 생기면서 여기에서 주어진 아이가 뭐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대칭성을 가지면서 두 개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S10은 어디에 있어야 돼? 여기에 있었어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두 가지가 B8이 2고 B9가 2고 B10이 1인 경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2, 1은 했으니까 2, 1, 2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번에는 B8이 이어야 돼. B9가 1이고 B10이 얼마인 경우야? 2인 경우야. 이거는 너무 극명하다. 그죠? 자, 여기가 0인데 B9가 1이어야 되고 B8과 B10은 이어야 돼. 그럼 아까처럼 생각해 보면 여기가 무조건 얼마일 수밖에 없어? S9일 수밖에 없잖아. 얘가 가운데 있는 아이니까. 그러면 양쪽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S8이 있고 여기에 S10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얘네 둘 사이에 얘가 있어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한쪽으로 몰린다거나 한쪽으로 몰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S9가 기준이니까 S18이 딱 X축과 만나야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른

경우는 없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B8이 만약에 1이고, B9가 이번에는 2고, B10이 2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을 건데, 이렇게 그릴 거예요. 얘가 0입니다. 그런데 B8이 1이고, B9가 2, B10이 2여야 돼. 그러면 B8이 1이라는 건, 만약에 B8이 여기에 있어. 1일 수 있잖아. 1이라서 여기에 있으면 B9랑 B10도 다 1이 되지. 그럼 안 돼. 그럼 B8은 무조건 여기에 있어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S8이 돼서 한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S9랑 S10은 어디에 있을 거야? 여기에 S9, 여기에 S10이 있어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S9여야 돼. 여기가 S10이어야 되는데 가장 가운데 S8이 있어야 되니 여기는 S 얼마가 되는구나? 16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유형 중에 우리가 이제 기억번을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래. 즉, 얘네들 중에 같은 게두 개가 있어야 돼. 그러면 같은 게 있는 모습을 보자. 얘는 같은 게 없어. 얘도 같은 게 없는데, 요거는 같은 것이 있고, 이 경우다, 이 경우. 얘가 기역번에 해당하는 경우야. 그러면 S19는 어디에 있어? S18이 여기 있으니까 S19는 더 아래에 있겠지. S19는 0보다 작은 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번은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서로서로 원소가 다 달라. 그때 S15가 0보다 크니? 자, 얘네들 다 다르지. S20이 여기 있으니까 S15는 0보다 큰거 맞아요. 얘는 맞아. 자, 여기는요? 아, 여기 S10이 여기에 있어 버렸네. 그럼 여기서는 S15가 0보다 작아져 버리죠. 얘는 S15가 0보다 큰거 맞는데 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니은 번이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니은 번은 틀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제 A에 0이라는 아이가 원소로 있으면, 자, A에 0이 되게 하는 애가 있어요? 네, S20이 0인 경우. S20이니까 얘는 안 돼. S18이니까 안 돼. 얘가 S12 0인 경우. 아, 요거다, 요거, 요거. 얘가 D급번에 해당하는 경우고, 얘도 안 되네. 요 경우에 대해서 AK랑 SK랑 0보다 작아지게 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면 이제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서 대수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마무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S10이 0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D급번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 이건 다 지울게요. 아주 좋은 게 하나 보이기 시작하는데, 자, 얘는 SN이라는 아이는 뭐가 됩니까? 등차수열의 합이라는 아이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면 얘는 n에 관한 이차식의 모습을 가지게 될 거고, 자, 공차를 d라고 하면 2분의 d에 n에다가 얼마? n-10이 되겠지. 0과 10에서 x축과 만났으니까. 이렇게 쓸수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내가 구해야 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요, 뭐를 구해줘야 되는 거냐면, AK와 SK의 곱이 0보다 작아져야 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잘 봐봐. A1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가 지금 S 얼마였을 거냐면 5였을 거야. 그치? 그럼 S1, S2, S3, S4, S5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얘는 증가하고 있잖아. 합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 더해지는 값이 뭐보다 컸다는 거야. 0보다 컸다는 거야. 그리고 S1도 0보다 컸기 때문에 A1부터 A4까지는 A5까지는 0보다 컸을 겁니다. 맞죠? 자, A1부터 A5까지는 0보다 컸을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점 작아지게 되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1보다는 K가 크거나 같고, 5보다는, N이라고 쓸게요. 자, 1보다는 N이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AN은 0보다 커야 되겠지. 0보다 커야 되고요. N이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AN은 뭐가 됩니까? 0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SK 입장에서 보자. SK는 S1부터 S9까지는 양의 값을 가져요. 즉, 1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을 때 SK는 0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N이요. 10일 때는 딱 0이기 때문에 11보다 크거나 같을 때 SK는 0보다 작아요. 두 개의 부호가 달라져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 봐. 1에서부터 5까지는 둘다 0보다 크니까 탈락. 그러면 6에서부터 9까지는 두 개가 부호가 다르고, 그리고 여기에서 11보,

10일 때는 아예 어차피 0이고 10일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얘네들이니까 두 개의 부호가 같은 거야. 아,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아냈냐면 6보다 크거나 같고 n이 9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AK와 SK의 곱이 0보다 작아요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n의 값은, 즉 k의 값은 6, 7, 8, 9가 되죠. 그래서 그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되게 되는 거야. 알겠죠? 가볼게요. 얘가 0보다 작게 되는 자연수 k의 개수는 4개이다. 디귿번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얘는 누구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본 거냐면 등차수열의 합을 이차함수 입장에서 바라봤고요.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대칭성입니다. 그리고 등차수열의 합이 n이 0일 때 0이 된다라는 굉장히 좋은 성질이 하나 있거든. 그걸 활용하면 문제 풀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요거를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59번 문제까지 해서요. 드디어 우리가 이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에 대한 얘기를 모두 마쳤고요.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이 바로 수열의 합과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개념은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할 거고요. 이제 우리 내신 빈출 필수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잘 볼게요. 얘는 지금 무슨 수열에 대하여라고 아예 되어 있냐면 등차수열에 대해서 등차수열의 합과 등차수열의 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제 풀때 멋있게 푼다고 해서 점수를 더 주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특히나 수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뭐 멋있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얘가 어떻게 생겼지? 구조 파악하려고 노력하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a의 2k 플러스 1이 있고 a의 2k가 있지. 근데 이 등차수열에 대한 다른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어떻게 가는 게 좋아? k에다 1부터 대입하는 거야. k에다 1 대입하면 a3, 2 대입하면 a5, 3 대입하면 7이 되죠. 그래서 10까지 대입하면 A의 얼마? 21이 됩니다. 여기도 K에다 1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A2, A4, A6이 되고 9 대입하면 A의 18인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죠. 친구들이. 얘랑 만났어. 얘는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4기 때문에 9 곱하기 4, 즉 36이라고 반드시 써줘야 돼요. 더하기 4가 아니라 더하기 36입니다. A5죠. A4가 넘어가면 A3입니다. A7이죠. A6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된 거야. 어디까지 넘어가냐? 18까지 갈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에 A의 19 마이너스 A의 18이 있었겠죠. A의 18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A의 21이 있어서 얘가 얼마야? 36이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얘네들이 다 뭐가 된다는 거 알아? D. 얘도 D. 얘도 D. 얘도 D가 되지. D가 모두 몇 개니? 라는 거예요. D가 모두 몇 개일까? 지금 보면은 A3, A5, A7 해서 A19까지가 있었고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봐. 얘네들이 싹다 넘어갔잖아. 얘네들이 싹다 넘어갔는데 그게 몇 개였어? 9개였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될 거냐면 9개의 D가 있었고 더하기 A에 21이 있어서 얘가 얼마였다? 36이었던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를 물어봤냐면 A30을 물어봤습니다. A21이 있어요. 얼마 차이나? 9 차이 나잖아. 엥? 이거네 정답은 36. 이렇게 갈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등차수열의 가장 중요한 성질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고요. 등차수열인데 시그마랑 같이 등장했을 때 여러분이 공식적인 걸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 하나하나 써보고 등차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공차다. 이러한 개념들 여러분이 한번더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항입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수열이 있어서 3배의 AK가 6이고 2배의 BK가 8이고 AK와 BK의 곱이 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숫자가 곱해져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수배라고 얘기를 해요. 시그마는 실수배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자유롭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계산해도 돼. 하고 싶은 대로가 뭐야? 수학적으로 3으로 약분해도 된다는 거야. 2로 약분해도 문제가 없어. 자유롭게 계산하는데 여기에 여러분 AK와 BK의 곱이 있지. 이거를 실수배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곱셈이라고 얘기합니다. 곱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아요. 그럼 이건 여러분이 마음대로 계산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는 3이라는 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는 얼마라는 거? 4라는 거. 그리고 K는 1부터 10까지 AK와 BK의 곱이 3이라는 거. 요렇게 여러분이 딱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얘를 보면은 얘도 가운데가 뭐로 표현되어 있는 거냐면 곱셈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시그마는 곱셈에 대해서 자유롭게 계산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뭐예요? 전개를 해서 실수배, 덧셈, 뺄셈의 모습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즉, 얘랑 얘랑 곱하면 6, AK, BK.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2배의 AK. 얘랑 얘랑 곱해서 3배의 BK.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다 풀어 헤친 다음에 얘는 실수배예요. 그 얘는 6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BK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2는 실수배예요. 그리고 차지. K는 1부터 10까지 AK. 빼, 더하기. 3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가 될 것이고, 얘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0. 요거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볼까요? 얘 얼마예요? 얘 어디 있어? 여기. 3. 얘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3. 얘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4. 이렇게 쓸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 한 번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K, BK는 3 맞고요. 자, 시그마 AK가 이게 조금 이상하다? 얼마였어요? 2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코 여기가 2였네. 선생님이 고치면서 잘못 쓴것 같아요. 얘가 2였어요. 그럼 여기도 얼마라고 고치고 넘어가자. 2라고 고치고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 빼기 4에다가 12 빼기 10을 하면 14에다가 2를 더해서 정답은 16이 되는구나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4층 연산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곱셈만 잘 정리하고 실수만 하지 않도록 계산하면 충분히 이번 문제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2번 문제였고요. 우리 이제 또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항입니다. 2배 AK 더하기 BK의 합이 6이고요. AK 빼기 3 BK의 합이 10이다라고 주어져 있고, 3배 AK에다가 빼기 BK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해결하기는 조금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AK의 합과 BK의 합을 각각 구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 실수배랑 더하기 빼기.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2배의 K는 1부터 20까지 AK에다가 플러스 K는 1부터 20까지 BK가 되고 얘가 6인 상황이잖아. 근데 나는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얘랑 연립방정식을 하고 싶어. 그러면 AK가 사라지려면 여기다 몇배 하는 게 좋아? 두 배. 그럼 두 배를 해버립시다. 두 배에 K는 1부터 20까지 AK가 될 거고 여기도 똑같이 두 배를 하면 마이너스 6에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BK가 될 것이고 여기도 두 배를 하면 뭐예요? 20이 됩니다. 그래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뭐 해줄 수 있어? 빼면 얘네들이 사라지면서 1 빼기 빼기 6이니까 7에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BK가 될 것이고 6 빼기 20은 마이너스 14였던 거야. 그래서 K가 1부터 20까지 BK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얘가 마이너스 2인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얘는 곱하면 6이 되지. 넘어갔어.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의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죠? 실수배니까 3이야. 시그마 AK 얼마예요? 4예요. 빼기 자유롭고 시그마 BK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어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14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3번 문제 역시도 우리가 그냥 진짜 연립방정식 풀듯이 해결하면 다 해결하는 문제라는 거 이렇게 알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항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좀 불편하게 느껴졌을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선생님이 잘 모를 때에는 그냥 하나하나 넣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하나는 변수를 K라고 뒀고 하나는 변수를 N이라고 뒀거든. 그리고 여러분이 보니까 얘가 분수꼴인데다가 분자가 3차면 이게 계산이 힘든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이 느끼.

U가 되는데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냐면 K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는 시그마 K는 얼마부터 1부터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1부터 변하는 애가 분자에 보여. 그래서 9까지 변한 거야. 분자를 K라고 도우면 K는 1부터 어디까지 변하는구나. 9까지 변하는구나.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분모는 분자보다 얼마씩 많아? 1씩 많잖아. 그러면 분자보다 1더 주면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헤쳐 모으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변신한 거냐면 K는 1부터 9까지 K 플러스 1의 K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K는 1부터 9까지 K 플러스 1분의 K 이렇게 쓸수 있게 되어서 얘네 둘이 어때요? 이제 같아지게 된 거야. 그렇게 하려고 이거를 변신시킨 거잖아. 그러면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자, 뺄셈에 대해선 자유로우니 K 플러스 1에다가 K 세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음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분자를 한번 볼게요. K에 K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K에 K 플러스 1에 K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음을 알아낼 수 있고요. 여기서 K 플러스 1은 약분돼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에 K 마이너스 1, 즉 K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이제 우리가 얘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에 대한 모습으로 바뀌었죠. 시그마 K제곱은 분모 6입니다. 그 다음에 9 곱하기 10 곱하기 9이 18 더하기 1하면 19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시그마 K는 2분의 9 곱하기 10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서 계산만 하면 끝나겠죠? 그러면 3, 3은 9, 3, 2, 2, 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5에다가 19를 곱하면 9, 5, 45 오이르노 9, 19가 되어서 앞부분은 얼마가 나옵니까? 285가 나옵니다. 빼기. 얘네들 약분하면 얼마를 빼면 돼? 45를 빼면 되죠. 따라서 정답은 240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은 여러분이 충분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다소 복잡한 모습이 나왔을 때는 우선 문자를 통일하고요. 여기 있는 앞과 뒤에 있는 값을 통일하려고 노력해 본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문제였습니다. 우리 이제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를 만족할 때이 시그마 ak의 1에서부터 8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전적으로 변수를 잘 보셔야 돼요. 누가 변하냐면 k가 변하는 거야. k가. 시그마 입장에서 이 K가 변하는 거야. 그럼 시그마 입장에서 N-4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숫자를 곱한 실수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걸 우선 하나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 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1이라는 걸 여러분이 계산하는데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으로 계산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았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두 배, 2분의 N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뭐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거는 그냥 n제곱이랑 똑같거든. 이걸 여러분이 하나 알고 있으면 계산할 때 되게 편하게 계산할 수 있겠지. 왜 그런지를 여러분 잠깐만 보고 갈게요. 얘는요,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얘를 우리가 써보면 n에다 1 대입하면 1이다. 2 대입하면 3이다. 3 대입하면 5다. 7이다. 이거 뭐게요? 홀수들의 합이거든. 등차수열이에요. 등차수열의 합이다 보니까 얘는 분모가 2가 됩니다. 1항부터 n항까지니까 n개, 첫 항이 1, 끝 항이 2n-1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 사라집니다. 그리고 얘네들 약분해서 사라져서 n제곱이 돼요. 홀수들의 합은 항이 몇 개인지만 세면 그냥 n제곱으로 끝내버리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팁 하나 더. 얘네들이 K에 관한 1차식이면 얘는 등차수열이야. 그래서 얘를 굳이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으로 가지 않아도 우리는 얘가 뭐가 된다? 등차수열의 합이 되고,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할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AN으로 바로 가볼게요. 얘는 실수배라서 N-4는 앞으로 나갈 거고, K는 1부터 N까지 2K-1. 이렇게 나왔지. 그럼 나 이거 이제 알아냈거든. 여기서 N제곱이래. 그러면 얘는
n 세제곱 마이너스 4n 제곱으로 an을 우리가 바로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얘를 K N 대신에 K 대입하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 되고요. 시그마 K 세제곱은 2분의 8 더하기 1의 몽땅의 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8 곱하기 9 8이 16 더하기 1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음을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마무리해서 계산하면 끝나는데요. 얘네들은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 잘 봐. 4 곱하기 9 몽땅의 제곱으로 쓸 겁니다. 자, 얘네들 약분하면 4고 얘가 3이 되고 얘네들은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죠. 그래서 빼기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17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어서 여러분이 계산할 때 공통 부분으로 묶어서 계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4가 두 개가 있잖아. 그러면 4의 제곱에다가 3도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쓰고요. 9의 제곱이야. 81에서 3만큼 나갔으니까 27이 남아있고 얘가 빼기 17. 이렇게 되거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요거는 얼마예요? 16 곱하기 3이라 48이거든. 얘가 얼마예요? 10이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선생님이 계속 비슷한 얘기를 강조하는데요. 계산이 다소 복잡할 때는 같은 걸로 묶어내면 이렇게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하게 되고 그래야 실수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묶어서 계산하는 법까지 알려드렸고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 하나만 더 알고 갑시다. 요거. 홀수들의 합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면 얘가 모두 몇 개지? 걔를 제곱한 값이랑 똑같아요. 1부터 시작하는 홀수입니다. 알겠죠? 1 더하기 3 더하기 5는 뭐야? 그러면 3의 제곱인 거야. 1, 3, 5, 7은 4의 제곱.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 5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우리 또 6번 문제부터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번 강의도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도약을 위한 최고의 선택 올림포스 고난도 황률과 동계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이국희고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문제 풀어보니까 내신 빈출이랑 큰 차이가 없었죠? 그래서 시간적인 것만 잘 고려하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이제 표본 비율 전에 무평균 추정 그 파트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 여기도 역시나 계산식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찾아야 되는 값들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다만 계산이 좀 복잡했죠. 우리가 소수점이나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와서 계산할 일이 많이 없잖아요. 유일하게 많이 하는 데가 확률과 통계입니다. 대수나 미적분 같은 경우에 소수점까지 계산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다 분수로 처리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일단 표준정규 분포표 자체가 소수점 네 자리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계산들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꿈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꿈은 요겁니다. 보험 계리학과로 준비를 좀 해봤고요. 우연한 사고를 필연적인 숫자로 환산하는 리스크 공학자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그 보험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돈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사고를 당할 거다 아니면 어느 정도의 나이대에는 이러한 사고가 날 확률이 크다 이런 것들을 정말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 다 계산을 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공학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것들을 전공으로 하는 게 보험 계리학과가 될 텐데 여러분들 그 모를 수도 있겠지만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에 대한 보험 값이 다른 거 알고 계시나요?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인데 첫째와 둘째를 보험을 같이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보험 비용이 달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자아이가 좀 더 비쌉니다. 왜 그럴까요? 예측하시겠지만 남자아이가 사고 날 확률이 더 커서 그래요. 놀이터에서 뛰어놀기도 더 뛰어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 비용 예측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나오는 거다? 확률적으로 다 통계적인 걸 계산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나이대나 아니면 뭐 환경이나 그 연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산이 나오게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도 수학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재밌죠? 그래서 보험을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들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 볼 때 아, 이 값이 괜히 나온 게 아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학적으로 다 잘 맞게 나왔겠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무평균 추정 파트 들어갈 건데 문제 자체가 뭐 색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내가 구해야 되는 것들 중에 미지수를 어떻게 놨냐, 어느 위치에다가 이걸 놨냐, 그리고 미지수들을 어떤 연산으로 식을 구성을 해놨냐 요 정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6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평균을 이용하여 구한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구간이 다음과 같답니다. 자, 일단 신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두 가지에 대한 계산식은 알고 계셔야 돼요. 신뢰구간의 길이는 B-A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2 곱하기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로 표현을 합니다. 그죠? 여기에 있는 이 K는 뭐예요? 신뢰상수라고 흔히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뭐예요? 표본의 크기. 그 다음에 얘는 뭐야? 그렇죠. 모표준 편차. 근데 이 모표준 편차를 모를 수 있잖아요. 원래 모르는 게 더 맞습니다. 근데 문제에선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끔 모표준 편차는 주긴 주는데 이걸 뭘로도 대체할 수 있다? 그렇죠. 표본 표준 편차 S로 대체 가능하다. 요 정도까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L을 구할 때는 이 관계식을 이용하면 되고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걸 이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얘는 2분의 A 더하기 B예요. 그러니까 양 끝에 있는 값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기만 하면 그 표본에서의 표본 평균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내가 문제를 풀게 되면 확실히 빨라지잖아.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 양 끝에 값이 나와 있죠. 그럼 얘는 표본 평균도 구할 수 있고 표본 그 뭐예요? 여기에 있는 신뢰 구간의 길이를 이용해서 이 안에 있는 것들도 찾을 수 있겠구나.
예측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표본을 이용하여 구한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또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같은 표본에 대한 걸로 신뢰도만 다르게 추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문제들은 표본을 다르게 뽑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만 다르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모집단이 다른 경우도 있을 거야. 그래서 그것들을 차이를 주면서 문제를 좀 변형하는 것뿐이지, 핵심적인 문제풀이의 아이디어는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만 꼼꼼히 읽어보시고, 내가 어떤 걸 다르게 둬야 되는지만 파악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표본 평균을 구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뢰 구간의 길이를 이용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 N은 나와 있기 때문에 시그마를 이용해야 되겠, 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겠죠. 자, 근데 이 뒤에 있는 거 보니까 같은 집단이었잖아요. 표본 집단. 그리고 얘는 신뢰도만 다르게 놨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걸 이용한 정보에서 내가 얘를 구해야 되겠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거 먼저 구해볼게요. 2.58에서 뭘 뺄까요? 그렇죠. 2.58에서 0.61을 뺍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거 빼게 되면 6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빼게 되면 9가 되고 여기는 1.96이 나오겠다. 자, L은 1.96이 나오고요. 공식대로 하게 되면 얘는 95%였잖아? 얼마예요? 1.96입니다. 그다음 루트 n인데 얘는 몇 개야? 64개. 그러니까 8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냥 목표준 편차 넣으시면 돼요. 자, 약분할 거 약분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와? 아, 시그마는 4가 나오는구나.

목표준 편차에 대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내가 B-A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일단 B-A부터 해볼까요? 어떻게? 2 곱하기 K 값이 달라져요. 99%야. 그러니까 얘는 2.58을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 얘는 몇 개를 뽑았어? 똑같아요. 똑같은 표본이야. 그러니까 얘는 8분의 그 다음 표준편차 4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따라서 약분을 해서 계산해주면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거 약분할 거니까 정답은 2.58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요 2b 빼기 a에서 내가 b 더하기 b-a로 쓸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2.58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를 구해주면 돼요? B만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이 B라는 건 오른쪽에 위치하는 건데, 얘는요, 이렇게 되잖아, 식이. X바 더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하고 K가 곱해져 있는 그 값을 그냥 별이라고 할게요. 그럼 결국은 X바 더하기 별이니까 이 X바도 구해줘야 됩니다. 맞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X바라는 건 뭘로 구하면 된다고 했죠? 위에 나와 있는 걸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준다? 2로 나눠준다. 따라서 2.58 더하기 0.62를 해주고요. 자, 더하면 0이고, 여기 있는 거 2가 될 거고, 3이 될 거니까, 3.2가 2x 바가 되겠네요. 그럼 얼마? x 바는 1.6일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이 별표 값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1.6에 더하기 2.58에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얘가 b가 되겠다. 그래서 약분해요. 1.29가 될 겁니다. 그러면 처리하면 2.89가 b가 되겠구나. 따라서 b하고 여기에 있는 b-a를 더해줍니다. 2.89 더하기 2.58 하면 여기 7이고 넘어갔을 때 4가 될 거고요. 요거 5가 될 겁니다. 정답 얼마예요? 5.47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b-a라고 하는 게 아니라 eb-a라고 되어 있지만 얘를 뭐 b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고 a를 구한 다음에 그걸 빼주고가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B-A가 요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하고 그다음에 B에 대한 것만 따로 해서 더하기로 연결하면 훨씬 더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겠죠? 좋습니다. 31번으로 가볼게요. 어느 지역의 고등학생 100명을 임의 추출하여 조사한 학생 한 명이 지난 일주일간 수강한 EBS 동영상 강의의 수는 평균이 16, 표준 편차가 4랍니다. 너무 희망적인 거긴 한데, 여러분들 보면, 일주일에 인강을 신청해놓고, 계획대로 잘 듣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하고 하고 있는 강의가 이게 50강짜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만 들으러 온 친구들 제외하고, 1강부터 저하고 지금까지 만약에 왔다. 그럼 여러분 정말 극소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냐면 강의를 신청하는 건 누구나 다 하고요. 초반에도 이렇게 잘 따라와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어떤 목표를 갖고 완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강이 완강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으로 뭐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뭐, 개인적인 뭐 공부를 한다. 그러면 학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가죠. 가다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인강은 그렇게 잘안 됩니다. 왜? 온전히 자기의 의지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평균이 16시간이다. 요걸 이제 1시간 단위로 했을 때, 그럼 일주일 동안 16시간을 평균적으로 들었다. 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들은 겁니다. 그죠?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인강 듣고, 5시간, 5시간, 6시간, 뭐 이렇게 들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3시간씩 들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하고 같이 하고 있는 당신,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정말. 자, 어쨌든, 이 표본을 이용하여 구한 이 지역의 모든 고등학생의 지난 일주일간 수강한 EBS 동영상 강의의 수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도 C부터 D까지라고 표현을 했어. 얘는 지금 달라진 게 없죠. 신뢰도만 95%짜리냐, 99%짜리냐, 요 차이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식에만 좀 차이를 두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일단 95%짜리로 했을 때 얘는 지금 100명을 추출한 뒤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예요? 100명을 추출해서 내가 나온 평균이기 때문에 표본 평균.

평균이 되는 거야. 얘는 표본 평균이고요. 얘는 표본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실내 공간에 대입할 수 있는 건 무표준 편차인데 그걸 뭘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죠? 표본 표준 편차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때 S라는 값을 4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치? 따라서 여기에 있는 거 B-A하고 뭐 D-C를 구하려고 했더니 보니까 D-B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도 돼. D 따로 구하고 B 따로 구해서 빼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문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D-C를 하게 되면 요게 우리가 L2라고 한번 해볼게요. 실내 공간의 길이. 그리고 B-A라고 하는 거를 내가 L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전체적으로 D-B가 되려면 어떻게 했단 얘기야? 여기에서 요거를 빼줘도 D-B가 나오겠죠. 그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C-A라는 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실내 공간의 길이로 빼서 처리는 안할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이 식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식을 이용한 식들로 어느 정도 활용이 되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좀더 계산이 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로 조합이 어느 정도 되는 거다. 그러면 그렇게 푸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D라는 걸 직접 구할 겁니다. D는 어디에서 나와요? 여기 밑에서 나오겠지? 얼마? 표본 평균이 16이에요. 16 더하기. 그 다음에 99%, 2.58. 그 다음, 루트. 얼마예요? 100이니까 10분의 시그마 값 4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앞에 있는 B는요? 16 똑같아요. 16 더하기, 얼마? 1.96이죠. 95%니까. 그 다음, 10분의 4가 되겠다. 근데 우리가 실내 공간의 길이 공식을 했을 때, D-C가 됐든, B-A가 됐든, 여기서 날아가는 게 뭐가 있죠? 표본 평균이 날아갑니다. 왜 그래요? 다 표본 평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실내 구간의 양끝 값들은 무조건 표본 평균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지금 16을 갖고 있고, 얘도 16을 갖고 있어. 그러니 나한테 필요한 건 뭐야? 그냥 요 부분이야. 여부. 16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D-B는요, 2.58. 빼기 1.96을 하고요. 요걸로 똑같은가 묶어내면 돼. 얼마? 5분의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1.96을 빼요. 이렇게 하면 얘가 8일, 요거 2개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게 6이 될 거고, 얘는 0.62가 되겠다. 따라서 0.62에다가 곱하기 5분의 2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얘는 소수로 그냥 처리한 다음에 곱해줄게요. 얘가 얼마? 0.4가 되겠구나. 그래서 얘는 0.62 곱하기 0.4를 하면 됩니다. 여기다 4 곱해요. 8, 2, 4가 될 거고, 여기 소수점 3개가 있겠죠? 세 자리가. 그래서 얘는 0.248 이렇게 처리하면 답이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내가 실내 구간의 길이를 이용하는 건 맞고, 내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경계값들로 어찌저찌 문제에서 조금씩 변형시킨 거야. 다 똑같아요. 핵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다. 자, 31번까지 했고요. 32번으로 갑니다. 어느 지역의 직장인들의 하루 평균 걸음수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200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어느 지역의 전체 직장인들로 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봐야 돼. 모집단에 대한 거다. 그래서 얘는 M,200의 제곱. 얘는 모평균, 모표준편차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지역의 직장인들 중에서 몇 명을 이미 추출해야 돼요? 100명. 아, 일단 표본에 대한 얘기고. 표본평균을 이용하여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구간을 구했더니 요렇게 됐더라. 또이 지역의 직장인들 중에서 N명을 이미 추출했대요. 그러니까 원래 모집단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는 모평균이 M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표준편차가 200이 이렇게 있었던 형태야. 맞죠? 얘가 시그마고 얘는 평균이니까 그대로 쓰고. 처음에는 얼마를 뽑아서 표본의 크기 100개를 뽑아서 내가 요거에 대한 추정을 한 거고. 두 번째는요? 몇 개를 뽑아서 N명을 뽑아서 추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요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가 달라지겠죠. 그치? 자, 그래서 얘에 대한 건 똑같은 신뢰도는 95%로 같아. 그렇게 했더니 C부터 D까지. 얘는 이런 관계가 나오더라. 그럼 얘는 딱 보니까 그냥 신뢰 구간에

b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을 그대로 한번 넣어보자. 2 곱하기 b-a 자체가 2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2는요, 이 관계식에서 나온 2고, 원래 실내 구간의 길이에서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잖아. 그냥 그대로 또 2를 곱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k값 얼마? 95%니까 1.96 루트 n인데 얘는 100명이었잖아요. 10이야. 그 다음에 목표준 편차 200. 이렇게 했어요. 자, 오른쪽 한번 해보자. 7 곱하기 2가 와야 되고요. 1.96은 똑같고, 얘는 몇명 뽑았어요? n명. 그러니까 얘는 루트 n이 와야 되고요. 목표준 편차는 똑같겠지. 왜냐면 같은 집단에서 내가 일부 이렇게 뽑아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목표준 편차가 그때그때 달라지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값은 똑같이 200이 되겠구나. 됐습니까? 따라서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을 좀 해보고 처리를 할게요. 여기는 200부터 이렇게 없애주자. 그 다음 여기는 5라고 두겠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여기는 1.96도 없애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2를 없애. 자, 남는 것만 한번 처리를 해볼까? 얘는 5분의 1만 남고요. 여기 있는 건 루트 n분의 7이 되겠구나. 그러면 루트 n은 35가 되겠네요. 괜찮지? 뭐 n이라는 걸 직접 구해도 괜찮겠지만 일단은 루트 n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두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b-d-a 빼기 c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또 봤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풀수 있는 게 있나? 요걸 살펴봐야 돼. 그지? 그럼 요걸 한번 다 전개를 해볼게요. b-d에 요거 풀게 되면 더하기 a 그 다음 더하기, 아니 빼기 a죠? 빼기 a 더하기 c가 될 겁니다. b하고 a하고 묶여야 될것 같고 d하고 c하고 묶여야 될것 같죠? 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실내 구간이 다음과 같이 a, b, c, d로 표현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b-a라고 쓰고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 그럼 얘는 d-c가 되겠구나. 됐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여길 빼주면 그게 답이다. 자, b-a를 구합니다. 아까 식을 쓰긴 썼지만 그냥 요 자체로 써볼게요. 2 곱하기 1.96에 루트 n이니까 10분의 200 이렇게 하고요. d-c는 얼마야? 2 곱하기 1.96이고요. 곱하기 루트 n 자체가 답이 나왔잖아. 얼마예요? 35. 200 이렇게 되겠다. 맞아요? 여기서 여기 빼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거 묶어내 주는 게 좋겠죠? 2 곱하기 1.96 곱하기 여기 있는 거 200으로 이렇게 묶어요. 그럼 여기 뒤에 있는 건 10분의 1 빼기 얼마? 35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거 5로 먼저 약분을 좀 해서 값을 줄여 줄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거 2가 될 거고 여기 있는 게 7이 될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거 통분하면 14분의 5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1.96에 곱하기 40에 곱하기 14분의 5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자, 약분할 수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게 7로 약분이 가능합니다. 2가 될 거고 8이 이렇게 올 겁니다. 그리고 2를 이렇게 없앨 거고요. 괜찮지?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200이야. 200 곱하기 0.28이 될 거니까 100 곱하면 28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럼 정답 얼마예요? 56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조금 지난하기는 한데 그래도 해줘야 되는 거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바로 직전 문제에서도 제가 그런 아이디어 설명을 했잖아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식을 있는 그대로 내가 계산하려고 하지 마. B 구하고 D 구하고 A 구하고 C 구한 다음에 그거를 빼줘서 내가 답을 구해야지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얼마나 편해질까를 기대하면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빨리 풀수 있지. 그죠?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정리한 친구들은 아, 이거 처음부터 얘에 대한 관계식 세울 때부터 요 값을 따로 빼놨을 수도 있어요. 그럼 더 빨라질 수 있지. 그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면서 푸셔야 됩니다. 자, 33번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나라 OTT 서비스 이용자들의 일주일간 평균 서비스 이용 시간은 표준 편차가 6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아까 EBS도 나왔고 OTT가 나왔는데 OTT의 그 평균이 좀 궁금하긴 한데 여러분들 OTT가 인강보다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OTT 서비스 이용자들 중에 N명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OTT 서비스 이용자들의 일주일간 평균 OTT 서비스 이용 시간의 평균에 대한 신뢰도 98.8이래요. 잉? 처음 보는 거잖아. 95하고 99가 아닌 것. 근데 제가 이거 개념 설명할 때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신뢰 상수라는 건 어떻게 나오냐.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에요. 여기가 0이고요. 그러면 내가 95%의 신뢰도로 추정을 하겠대. 이때는 여기 대칭되는 점으로 구해야 되고요. 그 K 값이 여기입니다. Z 값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95%짜리 얼마예요? 1.96이야. 그럼 그 말은 뭐야? 여기가 전체의 합, 요 넓이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고, 0.95가 된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로 봤을 때는 0.475가 되도록 하는 경계값이 1.96이란 얘기야. 그러면 99%짜리라는 건 이거보다 좀더 넓으면서 여기에 경계값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K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다. 내가 신뢰도는 문제에서 98.8로 했듯이 뭐 88로 해도 되고요. 뭐 92로 해도 되고요. 97로 해도 되고요. 문제에서 출제하기 나름이야. 그래서 요 아이디어가 이제 뒤에도 한 문제 또 나오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98.8이라는 걸 보고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이 어떻게 생각하면 돼? 여기에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놓고 여기가 0이라면 요렇게 요렇게 한 요만큼의 값이 얼마가 된다. 여기는 당연히 길이가 같아야 되고요. 0.494가 돼야 된다.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경계값이 얼마냐? 라는 건데, 여기 밑에 조건이 있죠, 당연히. 2.5부터 마이너스 2.5까지에 대한 확률이 0.988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요거는 지금 0.494라고 했잖아? 그요두 배를 하게 되면 여기 당연히 얼마야? 0.988이고, 거기에 대한 경계값이 얼마구나? 5구나. 이게 곧 K가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까? 따라서 이제 요거에 대한 건 해결이 됐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0.5 이하가 되도록 한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추정한 식을 먼저 써 놓고요. 그 안에서 내가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에 대한 걸 관계식을 만들어도 돼요. 한번 해보자. M이라고 하는 걸로 추정을 하고요. 자, 왼쪽에 오는 건 X 바가 될 겁니다. X 바. 빼기. 여기에 있는 경계값 얼마? 2.5. 그 다음, 루트 n. 얼마예요? 여기, 루트 n은 모르니까 지금 문제로 내고 있는 거죠. 루트 n.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이 나왔어. 6. 자, 그 다음에 얘는 x 바 더하기 2.5가 되고 곱하기 루트 n분의 6이 되겠구나. 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가 0.5 이하여야 된대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x바를요, 모든 항에서 다 빼줍니다. 그럼 어떤 관계식이 나와요? 마이너스 2.5 곱하기 루트 n분의 6. n 빼기 x바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건2.5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거야. 괜찮니? 따라서 얘는 n 빼기 x바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친구는 2.5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렇게 되어 있는 거의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문제는 뭐예요? 이 자체가 얘가 어때야 된대? 0.5 이하가 돼야 된대요. 맞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이값 자체가 차를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가 뭐 이하가 돼야 된다고? 0.5 이하가 돼야 된다고요. 따라서 2.5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게 0.5 이하가 돼야 됩니다. 됐어요?

여기는 이제 아까 6이었으니까 시그마를 6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따라서 다 나왔어, 답이.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5잖아. 그 다음에 이것만 이렇게 넘겨요. 그럼 루트 n이 될 거고, 이렇게 곱하면 얼마? 30. 근데 n의 무슨 값? 최솟값이래요. 그러니까 제곱해주면 되지. 900 n. 따라서 n은 제일 작은 값이 얼마구나? 900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포인트는 요겁니다, 요거. 내가 무조건 알고 있는 신뢰도로만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개념할 때는 제가 대부분은 요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근데 수능에서는 대부분 95와 99를 사용을 합니다. 교과서에서 이 원리에 대한 걸 설명을 해주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능에서는 95와 99를 거의 다 쓰고요. 혹시나 이제 요거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해결을 하면 되니까 크게 당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34번으로 가보죠. 자,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평균이 x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를 이용하여 구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구간이 저렇게 된답니다. 자, 지금 문제 풀면서 느껴지지 않나요? 뭐 새로운 걸 배우지 않아. 여러분들이 배웠던 공식을 그냥 다 적용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맞는 값 넣어놓고 거기에서 뭐보다 작거나 같다. 뭐 그럼 거기에 대한 부등식 풀어주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내신 출제됐을 때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단원입니다. 절대. 내가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푸셔야 돼요. 여기서 틀리면 좀 어려워져. 왜 그럴까? 다른 친구들 거의 다 맞출 거거든요. 그럼 상대적인 거야. 다른 친구들 다 맞추는데 나만 못 풀잖아요? 나만 틀리잖아? 그럼 그건 되게 타격이 커요. 다른 친구들 다못 푸는데 나도 못 풀었어. 괜찮아요. 다른 애들 다 푸는데 나만 틀렸다. 그럼 뭐 다른 데에서는 내가 다른 친구들이 다못 푸는 걸 내가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또 그렇게 높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른 친구들 다 잘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잘하고 그 이상의 것들에서 편차가 생기니까 그런 데에서 좀더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런 데서 실수나면 큰일 납니다. 자, 어쨌든 여기 밑에 있는 거 보니까 모집단에서 크기가 어떻게? 4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대요. 그러니까 얘도 이런 거야. 모집단이 있고. 그죠? 표준편차가 나와 있어. 근데 여기에서 n만큼을 뽑았대. 근데 뒤에 거는 4n만큼을 또 뽑았대요. 그지? 그러면 위에 있는 건 99%의 신뢰도로 또한 거고, 밑에 있는 건또 뭐예요? 95%. 그러니까 각각에 대한 요약을 좀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를 이용하여 구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관이 이렇게 됐답니다. 어쨌든 b-c가 0.99. 그러면 b-c는 여기에서 여기를 뺀 거고요. b-d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여기를 또뺀 거잖아. 그게 0.5래. 그런 다음에 시그마분의 알파의 루트 n을 구하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 위에서 필요한 것들만 딱 빼내면 되겠죠. 그럼 어떤 걸 빼내면 될까? 여기 순서를 보니까 b-c, b-d 여기서 뭐 중복으로 될 만한 게 없잖아요. 그지? 딱 하나가 있기는 한데 b-c와 b-d. 자,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이걸 빼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얘는 빼잖아요. b-c에서 빼기 b-d가 돼. 맞잖아. 여기에서 그냥 여기를 빼본다고요. 그럼 b가 어떻게 돼요? 사라져. 마이너스 c 플러스 d가 될 거니까, 아, d-c가 되는구나. 그럼 d-c는 뭔데? 두 번째 거의 신뢰 구간의 길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간단하게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 맞죠? 해보자. 자, 얘가 0.99에서 뭘 빼요? 0.5를 빼요. 그럼 얘는 0.49가 될 겁니다. 따라서 0.49라고 쓰고요. 신뢰 구간의 길이 공식대로 하게 되면 2 곱하기 95%니까 1.96이야. 그 다음 곱하기 얘는 루트에 얼마로 해야 돼? 4n. 그러니까 얘는 2 루트 n이라고 하고요. 시그마는 그냥 그대로 시그마. 자, 여기 있는 거 49하고 여기 있는 것들 적절하게 약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건

얘가 4개가 되면 여기 있는 거랑 맞아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보자. 1.96분의 0.49. 그러면 요렇게 했을 때 얼마예요? 196분의 49가 될 거니까 몇 개가 들어가요? 4개가 들어가. 4분의 1이야. 이렇게. 따라서 4분의 1은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관계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걸 한번 찾아보자. 얘는 시그마분의 루트 n이 여기에 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바꾸면 돼. 시그마분의 루트 n은 4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얘는 4 곱하기 뭘 구하면 되겠다? 알파를 구하면 되겠다. 그럼 나는 알파만 구해주면 되겠죠? 여기야. 얘는 x 바 더하기 알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거는 x 바에 대한 걸로 정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b 마이너스 c 뭐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하시면 되는 건데 어떤 거든지 간에 내가 알파와 x 바가 더해진 걸 구할 수 있는 식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관계식이 b 마이너스 자 b 더하기 a를 어떻게 하면요? 2로 나누면 x 바가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2x 바가 될 거고. 또 d 더하기 c를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된다고 했죠? 그렇지. 얘는 2x 바 더하기 여기는 알파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또 뭔가 내가 관계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일단 요거 두 개를 한번 더 해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져? 2 b에다가 빼기 c 더하기 d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지? 자, 그렇게 해서 c 더하기 d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x바하고 더하기 알파에 대한 걸로 풀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어차피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관계식을 이용해서 해도 되겠다. 자, 그러면 b라고 하는 거랑 d라고 하는 거의 차이를 좀 이용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b는 어떻게 되죠? 얘는 x바에 더하기 99%니까 2.58이고요. 그 다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 d는 x바 더하기 알파가 되고요. 더하기 95%니까 1.96 곱하기 루트 사인이니까 2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것도 2로 먼저 이렇게 약분을 해놓을까요? 그럼 얘는 0.98이 될 거야. 했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여길 빼야 되겠죠? 그럼 b-d는 x바, x바가 날아갈 거고 2.58과 0.98부터 먼저 약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빼줍니다. 그러면 2.58에서 0.98을 이렇게 빼게 되면 남아있는 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요것도 하나 남아있잖아. 빼기 알파고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0.5가 돼야 된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계산을 해볼게요. 0.98이니까 이 친구는 1.6으로 떨어지겠고요. 자, 1.6. 그 다음,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옮겨요. 그러면 1.6에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빼기 알파는 0.5가 되겠다. 근데 얘가 얼마죠? 4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대입하게 되면 0.4가 될 겁니다. 따라서 알파는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0.1이 나옵니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0.1이니까 여기에 곱하기 시그마분의 루트 n이라고 했으니 요걸, 아까 뒤집은 게 요거였잖아요. 곱하기 4를 해주면 되겠구나. 그럼 마이너스 0.4가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뭐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내가 시그마 따로 구하거나 n을 따로 구하거나 하는 정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는 있는 그대로 갖고 가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알파에 대한 것만 내가 저기 문제 조건에 있는 B-C나 B-D를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35번으로 갑니다. 이제 35번.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평균을 이용하여 구한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가 다음과 같대요. 당연히 이제 신뢰도가 나왔겠죠. 근데 하나가 얼마야? 95가 아니라? 알파입니다, 알파. 자, 알파 퍼센테이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하고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 95%는 0.95에 해당하는 경계값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얘는 얘를 소수점으로 바꾸긴 어렵잖아. 그래서 얼마로 하시면 돼요? 100분의 알파에 해당하는 것. 뭐가? 확률이.

얘를 절반으로 나누면 2분의 1로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어쨌든 앞에 파트와 뒤에 파트가 다르긴 하지만 같은 표본을 이용하여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표본의 개수를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뭐 다른 모집단 자체를 다르게 놓고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표본에서 모집단도 당연히 똑같은데 거기서 표본 뽑았어. 내가 추정하고 그다음 그 표본 그대로 또 한번 추정하고 이런 내용이야. 첫 번째 거 한번 볼게요. 그럼 얘는 A, B, A 빼기 B가 여기 분자에 바로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B 빼기 A를 구해줍니다. 얘는 얼마예요? 2 곱하기 첫 번째 거는 95%니까 얼마? 1.96이 되겠다. 요겁니다, 요거. 뭐 외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0.475가 두 배가 되면 얼마가 돼? 0.95가 되잖아. 그래서 얘가 경계가 1.96이야.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을요 간략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표준정규분포표를 외우고 있지만 내가 이 신뢰도에 대한 1.96과 그다음에 2.58에 대한 거 외우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시는 표준정규분포표가 여기의 값이 만약에 2다. 그럼 뭘로 구하셔야 돼요? 2로 하셔야 돼요. 어차피 다 근사치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정규분포표가 문제에 나와 있는 거대로 가셔야 되는 거야. 내가 외운 거랑 여기에 있는 거랑 만약에 다르다면. 알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선생님도 그렇거든요. 문제를 출제할 때 50분 동안 23, 4문제를 풀게끔 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잖아요. 단순 계산으로. 그러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표준 정규분포표에 있는 값들을 여기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안 하고 그냥 둘째 자리까지만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항목들을 내가 좀 잘라가지고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걸로만 문제를 푸셔야지 단순하게 내가 외우고 있다. 그거로 대입해서 풀면 특히나 객관식은 그래도 답이 골라지는데 서답형이나 서술형 같은 경우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해서 풀면 그냥 아예 틀린 거야. 그래서 그거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얼마가 와야 돼요? n, 루트 n. 그 다음에 시그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c-d니까 그냥 d-c라고 하는 걸로 우리 공식 대입해서 풀면 돼요. 2 곱하기 얼마예요? 알파 퍼센트가 될 거니까 얘는 몰라. 그럴 땐 그냥 k라고 해. 그죠? 그 다음에 같은 표본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하면 되겠다. 괜찮죠? 그럼 어쨌든 얘와 얘로 이루어져 있고 앞에는 a 빼기 b, c 빼기 d라고 되어 있지만 어차피 부호는 요거 바꿔요. 마이너스 나와. 여기 바꿔. 마이너스 나와. 어차피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분의 이거 해줘도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분수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2하고 2가 약분이 될 거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도 다 약분이 될 거야. 따라서 k분의 1.96이 얼마가 돼요? 3분의 2가 되겠다. 됐어요? 그럼 얘는 K는 1.96 곱하기 얼마? 2분의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고, 여기 있는 거 약분을 하면 0.98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럼 얼마야? 0.98 곱하기 3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얼마 나와요, 그러면? 24. 93, 27이니까 20. 9가 되겠다. 그럼 얘가 뭐야? 얘는 확률이 아니라요. K 값이에요, K 값. 뭐? 제가 흔히 쓰는 말로는 뭐라고 하죠? 경계야, 경계. 표준 정규 분포표가 있을 때 내가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2.94가 되도록 하는 확률이 얼마라고? 100분의 알파라고요. 어디까지? 요 반대쪽까지. 얘가 마이너스 2.94. 됐죠? 그래서 요만큼의 확률이 100분의 알파이기 때문에 나는 0부터 2.94까지에 대한 확률만 구하면 돼요. 그게 당연히 나와 있겠지. 얼마? 0.4984. 됐어요? 그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2 하면 되겠죠, 2. 8이고 16이고 9가 될 거고, 9가 되겠다. 그럼 얼마? 0.9968. 근데 어차피 우리는 100을 곱해가지고 처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99.68%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

앞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 영역에 대한 걸 이용해서 내가 K값, 경계값을 구해주는 그런 문제니까 뭐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35번까지 딱 풀고 나면 모평균에 대한 추정은 어느 정도 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푸는 게 표본 비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표본 비율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느 지역의 고등학생 중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전체의 25%라고 합니다. 모평균을 풀다가 표본 비율을 풀면 약간 초반에 적응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 정도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어떻게 해요? P의 평균은 뭐가 된다? 그렇죠. 얘는 그냥 모비율이야. 그지? 그 다음, V의 P의 어떻게 되죠? 얘는? 그렇죠. N분의 P, Q가 되더라. 자, 그러면 전체, 어느 지역의 고등학생 전체 중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 0.25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P가 0.25가 되는 겁니다. 분수로 계산했을 때좀더 편할 수 있으니까 4분의 1이라고 놓는 것도 괜찮고요. 이 지역에서 이미 추출한 300명의 고등학생 중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 A% 이상일 확률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300명을 추출한 거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면 표본을 추출하고 그 안에 있는 비율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얘의 이름이 뭐예요? 표본 비율이야. 그러니 문제에서는 P에 표본 비율 P hat이라고 쓰면 되고요. 얘가 몇 퍼센트? A%. 그러면 얘도 소수로 계산할 수 없잖아. 그럼 뭘로 해야 돼요, 당연히? 분수로 해야 되겠지. 100분의 A라고 하시면 돼요. 그거보다 어때야 된대? 이상일 확률이. 이렇게. 요러한 확률이 얼마 나왔더라? 0.1151이 나왔더라. 따라서 얘에 대한 걸뭐 하셔야 돼요? 표준화를 해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P에, P햇이라고 하는 게 이제 Z로 바뀔 거고요. 자, 공식. 어떻게 되죠? 루트 N분의 PQ. 그치? 루트. N은 300. P가 얼마야? 4분의 1 곱하기 나머지 Q니까 4분의 3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P의 얼마? 100분의 A. 그 다음 평균은 모비율이랑 똑같잖아. 우리가 원래 여기에 넣는 게 X 빼기 M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 표본 평균의 분포에선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뭐가 된다고? P가 된다고. 그지? 그게 모비율이야. 얼마? 4분의 1.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했을 때 얘가 0.1151인데, 이 문제를 좀더 빠르게 풀려면 이 Z의 경계값부터 찾는 게 편합니다. 뭐뭐 이상인데 얘가 0.1151이에요? 그러면 오른쪽 방향으로 표준정규 분포표에서 영역이 체크가 될 거니까 요 영역이 0.1151일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빼주는 형태로 가려면 여기가 얼마가 와야 돼요? 0.3849가 돼야 되겠다. 그 경계값 얼마? 1.2가 되겠죠. 이렇게 했어요. 따라서 여기 있는 게 1.2가 나와야 된다. 자,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 바로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때 조금이라도 수월해집니다. 그럼 얘는 곱하면 1600이니까 1600분의 1은 40분의 1이라고 놓으면 되겠지? 자, 위에는 100분의 A 빼기. 얘도 그냥 100으로 통분할게요. 그럼 4분의 1이니까 얼마야? 100분의 25가 될 거야. 그리고 얘는 1.2가 될 겁니다. 했어요? 자, 공 하나씩 이렇게 지워줘요. 얼마가 돼? 10분의 A 빼기 25가 되고요. 밑에는 4분의 1이 될 겁니다. 얘가 1.2래요. 그럼 이렇게 해도 되겠지? 10분의 A 빼기 25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곱해. 1.2 곱하기 4분의 1이더라. 이렇게 처리하면 0.3 이렇게 되겠죠. 했어요? 그럼 요거 이렇게 곱해. 얼마야? 30. 아니, 3이죠, 3. 3에다가 더하기 요거 넘기면 25. 그 값이 A가 되겠다. 그래서 A는 얼마? 28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그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들에서 내가 표준화 과정 거쳐서 확률 구하고 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뭐만 달라진 거야? 공식만.

그래서 이 위치에 들어가는 것도 구성은 비슷합니다. 여기에 있는 게 뭐예요? 결국은 표준 편차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 여기는 원래는 X바에 해당하는 거였지만, 아니면 뭐 X에 대한 거였지만,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평균. 그지? 그럼 얘는 P-이고, 비율 파트에서. 얘는 모비율인 P가 들어가는 거다. 원래 여기 들어갔던 M은 모평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에 대한 게 들어가고, 여기는 표본에 대한 게 들어가고, 여기는 표준 편차에 대한 게 들어가니까 구성은 똑같아. 다만, 여기는 완전히 그냥 소수점이나 분수나 이런 계산들이 막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내가 최적으로 풀수 있는 방향성을 갖고 전개를 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소수를 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분수로 계산할 때도 있고, 그냥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딱 취사 선택해서 빠르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뭐 곱셈이나 아니면 나눗셈 같은 거할때 최대한 약분 같은 것들 빨리빨리 하셔야 처리하기가 좀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연습 좀 충분히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뒤에 있는 문제들도 제가 좀 퀴즈 비슷한 걸로 갖고 와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다 비슷해. 막 특별하게 어려운 걸 준비하려고 했는데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퀴즈 푸신 다음에 후기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시간입니다. 일곱 번째 시간이고 중단원 오늘 7까지 하면 2단원이 끝납니다. 2단원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뭐였지? 그치, 사회와 지위,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의 내용수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보다 이 페이지 수도 좀 많았죠. 그렇죠?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도 조금 더 실어놨으니까 여러분 정리해보시는데 크게 큰 그림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회 집단의 유형이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 접촉 방식에 따라서, 접촉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나눴어? 직접 접촉했느냐, 아니면 간접 접촉했느냐. 직접 접촉, 간접 접촉의 의미도 아셔야 됩니다. 여기는 뭔가 인간관계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 수단적 만남한 걸 간접 접촉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2차 집단이라고 하고 얘를 1차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결합 의지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어떻게 나눠요? 그렇지. 자연 발생적으로 결합했느냐. 자연까지만 쓰겠습니다. 아니면 인위적으로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자연 발생적 결합 의지를 뭐라고 불렀어? 얘를 본질 의지라고 불렀고요. 얘를 뭐라고 불렀어? 선택의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본질의지, 선택의지도 나오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고? 공동사회.

적지 않은 집단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중거 집단은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 집단이 되는 것이고요. 사회 조직입니다. 사회 조직은 그럼 공식 조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공식 조직은 목표가 뚜렷하고 지위와 역할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으며 공식적인 규범에 따라서 보상과 제재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으로 회사와 같은 데라고 얘기했어. 그럼 여기 뭐가 있어? 비공식 조직이 있지. 비공식 조직은 모두 어때요? 그렇지. 자발적 결사체에 속해요. 그렇죠?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의 종류에는 친목 집단, 이익 집단,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익 사회고, 그리고 여기는 이익 집단. 그래서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포함 관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렇게 봤어. 이렇게. 그리고 이거 전체 포괄하는 거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의 관계 속에서. 그렇지. 얘가 자발적 결사체가 되어야지. 그렇지. 왜?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에 속하니까. 그러면 얘가 비공식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식 조직인 자발적 결사체도 있고 공식 조직인 자발적 결사체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공식 조직. 그래서 여러분 비공식 조직인 자발적 결사체에는 사내 무슨 무슨 동호회 이런 식으로 쓰고요. 여기 들어가는 거 엄청 많이 나오죠. 시민단체, 노동조합 같은 거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식도 비공식도 아닌 자발적 결사체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리시, 축구, 동호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때요? 자발적 결사체건 공식 조직이건 비공식 조직이건 간에 이 모든 애들은 인위적으로 선택 의지에 따라서 만든 그렇지 이익사회라고 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이익사회구나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맞죠? 또 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1차 집단하고 비교해서 1차 적사회화 기간, 그다음에 2차 적사회화 기간이 있어. 이렇게 있고, 또 공식 조직하고 비공식 조직하고 비교해서 뭐가 있어요? 공식 적사회화 기간하고, 사회화 기간하고,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식 조직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예로 회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회사는 공식 조직이야. 하지만 사회화로 따지면 뭐야? 사회화로 따지면 얘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또 연결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 더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회 조직, 공식 조직의 뭐? 운영 원리였어. 운영 원리. 운영 원리. 그래서 공식 조직 다시 말하면 회사 어떻게 운영해? 라고 하는 것인데 관료제 방식 그리고 여기에는 탈관료제 방식이 있다. 관료제는 언제? 맞아. 산업사회. 이 탈관료제는 산업사회의 관료제 방식이 맞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나타난 팀제, 네트워크형 조직, 뭐 이런 조직들, 이게 바로 정보사회로 변화하면서 얘가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산업사회의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 우리 이것도 썼습니다. 대량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 여기 정보사회는 개성, 다양성, 창의성이 중요하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이죠. 이게 특징이죠. 이것도 5단원에서 이제 나오니까 대량 생산하니까 대규모 조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쭉 서열화하고 분업화한다. 문서나 규약, 절차 이런 것들이 강조된다. 그래서 얘를 바로 뭐라고 해?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 여기는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의사를 위로 전달할 수 있어. 그래서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이게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리층 층의 역할이 커요.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간 관리층이 필요 있어? 그렇지 않다고.

그렇죠. 그냥 바로 아래 의견들을 수렴하면 돼요. 그래서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감소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탈관료제가 더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 구조다. 재량권이 더 확대된다. 이런 내용들로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 밖에 우리 뭐 다른 것들도 다 있긴 하지만 공통점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둘다다 공식 조직의 운영 원리야. 따라서 공식적 규범이 나타난다. 공식적 규범에 따라서 보상과 제재가 이루어진다. 또요. 2차적 관계, 다 2차 집단이잖아, 회사니까. 그쵸? 2차적 관계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 또, 관료제건 탈관료제건 전통사회 이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위 획득의 공정한 기회. 마지막, 얘네 둘의 다 공통적인 거. 어떻게 하면 산업 사이에 이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해서 나타난 거야. 그래서 여기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제 정보사회로 변했어. 이제 이걸로 안 맞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지? 탈관료제가 나타난 거야. 둘다다 효율성을 추구한다. 까지 해서 이렇게 크게 크게 써봤습니다. 이 체계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둔 상태에서 내신 문제 푸셔야 되고, 이제 오늘 이번 시간은 뭐냐면,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사회 구조와 일탈 행동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문제 유형을 조금, 특히 일탈 행동과 같은 문제의 유형을 우리 수능 특강에도 나온 좀 어려운 문제 유형들을 좀 대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회 구조가 나왔으니까 사회 구조가 뭔지 할 거야. 모의고사나 또는 수능에서는 사회구조만 가지고 단독으로 내진 않는데 학교 시험엔 얘 하나 가지고, 왜냐면 제목으로도 나와 있으니까 사회구조만 가지고도 단독으로 낼 여지가 있고, 그러나 수능과 또는 학교 시험 다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관점. 이렇게 나옵니다. 관계를 보는 관점.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개인과 사회 중에 개인을 강조한다라고 하면 사회는 이름뿐, 사회 명목론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개인보다는 사회가 훨씬 더 중요해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사회는 실제로 존재하면서 우리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이게 사회 실제론입니다. 완전 너무너무 중요하죠. 수능도 학교 시험도 그냥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사회 구조에서 어긋나는 걸 일탈 행동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일탈이 왜 일어나는지 일탈의 원인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일탈의 원인에 대한 이론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 일탈의 원인이 아노미에 있다 라고 하는 입장과 일탈의 원인이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서 배워서 그렇다. 이게 차별 교제입니다. 일탈의 원인이 쟤 나쁘네! 라고 이렇게 지져서 도장 찍어서 그렇다. 이게 낙인 이론이 돼요. 그러면 얘랑 얘랑은 쉽지?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서 배웠다. 일탈을. 이 나쁜 애라고 낙인 찍으니까 쟤가 어디 벗어나겠어. 그냥 그거 해야지. 아노미 때문이다. 그러면 아노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 두 학자가 아노미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기 뒤르켐이라고 하는 학자의 아노미론. 그리고 머튼이라고 하는 학자의 아노미론, 그리고 차별교제 이론, 낙인이론까지 해서 네 개의 이론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이것도 100%야.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고요. 그리고 학교 시험은 여기 사회 구조의 특징까지. 그래서 우리 자료는 이거부터 먼저 정리하고, 사회 구조 정리하고, 세 번째 요거 정리하고. 수능에서는 이두 개. 그래서 여러분 가볼게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사회 실제론, 사회 명목론, 일탈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래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회 실제론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사회가 실제한다. 그래서 우리 바깥에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라고 하는 게 사회 실제론이거든?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우리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생각해보세요. 생긴 것도 달라. 사는 지역도 달라. 꿈도 달라. 그 다음에 뭐, 성격도 달라. 다 달라. 정말 다 다른데, 하루의 삶을 생각해봐.

완전 비슷하지.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 학교로 달려가, 졸면서 수업 들어, 점심시간에 뛰어가. 그리고 이제 학교 마치면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갔다가 또뭐 도서관 가, 뭐 이런 식으로 하루가 운영되는 건 되게 비슷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라고 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이야. 그런 걸 강조하는 게 바로 사회 실재론입니다. 너의 눈엔 안 보이지만 너의 바깥에, 외부에 사회 구조, 사회 제도 이런 게딱 존재하면서 너한테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 이게 바로 사회 실재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회 실재론은 뭐냐면 사회가 실제로 존재하고요.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외부에 존재하면서 영향력을 끼친다. 이걸 바로 외재성이라고 하는 거야. 두 번째, 사회는, 그래서 사회는 뭐냐면, 이거 중요한 말이야. 구성원들의 합 이상이다. 이상.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사회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사회죠. 그냥 개인들의 집합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사회는 이름뿐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 사회 실제로는 구성원들의 합 이상으로서, 이상으로서 개인의 특성을 초월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취향, 성격 이런 건다 다르는데 중국 사람들의 또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민족성 뭐 이런 거, 일본 또 우리나라. 이게 다 구분되는 뭔가가 있잖아. 개별 개별을 뛰어넘어서 한, 중, 일, 세 나라에 뭔가 그런 다른 고유한 특성이 있잖아. 그게 그 사회의 특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입장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봐. 사회가 구성원들의 합 이상인 것처럼 공익은 개인들의 이익을 초월한 거다. 그 이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사회 실재한다. 사회 강조하는 거 그걸로 쭉 연결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는 개인의 합 이상이고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고 하는 공익은 개개인의 합그 이상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사회 문제가 일어났어. 그러면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해결책을 찾을까? 사회 그렇지. 사회에 초점을 맞춰서 사회 제도를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의 개선이 우선이다. 뭐보다 사람들의 의식 개선보다는.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사회 개선, 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예. 그다음에 관련 사상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또 외워 주셔야 되겠죠. 관련 사상 뭐냐면 사회 유기체설입니다. 사회 유기체설은 사회가 유기체와 같다. 이런 거지. 유기체가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이렇게 있어. 살아있는 생명체.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는데, 너 이게 코 힘들지? 코를 이렇게. 또는 눈 힘들지? 눈을 이렇게 딱 떼가지고 눈을 쉴수 있게 여기 식염수에다 넣어놓을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수능특강에서 나왔던 사례입니다. 고양이를 그려놓고 고양이의 눈이 피곤하니까 고양이의 눈을 떼서 고양이의 몸통에서 떼서 여기 다른 데다 이렇게 따로 놔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 불가능해. 이 전체 유기체의 한 부분은 여기를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야. 사회 안에 이렇게 구성원들이 있는데 이 개인은 사회를 떠나서 살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회를 강조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사회 유기체설, 바로 사회 실제로. 한계점은 뭐예요? 그쵸? 여기 쭉 보면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다 똑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나라 입시제도, 교육제도의 틀 안에 있기 때문이지. 그것이 바깥에 존재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 비슷함. 이걸 바로 구조화된 행동이라고 말하거든. 사회 구조가 정해준 대로 행동해.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자율적인, 인간의 주체적인, 학교를 굳이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집에서 수업하거나 다른 길을 찾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인간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측면은 별로 고려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이제 사회 명목론이에요. 사회 명목론은 사회는 이름뿐. 사회는 이름뿐. 그러면 사회는 뭐겠어? 개인의 합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요. 개개인의 뭐? 집합체. 집합체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사회는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야, 그 사회의 모습은. 그래서 사회는, 개인은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을 강조하는 거죠. 그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간다. 여기도 볼게. 봐.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야. 그래서 명목론이야. 그쵸? 그리고 그러면 전체 이익은 뭐겠어? 사회 전체의 이익은 개별 이익의 그냥 합일 뿐이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개별 이익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개인의 권리와 이익 보장, 이걸 중시합니다. 또 마찬가지야. 사회 문제 해결할 때 사회 실제로는 사회 제도를 개선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얘는 뭐? 그치.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의 개선보다 개인에게 초점이 가 있어요. 의식의 개선이. 사람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대비돼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관련된 사상이에요. 사회 명목론은 사회는 이름뿐이고 개인을 강조하는 거니까 개인주의랑 연결되고요. 개인의 권리 중에서 특히 자유주의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뭐 생각해야 돼? 사회 계약설이야. 이 사회 계약설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회가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사회 계약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이란 진짜 도장 계약서 찍고 이런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사회가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야. 뭐? 똑똑한 사람들의 동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다. 왜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사회를 만든 이유는 개인의, 사회는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이다라고 보는 거죠. 개인의 권리 뭐 있을까요? 예, 재산권, 신체의 자유, 뭐 생명, 이런 것들, 생명권,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 국가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사회는 수단일 뿐이다라고 하는 게 사회 계약설이에요. 실제로 보시면 이 사회,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즉 경찰력, 막 이런 공권력이 없는 거야. 그치? 국가가 생기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 재산, 막 이런 것들을 누가 가져가거나 또는 뭔가 신체상의 위해를 가하거나 해도 복수에 복수를 낳는 막 그런 시스템인 거야. 서로가. 그러니까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국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국가한테 뭘준 거야? 공권력을 준 거야. 그래서 니네가 질서를 유지하고 니네가 우리의 생명, 자유, 재산 이걸 지키기 위한 너는 수단이야. 이겁니다. 수단이야.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강조하고 있는 사회의 명목론이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너무 개인 강조하잖아요. 앞에서부터 보면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일 뿐이다. 사회 문제 해결할 때도 개인의 의식을 개선하면 된다. 사회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조가 있거든요. 강제력을 관가합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는 분단 상황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데를 자유롭게 못 가. 갈수 없어. 그렇게 돼 있어.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그래서 실제로 사회 구조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측면들은 과소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살펴봤고 한번 문제는 항상 이렇게 사례가 나오면 이게 사회 강조하는지 아니면 개인 강조하는지를 먼저 찾으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물질적 환경의 구조들에 비견될 수 있는 확고함 또는 견고함을 가진다. 참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물질적 환경에 구조될 수 있는 물질적 환경에 더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설명입니다. 몇 개의 문이 있는 방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자. 그 방의 구조는 그 사람의 활동 가능한 영역을 제한한다. 그렇죠. 여기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되게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유롭게 생각한다고 해도 문이 아니라 벽을 뚫고 나갈 수가 있어? 아니지. 그치? 천장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 우리 바깥에
문으로만 나가야 되고 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바깥에 뭔가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고.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우리 바깥의 구조가 외재하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사회는 그 방의 벽처럼 우리에게 외재적이다. 외부에 존재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사회의 힘을 강조한 거예요. 따라서 뭐가 돼? 사회의 실제론.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창조적 행동이 어떻게 사회를 구성해내는지 보여준다. 개인들은 각자의 서로 다른 배경, 관심, 동기에 따라서 사회 환경을 다르게 인식하고, 사람들은 다르게 인식한대. 행동하기 때문에 그들의 취하는 결정과 행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사회가 다시 만들어진대. 끝났죠? 그쵸? 뭐 강조하고 있어요? 개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이름뿐, 명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어. 다음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개인은 많은 활동을 한다. 그것도 자신이 원해서 그러한 일을 시작한다.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자신이 하도록 되어 있는 일들도 한다. 원하는 일과 주어진 일이 일치할 때는 사회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개인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주어진 일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느끼는 순간 개인은 비로소 자신이 사회에 얽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는 개인이,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서 막 성적이 잘 나와요. 중학교 때. 막 하는 족족 막 성적이 잘 나왔어. 그럴 때는, 내가 이 교육제도에 얽혀 있어서 막 이게 아니라, 와, 너무 재밌네. 하는 대로 시험에 다 맞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와가지고, 하긴 하는데 맨날 안 나오고 뒤처지고 이게 제대로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이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문제. 이런 걸 느끼게 된다는 얘기야. 즉 뭐냐면 이는 개인이 인식하는 경계 너머에 늘 개인의 활동에 사회가 깊숙이 즉 우리 바깥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이제 와서야 인식하게 된다는 거야. 실재론이죠. 그쵸?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뭔가 되게 추상적이지만 그 안에서 사회를 강조하고 있는지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쭉 보시면 네. 일부러 문제 여러 개 가져올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사회 실재론인지 사회 명목론인지 우리 다 봤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선지들을 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변형해서 선지를 여기 한 문제에다 9개를 그냥 붙여봤어. 예, 왜냐면 다 그냥 이 선지의 범위 내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문제는 항상 이렇게 나오죠.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사회 강조하고 있는지, 개인 강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회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사적 이익을 모두 합한 것이다. 끝난 거죠. 공익은 개별적인 이익에 합에 불과하다. 끝났죠. 뭐 강조하는 거야? 개인 강조하는 거지. 그래서 사회 명목론. 이름뿐. 공익은 사회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사익의 총합이 아니고 그 총합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뭐를 가지고 있대요? 고유성. 예. 그럼 이렇게 볼게요. 뭐지? 그렇지. 이건 사회를 말하고 있고 사회를 강조하는 입장이 되고요. 그래서 실재론이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가볼게요. 갑의 관점은 개인에게 사회 구조는 여기 봐봐. 이런 건 이제 체크하려고. 불가항력적이다. 개인에게 사회 구조가 불가하다, 불가하다. 뭔가 저항하기 불가한 거대한 얘기라는 거지. 그치? 얘는 뭐야? 사회 강조하는 입장이죠. 따라서 갑의 관점이 아니라 을의 관점은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것도 나왔어. 구조화된 행동. 이거 구조화된 행동. 이게 거시적 관점 할때 우리 했던 건데, 예. 사회 구조가 정해준 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입시 제도 하에서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아침에 학교 등교하고 이게 바로 구조화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구조화된 행동이라고 하는 건 사회에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사회 제도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거거든. 따라서 여기 사회 실재론입니다. 누구? 을의 관점은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다 보셔야 되죠. 개인이 사회에 속해 있지 않으면 정체성을 갖기 어렵대. 이거 뭐가 사회 강조하는 거지. 따라서 을의 관점. 사회가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사회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야. 개인 강조하고 있는 누구? 갑의 관점은 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개인의 자율성보다 사회 구조의 강제력을 강조하는 것둘 중에 어떤 거야? 이거 사회. 그렇지. 을의 관점은. 그렇죠. 정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죠.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 이익이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이익의 총합과 같다. 여기 이렇게 나왔네요. 누구 관점? 갑의 관점이죠.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가볼게.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해볼게.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한다. 사회가 외부에 존재해. 외재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죠. 우리 바깥에 존재하면서 영향을 미쳐. 누구야? 맞아. 누구 관점? 을의 관점은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여기 아주 중요한 게또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사회를 개인으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여기 볼게요. 여기 명목론은 사회는 이름뿐이야. 사회는 뭐라고요? 개인의, 여기도 나와 있지. 공익은 개별 이익의 총합. 그러면 여기 개인의 합.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사회를 설명할 때, 아, 사회 추상적이야. 그러니까 개인으로 이렇게 되돌려. 환원해서 설명이 돼야 안 돼? 설명이 되지. 그치? 그냥 개인의 합일 뿐이니까. 그런데 여긴 어때요? 사회는 개인합 그 이상으로, 사회는 개인합 그 이상으로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 얘가 고유성. 고유성 가지고 있다고 했죠. 따라서 사회를 설명할 때 개인으로 이렇게 돌려서 설명이 돼, 안 돼? 안 되지. 왜냐면 얘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환원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자주 나오는 선지죠. 따라서 환원해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누구? 을의 관점은 이라고 하셔야 되죠. 따라서 갑의 관점은 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다음 사회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제도 개선 보다 의식 개선을 중시한다라고 돼 있어. 둘 중에 얘가 의식, 얘가 제도죠. 그렇죠? 그러면 누구? 갑의 관점은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틀렸죠. 선지 다 해본 겁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사회 구조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구조로 가서 볼게요. 여기. 사실 사회 구조는 뭐 간단하죠. 사회 구조 지금 다 설명한 셈이니까. 입시 제도, 뭐 분단 상황, 뭐 이런 거다 사회 구조입니다. 그러면 어때? 첫 번째. 구성원 학교 제도 이런 거. 구성원들이 바뀔 때마다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오랜 기간. 그렇죠? 예. 분단 상황 이런 것도 오랜 기간 지속성이에요. 두 번째, 구성원들이 구조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우리 바깥에 존재하면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강제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펼쳐졌고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라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했어? 마스크 써? 하면 마스크 쓰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구조화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안정적인 사회 생활이 가능해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안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봐. 코로나19야. 그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제도, 이런 게 만들어졌어. 그래서 다 마스크 썼어. 그러니까, 아, 공연장 보러 가도 다 마스크 썼겠지? 안심하고 공연장 보러 갈수 있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안정성이 됩니다. 마지막. 사회 구조는 그럼 언제까지나 그냥 그대로 있어? 아니야. 장기적으로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변동 가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뭐 북한과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체제를 인정하면서 뭐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 그럼 변동하는 거죠. 그렇죠? 사회 구조가. 그래서 지속성, 강제성, 안정성, 변동 가능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런 거 찾아볼까? 네.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 하고 나왔는데요. 사실은 뭐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처럼 얘가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은데, 여기 봐. 사회 구조는 사회 전체의 합의를 반영하여 형성된다. 뭐겠어? 기능론. 또, 지배 집단에 의해서 형성된다. 사회 규범이, 사회 제도가, 네. 또는 사회화의 내용이, 사회 구조가. 그럼 이거 갈등론이지 뭐. 한 번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적용해 볼까?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은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입시 경제에 내몰리지 않고 어린 시절 자유를 만끽하며 자라길 바래요. 예,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하지만 그런 바람을 실천하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야. 왜? 대부분 부모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사교육 시장으로 보내. 학력 중심의 사회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 선택을 하면 그럼 우리 자녀가 뒤처져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적응 못하면 어떡하지? 바로 이게 뭐야? 학력 중심의 사회 구조가 우리 바깥에 존재하면서 어쩔 수 없어. 사교육 시장으로 가. 남들을 이기기도

해라고 하는 강제성이죠. 그쵸?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문제 한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 문제만 아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기서.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수능형 문제는 아닌데 내신으로는 얼마든지 나올 만한 얘기입니다. 사회 구조가 존재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의 사례를 말해보세요. 라고 했고, 선생님이 모두 적절한 사례 설명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 진학을 위해 방과 후에 학교 시험이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대부분 이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어. 왜? 우리나라가 그런 교육제도, 입시제도가 있고 그 입시제도의 영향력 하에서 애들이 이 영향을 받고 구조화된 행동을 할 거니까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그쵸. 앞에서 봤던 것처럼 너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어렸을 때는 얘기했지만 그게 안 돼. 우리 바깥에 존재하면서 강제성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타인의 물건을 훔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사회 구조가, 사회 제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훔치지 않도록,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성 중심의 사회를 비판하면서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법 제정 및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가 그런 사회 구조였어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아빠만 일하시고 엄마가 집안 살림하시고 그런 구조였어. 그러니까 집이나 차나 다 아빠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 사회 구조가. 그걸 바로 뭐라고 해요? 변동 가능성이지. 우리 사회 구성원은 100년 전에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할 때 나이가 몇이요? 이렇게 했다면 지금도 아 나이가 얼마나 됐지? 너무 궁금해. 이 나이 궁금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외국 영화 보면 할아버지하고 대화할 때도 할아버지 로봇 이렇게 막 이름 부르잖아. 좀 이상한데.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사회 구조의 지속성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된다. 이런 걸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풀어볼까? 갑의 사례를 통해 사회 구조가 구성원들로 하여금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강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깥에 존재하면서. 따라서 맞는 것이고요. 을의 사례는 사회 구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그렇지. 네, 일탈 행동이 될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이제 마지막에 할 거고요. 병은 사람들이 기존의 사회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기 위한, 그렇지. 변동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례를 제시를 했습니다. 정은 한번 형성되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된다. 그대로 다잘 썼네요. 마지막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구조가 구성원들에 대해서 갖는 강제성을 설명하는 데에는 강제성 설명하는데 얘하고 얘 중에 얘가 더 적합해? 이거 무슨 강제성이야? 그렇죠? 이러한 이 사회 구조가 오랫동안 얘는 지속성이죠. 그래서 얘가 더 적합합니다. 따라서 을의 사례보다 아니 을 병이구나. 네, 여기 맞네. 여기 두 개구나. 네, 그래서 강제성을 설명하는 데는 병은 변동 가능성이기 때문에 병의 사례가 아니라 을의 사례가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사회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일탈 이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탈 이론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일탈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하고 나왔습니다. 일탈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크게 몇 가지? 네 가지가 됩니다. 네 가지. 그래서 아노미론, 차별적 교제 이론, 그리고 낙인론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아노미론의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정말 잘 알아두셔야 되고 반복돼서 나오는 선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자, 가볼게요. 이렇게. 뒤르캠. 뒤르캠의 아노미는 뭘까? 많이 들어봤지, 그치? 무규범, 이중규범 상태. 이걸 바로 아노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뒤르캠은요, 왜 아노미가 발생하냐면, 급속한 사회 변동 때문에. 급속한 사회 변동을 싫어해요.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아노미가 발생하고 이 아노미가 일탈을 초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막 이럴 때만 하더라도 예, 뭐냐면 장남이 부모를 부양한다. 부양. 이게 바로 뭐야? 규범이야.

이게 바로 규범이었다고. 따라서 이 규범이 자리 잡고 있을 때는, 아, 장남하고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냐면 같이 사는 건 언제나 어려운 일이었겠지. 근데, 장남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면 부모를 모시는 걸뭐 당연히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범일 때는 그냥 이대로 갔다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 없지. 그치? 왜냐면 사회가 변동하게 됩니다. 사회가 변동하게 되면서 이 규범이, 기존의 규범이 약화되는 거야. 기존의 규범이 약화돼요. 그러면 새로운 규범이 딱 세워져야 되잖아. 그럼 그 규범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어떤 규범이 있냐면, 저 부모를 부양하는 건 우리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아니라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제도를 확립해서 각각 노후를 대비하고 각각 다 사는 게 지금의 새로운 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기존의 규범이 있을 때는 이 규범에 따라서 사회가 운영이 됐어. 그리고 새로운 규범이 정립됐을 때는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냥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 부모님들도 아유, 뭘 같이 살아.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고. 그런데 이 사이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었겠지. 그렇죠? 얘는 약화돼. 이걸 못하겠어라고 해. 그런데 사회제도 이런 건 확립하지 않았어. 그래서 두 개가 다막 얘는 흐려지고 새로운 건 확립되지 않고 무규범, 그래서 이중규범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진짜 많은 문제가 생겼겠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여기 이 기존의 규범은 약화되고 새로운 규범은 확립되지 않은 아노미, 무규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네요. 아노미, 새로운 사회 규범이 미처 정립되지 못한 상태 등을 의미합니다. 무규범 상태, 이중규범 상태. 그러면 일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빨리 새로운 규범을 확립해야지. 그치? 그래서 사회 규범이, 이 규범이 약화되니까, 이게 약화되니까 이 사이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규범이 힘을 가져야 돼. 통제력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키워드입니다. 네. 되셨죠? 두 번째 가볼게요. 머튼의 아노미로는 뭐냐면, 문화적 목표와, 얘는 어렵지 않죠? 문화적 목표는 문화예술할 때의 그 문화적 목표가 아니고요. 누구나 바라는 목표. 돈 많이 버는 거, 사회적 성공, 좋은 대학 가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고요. 이게 제도적 수단. 그러려면 사회 제도가 인정한 수단에 따라 열심히 공부해서 성실하게 해가지고 경쟁에서 이겨서 그걸 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야. 주가 조작 이런 걸 하는 거야. 막 주가 조작을 해서 수백억 원 했어. 이런 게 바로 뭐야? 그렇지. 머튼이 말하는 아노미입니다. 문화적 목표와 돈 많이 벌고 싶어. 이건 누구나 달성하고 싶은 목표야. 그런데 제도적 수단을 안 쓰는 거야. 주가 조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 이게 바로 머튼의 아노미론. 그러면 여기서 대책은 뭐겠어요? 제도화된 수단을 강조하는 거거든. 그래서 아노미론은 머튼이나 뒤르켐이나 모두 뭐냐면 어떤 제도적 수단, 사회 규범의 정립 이런 걸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얘네 다 거시적 관점입니다. 즉, 뭐? 사회 구조를 강조하는. 를 강조하는 그런 이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차별 교제 이론이에요. 걔랑 배워가지고 학습했어. 이 얘기야. 타인 간의 뭐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서 배웠어. 오입니다. 다예요. 끝. 네. 이건 어렵지 않죠? 다음 가겠습니다. 낙인 이론이죠. 낙인 이론은 처음부터 일탈행동의 의미를 갖는 일탈행동이나 행위자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어. 이게 일탈이야 라고 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얘기야. 처음부터 일탈행동의 의미를 갖는 건 없대. 뭐? 사람들과 상호작용 과정. 이것도 상호작용이네.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너 일탈자구나 이렇게 낙인 찍어서 일탈자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나쁜 일을 하면 일탈 이게 아니야. 사람들이 낙인 찍어서 일탈자가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1차적 일탈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1차적 일탈이 뭐냐면 최초의 일탈. 누구나 할수 있는 일탈. 예. 네, 이걸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너무나 다행인데 편의점에서 뭔가 물건 하나 훔쳤어. 아, 그냥 왠지 그냥 먹고 싶어서 돈은 없는데 이렇게 넣었어. 그래서 안 들켰어. 그리고 아, 내가 옛날에 그렇게

창피한 짓을 했었지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들켰어. 발각됐어. 그리고 난 다음에 쟤 맨날 물건 훔치는 애, 집안 사정이 그렇더니 저렇게 하는 애, 이렇게 낙인 찍혔어. 그런 사람은 2차적 일탈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2차적 일탈이 뭐냐면 습관화된 일탈, 반복된 일탈입니다. 이 낙인 이론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 습관화되고 반복된 일탈 왜 벌어져? 사람들이 낙인 찍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낙인 찍으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요, 나 일탈자인데 뭐, 라고 해서 부정적 자아 정체성을 갖게 돼서, 부정적 자아 정체성을 갖게 돼서 일탈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낙인이론의 경우는 일탈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아노미론은 아까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일탈을 설명한다라고 했지, 그에 비해서 낙인이론과 차별교제이론은 상호작용 속에서 일탈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자주 나오는 선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라고? 낙인. 사회 구조적 측면 나왔죠? 그렇죠. 뭐? 아노미.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1차적 일탈을 저지른 사람이 1차적 나왔죠. 2차적 나왔죠. 그 과정에 주목하는 거 뭐라고? 낙인. 일탈 행동 그 자체보다 사람들의 반응 이거지. 일탈이라고 하는 행동은 처음부터 없다는 거야.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그렇게 의미 부여한다라고 하는 거. 다음 보겠습니다.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건 아노미론이고요. 상호작용 속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차별 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의 공통점입니다. 엄청 중요하지. 둘다 모두. 학습하고 나왔네요. 학습. 쉽네. 차별 교제 이론. 그리고 부정적 평판이 초래하는 결과에 주목한다. 이게 바로 뭐겠어? 낙인. 그래서 자주 나오는 선지들만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문제는 2025 수능 14번 문제입니다. 정말 고난도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 거기 있는 수능특강 문제들은 여러분이 해결을 해보시고, 이런 문제까지도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 뭐지? 그렇지. 이게 낙인이론이지. 그쵸? 그러면 여기가 3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낙인이론 아닌 것들 잘 쓰여져 있었고, 이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는 거야? 이둘 중에 하나에 낙인이론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걸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 상호작용 나왔네. 뭘까? 그렇지. 낙인이론과 차별교제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2점이라고 돼 있어. 그럼 이둘 중에 하나 낙인 차별교제이론 있고 여기에 낙인 차별교제이론이 하나 간 거야. 그래서 여기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이렇게 된 거죠. 이 점수 잘 보세요.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거. 뭐 말고? 낙인이론 말고는 다 존재하죠. 아노미론, 차별교제이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점수가 1점 하고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치. 이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고, 여기 나머지, 아노미론, 차별적 교제이론이 다 여기가 있는 거야.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틀리고 이거 틀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둘 중에 하나가 아노미론과 차별교제이론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A, C 중에 아노미론이나 차별교제이론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가볼게. C는 아노미론이나 차별교제이론이에요. 아, 그래서 B가 낙인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가 낙인론 이렇게 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도 이제 가볼게. B는 낙인론으로 정해졌어. 여기도 가볼게.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가 일탈의 원인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뭐지? 아노미론이야. 누구의 아노미론? 머튼의 아노미론이 됩니다. 여러분, 얘가 3점 이렇게 돼 있네. 이 3점이라고 하는 말은 둘 중에 하나는 머튼의 아노미론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B가 우리 낙인론으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C가 머튼의 아노미론이구나. 그래서 C가 머튼의 아노미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됐네. B가 낙인론이야. 낙인론. C가 머튼의 아노미론이야. 얘 2점이래. 그 말은, 여기 낙인론 써서 여긴 낙인론 이해했고, 머튼의 아노미론 아니어서 여기 두개 맞았습니다. 그럼 이 둘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D가 차별 교제 이론이면 돼, 안 돼? 그럼 4점이 되어버리잖아. A가 차별 교제 이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D가 뒤르켐의 아노미론이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데도 점수 맞춰보면

C는 머튼의 아노미론, A는 뒤르캠의 아노미론, 그 다음에 B는 낙인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틀렸네. 그쵸? 그리고 여기 D가 바로 뒤르캠의 얘 하나 맞았네. 그래서 1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A, B, C, D 다 구했기 때문에 답은 여러분이 쓰실 수 있고요. 마지막 하나만 쓰어보자면 차별적 제재. 여기 앞에 문제 있죠. 그쵸? 차별적 제재라고 하는 게 차별 교제 이론 게 아니다. 이게 낙인 이론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낙인 이론에서는 누구나 1차적 일탈을 할수 있어. 그런데 낙인 찍힌 쪽이 있고 낙인 안 찍힌 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낙인 찍힌 쪽은 반복된 일탈, 그쵸? 습관화된 일탈을 할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낙인 찍힌 쪽과 낙인 찍히지 않거나라고 하는 걸 바로 차별적 제재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거 바로 낙인 이론 거. 그래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 나오면 제일 어려운 문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으로 했지만 여러분은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빨리 풀수 있는 방법 뭐가 있지? 하고선 자꾸 생각해 보세요. 수능 준비도 함께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2단원 다 정리를 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3단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쓰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Good luck to you.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문톡 현원석입니다. 내신 만점 수능특강 생명과학2의 9번째 시간입니다. 유전자 발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이제 지난 시간 유전물질에 이어가지고 유전자 발현에는 전사와 번역에 대한 과정이 나옵니다. 자, 여기 파트도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요소들이 숨어있죠? 출제 시그널부터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유전자의 기능과 관련해가지고 비들과 테이텀의 붉은빵 곰팡이 실험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비들과 테이텀은 이 실험을 통해 1유전자 1효소설을 주장을 했는데 이때 표로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그 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연습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유전 정보의 흐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과정은 통합과학에서 한번 경험을 해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전사와 번역의 장소,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 전사와 번역의 과정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려고요. 그래서 전사와 번역의 방향성, 이제 복제하고 비교해서 잘 나오고, RNA의 중화표소, 그 다음에 프로모터, RNA의 종류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출제에 대해 관련된 거 이번 시간에 한 방에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유전자의 기능과 관련된 개념 줌 해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비들과 테이텀의 붉은빵 곰팡이 실험입니다. 붉은빵 곰팡이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 비들과 테이텀은요, 하나의 유전자로부터 하나의 효소가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었어요. 먼저 여기에 붉은빵 곰팡이의 포자에다가 X선을 이렇게 쪼았습니다. 자, 이 X선은요,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에게 이제 돌연변이성 영양요구주를 이제 1, 2, 3형을 얻어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표로 잘 나오게 되는데, 그 표를 이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완성을 해보면서 어떠한 그 실험의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에 야생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야생형 붉은빵 곰팡이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가장 많이 얻어낼 수 있는 애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야생형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최소 배지에 배양을 하더라도 얘네들은

잘 자라게 됩니다. 쌤이 이제 여기에다가 그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생장함이라는 의미로 동그라미를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생장을 못함 해가지고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채소배지에서 야생형은 잘 자라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돌연변이 줄을 얻게 되었는데 얘네들 1, 2, 3형은 모두 채소배지에서는 살수 없는 애들이에요. 이제 그 과정 중에서 돌연변이가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서 얘네들은 채소배지에서만 키우게 된다면 생장을 하지 못하는 애들을 얻어냈다라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야생형 같은 경우에는 채소배지에서도 생장을 하기 때문에 채소배지에 어떤 물질을 추가했든지 간에 얘네들은 모두 다 생장을 잘하는 애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표로 나왔을 때, 여기에 채소배지에 동그라미가 있다. 그러면은, 아, 야생형이구나라는 거 이렇게 찾아낼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 우선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결론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그 붉은빵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요, 필수 생장 물질이 아르지닌입니다. 그래서 요 아르지닌을 넣어준 애들은 돌연변이 1, 2, 3에서 아르지닌을 넣어주게 된다면 얘네들은 모두 생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를 해석할 때, 아, 어떠한 물질을 넣었는데, 어떠한 돌연변이에 관련 없이 모두 다 생장을 해? 그러면 그건 아르지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아르지닌은 무엇이냐? 바로 이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 아르지닌은 시트룰린이라는 애들이 아르지닌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이고, 시트룰린은 오르니틴이, 그 다음에 오르니틴은 그 전에 물질인 전구 물질이 전환이 되어서, 이렇게 아르지닌까지 쭉 전환이 이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빵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르지닌을 가지고 있으면은 생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이때 이 전구 물질에서 오르니틴으로 바꿔주는 효소 A는 유전자 A가 암호화하고 있다. 그래서 유전자 A에 의해서 효소 A가 합성이 되게 되면 전구 물질이 오르니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오르니틴은 효소 B에 의해서 시트룰린이 되는 것인데, 이 효소 B에 대한 정보를 유전자 B가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시트룰린도 아르지닌으로 될때 효소 C가 필요한데 그것은 유전자 C가 암호화하고 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무엇을 가정한 거냐면 돌연변이 붉은빵 곰팡이 포자에다가 돌연변이를 이렇게 X선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때 유전자 하나씩이 그 망가질 것이다. 유전자 하나씩에 이상이 생긴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돌연변이주 1, 2, 3형은 과연 어떠한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 거냐라는 거를 이제 찾아야 된다라는 거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1형 같은 경우에는요. 채소배지에 오르니틴을 넣었더니 생장을 했고요. 시트룰린을 넣어도 생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지라는 것을 표에서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봐봐. 1형은 채소배지에 넣었을 때는 생장을 못했는데 오르니틴을 넣어줬더니 생장을 했어. 그럼 오르니틴이 시트룰린으로도, 그 다음에 아르지닌으로도 제대로 전환이 이루어졌고, 아르지닌이 있기 때문에 얘는 생장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얘는 유전자 하나에 이상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어디에 이상이 생긴 거지? 유전자 A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자, 이 A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면 효소 A의 합성은 제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채소배지에 넣었을 때는 얘는 아르지닌을 끝까지 만들어내지 못해서 생장을 못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돌연변이주 2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르니틴을 넣어줬을 때는 얘는 생장을 하지 못하고 시트룰린을 넣어줬더니 생장을 했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떠한 효소가 그 제대로 합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오르니틴을 넣어줬을 때 생장을 못했으니까 오르니틴에서 시트룰린으로 되는 과정에서 이상이 생긴 거죠. 효소 B가 제대로 합성이 안 됐어. 즉 어디에 이상이 생겼다? 유전자 B에 이상이 생겼다. 그래서 효소 B의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C 하나 남았죠. C에 이상이 생기게 돼서 효소 C가 합성이 제대로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 시트룰린에서 아르지닌으로 전환이 안 되겠죠? 그러면 오르니틴을 넣어주든 시트룰린을 넣어주든 다 얘네들은 생장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치? 그래서 얘는 C에 이상이 생겼을 때의 결과고, 그러면 C 합성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르지닌이라는 거, 이게 필수 생장 물질이다라는 거 알아둬가지고 다 동그라미가 있는 게 무엇인지 이거 먼저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1형, 2형, 3형에서 어떠한 유전자가 있는, 이상이 생겼는지를 찾을 수 있으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유전자 기능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1유전자 1효소설부터 그 다음에 1유전자 1단백질설, 1유전자 1폴리펩타이드설 이런 것도 나오지만 이 실험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거를 쌤이 소개시켜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내용은 유전 정보의 흐름입니다. 자,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는 거는 이제 유전 정보의 중심 원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DNA가 복제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DNA는 복제된다. 그리고 이 DNA의 정보가 mRNA로 전사가 되고, 이 mRNA의 정보를 가지고서는 폴리펩타이드가 합성되는데, 그 과정을 번역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사와 번역 과정을 통해서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이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DNA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몇중 가닥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중 가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치? 근데 mRNA는 단일 가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이 선택이 되어져서 mRNA로 전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전사의 그 원본이 되는 가닥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 거예요? DNA 주형 가닥이라고 부를 거예요. 주형은 원본 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이 전사가 일어나는데, 주형 가닥을 기준으로 상부적인 염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mRNA로 전사가 될 때. 그래서 A의 상부적인 염기가 T예요? 아니죠. RNA에는 타이밍이 없다. 그래서 유라실로 이렇게 유유유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CCG는 GGC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DNA에 있는 세 개의 염기를, 우리는 연속적인 세 개의 염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삼염기 조합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mRNA에 있는, 즉 RNA에 있는 세 개의 염기 조합을 코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 하나의 코돈으로부터 하나의 아미노산이 지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유유라는 코돈이 번역이 되면 페니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합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치? 자, 그래서 우리 하나의 코돈으로부터 하나의 아미노산이 지정이 된다. 그러면 하나의 코돈은 몇 개의 염기다? 세 개의 염기.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하나의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는데, 그 거꾸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거는 하나의 코돈밖에 없다. 그러면은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지금 세 개의 염기로 이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것이고, 우리 아미노산은 20여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 개의 염기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444니까 64가지의 조합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은 얘네들 여러 개의 코단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다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페닐알라닌 있잖아요, 여러분들. 페닐알라닌 같은 경우에는 유유유. 지금 유유유 나온 게 페닐알라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유씨도 페닐알라닌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한다. 이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 개의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는데, 하나의 코돈의 정보는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 놔야 될 코돈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게시 코돈이 있어요. 게시 코돈. 자, 얘는 이제 번역의 시작을 알리는 코돈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이 게시 코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AUG 있고요. 이 AUG에 의해서 번역이 되면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AUG는 번역의 시작 코돈, 게시 코돈이고, 그때 얘가 아미노산이 메사이오닌을 지정한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그리고 종결 코돈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 종결 코돈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UAA, UAG, UGA. 즉, U로 시작해서 A와 G의 조합인데, GG 빼고는 나머지 세 개가 종결 코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굳이 외워야 되느냐? 아니요, 시험 문제에서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 종결 코돈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면 시험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 뭐 그렇게 기억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UAA, UAG, UGA. 이게 종결 코돈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제 이 종결 코돈에 맞는 아미노산은 없다. 이제 우리가 번역의 과정을 볼 거지만, 이 종결 코돈에 대칭되는 DNA의
티아는 A 자체가 없어요.

정도 하나 체크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좋아. 그럼 이제 전사의 과정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전사라는 것은 그 DNA의 정보로부터 RNA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전사는 여러분들이 DNA의 복제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얘네들의 세 단계를 보면 개시, 신장, 종결이에요. 시작, 그 다음에 새로운 가닥이 만들어지고 끝난다. 이러한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시작을 할때 우선 얘네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중나선이 풀려야겠죠. DNA의 이중나선이 풀리고 하나의 주연 가닥으로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DNA 복제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그러면 헬리케이스가 쓰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전사 과정에서는 헬리케이스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헬리케이스가 등장하지 않아요. 쌤, 그러면 어떻게 이중나선을 풉니까? 이중나선을 푸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RNA 중화표소가 이중나선을 풀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이중나선이 풀리게 되면 시작하는 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작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DNA 프로모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DNA 복제할 때 프라이머랑 또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DNA 복제에서 RNA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즉, 프라이머는 RNA로 구성되어져 있었는데, 그 RNA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3프라임 말단에 OH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고, 얘네들 프로모터는 DNA의 한 부위예요. 전사가 시작되는 시작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RNA 중화표소가 DNA의 프로모터에 붙어가지고 전사가 시작되기 시작한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전사 단위는 이 프로모터의 RNA 중화표소가 붙어서 여기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이제 전사의 종결 신호, 종결 부분이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전사가 끝나게 된다. 그래서 전사의 단위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RNA 중화표소가 DNA의 그 이중 나선을 풀면서 그 다음에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합성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거를 이제 신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RNA가 중화표소가 지나간 자리는 DNA는 다시 되강긴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장 과정을 한번 좀더 확대해서 보자라는 것이죠. 자, 한번 봤을 때, 지금 여기가 DNA 주연 가닥입니다. 자, 요것이 DNA 주연 가닥이에요. 자, 이때 전사의 방향을 보니까 주연 가닥 기준으로 3프라임 말단에서 5프라임으로 가죠. 복제 방향하고 똑같네. DNA 주연 가닥을 기준으로 RNA 중화표소는 3프라임 말단에서 5프라임 말단 쪽으로 전사를 하게 되고, 그 전사는 주연 가닥의 상보적인 뉴클레오타이드. 이거는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니까 당이 리보스로 다르죠. 그래서 리보 뉴클레오타이드 또는 RNA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렇게 결합시키게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가닥이 만들어지게 될 건데, 그러면 새로 합성된 RNA도 방향성을 보게 된다면 얘는 5프라임에서 3프라임 방향으로 RNA가 합성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 DNA 주연 가닥과는 반대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RNA의 중화표소의 이동 방향은 어딥니까? 라고 한다면 새로운 가닥 기준으로 어디가 되는 거예요? 5프라임에서 3프라임 말단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연 가닥을 따라서는, 주연 가닥을 따라 3프라임에서 5프라임 방향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DNA 복제 방향과 똑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쭉 새로운 RNA 가닥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종결 부위, 종결 신호를 만나게 된다면 RNA 중화표소가 이제 전사를 마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새로 등장한 그 용어가 프로모터라는 거, 그 다음에 RNA의 중화표소의 방향성 알아두시고, 얘는 헬리케이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누구도 필요 없었다? 프라이머도 필요 없었다. 프라이머도 사용되지 않았죠? 이거를 이제 복제와의 차이점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RNA가 이제 가공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mRNA의 가공은 이제 진핵세포에서 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RNA가 가공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보게 되면, DNA로부터 RNA가 전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자, 이거를 이제 처음 만들어진 RNA다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RNA로 처음 전사된 그 부분을 보게 된다면 여기에는 엑손이라는 것과 인트론이 이렇게 교대로 나타나요. 이 엑손과 인트론은 무엇이냐면 엑손은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부위라는 것이고 얘는 인트론은 단백질을 암호화하지 않는 부위, 즉 비암호화 부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뭐죠?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부위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RNA의 가공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RNA의 가공은 무슨 뜻입니까? 단백질을 암호화하지 않는 부위, 인트론을 제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RNA의 가공은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진핵세포고, 이제 그 성숙한 mRNA, 즉, RNA가 가공된 이후에 mRNA만 세포질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핵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인트론을 제거해서 성숙한 mRNA가 되고 난 뒤에 얘네들이 핵공을 통해 가지고 세포질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세포질에서 번역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폴리펩타이드가 합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진핵세포에서 일어나는 RNA 가공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엑손과 인트론의 개념까지 정리해 두시면 완벽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사에 대한 내용까지 봤고 이제 번역에 대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번역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기 전에 RNA의 종류하고 기능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이 RNA의 종류가 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건 rRNA, mRNA, tRNA 이렇게 나와 있지만 딱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번역을 얘기할 때이세 가지의 RNA는 꼭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종류와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rRNA 이 R자가 리보소멀이라는 겁니다.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보솜 단백질과 결합해서 리보솜을 형성하는 걸 rRNA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리보솜 그림이 나와 있어요. 리보솜은 소단위체와 대단위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단백질로 되어져 있는 막구조가 아닌 단백질 알갱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mRNA의 M은 메신저잖아요. 아, 그래서 얘네들은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DNA로부터 mRNA가 전사가 일어나면 그 mRNA의 정보를 토대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신저 역할을 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 tRNA, 이 tRNA가 이제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게 되는 것인데 이 T자가 트랜스퍼, 운반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누굴 운반해? 라는 것인데 바로 아미노산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미노산을 운반해주는 이 tRNA도 하나의 가닥으로 되어져 있는데 얘네들은 입체적인 구조로 이렇게 그 수소결합을 해가지고 약간 T자 모양 닮았죠? 이렇게 해서 아미노산을 운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여기에서 그 아미노산이 어느 방향에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느냐, 어느 말단에 아미노산이 결합되어져 있느냐, 이게 보기 선지로 잘 나오거든요. 바로 3 프라임 말단에, tRNA의 3 프라임 말단에 이제 얘네들이 아미노산이 결합되어져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 그럼 얘가 3 프라임 말단이니까 이 반대쪽은 5 프라임 말단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tRNA는 mRNA하고 수소 결합을 할수 있는 안티코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 안티코돈. 아, 그러면 mRNA에 있는 그세 개의 염기를 코돈이라고 했고 tRNA에 있는 염기를 안티코돈이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쌤이 게시코돈 하나 정도는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게시코돈 기억납니까? AUG. 우리가 보통 이렇게 코돈을 왼쪽부터 AUG 이렇게 읽는데 그때는 5프라임에서 3프라임으로 읽은 거래요. 알겠죠? 보통 이거를 생략하고 방향을 생략하고 그냥 5프라임부터 코돈을 주로 읽게 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방향성을 표시해보면 5프라임에서 3프라임 말단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요 게시코돈, 게시코돈은 mRNA에 존재하는 코돈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 맞는 안티코돈은 어떠한 염기를 갖게 되겠어요? 자, 얘는 이제 얘하고 상부적으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방향성은 3프라임에서 5프라임으로 반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A니까 U가 되겠죠? U니까 A가 되겠죠? G니까 C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UAC. 오케이. 자, 그러면 이 3프라임 말단 쪽에 tRNA, 선생님이 그냥 T자로 그냥 그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3프라임 말단 쪽에 아미노산을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게시코돈이니까 어떠한 아미노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메사이
본인 이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안티코돈이 게시코돈과 상부적으로 염기 서열이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 좋아. 자, 그럼 이제 우리 번역의 준비는 다 됐으니까 번역의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자, 번역의 과정도 그 전사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게시, 신장, 종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게시의 단계부터 보게 된다면 게시는 이제 mRNA가 세포질로 빠져나왔죠. 그리고 이제 리보솜의 소단위체와 가장 먼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리보솜의 소단위체가 게시코돈 있는 쪽에 와서 딱 결합을 한 상태로 그림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다음에 대단위체가 와서 바로 결합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먼저 tRNA가 와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쌤이 조금 전에 설명했었던 AUG라는 게시코돈에 맞는 안티코돈을 가진 tRNA가 온다라는 것이고 이 MET가 바로 메사이오닌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이 대단위체까지 와야지만 게시 준비를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치? 이때 리보솜의 대단위체가 와서 결합을 하게 될 때 이때 대단위체에는 세 가지의 자리가 있습니다. A자리, P자리, E자리. 그때 게시 tRNA, 즉 그 메사이오닌을 가진 tRNA의 위치가 어디다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P자리에 위치한다라는 것을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자, 이 P자리의 P는요. 펩티딜 사이트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펩티딜 사이트의 약자인데 이 펩티딜 사이트에서는 폴리펩타이드가 형성이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리펩타이드가 형성되는 tRNA가 오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A자리는 아미노 액실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 새로 그 들어오는 아미노산들이 새로 들어오는 tRNA들이 위치하는 자리이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E는 엑시트예요. 그래서 나가는 자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쌤이 지금 방금 A자리, P자리, E자리를 설명할 때 A자리로 뭐라 그랬어요? 이제 새로 합성될 아미노산을 가지고 오는 tRNA가 오는 자리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신장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대단위체까지 결합한 다음에 요 단계입니다. 자, 이제 다음 코돈에 맞춰서 UAC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AUG라는 안티코돈을 가진 그 tRNA가 A자리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A자리로 들어오게 되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그 P자리에 있었던 메사이오닌이 tRNA하고 결합이 끊어지고 옆에 있었던 아미노산하고 염기만큼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세 개의 염기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원래 P자리에 있었던 tRNA는 E자리로 가겠죠? 그래서 방출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자리에 있었던 애들이 P자리에 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코돈에 맞춰서 여기 새로운 tRNA가 A자리로 들어오게 된다.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계속해서 그 폴리펩타이드가 형성이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은 종결을 어디서 하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종결코돈에 가게 되면 얘네들은 이 종결코돈에 맞는 tRNA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이 하나의 종결 인자들이 오게 되고 여기에서 얘네들이 다 분리되면서 폴리펩타이드가 방출되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종결코돈에 맞는 tRNA가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아미노산들이 새로운 것이 안 오게 될 테니까 이 폴리펩타이드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아미노산이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얘가 1번이죠. 메사이오닌이라고 써있죠? 근데 시험 문제는 메사이오닌이라고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치? 얘가 1번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가장 나중에 온 거니까 2, 3, 4, 5, 6, 7 7번째 아미노산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리보솜에 의해서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에 가장 첫 번째 오는 아미노산은 누구일 수밖에 없어? 게시 tRNA가 가져온 메사이오닌 수밖에 없는 거지. 맞지? 그리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에는 몇 개의 아미노산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7개요 라고 대답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 몇 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펩타이드 결합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이니까 7개라면 하나를 뺀 6개겠죠? 그래서 6개다. 펩타이드 결합 수는 6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리보솜이 소단위체, 대단위체 다 분리되고 폴리펩타이드 방출되면서 종결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번역의 과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전사 번역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 자, 이때요, 여러분들에게 번역의 방향에 대해서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이거 시험 문제 풀때 진짜 잘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지금 봐봐요. 여기에서 쌤이 A 자리, P 자리, E 자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치? 그러면 번역의 방향성은 어딥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이 mRNA잖아요? 자, 이 mRNA를 기준으로 리보솜의 이동 방향은 5'에서 3' 방향입니다. 알겠죠? 5'에서 3' 방향으로 번역이 일어나게 된다. 3' 말단 방향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니까 이 번역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리보솜의 이동 방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리보솜의 이동 방향은 mRNA를 기준으로 5'에서 3' 말단 방향이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요걸 이렇게 가려놓을 수 있어요. 5'인지 3'인지 가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A 자리, P 자리, E 자리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알려줬다면, 이렇게 세칸 나오고 어떤 거 하나라도 알려줬다면 어느 게 A 자리고 P 자리인지 알수 있겠죠. 여기가 만약에 E만 나왔어. 그럼 여기 A, P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자리를 보고서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정하냐? 여기 A 자리, P 자리, E 자리. 그냥 여러분들 읽어봐요. 그러면 A, P. 그냥 그 나오는 발음대로 한다면 앞이죠. 앞에라고 읽을게요. 아, 이게 앞쪽이야. A가 있는 쪽이 앞쪽이다. 이동 방향의 앞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앞쪽이니까 이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거니까 5에서 3'이니까 여기가 3'이라고 내가 확정지을 수 있는 거고 여기가 5'이라고 확정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반대로 나왔어. 여기에 소단위체가 이렇게 있고 대단위체가 이렇게 있는데 A, P, E 이렇게 나왔다. 여기가 A, P, E라고 나왔어. 그 다음에 여기에 mRNA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A, B라고 했을 때 어디가 3' 말단입니까? 라고 한다면 앞에 이렇게 읽으라고 했죠? 여기가 앞이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가 3' 쪽이고 여기가 5' 쪽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번역의 방향까지 한번 살펴봤으니까 우리 이제 빈출픽 문제 풀어보면서 지금 배웠던 내용들 한번 적용시키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첫 번째로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는 붉은 빵 곰팡이 실험입니다. 네. 그림은 붉은 빵 곰팡이에서 아르지닌이 합성되는 과정을 이렇게 나타냈어요. 아, 유전자 A에 의해서 효소 A가 합성이 되고 효소 A가 전구 물질을 오르니틴으로 바꿔주는 효소구나라는 거 이렇게 나타내서 요 과정들 아르지닌이 필수 생장 물질이라 그랬죠? 요 과정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는 물질 기역이 첨가된 최소 배지에서 돌연변이주 1, 2, 3의 생장 여부와 1, 2, 3에서 결실된 유전자를 나타낸 거래요. 우리가 아까 봤었던 거랑 약간 비튼 문제예요. 여기선 지금 결실된 유전자를 두 개나 준 것도 있기 때문에. 자, 이 중에 이 기역은 오르니틴, 시트룰린, 아르지닌 중 하나이고 1, 2, 3은 최소 배지에서 생장하지는 못한다. 돌연변이주니까 최소 배지에선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3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C는요. 여기 시트룰린을 아르지닌으로 바꿔주는 효소를 암호화하는 유전자예요. 그치? 자, 이 C가 결실이 됐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그 시트룰린 오르니틴을 넣어주든 시트룰린을 넣어주든 당연히 아르지닌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생장을 못하겠죠? 생장을 못했어. 자, 그러면 이 채소 배지와 함께 넣은 이 기역은 적어도 누구는 아니라는 거지? 아르지닌은 아니라는 거야. 쌤이 아르지닌이 필수 생장 물질이었고 이 마지막 물질이었기 때문에 얘를 넣어주면 생장을 할수 있다라 했어. 그러면 지금 기역을 넣어줬을 때 생장 못했으니까 이 기역은 아르지닌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됐어? 자, 그리고 여기에서 A하고 B를 결실시킨 돌연변이주가 E형입니다. 그쵸? 자, 이럴 때 A하고 B가 결실이 되었어.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아무리 시트룰린을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아르지닌으로 바뀔 수 있나요? 여기에서? 지금 A하고 B가 생장을 못했어. 그러면 A하고 B가 결실이 되어서 효소 AB가 합성이 안 되더라도 시트룰린을 넣어주면 얘가 제대로 있으니까 아르지닌이 돼서 생장을 할수 있겠지. 근데 얘는 생장 못했대. 그러니까 시트룰린도 기억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지. 그러면 시트룰린도 아니고 아르지닌도 아니야. 그럼 기억은 뭐밖에 안 돼? 오르니틴이지. 그래서 오르니틴을

최소 배제 넣고 봤더니 효소 A가 결실되어서 유전자 A가 결실되어서 효소 A가 합성이 안 되더라도 오르니틴이 시트룰린으로 바뀌고 시트룰린이 아르지닌으로 바뀌어서 얘는 생장했다라는 거예요. 그치? 아, 그래서 기억이 오르니틴이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냈어요. 그럼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시트룰린이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틀린 것이고 보기 D은 기억이 첨가된 배지에서 오르니틴이 첨가된 배지에서 1은 아르지닌을 합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1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A가 결실된 애들이니까 오르니틴 넣어줬을 때 아르지닌까지 만들어낼 수 있죠? 오케이.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고. 3에서 스몰 A와 스몰 B가 모두 발현된다. 즉, 유전자 AB가 모두 발현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3번은 C가 결실됐어. 그러면은 A하고 B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발현이 일어나서 효소 A와 B가 합성이 되겠죠.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플러스 보기에서 시트룰린은 효소 B의 기질이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효소 B는요, 오르니틴을 시트룰린으로 바꿔주는 효소입니다. 그러면은 효소 B의 기질은 누구라고 해야 돼요? 오르니틴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골라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빈출픽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에서 그림은 DNA 유전 정보에 따라 폴리펩타이드가 합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유전 부호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래요. 아, 코돈 UUA는 아미노산 류신을 지정한다. 이것을 나타내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이 3프라임과 5프라임 말단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한번 정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DNA 가닥 두 개가 나왔죠? mRNA 한 가닥 나왔죠? 자, 이 mRNA는 DNA 두 가닥 중에 하나를 주연 가닥으로 전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치? 자, 그러면 주연 가닥을 찾아내야 되는데, 요 아르지닌을 암호화하는 코돈이 CGG예요. CGG. 자, 그러면 CGG가 5프라임에서 3프라임으로 읽혔다라는 뜻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이 CGG의 상보적인 염기를 갖는 애가 가닥 1이죠. G, C, C. 아, 그래서 가닥 1이 주형 가닥 되는 것이고, 얘가 3프라임에서 5프라임이고, 주형 가닥이 전사된 가닥은 5프라임에서 3프라임이니까, 기억이 5프라임, 니은이 3프라임,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AAT니까, UUC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UUA죠? T에 대해서니까, UUA. 그래서 UUA, 류신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세린 같은 경우에는, 얘를 봐도 되고, 얘를 봐도 상관없거든요? 자, 얘를 볼게요. 자, 얘네 두 가닥은 상보적이니까, 여기가 A, G, T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은 얘는 U, C, A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mRNA의 그 염기 서열은 주연 가닥이 아닌 가닥, 이걸 우리는 비주연 가닥이라고 하거든요? 비주연 가닥과 염기 서열이 똑같은데, T 대신에 U가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치? 그럼 여기 채우기 쉽지 않아요? A, C, G, G. mRNA 있는 거 선생님이 그대로 갖다 썼어요. U 대신에 T, C 대신에, 아, C가 C, A, A. 이렇게. T하고 U만 바꿔주면 된다. 비주연 가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기 가볼게요. 기억. A는 U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때요? A는 U. 맞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니은. 번역은 mRNA의 기억에서 니은 방향으로 일어난다. 라고 했어요. 번역. 리보솜의 방향은 뭐라 그랬어? 5프라임에서 3프라임. 기억에서 니은. 맞죠? 다음. mRNA가 만들어질 때 1이 전사 주연 가닥으로 이용되었다. 전사 주연 가닥은 가닥 1이 맞았습니다. 됐고요. 다음에 A는 퓨린 계열 염기이다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플러스 보기에서. 자, A는 U니까 아구만 선생님이 퓨린 계열이라고 했죠? CT가 피리미딘 계열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유라실도 피리미딘 계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새로 운반하는 세린을 운반하는 tRNA의 안티코돈은 5프라임에서 3프라임으로 UGA이다. 자, 세린은 코돈이 5프라임에서 UCA 3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안티코돈은 이거하고 상보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가 돼야 돼요? A, G, U 이렇게 돼야 돼요. 그치? 자, 그러면 5프라임에서 3프라임 쪽으로 읽어라라고 표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UGA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것이고 얘는 맞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방향성을 잘 보면서 써야 됩니다. 얘가 만약에 5프라임, 3프라임인데 AGU 나왔다. 그럼 틀린 거예요. 알겠죠? 방향성을 확실히 매칭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다음에

빈출픽 세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보솜이 그림이 주어져 있네요. 그림은 진핵세포에서 폴리펩타이드 합성 과정 중 형성되는 복합체를 나타낸 것인데, 기억과 니은은 아미노산이고요. 자, 이것이 아미노산이고, 그리고 A와 B는 3프라임과 5프라임 말단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향부터 정해 볼게요. 자, 쌤이 팁을 드렸어요. 이렇게 자리가 하나 나와 있다 라고 한다면 나머지 자리를 정할 수 있죠? 어쨌든 P가 가운데 자리야. 그러면 여기는 A 자리다. 어떻게 읽어라? 앞에 이렇게 읽으라고 했어요. 여기가 앞쪽이다.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은 3프라임 방향 쪽으로 가는 거죠? 어디서? 5프라임에서. 요렇게 리보솜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A, B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를 확대했을 때 얘가 지금 안티코돈의 염기 서열을 나타내는 거죠? 안티코돈. 그러면 여기 있는 mRNA는 무엇일 것이냐? mRNA의 코돈은 무엇일 것이냐라고 한다면 여기 C, G, A 이렇게 될 것이고 이쪽이 5프라임, 3프라임이었으니까 여기는 안티코돈의 5프라임, 3프라임 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봅시다. A는 5프라임 말단이다라고 얘기했는데 3프라임 말단이에요.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니은, 기억을 암호화하는 DNA의 3염기 조합은 5프라임에서 3프라임 쪽으로 했을 때 CGA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기억에 안티코돈이 나와줬고 우리가 코돈을 찾아냈잖아요. 그러면 이 코돈의 주연 가닥의 상부적인 염기를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잖아. 3염기 조합을 물어본 거니까. 그러면 5프라임, 3프라임에서 얘는 G, C, T가 되겠죠. 안티코돈에서 U를 T로 바꿔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CGA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틀렸지. X. 니은은 메사이오닌이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서 얘네들이 폴리펩타이드가 형성이 됐는데 가장 먼저 결합한 애 있죠, 얘가. 아, 가장 먼저 게시 tRNA가 가져온 아미노산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얘는 1번이다. 2, 3, 4, 5, 6이다. 그러니까 얘가 메사이오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디귿 맞다라고 골라줘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플러스 보기에서 가와 나의 결합은 나와 다의 결합보다 먼저 형성되었다라는 플러스 보기가 나왔어요. 쌤, 가나가 어딨죠? 쌤이 그리려고요. 자, 여기에 얘가 가고요. 얘가 나고요. 얘가 다라고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의 결합, 그 다음에 나다의 결합, 누가 먼저 형성된 거예요? 쌤이 여기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순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가나의 결합이 나다의 결합보다 먼저 형성된 거지. 그치? 그래서 리을은 맞는 보기다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억은 tRNA의 5프라임 말단에 결합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기억이 지금 요 tRNA에 결합되어져 있는 아미노산인데, tRNA의 어느 쪽 말단에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네, 3프라임이라고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A에는 안티코돈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지금 A가 요겁니다. 요거. 쌤이 얘로 지정했어요. A. mRNA를 A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mRNA에는 안티코돈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보기가 나왔어. 그러면 틀린 거지. 안티코돈은 tRNA에 있는 거죠. 그래서 리을만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14번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1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에서 지금 다음은 어떤 세포에서 유전자 X를 포함하는 DNA 이중 가닥 중한 가닥의 염기 서열을 나타낸 거래요. 그러면 이한 가닥이 주형 가닥인지 비주형 가닥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것인데. 자, 이 X라는 그 유전자로부터 폴리펩타이드 X가 형성이 되고 그 폴리펩타이드의 합성은 게시코돈인 AUG에서 종결 코돈 UAA, UAG, UGA 중셋 중에 하나에서 종결이 된다. 끝이 난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치? 자, 그러면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주형 가닥일까, 비주형 가닥일까 모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다 써봐야지. 이제 이중 가닥으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mRNA 어디서 나왔는지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어? 폴리펩타이드의 합성은 게시코돈에서 시작한다라고 했죠. 게시코돈이 AUG라는 거 여기에서도 주어졌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5프라임에서 3프라임 쪽으로 AUG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이 전사의

든 주형 가닥은 어떠한 염기 순서를 갖고 있겠어요? 3프라임에서 5프라임으로 얘 상보적이니까 TA, C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3프라임에서 5프라임으로 나왔을 때 TAC가 전사의 주형 가닥에서 게시코든을 전사한다. 그러니까 TAC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주형 가닥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마침 3프라임에서 5프라임으로 나왔으니까 TAC를 찾아보자.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게시코든이 전사가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쭉 스캔을 해봐요. 눈으로 봤더니 T로 시작되는 거 아무리 봐도 없다가 여기에서 딱 TAC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5프라임 쪽에서 AUG 그다음에 G 3프라임 된다고 해서, 그러면 게시코드 나왔지만 뒤쪽으로 아미노산이 이 메사이오닌 하나 만들어지고 그다음부터 만들어질 것이 없잖아요. 종결 코드에서 끝난다고 했는데, 아 그러니까 아, 얘가 주형 가닥이 아니구나. 그러면 얘는 비주형 가닥이구나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나는 이제 주형 가닥을 써야지라고 문제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비주형 가닥은 어떻게 되겠어? 이거에 또 상보적이니까 5프라임에서 3프라임으로 얘는 A, T, G겠죠. 즉, 여기 그 mRNA의 그 염기서열과 똑같은데 T 대신에 U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우리는 여기에 DNA 염기서열이 나와 있으니까 A, T, G를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방향이 5프라임에서 3프라임으로. 그러니까 찾는 거야. 5에서 3으로 ATG를 찾아. 그랬더니 여기에 ATG 딱 나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3개씩 끊는 거지. 코드는 3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끊고 끊고 끊고 끊고 끊고 가봤더니 여기에서 쌤이 이제 mRNA의 염기서열은 이 비주형 가닥과 똑같은데 뭘로만 바뀐다 그랬어요? T가 U로만 바뀐다 그랬잖아. UGA 하면서 종결 코돈이 나와요. 아, 게시코돈 AUG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종결 코돈에서 끝났구나. 그러면 아미노산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만들어졌고 UGA에 맞는 tRNA 자체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섯 개의 아미노산으로 형성된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기 기억해서 여기 주어진 가닥은 전사 주형 가닥이다. 틀렸죠? 비주형 가닥이에요. X. X는 다섯 개의 펩타이드 결합을 갖는다. 아미노산이 여섯 개니까 펩타이드 결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아미노산 수에서 하나를 빼주면 펩타이드 결합 수가 나오는 거죠. 동그라미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X를 합성하는 과정에 사용된 종결 코드는 UGA이다. 맞죠? 동그라미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플러스 보기에서 X는 여섯 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거고, 코돈 UAG는 종결 코돈이니까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는다. 이런 보기 나오면 맞는 거죠.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빈출픽을 보면, 자, 이거는 폴리솜을 나타낸 거예요. 자, 폴리솜은 이제 폴리리보솜의 약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인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 DNA로부터 RNA 중화표소가 지나가면서 RNA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전사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번역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전사하고 번역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그거는 원핵세포예요, 진핵세포예요? 원핵세포죠. 진핵세포는 공간이 분리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사하고 번역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원핵세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피는 대장균과 사람 중에 하나라면서요. 대장균은 원핵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은 진핵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기 피는 대장균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니은 기억에 X에 프로모터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프로모터라는 거는 RNA 중화표소가 붙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잖아. 얘 지금 RNA 중화표소가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을까? 지금 여기에서 mRNA가 그림에서 나와져 있는데 mRNA가 이쪽 왼쪽에 길고요. 그다음이 짧아지고 있어. 그러면 길다라는 건 얘네들이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니은에서 기역 방향으로 RNA 중화표소가 가면서 전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은 니은에 프로모터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도 그 폴리펩타이드가 이제 리보솜이 붙어가지고 얘네들이 번역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얘하고 얘 중에, 얘 제일 끝에 있는 애와 얘 중에 누가 먼저 붙은 리보솜일까? 폴리펩타이드가 긴 애가 먼저 붙어가지고 이렇게 쭉 번역이 일어나서 폴리펩타이드가 길어졌겠지. 그러면 방향성을 표시해 보게 된다면 여기 mRNA인데

5'에서 3' 쪽으로 리보솜이 이동한다 그랬죠? 이렇게 방향성까지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기 니은, 기억에 X에 프로모터가 있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니은이고, A는 B보다 먼저 mRNA에 결합하였다. 쌤이 긴 쪽이 먼저 결합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A가 먼저 결합하였다. 맞는 것이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빈출픽 다섯 번째 문제까지 함께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유전자 발현 조절해서 또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생윤러드 내신 시험에서 다른 친구들과 격차를 만드는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제가 초고퀄로 효율적으로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초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같이 만들어가 봐요. 알겠죠? 그럼 이번 시간을 위해서 세팅 한번 하고 갑시다. 책상 세팅에는 사회와 윤리 중에서도 국가와 시민의 윤리가 시작되는 순흥특강이에요. 그래서 순흥특강 이 부분에서 83쪽부터가 국가 권위의 정당성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꽤 많은 이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고요. 자료실에 있는 키드노트 활용해서 이 내용들을 더 잘 구성한 하나의 표로서 정리를 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도 클리어하기 위해서 마인드 세팅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 시간에 내가 지금 조금 힘들 수 있어도 이 몸과 마음을 추스리면서 조금 더 힘내보는, 집중하는 20분이 혹여나 나중에 혼자서 다시 돌고 돌아서 반복해야 되거나 실수한 걸 만회하는 1시간, 10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줄여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어. 승희쌤하고 지금 딱 집중해서 지금 제대로 해놔보자. 그게 나중에 나한테 좋은 점수로도 돌아오고 시간을 아껴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 똑똑하게 집중해봅시다. 자, 그럼 오늘 국가와 시민의 윤리, 국가 권위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키리노트 시작해볼게요. 초서 힌트 부분을 메모하시고 제 설명에 부연되는 부분들을 같이 또 체크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국가에 속해 있죠.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이 왜 존재하는가, 국가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소할 수도 있으나 국가는 왜 생겨났을까? 또 그렇게 국가가 생기게 되면 다양한 권위와 강제력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건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에 대해 우리 인류의 고대로부터 끊임없이 이어져온 사유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디를 딱 특정하기보다는 그들 중에 국가의 권위의 정당성은 하늘이 부여하는 거야. 그래서 하늘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은 군주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거야. 와 같은 입장이 있기도 했었고 때로는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오는 거야. 와 같은 입장이 있을 수도 있었고 또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국가를 만들어 사랑하는 거는 인간 존재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특성, 본성 때문이야 라고 보는 입장들도 있었고요. 특히나 오늘 시간의 포인트는 인간이 국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 속에서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기 위한 이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계약, 합의에 의해 국가를 만들고 그것의 권위 있는 정당성을 인정하게 되는 거야 라고 보는 입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입장들이 있어서 여기에 답을 써보려니까 정말 복수 이상의 세 가지, 네 가지 이상의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만한 대표성을 갖는 단어들 한번 적어봤고요. 그 중에서도 이번 단원에 특히 중요한 평가원에서도 꼭 나오는데 학교쌤께서도 그것에 준하여 학교 수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회계약문 파트예요 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잘 버무려야 되는데요. 수능 특강 교재 살짝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이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제가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정확하게 탁 짚어드릴게요. 포인트는 국가의 권위는 어디에서 옵니까? 거기에 첫 번째, 유교로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먼저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 그 교재 부분을 제가 이렇게 초성 힌트로 만들어가지고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 기억하실 만한 부분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유교에서는요, 군주의 통치권은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이냐? 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유교가 하늘이 만물에게 도덕적인 본성을 부여했고 그러한 천명과 천리와 천도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네 글자 천인합의를 강조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군주는 하늘로부터 그 통치권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야. 그래서 그런 천명을 받은 자가 통치자가 되는 것이고 훌륭한 군주가 되는 것이고 만약 그런 천명이 다한 자는 백성들이 따르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 자가 만약 힘과 무력으로서 백성들을 억압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혁명적인 역성혁명으로서 왕을, 통치자를 바꿀 수도 있어. 와 같이 전개가 되어 간다면 맹자의 이론으로도 엮어갈 수 있는 흐름이에요. 다만, 여기에서 그런 맹자의 역성혁명론이냐, 뭐 순자의 예치론이냐가 같은 것으로 특정 짓지 않고 큰 틀에서 봤을 때 유교의 기본적인 입장으로서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에 두면서 군주의 통치권의 근간으로 설명하고 있다. 요 포인트를 설명드린 거고요. 그 내용이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렇게 천명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천명을 받은 것이 우리 인간의 내면적인 도덕성으로 구현될 때에는 인으로 구현이 되잖아요. 그 인을 실현하고자 할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그 사랑의 정신을 실현하는 거, 인을 실현하는 거, 그게 부모에 대한 효죠. 그래서 그 부모에게 인을 실천하고 효도하는 것처럼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의무가 될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논리가 유교에서는 흘러가게 됩니다. 하늘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까지 적용이 되어 가네요. 넓은 틀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나 여러분 우리 수특 교재에 있는 이 내용들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고대 서양으로 가서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은 영원삼문설, 사주덕론, 철인통치 라는 키워드로 그의 입장을 쫙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국가 권위의 정당성이니까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거나 통치자가 철학을 함으로써 그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논리를 이야기할 때 이때의 이 철인이라고 하는 건 지혜로운 자죠. 즉, 이 부분. 이데아 중에서도 최고의 이데아라면 선의 이데아예요. 이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통치자에게 복종함으로써 그가 이끄는 지혜로 이 나라가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을 발휘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할 때 지혜, 용기, 절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각각 지혜의 덕을 발휘해야 되는 통치자, 용기의 덕을 발휘해야 하는 방위자, 그리고
절제의 덕을 발휘해야 되는 생산자.

가 있죠. 그래서 그들의 타고난 기능과 덕을 설명하면서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게 될때 정의로운 나라가 될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영원 3분설로부터 4주덕론으로 철인 통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플라톤에게서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플라톤의 철인 통치와 정의로운 국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혹시 학규쌤께서 이 부분 강조하셨을지도 몰라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야 되는 통치자와 방위자 계급을 수호자 계급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수호자 계급은 자신의 영혼에 금과 은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세 속의 금과 은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일에만 관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사유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 플라톤 철학에서 특징이고, 그 부분이 국가, 통치 혹은 통치에 관여하거나 용기를 발휘하는 방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덕목으로서 이야기하는 특이점이므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또한 이들이 개인의 타고난 기능을 잘 발휘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때 역할 교환 하면 된다고 했나요? 맞아요. 안 된다고 했었죠. 강조했던 부분이야. 역할 교환에서는 안 된다. 이게 어디에 나왔냐? 직업윤리에 이번에 한번 나왔거든요. 그때 얘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데요. 쌤, 기억나요? 라고 하면 너무너무 반갑고요. 선생님, 제가 공부하다가 잊어버렸어요. 라고 하신다면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다시 반복하고 오늘 내용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노트 덮기 전에 다시 한 번만 더 머릿속에 상기시켜 주세요. 플라톤의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플라톤을 이은 아리스토텔레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내용도 학교쌤께서 꽤 강조하셨을 가능성이 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성적으로 정치적인 존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정치 공동체 속에서만 최선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공동체를 구성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부락, 마을이라는 공동체, 그거보다 더큰 국가라는 공동체로 확대 혹은 확장되어 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가족이라는 공동체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국가라는 가장 완결적인 공동체, 이 속에서 최선의 삶이 가능하고, 이 최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과 덕의 실현, 그리고 국가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 그건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인 합의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국가는 시민들의 생명, 자유, 권리 등을 보호하는 것에 그 이유가 있어. 그래서 시민들은 그 권리, 자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 합의, 동의로서 국가를 성립한 것이라고 보는 사회계약론이 있고, 여기에 대표적으로 홉스 로크, 루소, 영국의 두 철학자와 프랑스의 철학자, 이세 철학자를 이 뒤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만나게 될 텐데요. 학교 수업에서도 이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셨다면, 이 이외에 제가 준비한 사회계약론의 디테일한 내용을 놓치지 말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회계약론이야. 다음, 혜택론이라는 것도 제시하셨다면 챙겨보세요. 혜택론은 다름 아니라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 등 여러 가지 혜택 때문에 국가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유교로부터 동서양의 고대 사회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국가라는 것을 어떠한 이유로 성립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지, 왜 우리는 국가의 권위를 따라야 되는지, 국가 권위의 정당성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대표적으로 짚어본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국가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중에 먼저 동양의 사상에서 바라본 국가의 역할과 의무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이 동양의 사상은 근대나 현대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딱 보시면 아는 것처럼 역시나 고대적인 사유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국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체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걸 엿보는 내용으로 이해해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유교 갑니다. 유교의 대표적인 학자 공자와 맹자를 폭넓게 포섭할 수 있는 설명을 이야기해 보자면, 그들은 앞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천명을 받은 자가 군주가 된다. 그렇게 천명을 받은 군주는 누구를 위해 통치를 한다? 백성을 위해 통치를 한다. 따라서 백성을 위해 통치를 하고 백성을 근본에 두는 통치 네 글자 네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군주가 먼저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잘 아는 단어 있었죠? 군주가 자기 자신을 도덕적으로 수양함으로써 사람을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숙이 이 아닌 숙이 이한 백성과 같은 항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유교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백성을 위해서 덕으로서 통치하는 왕다운 왕이라면 맹자, 백성들이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게끔 그래서 항상 지켜야 되는 도덕적인 양심을 잘 지니고 살수 있게끔, 줄여 말하면, 항산을 유지해서 항신도 지닐 수 있도록, 유항산이 돼서 유항심이 될수 있도록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백성을 위해 덕으로 통치하는 왕다운 왕이다. 그런데 만약 백성들이 항산을 지키지 못하면 항신도 유지하기 어렵으니까 그만큼 군주가 백성들의 경제적인 안정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면 무항산, 무항심으로 이렇게 표현했겠죠. 항산을 지키지 못하면 항심도 유지하기 어려워요라고 표현했었고, 그 말을 이 긍정적인 진술을 바꾸면 항산이 지켜져야 항심도 계속 지닐 수 있어요. 왕다운 왕은 그걸 꼭 고려해 주세요라는 입장. 이거 역시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유교에서 기본 했었고, 최근에는 직업 윤리에도 체크를 했었으니까 이 내용이 그래도 조금 더 들었던 것 같아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반복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이 될 거예요. 문제도 맞추시게 될 거고요. 그럼 유교 사상과는 또 사뭇 달랐던 무과로 가보겠습니다. 무과 입장에서는 키워드 여기 한번 써볼까요? 네. 겸애를 이야기하죠. 이 겸애를 이야기할 때는 유교와 비교 안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아까 유교 이야기하면서 하늘로부터 도덕적인 본성을 부여받은 것이고, 그것이 내면적인 도덕성으로 인으로 표현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할 때에는 시비서나 좀비 친소를 그렇죠. 분별하죠. 그래서 별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이 별애를 보면서 무과는 그렇게 좀비 친소를 차별하는 것이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고 봐. 자신 자가 자국 사랑하듯 타인 타가 타국을 사랑하는 자세가 오히려 이 시대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 그래서 차별적인 사랑, 유교의 별애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두루두루 평등하게 사랑하는 겸애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무과의 핵심 이론입니다. 그렇게 서로 돌보면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천하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로 침략 전쟁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비공의 항목도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겸애, 그리고 사치와 소비를 줄이고 생산에 힘써서 이익을 함께 나누자 라는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는 교상리 혹은 교리라고도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겸해, 교리, 비공.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예술가 윤리 나올 텐데요. 그런 예술가 윤리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무과 입장에서는 악, 음악을 하는 것이 이익이 될것 같지 않은데? 사치가 될것 같아요.

같은데 해서 비악도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모든 세트가 완성돼요. 무가의 입장에서는 겸해, 교리, 비공, 비악과 같은 입장을 제시하면서 서로 차별하지 않고 사랑함으로써 혼란을 극복해 가자라는 입장. 그것이 유교와 좀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 그럼 한비자, 법과 사상 가죠. 한비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보는 관점이 이기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에 주목합니다. 그러면 이기적인 존재로서 인간은 어떻게 통치해야 될까? 내가 도덕적으로 수양해서 나를 모범으로 삼아서 백성들도 도덕적으로 교화되기를 바라는 건 유교 스타일. 그에 비해서 한비자는 그런 방법은 할일 없던 시대의 방법.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내가 도덕적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역시 그렇게 나를 따라오기를, 교화되기를 기다리는 방법보다는 이런 백성들의 이기적인 본성을 잘 파악해서 이용하고 조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백성들한테 상과 벌을 적절히 주는 거야. 그래서 밑에 적절한 포상과 처벌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데, 만약 그 상과 벌을 군주가 자신의 주관대로 마음대로 주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거나 사람에 따라 다른다면 신뢰할 수 없는 처벌이 되겠죠. 상이 되겠죠. 또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에 근거해서 공평무사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 입장이에요. 그래서 법에 근거한 통치. 그러려면 통치자가 힘을 가져야 되겠죠. 세. 그래서 통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술, 기술이에요. 그래서 법, 세, 술이라는 통치의 3요체를 강조한 입장. 그럼 이런 한비자의 입장에서 만약 문항의 구조를 만들어 보자면 위에 이야기한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보잖아요. 그런 것과는 달리 인간을 이기적으로 보고 있다. 또 위에 공자와 맹자에게서는 큰 틀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 교화하고 이끄는 것을 지향점으로 보잖아요. 하지만 한비자 입장에서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이용하고 조종할 수 있는 좀더 현실적인 뭐 평가해 보자면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대비 구도가 좀 만들어지기도 하죠. 종종 출제에 되는 요소이기도 해서 만약 학교 수업에서 강조하셨다면 문제 내기에는 굉장히 좋은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요. 오늘의 국가 권위의 정당성 중에서도 현권에서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포인트는 사회계약론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사회계약론 대표 세 사상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홉스로부터 루크까지, 그리고 프랑스의 루소. 루소가 언제 만났죠? 앞에 단원에 교정적 정의를 할 때, 루소가 나왔고 그 루소를 사회계약론적인 관점에서 이미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과 달리 또 이번 시간에는 루소 좀더 깊이 들어가서 루소는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지 또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서양 근대의 사회계약론자 세 사람의 입장을 여러 항목들로 좀 비교를 해보면서 가보는데 그 비교 항목이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모두 다 공통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학자가 강조해서 설명했지만 그 항목을 다음에 다른 학자의 경우에는 크게 주목해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이표 안에 제가 잡아놓은 키워드를 너무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답을 다 찾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보기 편하게 한눈에

하는데 왜 인간인 우리가 그 국가가 없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늑대까지 될 정도냐? 그렇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 이기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존재인데 자연 상태, 즉 국가 상태가 아닌 자연 상태에서는 무규범의 상태라고 봐요. 무규범. 이때는 선악, 정의, 불의, 내 것, 네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무규범의 상태에서 어떻게든 내 것을, 나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늑대들과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고민이 내가 내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 상태. 근데 그 무엇이든 하는 그 행동이 선이다, 악이다, 정이다, 불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없는 이 상태에서는 자칫 타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판단할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다는 거. 그만큼 너무나 혼란스럽고 그래서 투쟁 상태와 같은, 전쟁 상태와 같은 입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유명한 문장,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그만큼 무규범 상태인 자연 상태의 공포를 이 사람은 스타트로 잡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는데, 그럼 인간들에게서 자연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들은요, 자기 보존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권리에는 구체적으로 만물에 대한 권리로, 심지어는 서로의 몸에 대해서까지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이성의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자신의 판단과 이성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수단이 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까지 갖고 있어요. 그럼 위에 있는 내용과 조합해보세요. 답 나와요. 다시 한번 부각되는 건, 그래, 투쟁 상태라고 할 만하다. 늑대라고 할 만하다. 왜? 이기적인 인간들이 이성까지 탑재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부여되었는데, 그 무엇이든 하면서 타인의 몸에 대해서까지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 어떤 법이 보장해서라는 것이 아니라, 무규범 상태예요. 자연 상태니까 그런 실정법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그저 그 무규범과 같은 전쟁 상태와 같은 입장에서 선악, 정의, 불의, 내 것, 네 것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무엇을 하든 그것을 불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늑대라고 표현했겠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뭐랄까요? 살짝 이 내용을 이해하다 보면 이런 애칭이랄까? 홉스 버전을 보면 자연 상태에서 똑똑한 늑대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그러니까 살벌한 거. 그러면 똑똑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늑대들끼리 싸우다가 나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똑똑한 늑대들은 야, 안 되겠어. 야, 이런 무규범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다가 이렇게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우리 자칫 자연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야. 생명과 자유도 위협받게 되는 거야. 이거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연법을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인간의 이성. 앞에 방금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 똑똑한 늑대라고까지 표현했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이성을 발휘해서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아, 자연 상태에서는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되겠다. 내 자연권도 침해당하겠다. 너도 그렇지? 나도 그래. 아, 그럼 어떡하지? 라고 해서 자연법이라는 것을 발견해내는데, 이것의 목적은 자기 보존이야. 자연 상태에서 그만큼 자기 보존이 힘들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럼 위에서 말한 대로 자연 상태는 투쟁 상태인데, 이들이 발견해낸 계율인 자연법의 제1항목은 투쟁 상태

때가 아니라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하라요. 엄청 어려운 숙제죠. 무규범 상태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늑대들이 서로 싸우다 보니까 전쟁 상태가 되는데 그 전쟁 상태가 되면 안 되고 평화 상태를 만들라는 거예요. 와, 평화 상태가 어떻게 될 수 있지? 무엇이든 하라. 평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왜? 전쟁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보장을 못 받으니까. 자연권이 침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무엇이든 하라라고 하는 거에서 도출되는 핵심이, 야, 그럼 우리 자연권을 포기하는 게 어때? 그래서 우리들의 포기한 자연권을 모아서 그 누군가한테만 싹 몰아주자. 그래서 그가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될 거 아니야? 그 권한으로 우리를 차라리 질서 있게 지켜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과 권리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도 해준다면 우리들이 포기한 자연권을 그에게 넘김으로써 그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오히려 자연권을, 자유를, 생명을 더 잘 보장받을 수 있게 됐지 않을까? 그래, 그거 좋겠네. 자연권을 포기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 계약을 맺었다면 이젠 더 이상 자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지키는 게 불의예요.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지키는 게 정의고요.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불의가 되는 겁니다. 앞의 상태에서는 정의 불의가 없지만 이 상태로 오게 되면 정의 불의가 발생하게 돼요. 계약을 지켜야만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연법이라는 것을 발견해 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들. 그럼 그 호스에게서 이 자연권을 포기해서 양도받은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리바이어던 절대적인 군주예요. 커먼웰스라고 하죠. 그래서 커먼웰스라고 하는 것은 인공적인 인격, 아티피셜 펄슨 그래요. 그래서 그 인공적인 인격을 세움으로써 그 인공적인 인격이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요게 당신이 지금 불의라고 보는데 그럼 당신이 이런 처벌을 받아야 돼. 이 상황에선 당신이 오라와 같은 판단, 무엇인가를 집행하고 행위하는 것, 그것들이 다 우리의 뜻이에요. 왜요? 우리의 자연권을 포기해서 다 당신한테 몰아준 거니까. 그러니 그것을 몰아받아서 강력한 힘으로 판단하고 집행하고 행동하는 당신의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서부터 나왔고 그 인격이 한 행위의 본인이 된다. 즉 리바이어던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행위하는 그것이 곧 나다. 곧 나예요. 왜? 내가 당신한테 그 힘을 줬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평화와 공동방위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그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확 몰아준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몰아준 그 힘으로, 강력한 그 힘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들인 시민들이 이 계약을 맺고 리바이어던을 세우어서 절대적인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이 힘을 부여받은 절대적인 군주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계약 체결자가 아닙니다. 힘을 받았을 뿐이에요. 힘을 써야만 해요. 그래서 절대적인 군주에게 준 이 계약을 신의 계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홉스 이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군주제를 지향하는 귀결점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절대적인 군주가 나의 생명을 막 빼앗으려고 한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그 위협으로부터 도망치는 행위를 할 수 있겠으나 그것조차도 집단적인 저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절대적인 군주의 강력한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홉스. 그 뒤를 이어서 로크는요,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큰 흐름을 타고는 있지만 조금 또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요. 먼저 자연 상태를 이야기할 때 홉스와 같이 만인의 투쟁 상태가 아닌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인간들은 이성의 능력을 갖고 있고 그걸 통해서 자연법을 인식하고 그 자연법에 따라서 각자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봐요. 그럼 앞에 얘기한 대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게 되는 그런 똑똑한 늑대들의 전쟁터와 같은 상태에 비하자면 로크가 이야기하는 자연 상태에서는 이성으로 자연법을 인식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 가며 이럴 때에는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거는 처벌해야 되겠는데? 라고 그 자신이 인식한 자연법에 의해서 집행도 하는 그런 상태가 되니 선과 악, 정의, 불의에 대한 나름의 자연법에 근간해서 주관적으로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 조금은 더 평화로운 상태가 왔죠. 하지만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또 하나의 키가 있어요. 자연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이 각자의 몫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 각자의 이성의 능력이 다르고 판단의 능력이 다른 경우에는 공적으로 누군가가 하나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과는 달리 각자들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평화라고 표현할 수 없고 비교적 평화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겠죠. 단, 그런 로크가 바라봤을 때 홉스가 이야기한 아까 자연 상태 기억나세요? 이 부분이요. 자기 보존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의 판단과 이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 자유와는 달리 몰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는 자신의 신체와 소유물을 처분하는데 아무런 제재 없이 자신의 뜻대로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대해서 이 부분 자기 소유의 물건이나 신체를 처리할 수 있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이긴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타인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종으로 흐르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요. 그러면 큰 틀에서 봤을 때 홉스도 로크도 자연 상태에서 자유를 갖고는 있어요. 그런데 홉스가 생각하는 자유는 내 이성에 따라서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뭐든 할 수 있는 거야 정도로 표현을 했다면 로크도 자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고 제재 없이 할수 있어 라고 워딩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워딩이 타인한테 함부로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 것으로 할수 있다라는 유에 방종으로 흐를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설명을 들으셔야 아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되겠구나라고 짚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개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의 뜻에 맡기지 않고 자연법 안에서 자기 행동을 관리하며 자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한 대로 내 소유의 물건이나 신체를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하게 자유로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평등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지나갔어요. 뭔지 아시죠?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 그랬거든요. 로크의 입장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재산권이 존재한다고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로크의 자연권은 자유, 생명, 재산권이 들어가게 되고, 이 재산권을 좀더잘 보장받는 거. 자연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분쟁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네 거냐, 내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보니,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 상태로 들어가는 이유가 커요. 그래서 재산권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에 비해 홉스의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는 내 것, 네 것, 구분이 없어요. 그 점이 큰 포인트야. 그럼 이런 로크의 입장에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자연 상태가 아닌 사회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연법이 자연 상태를 지배하는 법과 이성으로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에 따라 각자 판단하고 집행을 했었던 그 기준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비교적 평화로울 순 있지만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하는 이 법. 또한 이 자연법에 하에서 자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긴 하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생명, 건강, 자유, 소유물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침으로 위에 말했던 것처럼 방종의 상태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 그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사회 상태로의 이행은 신탁계약으로 이루어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내 재산권을 더잘 보장받고 공평무사한 재판관이자 집행관을 세우는 게 중요한 목표가 돼요.

그래서 이때 입법, 행정권, 연합권으로 분리를 하게 되고, 연합권은 크게 의미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입법권, 행정권으로 권력을 분립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신탁 계약으로 사회 상태에 들어오게 되면 공평 무사한 재판관을 세워서 그것을 통해 내 자유, 특히나 재산권을 잘 보장받고자 하는 입장이 있고, 신탁이라는 말 자체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신탁된 권력이 시민의 의지와 반하게 되면 계약을 철회하고 입법부를 폐지하고 다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자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상태에서 입법부를 재구성하는 저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권 인정이라는 표현도 이 의미로 이해해두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로크가 이야기하는 이 계약은 묵시적, 명시적 계약 두 가지 다 들어가죠. 실제로 명시적으로 계약한 것뿐만 아니라 암묵적이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계약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로크입니다. 그러니 홉스와 자연 상태를 보는 관점도 조금 달랐고 자연법에 대한 관점도 달랐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이전한 신탁 계약하에 국가에서는 저항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유도 성립됐다는 것이 또 특성이었어요. 비교해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럼 루소로 가보죠. 루소는 자연 상태가 우리들에게 자유롭고 평화롭고 평등한 상태이라고 봐요. 근데 거기에서 앞에 이야기한 사상가들이 논의한 부분과는 또 다르게 자연권, 자연법 자체 논의보다는 그에게서 계약과 주권에 대한 얘기가 좀더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긴 한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 불평등한 요소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하지만 국가 상태가 아닌 이 자연 상태에서는 그래도 평등하게 살아가. 신체적, 지적으로는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평등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인 거죠. 국가가 아닌 거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살다가 우리가 사회 상태로 이행하게 된다라고 하면 개개인이 좀더 도덕적이고 법적으로 평등한 구성원이 될수 있도록 법적, 도덕적인 평등으로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차원의 불평등을 좀 대치시켜 볼수 있는 계약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개인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조금도 남김없이 공동체 전체에 양도를 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의 의사인 일반 의지가 확립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때 사회계약의 당사자들은 개인들 전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가 일반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요. 개개인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와 같은 사적 차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거 말고 공적 차원의 우리 공동체가 모두 선을 이룰 수 있는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야, 그 회의를 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보죠. 제도와 정책, 법률 같은 것들을 만드는 회의를 한다고 쳐요. 거기에 우리 구성원들이 모였어요. 이때, 어떤 법을 만들어야 나한테 이익일까? 어떻게 해야 이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는 나한테 이익이 될까? 뭐, 어떻게 해야 이런 지역에 사는 나한테 이익이 될까? 와 같은 나의 사적 차원의 이익이 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전체가 모두 이익이 될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지 속에서 우리가 국가를 이루게 된다면 우리는 비록 지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서로 능력이 다르지만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서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공동선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돼요. 그래서 그걸 결합계약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것을 일반 의지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에 둔다. 일반 의지의 지배하에 둔다라고 하는 그 일반 의지는 곧 나에게서 나온 거니까 그것이 가장 자유로운 상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의지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의 주권 자체는 대표되거나 분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주권자는 인민, 시민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보통 직접민주적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이 루소에게서 이야기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루소는 지금까지의 평가원 출제 경향으로 보면 본격적으로 많이 출제되지 않다가 이제 최근에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에서 얼만큼 깊이 들어갔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 루소의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복습하는 정도를 좀 조절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의 이 개념 파트에서 이걸 좀더 깊게 설명을 드려놨어요. 그거를 활용하셔도 좋고, 쌤, 우리 학교에서 한 것보다 지금 이 내용이 더 깊은데요? 라고 하면 이 정도의 내용으로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각자 잘 판단해 볼게요. 그래서 꼭 시험 문제 맞춰야 되니까. 네. 자, 그럼 루소까지 해서 사회계약론 쭉 이어봤어요. 그럼 수능 기본 문제 4번에 있는 홉스와 로크로 구성된 문항이거든요. 이거 한번 클리어 보겠습니다. 갑번은 사람들이 비참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공통의 권력을 세우는 유일한 길은 모두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결합해서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부여하는 것이다. 리바이어던, 커먼웰스, 절대군주를 이야기하는 홉스라는 것을 알수 있는 단서가 있고요. 을은 사람들은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의 사람들은 분쟁을 겪게 되고, 그래서 국가는 이 사람들의 분쟁 해결하는 것,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자산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 그런 역할이 있다. 라고 보는 로크의 입장이에요. 그 내용을 두고 1번 선지를 보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권리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이익이 된다면 무엇이든 할수 있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그것을 짧게 축약해 보자면 이렇게 자연권으로 설명이 될수 있어요. 홉스에게서 맞는 진술 되겠죠? 두 번째, 국가는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홉스가 생각하고 있는 리바이어던의 절대군주로는 이런 절대 권력의 행사,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목적 달성,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3번, 로크, 국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선지에서 포인트는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 조심해서 보시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본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재산권, 자유와 권리를 잘 보장받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산물로 합의와 동의의 산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진술로 쓰인 겁니다. 4번, 국가는 자연권의 일부를 양도받아서 구성원 간의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 자연권의 일부를 양도받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공평무사한 재판관으로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 그래서 국가가 세워졌다고 보고 있어요. 다섯 번째,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서 계약에 참여한다. 사회 계약론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들의 이성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사회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와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공통점으로 좋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 권위의 정당성 클리어 해봤고요. 국가와 시민의 윤리 파트 중에서 시민 불복종 내용이 또 남아있잖아요. 그 중요한 내용은 다음 시간으로 이어져서 제가 강의 초반에 깔끔하게 핵심적인 부분들 잘 짚어드릴 테니까 그 부분까지 잘 이어서 챙겨봐 주세요. 그럼 이번 시간 국가 권위의 정당성 클리어 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뭉쳐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우과 지우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9강이고요. 이번 시간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엘니뇨와 라니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바람에 의한 표층에서의 이동까지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의 마스터키 바로 보시죠. 자, 우리가 이번 주제에서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것들. 자, 기본은 테마는 두 가지예요. 바람에 의한 해수의 이동, 그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용승과 침강,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엘니뇨와 라니냐인데, 자, 우리가 바람에 의한 해수의 이동을 얘기할 때는 북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에 대하여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요. 남반구는 바람 방향에 대하여 왼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요. 그거에 의해서 용승과 침강을 우리가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용승의 종류, 뭐 침강의 종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그 바람에 의한 에크만 수송에 의한 해수의 이동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아셨죠? 자, 여기에 더해서 용승해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면서 그 과정에서 수온이 내려가는 거, 그 다음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밑에 쫙 깔려 있었던 영양염이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영양염의 농도가 높아질 수가 있다. 용승해역에서는. 아셨죠? 그 다음에 이 영양염의 농도가 높아지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제 증식을 할 수 있는 상황,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용승이 일어나서 찬물이 올라오면 그 찬물에 의해서 그 위에 있는 대기가 냉각이 돼요. 대기가 냉각이 되면 무거워진 공기가 가라앉으면서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정한 상태가 된다는 거지. 안정한 대기가 만들어진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수증기 응결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안개 같은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 부분에서는 평상시 적도 부근해 역의 열대 태평양의 특징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무역풍에 의해서 서쪽에 서태평양 쪽에 따뜻한 해수가 많이 쌓여 있는 그 상황. 그래서 해수면이 서쪽이 높아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공기가 상승기류가 잘 만들어져서 저기압이 잘 만들어져요. 아셨죠? 동쪽은요. 해수면 높이가 낮아요. 용승에 의해서 수온이 좀 낮고요. 그죠? 그다음에 거기는 고압대가 만들어진다. 아셨죠? 평상시 강수량은 서쪽이 많은데 엘니뇨 시기가 되면 무역풍 약화로 인해서 서쪽에 있는 해수가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변화가 나타난 거지. 그죠?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이 강화되면서 서쪽에 따뜻한 물이 더 많이 쌓인다는 거지. 그랬을 때 나타나는 기본적인 어떤 해양의 특징, 해양의 변화 특징, 그 다음에 대기 순환, 그 다음에 기압 패턴의 특징, 요걸 꼭 잘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이 난방진동 지수도 꽤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난방진동 지수가 큰 양의 값이에요. 라니냐랑 연결이 되는 거고, 난방진동 지수가 큰 음의 값이에요. 엘니뇨랑 연결이 되는 거고. 아셨죠? 요 부분 꼭 공부하신 거 체크하시고요. 기억이 안 납니다. 복습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대표 용 보겠습니다. 자, 1번. 용승과 침강. 그림 가와나는 북반구 어느 해역에서, 북반구입니다. 저기압성 바람과 고기압성 바람에 의해 용승과 침강이 일어날 때 모습을 순서없이 나타낸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는 해수면, 그 다음에 수온약층 봤을 때 따뜻한 해수층이 이렇게 두껍게 있는 거야. 아, 해수가 지금 모여들고 있구나. 모여들다 보면 아래로 침강하는 운동이 생기는구나. 침강을 얘기하는 거고요. 침강.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여기 지금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얇은 거지. 그러니까 해수가 지금 발산을 하고 있는 거구나. 밑에 있는 찬 물이 올라오고 있구나. 용승. 이러한 상황을 주고 있는 자료다. 여기 보면 수온약층이라고 써 있죠. 이 수온약층이라고 써 있는 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자고. 이 주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 수온약층을 해석할 때는 찬 해수층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거지. 찬 해수층. 아셨죠? 그러니까 찬 해수층이 나타나는 깊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깊어진 거고, 여기는 찬 해수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얕아진 거고. 아셨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따뜻한 해수가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침

한강이 일어날 것이냐?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따뜻한 해수가 얇아지면서 용성이 일어날 것이냐? 볼게요. 북반구라고 얘기했었죠. 저기압성 바람이 불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기가 회전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의해서 북반구라고 했죠. 에크만 수송, 오른쪽 직각 방향. 오른쪽 직각 방향, 오른쪽 직각 방향,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을 하면 표층 해수가 벌어집니다. 발산을 하면서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죠. 용성이 일어나요. 아셨죠? 그게 누구야? 나가 되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얘는 저기압성 회전. 저기압성 회전.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고기압성 회전.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고기압성 회전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이 바람 방향에 대하여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 이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따뜻한 해수층, 위에 있는 표층에 있는 해수층이 모이지. 모이면 두꺼워지면서 침강의 흐름이 생긴다는 거지. 침강. 아셨죠? 그러면 얘는 고기압성 회전. 그러니까 얘가 고기압성 회전. 이렇게 되는 거지. 고기압성 회전. 됐죠? 이렇게 해놓고 문제 보면요. 가는 저기압성 바람이 불 때의 모습이다. 가는 고기압성. 너 틀렸어. 저기압성 아니야. 나에서 용성이 일어난다. 맞고요. 용성과 침강에 의한 수온 변화만을 고려할 때 A 해역의 수온은 가가 나보다 높다. 지금 얘는 찬물이 올라오고 있는데. 찬물이 올라오면 찬물에 의해 수온이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나가 낮다. 가가 높다. 그러면 가가 나보다 높다가 맞네요. 그러면 니은 티귿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추가 선지 이렇게 구성해봤습니다. 자, 추가 선지. 가에서 침강이 일어난다. 침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는 거고요. 나에서 표층 해수의 발산이 나타난다. 지금 얘가 벌어지고 있는 건 바람에 의해서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지금 서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 이걸 우리가 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층 해수의 발산이 나타난다. 표층 해수가 발산을 하면 용승. 표층 해수가 수렴을 하면 두꺼워지면서 침강의 흐름이 생기는 거. 아셨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기는 가의 해역이 나의 해역보다 안정하다. 안정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기가 냉각이 되면 안정한 거야. 대기가 해수면 위에 있는 대기가 냉각이 되면 무거워진 공기가 여기 쫙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구조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굉장히 안정한 상태. 즉 표층 수온이 낮아지면, 용성에 의해서 표층 수온이 낮아지면 그거에 의해서 대기가 냉각이 되면서 이 지역은 안정한 상태가 된다는 거지. 나가 안정한 거야. 아셨죠? 가의 해역이 나의 해역보다 안정하다가 아니라 나의 해역이 더 안정하다고. 그러면 리을 비음 추가 선지. 이렇게 봤고요. 자, 여기에 요거. 자, 남반구에서 고기압성 바람이 불때 해수면 높이는 어떻게 변하는가? 자, 남반구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남반구 고기압성 바람인데. 북반구에서는 고기압성 바람이 시계 방향이야. 회전하는 바람. 남반구라고 하면 고기압성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야. 반시계. 됐죠? 이렇게 지금 남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고기압이니까 퍼져나간다고. 아셨죠? 이런 바람인데 지금 남반구에서의 에크만 수송은 바람 방향의 왼쪽 직각이라고. 왼쪽 직각이라고. 왼쪽 직각이라고. 바람 방향의 왼쪽. 바람 방향의 왼쪽. 그러면 결국에 남반구에서의 고기압성 바람에 의해서도 표층 해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이지. 수렴을 하게 되지. 그러면 침강이 나타나겠지. 맞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침강이.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북반구 고기압성 바람이나 남반구 고기압성 바람이나 고기압성 바람에서는 표층 해수가 모여서 수렴을 해서 침강. 저기압성 바람이면 발산을 하는 거고 용승.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됐죠? 이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용 1번 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대표용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자, 이번엔 적도 용성에 관련된 자료 보겠습니다. 지금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과 그다음에 적도 부근에서 일어난 용승인데 이걸 이렇게 보는 거죠. 볼게요. 여기가 지금 뭐냐면 적도. 그리고 위에 여기 30도 N, 그리고 밑에 30도 S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역풍이 불어요. 무역풍이 불어요. 무역풍이. 무역풍이 불어요. 무역풍이 불어요. 무역풍이 불어요.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람이지. 이거에 대하여 북반구라고 하면 오른쪽 직각 방향,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입니다. 남반구라고 하면 왼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요. 그러고 봤더니 표층 해수가 쫙 퍼지는 그런 모습. 그러면 이 적도 부근은 표층 해수가 발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날 수가 있다. 우리가 이런 걸 적도 용승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표층 해수가 퍼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밑에서 찬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난다. 아셨죠? 자, 그런 상태에서 기역에 대하여 지금 표층 해수가 이동하는 방향을 보면 기역에 대하여 오른쪽 방향이고 니은에 대하여 왼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니까 아, 너는 북동무역풍이구나. 너는 북동무역풍을 얘기하는 거구나. 북반구.

남동무역풍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면 너는 남반구, 남동무역풍이구나. 남동무역풍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문제 보겠습니다. 기역이 부는 곳은 북반구이다. 북동무역풍 북반구 맞고요. 니은에 의해 표층에서는 동쪽으로 이동한다. 무역풍은 동풍 계열의 바람입니다. 동풍 계열의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이동을 한다. 서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지. 그죠? 서쪽. 동쪽은 아니야. 일단 넌 틀렸어. 그다음에 적도 부근 해역에서는 용승이 일어난다. 적도 부근 해역에서는 용승이 일어난다. 하나만 더. 만약에 니은에 의해서 에크만 수송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니은에 의해서 에크만 수송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서쪽 중에서도 어느 쪽? 남서 이렇게 가는 게 에크만 수송에 의한 해수 이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겠죠. 그래서 기역, 티그 이렇게 문제 풀 수가 있고요. 선생님 추가 선지 가져왔어요. 기역은 서풍 계열의 바람이다.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모두 다 동풍 계열의 바람이죠. 그러니까 서풍 계열이 아닙니다. 틀렸고요. 자, 니은에 의해 북쪽 대류가 형성이 된다. 니은은 남동무역풍인데, 자, 무역풍에 의해서 북쪽도 남쪽 대류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런데 남동무역풍이면 남동무역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적도해류라고 하면 남적도해류라고 해야 되겠지. 동에서 서로 가는 남적도해류. 너 틀렸어. 바람이 강할수록 이 지역의 용승은 강화된다. 지금 적도 용승을 얘기한다. 바람이 강할수록 에크만 수송이 강화된다. 에크만 수송이 강화될수록 표층 해수의 발사는 강화된다. 밑에 있는 찬물은 더잘 올라온다. 용승이 더 강화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강할수록 이 지역의 용승은 강화된다. 맞는 거예요. 비음만 맞는 거. 아셨죠? 자, 그다음에 더 가보겠습니다. 바람에 의해 A 해역의 해수는 대체로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A 해역의 해수, A 해역이 어디냐면 여기 적도 해역을 그냥 A라고 묻겠습니다. A 해역의 해수는 대체로 수렴한다. 자,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볼게요. 물어보고 있는 게 해수를 물어보고 있지. A 해역의 바람이라고 하면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은 수렴하는 게 맞아요. 바람은 서로 같은 방향을 같은 곳을 향해 불고 있으니까 수렴이 맞아. 아셨죠? 근데 해수를 물어보고 있죠? 해수는 어떻게 되고 있다? 서로 멀어지고 있다. 발산하고 있다. 해수는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하고 있다. 해수와 바람 구분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넌 틀린 거. 바람만 고려할 때 표층 해수의 수렴은 적도와 30도 N 또는 30도 S 부근 중 어디에서 잘 일어나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30도 N이라고 해볼까? 자, 볼게요. 0도, 30도, 여기에다가 60도 N을 하나 더 그려볼게. 60도 N을 이렇게 그리면 보자고요. 여기는 무역풍이 불고 있고요. 여기는 편서풍이 불고 있지. 이런 식으로. 맞죠? 북반구니까 편서풍에 의해서 에크만 수송은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자, 보자고요. 바람은요? 적도 부근에서 수렴합니다. 바람은요? 적도 부근에서 수렴해요. 여기서 열대 수렴대가 만들어지는 거고, 수렴한다는 얘기는 공기가 상승을 많이 한다? 적도 조합대가 위치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30도 부근. 바람은요? 편서풍과 무역풍이 서로 발산하고 있지. 발산을 하고 있어요. 발산한다는 얘기는 여기 공기가 많다는 얘기고, 고압대가 있다는 얘기고, 대기대순환의 하강기류가 있다는 거야. 지금 바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셨죠? 이제 해수에 대한 얘기를 할게. 해수 볼게요. 바람에 의해서 에크만 수송 일어나니까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발산을 한다고. 여긴 해수가 발산을 하는 곳이야. 해수 발산. 해수가 발산하는 곳이라고. 그런데 30도를 볼게요. 30도는 지금 무역풍에 의한 에크만 수송. 편서풍에 의한 에크만 수송을 했더니 30도 부근에 모이네? 모여요. 모이잖아. 그죠? 해수는 여기서 수렴을 한다고. 수렴. 아셨죠?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아열대 수렴대가 만들어져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해수가 수렴을 한다, 아열대 수렴대. 그걸 이제 대기로 연결시키면 그 부근에 뭐가 있는 거야? 아열대 고압대가 있는 거야. 중위도 고압대가 있는 거야. 위도 30도 부근이 있는 거야. 아셨죠? 요거 꼭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층 해수의 수렴은 적도가 아니라 30도 부근에서 잘 일어난다. 아셨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 대표유형 2번 봤습니다. 자, 이제 대표유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유형 3번. 역시나 용승에 관련된 거. 연안용승입니다. 자, 그림 가는 어느 해역의 풍향과 풍속 분포를, 그 다음에 나는 이 해역의 표층 엽록소 농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밑줄.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 용승 또는 침강이 일어났다. 이 해역에서. 용승과 침강 둘중 하나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건데, 자, 자료를 봤더니 남반구네요. 남반구. 남반구에 위치한 해역이고, 바람이 지금 대략적으로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고,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표층 해수가 이동한다. 에크만 수송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남반구니까 요거에 에크만 수송 방향은 왼쪽 직각 방향. 그러면 해수가

육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먼 바다 쪽으로 쭉 빠져나가겠네. 쭉 빠져나가면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겠네. 뭐가 일어나겠네? 용승이 일어나겠네. 그렇게 가는 거지. 용승이 일어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 자료를 봤더니 요 육지와 바다, 요 연안 부근에 지금 염록소 농도가 꽤나 지금 높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이거지. 용승이 일어났어요. 용승이 일어난다? 그러면 수온이 낮아져. 수온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는 거야. 찬물이 올라올 때 그냥 찬물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영양염까지 같이 가지고 온다라는 거지. 영양염의 농도가 많아진다고요. 높아진다고요. 그럼 이거에 의해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증식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염록소의 농도가 높아지는 걸 설명할 수 있다. 요런 맥락이에요. 아셨죠? 볼게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남풍 계열의 바람이 풉니다. 남동풍도 남풍 계열의 바람이에요. 맞는 거고. 침강이 일어나고 있다. 침강이 아니라 용승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자, 표층해수의 단위 부피당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은 A 지점이 B 지점보다 많다. 자료 해석입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으면 염록소 농도가 높다. 이렇게 가는 거야. 아셨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비교해 보면 얘가 더 짙은 색이야. 짙은 색이에요. 용승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요. 이렇게 보는 거지. 영양염이 많아요. 이렇게 보는 거지.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B, A 지점이 B 지점보다 많다가 아니라 B 지점이 많다. 아셨죠? 기억만 맞는 거네요.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고요. 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자, A 지점과 B 지점 모두 대기대순환의 직접 순환이 존재하는 곳에 위치한다. 이제 이런 것들. 대기대순환의 직접 순환이라고 하면 뭐? 헤들리 순환. 그 다음에 극순환 얘기해야 되는데 요 위치를 잘 보세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0도에서 30도 부근이니까 헤들리 순환. 헤들리 순환은 직접 순환. 맞죠? 그럼 직접 순환이 존재하는 곳에 위치한다. 약간 지식을 같이 물어볼 수 있다고요. 자, 표층해수는 대체로 북동쪽으로 이동한다. 바람에 의한 표층해수의 운동만 우리가 생각하라고 하면 남서쪽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지. 북동쪽이 아니라. 너도 틀렸구나. 자, 식물성 플랑크톤에 의한 광합성은 A 지점보다 B 지점에서 활발할 것이다. 여기에 염록소 농도가 높아요. 광합성 활발.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 지점보다 B 지점에서 활발할 것이다. 맞네요. 그러면 리을, 비읍 이렇게 추가 선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더 가보겠습니다. 더 가볼게요. 자, 용승이 일어난 해역의 특징 두 가지. 자, 이런 것들 이제 서술형으로 많이 쓸 수가 있죠. 용승이 일어납니다.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옵니다. 수온이 내려가요. 수온이 내려가는 변화가 있고요. 그때 영양염이 올라옵니다. 됐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식물성 플랑크톤 증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수온이 내려갑니다. 찬물에 의해서 그 위에는 대기가 냉각이 돼서 안정한 대기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체크.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3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형 4번 볼게요. 자, 4번. 역시나 용승 자료 해석인데 자료 제시 형식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가는 어느 해 8월 28일, 어느 해 8월 28일이야. 8월 28일. 이런 것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8월 28일. 아셨죠? 자, 12시. 제주도 주변 해역의 표층수온 분포를. 그다음 나는 A 해역의 시간에 따른 풍향과 풍속, 그다음 해수면 높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제주도 부근의 유 해역에서 지금 수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수온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런데 8월 28일을 잘 생각해보면 여름철이거든. 덥거든. 지금 굉장히 따뜻한 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곳인데 수온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그런데 제시하고 있는 자료가 뭐예요, 지금? 바람 자료를 주고 있고 해수면 자료를 주고 있어. 그럼 생각해볼 것은 바람에 의해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서 이러한 수온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겠네를 생각하라는 거지. 자, 8월 28일을 보시면 어떤 바람이 불고 있다? 북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야. 북동풍 계열의 바람. 아, 북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어?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에크만 수송이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물이 이쪽으로 쭉 빠져나가겠지? 쭉 빠져나가면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겠지? 용승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용승에 의해서 수온이 낮아지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물이 쭉 빠져나간다? 쭉 빠져나간다고 하면 해수면 높이가 낮아지겠지? 그걸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다. 아셨죠? 문제 볼게요. 8월 28일 북동풍이 우세하게 불었다. 북동풍이 우세하게 불었다. 맞고요. 8월 28일 12시에 표층해수는 남서쪽으로 이동하였다. 바람에 의해서 표층해수는 북서쪽으로 갔다고 보는 거죠. 에크만 수송을 고려하면. 너 틀렸어. 자, 관측 기간 동안 용승이 일어났다. 용승이 일어났어야지 수온 변화를 설명할 수가 있고 해수면의 높이 변동을 또 설명할 수가 있다. 아셨죠? 그래서 기억, 티그 맞는 거 체크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추가

추운지 구성해봤습니다. 자,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주로 북서풍 계열의 계절풍이 분다. 자, 이제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이 시기. 8월 28일인데? 여름철인데? 여름철에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기압 배치라고 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니까 그쪽의 고기압. 그 다음에 북쪽은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북쪽은 저기압. 남고 북저영. 그죠? 그러니까 남에서 북으로 바람이 분다고. 남동계절풍이 주로 분다. 틀렸어. 틀렸어. 그 다음에. 이 시기에 A해역에서 표층 영향염의 농도는 평상시보다 높아진다. 용성이 일어난다고 보면 영향염의 농도가 높아진다. 됐죠? 8월 28일 12시 이후 A해역은 한류의 영향을 받아 수온이 낮아졌다. 수온이 낮아졌는데 이게 한류의 영향이냐는 거야. 한류의 영향이 아니라 뭐 때문에? 용성이라는 거지. 해수면이 이렇게 낮아졌다는 얘기는 물이 빠져나갔다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용성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미음만 맞는 거죠. 이렇게 추가 선지 봤고요. 그 다음에, 자, 해수면 높이는 P 지점이 Q 지점보다 높다. 여기다가 선생님이 P 지점을 찍어볼게. 어디다 찍을 거냐면, 이걸 지우고요. 쭉한 다음에, 여기다가 P 지점을 찍어볼게. 자, 그러면, P 지점을 놓고, 여기다가 Q 지점을 넣어볼게. Q를 여기다 놓을게요. Q를 이 A역에다 놔야겠다. 자, P와 Q를, 해수면 높이를 판단하라고 하면, 여기 있는 물이 이쪽으로 쭉 빠져나간 겁니다. 여기 있는 물이 이쪽으로 쭉 빠져나가고,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Q 지점, 용성이 일어난 이 해역은 해수면 높이가 낮아진다고. 오히려 먼 바다 쪽의 해수면 높이가 더 높아진다고. 그러면 P 지점이 Q 지점보다 높다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때 표면 해수와 표층 해수의 이동 방향을 구분하면, 자, 우리가 지구학 원 교육 과정에서 수능에서는 잘 다루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 설명을 해보면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요. 북반구에서. 바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람과 완전 맞닿고 있는 표면 해수는 보통 어떻게 이동하냐면 대략적으로 한 45도 정도. 이게 표면 해수야. 아셨죠? 이 표면 해수의 밑에 있는 해수층, 그 밑에 있는 해수층, 그 밑에 있는 해수층, 그 밑에 있는 해수층.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래서 이동하는 해수층을 우리가 표층 해수라고 보통 구분을 해요. 그랬을 때 표층 해수의 평균적인 이동 방향은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표면과 표층을 구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바람 방향에 대하여 표면 해수는 대략적으로 북반구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오른쪽 한 45도 정도. 표층은 오른쪽 직각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용 4번 봤어요. 자, 이제 그다음에 대표용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제 대표용 5번부터는 엘니뇨와 라니냐 요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 제시 형식 중요한 것들, 자주 나오는 형식을 자,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보면요. 그림 가와나는 서로 다른 두 시기의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선을 나타낸 것이다. 밑줄, 가와나는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일단 이 자료 나오면 경도값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 경도값, 중요합니다. 180도 있고요. 120도 E, 동경이라는 거예요. 120도 W, 석경이라는 거야. 근데 이 경도의 기준은 태평양이 아니라 태평양 반대 방향에 있는 영국 그린지 천문대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평양의 반대 방향, 지구 반대편에서부터 동쪽, 지구 반대편에서부터 서쪽을 결정을 해서 동경, 석경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태평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경으로 표현되는 이쪽이 서쪽 태평양, 석경으로 표현되는 이쪽이 동쪽 태평양이 된다고. 여기가 서태평양, 여기가 동태평양. 대략적으로 적도 부근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한 160도에서 150도 W 요 정도가 중앙 부근에 위치하고요. 그것보다 동쪽, 동태평양. 그것보다 서쪽, 서태평양. 이렇게 구분을 해요. 요거 보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가 엘니뇨, 하나가 라니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결론값인데 결론값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엘니뇨 라니냐를 판단을 할 때는 항상 중앙 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해역의 변화를 1번으로 봐야 돼. 그게 엘니뇨 라니냐의 정의이기 때문에. 자, 중앙 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요 해역, 동태평양, 요 해역이 뜨거워져요. 평상시보다. 그러면 엘니뇨야. 아셨죠? 동태평양 해역이 평상시보다 차가워져요. 그러면 라니냐야. 이게 결과값이야. 아셨죠? 그럼 이 자료에서 봤을 때 동태평양과 동태평양을 비교해 보면 동태평양 여기가 더 뜨겁지? 동뜨 엘니뇨라고. 동차라 라니냐라고. 그러니까 얘는 결과값으로 얘기하자면 라니냐가 되는 거고 얘는 엘니뇨가 되는 거예요. 시기로 보면. 아셨죠?

결과값이고. 자, 그럼 이제 과정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평상시 판서를 좀 해보겠습니다. 평상시라고 하면 서쪽과 동쪽 중에 무역풍에 의해서 서쪽에 따뜻한 물이 많이 쌓여요. 평상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면 경사를 보면 서쪽이 동쪽보다 해수면 경사가 높아요. 다시 해수면 높이가 높아요. 해수면 경사 방향은 동쪽이고 해수면 높이가 서쪽이 높아요. 따뜻한 물이 여기 많이 쌓여있던 얘기야. 자, 이렇게 해서 따뜻한 물층을 표시하면 이렇게 돼요. 따뜻한 물 두껍게, 따뜻한 물 얇게. 대신에 찬물이 지금 동태평양 쪽에서는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긴 수온이 낮고 여긴 수온이 높아요. 그러면 수온이 높은 이 상황에서 여기 있는 공기들은 상승 기류가 강화되기 때문에 구름이 잘 만들어져. 아셨죠? 그리고 여기는 기압이 낮아요. 상승 기류가 강화되기 때문에. 여긴 찬물이 올라오죠? 공기가 냉각이 잘 되죠? 그럼 여기는 고기압이 잘 만들어져요. 그러면 고에서 저, 상승, 하강, 이러한 대기 순환이 평상시에 존재한다. 우리가 이러한 대기 순환을 워커 순환이라고 얘기해요. 아셨죠? 이게 평상시 모습이야. 그런데 이 상태에서 무역풍이 약화됩니다. 동에서 서로 부는 무역풍이 약화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갑니다.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서쪽에 따뜻한 물이 집중됐던 것이 중앙에서 동태평양에 따뜻한 물이 평상시보다 더 많아져요. 그러면 해수면이 높이가 서쪽이나 동쪽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까지 바뀔 수 있어요. 즉, 중앙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요 해역이 따뜻한 해수층이 두꺼워졌다는 거예요. 평상시와 다르게. 따뜻한 해수, 찬 해수. 그러면 그 시기가 되면 용승이 동태평양 쪽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 이 시기가 엘니뇨 시기야. 그러면 평상시와 다르게 이쪽에 따뜻한 물이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기들이 상승을 잘해요. 아셨죠? 여기서 비를 많이 내려요. 됐나요? 그럼 여기서 상승을 잘한다? 비를 많이 내린다? 이쪽이 평상시보다 기압이 낮아진다고. 상대적으로 이쪽의 기압은 높아진다고. 그럼 대기의 순환이 바뀌겠지. 아셨죠? 이게 언제? 엘니뇨. 무역풍의 약화. 만약에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더 세져요. 더 세지면 서쪽에 더 따뜻한 물이 집중되겠지. 해수면이 서쪽에 엄청나게 높아지겠지? 그러면 동쪽은 따뜻한 물층이 굉장히 얇아지는 거고, 찬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용승이 활발해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식이라고 하면, 동쪽은 굉장히 차고 기압이 높아진 상태가 되는 거고, 서쪽은 뜨겁고 기압이 낮아진 상태. 그 시기가 이제 라니냐가 되는 거야. 무역풍이 강화된 시기. 아셨죠? 평상시, 엘니뇨 시기, 라니냐 시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셨죠? 볼게요. 가는 엘니뇨 시기이다. 자, 가는요, 동태평양이 뜨거워진 거야.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동태평양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엘니뇨 시기 맞고요. 낮 시기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수면 높이는 평상시보다 낮다. 지금 낮 시기는 라니냐 시기인데? 라니냐 시기에 동태평양을 얘기하고 있어. 라니냐 시기가 되면 무역풍이 강화. 무역풍이 강화. 강화되면 여기에 해수를 엄청나게 많이 쌓아놔요? 여긴 해수면 높이가 낮아져요. 아셨죠? 그러면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수면 높이는 평상시보다 낮다가 맞는 거야. 그 다음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수온약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다? 찬 해수층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찬 해수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와 동치되는 개념이다.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요. 완벽하게 같진 않지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문제풀이에 큰 문제가 없어요. 아셨죠? 그렇다고 보면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찬 해수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가가 나보다 깊다라고 되어 있죠? 가 시기는 언제? 엘니뇨 시기. 엘니뇨 시기는 따뜻한 해수층이 두꺼워져요. 찬 해수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깊어져요. 아셨죠? 라니냐 시기는 얘가 얇기 때문에 찬 해수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얕아져요. 그러면 깊이는 엘니뇨 시기가 깊다라고 해야 되겠죠. 엘니뇨 시기가 깊다. 아셨죠? 그러면 기역, 니은, 티귿 모두 다 정답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준비한 추가 선지는 요겁니다. 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따뜻한 해수층 두께는 가가 나보다. 자, 두께. 동태평양 적도 해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는 얘는 엘니뇨고 얘는 라니냐야? 엘니뇨 시기가 두껍지. 그지?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크다. 맞죠? 그 다음에 나에서 적도 부근의 표층 수온은 140도 E. 130도 W 보다 높다. 자, 우리가 자칫 실수라면, 동태평양이네? 서태평양이네?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고. 얘가 서태평양이고, 얘가 동태평양이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자료를 봐도 되죠. 사실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140도 E라고 하면 이 부분 어디쯤 될 것이고,
130도 W라고 하면 이 부분 어디쯤 될 거예요? 그러면 수온은 여기가 더 높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수온은 여기가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나 시기는 라니냐 시기잖아.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이 강화되니까 서쪽에 따뜻한 물을 많이 쌓아놓는다고? 그러니까 서쪽이 더 높겠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셨죠? 요 해역이 요 해역보다 높다. 맞는 거. 자, 가 시기에 남쪽 대해류는 평상시보다 강하게 흐른다. 가 시기는 뭐라고요? 엘니뇨 시기라고요. 엘니뇨 시기는 무역풍이 약화됐죠? 무역풍이 약화되면 동에서 서로 가는 흐름이 약해진다고요. 동에서 서로 가는 흐름이 남쪽 대해류라고. 그러니까 약화된다고. 아셨죠? 가 시기에 남쪽 대해류는 평상시보다 약화. 그러면 리을 미음. 추가 선지에서 리을 미음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더 보자. P 지점의 해면 기압 편차는 가 시기의 음의 값이다. P 지점 선생님이 어디다 찍을 거냐면 여기를 P 지점으로 찍을 거야. 자, P 지점. 동태평양. 동태평양 요 지점에 가 시기의 해면 기압 편차는 음이냐 양이냐? 엘니뇨 시기가 되면 여기 평상시보다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면 상승길이 강화되죠? 그러면 기압이 낮아진다고. 기압이 낮아지면 편차는 음의 값. 그렇죠? 음의 값이다? 맞구나. 자, 그 다음에 가시기와 나시기의 무역풍의 풍속 편차를 화살표 길이로 표현하면 요거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많이 나왔어요. 자, 평상시의 무역풍 세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 동풍이니까. 아셨죠? 엘니뇨 시기는 무역풍이 약화되는 거야. 이게 엘니뇨 시기. 아셨죠?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이 강화되는 거야. 무역풍이 강화되는 거야. 이게 지금 라니냐 시기. 아셨죠? 편차라고 하는 것은 관측값에서 평균값을 빼주는 거기 때문에 자 평상시죠? 관측값에서 평균값을 빼줍니다. 평상시 값을. 엘니뇨 시기라고 하면 요거에서 요걸 빼주는 겁니다.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뺍니다.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런데 지금 원래 방향이 동쪽이잖아? 그러면 이때는 편차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셔야 돼.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니까 방향으로. 자 라니냐 시기는 이거에서 이걸 빼주는 거죠.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된다고. 큰 거에서 작은 거 같은 방향으로. 아셨죠? 요 표현 방식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용 5번까지 했고요. 이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엘니뇨 라니냐가 나오고 있을 거고요. 자료 제시 형식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제 워커 순환, 대기 순환과 관련된 거. 자, 그림은 엘니뇨 또는 라니냐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의 태평양 족도 부근 해역의 대기순환 모습인데, 자, 볼게요. 이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평상시, 자, 다시 그려볼게요. 평상시라고 하면 서쪽과 동쪽 중에서 따뜻한 물이 서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맞죠? 여기서 상승기류가 강해요. 여기서 구름 많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비 많이 내려요. 이거예요. 동쪽은 용승, 찬물, 그래서 기압이 높아요. 여기는 고기압, 여기는 저기요. 그래서 이러한 대기순환이 존재해요. 이러한 대기순환을 워커순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서쪽에서 상승 강화, 동쪽에서 하강 강화라고 한다면 워커순환이 강화되는 거고 서쪽에서 상승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럼 워커순환이 약화되는 거야. 근데 봤더니 이 시기는 지금 상승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 태평양 중앙부에서 동쪽 그쯤. 태평양 중앙부에서 약간 동쪽쯤에서 지금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요 지점이 평상시보다 더 뜨거운 물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따뜻한 물이 서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많이 온 거지. 따뜻한 물이 서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많이 온 거라고. 어느 시기야? 엘니뇨 시기가 되겠지. 이렇게 엘니뇨 시기 이렇게 가는 겁니다. 라니냐 시기이다. 엘니뇨 시기야. 자 무역풍의 세기는 평상시보다 약하다. 무역풍이 약해졌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아셨죠? 온 거라고. 원래 여기 쌓여 있어야 되는데 온 거라고. 약화. 맞고요. 동태평양 족도 부근 해역의 용승은 평상시보다 강하다. 지금 따뜻한 물이 이쪽으로 많이 온 겁니다. 따뜻한 물층이 두꺼워진 거예요. 이쪽에서는 용승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평상시보다 강하다가 아니라 약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니은만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추가 선지. 워커 순환이 평상시보다 강화된다. 엘니뇨 시기는 워커 순환이 평상시보다 약화된다. 여기서 상승 여기서 하강이 기본적인 워커순환이었는데 여기서 상승이 아니라 하강이 발생을 하고 있죠. 약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진다. 자,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뜨거워지면 엘니뇨 동떼. 그렇죠? 엘니뇨 뜨거워진다. 동태평양 표층 수온 평상시보다 높아진다. 맞고요. 중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면 기압이 평상시보다 낮아진다. 여기서 지금 상승 기류가 지금 생기고 있죠. 그러면 공기 양이 지표에 공기 양이 줄어들 테니까 여기 기압이 낮아지겠죠. 평상시보다 낮아진다. 맞는 거. 추가 선지에서 우리는 미음, 비읍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보겠습니다. 기역 해역의 해수면 높이가 평상시보다 높아진다.

만들어져서 이렇게 높고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적외 형상에서 봤을 때 높은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온도가 낮아요. 적외선 방출 세기가 약해요. 적외선 방출 세기가 약하면 밝게 보인다. 밝게 보인다. 아셨죠? 이제 이런 것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유형 6번 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대표 유형 7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적도 부근 태평양의 연직 순환.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 자료가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이 수능 특강 강의할 때도 굉장히 좀 강조를 했는데, 이런 자료들은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신선하고 좋은 자료예요. 자, 그림 가와나는 서로 다른 시기에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고도별 공기의 연직 운동 방향, 고도별 운동 방향과 세기의 편차를 각각 화살표의 방향과 길이로 나타낸 것이다. 가와나는 각각 엘니뇨 시기, 라니냐 시기 둘중 하나 이렇게 매칭되는 거죠. 하나가 엘니뇨고요. 하나가 라니냐 이렇게 해놨고 여기서 볼 것은 보세요. 기압이 이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작아진다라고 하는 건 고도가 일로 갈수록 높아진다는 의미야. 즉, 지금 고도라고 하는 것은 일로 갈수록 높은 거야. 마찬가지 여기서도 고도라고 하는 것은 위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야. 고도가 높아지면 공기의 양이 줄어드니까 기압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면 기압이 높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고도가 낮다. 아, 그러면 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요 부분이 해수면 부근이구나. 요 부분이 해수면 부근이구나를 생각하는 거고. 지금 여기 경도값이 나와 있는데 160도 W에서 150도 W 즈음이. 요 즈음이 선생님이 중앙 태평양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해수면 부근에서 봤을 때 이쪽이 동태평양이 되는 거야. 동태평양. 이쪽이 서태평양이 된다고. 아셨죠? 적도 부근을 기준으로 보면.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이 대략적으로 동태평양이 되는 거고, 이쪽이 서태평양이 된다고. 됐죠? 그럼 볼 때, 하나가 엘니뇨고 하나가 라니냐인데, 요 시기는 보니까 동태평양 쪽에서 상승 기류가, 됐죠? 서태평양 쪽은 하강 기류. 자, 이쪽은 동태평양 쪽에서 하강 기류가, 서태평양 쪽은 상승 기류. 맞나요? 평상시에는 서태평양에서 상승 기류, 동태평양에서 하강 기류죠. 그런데 엘니뇨 시기가 되면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따뜻한 물이 어디로? 따뜻한 물이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동쪽에 따뜻한 물이 많이 쌓이고 그곳에서 상승 기류. 그래서 기압이 낮아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엘니뇨 시기가 되겠네. 무역풍이 약화돼서 따뜻한 물이 동쪽으로 많이 온 거야. 아셨죠?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평상시와 비교해 볼때 이쪽의 하강 기류가 더 세진 거야. 이쪽의 상승 기류가 더 세진 거라고. 화살표 길이가 길진 않지만 어쨌든 평상시보다 더 커진 거니까. 아셨죠? 그러면 이 시기는 서쪽에서의 상승 기류가 더 강화됐어. 서쪽에서 따뜻한 물이 더 많이 쌓였어. 이렇게 보는 거지. 무역풍이 강화됐어.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이 시기는 라니냐. 아셨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따뜻한 물이 이쪽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거야. 아셨죠? 문제 보겠습니다. 적도 부근 해역에서 서태평양의 평균 해면 기압분의 동태평양 평균 해면 기압이 작다. 아, 지금 발문이 뭐였죠? 아, 발문을 봐야 되겠네요. 가 시기와 비교할 때나 시기에 대한 설명이야. 라니냐 시기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라니냐 시기라고 한다면 동태평양의 평균 해면 기압은 평상시보다 더 높아집니다. 찬물, 그죠? 하강 기류 강화. 서태평양의 평균 해면 기압은 더 작아집니다. 여긴 따뜻한 물이 더 많아지니까, 상승률이 강하니까. 그러면 요 분수식에서 분자가 커지니까 요 값은 크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너 틀렸구나. 자, 라니냐 식입니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강수량이 적다. 하강 기류. 그죠? 적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니냐 식이 서태평양 적도 해역과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해수면 높이 차가 크다. 자, 평상시에는 어떻다? 서쪽이 높아요. 그쵸? 엘니뇨 시기가 되면 비슷해요. 완만해져서. 완만해져요. 라니냐 시기가 되면 극단적으로 서쪽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서쪽 라니냐 시기는 높이 차가 더 크다. 맞죠? 높이 차가 더 크다. 맞죠? 이렇게 한다면 니은 디귿이 원래 물음에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선생님이 추가해봤습니다. 자, 추가 볼게요. 추가. 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 편차 이것도 한번 체크할게요.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 편차가 의미하는 건 뭐? 얘는 수온 약층이랑 같이 가는 거야. 수온 약층의 시작 깊이가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와 같이 간다고.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와 수온 약층의 시작 깊이가 같이 간다. 아셨죠? 하나 더.
산

해수층. 찬 해수층, 찬 해수층, 시작 깊이도 같이. 아셨죠? 수온 약층, 찬 해수층 시작 같이 가는 거고요. 그 시작 지점의 온도를 20도씩 등수온선으로 볼 수가 있다. 요거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수온 약층의 시작 깊이 또는 찬 해수층의 시작 깊이가 평상시보다 커지니 작아지니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 라니냐 시기예요. 라니냐 시기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라니냐 시기면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얇아지는 거니까 수온 약층의 시작 깊이가 얕아진다고요. 그러면 음의 값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아셨죠? 자, 남적도 해류의 세기는 강해진다. 남적도 해류의 세기는 남적도 해류는 동에서 서로 무역풍에서 가는 거. 무역풍이 강하니까 색이 강해진다. 자, 분수식 나왔네요. 자, 분수식이라고 하면 분수식에서 분자가 크면 분수식 값이 커지는 거야.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의 강수량. 지금 이쪽에 따뜻한 물 많이 있는 거죠? 상승기류 강화되고 구름 잘 만들어지는 거죠? 비 많이 내리겠네. 크겠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강수량. 여기 하강기류죠? 고기압? 그럼 비안 내리겠네, 거의. 작네. 그럼 요 값은 1보다 크다. 분자가 분모보다 크면 1보다 크겠네? 맞는 거지. 그러면 미음, 비읍, 이렇게 추가 선지 답 확인했고요. 자,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뭘갈 거냐면 요거. 평상시와 비교할 때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의 편차는 어떻게 될 것이냐?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에 도달하는 겁니다. 서태평양 구름 많이 만들어지죠? 구름 많이 만들어지면 표층에 태양 복사가 잘 도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구름 때문에 표층에 잘 도달하지 않는다. 그럼 편차는 음의 값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구름이 두껍게 발달하면 태양 복사가 잘 도달하지 않는다. 아셨죠? 음의 값 요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7번 봤어요. 이제 대표형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도 역시나 엘니뇨 라니냐와 관련된 건데 얘는 남방 진동. 자, 볼게요. 자, 보시면 그림 가는 2016년 어느 달에 2016년입니다. 이런 건 체크해놔야 되겠지. 어느 달에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기상위성으로 관측한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 밑줄.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 나는요, 남방 진동 지수. 자, 복사 에너지 편차가 양의 값일 때는 구름 최상부 평균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을 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양의 값일 때는 온도가 높다라는 거야. 온도가 높다. 우리 얘기했었죠? 적외위성에서 온도가 높으면 어둡게 보인다고. 온도가 높으면 구름이 낮게 발달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거 뭐죠? 적외 낮뜨어 배웠죠. 적외 낮뜨어. 적외 낮뜨어 해서 적외선 영상에서는 낮은 구름은 뜨겁고요. 어둡게 보인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보면 밝게 보입니다. 마이너스 값이죠? 얘는 지금 굉장히 높게 발달한 거야. 두껍고 높게 발달한 겁니다. 그럼 얘는 높게 뭐라고 쓰면 좋겠죠? 일단 온도가 낮은 거고요. 온도가 낮다. 그 다음에 높고 두꺼운 구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봤을 때 이쪽이 지금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 음의 값이야. 아, 그러면 이 중앙에서 동태평양 그 즈음에 이르는 이 영역이 평상시보다 구름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거네? 두꺼운 구름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거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쪽에 지금 따뜻한 물이 평상시보다 많아졌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따뜻한 물이 평상시보다 많아져서 구름이 많이 만들어졌어? 그럼 그런 시기는 엘니뇨 이렇게 가는 거지. 엘니뇨. 엘니뇨라고 하고 무역풍이 약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쪽은 평상시보다 온도가 높은 거예요.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로 봤을 때. 그 얘기는 구름이 잘안 만들어져서 낮은 구름이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구름이 없거나.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적외선 방출 복사가 평상시보다 더큰 값으로 나올 수 있다. 어둡게 나올 수가 있다. 아셨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엘니뇨 시기. 자, 볼게요. 2016년 중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적운형 구름의 양의 편차는 음의 값이다. 요 시기에 요 부근에 구름이 평상시보다 더 많이 만들어졌다고. 두꺼운 구름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높게까지 발달한 구름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가 마이너스인 거야. 그러면 구름은 평상시보다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구름 양은 플러스로 가야지. 구름 양은 평상시보다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구름 양의 편차는 플러스라고. 아셨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상승 기류는 2011년이 2016년보다 강하다. 요 자료를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남태평양 타이티 해명기압 편차 있죠? 얘는요, 중앙태평양의 어떤 자료를 주는 거야. 또는 동태평양의 자료를 주는 거야. 호주 북부 다윈 있죠? 여기에서 해명기압 편차 있죠? 얘는요, 서태평양의 자료를 주는 거야. 그럼 볼게요.

예. 난방 진동 지수의 값이 양의 값이다. 양의 값이라고 하는 건요 녀석, 요 지역에서 측정한 해면 기압이 평상시보다 크다는 겁니다. 동태평양이나 중앙태평양에서 평상시보다 해면 기압이 크다는 얘기는 상승 기류가 잘안 만들어진 거지. 잘안 만들어졌다. 동태평양에서 상승 기류가 더안 만들어졌다. 동태평양이 차가워졌다. 동태평양이 차가워지면 라니냐 가는 거지. 라니냐. 그러니까 플러스는 라니냐 가는 거고, 마이너스는 반대로 엘니뇨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값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지금 호주 북부 다윈에서의 서태평양에서 해면기압이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따뜻한 물이 적어졌다는 얘기니까 서태평양에서 엘니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상승 기류는 2011년과 2016년을 비교해 보면 2011년은요 라니냐니까 서태평양에서 라니냐 따뜻한 물 많아진다, 상승 기류 강하다. 됐죠? 자, 그다음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따뜻한 해수중의 두께는 2016년이 평상시보다 얇다. 2016년은 엘니뇨 따뜻한 물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얇다가 아니라 두껍다 이렇게 가는 거. 그러면 니은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자, 추가 선지 보면 2016년 엘니뇨 시기죠. 엘니뇨 시기는 평년보다 호주 지역 서쪽이죠. 서태평양 지역의 강수량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가야 되는 거고, 워커 순환은 2011년이 2016년보다 강하다. 2011년은 라니냐니까 워커 순환이 강화, 다 맞는 거. 적도 부근 해역에서의 용승은 2011년이 2016년보다 강하다. 자, 용승 얘기했죠? 무역풍이 강한 라니냐 시기에 용승, 적도 용승 활발하다 얘기할 수가 있죠. 추가 미음 피읖 정답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난방 진동 지수가 큰 양의 값을 나타낼 때 라니냐 시기죠? 라니냐 시기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자, 요거 숙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요거 체크해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대표형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내신 만점을 일으켜줄 수 있는 내신 만점 OX 퀴즈. 자, 지금 용승이 일어난 해역에서 연안 용승이 일어날 때 해수면 높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엘니뇨 라니냐 시기를 난방진동 지수와 한번 꼭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엘니뇨 라니냐 시기에 나타나고 있는 해양에서의 변화, 대기 순환에서의 변화, 그 다음에 해수면 높이, 뭐 이런 것들. 해양에서의 변화, 대기 순환에서의 변화, 이거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9강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앞서 선생님이 숙제 내드린 거 있죠? 꼭 해서 수강 후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울림과 떨림 있는 지우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의 튼튼한 습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신만점 수능 특가 영어 독해에서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 함께하는 챕터와 연습 문제 번호까지 확인을 해주십니다. 미리 읽어보고 오셨을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해설 강의라든지 나만의 공부를 하고 오셨으면 더더더 좋고요. 이제 우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았으니까 나름대로 소재도 예측해보고 빈칸이라든지 어법으로 출제될 포인트, 기타 다른 변형 유형까지 예측하는 사고도 길러보시는 거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도 바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지금 이제 4강으로 넘어오셨습니다. 교재의 4강이고요. 연습 문제 1번부터 시작합니다. 빈칸 추론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소재부터도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확률론적 범주화? 그리고 박쥐의 예외성? 이게 무슨 질문이었나? 확률론적 범주화 이론이란 전형적인 구성원이 더 빠르게 인식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이때 전형적 구성원은 범주의 중심에 가까운 구성원이고요. 이와 대비되는 비전형적인 구성원은 범주의 주변에 속하는 우리 영어로는 outlier다라고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사례? 박쥐의 사례를 들어주고 있었죠. 포유류 범주에서 비전형적 구성원인데 비전형적 대상은 분류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두려움의 감정과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 포인트였습니다. 지금 뒷부분에 동그라미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지요? 우리말로 요약합니다. 범주에서 벗어난 비전형적 대상은 분류가 어렵고 심리적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다. 해당하는 내용이요. 가보겠습니다. In probabilistic categorization, 확률론적 범주와 이론에서는 어려워요. Typical members of a category, 그 범주의 전형적인 구성원은 인식이 되는데 more easily, 더 쉽게 인식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반면 atypical members like that. 박쥐와 같은 비전형적 구성원들은 are difficult to classify, 뭐하기가 어려워요? 분류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것은요, may even contribute to,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뭐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The fear, 두려움이죠.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불러일으키는 두려움과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 다시 한번 영어로 체크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빈칸 주로는요, 우리 여덟 번째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It is plausible that이라고 해서 이거 그럴듯한 내용이다. 가능성 있다라는 뜻이죠. 자,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 our inability, 더 중요한 건 inability. 요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무능함이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것들을 쉽게 분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사실과 일치한다라고 합니까? 어떤 사실이에요? Bats are often feared. 박쥐가 흔히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자, 분류를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긴 문장이었죠. 빈칸 예측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어법 가겠습니다. It really is the case that. 자, 이때 it, that은요. that 이하의 내용이 진짜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진짜 내용상의 주어가 that 이하가 되는 것이고 앞에 있는 it은 껍데기뿐인 가짜 주어, 형식상의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도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가 진짜 사실입니까? The bat is a lousy member of the mammal category. 자, 포유류 범주에서 박쥐가 a lousy member, 형편없는 구성원이다 라고 하는 건 실제로 사실이랍니다. 자, 이 표현도 잡을까요? The case라고 해서 이 case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사례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처럼 사실이라는 뜻으로도 종종 쓰인답니다. 케이스에 사실이라는 뜻이 있구나. 이것도 챙겨주시면 좋겠지요. 좋습니다. 자, 여죠. 문장상 예측 갑니다. 우리 3번 문장 한번 보시면 and이라고 내용 이어받으면서 a similar effect. 얘가 중요한 거거든. A similar effect. 보시면 유사한 효과가 might be observed, 관찰될 수 있답니다. 어디에서도 the exceptional category members, 예외적인 범주 구성원에 대해서도 a similar effect, 유사한 효과가 관찰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 뭔 내용이 나왔어요? 전형적인 typical, 전형적인 범주 구성원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비전형적 구성원, 여기에서는 atypical이라고 하는 형용사 대신에 exceptional, 예외적인이라는 형용사를 쓰고는 있었으나 이 비전형적 구성원에도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를 해주는 거고요. 이 문장 다음에 atypical member가 등장하면서 요 구성원에 대한 설명을 이어받고 있거든요. 문장 위치 괜찮죠? 3번 문장의 삽입 한번 예측해 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챕터4의 두 번째 연습 문제 가봅니다. 역시나 빈칸 추론이고요. 공감과 진정성의 리더십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자, 이때 훌륭한 리더십, 그냥 리더십이 아니라 훌륭한 리더십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공감과 무엇을, 진정성을 연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감은 영어로 empathy, 진정성은 영어로 authenticity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리더는요, 공감을 그냥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한답니다. 하지만 훌륭한 리더는 공감 자체에 가치가 있다. 공감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보고 직원들에게 동기의 진실성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결론, 진정성 있는 리더는 결과가 아니라 가치. 가치에 기반해 공감을 하더라.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었지요. 좋습니다. 우리말 요약할게요. 훌륭한 리더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도덕적 신념에서 비롯된 진정성과 공감을 그 자체로 가치 있게 여깁니다. 자, 훌륭한 리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Brilliant leaders. Brilliant leaders? 훌륭한 리더는요, 연결한답니다. Empathy, 공감과 무엇을 연결합니까? 진정성, 굉장히 중요한 핵심어죠. 쓸 줄도 알아야 되겠어요. Authenticity, 진정성을 연결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본답니다. New A as B는 A를 B로 보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Not A but B가 두 개의 as 덩어리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자, 공감을 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A strategic tool, 전략적인 도구죠. 어떤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But as, 뭐로 봅니까? Value driven, 자, 이 표현 중요했습니다. Value driven, 가치 중심적인 도덕적 진실성의 표현으로 보더라 라고 하는 거 Not A but B 구문으로 요약문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군요. 괜찮습니다. 자, 빈칸 문제 예측은 2번 문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앞부분에 있는 문장이었는데 자, while이라고 해서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평범한 리더들은 이러하지만 훌륭한 리더들은 이렇게 믿습니다에 해당하는 문장. 우리 훌륭한 리더의 믿음이 지문의 핵심을 이끌어주는 문장이었으니까 빈칸 예측할 만하지요. 그쵸? 보겠습니다. 자, 리더들은요. May act on the premise. Premise는 전제란 뜻이에요. 이러한 전제에 따라 행동할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전제냐면 직원의 관심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조직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전제에 따라 행동할지도 모르지만 Brilliant leaders, 훌륭한 리더들은요. Believe that, 믿습니다. 뭐라고? Empathy, 공감이라고 하는 건 has value,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in its own right, 그 자체로. 그렇죠.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야 라고 믿는답니다. 중요한 내용 확인해 주셔요. 자, 업법 갑니다. 얘는 지금 보니까 문장이 조금 특이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Central to the notion of brilliant leadership is the critical linkage라고 해서 central이 끄는 형용사 덩어리가 지금 문장에 앞으로 빠졌습니다. 뭐가 된 거겠어요? 주격부어가 앞으로 빠져나온 거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도치가 일어났구나 챙길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지금 원래 주격부어 자리에 있었던 형용사구가 문장이 앞으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괄호 닫아두시고요. 따라서 주어 동사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챙길 수가 있겠다고요. 주격부어가 문장이 앞으로 나오기도 하는구나. 그런 경우에는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도치가 일어나는구나. 해석 한번 가볼까요? Central to the notion of brilliant leadership. 훌륭한 리더십의 개념의 핵심,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The critical linkage,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뭐와 뭐 사이의 연결고리였어요? Empathy and authenticity, 공감과 진정성.

진정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문장의 내용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었네요. 그쵸?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휘 적절성에 해당하는 건데, 선생님이 문장을 준 것이 아니라 단어 4개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진정성, 진실성,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하는 덕목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나타내는 어휘가 네 종류가 쓰였습니다. 첫 번째, authenticity, 진정성이고요. 두 번째, 진실성에 해당하는 truthfulness. 세 번째, 또 진실성에 해당하는 genuineness. 그 다음에 마지막, 진실성에 해당하는 integrity. 앞에 있는 번호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 번호를 표시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찾아서 표시하라고요. 여기 있는 단어들은요, 어휘 적절성은 당연히 물어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이 진정성, 진실성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쓴다든지, 아니면 빈칸 채우기 등 주어진 철자로 시작했을 때이 어휘를 완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연습도 중요한 어휘들입니다. 핵심어잖아요. 근데 딱 보시면은 어휘의 수준이 조금 높습니다. 스펠링 잘 기억을 해두셔서 서술형 문제 나와도 쓸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4개 어휘 꼭 복습 한번 해주셔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역시나 빈칸 추론이고요. 언어와 감정의 구성 방식에 해당하는 질문이었어요. 언어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래요. 그리고 기본 감정은 생물학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였죠. 특정 문화에 감정 단어가 있다라고 해서 새로운 감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감정 단어가 없다고 해서 그 감정 자체가 없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언어와 감정은 서로 영향을 주지만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타이티의 사례를 들어주고 있었어요. 슬픔이란 단어가 없어도 그 감정 경험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례까지 이해 가져가 주시고요. 자, 우리말 한줄 요약 갑니다. 감정은 생물학적이고 언어는 사회적이므로 감정의 존재가 언어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는다. 얘가 핵심이었어요. 요약문 갑니다. Language, 언어는요, is socially constructed.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인 반면, basic emotions, 기본적인 감정은 are biologically evolved, 생물학적으로 진화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회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거는 지문에 나와 있는 어휘를 골라내거나 변형해서 빈칸을 채우는 서술형으로도 요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다시. 언어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 반면, 기본적인 감정은 생물학적으로 진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The presence or absence of emotion words in a culture, 어느 한 문화에서 감정 단어의 존재 또는 부재는, 즉, 어떤 문화에 감정 단어가 있거나 없다라고 해서 그것은 does not determine, 결정하지 않는답니다. 결정하지 않는답니다. Whether those emotions actually exist, 그 감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핵심은 뒷부분이었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 비교되는 단어를 한 세트로 챙겨주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존재의 유무가 이 감정의 존재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구나. determine이라고 하는 동사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핑크 체크하러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자, the presence of unique emotion word in one culture. 한 문화에서 독특한, 고유한 감정 단어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뒤에 요 부정 표현도 챙겨주셔야 돼요. Does not imply. 의미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오직 그 문화권에서만 발견되는 특정 감정을 위한 어떤 고유한 신경회로라든지 아니면 고유한 현상학, 즉 주관적 감정형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답니다. 자, 동사 자리에 does not imply 적혀 있는 거 챙겨주시면서 자, 비슷한 이야기가 또 등장하죠. 바로 다음 문장, 네 번째 문장입니다. Similarly, 마찬가지로 The absence of a specific basic emotion word in one culture. 한 문화권에서 특정 기본적인 감정 어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마찬가지 부정 표현입니다. Does not imply. 의미하지 않는답니다. The absence of.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답니다. Analogous라고 해서 유사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유사한 기본 감정의 circuitry, 신경회로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답니다. 그러니까요, 앞에 나왔던 3번 문장과 뒤에 나왔던 4번 문장이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존재한다고 해서, 부재한다고 해서,

요 주어 역할이 조금씩 달라지요. 이두 문장 다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빈칸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어법 갑니다. 자, 지금 타이티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문장이었는데, An example of this. 이것의 사례는 요 사람의 선구적인 연구에 있습니다. 타이티에서 한 연구예요. 그리고 이 타이티에서라고 해서 얘를 선행사로 하면서 컴마 관계부사 외어로 받아주고 있는 문장 구조거든요. 다시 얘를 선행사로 하면서 관계부사 외어가 쓰였습니다. 앞에 컴마가 찍혀 있으니까 요거는 계속적 용법이지요. 즉 앞에 나온 선행사를 받아서 부연 설명을 해주는 덩어리가 되겠는데, 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한번 크게 끊어주시고, 그 선행사 넣어서, 타이티에서는, 타이티에서. 이런 식으로 내용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 사례는 타이티에서 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타이티에서 그는 발견했습니다. 타이티 사람들이 어떤 비탄이나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을 발견을 했대요. 자, 문법 포인트 하나 더 챙기겠습니다. found라고 해서 발견하다 find의 과거 시제 되겠는데, 얘 지금 목적절 자리에 대시 이끄는 덩어리가 왔습니다. 이때 that은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되는 것이죠. 그치?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의 쓰임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서술형 예측 갑니다. 타히티 사례가 언어와 감정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 문장에 우리말로 서술하시오. 방금 살짝 들여다봤었던 그 타히티의 사례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했는가를 점검하는 문제도 되겠어요. 자, 어떤 얘기였습니까? 슬픔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단어가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 유사한 감정을 경험한다. 즉, 단어가 없다라고 해서 그 감정이 없다, 그 감정을 경험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치? 이러한 내용을 서술해 줬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마지막 부분에 존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4강의 네 번째 질문 되겠습니다. 역시나 빈칸 추론이고요. 뭐에 관한 글?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 방식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자, 환경 보호를 위한 큰 생활 변화, 채식도 있을 것이고, 제로 웨이스트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막 급진적인 변화를 실천하며, 나도 해야 되나, 따라 해야 되나, 압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죠. 이런 생활 방식이 반드시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조금이라도 줄이는 행동도 의미가 있다. 작은 실천도 의미가 있다. 결론, 완벽함보다 작은 변화의 지속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그쵸? 우리말 요약할게요. 지구 환경 보호는 완벽한 실천보다 작은 변화의 축적이 중요한 것이다. 요약문 갑니다. Protecting the planet.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보호하는 것은, 즉,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does not require, 요구하지 않습니다. Perfectly adopting extreme lifestyle. 뭔가 극단적인 생활 방식을 완벽하게 실천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Rather, 오히려 뭐 하는 것이 making small practical changes whenever possible. 가능할 때마다. 즉, 가능한 곳에서 작은 실천적 변화, 이 작은 실천을 하는 것이 can still contribute meaningfully to. contribute to는 뭐뭐에 기여하다, 원인이 되다, 이런 뜻이니까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답니다. 환경 보호에. 완벽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 중요한 것이구나. 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네요. 좋습니다. 자, 7번째 문장 한번 가봅시다. 자, 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동사 자리 한번 보세요. As what truly counts라고 해서 이것이 진정 중요한 것이랍니다. 우리 count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치? 자, 진정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지문의 주제에 해당하는 덩어리 되겠지요? Making little changes where you can and how you can. 여러분이 할수 있는 곳에서, 그리고 할수 있는 방식으로 작은 변화를 만드는 거. Making little changes. Little changes, 작은 변화를 만드는 것이 진정 중요한 것이구나. 요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업법 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이고요. Despite 뭐뭇에도 불구하고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뭐뭇에도 불구하고. 자, 얘는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의 성격을 가진 덩어리가 와야 합니다. 뭐가 이끄는 덩어리가 왔어요? What이 이끄는 덩어리가 왔습니다. What you might hear, 너가
들을지도 모르는 것. 와시 끄는 덩어리는 명사.

즉, 여러분이 듣게 될지도 모르는 것과는 달리 듣게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A plant-based diet, 식물성 식단이나 or zero waste living, 제로 웨이스트 생활은 is not necessarily 반드시 무엇이 아니니까 요거 부분 부정입니다. 해석에 주의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치? 다시 반드시 전부 아니면 전무인 모험적 시도는 아니다. 반드시 이거는 아니다. 해석과 함께 부분 부정 표현임을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어서 기타 출제픽으로 어휘 적절성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챙겨야 하는 중요한 어휘가 되게 많았습니다. 일단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앞에 있었던 실천의 내용 받으면서 drastic changes. Drastic changes, 급진적인 변화들입니다. 급진적인 변화들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둘러싸였어. 막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한대. 그렇다면 you might feel pressured. 너도 압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야. And to following suit, follow suit가 따라하는 거거든요. 나도 따라해야 하는가? 라는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you might feel that 어떠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냐면 if you don't make these changes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your efforts to save the planet 지구를 구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력이 inadequate 충분하지 않다 이거 해봤자다 이 노력은 해봤자다 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치? 중요한 것은 adequate 앞에 in이 붙었어요 불충분한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중요한 어휘 되게 많이 나왔죠 그쵸? 좋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문제로 바로 넘어오셔서 교재 46쪽이고요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어려운 개념 나왔는데 스포츠 소비라고 하는 이해 가능한 예시 등장했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수요가 증가한답니다 그러나 소득이 두 배가 되어도 소비량이 항상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즉, 내가 소득이 두 배가 되어도 아이스크림을 두 배 사는가? 세 배 됐다고 세 배 사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치? 이유는 한계 효용, 영어로는 marginal utility라고 부르는데 이게 감소했기 때문이랍니다. 자, 소비가 늘수록 추가 단위의 효용은 감소해서 결국 한계 효용은 0이 될 수 있어요. 그치?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적인 현상으로 스포츠 소비가 등장하죠. 그쵸? 그 앞에서 한계 효용 개념 설명하고 이에 대한 예외적 현상으로 스포츠 소비를 등장을 시킵니다. 팬들은 경기 수 증가를 오히려 더 원한다. 이게 한계 효용에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말로 요약 한번 해볼게요. 한계 효용은 소비가 늘수록 감소하지만 스포츠 소비에서는 예외가 나타날 수 있다. 영어로 조금 더 길게 풀어가 볼게요. Although 비록 멀지라도 수요는 일반적으로 증가한답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데 marginal utility 한계 효용은 감소한답니다.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요. 이것이 한계 효용의 개념이었어요. 그치? 다시 말해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들은 결국 그 재화를 더 이상 원하게 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를 합니다. 한계 효용이 0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예외적인 현상으로 스포츠 소비, sports consumption, 스포츠 소비는요, may contradict 뭐 하는 겁니까? 상반되는 거죠. 이러한 패턴에 상반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팬들은요, 더 많은 경기를 흔히 원하거든요. 예외적인 현상까지. 한계 효용의 개념, however로 뒤집으면서 스포츠 소비라고 하는 예외적인 현상. 두 내용 덩어리 다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빈칸 예측가입니다. 아홉 번째 문장이에요. Fans. Consumers, 많은 경우 팬들, 소비자들은 want more games to watch, 관람할 수 있는 더 많은 경기를 원합니다. 자, 이 스포츠 소비라고 하는 예외적인 현상,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이겠지요. 간단한 문장이지만 충분히 빈칸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챙겨주시고요. 자, 이어서 어법 갑니다. When income rises, 소득이 증가하면 so will the quantity demanded, 수요량도 증가할 것이다. 자, 2번 문장도 바로 한번 보세요. When income falls, 소득이 감소하면 so will demand. 자, 통적으로 선생님이 노란색 표시한 게 so will입니다. 이거 뭐죠? So, 동사, 주어 형태로 쓰여서 주어도, 또한, 그러하다. 자, 주어도 또한 그러하다 라는 해석이 가능한 구문 되겠습니다. 그치?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income rises, 소득이 증가하면 the quantity demanded, 수요량도 증가할 것이고 when income falls, 소득이 감소하면 demand, 수요도 감소할 것입니다. 앞에 내용 받아서 이 주어도 또한 그러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도치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기타 출제 팩으로는 서술형 한번 가보겠습니다. 발문 먼저 보시면 설명을 하랍니다. Why sports consumption is presented? 왜 스포츠 소비가 제시되는가? 무엇으로? As an exception to marginal utility in the passage. 지문 속에서 이 marginal utility, 한계 효용에 대한 예외로 왜 스포츠 소비가 제시되는지 근거를 쓰랍니다. 자, 여기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요. An exception to라고 해서 뭐뭐에 대한 예외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Unlike typical goods, 일반적인 제품들과는 달리 sports fans, 스포츠 팬들은 often want to watch more games. 중요한 건 more games. 더 많은 경기를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 the number of matches increases. 심지어 경기의 수가 증가할 때조차도 더 많은 경기를 원하더라. 다시 보라고요? 경기의 수가 증가하는데도 더 많은 게임을 원하더라. 어휘의 쓰임까지 잘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계 효용의 예외로서 등장한 것이라고요. 괜찮으시죠? 자, 좋습니다. 자, 이어서 4강의 6법 갑니다. 함축, 의미, 추론으로 오랜만에 다른 유형 한번 만나보러 왔어요. 자, 이것은 패스트 패션에 대한 소비자 저항 운동이라고 해서 굉장히 긴 지문이었습니다. 내용이 진짜 진짜 많았어요. 근데 이것을 좀 압축해서 내용 구조를 살펴보시면 패스트 패션에 대한 저항으로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대표 사례가 뭐였습니까? 패스트 패션에 대비되는 개념인 슬로우 패션이었어요. 그렇죠? 소비 방식이 변화합니다. 적게 사지만 오래 입기, 생산 조건 고려하기 등의 소비 방식이 변화되면서 일부 소비자는 직접 제작하고 수선하는 일에 참여하기도 하지요. 이를 quiet activism, 조용한 행동주의다. 실제 함축 의미 추론도 물어보고 있었던 부분이 요거였습니다. 조용한 행동주의요. 그리고 이는 생산과 소비의 밀접한 관계로의 회귀를 의미를 하더라. 라고 하는 꽉 찬 내용이었는데 요약 갑니다. 슬로우 패션은 소비자가 생산 과정과 다시 연결되려는 윤리적 소비 운동이다. 패스트 패션의 저항하는 소비자의 움직임 되겠습니다. The slow fashion movement, slow fashion 운동은 encourage 목적어 to 부정사 나오면서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도록 격려하고 권장하고 장려하는 거죠. 소비자들로 하여금 뭐 하게끔 장려합니까? resist 저항하는 거예요. fast fashion에 저항하게끔 하는 거랍니다. 근데 뭐 함으로써 자 지금 ing로 연결될 겁니다. 첫 번째 buying fewer high quality clothes, 더 적은 수의 높은 품질의 옷을 구매함으로써.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 repairing or making, 수선하거나 만드는 겁니다. 자신의 의복을 수선하거나 만듦으로써. 그리고 reconnecting, 중요한 겁니다. 다시 연결할 거예요. 생산과 소비를 다시 연결함으로써 그러면서 산업화 이전의 이야기까지 꺼내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지금 ING의 병렬 구조 챙겨주시고요. 중요한 어휘까지 재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빈칸 추론 예측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이에요. Some consumers, 몇몇 소비자들은요, have become more active, 더 적극적이 되어 왔습니다. 얘들아 봐봐. 지금 have become이라고 해서 become이라고는 동사 자체가 어떠한 상태가 되다 라고 해서 변화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소비자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어요? 패스트 패션에 저항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더 적극적이 되고 있어요. 수동적, 소극적이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passive가 아니라고요. 그치? more active, 더 적극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의 옷을 만들고 수선하는 데 있어서 자, 만드는 방법으로는 sewing 바느질도 있고 knitting 뜨개질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하. Have become 변화의 내용. 근데 그 변화의 내용이 뭡니까? More active 더 적극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빈칸 세 번째 문장으로 예측 한번 해봤고요. 자, 업복 가겠습니다. 얘는 among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눈에 띄는데 뒤에 보니까 선생님이 동사에 또 노란색 표시를 해놨네요. 도치입니다. 뭐가 앞으로 나왔습니까? among이 이끄는
전치사구가 앞으로 나와

주우면서 주어 동사 위치 마키는 도치 일어난 겁니다. 그치? 해석 한번 해볼까요? Attempt to 부정사는 뭐뭐 하고자 하는 시도니까 fast fashion에 저항하고자 하는 시도들 중에는 뭐가 있었어요? Consumer movements, 소비자의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주어의 핵이 movements라고 해서 복수 명사입니다. 그래서 동사 자리에 복수 형태의 비동사 아가 온 거죠. 이것도 챙겨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시도들 중에는 소비자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아하, 뭐 하고자 하는 make more informed, 더 정보에 근거하면서 ethical, 윤리적인 결정을 하고자 하는 그들이 뭐할 때? 구매하고 사용하고 수선합니다. 그들의 옷을요. 옷을 구매, 사용, 수선할 때 정보에 더 기반한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려는 소비자 운동이 있다. 자, 정치사고 앞으로 나오면서 도치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어 동사의 수일치까지 추가적으로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문장 삽입 오랜만에 예측 한번 해봅니다. 6번 문장의 주어 보시면은 this practice라고 해서 이러한 실천. 요거지, 요거. 이러한 실천. 이러한 실천은 나타낸답니다. A return이라고 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요것을 우리 해설지에서는 회귀라고 표현하고 있었는데, 어디로 다시 돌아갑니까? The intimate connection of production with consumption. 생산, 만들기와 소비, 사용하고 착용하는 그둘 간의 긴밀한 연결로 다시 돌아감을 나타낸답니다. 다시 나타내는데, 이것은 언제 존재했던? 산업화 이전에 존재했던. 즉, 섬유, 직물, 의류의 산업화 이전에 존재했던 생산과 소비 간의 밀접한 연결로의 회귀를 나타냅니다. 자, 앞과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하는지가 딱 머릿속에 떠올라지죠. 앞에는 역사를 의식하며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아마추어적인 실천, practice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얘를 this practice로 받아주면서 산업화 이전으로의 회귀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문장 기준으로 뒤에는 산업화 이전, 생산 소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따라올 겁니다. 따라서 6번 문장이 해당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쵸? 좋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또 빈칸 추론입니다. 우리 교재 4강의 7번째 연습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내용 봅시다. 의사소통 의도와 무관한 자연적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의미를 구분하고 있어요. Communicative meaning, 의사소통적인 의미와 natural meaning, 자연적 의미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자연적 의미였는데, 자연적 의미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의사소통 의도와 관계없이, 다시, 의도와 관계없이 의미가 발생하는 것을 갖다가 natural meaning, 자연적 의미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이해하기 좋게 다이너마이트의 사례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위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누군가의 의도 인식이 필요 없음. 설령 의도가 있었다 해도 그것을 알아야 할 필요 없음. 결론, 자연적 의미는 의도와 무관하게 성립함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자연적 의미는 의사소통 의도와 무관하게 사물 자체가 전달하는 의미이다. 다이너마이트를 딱 떠올리면 위험이라고 하는 게 연결되는 것처럼요. 영어 유형문 갑니다. Grice argues that. Grice는 주장합니다. Natural meaning refers to meanings. 자연적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냐면 exist, 존재합니다. 의사소통적인 의도와 관련 없이 무관하게라고 해서 뭐뭐와 관계없이 무관하게 해당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도 있답니다. Independently of 뭐뭐와 관계없이라는 의미를 지닐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서 보여지냐면 다이너마이트의 사례에서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위험의 signals 나타내죠. 위험 신호를 보낸답니다. Whether or not Anyone intends to communicate that message. 자, 누군가가 그러한 메시지, 의미를 갖다가 전달하려고 했는가. 즉, 의도가 있든 없든, 의도가 있든 없든, 위험을 나타낸다. signal, danger, 위험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사례가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괜찮지요? 좋습니다. 자, 빈칸 픽으로는 우리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시는데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의사소통적 의미 언급하고 이와 대비되는 자연적 의미를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자연적 의미겠지요. 그치? 아하. 그러니까 영국의 언어 철학자인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을 하는데, in addition to 뭐뭐에 더하여. 얘를 살짝 언급은 해줘요. 의사소통적인 의미입니다. 얘 더해서 다른 종류의 의미도 존재를 하는데, 그것을 그는 뭐라고 일컫습니까? Natural meaning. 자연적 의미다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특징 나오죠? 자, 중요합니다. Characterized by라고 해서 뒤에는 특징 존재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things that have meaning,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뭐와 관계없이, regardless of, 뭐뭐와 관계없이, 우리 아까 요약문에서는 independently of라고 하는 표현을 배웠었는데, 뭐뭐와 관계없이, 뭐뭐와 무관하게, regardless of라고 지문 속에서는 표현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뭐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의사소통적인 의도가 있는가? 그 여부에 관계없이 의미를 지닌 사물들, 그러한 특징을 가진 것이 자연적 의미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자, 어법 서술형 픽은 여섯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간단히 말해서 박스에 적힌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하는데 danger, 위험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whether or not, 요거는요, 해석하는 방법을 한 덩어리처럼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뭐뭐 하는지의 여부.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아요. Whether or not. 뭐뭐 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없이. 자, 뭐 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Anyone intended to have me recognize that meaning.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그 의미를 인지하게 의도했는가. 의도했는가. 그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이 의미 덩어리를 통째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Whether or not. 얘가요. 자, 뭐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라고요? 누군가가 내가 그 의미를 인지하도록 의도했는가? 그 여부와 관계없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위험을 의미를 한다고요. 이것이 자연적 의미가 되는 거겠지요. 그치? 자, 여기에서 문법 포인트 두개더 짚습니다. intend to 부정사, 뭐뭐 하기를 의도하다.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 오는 거 챙겨주시고요. 거기에 걸리는 have 동사가 오형식으로 쓰여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왔지요? 목적어가 동사 원형 하게 하다. 자, 동사의 쓰임까지 별도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다른 출제 픽으로 순서 예측 한번 해볼 겁니다. Grice라고 하는 한 학자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자연적 의미의 내용이 여기 존재했었죠? 아까 읽었던 문장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예시로 뭐가 등장해요? 다이너마이트가 등장합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무엇을 의미한다? Danger, 위험을 의미를 한다. 그 내용 이어받아서 to recognize the danger, 위험을 인지하기 위해서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내용 한 단계 더 뻗어나가지요. 추가적으로 비록 뭐일지라도 다이너마이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놓였다라 할지라도 내가 위험을 느끼기 위해서 그 의도를 인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 더해지고 있어요. 순서 흐름 충분히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여덟 번째 연습 문제로 넘어오셔서요. 역시나 빈칸 추론입니다. 과학 발전이 인간 복지에 미치는 양면적 영향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과학 발전의 기준은 이해증가 플러스 자연 통제 능력 증가입니다. 현대 과학은 순수 탐구에서 인간을 위한 실용적 연구로 변화했어요. 자연은 인간 복지의 위협이 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은 이러한 자연을 통제하려고 발전했답니다. 그러나, 핵심은 여기에서부터 시작. 모든 통제가 인간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과학은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연을 통제하려고 발전을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통제가 인간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의료기술의 사례를 들어주면서 숙명을 연장시켜줄 수 있지만 이게 무엇의 연장이기도 하다. 고통의 연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결론, 과학적 발전이 항상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라는 내용이었지요. 자, 다시요. 과학의 발전은 자연 통제 능력을 높였지만 그것이 항상 인간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랍니다. 영어 요약문 갈게요. Scientific progress, 과학의 발전은 increases human control over nature, 자연에 대한 인간의 통제를 증가시켰지만, 자, 그러한 통제는 does not always 부분부정입니다.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 다시, 항상 뭐뭐인 것은

부분부정 해석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항상 뭐 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 복지를 증가시키는, 향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 예시 들어주고 있습니다. Medical technology, 이 의료기술, 의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may prolong life,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줄 수는 있지만 동시에 extending suffering, 고통도 연장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인간 복지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다고요. 자, 빈칸 예측 갑니다. 여섯 번째 문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방금 요약문에서도 살짝 봤던 내용인데요. End of life treatments는 연명 치료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했기에 가능해진 치료지요. 연명 치료라고 하는 것은 입증해 준답니다. Medical innovation and confidence, 의학적인 혁신과 역량을 입증을 해 주지만, can sustain life, 생명을 지속시킬 수는 있어도, but not living, 삶을 지속시키지는 못한다라고 해서 얘들아, 여기에서는 life와 living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life는 생명입니다. 생물학적 의미의 생존, 목숨을 이어나가게 할 수는 있으나, Not living이라고 해서 삶을 지속시키지는 못한답니다. 즉, 의미 있는 삶. 삶다운 삶을 보장하지는 못하는구나. 그냥 고통은 계속 느끼는 채로 병상에 누워 지내는 기간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의미의 생존은 지속시킬 수 있어도 의미 있는 삶다운 삶을 지속시키지는 못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빈칸으로 물어보기가 좋고요. 함축 의미 추론까지 이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엇법 갈게요.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자, 의학기술입니다. 과학에 기반한 의학기술은 has lengthened, 연장시켰습니다. 인간이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횟수를 증가를 시켰고, 이것이 뭐 했습니까? 지금 예를 의미상의 주어로 하는 분사구문이 따라왔습니다. 요 단어 아셔야겠죠? condemn 나오고요. 뒤에 A to B 나오면서 해석을 어떻게 한답니까? 운명 지어왔다. A를 B로 운명 짓다. 자, A를 B로 운명 짓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는구나. 즉, 그를 어떠한 존재로 운명 지었습니까? 외롭고 병상에 누워 지내는 존재로 운명 지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의미상의 주어가 의학기술이기 때문에 ing의 능동 형태 쓴 거는 괜찮지요. 그치? 좋습니다. 현재 분사 쓴 것까지 챙겨주시고. 자, 마지막 문장 삽입 예측 갑니다. but이라고 하는 연결사가 눈에 띄네요. 그쵸? 자, but으로 뒤집고 있는 네 번째 문장입니다. 그리고 not all이라고 해서 이것 또한 부분부정이지요. 모든 게다 그런 것은 아니다. 즉, 모든 통제와 방향 전환이 인간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겠습니까? 자연 통제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이 나왔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통제가 인간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서 뒤에 의료기술 사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의료기술 사례를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그쵸? 좋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아홉 번째 질문으로 넘어오셔서요. 빈칸 추론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행동 연구를 통한 동물복지 향상에 관한 글이었어요. 동물복지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은 자연적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연 행동을 연구하게 되면 야생동물과 사육동물의 차이를 인식하게 하는데 자연 행동이 곧 욕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욕구일 가능성이 있는 행동 후보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사례 등장하죠? 집닭의 조상인 야생닭은 밤에 나무에서 쉰답니다. 따라서 닭에게 횃대에서 자는 욕구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설은 실제 실험을 통해 검증을 할 수가 있답니다. 요약 갑니다. 동물의 자연적 행동은 복지 욕구를 직접 증명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가설을 제공을 한답니다. 즉, 자연적 행동, 야생동물의 행동을 살피는 거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100% 사육개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아닐지라도 검증해 볼 만한 후보는 제공한다. 요 소리겠지요. 영어 요약문 갈게요. Knowledge of a specific natural behavior, 어느 한 종의 자연적 행동에 관한 지식, 즉, 자연적 행동에 대해 아는 것은 헬프의 목적어 자리에 동사 원형 왔네요. 도움을 준답니다. Identify,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Possible behaviors important for animal welfare. 동물 복지에 중요한 가능한 행동, 즉 행동 후보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그리고 these behaviors, 이런 행동들은 그런 다음에

사육된 개체라고 해서 captive members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단어의 쓰임도 살펴주셔야 어쨌든 그 지식으로서 우리는 그 종의 야생 개체와 사육 개체 간의 차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and therefore 따라서 makes us aware of 우리로 하여금 인지하게끔 한답니다. The possible behaviors 가능한 행동들. 행동의 후보들을 인지하게끔 한답니다. 내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육 개체가 might want to. 중요한 건또 요거지, 얘들아. 원할지도 모르는. 원할지도 모르는. 100% 원한다를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원할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한 행동들을 인지하게끔 해준다고요. 그쵸? 자, 요 부분. 지금 therefore 뒤에 위치하면서 앞선 내용의 결과임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요 내용 예측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어퍼픽으로 네 번째 문장 한번 가볼 건데, 우리 배웠던 겁니다. The fact that이라고 해서 딱 봐도 답이 나오죠. The fact.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 내용이 궁금해. 내용이 궁금하면 뭐 해줘야 되겠습니까? 설명해줘야 되겠습니다. 대세 괄호가 여기에서 닫히면서 이때 대세 뭡니까? 앞서 명사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동격의 접속사 대시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입니까? The Jungle for Ancestors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의 조상 야생닭이에요. 집닭의 조상이 야생닭을 가리키는 건데 어쨌든 이 Jungle Fowl이라고 하는 조상입니다. 우리의 집닭의 조상인데 이 닭이 글쎄 항상 Roost in trees at night, 밤에 나무에서 잤어요. 밤에 나무에서 잤다고. 근데 이러한 사실은 지금 얘가 주어의 핵이 되면서 동사 자리에 하이라이트가 온 거예요. 그치? The fact. 얘가 핵이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 S를 붙여준 거예요. 주어 동사의 수일치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강조한답니다. The possible importance of roosting to modern birds. 현대 품종에게도 roosting, 횃대에서 자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음을 강조를 한답니다. 동격의 접속사 that, 다음 주어 동사의 수일치까지 추가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어서 어휘 적절성 한번 가볼게요. 그 지식은 이걸 말해주는 건 아니랍니다. They will necessarily, 반드시란 뜻이죠. 반드시 원할 거야. 왜냐하면 그 행동이 자연스러우니까. 여기에서의 they가 가리키는 것은 사육 개체들이고요. 뒤에 they가 가리키는 것은 그런 자연스러운 행동, 야생 개체에게서 관찰된 행동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행동이 자연스럽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원하지는 않을 거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candidates, 후보는 제공합니다. 뭐될수 있는? 검증될 수 있는. 즉, 우리가 검증할 만한 후보군은 제공을 해주더라. 지금 하나의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어휘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장은 어휘 적절성 후보 문장으로 꼭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문장 더 볼게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 비슷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Definitely라고 해서 반드시. 아까는 necessarily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여기에서는 definitely가 나왔구나. 그러나 이것은 무엇은 제공해준다? Plausible hypothesis. 그럴듯한 가설은 제공해준다. 앞서 말한 내용이랑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요. 이 문장도 추가적으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OX 퀴즈 나갑니다. 1, 2, 3, 4번의 내용, 우리 배웠던 기억 되살려서 체크를 해 보시고요. 바로 정답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답글로 O인지 X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숨가쁘게 너무 잘 달려오셨습니다. 복습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지문 미리 한번 챙겨주셔서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탐구의 새로운 기준 이호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말고사 3회차 분량 해설해 볼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1회차, 2회차를 좀 풀어봤는데 좀 특징이 좀 달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1회차에는 솔직히 사상가들을 좀 묶어가지고 비교 분석하는 문제들이 좀 많았고, 2회차에는 조금 더 그래도 좀 단독 문제들, 사상가 한 명을 내놓고 선택지 5개나 4개를 물어보는 그런 단독 문제들이 좀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각각의 문제마다 특징이 좀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단독 문제는 그만큼 한 사상가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 비교 문제는

현재는 그한 사상가 마다는 뭐 선택지가 한두 개, 세개 정도밖에 안 나오겠지만 좀 비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서 굳이 말하면 1회차가 좀더 어려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내신을 보게 된다면 아마 단독 문제 2회차 같은 유형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신 시험은 시간이 제한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도 당연히 고려를 하시겠죠. 그래서 너무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함께 마지막, 이죠?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기말고사 3회 200페이지이고요. 1번 문제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제 신문 보니까요. 국가의 통치자는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 한 어떤 사유재산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통치자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통치자라는 표현, 뭐 당연히 일반적으로 그냥 정치인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유재산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좀 독특한 주장을 했어요. 맞죠? 이 주장했던 사상가 누구? 플라톤. 그죠? 자, 그리고 생활 필수품은 방위자들에게 보급되는 정도만큼만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치자는 방위자처럼 공동식사 및 공동생활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이 통치자에게 굉장히 엄격한 절제를 강조했었던 플라톤의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통치자와 방위자라는 이 표현까지 보여줬으니까 플라톤인 거 확실하게 알수 있겠고요. 통치자와 방위자를 묶어서 이제 수호자라고도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자, 1번 볼게요. 통치자는 사유재산의 소유와 공익 실현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미 제시문에 나왔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공익 실현 병행 뒤에다가 놨죠?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이 가도록 만들었는데, 사유재산의 소유 절대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틀렸어요. 되게 좋아 보이게 만들어 놨죠? 이게 함정입니다. 자, 2번. 모든 계층이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고 통치자가 될수 있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플라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일단 플라톤은 선천적인 성향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이성을 갖고 태어난다. 이성적인 어떤 능력을 탁월하게 갖고서 좀 특출나게 태어나기도 하고요. 그것을 완전하게 발휘함으로써 우리가 덕을, 즉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선의 이데아를 인식했다라는 것은 곧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굉장히 탁월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층이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고 통치자가 될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타고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플라톤은. 자, 3번.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종사해야 된다. 요게 플라톤의 가장 적절한 설명이 되겠고요. 3번이 정답이겠죠. 자, 4번. 모든 계층인 자신의 직분뿐만 아니라 다른 계층의 직분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역할 교환이 제일 나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자는 각자의 일을 하는 것, 그게 제일 정의로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5번. 모든 계층이 자신의 역할 수행을 위해 절제의 덕을 함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함양해야 한다라고 했었죠. 여기서 말하는 절제라는 것은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계층에게 주어진 일들의 이제 절제를 발휘하면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 요게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절제의 덕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제할 일을 하면서 각자 절제를 잘 지켜냄으로써 결국 모든 계층들은 조화를 이루게 되고 정의를 실현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3번이 적절한 정답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만 모두 체크를 표시한 학생은? 이라고 했네요. 자, 차등의 원칙은 결국 이라고 했습니다. 차등의 원칙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롤스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천무적 재능의 분포의 차이를 공동의 재산으로 간주하고요. 이러한 재능에 따른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데 합의하는 것이다라고 이미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물론 뭐 제시문의 내용처럼 어렵게 선택지가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는. 근데 여러분들의 시험에도 아마 너무 딥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딱그 정도 수준으로만 공부하세요. 저는 롤스 정리할 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이 가르쳐 드렸는데, 그래도 그 정도 이해하면 충분히 모든 문제 다풀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차등의 원칙, 결국 천무적 재능의 이런 어떤 우연성의 분포를 공동의 재산으로 여긴다면, 결국 그 재능의 분포로부터 오는 이익이라는 것을 함께 나눠 갖는데 합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원초적

입장에 당사자들이 채무적으로 더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수혜자들의 여건을 개선해 준다는 조건에서만 그들의 행운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것은 결국 최소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실현시킨다는 전제하에만 성립될 수 있다라는 롤스의 입장이 나와 있죠. 롤스의 주장. 자, 이제 롤스의 입장에서요. 부합하는 선택지를 골라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정의 원칙과 절차적 공정성은 무관하다라고 했는데 절대 틀렸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절차적 공정성으로부터 도출된 거예요. 어떤 절차적 공정성?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이라는 완전히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정의의 원칙도 정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또한 그 정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 현실에서 우리가 법과 제도를 만들어낸다고 했죠? 그 법과 제도라는 것이 일종의 분배 절차로서, 정의로운 분배 절차로서, 그 정의로운 분배 절차를 토대로 분배된 개인의 몫이라는 것도 역시나 정의롭다고 바라봐야 한다는 게 롤스의 주장이었죠. 그래서 정의 원칙과 절차적 공정성이 무관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유사한 인생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 기회균등의 원칙의 의미라는 것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천부적 자산과 능력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왜요?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천부적인 어떤 자산, 능력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 근데 무엇을 알고 있다? 어떤 일반적인 어떤 지식들이라거나 그런 것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회학적인, 심리학적인, 경제학적인 어떤 지식들, 뭐 이런 것들은 알고 있다. 자,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언제나 부정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라져야 한다가 아니죠. 이런 것도 굉장히 쉽죠, 여러분.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건 아래에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실현된다는 조건 하에서 성립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2원칙, 정의의 제2원칙을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의 허용 조건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만 외워도 문제 상당히 많이 풀수 있어요, 여러분. 허용 조건이란 말이 뭐예요? 이 정의의 제2원칙이 실현되지 않으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맞췄네요. 그래서 병의 가장 적절한 정답을 골라냈네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나 그림은 알고리즘이고요. A에서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자, 갑을 보니까 공적 정의가 원리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등가성의 원리다라고 했습니다. 등가성의 원리, 뭐 다시 말하면 동등성의 원리,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요. 공적 정의라는 표현도 여기서는 사법적인 정의, 그죠? 어떤 법적인 정의로운 법을 통해서 정의로운 형벌을 실현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등성의 원리 이야기했던 사상가 칸트죠. 자, 그러므로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악한 행위를 했을 경우 너는 너 자신에게도 같은 것을 행하는 셈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칸트가 나와야겠고요. 자, 을 보면요. 인간은 장기간 반복되는 지루함과 비참함을 이겨낼 만한 탄력성을 갖고 있지 않다. 여기서 포인트는 장기간이겠네요. 장기간. 그죠? 따라서 사형보다 종신노역형은 구경꾼에게 더큰 공포를 안겨줍니다. 종신노역형을 강조하고 있는 사상가 누구? 베카리아죠. 그래서 을은 베카리아겠네요. 베카리아. 자, 구경꾼은 수용자가 당하는 고통의 합산을 고려하지만 수용자는 순간의 비참함에 사로잡혀 미래를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경꾼이라는 것은 그 종신노역형을 바라보고 있는 대중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칸트 베카리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에 맞춰서 선택지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갑은 칸트였고요. 그리고 을은 베카리아였어요. 베카리아. 자, 이렇게 놓고 풀어볼게요. 자, 기억. 생명권의 양도가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요. 일단 누구를 노렸냐라고 한다면 베카리아를 의도한 선택지요. 베카리아를 의도했어요. 뭐, 분명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베카리아와 루소가 대립되는 의견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베카리아는 이런 생명권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중차대한 권리를 사회계약을 통해서 국가에 양도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양도했다, 베카리아는? 우리의 최소한의 자유의 몫을 양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형법을
구성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논거에 의해서 사형도 당연히 과도한 형벌로서 사회계약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베카리아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둘 다 동의하는 선택지를 골라야 되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 보복법만이 형벌의 양과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복법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 보복법이라는 것은 칸트의 개념이기도 하고요. 의미상 사실 베카리아에게 통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자지 응보주의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저질렀던은 딱 그만큼이 아니라 베카리아는 범죄 예방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큼 형벌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칸트가 동의할 것이고 베카리아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 니은 맞는 표현이죠. 자, 디귿 사회계약인 계약 당사들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베카리아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베카리아가 동의하죠. 근데 베카리아가 아니라고 대답하는 B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귿 정답 될 수 없고요. 자, 리 사형의 정당성은 여기 중요한 것은 사형입니다. 사형. 사형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유용성의 원리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요. 판단되어야 하니라고 했으니까 베카리아는 당연히 맞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유용성의 원리, 공리의 원리겠죠. 그래서 이 사형은 종신 노역형에 비해서 범죄 예방 효과도 떨어져. 근데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왜 굳이 우리가 실현해야 돼? 차라리 종신 노역형 주면 되는데. 이런 논리죠. 그래서 베카리아가 리을 동의하는 선택지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 리을이 적절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4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현대사회에서 유행은 사회적 균등화 경향과 개인의 차별화 경향 사이에서 형성되는 삶의 양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 앞에서 굉장히 자주 봤죠, 여러분. 이 유행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고, 균등화 경향, 그죠?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고 싶어 하는 경향과 차별화 경향,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달라지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합쳐져서 생겨나는 삶의 양식이래요. 유행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지메레 분석이죠. 지메. 자, 유행은 언제나 상류계층에서 비롯되어 하류계층으로 확산되며 뭐 이런 표현들은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상식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지메레라는 사상가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하니까. 자, 그 과정에서 집단의 결속과 질서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하류계층이 상류계층을 모방하여 동일한 양식을 따르는 순간 그 유행은 소멸하게 돼요. 왜요? 상류계층이 다른 유행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류계층도 마찬가지죠. 사회적 균등화 경향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상류계층들과의 어떤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어떤 하류계층들과의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유행을 만들어내고 유행을 또 소멸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기억 볼게요. 사회 모든 계층이 자발적으로 유행을 창출한다. 틀렸죠? 누가 유행을 창출해요? 상류계층이 창출합니다. 자, 니은 하류계층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유행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상류 계층이 만들어 놓은 유행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류 계층은. 자, 디귿. 하류 계층은 유행을 통해 상류 계층에 동화되려는 욕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욕구 때문에, 그죠? 뭐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유행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욕구 때문에 상류 계층이 만들어낸 유행을 따라가게 되고 그 유행은 영원하지 않죠. 자, 리을. 상류 계층은 유행을 통해 다른 계층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맞죠? 그래서 디귿 리을이 적절한 정답이 되겠죠. 자, 5번 볼게요. 자, 갑을병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갑을병 세 사람의 입장이 나왔고요. 다양한 물질을 거대한 용광로에 넣어놓기듯이 이주민은 이주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언어와 문화적 특성을 포기하고 주류 사회에 동화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왔죠. 용광로에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문화적 특성을 포기하고 그리고 주류 사회에 동화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무슨 주의? 동화주의겠죠? 그리고 용광로 이론이겠죠? 동화주의의 용광로 이론. 자, 을 보면요. 고유한 맛을 가진 다양한 과일과 채소들이 조화를 이루듯이 이루어 맛있는 샐러드가 되듯이 샐러드라는 개념을 그냥 대놓고 줬죠? 다양한 문화가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샐러드볼 이론이 되겠고요.
나무나 중이 중에서도 샐러드 볼 이론. 자, 병은 국수가 주된 역할을 하고 라고 했죠. 국수라는 표현 나왔죠. 고명이 부수적인 역할을 하듯이 주류문화가 중심이 되면서도 소수문화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라는 국수대접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국수대접 이론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거죠. 주류문화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 그렇죠? 뭐 물론 문화 간의 어떤 공존을 주장하고 있지만 주류문화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입장을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갖고 올게요. 동화주의입니다. 이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할 리가 없죠. 포기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주장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단일 문화를 형성하기를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입장이죠. 자, 2번. 을의 입장이면 샐러드볼 이론인데요.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 간의 위계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입장은 당연히 국수대접 이론의 입장이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샐러드볼 같은 경우에는 샐러드, 뭐 과일, 야채 이런 것들의 뭐 위계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다 평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평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3번. 이제 국수대접 이론인데요. 다양한 문화가 서로 평등한 관계로 공존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요런 거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죠. 평등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샐러드볼 이론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제시문에서도 봤지만 국수대접 이론은 기본적으로 주류 문화와 어떤 비주류 문화 간의 위계를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 평등한 관계라는 표현은 쓸 수가 없죠. 자, 4번 갑과 을이네요. 이렇게 사실 공통점 찾기는 어려워요. 비주류 문화를 주류 문화에 융합해야 한다. 비주류 문화가 없어져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동화주의는 동의하겠는데 우리 샐러드볼 이론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자, 5번. 요렇게는 공통점 찾기는 쉽죠. 자,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없죠,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키워드가 조화 그리고 공존. 네,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다만 요쪽은 평등으로 나아가는 입장이고요. 요쪽은 그래도 주류 문화의 주된 위치를 인정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번 둘 다 동의하기 때문에요. 적절한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볼게요. 자, 6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죠. 자, 갑을 보니까요.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에 속하며 사람은 본질적으로 국가에 살아야 하는 동물이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애초에 국가라는 것이 자연적인 거고요. 본성적인 거고요. 사람도 역시나 본성적으로 국가의 이 공동체에 소속될 수밖에 없는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모든 국가는 여러 공동체의 종착력으로 가장 높은 상위의 단계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딱 읽자마자 떠오르는 사상가 있죠, 여러분? 누구?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자연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회적 동물로서 어떤 정치적 동물로서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공동체를 인간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냈다고 했죠. 그래서 뭐 작은 공동체, 가족부터 시작해서 뭐 마을이라든지 뭐 도시라든지 뭐 계속해서 커지다가 그 최종적으로 커진 형태가 바로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을 보니까 군주는 백성의 생업을 마련해주는데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충분하게 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먹여 살릴만 하게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군주가 백성의 생업을 마련해주는 것이 바로 군주다운 역할이야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렇게 한 후에 백성을 선한 대로 그 다음에 도덕성을 유지하는 대로 이끌어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한자로 바꾸면 뭐예요? 항산, 항심. 그래서 을은 가볍게 맹자 찾아줄 수 있겠죠? 자, 선택지 골라볼게요. 자, 기억. 국가는 시민들의 덕 함양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덕윤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결국에는 시민들이 덕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육하고 그 덕의 함양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자, 니은.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맞죠? 자연 본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인위적인 뭐 동의나 계약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역님은 맞고요. 자, 디귿. 통치자는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아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이게 바로 민본주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본주의. 그래서 당연히 맹자 민본주의 맞고요.
방금 뭐 항상 항신만 읽어봐도 민본주의 티가 많이 나죠? 자, 리을, 통치자는 백성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정치에 직접 참여한대요. 뭐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근데 맹자, 뭐 왕정에 살던 사람이에요. 사실 민주주의, 뭐 정치에 대한 직접 참여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지는 않죠. 정치에 참여하려면 결국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아니면 뭐 최소한 왕 곁에 있는 신하 정도가 되어야 할 텐데, 그죠? 그렇게 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제 쉽지 않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세 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볼게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어떤 의견을 틀렸다고 생각해서 침묵을 강요할 때도 그 의견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옳은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묵을 강요한 때요. 어떤 의견이 틀렸다고 해서 침묵을 강요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 왜? 우리가 강요한 그 침묵을 강요한 의견이 올바를 수도 있잖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의견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라는, 오류 가능성을 생각해야 돼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미래 입장이 나와 있네요. 이거 앞서서 우리 풀었던 회차에서도 비슷한 제시문이 나왔었죠? 자,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에는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하는 것인데 밀은 그것에 반대했고요. 그래서 소수 의견에 존중하면서 계속해서 토론해 볼 것을 이야기했고요. 토론을 통해서 소수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 자체가 어느 모로 봐도 이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번, 타인의 의견 배제는 무오류에 대한 착각에서 비롯된다라는 거, 그죠? 무오류를 가정하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을 배제하고 내가 맞아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1번이 적절한 전답이네요. 자, 2번, 침묵을 강요당하는 어떤 의견은 반드시 잘못된 것이다, 아니죠? 옳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3번, 어떤 의견이 침묵당해도 그 내용의 진위를 알 수 있다, 침묵당했는데 어떻게 판단해요? 들어봐야죠. 그래서 소수의 의견을 들어주어야 한다. 자, 4번,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오를 가능성까지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도 뭐 2번이랑 똑같은 선택지죠. 반드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를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거죠. 다만 확인할 수 없을 뿐, 침묵하게 되면. 자, 5번, 모든 의견은 동일한 가치를 가짐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당연히 틀렸습니다. 비판 자유롭게 해야 되죠. 토론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건설적인 어떤 비판 속에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결국엔 더 나은 진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게 미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찾아주면 되겠죠. 자, 8번 볼게요. 자,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갑을 보니까요. 구조적 폭력의 대표적 예는 정치와 경제에서의 억압과 착취이다라고 했습니다. 개념이 나와 있죠. 구조적 폭력이라는 개념. 누구예요? 갈등. 그죠? 이는 몸과 마음에 작용하지만 반드시 의도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의도된 것도 있고요. 의도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의도되지 않은 게 거의 대부분이겠죠. 이것도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그죠? 뭐 사회 구조에 의해서 발생한 폭력이라는 것이 누가 막 의도적으로 폭력을 만들려고 그 사회 구조와 법과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근데 뭐 물론 일탈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뭐 나쁜 정치인들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법안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의 이면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갑은 갈퉁이라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을, 평화 상태는 평화 연맹이 있어야 한다. 아하, 평화 연맹, 그죠? 평화 연맹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 연맹은 평화 조약과 구별되는데 이것도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죠. 평화 조약이라는 것은 특정한 국가 간에 발생한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평화연맹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전쟁의 종식을 추구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로 확산되어야 하는 약속을 이야기, 조약을 이야기합니다. 자, 평화연맹은 평화조약과 달리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라고 비교해 설명해주고 있네요. 누구? 칸트. 자, 1번. 갑의 입장에서요. 갈등의 입장에서 구조적 폭력은 반드시 고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뭐 제시문에도 이미 있었죠. 아까도 설명해 드렸었고요. 반드시 그렇지 않다. 자, 이번 문화적 폭력만 사라진다면 진정한 평화가 실현된다라는 것도 틀렸죠. 문화적 폭력이 사라진다고 해도 구조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이 남아있다면 평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모든 것이 사라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3번. 일시적인 전

전쟁의 억제만으로도 영구 평화가 보장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일시적인 전쟁의 억제인데, 영원한 평화라는 말과 동시에 쓰이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냥 문장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일시적인 전쟁의 억제라는 것은 결국 뭐 휴전 조약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 가짜야. 거짓 약속이야라고 칸트가 비판을 했죠. 영구 평화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확정 조항 세 가지 실현시키면 됩니다. 자, 4번. 평화 조약은 모든 전쟁을 근본적으로 종식하는 규정이다라고 했는데 뭐가 그렇습니까? 평화 연맹이 그러하다는 거죠. 평화 조약이 아니고요. 자, 마지막 정답은 5번이겠네요. 갑과 을의 입장에서요. 진정한 평화는 정의의 실현을 전제로 한다. 뭐 사실 어찌 보면 되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이라서 뭐둘다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뭐 갈등도 뭐 평등과 뭐 정의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사상가이고요. 칸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영원한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 자체가 실천 이성의 명령이고 국제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5번이 둘 다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자, 종교적 인간은, 종교적 인간 나왔네요. 종교적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분석했던 사상가, 누구? 엘리아데. 자, 언제나 이 세계를 초월하면서도 그 안에 성스러운 것, 곧 절대적 실제가 현존한다고 믿는다. 그죠? 절대적인 실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실제라는 것은 어딘가에 존재하는 뭐 정신적인 것.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사실 실제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막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요. 그래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좀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면 실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배운 사상가들 중에는 거의 두 가지 정도로 쓰여요. 이제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를 실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보통 신이 나왔을 때 실제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이해해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신이 현존한다고 믿는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성스러움은 나무나 돌 같은 자연물 뿐 아니라 다양한 현상 속에서 드러나며 이를 통해 세계는 질서와 조화, 풍요로 충만한 우주적 유기체로 경험된다. 그죠? 우리는 종교적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우주 속에서, 어떤 자연 속에서 계속해서 성스러움을 경험하게 돼요. 자, 하늘은 신의 초월성을 계시하고요. 그죠? 이 하늘 앞에 작아지는 나, 그죠? 이 신의 초월성을 계시하고 있고, 대지는 우주적 어머니이자 양육자로 나타난다. 비종교적 인간은 근데 반면에 이 친구들은요. 종교를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죠. 초월을 거부하고 자신을 역사의 유일한 주체로 간주하며, 그죠? 인간의 역사는 우리가 만드는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죠. 세계를 세속화된 공간으로 본다. 그러나 그는 의식하지 못한 채 특정한 장소나 인생의 전환점을 특별하게 경험하면서 종교적 체험의 흔적을 드러내기도 한다. 무의식적으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엘리아데의 분석이네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찾아볼게요. 자, 1번. 자연물 그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당연하죠. 자연물 그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성스러움, 신성성을 숭배하는 거죠. 자,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죠? 언제나 이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 성이라는 것, 속이라는 것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자, 자연은 성스러움을 드러내는 초월적 존재 그 자체이다. 틀렸죠? 초월적 존재 자체라고 하면요. 이게 바로 신입니다. 신. 자연이고 신이니라고 말한 거니까 당연히 아니죠. 오히려 자연을 통해서 이 신의 신성성이라는 것이 드러날 순 있으나 그거 자체가 신인 건 아닙니다. 자, 4번. 종교적 인간은 자연물을 통해 현존하는 성스러움을 숭배한다. 이게 맞죠? 그래서 자연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성스러움을 숭배하는 거고요. 자, 5번. 일상적 삶 자체가 언제든지 성스러움의 드러남이 될수 있습니다. 이 세계 자체가, 이 우주 자체가 신이 만드는 것이고, 이 세계 어디에서든 성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다. 자, 3번이 적절하지 않은 정답이 되겠죠? 자, 10번 볼게요. 자,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삐뚤어진 본성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현세의 삶을 행복하게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관용을 알고 베풀 줄 알아야 한다. 해답이 뭐래요? 관용을 알아야 된대요.
일단

결론부터 그냥 말씀드릴게요. 일단 관용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죠. 사실 우리 교육과정 안에서 관용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상가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사실 이 제시문의 볼테르이고요. 우리 전에 문제 풀면서 제가 설명해 드렸었죠. 볼테르이고. 뭐 굳이 말하면 로크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로크는 우리 교재에는 뭐 나와 있진 않고요. 문제화되어 있진 않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거 사상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내신 시험에는 사실 볼테르 정도의 사상가가 뭐 이런 식으로 제시될 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고, 아, 관용이 어떤 내용이구나, 볼테르가 어떤 주장을 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충분히 시험에 나와도 제시문이 길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자, 종교나 형이상학적 문제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주 터무니없는 욕심일 것이다. 그죠? 똑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관용해야 돼. 자, 한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의 정신을 예속시키고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무력으로 세계를 굴복시키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례를 보니까 A는 자신이 사는 마을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된 것이 불편하대요. 뭐 불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는 모두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도록 강요해야 갈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관용해라라는 이야기를 볼테르가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 같은 언어와 문화를 따르도록 타인에게 강요하세요.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2번.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 배척하고 교류를 중단하세요. 쫓아내란 이야기 아니죠? 자,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며 관용을 실천하세요. 이 관용이라는 키워드. 3번. 이거 사실 거의 주는 문제죠? 자, 4번. 마을 사람들의 종교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틀렸고요. 자신의 문화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이주민의 문화를 수용하세요. 뭐 이게 수용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오, 맞네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문화가 잘못되었다? 이것도 아니죠, 여러분. 서로 관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자, 3번이 적절한 정답이죠.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만 모두 체크를 표시한 학생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건강에 좋은 곳에 거주함으로써 우리가 건강해지듯이 젊은이들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을 담고 사랑하고 공감하도록 이끌리게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젊은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문제 풀다가 팁 한번 드렸었죠.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예술 작품에 남아 있는 아름다운 작품, 예술 작품이겠죠? 예술 작품에 녹아져 있는 내용들을, 어떤 교훈들을, 아름다운 말들을 사랑하고 공감하도록 젊은이들이 이끌어지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덕주의자의 주장이고요. 이런 젊은이라는 이런 표현들, 이런 생소한 표현들을 봤을 때 전에 설명을 드렸죠? 플라톤이라는 거 쉽게 판단할 수 있고요. 자, 꼴사나움과 나쁜 리듬, 그리고 부조화는 나쁜 말씨와 나쁜 성격을 닮은 반면에 그 반대의 것들은 즉 절제 있고 좋은 성격을 닮았다. 우리로서는 오직 신들에 대해서만 감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좋은 성품의 상을, 좋은 성품의 상, 어떤 선의 이데아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을 자신들의 시 속에 새겨넣도록 강요하거나 아니면 우리 곁에서 시를 짓지 못하도록 추방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우리는 아름답고 우아한 것의 성질을 천부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장인들을 찾아야지 않겠는가, 그죠? 어떤 예술 작품 속에 이제 진정한 예술 활동이라는 것이 예술 작품 속에 이제 선과 미의 이데아들을 이제 담아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데아를 모방해야 된다. 그냥 현실에 있는 사물을 단순 모방하는 것이 진정한 예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플라톤의 입장을 찾아볼게요. 예술과 도덕은 무관한 영역이다. 말도 안 되고요. 도덕주의인데. 예술은 미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할수 있다. 그죠? 미적 가치 추구하자 이겁니다. 뭐 미의 이데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그 예술이라는 것이 언제나 자신만의 역할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 예술은 도덕적 교훈이나 본보기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가져야 한다. 자,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때 예술 발전이 촉진된다. 이 표현의 자유, 예술가의 자율성 이런 거 강조하는 입장은 예술 지상주의의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두 개의 정답 처리했던 병이 가장 적절한 학생이 되겠네요. 자, 1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의 입장으로 옳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를 보니까요. 분단은 전쟁의 상처와 사회적 비용을 남기고 남북 간 경쟁과 군사비 지출로 자원을 낭비한대요. 즉, 여기서 낭비하고 있는 것은 바로 통일비용, 아니, 분단비용이 되겠죠. 분단비용. 자, 통일은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이득이 있네요. 편익이 있네요. 자, 자원의 낭비와 사회적 비용을 줄여서 성숙한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이루며 국제적 위상까지, 그죠.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까지.

까지 이룩할 수 있대요. 당연히 통일을 찬성하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느껴집니다. 자, 나를 보니까요. 분단으로 인해 단절된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민족 역량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둘다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해주고 있는데 이쪽에는 나 쪽에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족 역량의 제약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뭐 사실 같은 맥락이죠. 뭐 이야기했는데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 뭐 민족 역량의 제약을 극복한다, 사실 똑같은 이야기죠. 자, 다만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현실을 고려해 혈연적 민족 기념을 넘어 문화적 생활적 공유를 지향하는 열린 공동체를 형성해야 됩니다. 조금 더 범위가 넓은, 그죠? 우리 한민족에서 좀더 범위가 넓어진 그런 의견들을 제시했지만 어쨌든 둘다 통일을 찬성하고 있는, 굉장히 긍정하고 있는 그런 입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가. 통일 없이도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 전혀 나와 있지 않았고요. 그 사회적 비용의 낭비라는 것 자체가 분단 비용의 낭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통일을 해야 해소될 수 있겠죠, 당연히. 자, 니은. 통일은 민족의 역사적 정체성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었죠? 첫 번째 줄에서. 자, 티귿. 통일은 국가적 역량을 극대화하는 길이다. 아까 전에도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이거. 뭐,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 뭐, 민족 역량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등등의 표현들. 뭐, 우리 국가적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표현들. 다 똑같은 표현들이고요. 자, 릴. 통일은 그릇된 현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필요하다. 그죠? 이런 어떤 단점들, 어떤 한계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는 뭐 사회적 비용의 낭비, 뭐 분단 비용의 낭비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고, 여기서도 민족 역량이 지금 제약되어 있다는 어떤 현실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죠. 니은디귿 리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13번 한번 볼게요. 자, 가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국제정치는 권력이라 정의되는 국가 이익에 기초한 객관적 법칙에 따라 지배된다. 누구예요? 현실주의. 이거 사실 목연소거든요. 권력이라 정의되는 국가 이익에 기초한 법칙에 따라 지배된다. 그죠? 국제관계라는 것은 권력과 국가 이익, 이해관계에 따라서 규정된다라는 거죠. 자, 이는 인류 불변의 법칙이어서 국제정치는 본질적으로 권력투쟁일 수밖에 없고 결국 인간에게 다른 선택지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가는 현실주의의 입장이겠고요. 현실주의. 목엔소의 워딩이네요. 자, 나를 볼게요. 자, 국가는 협력과 제도를 통해 공동선을 추구합니다. 아, 협력과 제도. 국가가. 자, 국제법과 국제기구는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촉진합니다. 누구예요? 이상주의자죠. 자,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은 도덕적이니까 국가도 협력할 수 있어 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주의의 입장이 나와 있네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입장. 자, 선택지 판단해 볼게요. 자, 기억. 국가의 권력욕은 필요에 따라 사라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절대 사라지지 않죠, 여러분. 왜요? 국가의 권력욕이라는 건 어디서 기인한다? 인간의 본성 속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사라질 수 있을 리가 없죠. 자, 니은. 국제법은 권력구조에 종속되어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거 현실주의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엄청 고난이도 선택지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그냥 피상적으로 배우게 되면은, 현실주의? 국제법 부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데 절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국제법 있어. 근데 이 국제법도 각 국가들이 자신의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따르고 있는 거야. 그 권력구조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디귿. 국제법 없이 국가 간 신뢰만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국가 간의 신뢰를 현실화시킨 게 그죠? 제도화시킨 게이 국제법인 거죠? 뭐 국제법 없이라는 표현이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자, 리을. 국제관계에서 갈등과 협력은 모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어떤 중첩적인 입장이 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현실주의 입장에서요. 충분히 협력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협력조차도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상주의도 역시나 뭐 협력 당연히 강조하고 있고요. 뭐 갈등에 대해서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재요? 국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어떤 제도들을 정비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다 동의할 것이다. 그래서 니은, 리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한번 볼게요.
자, 가해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이제 비판 문제네요. A와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비판 문제. 그죠? 비판을 골라라. 이고요. 자, 갑을 보니까 만미는 바로 맞췄죠, 여러분? 누군지 바로 캐치했어요, 우리. 만민, 누구? 롤스. 정의롭거나 적정 수준의 정치체제와 사회체제의 유지를 저해하는 불리한 조건하에 사는 다른 사회. 이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고통받는 사회겠죠. 원조와 르무가 있습니다. 갑은 롤스이겠고요. 롤스의 원조론이 나와 있네요. 자, 을, 사치품과 부질없는 것에 낭비할 만큼 돈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은 모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득의 1달러당 적어도 1센트, 1%네요.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누구예요? 싱어죠. 그죠? 그래서 롤스와 싱어의 원조론이 지금 나와 있고요.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비판을 하는 부분이죠. 자, 갑은 롤스, 을은 싱어. 자, 비판 문제 한번 찾아봅시다. 자, A면 롤스의 비판입니다. 원조는 온정주의적 간섭에 따라 시행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너무 좀 고난이도긴 합니다, 여러분. 온정주의적 간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온정주의를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좀 바꿔보면 부권주의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더좀더 쉬워요. 여기서 말하는 부는 부모님이에요. 아빠 할때그 부. 그죠? 그러니까 온정주의적 간섭, 부권주의적 간섭이라는 것은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듯이 간섭하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여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막 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 게 바로 온정주의적인 간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롤스가 말하는 이 원조라는 것은요, 온정주의적 간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 원조라는 것이 뭐 고통받는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간섭을 다소간에 범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롤스의 취지는 뭐였어요? 그렇게 막 대놓고 가서 막 정치적인 어떤 자율성을 침해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막 부권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되 그 간섭을 최소화하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틀렸죠. 온정주의적 간섭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롤스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원조의 목적이 인류 전체의 복지 증진이 아님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누가 주장할 법한 표현이에요. 사실 인류 전체의 복지 증진이니까 사실 싱어가 주장할 법한 내용인데요. 아님이라고 했으니까 롤스가 동의하겠죠? 그럼 당연히 싱어는 간과하고 있겠죠? 그래서 2번이 가장 적절한 비판이 되겠네요. 롤스의 원조 목적은 뭐예요? 정의 실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적이나 어떤 사회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 자, 3번. 원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제 반대입니다. 비판할 수 없음. 이거 우리 예전에 봤었죠?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4번. 원조의 방법으로 경제적 지원이 포함될 수 있음이라는 거 싱어 충분히 동의하죠. 오히려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싱어였어요. 근데 롤스가 간과하지 않습니다. 롤스도 원조로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자, 5번. 원조의 근거가 국가 간 부의 불평등 자체인 것은 아님이라는 것에 싱어가 동의했죠. 원조의 근거는 뭐예요? 고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롤스는 원조의 근거가 뭡니까? 만민법. 그죠? 그래서 뭐 국가 간의 부의 불평등이 발생했으니까 원조를 해줘야 돼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아니다. 만약에 이게 둘 다의 주장이었으면 결국 뭐 롤스도 막 차등의 원칙이 국제사회에 실현되어야 해라고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겠죠? 하지만 그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적절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5번, 1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든 법이 공통으로 가지거나 가져야 하는 일반적 목적은 공동체 전체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 행복 증가? 어? 공리주의 느낌 많이 나네요? 그러므로 우선 그런 행복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가진 모든 것을 가능한 한 제거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해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형벌은 그 자체로 악입니다. 공리원칙에 의거하면 형벌은 오직 그것이 더큰 악을 제거하리라고 보장되는 한에서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라고 공리의 원칙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고요. 형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아, 이거 벤담이겠구나라고 알수 있죠. 벤담이네. 자, 위와 같이 주장한 사상가를 쓰시오. 벤담.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위 사상가가 주장하는 형벌의 정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는 것. 범죄 예방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큼으로 형벌을 가해야 한다. 범죄자의 이익보다는 형벌의 해악이 커야 하고요. 형벌의 해악은 예방될 범죄의 해악보다 작아야 한다라고 벤담은 주장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범죄 예방 효과에 초점을 두고 쓰시면 되겠고요. 자, 17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지요.

0: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문화를 이해할 경우 명예살인, 노예제도, 인종차별과 같이 보편윤리에 어긋나는 문화도 하나의 문화로 무조건 인정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뭐에 빠질 수 있다? 관용의 역설. 제가 설명해 드렸죠. 관용의 역설. 기억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관용의 역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관용자들을 관용해줬는데 관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관용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역설적 현상을 이야기하죠. 그럼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침해받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인권이 침해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점. 자, 18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소비 행위를 통해 자신이 지닌 신념이나 가치관을 드러내는 이른바 미닝아웃이 확산되고 있대요. 내가 어떤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단순히 가격이나 품질만을 고려하지 않고요. 단순히 합리적 소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 인권존중, 지속가능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즉 윤리적 소비를 함으로써 소비를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는 소비자 개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만족을 추구하는 합리적 소비와 달리 재화,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전 과정에서 윤리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지는 윤리적 소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기억에는 합리적 소비, 니은에는 윤리적 소비가 들어가야겠고요. 그래서 윤리적 소비의 구체적인 방안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뭐 공정무역을 실현하는 것,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19에서 20번. 통일이 되어 전쟁 위협과 군비 경쟁이 사라지면 뭐를 뭐로 전환해서 국민 생활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뭐가 사라지게 돼요? 분단 비용이 사라지게 되죠. 분단 비용을 아꼈으니까 그것을 뭐 어디다 쓸 수 있어요? 통일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확보된 재원은 교육복지 복원 확대에 쓰여 사회격차를 완화하고 소수자에 대한 배려도 강화된다. 이는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과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네요. 자, 기억에는 분단 비용이 들어가야겠죠. 니은에는 당연히 그것이 전환된다라고 했어요. 뭐, 전환됐어요. 확보된 재원이라는 표현도 눈에 보이죠? 그래서 아, 통일비용으로 전환되었구나라는 문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기억에 비해 니은이 갖는 특징을 서술하시오. 분단비용에 비해서 통일비용이 갖는 특징. 분단비용은 이제 소모적인 비용이겠죠? 근데 통일비용이라는 것은 투자적인 성격이 갖는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지속적이고 소모적인 비용인데 반해 통일 비용은 한시적이고 투자적 성격을 가진 비용이다라는 것. 여기까지 해서 문제 다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참 길었던 이 45강의 러닝이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45강이라는 이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바뀐 어떤 내신 등급 체제 안에서는 한 과목 한 과목의 등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45강이 여러분들의 등급을 만점으로, 1등급으로 만들어줌으로써 굉장히 효용이 있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1등급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번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른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만점은 호성쌤과 함께.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1: 굉장히 저는 약간 잘해야 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책을 읽으라고 하고 싶어요.

나로 살아가면서 내 습관을 만들고 나의 반성을 만드는 거. 뭐 그게 삶 자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을 강력현장에서 형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작가로 살고 있는 박미옥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경찰관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그 마음으로 정말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학을 갈 수도 있었겠지만 집안 형편상 어렵다는 생각도 했지만 꿈을 포기하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는 반항심도 있었습니다. 먼저 살아보자라는 결심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인생을 빨리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도리어 저에게 많은 시간을 벌어줬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되고도 우연히 형사를 했는데 한 건 한 건 사실 해결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최초라는 이름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초의 여자 형사, 최초의 강력팀장, 마약팀장, 최초의 강력계장.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개인적인 자부심은 이렇게 전문수사관, 이 제도를 만들고 이 마스터 자격증 7번인데요. 이걸 이미 형사 경력 15년 차에 제가 이 마스터증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의미보다 또 다르게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이 없던 시절에 그 판례를 만든 형사가 되어 보았다는 거. 그리고 법의학 점검안으로 살인사건을 해결해서 선배 형사로서 후배들한테 뭔가 보여준 느낌이 있다는 거. 그런 시간을 연 없이 사용하고도 그런데도 제 나이가 52살이었습니다. 정말 시간 잘 쓴 것 같지 않아요?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산 지도 벌써 6년인데 지금 본캐가 순수 예술 작가의 어시스트입니다. 전시를 기획하고 성수동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고 이런 일들을 형사인 제가 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하면서도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될지 또 다른 꿈을 계속 꾸고 있을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가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저를 놓고 삶의 새로운 청소년기다.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제가 형사로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경험 없이 시작한 것. 사람들은 저에게 여자라서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묻지만 그거는 그 시절 그 시대의 이야기고요. 살아본 경험 없는 제가 범인을 잡아야 했고 피해자를 위로해야 했고 정말 세상은 막상 시작해보니까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도 두려웠고 실망도 했고 분노도 하고 절망도 했습니다. 막상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그게 우리가 만든 현실이더라고요. 범죄자들은 주로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리고 뭔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합리화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계속 그 문제는 남 탓이에요. 세상 탓이고. 그리고 제가 가장 본 잔인한 범죄는 나약하고 비급한 인물들이 주로 했습니다. 근데 이때 또 피해자를 생각하면 뜻하지 않은 진짜 신을 원망하고 싶은 일을 겪으면서 상처를 입죠.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힘이 없으면 일생을 진짜 힘들어하면서 사는 걸 보았습니다. 사건 사고는 예견할 수 있거나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현장에서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망치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한 사건 한 사건 해결하면서 진짜 형사가 되어간 것 같고요. 그 시간을 산 덕분에 여자 형사라는 개념도 없던 시절에 담당 형사로서 존재하는 가치, 저는 그것을 구체적이고 매우 분명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인생 문제 해결 능력도 생겼고요. 위기 관리 능력도 점진적으로 생긴 게 아닌가 합니다. 그때 가장 일을 잘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편의점도 털고 힘친 차로 도로를 달리는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일을 만났습니다. 수사를 하다 보니까 촉법소년과 청소년 그리고 성인의 형들이 어울려 있는데 이 형들이 나쁘게도 촉법소년 형사처벌을 안 받아도 되는 이 막내들한테 범죄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였냐면 아직 운전이 미숙한 이 친구들이 훔친 차로 달리다가 정말 큰 사고가 날까 봐 그 친구들도 위험하고 그 친구들로 인해서 타인도 위험해질까 봐 그래서 형사과 전체 인원을 설득했습니다. 일단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면서 촉법소년 위주로 그 친구들 집 앞에 자주 모이는 장소에 가서 범죄를 못하게 예방했습니다. 현기차에 태워서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그 틈에 형들이 하는 범죄를 소명하고 형들을 먼저 구속시켰습니다. 제발 이 막내 동생들한테 범죄를 못 시키게끔 그 촉법소년한테 면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냐고. 해맑게 멋지게 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멋진 삶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키도 많이 크고 싶고 옷도 멋있게 입고 싶고 아무튼 멋지게 살고 싶대요. 근데 줄 게 없는 어머님이 처지가 안타까운 어머님이 울고만 있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아이한테 그 자신이 극복해야 될 환경을 아는 척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 못하겠더라고요. 다만 오늘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은 네가 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해줬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의 생명이 안전하도록 우리 형사들이 도와줬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네가 너를 스스로 도와서 진짜 멋있는 삶이 뭔지 멋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차곡차곡 또박또박 그 방향으로 살아보라고요. 진짜 분명한 건요, 멋진 건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긴 세월 동안에 그렇게 쌓이고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삶이 참 힘들고 버거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은 중학교 학생들이요, 같은 학교 친구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고 해서 강도로 신고가 된 거예요. 저희는 제일 처음에 학생인지 모르고 정말 열심히 수사했어요. 근데 형사들이 달랑 잡아온 게 중학교 3학년 4명의 친구를 잡아왔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건 이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객기로 범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배신자가 될까 봐 거부 못했고 친구들한테서 소속감이 없어질까 봐 함께 모의했다는 사실에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에 피해자는 어땠겠습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충격이 너무 커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와중에 또 다른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을 체포해온 날이 해필이면 중학교 마지막 시험을 치기 전날인 겁니다. 이 시험을 치지 않으면 중학교 3학년이 도루묵이 되잖아요. 졸업장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피해 학생을 생각하자니 당장 구속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 가해 학생들의 긴 인생을 생각하니까 이 중학교 마지막 시험은 기회를 줘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했습니다. 일단 시험 칠 기회는 주겠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에 이 친구들의 여죄를 더 수사할 거고 추가 범죄가 나오는 순간은 반드시 구속한다. 학생들은 시험을 쳤고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했고 참 다행이라고 말하기에는 경사로서는 조금 웃긴데요. 여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 친구 사이에 사과와 용서가 오고 가고 아이들은 법정에서 구속되지 않은 채 각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고등학교 진학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다 제대로 고등학교 진학 못했습니다. 당황한 부모님이 해외로 보내기도 하고요. 금전고시를 보게 하기도 하고요. 저마다의 길을 찾아갔는데 사실 궁금합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피해 학생은 그때의 충격이 회복됐을까요? 진정한 사과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기억이 오면 이 상처가 회복되기 빠르대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사과, 좋은 기억이 있는 이 시간을 보낼 필요도 분명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생이 꼬인다는 거 어쩔 수 없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 번의 실수로 주눅들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어른들의 또 할 일 같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3학년생이 부모님과 진로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질문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에 저도 당황할 만큼 수준이 높았는데요. 제 책을 읽어왔던 모양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그 범죄 현장을 놓고 인문학의 산실이라는 표현을 했더라. 그 말을 작가님한테 직접 듣고 싶다. 그 순수한 질문에서 저에게 주는 현타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인문학이라는 게 인간에 대한 인간이 뭔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고민하면서 문학과 역사, 철학, 언어, 예술 등을 살펴서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출발점이 없으면 어디에서 출발하죠? 그런데 더구나 범죄 현장은 인간 그 자체가 고민입니다. 결핍과 상처, 욕망 그 덩어리가 살면서 일을 저지른 거예요. 더구나 범죄라는 일을 저질러서 저는 그 일을 현장에 직접 봤어야 했고 그래서 인간의 날 것 같은 모습을 나는 그대로 봤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인문학 책보다 범죄 현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운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친구는 그 말을 한 번에 알아듣더라고요. 진짜 그 친구가 구체적으로 프로파일러와 과학수사 요원이 되고 싶은 꿈을 꾸고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현장에서 왜 일하려고 하냐고. 사람들 나쁜 것만 보면서 왜 상처받는 직업을, 그 힘든 직업을 하려고 하냐고. 대기업에 들어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부모님을 이해시키거나 설득할 말이 필요하대요. 자기한테 조언해줄 말이 없냐는 거예요. 너는 너에게 충분히 대화했냐?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세상에 좋은 조건을 버릴지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가치를 위해서 고생하고 힘들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질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엄마, 내가 대기업을 가면 힘들지 않아? 그곳에서 힘들 때 그 자리에서 나는 무엇으로 그 시간을 견뎌야 해? 라고 질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안정적 월급만으로 보상될 수 없는 그 자신만의 가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보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네요. 후회했죠. 도망도 치려고 해봤고요. 계속 도망가기 싫어서 남아있는 게 이렇게 저한테 수많은 보람과 가치를 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후회가 밀려오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회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일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들리는 후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처음 시작한 마음이 변해서 후회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라는 게 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하면 약이 된다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정말 씩 웃어요. 이 친구는 자기 꿈을 안 버릴 것 같아요. 꿈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내 삶을 주도적으로 세상과 타인에게 흔들리지 않고 사는 방법이 그걸 또 고등학생한테 또 제가 배웠잖아요. 형사라는 말로 이행시를 지었는데 내용이 너무 재밌었어요. 형, 형용사, 사, 사역동사. 정말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그 친구를 뽑았어요. 제 책에 선물을 줄 친구로. 근데 더 웃기는 건 그 친구가 와서 저에게 한 말이에요. 저의 특별함을 알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자신의 특별함을 이

이미 말하는 자존감. 이미 그 친구는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의합니다. 청소년기나 사회초년 시절은 당연히 버겁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용량을 키우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실천과 지속성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십시오. 아, 지금 당장 결과 내놔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보는 거지 뭐. 나 자신조차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타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앞만 보지 말고요. 먼 미래도 미리 생각하지 말고요. 가끔 하늘도 쳐다보고 자연도 보고 날씨와 호흡하면서 내 기분도 챙겨주고 그렇게 반걸음이 움직여서 한 걸음이 되고 그게 내 걸음이 되고 내 길이 되는 것이 순서고 가정입니다. 가끔 허세도 피우세요. 진정 멋있는 허세를 피우다가 척이 진짜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정은 여러 작용이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질과 성격, 감정을 제대로 관찰해 본 적 있으세요? 공감하는 능력, 인내하는 힘, 적응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밀고 당기는 힘을 배우지 못하면 세상 나가서도 사람들과의 소통, 감정 다루는 방법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겪어야만 하는 이치를 알아야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선생님이 진심을 담아서 환영합니다. 선생님이 진심이 느껴져? 이렇게 우리 긴 템포의 강의에서는 스스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격려를 함께 받고 가면 훨씬 기운이 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환영의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뭐 어떤 문화에서는 이 4라는 숫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선생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 4라는 숫자만큼 든든한 숫자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모든 건물을 지을 때 4개의 기둥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수능의 정말 기출로 수능 기본 실력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네 번째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쉬운 파트를 어떻게 현명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푸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뭐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

하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조금 조금의 성장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와라고 하는 정말 큰 발전으로 이어질 거라고 선생님이 장담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쌤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 봤습니다. Growth, 성장이라는 게 happens, 일어납니다. Even on days it doesn't show. 심지어 그러한 성장이 눈에 안 보일 때조차도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은 자라고 있고, 그렇게 탄탄하게 만들어진 성장이 나중에 정말 어려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야 풀수 있는 문제에서 분명히 발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경 분위기 추론을 좀 빠르게 가고요. 그리고 오늘 주장찾기 문제 딱한 문제 같이 하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심경찾기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잘 다졌던 실력을 바탕으로 쭉쭉쭉쭉 답을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심경 변화, 분위기 추론의 팁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어가 시사하는 느낌적인 느낌이야. 긍정의 뉘앙스를 풍기는지, 부정의 뉘앙스를 주는지, 이런 것들을 따라서 바로 선택지에 긍정, 부정으로 나누어서 한번 관련된 선택지만을 가지고 일단은 좁혀가는 것이, 그렇게 되면 뒤에 오는 그 분위기 심경은 아주 한정적이죠. 한두개 정도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두개 중에서 마지막 부분 후반부에 어떠한 분위기로 이어지는가, 요 정도만 판단하면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거든요. 심경 변화에 혹은 분위기 상황 변화에 어떤 힌트를 주는 것이 요런 것들이 있었죠. 갑자기 안타깝게도 하지만 뭐 이런 표현들이 오늘도 출연하게 됩니다. Suddenly, unfortunately, or however 이렇게 주목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지난 시간처럼 한번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선택지로 연결해봐야지라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먼저 볼게요. 지금 보니까 뭔가가 취소가 됐대요. 근데 그 취소가 된게 여기 보니까 luck, 운이에요, 행운. 행운이 just didn't run my way, 내 길로 오지 않는 것 같다. 행운이 나의 길로 오지 않는 건, 아,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취소가 된 것이 내가 바라던 바에서는 멀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상황을 생각을 하면 일단 1번, 그리고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indifferent,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아, 어떻게 또 이게 취소가 돼서 내가 바라는 바대로 안 가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되는 건 무관심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1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excited, 흥분이 된 상태인지, 후반부가 grateful, 감사함을, 고마움을 느끼는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봤더니 that's on my bucket list. 그거 내 버킷리스트에 있었던 건데. 그러면서 what a turn of fortune. fortune이 luck과 비슷한 행운이죠. 야, 행운의 이러한 전환이, 즉 행운의 이런 반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행운으로 반전이 왔다라는 거니까 뭔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 마음에 쏙 드는 상황으로 갔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걸 생각했을 때 excited라는 표현이 되지 않을까. 어떤 상황이 고마움을 준다기보다는 그 상황이 마음에 들어서, 야, 이거 정말 운이 이렇게 따르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니까 excited. 그리고 내 버킷리스트에 있다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정말 평생 한번 이거 꼭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걸 하게 되니 excited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상황 쭉쭉 가보면서 답으로 가보겠습니다. The day trip. 하루의 일정에 이루어지는 여행이니까 당일치기 여행 정도로 볼까요? 어디로 당일치기 여행을 갔지? 미드타운으로의 당일치기 여행이요. 근데 이 여행이 scheduled for today, 오늘 예정돼 있던 그 여정이 was cancelled, 취소가 됐습니다. 내가 원래 당일치기로 뭔가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취소가 됐어. 왜 취소가 됐지? 아, 길이. 바로 길 때문에. 근데 어디로 이어지는 길? 바로 내가 가려고 했던 그 미드타운으로 가는 그 길이 was blocked, 막혔어요. 왜요? 아, 그렇구나. Heavy snow 얘는 이제 기상 때문에 막힌 거죠. 즉 폭설이 왔기 때문에 길이 완전히 차단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그렇지, disappointed라는 표현이 적절하겠죠. 4번에 ashamed,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야, 운이 따라주지 않네라고 하면서 singing in Midtown, 나 미드타운에 관광 가는 게 was why I signed up for, 내가 바로 this trip, 이 여행을 신청한 이유인데 말이야. 아, 내가 이거 왜 신청했어? 여기 가려고 한 건데 이게 취소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낸시는요, 그녀 스스로에게 말했다, 혼잣말을 한 거죠. 자, with a long

사이는 크게 이제 한숨이라는 뜻이니까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강해서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부정적인 어감을 띨 가능성이 더 높죠. 하지만 우리가 전 시간에도 봤지만 아이고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안도의 한숨도 사이가 될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맥락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긴 한숨을 쉬면서 스스로에게 말했다라고 혼잣말을 했다라는 건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녀가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Of all the interesting sights she wouldn't be able to enjoy. 그녀가 즐길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갖가지 흥미로운 그런 광경들에 대해서 막 생각을 했어요. 거기 가면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진짜 볼게 많은데 그 자신이 놓친 것들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한 겁니다. All of a sudden. 자, 근데 뭐가 나왔어요? Suddenly에 해당하는 all of sudden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부터 뭐가? 그렇지,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볼게요. 갑자기 there was a knock. 똑똑똑하는 두드림 소리가 문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News, 뉴스예요. We are going to the 판주, 판주에 갈 겁니다. Near the hotel, 호텔 근처에 있는 저희가 판주에 갈 거예요. 동물원은 동물원인데 판이라는 그 동물원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정이 취소되고 다른 일정으로 바뀐 것 같아요. We'll meet in the lobby soon. 저희가 곧 로비에서 만날게요. 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였어? 누구의 목소리였어? 그녀의 여행 가이드의 목소리였어요. 일정이 변경됐으니 다른 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럼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 낸시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일까? 그렇지 않은 소식일까? 봤더니 she sprung up. 자, sprung up라고 돼 있습니다. spring의 과거 형태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spring은 용수철이잖아요. 근데 튕겨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벌떡 일어났다. 어디에서? 카우치에서, 소파에서, 안락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started putting on her coat in a hurry. 서둘러서 그녀의 코트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아, 빨리 가려고 하는 서두르는 낸시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판주라고? 그게 바로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에 있었는데 말이야. What a turn of fortune. 바로 이런 행운의 반전이라고 하면서 낸시가 소리를 질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excited. 이런 곳을 가게 되다니 정말 행운인 걸이라는 1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나왔던 단어가 아닌 게 하나 보이기는 한데 여기 지금 보시면 annoyed라는 단어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앞에서는 나머지 단어들은 다 나왔고요. annoy라는 단어는 원래 짜증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annoy라는 단어가요. annoying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에 ing가 붙으면 능동의 의미로 뭐뭐하게 하는 이라는 의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수동의 이런 과거분사 형태가 되면 그 감정을 느끼는 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짜증을 느끼는, 짜증이 난 이라고 하려면 annoyed라고 하시면 되겠고 annoying이라고 하면 짜증나게 하는 이란 뜻입니다. 여름철에 모기가 막 돌아다니면서 얘 때문에 잠을 못 자. 모기 때문에 짜증이 나. 그러면 짜증난 모기가 되겠죠?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모기. 이럴 때는 annoying mosquitoes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네, 우리 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9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여기 concerned. concern이라는 단어는 뭐 우려, 걱정, 그리고 관심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concerned이라고 하면 우려하는, 걱정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deeply concerned라고 이야기했으니 굉장히 근심 걱정이 크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깊은 우려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황은 걱정하는 상황,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 뭐야? 바로 나오네요. worried. 괜찮아요. 그다음 more, 지루한 거 아니고 disappointed, 실망한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같은 부정적인 어감의 표현이기는 하나 지금 concerned와 deeply concerned와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건 바로 worried라는 단어가 적절하겠다. 그럼 얘랑 짝꿍이 바로 누구인지 봤더니 relieved. 뭔가 막 걱정을 하다가 어우, 다행이다. 이런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봤더니 제가 좀굿 뉴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라고 하면서 쭉쭉쭉 내려가면서 당신의 차가 as good as new, 새로운 것만큼 좋아졌습니다. 즉, 당신의 차가 새 차가 타졌어요.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She felt at ease. She, Jennifer가 편안함을, 마음의 안정을 느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다가 안심하는, 안도하는, relieved라는 단어로 연결되는 게 적절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1번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상황 한번 쭉쭉 가면서 어떤 흐름인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While the mechanic
Can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기계공, 수리공을 가리킵니다. 자, 그

수리해주시는 분이 worked on her car. 그녀의 자동차를 작업하는 동안. 즉, 수리공이 수리를 하겠죠. 그래서 수리를 해주시는 분이 그녀의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에 제니퍼는요, walked back and forth. 앞뒤로 걸어 다녔다.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한 거예요. 이 상황으로 봤을 때도 지금 뭔가 안정된 느낌은 아니죠. 어디에서? In the waiting room. 대기실에서 계속 왔다 갔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어요. She was deeply worried about. 그녀가 굉장히 근심이 됐어요. 너무나도 걱정이 됐어. 뭐에 대해서? How much it was going to cost. 얼마나 많은 비용이 나올지요. 뭐 하기 위해서? To get her car fixed. 그녀의 자동차를 고치게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Her car's engine. 그녀의 자동차의 엔진이 has started making noises. 뭐 하기 시작했어요? 소음을 내기 시작했어요. 엔진이 이렇게 부드러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고 and kept losing power that morning. 그날 아침에 엔진이 뭔가 소음이 막 나면서 그러면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힘을 잃었다라는 이야기니까 힘을 내서 엔진이 움직여서 자동차가 움직여야 되는데 점점 힘 빠지고 있는 그런 엔진의 상황.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뭐, 자동차 운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엔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보세요. And she had heard. 그녀는 들었습니다. That replacing an engine. 엔진을 갈아 끼는 거, 대체하는 거. 엔진을 가는 것이 could be very expensive. 비용이 많이 들 거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치. 중요한 부품인데 이 중요한 부품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거야. 그러니까 뭐야? 얼마나 나올까?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의미의 worried라는 심경으로 가겠죠. 자, after a few minutes, 몇분 후에요. The mechanic came back into the waiting room. 그 수리해 주시는 분이 대기실로 오셔서 I've got some good news. 제가 좀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요. It was just a dirty spark plug. 그건 spark plug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spark plug가 dirty, 단지 그냥 좀 더러워졌을 뿐이더라고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엔진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I already wiped it clean. 제가 그걸 깨끗하게 닦았고 and your car is as good as new. 새로운 것만큼의 좋은 상태가 되었어요. 새 차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뭘 건네줬지? The bill, 청구서를 건네줬고 and when she checked it, 그 청구서를 바라보니 낸시가 체크를 해보니 확인을 해보니 the overall cost of repairs, 이 수리에 대한 전반적인 비용이 came to less than $10. 10달러 여러분 딱 그냥 다 봐도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아니죠? 근데 less than $10라고 얘기했으니 10달러도 채안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That was far less than she had expected. 그건 바로 그 정도의 금액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far less, 훨씬 더 적은 금액이었어요. And 그래서 she felt at ease. 그녀는 마음이 놓였죠. 왜? Knowing 알았기 때문이죠. 자, she could easily afford it. 그녀가 쉽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분사구문의 형태가 우리 심경 분위기 추론, 소설의 한 장면이나 일화를 나타내는 이런 의미의 문장들에서 분사구문이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합니다. 이런 때 여러분들 한 번씩 잘 챙겨두시면 얘가 현재 분사 형태가 오는지, 과거 분사 형태가 오는지, 그때그때마다 좀 쉬운 문장에서 잘 챙겨두시면 어려운 문장에서도 쉽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afford라는 단어는요, I can afford it. 난 그걸 감당할 수 있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낼수 있어. afford라는 게 뭐뭐 할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특히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afford라는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답을 잘 골랐죠? 1번에 worried, relieved라는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calm은 뭐 침착한, 차분한의 의미가 되겠고요. terrified 들어가면 겁먹은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는 단어일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제이미의 심경의 변화를 찾는 겁니다. 앞부분도 한번 보죠, 뭐. 보니까 disappointed, 실망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리고 그녀가 실패했다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봤더니 it was all for nothing.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뭔가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그녀가 실패해서 실망하게 된 제이미의 모습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어떻게 할까? 부정적인, frustrated, nervous, 다른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그렇지, 좌절한 이라는 의미의 frustrated라는 단어가 더 눈에 띄죠. nervous는 그냥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뒤에 있는 짝꿍을 보니까 encouraged. 뭔가 못해서 막 좌절을 했어. 그런데 용기를 얻었네. 자, 그러면 용기를 얻어서 다시 힘을 내는 이, 제이미의 모습이 보여지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 한번 볼까요? 네. 자,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녀는 어떻게 됐어요? Felt confident.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You're right. 스스로가 아니라 그 상대한테 이야기하네요. 그죠? 네가 맞아. Next race, 다음 경기에서는 I will beat my best. Beat my best time for sure. 분명히 나는 나의 최고의 시간을 때릴 거야. 직역을 하면 그런데요. 나의 기록을 깰 거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그 시간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깰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스스로를 이렇게 잘 복돋우고 있는 제이미의 모습이 보여지므로 친구가 어떤 말을 해서 그 말로 용기를 얻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내용 체크하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자, putting all of her energy into her last stop. 자, putting 이라는 현재 분사인 분사구문을 썼습니다. 제이미라는 주어와 동일하니까 ing 형태의 현재 분사. 를쓴 거죠. 제이미가 하니까라는 능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녀의 마지막 스탑에 그녀의 에너지를 모든 에너지를 넣으면서 어디에서요? Running race에서요. 즉 달리기 경주에서 정말 마지막 스텝을 온 힘을 다해서 막 전력 질주해서 들어간 거죠. 그죠? 본인의 힘을 다해서. 자, 그러면서 제이미는요, cross the finish line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To her disappointment.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she had failed. 그녀는 실패했죠. To beat her personal best time. 그녀의 최고, 개인 최고 기록을 깨는데 실패했습니다. 또다시.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치. Disappointed라는 단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frustrated. 좌절한 상황도 괜찮겠죠. 제이미는요, had pushed herself. 그녀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For months, 몇달 동안이나. 왜? To finally break her record. 그녀의 기록을, 자신의 기록을 깨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게 다 소용이 없었네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recognizing how she felt about her failure. 그녀의 그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지를 recognizing, 알아서. 누가 알았지? 뒤에 나오는 주어, 본 주어에 Can이 바로 앞에 있는 recognizing의 주어이기도 하겠죠. Can이 누군데? Her teammate. 그녀의 팀 동료입니다. 그녀의 팀 동료인 이 Can이라는 사람이 그 제이미가 얼마나 자신의 그 실패에 대해서 상실감을 느낄지 알았기 때문에 approached her. 그녀에게 다가가서 and said 말했죠. 아, Jamie. Even though, 뭐 하기는 했으나, you didn't set a personal best time today. 오늘 너의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your performances, 너의 그 경기력이 have improved dramatically, 급적으로라는 뜻이죠. 야, 네 경기력 진짜 많이 향상됐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your running skills, 그리고 너의 그 달리기 기술이 have progressed, 진보하다, 발전하다, 이런 뜻이죠. 너의 그 달리기 기술이 되게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 So much, 그죠? You will definitely break your personal best time in the next race. 그러니까 너는 다음 경기에서 너의 개인 최고 기록을 분명히 definitely 깰 거야. 이렇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after hearing his comments, 그 캔의 그 용기를 주는 말, 격려의 말을 듣고 나서 she felt confident. 그녀는 다시 어떻게? 자신감을 느끼게 되었죠. 스스로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아, 내가 그냥 못한 게 아니라 그래도 많이 향상이 됐다라고 이거 팀 동료한테 듣고 있으니 그러니까 아, 다음번엔 할수 있어라는 희망이 생겼겠죠. 그래서 encouraged라는 단어가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Jamie는요, is now motivated to keep pushing for her goal. 그녀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계속해서 돌진해 계속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아서.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커마커마라고 해서 예, 이렇게 동격 삽입으로 들어간 표현이 되겠고요. 지금 motivated 앞에는 being motivated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수동형의 분사구문에 being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제이미가 누군가를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본인이 동기부여를 받는 거니까 being motivated에서 being이 생략된 형태로 지금 보여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다음 경기에서 나는 분명히 for sure 내 최고 기록을 깰 거야.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있는 제이미의 모습이 잘 보여지고 있으므로 정답은 몇 번? 그렇지, frustrated and encouraged. 이렇게 해서 3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좋아, 좋아. 자, 이제 11번으로 갑니다. 자, Nathan의 심경 변화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봤더니 뭐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감정선을 나타내는 건 없어요. 근데 일단 누가 나오냐면 Daddy라고 하면서 딸이 제니라는 그 딸이 아빠인 이 Nathan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불러서 뭔가를 이렇게 보라고 하고 있어요. What are you doing, sweetie? 아가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하면서 예, 아빠가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자 얘가 그냥 말도 없이 대답도 없이 계속 뭔가를 그려요. 자,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심경 변화예요. 처음에는 뭔가 궁금한데 라는 궁금증이 있다가 그러다가 뒤에 있는 부분을 봤더니 filled with joy, 기쁨에 가득 차서 그리고 행복감에 네이트는 그녀를 아주 크게 안아줬습니다. 라고 뒤에는 굉장히 기뻐하는, 만족하는 네이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럼 뒤에 봤을 때는 일단 어떤 단어가? 그렇지, frustrated 아니면 delighted 이 정도의 단어로 보여지고요. 앞에 아이가 대답을 안 해서 좌절했나? 그런 건 아니죠. 봤더니 이게 뭘 그리는 거지? 아이가 뭐 하는 거지? 아가야 뭐 하니? 라고 이야기했던, 그죠? curious, 호기심이 있는, 호기심이 가득 찬, 뭐 이런 의미의 curious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볼게요. 아빠, 제니가 불렀죠? 자, 뭐 하면서? 제니가 손을 흔들면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를 흔들었어요? 손이 아니라 a yellow crayon. 이 노란색 크레용을 흔들면서요. 뭘로? 그녀의 작은 손에 그 크레용을 쥐고 막 이렇게 흔든 거예요. 아빠를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자 이 아빠인 네이튼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하고 의아했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curious라는 단어가 같이 연상이 됩니다. 왜 그녀가 그를 부르는지, 아빠를 부르는지요. 제니는 누구냐? 그의 3살 난 딸이에요. 3살 난 아이입니다. 딸이라고는 여기 안 나왔지만, 그죠? 예, 아이, toddler라고 하면 아장아장 걷는, 예, 그 정도의 아이들을 이제 toddler라고 부릅니다. 이 제니가요, was drawing a big circle on a piece of paper. 종이 한 장에다가 아주 큰 circle, 원을 그리고 있었어요. What are you doing, sweetie?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아가야 이렇게 물어봤죠? 그죠? 호기심으로 물어봤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with interest라는 표현도 보여지네요. 그래서 curious라는 단어 같이 연결될 수 있겠죠. She just kept drawing without reply. 근데 제니가 대답도 안 하고 계속 그리기만 했어요. 그죠? 그러다가 he continued watching her. 계속해서 그 아이를 봤죠. 궁금해하면서요. What she was working on. 그녀가 뭘 그리고 있는지 뭘까? 궁금해서 계속 쳐다본 거죠. She was drawing something that looked like a face. 그런데 이 원이 마치 얼굴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라는 거니까 얘는 이 원은 사람의 얼굴을 나타내는 원이었던 것 같아요. 자, when she finished it, 제니가 그걸 마쳤을 때 제니는 소리를 질렀죠. 아빠, 이것 좀 보세요. She held her artwork up proudly. 그 제니가 아주 자랑스럽게 자신의 그 작품을 딱 들어서 보여준 겁니다. 자, 이제 완성된 작품을 보겠죠. Taking a closer look, 더 가까이서 보니까,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이 아빠인 네이슨은요, recognize that 이하를 알아차렸죠. It was his face, 바로 자신의 얼굴이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 얼굴은 두 개의 큰 눈, 그리고 수염이 있었죠. 마치 뭐처럼? Just like his, 자신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아빠도 눈이 되게 크고 수염이 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He loved Jenny's work. 그는 그 제니가 그려준 그 작품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Filled with. Feeling이 아니라 filled를 썼죠. 원래는 feel이란 건 채우다라는 뜻인데 자 기쁨과 행복감으로 가득 차서 한껏 가득 기쁨과 행복이 이제 행복감이 막 든 거죠. 그래서 네이튼은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한껏 안아줬다. 이렇게 내용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므로 3번을 바로 답으로 고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12번 갑니다. 제시카의 심경 변화. 얘도 지금 앞부분에 봤더니 한숨 쉬는 것도 나와요. 그런데 한숨을 뭘 가지고 쉽니까? 걱정의 한숨을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부정적인 어감의 단어를 골라줘야 되겠다. 봤더니요, going to miss the sunset. 뭘 놓칠까봐. sunset이 뭐예요? sunrise는 일출. sun

sat은 그치, 일몰입니다. 여러분, set이라는 게 해가 지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sunset이라는 게 바로 일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몰을 놓칠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제시카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막 어떻게 하려고 했어? 포기를 하려고 하던 찰나. Just then, 바로 그때 she saw the setting sun. 일몰을 봤어요. 지고 있는 그 해를 봤습니다.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다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럼 뭐야? 그치, 만족감이 되겠습니다. 기뻐하고 있는 제시카의 심경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갔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아, 놓치면 어떡하지? 걱정하다가. 아, 너무 아름다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라는 delighted. 아주 기뻐하는 1번이 정답이 되지 않겠어요? 내용 한번 가보겠습니다. The island tour bus Jessica was riding on. 제시카가 타고 있었던 섬으로 투어하는 섬 관광 버스가 was moving slowly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Toward the ocean cliff. Cliff라는 게 여러분들 절벽이죠. 그러면 해안가의 그 절벽으로 천천히 향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깥에는요, the sky was getting dark. 점점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왜 천천히 움직이지? 빨리 가야지. 빨리 보는데 말이야. 그죠? 제시카는요, 걱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I'm going to miss the sunset. 이러다가 일몰을 놓치겠어. Because of the traffic. 교통 체증 때문에 그렇구나. 그죠? 잘 움직이지 않는 이 교통체증의 차 안에서, 교통체증 안에 걸린 이차 안에서, 빨리 봐야 되는데 저거 해 지는데, 금방 지는데,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The bus arrived at the cliff parking lot. 이제 드디어 절벽에 주차장이 도착을 했습니다. 버스가요. While the other passengers were gathering their bags. 다른 승객들이, 같이 버스에 탄 승객들이 자신의 가방을 모으는 동안, 챙기는 동안에, 제시카는 quickly got off the bus, 버스에서 빨리 내려서, and she ran up the cliff. 절벽으로 막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 절벽은 어떤 절벽인데, that was famous for its ocean views. 그 바다 전망으로 유명한, 그러니까 막 봤을 때 일몰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바다 전망으로 멋진 곳. 이곳으로 막 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she was about to give up. 그녀가 막 포기하려고 했죠. Be about to 동사원형.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이죠. 뭐 했을 때 when she got to the top. 그녀가 정상에 올라갔을 때. 즉 절벽의 정상에 딱 올라갔을 때 못 보나 보다라고 포기하려고 했던 찰나 Just then, 바로 그때 she saw the setting sun. 그녀가 지고 있는 해를 보았고 그 해는 still shone brightly in the sky. 여전히 하늘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아, 저 태양빛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일출을 좋아하세요? 일몰을 좋아하세요? 일출도 멋있고 일몰도 멋있죠. 근데 일몰이 조금 더더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좀 드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몰을 보러 간, 잘 성공적으로 본 제시카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선생님이 이제 수능 끝나고 학생들한테 이제 많이 물어봐요. 입시가 거의 끝났을 때 3학년 학생들한테 너네 졸업하고 혹은 이거 다 끝나면은 뭐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열이면 열다 여행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친구들이랑 여행, 정말 멋진 여행을 잘 가는 그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면 기운도 나고 좋죠. 그죠? 자, 이제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블린의 심경 변화. 역시 앞부분을 봤더니 뭘로 막 넘쳤어요? Anticipation. 그치, 기대감으로 넘쳤어요. Anticipate. 동사의 명사 형태가 되겠죠. Anticipate은 기대하다, 예상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기대감으로 막 넘쳤다가 그러다가 그녀의 평생의 꿈이 이제 실현될 순간이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여기에 보시면 hopeful이라는 단어가 보여지네요. 드디어 나의 오랜 숙원, 이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짝꿍을 보니까 disappointed.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겠지. 실망한 상태. 한번 찾아볼까요? 그녀의 목표가 아주 그녀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도 훨씬 넘어서서 있었습니다. 즉, 여전히 그녀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녀 스스로에게 한숨을 쉬면서, I can't believe. 난 믿을 수가 없네. I came all this way. 내가 여기까지 왔다니. 이먼 길을, for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즉, 와가지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여기에 왔다니. 이먼 길을. 이라고 하면서, waste of time. 시간 낭비였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실망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그렇지. 5번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건 에밀린의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최초. 첫 번째였어요. 뭐 하는 것이? To explore the Badlands of Alberta. 알버타주에 있는 Badlands에 탐험을 하는 것이 에밀린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여기를 가보는, 본인에게는 처음으로 가보는 순간이었다는 얘기죠. 이곳은 바로 어떤 곳인데, 유명한 Across Canada, 캐나다 전역에서 정말 유명한 곳인데, 뭘로 유명했어? As numerous dinosaur fossils. 오, 특이하네. 공룡 화석이에요. 공룡 화석을 좋아하나 봐요. 그죠? 이 공룡 화석, 수많은 공룡 화석으로 유명한, 캐나다 전역에서 정말 유명한 이곳으로 처음을 탐사를 가보는 순간이었습니다. As a young amateur bone hunter, 아, 뼈를 찾아 나서는 뼈 뭔가 발굴자인가 봐요. 그러니까 어린 젊은 아마추어 뼈 발굴자로서 그녀 에블린은 was overflowing with anticipation. 막 기대감으로 넘쳤어요. 내가 여기 가가지고 진짜 여기 많은 공룡 뼈가 있다 하는데 여기 가가지고 내가 발견할 거 막 생각하니까 여기 기대감으로 부풀은 이 에블린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밑에 hopeful이라는 5번의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죠. 자, she had not traveled this far for the bones of common dinosaur species. 흔한 이 공룡의 종의 뼈를 찾으러 이렇게나 멀리까지 여행을 오지는 않았었어요. 이렇게까지 멀리 이동을 하진 않았어. 그녀의 그 평생의 오랜 기간의 그 꿈이 근데 어떤 걸 찾겠다라는 꿈이요? Rare fossils예요. Rare fossils of dinosaur입니다. 그러면 공룡이 정말 흔한 뼈가 아니라 정말 드문, 희귀한, 진귀한 뭔가 화석을 찾겠다라는 그녀의 오랜 꿈이 was about to come true. 다시 한번 나왔죠? 막 실현되려고 하는 순간이었어. 그쵸? 그래서 she began eagerly, 정말 열심히 began searching for them. 그 희귀한 공룡 화석을 찾으러 막 열심히 찾았단 말이죠. After many hours of wandering throughout the deserted land. Deserted land니까 황량한 땅이죠. 그러니까 막 허 벌판 같은데 거기에서 막 계속해서 몇 시간이나 wandering, 헤매면서 막 찾았어요. 자, 하지만 이렇게 찾은 후에도 she was unsuccessful,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disappointed로 가겠죠. Now the sun was beginning to set. 점점 해가 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her goal was still far beyond her reach. 여전히 그녀의 목표는 그녀의 손을 벗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Looking at the slow darkening ground before her. 그녀 앞에 점점 어두워지는 그 땅을 천천히 어두워지는 땅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야기했죠. 아, 내가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니 시간 낭비야. 이렇게 정말 본인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사실은 못 찾은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운이 안 좋았을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망감을 느꼈을 바로 에블린의 모습 5번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됐죠? 네, 좋아요. 자, 13번 잘 해결했고 이제 몇 번으로 가볼까?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데이비드의 심경 변화. 이것도 앞부분에서 일단 단서 될 만한 거 찾아보시면 어떤 단어가 그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뒤에 봤더니 however 라고 하면서 뭔가 반전이 있습니다. 자, 확실하지 못한 상황이 나오긴 하는데 선생님 이 단어를 표시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표시하진 않았는데 froze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freeze의 과거 형태죠. freeze, froze, frozen. 그러면 froze라는 건 얼었다. 원래 얼다, 얼리다 이런 뜻입니다. 주어가 얼었다라는 얘기예요. 주어가 누군데? 데이비드예요. 데이비드가 한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얼어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확신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탁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이 데이비드를 하여금 뭔가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확신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앞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상황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긍정적인 상황이 아닌 이 disappointed, anxious, impatient 일단 세 개의 단어로 좁혀볼 수 있는데요. disappointed은 실망한 거냐? anxious, 걱정하고 우려하는 거냐? impatient라고 하면 뭐 우리가 인내심이 없는 이란 뜻이니까 조바심을 느끼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봤을 때 확신하지 않고 뭔가 본인이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얼어붙은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이제 nervous나 anxious라는 단어가 어울리겠죠. 3번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뒤에 봤더니 이게 좀 반전이 있어요. 그러면서 however 이후로 confident가 나오는지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confident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연결할 수 있는 표현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무언가를 듣자마자 데이비드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는 생각했죠. 분명히 내 팬, 친구들, 내 가족들이 are looking forward to 고대하고 있을 거야. Watching me play today. 오늘 내가 경기하는 걸 분명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게임이 시작되니까 he was filled with energy. 에너지로 막 가득 찬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I'm back. 나는 돌아왔어. I got this. 내가 이걸 해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에 확실히 되찾은 바로 데이빗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정답 몇 번?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내용 한번 쭉 확인해 보죠. 자, as he stepped onto the basketball court. 농구 선수인가 봐요. 그죠? 농구 이그 코트로 농구 코트로 그가 stepped on 발을 디디면서 데이비드는 갑자기 생각을 했어요. 뭐에 대해서? 그날에 대해서. 그날이 어떤 날인데? He had gotten injury last season. 지난 시즌에 그가 부상을 당했던 그날에 대해서 생각이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얼어붙었죠. 부상당했던 그 순간을 약간 악몽처럼 느껴지겠죠. 트라우마처럼. 그 다음에 자신의 몸이 굳어지는 걸 느끼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He was not sure. 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If he could play as well as before the injury. 그 부상 전처럼 잘이 경기를 할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상황이 맞죠. 그래서 anxious라는 단어 좋습니다. A serious wrist injury. 손목을 다쳤나 봐요. 심각한 그 손목 부상이 had caused him to miss the rest of the season. 그 시즌의 나머지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목 부상 때문에 작년에 그 시즌은 다못 나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상을 겪은 선수의 모습.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제 관건인 겁니다. 자, remembering the surgery. 수술을 기억하면서. 그 수술했던 걸 기억하면서 he had to himself. 그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I thought. 내 생각에는 my basketball career was completely over. 내 농구 경력. 농구 선수로서의 그 경력이 완전히 be over라고 하면 finish, 끝나라라는 뜻입니다.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수술에 대해서 기억을 하면서 아, 이 수술 후에는 내가 운동선수로서 이제 완전히 정말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라고 걱정을 한 거죠. 그죠? However, 하지만 upon hearing his fans' wild cheers, 자, 뭐를 듣자마자 upon ing라고 하면요, 얘는 as soon as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로 이루어진 구문입니다. 뒤에 보시면 as soon as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as soon as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의 문장을 이끌고 upon은 on과 동일한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자마자라는 이 upon의 의미를 만드는 건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동명사구가 나왔죠. 뭘 듣자마자 그의 팬들의 정말 여러와 같은 이런 응원, 이 거친 응원을 듣자마자 그는 느꼈습니다. 그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는 생각했죠. 분명히 내 팬, 친구, 가족들이 내가 오늘 경기하는 걸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그는 에너지가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첫 번째 다섯 개의 샷을 그가 시도한 그 샷이 went into the basket. 그 골대 안으로, basket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득점을 계속 한 데이비드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정도면 다시 자신감을 찾을 만하죠. 그죠? 아, 내가 해냈어. 내가 다시 돌아왔어. 그죠? 예, 그러니까 confident라는 단어 적절하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정답 그래서 몇 번으로 할까? 그렇지.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mpatient는 뭐라고요? 맞아, 조바심을 느끼는. 여러분들 eager라는 단어 아세요? 아까 eagerly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요. 열심히 막그 공룡 화석을 열심히 찾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eager라는 단어는요, 원래 be eager to 정말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정적인 열성애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본인이 어떤 포부를 가지고 무언가를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배경을 설명할 때 eager라는 단어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해결해 봤고요. 여기 모르는 단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5번 가보겠습니다. 심경 분위기 추론 문제에서는 마지막 문제가 될것 같아요. 자, 여기도 일단 앞부분에서 어떤 단어로

단서를 잡아서 선택지로 좁혀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녀는 궁금했어요.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How can I open my heart to the counselor through a computer screen? 내가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서 어떻게 the counselor, 상담원에게 마음을 열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했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 컴퓨터로 상담을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바로 상담을 해주는 사람과 face to face, 면대면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computer screen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사람과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상에서 만남을 상담을 하는 것 같아요. 이때 이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궁금해한다라는 건뭐 curious도 될수 있고 어떤 단어랑 또 연결할 수 있을까요? 궁금해할 수도 있고 아 내가 이거 과연 할수 있을까? doubtful. 그래서 의심하는 이란 의미의 1번도 괜찮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여기 지금 curious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1번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둘수 있을 것 같고, 1번과 지금 짝꿍의 단어가 뭔지 한번 보세요. 어떤 단어? 그렇지. satisfied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satisfied는? 그치. 만족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처음에는 의심을 했다가 결과가 굉장히 꽤 만족스러운 그 상황으로 이어지는지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뒤에 봤더니, she told him with a smile. 그녀가 그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죠. I definitely see you online again. 제가 분명히 당신을 온라인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 온라인상으로 내가 상담을 할수 있을까? 아, 마지막에는 제가 또 만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이 적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는지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나탈리가요. was logging in. 로그인을 하고 있을 때. 어디에? Log in to her first online counseling session. 그녀의 첫 번째 온라인 상담 시간에 로그인을 하면서 그녀는 궁금하고 의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열수 있을까? 상담원에게, 상담자, 상담을 해주시는 분께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상담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열수 있을까? 얼굴을 보고 그냥 실제로 만나는 사람이 아닌데, 그죠? 자, since the counseling center was a long drive away, 그 카운슬링을 해주는 센터가, 즉 상담 센터가 아주 긴 drive away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운전해서 굉장히 먼 곳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since는 because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가 되겠죠. 뭐뭐한 이래로라는 의미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because, as, since는 뭐뭐하기 때문에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he knew that 그녀는 알았습니다. This,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카운슬링을 받는 것이 would save her, 그녀에게는 a lot of time, 많은 시간을 save, 절약해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까지 가서 배우기가 힘드니,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왜 우리가 온라인 수강 신청해가지고 원하는 강좌 듣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도 선생님이랑 그렇게 만나고 있는 것처럼, 그죠? 실제 먼 곳까지 가서 본인이 원하는 걸 하고 싶은데 그게 시간상, 거리상, 물리적인 거리상 안될 때, 그럴 때 이제 온라인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자, 나탈리는요, just wasn't sure,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앞부분에도 wonder라는 단어와 wasn't sure라는 단어가 바로 doubtful이라는 단어랑 연결됩니다. 뭐인지를 확신하지 못했지, 뭐뭐인지. It be, 그럴 수 있는지요. As helpful as, 도움이 그만큼 될수 있는지요. 뭐만큼? Meeting her counselor in person. In person이라는 단어가 직접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In person. 직접 그녀의 상담원을, 상담해 주시는 분을 만나는 것만큼 도움이 될지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나오니까 once가 보여집니다. once는 일단 뭐뭐 하면이란 뜻이죠. 자, 일단 그 세션이 시작되었을 때, 일단 시작되었을 때, however, 하지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부터 전환이 있는 거죠. 근데 일단 그 세션이, 그 상담 시간이 시작되고 나서는 그녀의 걱정이 어떻게 됐어? went away. 사라졌습니다. She actually started thinking that. 그녀는 실제로 생각하기 시작했죠. 뭐라고? It was much more convenient than expected. 그렇게 온라인 상담을 하는 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더 편리하다고요. 그죠? 편리는 뭐 말해 뭐해요. 그냥 딱 접속만 하면 되니까. 그쵸? She felt, 그녀는 느꼈습니다. As if, 무슨 뜻이에요? 그치,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As if는 if 대신에 as though를 써도 똑같습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뭐인 것처럼 느꼈어? The counselor were in the room with her. 그녀와 그 방에 있는 것처럼.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처럼 마치 느껴지기까지 했다라는 얘기예요.

잘 챙기셨으면 문제 없이 심경 분위기 추론을 완성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자, 우리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다음 챕터로 넘겨보세요. 다음 챕터에 딱 한 문제만 선생님이랑 같이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읽고 만나야 돼요. 한번 주장을 찾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선생님 좀 팁을 드리고 한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똑똑 유형 분석. 일단 주장이 먼저 나옵니다. 대입학 문제의 시작 첫머리가 바로 주장이에요. 주장, 요지, 주제, 제목 이렇게 가죠. 근데 여기 지금 주장하는 바는 뭐 요지도 마찬가지고 주제도 마찬가지고 제목도 어느 부분은 다 비슷한데 일단은 정말 우리가 핵심적인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특히 주장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뭔가 필자가 강력하게 어필을 하겠죠. 그래서 당위적인 의무적인 내용의 표현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야 돼라고 하는 명령 혹은 해야 된다라는 당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조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뭐 important, crucial, essential, critical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느 문장의 주제문이에요. 그 주제문을 가지고 어디로? 우리 18번의 목적찾기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선택지랑 같이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 이제 지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앞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을 꽝 줄 수도 있지만 앞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하다가 흐름을 확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간에 이 필자의 태도가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하지만 그러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표현들의 반전을 줄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전반부와 후반부에 같은 중요한 내용을 양괄식으로 넣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반부에만 중요한 어떤 문장 메시지를 주고 거기에 대한 설명하는 예시나 구체적인 설명 사례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양괄식이라고 했던 것처럼 후반부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면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후반부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쭉 설명을 하다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경우가 보통은 이런 패턴이 많이 있기 때문에 후반부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강, 꼼꼼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핵심 소재는 반드시 선택지 안에 들어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만 선생님이랑 해결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문제 풀면서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인데 주제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소재 찾아서 선생님이랑 만날게요. 선택지랑 같이 연결할 때 내가 찾은 핵심 소재와 쌤이 찾은 핵심 소재, 내가 찾은 주제문과 쌤이 찾은 주제문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운 지문에서도 중요한 핵심 소재나 메시지를 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볼게요. 일단 중요한 소재는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필자의 태도,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바로 마지막에 보여지죠. 후반부에 중요한 정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볼게요. 뭐에 대한 연구예요? Literature, 문학에 대한 연구는 반복적으로 실패해왔습니다. 뭐를 실패했지? 인지하지 못해왔다라는 얘기예요. 인식하는 걸, 인정하는 걸 실패해왔습니다. 뭐에 대한 인정? 현대 음악의 Relicist라고 하면 Relics가 바로 가사입니다. 그러면 가사를 쓰는 사람들이니까 작사가들이 되겠죠? 자, 이 현대음악의 작사가들의 영향, 그리고 그 작사가들의 기여, 어디에 미치는? To the evolution of language. 언어의 진화에 미치는. 언어가 그 발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미치는 그 영향력, 기여도, 이런 것들에 인정하는 것을 실패해왔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작사가들이 영향력입니다. 작사가들이 정말 중요해. 어떤 면에서 중요하지? 이 사람들이 언어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언어의 발전, evolution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언어 발전에 작사가가 미치는 영향이 정말 중요한데 근데 이 언어와 지금 문학이 또 나왔죠? 그죠? 문학과 그러면 여기 있는 작사가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unlike Shakespeare. 여러분들 이 문장이 하나의 문장이죠?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문장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 한번 끊깁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 라고 해서 크게는 여기서 한번 끊기죠. 그리고 실제 본 주어는 본 문장은 여기 뒤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unlike는 뭐뭐와는 다르게 라는 전치사 구가 되겠죠. 누구와는 다르게? Shakespeare와는 다르게요. Shakespeare가 누군데? 라는 설명이 지금 나오죠. 우리 Shakespeare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대단한 극작가인데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냐? Who has been studied? 연구를 한 사람이고 and celebrated for his development of English language. 영어라는 그 언어의 그의 발달에 정말 사람들이 기린 이 사람의 이 그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기린 바로 그 셰익스피어는 특히 어느 부분에서요? 특히 어휘 부분과 grammar structure, grammatical structure, 문법적인 구조에서 정말 이 언어의 발달, 영어의 발달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셰익스피어는 다르게 현대 극작 songwriters니까 작사가들이 되겠습니다. 노래를 쓰는 사람들이니까 이 작사가들은요 have experienced 겪었고 그리고 어떻게 being ignored 어떻게 됐다? 무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겪었죠? Restraint, 제약을 겪었어요. 뭐에 대한 제약? The acknowledgement of their contributions. 자신들이 한 그 기여에 대한 인정의 제약. 즉,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대개는 무시되어 왔다. 여러분들, 작사를 잘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문학적으로 훌륭하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많이 하는 건 못 봤어요. 근데 셰익스피어는 어때요? 그치, 이 사람은 대단한 언어의 마술가야. 이렇게 평가를 받고 대단한 영어의 이 언어라는 부분에 영향을 미친 대단한 인물로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는 다르게 바로 songwriters, 이 작사가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지난 세기에 걸쳐서, 즉 지난 100년간 우리는 목격을 해왔습니다. 뭐를요? An explosion of incredible literary works by these artists. 이러한 예술가라는 건 누구예요? Songwriters가 되겠죠? 이러한 작사가들에 의한 엄청난 incredible, 정말 놀라운 엄청난 문학적인 작품의 explosion, explode의 명사 형태고요. 폭발, 폭발적인 증가라는 뜻입니다. 이 폭발적인 증가를 목격해 왔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문학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 시를 쓰거나 아니면 뭔가 문학 작품을 실제로 쓴 건 아니겠죠.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these artists, 하지만 다시 말하면 lyricists 아니면 songwriters.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보니 이 사람들은 through their music, 그들의 음악을 통해서 작사가니까 음악의 그 작사를 썼을 거 아니에요. 곡의 그 작사를. 그죠?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은 have used, 사용했습니다. linguistic manipulation and storytelling. 언어적인 manipulation, 조작. 언어를 막 조작하고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사용했대요. 그래서요, 어떻게 했는데? enrich our language and literature. 우리의 언어와 문학을 풍성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바로 무엇을? 그렇지, 언어의 발전에도 영향을 줬고 그리고 어떻게? 맞아, 문학적인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쉽게 어떻게 된다? largely being ignored. 대개는 무시당하고 그리고 restraint. 겪게 된다. 제약을 겪게 된다. 인정을 받는 데 있어서 제약을 겪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producing relics of distinct and complex imagery. 독특한 분명한 이런 뜻이죠. 독특하고 복잡한 심상에 대한 가사를 제작하면서, 만들어내면서 이 작사가들은요, have had an incredible literary impact. 놀라울 정도의 엄청난 문학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디에? 문학적인 영향을 언어에, 우리 언어에 영향을 줬어요. 지금 같은 맥락으로 가죠. 그러니까 핵심은 뭘까요? 이 사람들 대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인정해줘야 돼.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그들의 놀라운 그런 작품은요. 뭘 포함해서? 어디에 대한 영향을 포함해서? 현대 언어 발달에 대한 영향을 포함해서 그들의 놀라운 이런 문학 작품은 must be recognized. must가 나왔습니다. 반드시 인정되어야 됩니다. 어느 분야에서? In the field of modern literature. 현대 문학 분야에서 반드시 인정돼야 됩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사가들 언어와 문학 발전에 영향을 미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정말 인정을 해줘야 된다. 기여도를 알아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확실하게 나와줘야 되는 거. 키워드는 누굴까요? 그치. 누구에 대한 이야기? 작사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작사가라는 단어 여기 나옵니다. 가사를 통해서 작사가들이 누구와? 언어와 누구의 문학에 기여한 바를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말 선택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지는 꼼꼼하게 안 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핵심 소재, 작사가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선택지에 가셔서 주변에 있는 정보들이 본문과 일치하는지,

0: 특히 마지막 문장의 주제문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시면 아, 잘 반영하고 있구나. 그래서 확실하게 2번을 정답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좋아요. 잘했습니다. 자, 주장찾기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제문, 핵심 소재 찾고 만나겠습니다. Injure라는 단어, Injury라는 명사까지 이거 어디요? 그치,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요, 뭔가 옳지 않은 일을 하다, 즉 남에게 해를 끼치다라고 해서 부상을 입다가 아니라 입히답니다. 손상을 입히다, 부상을 입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njured라고 해야 부상을 입은, 부상을 당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거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서 단어도 챙기고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도, 편안한 마음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 본격적인 대입학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꼭 풀고 단서 찾고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1: 빗물로 인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며 발생하는 도로파임 현상, 일명 포트홀. 도로파임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파임 사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도로파임이 많은 차로는 되도록 주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파임 발견 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행 운전합니다. 셋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은 자제합니다. 넷째, 도로 파임으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량의 타이어, 휠 등 차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다섯째, 도로 파임 발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담당처에 적극 신고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도로 파임 사고,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 여름철 안전운전하세요.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5위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34강에 오셨습니다. 얘들아, 35강이 마지막이니까 34강, 35강만 잘 마무리하면 벌써 이제 마무리되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34강도 마찬가지로 네모 어휘에 대해서 짚어볼 거고요. 이번 강이 다음 강이까지 완전 마무리 잘 지어서 어법 어휘 문제에서는 절대 틀릴 일 없게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몇 번 문제부터 할 거냐면요. 14번 문제부터 할 겁니다.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2001년에 Researchers at Wayne State University ask a group of college volunteers to exercise for 20 minutes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죠. 자, 그랬을 때 Wayne State University에 있는 연구원들은요. Ask someone to 라고 하면 얘들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부탁하다, 요청하다 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진들은요. 요청했대요. 누구에게? A group of college volunte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학생 봉사자들 그룹에게 뭐 하도록 요청하다 라고 말했냐면요. To exercise for 20 minut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20분 동안 운동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을 했나 봐요. 자, 그런데 at a preset pace일까 혹은 self-selected pace일까?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 얘들아, pace 하면 속도잖아. 속도인데 preset이라고 하면 설령 이 단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어떤 느낌이나? pre라고 하면 사전에 미리라고 하는 뜻이잖아. set은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제시해 주는 속도인 거지. 즉, 미리 제시된 속도로 20분 동안 운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지 혹은 self-selected pace라고 하면 스스로 선택한 속도

20분 동안 운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지 이거 두 개를 살펴볼 건데 아직 그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우리 A번으로 한번 돌아와 볼 겁니다. 자, 그런데 on each of the three machin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세 개의 운동기구에서 20분 동안 운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자, 근데 그세 개의 운동기구 뭐였냐면요. A treadmill, 러닝머신이라고 한국어로는 부르죠. 네, 러닝머신, 콩글리싱 거 아시죠, 여러분? treadmill이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자, treadmill, 러닝머신이라든지 stationary bike라고 하면 얘들아, stationary 하면 고정된이란 뜻이거든? 고정된 바이크래. 여러분 아마 헬스장 한 번이라도 가보셨으면 생각이 날것 같은데 고정된 채로 열심히 바퀴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고정된 바이크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And a stair climb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계단 오르기라고 하는 그 운동 기구가 있나 봐. 아마 한국에서는 천국의 계단이라고 많이 불리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세 개의 운동 기구에서 미리 설정된 속도를 제한해 주는 건지 혹은 스스로 설정한 속도로 운동을 해보세요라고 요청을 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measurements of heart rate, oxygen consumption, and perceived effort were taken throughout all the three workou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heart rate이라고만 심박수죠. 심박수, oxygen consumption 하면 산소 소비량, 그리고 and perceived effort이라고 하면 얘들아, 인지된 노력이야. 내가 얼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인지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이거 세 개가 운동을 하는, 이세 개의 운동을 하는 동안에 측정이 되어진 거지. 즉, 운동도 세 개, 측정하는 포인트도 세 개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the researchers expect to find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연구자들은 어떤 연구 결과를 예측을 했냐면, 예상을 했냐면 that the subjects unconsciously targeted the same relative physiological intensity in each activ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피 실험자들이, 즉 대학생들이었죠. 그 대학생들이 무의식적으로 목표를 삼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대. 얘들아, 목표를 삼다라고 지금 말했어. 그러면 A번으로 우리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 A번에 어떤 내용 나왔었냐면 스스로 선택한 속도로 뛸까 혹은 미리 정해준 속도로 뛸까 이거였거든. 그런데 어떤 표현 등장했냐면 세 번째 문제에 targeted이라고 하면 목표를 세우다, 목표를 설정하다 이런 뜻이니까 아, 대학생들이 스스로 설정한 그 속도로 운동을 하도록 요청한 거구나. 라고 해서 우리 세 번째 문장에서 A번에 대한 클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설정한 속도로 20분 동안 운동을 해달라고 지금 말을 한 상황인데 그 연구자들이 어떻게 예측했대? 아, 대학생들이 무의식적으로 목표를 삼을 거야. 상대적으로 똑같은 physiological intens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생리학적인 강도로 모든 운동기구에서 거의 비슷한 상대적으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뛸 거야 라고 이제 예측을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perhaps 아마도 they would automatically 혹은 intentionally exercise at 65% of their maximal heart r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y 누구야? they would 이라고 했을 때 이때 they는 그 대학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실험 대상자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대학생들은요. automatically라고 하면 얘들아 무의식적으로란 뜻이야. 자동적으로라고 하는 뜻이니까 무의식적으로 혹은 intentionally 하면 의도적으로라고 하는 뜻이잖아. 자, 그랬을 때 이 대학생들은 무의식적으로 했을까 혹은 의도적으로 했을까? 라고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그 최대 심박수의 65% 정도의 속도로 운동을 하게 될 거래. Regardless of which machine they were using, 그들이 어떤 운동기구를 사용하는지 간에 상관없이 그들의 심박수의 최대 심박수의 65% 정도 되는 속도로 항상 맞출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들아, automatically, intentionally 이 둘 중에 하나 고르려면 앞에 힌트가 한번 등장했었어. 뭐라고? unconsciously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실험자들이 의식적이지 않게 목표를 삼을 것 같아 라고 예측한 부분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unconsciously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automatically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즉 무의식적으로 모든 운동기구에서 내 최대 심박수의 65%,

정도의 속도로 뛸 거고. 그리고 or maybe they would instinctively 얘들아. instinctively 무슨 뜻이에요? 본능적으로란 뜻이거든요. 본능적으로라고 하는 뜻이랑도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즉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settle into rhyth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떤 리듬에 정착하게 될 거야? At 70% of their maximum rate of oxygen consump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들의 산소 소비량, 최대 산소 소비량의 70% 정도 되는 그 리듬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 연구자들이요. 어디에서? In all three works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세개 운동 기구에서 그들의 최대 산소 소비량의 70% 정도로 아마 맞출 걸? 이라고 예측을 한 상황입니다. But that's not what happe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한 번에 꺾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반대 내용이 나오겠죠? There was, in fact,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No consistency. 얘들아, consistency 하면 뭐야? 일관성이거든? Variation 하면 뭐예요, 얘들아? 변화라고 하는 뜻이야. 차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일관성일까, 차이일까라고 지금 선택하는 건데, no라고 하는 부정어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자, 연구자들은 모든 세 운동기구에서 다 동일한 수치를 유지할 거라고 예측을 했어.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그러면 각 운동기구에서 뭐는 없었을 거야?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았겠죠. 자, 그러면 no consistency라고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실은 일관성을 보이지 않은 거야. 어디에 있어서? In measurements of heart rate and oxygen consumption across the three disciplin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세 개의 종목, 즉세 개의 운동 기구에서 산소 소비량이나 혹은 심박수에 측정해서 일관성이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Instead, 그 대신에 그 피실험자들, 대학생들은요, were found to have chosen 어떻게 선택했다는 게 밝혀졌냐면, the same level of perceived efforts on the treadmill and the bike and stair climb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세 개의 종목에 대해서는 똑같은, 어느 정도 같은 수준의 인지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건 보여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인지된 노력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같은 수치를 유지했지만, 세 개의 운동 기구에서 나머지 두 개에 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피실험자들이 self-selected, 자신이 선택한 속도로 세 가지 운동 기구를 사용했을 때, 심박수나 산소 소비량에 있어서는 뭐가 없었다? consistency,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든 기구에서 동일한 수준의 뭐? 인지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020학년도, 얘도 꽤나 최근 문항이죠. 2020학년도 사관학교 24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요. Behavior is not infinitely flex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유연하지는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리고 easily moved in any direction.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쉽사리 다른 방향으로 옮겨지지는 않는데 이동하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우리가 생각한 behavior,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유연하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쉽게 옮겨지지는 않아. 뭔가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Rather, 그보다는 organisms are born with natural behavior system and tendency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대신에 우리 유기체들은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냐면 선천적인 행동 체계, 혹은 선천적인 행동 경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대. 얘들아, 이렇게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없고 우리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뒤따라 나오는 부분이 수식해주고 있는데 that constrain, 얘들아, constrain 하면 억제하다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expand 하면 확장하다라는 뜻이겠지. 자, 그러면 how learning occu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의 배움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what changes one may expect.

feedback from a training procedu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 억제하고 제지하게 될까? 혹은 확장하게 될까? 이둘 중에 고르는 건데 쌤은 이 위의 내용에서 어떤 느낌을 파악했냐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냥 자유롭지는 않고 마냥 유연하지는 않고 우리는 이렇게 Natural Behavior System, 선천적으로 행동 시스템, 체계라든지 아니면 경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어. 즉 뭔가 제한하는 느낌이니까 혹시 Constraint 아닐까? 라고 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se limitations라고 등장하고 있지, 얘들아. 그러면 3번 문장의 초반에 이러한 제한들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앞에서 제한, 억제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게 맞겠죠. 그랬을 때 constrain이라고 하는 표현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제한들은요, were described elegantly in an Analogy by a researc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연구진들에 의해서 이러한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우아하게 비유로서 설명되어진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랬을 때이 연구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Who compare learning to sculpting a wooden statue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compare A to B 라고 하면 A와 B를 비교하다 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 연구자는요, 무엇과 무엇을 서로 비교해 보았냐면 학습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wooden statue라고 하면 뭐죠? 나무 조각상을 조각하는 것과 배움이라고 하는 거를 서로 한번 비교해 본 거래. 자, 그랬을 때 The sculptor begins with a piece of woo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조각가는 뭐로 시작을 하냐면 A piece of wood. 나무 한 조각으로 시작을 하겠지. 자, 그런데 그 나무 한 조각은요, that has little contrast 혹은 resemblance to a statue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조각을 시작하려고 나무 한 덩이를 가져왔어. 그런데 그 나무 한 덩이는요, has little, 거의 뭐뭐 않다라고 부정어로 해석할 거거든, 그치? 그러면 contrast이라고 하면 대조라고 하는 뜻이고, resemblance 하면 유사점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나무 조각상과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나무 한 조각은 유사성이 지금 있어? 아직 조각하기도 전인데? 없죠. 그러니까 has little resemblance, 유사함이 거의 없는 그 나무 조각으로 이제 조각을 하기 시작할 건데, as the carving proceeds, 이렇게 조각하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the piece of wood, 그 나무 조각이었던 것은 comes to look more and more like the final produ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점차 더그 마지막 결과물을 이랑 비슷해져 가게 되는 거죠. 조각을 그만큼 많이 할 테니까. 자, 하지만 the process is not without limit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조각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not without limitation이라고 등장하고 있어. 얘들아, 지금 부정어가 두개 등장하고 있거든? 그럼 쌤 어떻게 하라 그랬어? 부정어면 둘다 지워보면 바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해줬었거든? 자, 그럼 바로 한번 보면요. 하지만 그 과정, 조각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limitation. 아, 제한점이 있대. 뭔가 순조롭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어떤 제한점이 있냐면, Since the sculptor has to take into account the direction and density of the wood grain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take into account. 이제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Take into account은 무엇무엇을 고려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자, since the sculptor, 그 조각가는 무엇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뭘 고려해야 된대? The direction and density of the wood grai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무결이라고 하는 거의 방향, 그리고 나무결의 밀도라고 하는 거, and any knots that wood may ha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옹이들, 얘들아 나무옹이라고 하면 나무에 그 파져 있는 구멍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래. 제한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wood carving 이런 나무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is most successful.

가장 성공적인데, 언제 가장 성공적이냐면, if it is in conflict 혹은 harmony with the pre-existing grain and knots of the woo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만약에 그것이 conflict 하면 뭐예요? 갈등이잖아. 그치? 갈등을 겪을 때 성공적일까? 혹은 조화를 이룰 때 성공적일까?를 살펴보는 건데, 얘들아, 이건 너무 느낌이 오지 않아요? 갈등을 겪는데 성공적일 리가 있습니까? 아니죠. 보통은 하모니 조화를 이룰 때 성공적일 것 같은데, 아직 확신은 할수 없으니까 조금 더 읽어보긴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나무를 조각하는 것은 성공적인데 가장 성공적이래. 언제? 만약에 그 나무를 조각하는 것이 무엇과 조화를 이룰 때, pre-existing grain and knots of the woo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나무 결이라든지, 혹은 나무 옹이와 조화를 이룰 때그 나무 조각이 가장 성공적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얘들아, pre-existing 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미 존재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이 나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과 조화를 이룰 때그 carving, 조각이 성공적일 수 있고요. In a similar fashion, 비슷한 경우에 learning, 배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일 수 있는데 언제? 자, 이건 안 봐도 얘들아 이제 알것 같지 않아?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을 조화를 이룰 때.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과 조화를 이룰 때 배움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 성공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요? 확인해 보자면요. If it takes into account the pre-existing behavior structures of the organis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행동 구조라고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여기서 고려한다는 말인즉슨 조화를 이룬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조화를 이룰 때 혹은 이런 특성들을 고려할 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일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본문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유기체는 학습이 일어나는 방식을 제한하는 선천적인 행동 체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나무 조각과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줬는데, 나무 조각이 나무의 결이나 나무의 옹이와 harmony,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성공적이듯이, 학습 또한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행동 구조를 잘 고려할 때 학습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좀 짧은 지문이어가지고 정리하기 편했을 것 같습니다. 자,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으로 넘어왔습니다. 16번 문제고요.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Why does the pure acting of the movie not seem unnatural to the audience? 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순진한 acting 하면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잖아요. 왜 이런 순진한 연기 of the mov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영화에 등장하는 이런 순진한 연기라고 하는 것이 왜 not seem unnatural to the audience? 그 관객에게 이렇게 보이지는 않을까?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역시나 여기도 지금 이중부정 쓰이고 있죠? 그러면 not이랑 on이라고 하는 표정을 딱 지워보면 이 표현들을 딱 지워보면 뭐가 보여? 아, 그러면 seem natural to audience이라고 하는 말을 물어보고 있는 거네. 그럼 영화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순진한 연기, 순수한 연기라고 하는 것이 왜그 관객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워 보일까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관객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are accustomed in real life to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현실 세계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익숙해진 사람들이냐면 whose expression is more or less indistin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표현이 다소 indistinct 이라고 하면 불분명한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얘들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영화에서 등장하는 이 연기라고 하는 게왜 이렇게 자연스러워 보일까를 물어보고 있어. 그런데 그 관객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익숙해진 사람들이야? 표현을 다소 불분명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익숙해진 사람들인데, 왜 영화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연기가 왜 이렇게 자연스러워 보일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한번 읽어보자면, Most people perception in this matter is not very sharp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 이 문제와 관련된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은요, 그렇게 날카롭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They are not in the habit of observing closely the play of features of their fellow m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자, 그들은 어떤 습관은 없다는 거야? Observing close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면밀하게 관찰하는 습관은 없대. 무엇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The play of features of their fellow men.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들아, feature 이라고 하면 이목구비거든요? feature, 특성이라고 하는 뜻도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사전에 한번 검색해보면, feature 이라고 하는 뜻 중에 이목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목구비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습관은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아마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의 이목구비의 움직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항상 살펴보십니까? 아마 안 그럴걸요? 그렇죠? 내 친구가 오늘 눈이 45도 정도 더 올라갔네? 이런 거 파악하고 계세요? 안 계실걸요? 그쵸? 어디서나 either in real life or at the movie 영화에서든 현실 세계에서든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쵸? 대신에 우리는 they are disappointed 혹은 satisfied 둘중 하나인데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y는 누구야?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할까 혹은 만족할까? 뭐에 대해서? Grasping the meaning of what they se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목구비의 움직임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이 보는 것에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만족할까 혹은 실망할까? 자, 여기서 내 그들이 보는 그 의미만 파악하는 거. 즉, 이목구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아, 눈이 좀 올라갔으니까 화가 났나? 라고 그 의미만 파악하는 거잖아. 그 의미만 파악한 거에 만족을 했으니까 이목구비의 움직임에 분석하고 있지 않았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제 satisfied라고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디에 만족하고 있냐면 그냥 그들이 보는 것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Thus, 그러므로 they often take in the over-emphasized expression of film actors more easily 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 배우들의 과장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얘들아, 영화에서는 현실 세계보다 조금 더 과장되게 표현을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웃긴 일이 일어났을 때 박장대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영화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훨씬 더 쉽게 이렇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겠죠. 뭐보다 then any that is too naturalist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표현보다는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And as far as lovers of art are concer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lovers of art 라고 하면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 즉, 예술 옹호가들, 애호가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한 예술 애호가들에 관한 한 They do not look at the movies for imitations of na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예술 애호가들,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화를 보지 않는데 뭐를 위한 영화를 보지 않냐면 for imitations of nature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imitations 이라고 하면 모방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모방을 위해서 영화를 찾아보지는 않고 뭐를 위해서 보는 거야? 예술 그 자체를 위해서 영화를 본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이 예술 애호가들은요, 무엇을 알고 있냐면 that artistic representation 혹은 real representation 이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 예술 애호가들은요, Artistic representation is always explaining, refining, and making clear the objects depic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표현이 맞는지 한번 더 살펴볼 건데 이러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설명을 해주고요. refine 하면 정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제되고 그리고 making clear the obj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묘사되는 사물을 항상 명확하게 말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방금 앞에서 어떤 내용 짚었었냐면, 영화에서는 훨씬 더 과장된 표현을 한다라고 지금 짚어줬거든? 과장된 표현을 한다는 말인즉슨 오해할 만한 소지가 없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야.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표현을 한다고 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분명한 표현을 한다고 했어. 그런데 영화에서는 과장된 표현을 해줬다고 했으니까 영화 안에서는 어떻다는 거야? 그러한 묘사되어지는 사물이 훨씬 더 설명을 많이 해주고 정제되어지고 훨씬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볼수 있겠지. 어디 안에서? 예술 작품 내에서. 그러면 artistic representation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술적 표현에서는 훨씬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나 보죠. 표현에 대해서도. 그랬을 때, things. 자, 것은 것인데, that in real life. 일상생활에서의 것. 자, 그런데 일상생활에서의 것은요, are imperfectly realiz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완벽하지 못하게 실현되고요. merely hinted at. 단지 암시해줄 뿐이고요. and entangled with other things. 다른 정말 관련이 없는 것들과 얽혀져 있는 것. 이라고 해서 여기서 진짜 주어는 누구야, 얘들아? things가 진짜 주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뭔가 명확하지가 않고 단지 암시를 해줄 뿐이거나 혹은 다른 너무 다른 사물들과 너무 얽혀 있는 거지. 그랬을 때 appear in a work of art complete entir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불분명했던 것들이 예술 작품 내에서는요, 완전하고 온전한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and 그리고 free 혹은 inseparable from irrelevant matt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이 없는 것들로부터 얘들아 어떨 수 있을까? 자유로울 수 있을까? 혹은 분리되어질 수 없을까? 예술 작품에서는 훨씬 더 완벽하고 온전한 것들을 표현해 준다고 했었으니까 관련이 없는 것들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ree, C번에는 free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this is also true of acting in fil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예술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연기에서도 이런 똑같은 것이 사실이 될수 있다라고 마무리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지문을 한번 파악해 보자면, 관객은요, 실제 삶이나 영화 속의 인물의 표정을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아요. 단순히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만족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술 애호가들 역시 영화의 연기가 실제 현실과 resemblance, 유사함을 갖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전달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현실과 다르게. 영화 배우들의 강조된 표현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18학년도 6월 모의 평가 29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some coaches, 자, 코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몇 코치들은요, earnestly believe tha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잘못 믿고 있대. 뭐를 잘못 믿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That mental skills train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신 기술을 훈련시키는 거. 앞으로는 MST라고 부를 거래요. 정신 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도움이 된다라고 믿고 있는데, perfect the performance of highly skilled competito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도의 기술이 발달된 선수들의 수행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에만 도움이 된다. 라고 잘못 믿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조금 어려우면 우리 키워드들만 한번 빼내보자.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mental skills train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우리의 정신 기술을 수련해줄 수 있는 것이 오직 언제만 도움이 된대? 완벽하게 highly skille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기술 수준이 높은 선수들에게만 아 도움이 될수 있다. 라고 잘못 믿고 있대. 자, 그랬을 때 뒷부분 한번 보면요. As a result, 그 결과, 잘못 믿고 있다고 한그 결과, 그 코치들은요, shy away from MS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정신 기술 훈련을

안 한다는 거지. 얘들아, shy away라고 하면 무엇무엇을 하지 않다, 피하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이런 코치들은요, 그런 정신기술 훈련을 안 한대. 자, 뭐 하면서? denying 하면 거절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 rationalizing 하면 합리화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얘들아. 둘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뒷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that because they are not coaching elite athlet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코치들이 엘리트 선수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mental skills training, 이런 정신 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은 is less important, 중요하지 않다고 뭐 할까? 부정할까? 혹은 합리화할까? 합리화하게 되겠지. 왜? 지금 앞부분에서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부분이 등장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합리화할 겁니다. 아, 내가 엘리트 선수들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런 정신 훈련까지 시켜야 돼? 이런 건 필요 없어. 라고 스스로 합리화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it is true that 뭐가 사실이냐면 mental skills, 이런 정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at high levels of compet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높은 수준의 경쟁에서는 점점 더 이런 정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죠. 그랬을 때 as athletes move up the competitive ladder 이라고 이어지고 있으니 이 운동 선수들이 점점 더 경쟁적인 사다리 위로 올라갈 때 얘들아 경쟁적 사다리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 뭐야? 경쟁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겠지. 점점 경쟁 수준이 높아질 때 운동 선수들은요 become more homogeneo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점점 더 동질적이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in terms of physical skil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신체적인 기술 측면에서는 점점 더 동질적이어진대. 얘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쟁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경쟁 수준이라고 치면 얘들아 한번 올림픽이나 아니면 월드컵 생각해보세요. 경쟁 수준이 점점 높아지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운동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체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동질적이어진대. 그 말인즉슨 그 정도 위에까지 올라간 선수들이면 신체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다른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죠. 동일하게 다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사실은 at high level of competition 이렇게 경쟁 수준이 높을 때는 All athletes have the physical skills to be successfu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모든 운동 선수가 성공할 수 있을 만한 신체적인 기술은 다 갖추고 있어. 그러니까 다들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지금 올림픽 출전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신체적인 조건에 의해서는 뒤처지지 않는데 그 결과 any small difference 그 어떠한 자그마한 차이점 어디에서의 작은 차이점일까? 피지컬일까? 혹은 멘탈일까? 신체적인 조건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랬어요, 얘들아. 거의 다 동질적으로 뛰어나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어디서의 작은 차이가? 정신적인 거에 있어서의 작은 차이가 can play a huge role,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determining performance outcom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경기의 결과를 결정짓는데 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신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하지만 we can anticipate that 우리는 무슨 상황을 예상할 수 있냐면 personal growth and performance will progress faster in young developing athlet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을 예상할 수 있대? 개인적인 성장이나 어떤 performance, 수행 능력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거래. 어떤 선수들에 의해서 빠르게 성장될 거냐면요. Who are given mental skills trai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정신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받은 어리고 developing 여전히 성장 중인 운동선수들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어떤 선수들보다? Then in athletes not exposed to MST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정신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받지 못한 선수들보다 정신 훈련을 받은 선수들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랬을 때 사실은
The optimal time for introducing MS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정신 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는 최적의 시간은요, 언제일 것이다? Maybe when athletes are first beginning their spor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운동 선수들이 처음으로 그들의 스포츠를 시작할 때 같이 정신 훈련을 도입시켜 주는 것이 최적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 introducing MST 이런 정신 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시키는데 early 초반에 도입시켜 줄까? 혹은 later 나중에 도입시켜 줄까? 지금 이거 두개 중에 고르는 거죠. In athlete's care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운동선수의 커리어에 있어서 이런 정신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빠르게 도입하는 거 혹은 나중에 도입하는 거 그것이 may lay the foundation 어떤 토대를 마련해 줄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토대? That will help them develop their full potenti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운동선수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최대치로 발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려면 정신 기술 훈련을 언제 도입시켜 줘야 된다? 그 선수들의 커리어의 초반 부분에 도입시켜 줘야 된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이 질문 분석할 수 있었고요. 높은 경쟁 수준의 경기에서는, 여러분 올림픽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정도 수준의 경기에서는 신체적인 기술의 차이는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요인이 결과에 큰 역할을 하며 특히 어린 선수들에게 발달 초기에, 그 선수들의 커리어 초기에 이런 심리 기술 훈련을 도입하는 것은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시켜 줄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라고 하는 게이 글에서 전달하고 싶은 바였습니다. 맞죠? 자, 그럼 저희 18번 문제로 넘어갈 거고요. 2019학년도 사관학교 25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 Alongside the wounded, ill, and injured service members and veterans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얘 누가 봐도 뭐가 앞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전치사 구가 앞쪽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문법 너무 오래전에 해가지고 까먹으신 거 아니죠?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질 경우에는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배웠을까? 얘 지금 주어 아니잖아, 얘들아. 그지? 주어가 아닌데 문장의 맨 앞에 위치되어져 있으면 그 전치사구 뒷부분이 어떻게 돼야 된다? 도치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그쵸? 까먹으신 거 아니죠? 자, 그랬을 때 exist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고요. 그럼 이 문장에 주어 어디 있을까? 이 문장의 주어는 a group of individuals. 얘가 이 문장의 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얘가 문법 문제로 출제됐었더라면, 이때 쌤은 exist 이 부분에 밑줄을 그었을 것 같아. 이 부분에 밑줄을 긋고, 뒤에 나오는 주어랑 수일치 잘 시켜주고 있어? 이거 물어보고 싶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기출 문제 풀 때, 아, 얘 문법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출제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죠. 자, 그럼 우리 일단은 어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한번 살펴보자면, alongside 하면 함께죠. 자, 누구와 함께 the wounded 부상당하고 아프고 병이 있고 그리고 부상을 당한 service members 하면 얘들아 군인들입니다. 자, 군인들과 veterans라고 하면 참전용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병이 든 혹은 부상을 입은 군인들 그리고 참전용사들과 함께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 존재하냐면 a group of individu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아, 어떤 개인들의 한 그룹이 존재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진짜 주어는 a group이니까 exists라고 하는 단수 동사 쓴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개인들이 누구냐면요. who help care for the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이런 사람들에게 돌봄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이래요. 자, 이 사람들 누구야, 그러면? 군인들이겠죠? 군인들과 그 참전 용사들에게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인데, whom we term military caregiv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는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른다? Military caregivers. 군 간병인이라고 부른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군 간병인에 관한 글인 것 같아요. 자,

했을 때이 군대 간병인들은요, are heroes, 영웅들이죠. 자, 당연히 영웅들인데요, but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군 간병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 사람들은 영웅이 맞아요, 당연히. 하지만, 이 나오면 얘들아, 뒤에 내용은 어때야 되는 거야?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 라고 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이어져야 되는 게 맞겠죠? 자, 하지만, their efforts are often honored. 그들의 노력은 종종 존경받아진다. 가 나오는 게 좋을까, 얘들아? 맛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니지. 그들은 영웅은 맞지만 그들이 들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존경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unrecognized, 인정되어지지 않는 거죠, 종종. 자, 왜 이런 글이 이어지고 있냐면 they serve in a shadow of w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군 간병인들은요, 어디서 봉사하냐면 전쟁의 그림자에서 봉사를 하기 때문이래. 자, 왜냐면, as their caregiving responsibility, 그들의 이런 돌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어지는데요. For months and years after conflict's e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그들의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월 동안, 몇년 동안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래. 그쵸, 얘들아? 전쟁이 딱 끝났다고 해서 모든 부상당한 군인들이 다 나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회복하는 데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사실 전쟁이 끝나고 나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게 되면 사람들 기억 속에서는 많이 잊혀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군 간병인들은 전쟁의 그림자에서 봉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the man and woman of the military, 그 군대에 있는 남성과 여성, 군인을 말하는 거겠죠? 군인들은요, 어떤 군인이냐면, who have made sacrifices for their count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군인들은요, 종종 무엇을 받냐면, honors, 존경을 받고요, 명예를 받고, award, 상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군인들은 종종 이런 명예를 받거나, 혹은 상을 받거나, benefits, 이득을 받는데요. In recognition of their service, 그들의 복무를 인정을 해서 인정을 받는데, 그래서 이런 표창이나 기회라고 하는 거, that they hardly 혹은 rightly deser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deserve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마땅히 받을 만한이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러면 hardly는 거의 뭐뭐 안타로 부정어야. 자, 그러고 rightly라고 하면 마땅히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러면 그 군인들이 기회를 받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혹은 마땅히 받아야 될 만한 사람들이야? 마땅히 받아야 될 만한 사람들이 맞지. 왜? 앞에서 무슨 내용이 등장했었어? 그들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군인들이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들은 맞아.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강조해주고 싶은 부분은요. 하지만 their caregivers, 그 가운 간병인들 있잖아요. 군인들 말고 그군 간병인들은 help the disabled walk and eat.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두 번째, tend to wound ca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처받은 부위를 돌봐주기도 하고요. 혹은 take them to the medical appointments, 의사한테 데려가주기도 한대. 봉사를 똑같이 많이 하고 있거든? 그런데, and rarely receive honors and awar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거의 뭐를 받진 못한다? 명예를 받지 못하고 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지금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these caregivers, 이러한 군 간병인들은요, are an incidental popul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부수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얘들아, incidental 하면 부수적인이란 뜻이에요. 자, 부수적인 존재인데, one,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that has received policy atten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책에 관심을 받기는 받는데, 오직 언제만 받냐면, as a consequence of the focus on the ones for whom they provide ca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런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관심의 결과로서만 그런 관심을 받게 된대. 주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뭔가 처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고요. 하지만 their value is enormous 혹은 insignificant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 사회 전체에게도 이익을 제공해준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들의 돌봄, 그들이 제공하는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요, Health Reduce Healthcare Cost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비용 자체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의료비를 줄여주는데 to the government and society, 이 사회와 정부의 의료비라고 하는 것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부상당한 군인들을 돌보는 군 간병인들은요, 마땅히 rightly라고 하는 표현 썼었어요. 마땅히 찬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력은 자주 어떻게 된다? 인정받지 못한다. unrecognized 되어져서 이들이 제공하는 돌봄의 가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력이 자주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였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볼 건데요. 19번이고요.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30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For every toxic substance, process, or products in use today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 사용되는 모든 독성을 가진 물질, 모든 독성을 가진 과정, 그리고 모든 독성을 가진 물품들은요, There is a safer alternat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안전한 대안이라고 하는 게 있대. 얘들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과정이나 상품을 사용하는데 사실은 얘네는 뭘 가지고 있대? 더 안전한 대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either already in existence, 이미 존재할 수도 있고 혹은 waiting to be discovered, 오히려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뭐를 통해서? Through the application of human intellect, ingenuity, and effor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 혹은 인간의 창의성,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기를 기다리는 더 안전한 대안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뒷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이 독성, 우리가 사용하는 이 독성에 더 안전한 대안이 있대. 이게 중요한 거겠죠? 뒤에 보면요. In almost every case, 거의 모든 경우에 The safer alternative i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안전한 대안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available, 가능할까 혹은 불가능할까? 방금 이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There is a safer alternat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안전한 대안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available, 가능하겠지. 자,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냐면 at a comparable cost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비교할 만한 비용이거든? 즉, 비슷한 비용으로 더 안전한 대안을 쓸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랬을 때, industry, 그 업계는요, may reject these fact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사실을 부정할 수 있겠죠. 더 안전한 대안 같은 거 없어요. 라고 말하겠지, 업계는. And complain about the high cost of act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설령 그더 안전한 대안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가격이 높아요라고 불평불만할 수도 있을 테지만, but 여기서 중요한 거는 history sets the record straigh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역사가 그 기록을 바로잡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사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음 내용부터 증명해 나갈 겁니다. 그쵸?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냐면 The chemical industry denied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어. 화학 업계가 무엇을 부정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That 이하부터. 어떤 사실을 부정했냐면 There were practical alternative to ozone depleting chemicals 이라고 나오고 있대. 자, 실용적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했대. 어떤 거에 실용적인 대안이냐면 오존을 고갈시키는 그 화학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쓸수 있는 대안을 부정했다고 합니다. 그치? 그런 거 없어요. 저희 제품이 최고예요. 이런 오존을 고갈시키는 화학약품밖에 없어요라고 말을 한 거지. 뭐 하면서 predicting이라고 하면 예측하다고, preventing 하면 방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preventing 막다 이런 뜻인데 뒤에 내용을 좀 봐야겠어요.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이런 경제적인 disaster 하면 재앙이잖아요. 얘들아, 경제적인 재앙을 이 화학업계 사람들이 막아줬을까? 아니에요. 이 화...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재앙이 올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될 거예요. 라고 예측했겠죠. 방지해 주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predicting 이라고 하는 표현에 동그라미 칠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냐면 because food and vaccines would spoil without refriger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냉장 기술이라고 하는 거 없이는 식품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상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갈 거예요.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을 거래. 자, 그랬을 때 they were wrong. 너무 간단한 한 문장으로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버리고 있습니다. 이 화학 업계에서 지금 부정했잖아. 무엇을? 아, 더 나은 대안이라고 하는 거 없어요. 라고 지금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다? 그 사람들은 틀렸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시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The modern bagel industry initially denied that. 또 부정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그 자동차 업계는요, 초반 부분에는 무엇을 부정했을까? Denied that cars cause air pollu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자동차가 그 air pollution 하면 뭐예요, 얘들아? 대기오염이잖아요.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지금 말을 한 거지. 이 사실을 부정했으니까, 그쵸? 그런데, 얘들아, 그 자동차가 뿜어내는 그 가스가 대기오염을 유발시켰잖아. 그랬더니 then claimed that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냐면 no technology existed to reduce pollution from vehicl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동차로부터 나오고 있는 이 공해를 줄여줄 수 있을 만한 기술 없어요라고 지금 말했대. 아,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거죠. 그래요, 자동차가 air pollution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대기 오염을 줄여줄 수 있는 기술 같은 건 없어요라고 말한 거야. 자, 근데 또한 번, and later, 나중에는 또 뭐라고 말했냐면, 그 자동차 회사가 installing devices to reduce air pollution, 이런 공기 저해, air pollution, 대기 오염이라고 하는 것을 줄여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would make cars extremely expens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차를 엄청 비싸게 만들걸요?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지금 앞에서 화학 업계가 됐던지 자동차 업계가 됐던지 어떤 사실을 지금 계속 부정하고 있는 거냐면 대안 없어요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이 기술 쓰셔야 돼요. 더 좋은 대안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라고 하는 거를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y were wrong every time. 모든 경우, 얘들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경우는 이 사람들이 지금 3번 번복했거든요. 맨 처음에는 자동차가 아예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했었어. 근데 두 번째 말을 할 때는, 아,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 자동차가 공해를 유발하기는 하지만, 그거를 줄여줄 수 있는 기술은 없어요. 라고 했다가, 아, 기술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 장치를 너의 차에 설치하는 것 자체가 차를 엄청 비싸게 만들걸요? 라고 지금 3번 번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사람들은 틀린 거죠. 그랬을 때 the pesticide industry 이번에는 세 번째 예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pesticide이라고 하면 살충제거든요. 그러면 살충제 업계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synthetic pesticides are absolute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본인 회사에서 만든 이런 합성 살충제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얘들아 necessarily 필요하다고 했을까? 절대적으로 필요 없다고 했을까? 자신의 회사에서 만들어낸 제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겠지. 어디에 있어서? To grow food. 식품을 자라나게 하는 데 있어서 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한 거래요. 자, 그런데 얘들아, 우리 뒤에 내용 보지 않아도 알것 같아. 이런 내용은 반박되었겠죠. 틀렸다고. 자, 뭐라고 이어지고 있어? Thousands of organic farmers. 이 수천 명의 유기농 농부들이요. Are proving them wrong. 이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똑같은 내용, 똑같은 예시가 세번 등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나은 대안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그 사실은 모두 틀렸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오늘날 사용되는 모든 독성 물질에는 얘들아 비슷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뭐가 있다?
Alternative,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만 화학이나 자동차 업계는 경제적 재난 등을 예측하면서 대안의 실용성을 부정해왔다. Deny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쓰였고요. 살충제 산업 또한 합성 살충제가 식량 재배에 필수적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유기농 농부들이 그것을 틀렸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다음 시간이 벌써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까지 꼭 완강해서 우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하세요, 토깽 여러분. 고500 부트캠프 정희쌤입니다. 우리 벌써 내신 만점 5강입니다. 여기까지 온 거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오늘도 또 재미있게 열심히 마시멜로도 잡고 당근도 잡으면서 열심히 한번 캠핑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어려웠던 집은 다시 보면서 다시 공부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제 예상 지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유형편의 주제 파악 문제들을 끝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제목 파악 문제 1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파우스 누르신 다음에 먼저 내가 오늘 나갈 지문 안 읽었다? 그러면 제가 자료실에다가 이거 진도 맞춰가지고 해당 지문만 쏙쏙 뽑아서 교환 따로 올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 그걸로 먼저 한번 쓱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수요특강 단어장도 한번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제 파악 문제 3번 엑서사이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로지컬 플로우를 보도록 할 건데요. 인간의 인지에 대한 컴퓨터 모델의 한계에 관련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모델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네요. 뭐에 대해서? 인간의 인지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로 보는 관점은 행동주의만큼이나 한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는 행동주의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한계가 있다라고 본다라고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로 보는 것은 한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심리학자들은 마음을 컴퓨터로 은유하는 거 이거에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말과 결이 맞죠. 한계가 있고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서 일부는 문화인류학을 통해서 개인의 외부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브루너는 인간 인지를 이해하는데 서사와 이야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전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문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eliance, 의존이에요. 뭐에다가 의존하는 거냐면 on the computer as a model. 그러면 컴퓨터에 대한 의존인데 뭐로써? As a model for the operation of human mind. 여기까지가 전체 주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인간의 마음에 대한 작용. 인간 마음의 operation 하면 여기서 작용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인간 마음의 작용을 설명하는 모델이에요. 이걸 위한 모델이니까 인간의 마음의 작용에 대한 모델, 그거를 설명하는 모델로서

결과에 대한 의조는요. may well 하면은 아마도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아마도 prove to be 모호한 것으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as limited 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제한이 있는 것으로 뭐만큼이나 as an earlier fascination 과거의 매료만큼이나 근데 뭐에 대한 매료였는데요? with behaviorism 행동주의 과거의 행동주의에 매료됐던 것만큼이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psychologists, 한계가 있으니까 have already begun to recognize,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인지하기 시작했대요. The flaws, 우리 앞에서 나왔었던 limited를 여기서 flaws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결함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에 대한 결함이냐면 of the mind as computer metaphor. metaphor 하면은 비유 또는 은유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로 비유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결점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썸은 여러분 앞에서 나왔었던 심리학자들 중에 일부를 얘기하는 거겠죠. 앞에 심리학자들이 나왔으니까 이 한계를 인지를 했으니까 그 중에 일부는 그리고 그 뒤에 others,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Some others, 구조 잘 받으시고요.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have turned to 어디 쪽으로 눈을 돌렸냐면 culture anthropology 문화 인류학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as a way of understanding 이 뒤에 거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문화 인류학을 이제 눈을 돌린 거예요. 뭘 이해하냐면 the factors에다가 밑줄 먼저 그어두세요. 제가 이렇게 보라색 바탕으로 하이라이트 쳐둔 부분은 여러분 빈칸 추론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the factors 부분에다가 따로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인을 이해하는 방식인데요. 어떤 요인이냐면 outside any particular individual's brain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특정한 개인의 뇌 바깥에 있는 요인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어떤 요인이냐면 that help 여기가 여러분 지금 또 factor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that help the individual 그러면은 그 개인을 돕는 거예요. 뭐 하는 걸 돕냐면 세상을 이해하는 걸 그 개인이 세상을 이해하는 걸 돕는 그 요인인데 그 요인이 어디에 있어요? 인간의 뇌, 특정한 인간의 뇌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인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바깥에 있는 어디에다가 여러분 이제 눈을 돌린 거예요? 문화 인류학에다가 눈을 돌렸다. 그러니까 그 마음만 들여다봐서는 안 되니까 문화 인류학을 보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others, 다른 사람들은 such as Jerome Bruner와 같은 다른 사람들인데 이 Jerome Bruner가 누구냐면요. What of the founders? 창시자 중에 한 명이래요. 어떤 창시자? 인지심리학의 창시자 중에 한 명인 제롬 브루너 같은 사람들은요. 즉, 아까는 문화인류학에 의존했다면 여기는 이제 인지심리학 쪽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find that 뭐를 발견했냐면 the computer analogy. 컴퓨터를 우리 아까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로 metaphor, 비유했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그거를 한마디로 the computer analogy, 컴퓨터 비유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 analogy가 carries with it, with it은 괄호를 묶으시고요. 수반합니다. 근데 뭐를 수반하냐면 carry의 목적어가 뒤에 나옵니다. An unfortunate shift, 그러면 여러분 불행한 shift, 전환. 우리 지난번에 바꾸다의 뜻으로 동사 뜻으로도 나왔었는데요. 명사 뜻으로 그냥 전환, 이동, 변화. 여기서는 전환이라고 할게요. 전환인데 from A to B. 근데 이게 불행한 전환을 수반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비유한 게 뭐를 수반한다? 불행한 전환을 수반한다. 여러분 그러면 앞에서도 restricted 나왔고요. flaws, 결함 나왔고 불행한 전환이다 라고 나왔죠. 불행한 전환인데 이 단어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의 전환이냐면 from the construction of meaning 의미를 구성하는 것에서 the processing of information 그냥 정보 처리 의미를 구성하는 것에서 여기에서 정보 처리로의 불행한 전환이다 라고 본 거니까 이걸 안 좋게 봤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를 불행한 전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루너의 reflection, 성찰이에요. 근데 뭐에 대한 성찰이냐면 on the limits 또 나오죠. 한계에 대한 성찰입니다. 얘도 마이너스 단어네요. 계속 빨간색으로 치고 있는 부분들은 다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단어들이에요. 브루너의 성찰인데 뭐에 대한 성찰이냐면 on the limits on the machine model

그러면은 기계 모델, 우리 아까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로서의 이제 설명하는 거 모델로 컴퓨터를 바라보는 걸 얘기했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죠. 컴퓨터 모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컴퓨터의 모델에 대한 지금 리밋, 한계에 대한 성찰은요. 얘가 주어고요. Leading back to, 그를 다시 어디로 이끌었냐면요. Humanistic emphasis. 그러면은 인본주의적인 강조로 그를 다시 이끌어 왔습니다. 뭐에 대한 강조냐면요. Of narrative and storytelling. 그러면 잠깐만요. Narrative 아니면 서사적인 아니면 storytelling. 말 그대로 storytelling에 대한 강조로, 인본주의적 강조로 그를 다시 이끌었습니다. 뭐로써? As essential ingredients in understanding human cognition.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까지 먼저 괄호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In understanding. In ing 나오면 뭐뭐 하는데 있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인간의 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근본적인 뭐 요소라고 해석을 할게요. 요소로서 narrative하고 storytelling에다가 지금 인본주의적 강조를 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인지를 이해하려면 뭐가 필수다? 그쵸. 서사와 스토리텔링이 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 당연히 빈칸으로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가 아니라면 essential ingredients. 여기가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왜요? 얘가 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구나. 필수적인 성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of fascinating. 이 과정은 fascinating intellectual journey래요. 아주 매력적인 intellectual, 지적인 여정입니다. 근데 뭐 하는 여정이냐면 that reveals 드러내는 거예요. 뭘 드러내? both A and B를 드러냅니다. both power 힘도 드러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는 the limits 그리고 요 한계점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of computer 컴퓨터의 강점과 한계, 힘과 한계를 드러냅니다. 뭐로써? as guide to the way we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에 대한 안내자로서. 컴퓨터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힘도 드러내는 그러한 아주 흥미로운 지적인 여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컴퓨터가 힘이 있으니까 인간의 마음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다 라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힘도 드러내지만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인간의 인지적인 모델을 여러분 이제 설명을 하려면 뭐로 가야 된다? 인본주의적인 강조로 가야 된다. 왜냐면 얘가 중요하거든.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이 중요하거든. 인간의 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어퍼 포인트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as 형용사 부사 as 나오면 원급 비교라고 보시면 돼요. 해석을 할 때에는 첫 번째 as는 해석하지 않고 두 번째 as는 처럼 또는 만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앞에 나오는 것은 아마도 proved to be limited 한계가 있습니다. 뭐만큼이나 초기의 매료만큼이나 행동주의에 대한 뭐 과거의 매료만큼이나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나왔어요. as limited as에 여기에 limited ly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proved to be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지금 나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as를 빼놓고 했을 때 비동사 뒤에는 보어 자리이니까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limitedly, ly 붙으면 안 된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병렬 구조입니다. from A to B에서 from A to B 구문에서 A와 B는 문법적으로 대등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부분 다 명사 구조로 나왔죠. 뒤에도 명사 구조로 나왔다. 그래서 의미의 구성에서 정보의 처리로 이제 전환을 한다. 불행한 전환이다. 이러면서 나왔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휘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limited 또는 restricted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 지문이었거든요. 충분히 다른 단어로 바뀌어 나올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이라는 단어인데 restricted로 당연히 또 바뀔 수 있고요. 그다음에 constrained로도 바뀔 수 있고요. 아니면은 불충분한 deficient 아니면 제한적이고 좁은 narrow 이런 단어로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 단위어를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워낙 이 지문에 여러 번 나왔었던 limited라는 단어다 보니까 이걸 다른 단어로 바꿔 나올 수 있어요. 제한적인의 반대말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넓은 거죠. 그래서
boundless, 경계가 없어, 완전 넓어, 아니면 comprehensive, 포괄적인, 제한이 없어, unlimited, 이런 단어 나와요.

나오면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 다잘 봐두시고요. Construction 하면은 우리 의미를 구성한다라는 표현 나왔었죠. 구성, 형성, 만드는 걸 뜻합니다. 여기서 구성이라는 거는 그래서 creation, shaping 아니면 formation 이런 류의 단어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reflection 하면은 성찰, 심사숙고. 아까 브루너가 성찰했다 이런 말 나왔을 때 나왔었던 단어예요. reflection은 contemplation 아니면 examination.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사고를 하고 숙고를 한 거예요. deliberation 요런 류의 단어로 나올 수 있다. 자, 그다음에 flaws 결함입니다. 아, 마이너스 단어죠. shortcomings 아니면 defects 아니면은 imperfection 불완전함. 그다음에 fallacies 요런 류의 단어 마이너스 단어로 바꿀 수 있다. 여기에서 선생님 제일 중요한 단어 집어주세요라고 하면은 limited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flaws의 단어들 요 같이 한번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서술형 1번입니다. 대조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제롬 브루너가 비판한 불행한 변화, 이거 불행한 전환도 가능하고요. Unfortunate shift, 이거의 내용을 아래 빈칸에 맞게 서술하세요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It's a unfortunate shift인데, from A to B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전환한다? 우리 의미에 대한 구성, 형성에서 정보 처리로 전환한다.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그걸 여러분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From A to B 맞춰서 명사 구조로 적어주셔야 돼요. The construction of meaning. 의미의 구성. 구성이라는 건 여기서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걸 얘기한다라고 했고요. 근데 거기에서 뭐로 그냥 바뀐다? The processing of information. 정보의 처리로 바뀐다. 그거를 불행한 전환, 불행한 변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거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당근을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나왔었던 제한적인을 의미하는 단어들, 동의어들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의어 제가 주의하라고 했는데 그 단어들까지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넘어가서 서술형 2번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요약문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브루너는 시사합니다. 뭐라고 시사하냐면요. The computer 모델은 is 이거하다. Because, 뭐 좋은 말은 안 나와야 되겠죠. A 부분에. 왜냐하면 it overlooks 간과하거든요. 인본주의적인 측면, 인지에 있어서 인본주의적인 측면을 간과하기 때문에 마이너스합니다. Because가 나오면 인과 표현인데 뒤에도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앞에도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고 이 지문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시면 되겠어요.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Such as 예를 들면 ability to create DDD through stories. 방금 전에도 나왔었던 거죠. 이야기를 통해서 즉 앞에서 나왔었던 단어로 하자면 서사나 스토리텔링, 내러티브나 아니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create 뭐 한다라고 했어요?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create meaning, 의미를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구성이라는 construction 대신에 create라고 표현을 해준 거고요. 그다음에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limited 또는 flawed 이런 단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R로 시작하는 거 쓰라 그러면은 restricted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의 첫 번째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잠깐 pause 누르고 우리 다음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저랑 들어가기 전에 아, 맞다. 이 질문 이런 내용이었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자, 들어가 볼게요. Logical Flow입니다. 문학이 활성화하는 상상력입니다. 문학이 상상력을 활성화한다. 자, 그러면서 문학은 다른 삶이나 시대와의 대리적 동일시와 비교, 대리적 동일시와 비교를 통해서 상상력을 활성화한다. 문학 작품을 읽다 보면 내가 그 캐릭터에 몰입을 해서 이제 동일시 하다 보니까 대리적 동일시가 일어나고 또 나와 비교를 하기도 하겠죠. 이걸 통해서 상상력이 활성화가 됩니다. 상상은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지각과는 달리 지각이라는 거는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데 상상은 기억을 바탕으로 내적 세계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지각과 지금 상상은 다른 게 되겠죠. 대비되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지각은 외부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라면 이 상상이라는 거는 기억을 토대로 내적 세계, 내면의 세계를 구성한다,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문학이 활성화하는 상상력이라는 것은 지각과 기억이 지각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각과 기억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학은 독자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고 만족을 제공한다 라는 문학의 장점이자 그 다음에 문학이 활성화하는 상상력에 대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상상력은 다시 뭐라고요? 지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각과 기억이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In the escape that 이렇게 나옵니다. In the escape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도피 속에서 근데 that 어떤 도피냐면요. That reading literature provides 그러면 어떤 도피예요? Reading literature 문학을 읽는 것이 제공을 하는 그러한 도피 속에서 문학을 읽으면 뭐 아마도 상상을 통해서 다른 세계로 가니까 현실을 잊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도피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Reading literature가 제공하는 도피 속에서 뭐를 통해서 이제 literature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냐면 도피를 제공하냐면 through vicarious identification 동일시인데요. 대리적 동일시라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적 동일시와 그 다음에 and comparison with other lives, place and times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선생님 이렇게 콤마가 많은데 진짜 정말로 딱 끊어야 되는 콤마가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전부 다 앞에 나오는 전치사 구, 요 구 중에서도 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escape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수식하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우리한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여기 뒤에가 되겠죠. 자, 앞에 다시 한번 부담을 좀 덜어두시고 볼게요. Reading literature, 그럼 문학을 읽는 것이 제공하는 도피 속에서 근데 뭐를 통해서 이런 도피를 제공하는데 대리적 동일시와 비교인데 누구랑 비교를 하는 거냐면 다른 삶과 다른 사람의 삶과 그 다음에 장소와 시대 왜냐면 문학 작품을 읽다 보면 다른 장소 다른 나라도 나오고 다른 아이의 상상 속의 나라도 나오고 안 가본 나라도 나오고 아니면은 시대도 완전 다른 시대가 전개가 될 수가 있잖아 그거의 비교와 대리적 동일시를 통해서 문학이 제공하는 그러한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이 제공하는 도피 속에서 We activate our imagination 아 뭐래요? 우리는 reading literature 함으로써 결국에는 우리의 상상력을 활성화시킨다 이게 이제 중요한 문장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 imagination에 대한 설명입니다 That uniquely human ability, 아주 고유하게 인간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human은 ability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부사로 보시면 됩니다. 고유하게 인간적인 능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고유하게 인간적인 능력이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imagination이라는 거죠. 고유하게 인간적인 능력이다. 인간한테만 나타나는 능력이 바로 상상력이다. To explore, 모호하게 하는 To explore, 탐구하게 하는 거예요. 탐색하게 하는 거예요. 뭐를? 대안의 아이디어와 an experience, 대안적인 아이디어와 경험을 탐구하도록 하는. 그런데 그러하게 하는 능력이다. 고유하게 인간적인 능력이다. 그러니까 대안의 아이디어와 경험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하고 있던 거 말고 또 다른 대안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탐구하도록 하게 해주는 그러한 고유하게 인간적인 능력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앞에서 That uniquely human ability to explore an alternative set of ideas and experiences 여기까지 나오는데요. 이건 앞에 나오는 상상력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와 experience가 지금 뭐냐면요. That are 앞에 나오는 걸 수식하고 있습니다. That are outside our present environment. 잠깐만요. And that may not be even, they may not even be real. That are outside our present environment. 하면은 우리의 현재 환경 바깥에 있는 경험과 아이디어, 그런 대안적인 경험과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nd 나오고 다시 관대 대시 나오니까 얘도 다시 열게요. 닫았다가 다시 열었어요. They may not even be real. 실제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와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아이디어와 경험, 대안적인 아이디어와 경험을 뒤에 관대 that, 주관대 대시 되겠죠? 주격관대 that 1번과 2번이 다 얘네를 수식하고 있다. 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현재 환경 밖에 있고 실제가 아닐 수도 있는 이런 경험과 아이디어, 대안적인 경험과 아이디어를 가능하게 해주는 고유하게 인간적인 능력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상상력이다. 이 말이 되겠어요. 문장 너무 길다. 그쵸?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reading literature 하는 게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상상력을 활성화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와는 달리 as opposed to 하면은

뭐뭐와는 달리라는 뜻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뭐와는 달리? Perception. 지각과는 달리예요. 근데 어떤 지각이냐면 that receives and processes information from the outside world. 외부 세계로부터 정보를 받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지각과는 달리. 지각은 외부 세계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거래요. 그거랑은 달리. 그러니까 지각과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지각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 있네요. 외부 정보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정보가 들어오고 처리가 되는지 light, sound, shape라는 거예요. 빛이나 소리나 아니면은 뭐 형상, 형태 이런 것들처럼 외부 세계로부터 정보를 처리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지각과는 달리 그리고 and finds meaning in it. 여기서 아직 안 끝났네요. That receives가 여러분 receives and processes가 첫 번째 동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nd 뒤에 finds가 두 번째 동사가 되겠습니다. Finds meaning in it.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안에서에서 그게 뜻하는 바는 앞에서 나왔었던 light이나 sound나 shape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내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처리한 정보 그 정보 안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데? Sunset, 노을이나 교향곡이나 집이다라는 의미를 찾는 거예요. 정보를 외부에서 받아들인 다음에 처리를 해서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뭐가요? 지각이. 그런데 in imagination이네요. 상상력에서는요. 상상에서는 the process, 그 과정이 is reversed, 완전 반대로 뒤바뀝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처리한 다음에 내면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게 지각이라면 그러면 이거랑 완전 반대로 돌아간다. 상상에서는 그 과정이 반대로 바뀐다라고 했으니까 내면에서 뭔가 일어나야 되겠죠? 가볼게요. Translating.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환하는 거죠. The words. 그 단어를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단어냐면요. We read. 우리가 읽는. 그러니까 문학작품 읽을 때로 벌써 온 거죠. 우리가 읽는 그 단어를 변환하는 거예요. 뭐로 변환하냐면 What they signify. 그것이 의미한,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으로 그 단어를 변환하는 것은요. Repopulate in inner world. Translating 한 다음에 뒤에 따로 동사가 나오지 않으니까 변환하면서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보도록 할게요. 변환하면서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우리는 거주합니다. Populate, 삽니다. An inner world, 내면의 세계에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읽는 단어들을 변환을 하는 거예요. 걔네가 뭘 의미하지? 그 읽으면서 의미를 찾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럼으로써 we populate an inner world. 우리는 내면의 세계에 삽니다. 근데 어떤 내면의 세계냐면요. Imagery is created. Imagery 하면은 심상이에요. 심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억으로부터 심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내면 세계에 우리는 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나오게 되겠죠? 예를 들어, 그쵸? 얘가 나와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 우리가 읽는 것으로부터 지금 어떻게 기억과 연관되어서 이런 심상을 만들어내는지 그 다음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we read house. 우리는 집이다 라는 단어를 읽게 되는 거예요. and picture. 그리고 이제 그리는 거예요. a representation 하면 표상이에요. of a house from memory. 기억으로부터 집에 대한 표상을 그린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읽으면 그냥 하우스라는 거를 그냥 떠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억에서 그 하우스에 대한 표상을 떠올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외부의 자극을 들여오는 게 아니라 나의 기억, 내면에서 처리한다라는 내용이 다시 되겠죠. It is our imagination. 우리의 imagination, 상상입니다. 이 상상은 뭔데? The complex weaving. The complex, 복잡한 얽힘이에요. 뭐와 뭐의 얽힘인데? Perception and memory. 지각과 그 다음에 기억. 얘네 둘의 복잡한 얽힘이 바로 뭐다? Imagination. 우리의 상상입니다. It is에다가 밑줄 두 줄 그시고요. that에다가 밑줄 두 줄 그어주세요. 중간에 껴있는 거는 사실 imagination에 대한 동격의 컴마로 지금 이거 꼬여있다, 얽혀있다 이게 나온 거고요. 지각과 기억이 꼬여있다라는 말이 나온 거니까 imagination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상상이 바로 뭐냐면 바로 상상입니다. 뭐 하는 게? Literature activates. 문학이 활성화하는 거 그게 바로 상상이야. 앞에 했던 말과 똑같죠 여러분? 문학이 활성화하는 거 얘는 바로 무엇이다? Imagination. 상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강조용법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It is A that B예요. 요 A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격의 컨바로 이 A, 상상이라는 게 바로 기억과 지각의 복잡한 얽힘인 그 상상이 바로 그 상상이 리터처가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라고 보면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놨고요. 결국에는 상상이라는 거는 기억만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기억과 지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상상이고 그걸 누가 활성화시킨다? 문학이 활성화시킨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releasing a latent creativity that pleases 기쁨을 주는 잠재적인 밑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잠재적인 그러한 창의력을 뿜어낸다라는 거예요. 발산을 한다. 왜요? 지금 리터처가 뭐를 활성화시켰어요? 상상력을 활성화시켰다 보니까 상상력이 이제 또 어느 쪽으로 간 거예요? 창의성 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the writer, 작가는요, may provide the blueprint, 설계도를 제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but the reader, 그러면 독자가 build, 만듭니다. literature, 문학에 많은 방들을 만든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제공하는 건 작가일 수 있어도 실제로 방을 만드는 건 누구 역할이라는 거예요? 독자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And like any satisfying occupation. occupation 하면은 여기서는 활동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그 어떠한 만족감을 주는 활동과 마찬가지로 literature, 이 문학이라는 건 만족감을 줍니다. Our imaginative, 여기서 만족시키다 나와 있어요. 우리의 imaginative ability와 creative ability. 아까도 나왔었죠. 상상력이 결국에는 창의력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만족을 시키는 게 누구다? Literature, 문학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용 자체는, 결국에는 문학이 상상력을 자극시키고, 상상이라는 거는 지각과는 달리, 그냥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처리하고 의미를 찾아내는 지각과는 달리, 안에 있는 기억이라는 게 같이 얽혀 있는 게 상상이다. 그리고 문학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같이 이제 활성화시킨다. 이런 지문이었는데, 이 문장 자체의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좀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법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계대명사가 이중으로 수식이 나왔습니다. Ability to explore. 그러면 탐구하는 능력인데요. 뭐를 탐구하냐면 대안적인 아이디어와 experience, 경험입니다. 대안적인 아이디어와 경험을 뒤에서 주관대 대시 that are outside and that may not even be real. 이렇게 지금 요렇게 1번과 요렇게 뒤에 나오는 2번이 전부 다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구조였다. 이중 수식이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alternate set of ideas and experience. 결국에는 선행사의 핵심은 여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ideas and experiences. 그래서 많은 세트의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경험들인데 그것을 that are outside that may not even be real. 이렇게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 챙겨두시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와야 된다라는 거 봤더니 imagery, 심상이 is created. 지금 뒤에 얘를 굳이 따지자면 주어 동사 보어라고 볼수 있어요. 이 형식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위치 같은 걸로 바꾸면 오답이 되겠고요. 대신에 여기를 어차피 앞에는 또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where 관계부사로는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위치로는 안 된다. 왜요? 위치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니까 요거 챙겨두시고 그다음에 vicarious 별표 단어는 여러분 항상 바뀌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대리의 그러니까 직간접적인 이런 말이 되겠죠. 간접적인 그래서 indirect 직접 겪지 않고 타인의 삶을 통해서 대리적으로 체험한다라고 나왔으니까 와 대리적인 동일시 이럴 때 나오죠. indirect로 바꿔 말할 수 있겠고요. activate 하면은 활성화다, 자극화하다 이런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stimulate, trigger, kindle, evoke 아니면 뭐 cause 이런 류의 단어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alternative 하면은 대안적인 거예요. 현실 환경과 대비되는 가상의 세계를 강조하는 겁니다. 대안적인 세계. 그래서 substitute 아니면 different, counterfactual 사실과 반대되는 이런 류의 단어로 바뀔 수 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제일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되는 거는 vicarious. 요 어려운 단어를 조금 더 쉽게 indirect로 바꿔 말할 수 있다. 챙겨 두시고요. 그다음에 reverse. 얘는 중요합니다. 반전된 거예요. 뒤바뀐 겁니다. 역전된 반.

반대의. 그래서 inverted 또는 contrary 아니면 쉬운 단어 opposite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챙겨두시고 interweaving 하면은 뒤얽혀 있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blending, mingling, combination, combination 정도의 단어까지는 잘 기억을 해두자. 그 다음에 latent 하면은 잠재적인 거예요. 그러면 반의어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잠재적인 거는 여러분 안에 도사리고 있고 숨어 있는 건데 underline, 기저에 있고 안에 있고 inner, 숨어 있고 hidden, dormant, 잠재적인 거. 근데 반의어는 드러나 있는 거겠죠. 눈에 딱 보이는 거. 명시적인 apparent나 manifest, overt, 공공연한 뭐 이런 단어들로 나오면 오답이 된다라는 거. 반의어를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꼽아라. 나는 다 못한다. 하나만 기억한다. 그러면은 reverse. 얘를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서술형 문제 하나만 딱 보도록 할게요. 대조도식화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빈칸을 채우세요. 지각과 상상은 여러분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지각은 information from 띠리리 world, 외부 세계로부터 여러분 정보를 들여오는 거였죠. 그러니까 요 A는 outside가 들어가야 되겠죠. 외부 세계. 그 다음에 imagination은 words from the text, 그 텍스트로, 텍스트. 그래서 이제 단어를 보고요. 그거를 create 띠리리 from memory, 기억으로부터 심상을 만들어낸다. imagery 또는 images. 이거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식화는 여러분 적어듬직한 좋은 도식화거든요. 요거 잘 챙겨두시고 자 그렇다면 오늘의 긍정학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celebrate. 나는 축하합니다. Even small achievement. 작은 성과도 나는 축하한다. 여러분, 내가 꼭 등급이 올라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제까지 한 거 다 무쓸모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의 등급이 안 올랐다 할지라도 그게 모이고 모여서 여러분들의 다음 모의고사, 최종적으로는 수능의 등급을 올려줄 거니까 지금 내가 하나하나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것도 본인한테 너무 가혹하게, 막 야박하게 하지 마시고 좀 스스로 잘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마지막 문제, 제목 파악 문제 1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pause 하시고 다녀오세요. 자, 그러면 logical flow 가겠습니다. 아마 이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전문가 수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관한 질문인데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말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러나 1만 시간 법칙을 검토한 연구자가 그것을 반박했다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내용이 전개가 되는 글입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1만 시간의 연습, 연습이라는 것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하다. 어떤 것에 대한 숙달이나 최적의 수행력을 보장하는 단 하나의 확실한 요인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한 거지 이 사람이 여러분 연습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지문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연습도 필요하고 운도 필요하고 시기도 필요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지문이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You probably heard that. 너는 아마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뭐가? It takes about 10,000 hours of practice. 그러면 thousand가 천이니까 10,000 하면 만이겠죠? 만 시간의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become an expert in anything. 아, 그러면 expert,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 어떤 것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는 거는 musical instrument, 악기가 됐든가, sports가 됐든가, 체스가 됐든가, 요리가 됐거나 아니면 외국어가 됐거나 어떤 거든 간에 전문가가 되려면 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말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The research by K. Anders Ericsson on this topic. 이 topic이라는 건 앞에서 말한 요 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주제에 관한 이 사람의 연구는요. has been written about 하면은 다루어졌습니다. many times. 여러 번 다루어졌습니다. 수차례 다루어졌고요. and it was made even more famous. 훨씬 더 유명해졌습니다. 언제? when Malcolm Gladwell이 described it. 이것에 대해서 묘사했을 때요. 어디에서 묘사했냐면 in his best-selling book Outliers. Outliers는 책 제목이에요. Outlier라는

이제 자기의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책에서 이제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에서 이 단어를 언급했을 때, 이 주제를 언급했을 때더 심지어 더 유명해졌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자 이제 반박 들어갑니다. However, 요거 위치 잘 봐두시고요. 세모 잘 쳐두세요. However, 최근에 a cohort of researchers, cohort 하면 집단이에요. 집단의 연구자들이 re-examine, 재검토한 겁니다. The studies and research, 연구와 조사를 재검토한 거예요. 어디 뒤에 있는? 이 10K라는 거는 여러분 이제 뭐 팔로워 수 같은 거볼때 많이 봤을 숫자잖아요. 이 K가 0, 3개이기 때문에 만을 뜻합니다. 만이라는 수치 뒤에 있는 연구와 조사를 재검토했습니다. And 그리고 얘가 1번이고 얘가 동사 2번이 되겠네요.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대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네요. The 10,000 hour rule. 만 시간의 법칙은 utter nonsense, was utter nonsense. 완전히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Specifically, 특히나, there's nothing particularly special. 특별히 특수한 거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About, 뭐에 관련해서요? 10,000 hours. 만 시간 관련해서 특별히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And, 그리고 while practice is clearly important. 그쵸? practice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연습은 명백히 중요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실행력을, 수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수행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연습이라는 거는 명백하게 중요한 반면에 자, 주절 나옵니다. Other factors, 다른 요인들이 may play an even more important role.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요인들, 그거를 those other factors라고 받아준 거예요. those 명사는 앞에 명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other factors, 다른 요인들 먼저 언급하고 나서 그거를 those other factors라고 얘기한 겁니다. What are those other factors? 뭔가요? 이런 다른 요인들이라는 게 that 그게 뭔데? Get us to 우리를 어디까지 이제 도달하게 하는 거냐면 expert level of performance 전문가 수준의 수행력으로 거기까지 우리를 도달하게끔 해주는 다른 요인들 뭐가 있을까요? Pure innate talent?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요인들을 열거하고 있죠. 순전히 이거 여러분 전에 제가 단어 정리해줬던 건데 내재된, 타고난 이런 뜻이었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순전히 타고난 능력이요? Intelligence, 지능이요? 아니면 luck of draw, 그다음에 운, 뽑기 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perseverance, 아니면 밑에 나와 있죠. 인내심, 노력, 이 모든 거 yes, it's all of that. 이 모두 다 해당되고요. And more. 그리고 열거한 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이러면서 age, 나이나 경험이나 환경이 모두 다 play a role, 역할을 합니다. 즉, 몸만이 아니다, 연습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여러분, in other words의 위치도 잘 봐두세요. 즉, 다시 말하면, 앞에 있던 그큰 말들을, 많이 말했던 거를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해서 말을 할때 해주거나, 아니면, 즉, 다시 말해서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앞에 지금 길게 말을 했죠. 이거를, 즉, 다시 말해서, 그러면 한마디로 더 쉽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There's no one certain factor. 아, 한 가지 특정한 요인 있다 없다? No, 없다라고 얘기했죠. That can predict. 근데 어떤 팩터냐면요. That can predict. 예측하거나 아니면 보장하는 거예요. 숙달을. Or 아니면 최적의 수행력이에요. Of anything. 그 어떤 것에 대한 최적의 수행력 아니면 숙달 이거를 보장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그한 가지 특정한 요인 있다 없다? 없다. 이 모든 것이 갖춰져야 한다. 다시 한번, in other words가 나오면 그냥 는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있는 문장, 그거를 한 번에 정리를 해준다. 즉, 다시 말해서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오려면은 앞에서 이렇게 파란색에 대해서 언급할 거다 언급하고 나서, 즉, 다시 말하면 한 가지 특정한 요인이 없다. 모두 다 해당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휘 포인트인데요. utter nonsense. 완전히 터무니없는 말이다. 이렇게 나왔었죠. 얘는 complete absurdity. 완전히 불합리한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요. total fallacy. 완전히 오류야. 얘기할 수도 있고.
pure myth. 우리 지난번에 myth 하면은 신화 말고도 근거 없는 믿음 이런 뜻이 있다.

라고 했죠. 순전히 근거 없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pecial, 특별한은 unique, significant, extraordinary 이런 단어들로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 너무나 중요한 거또 나왔습니다. innate, 타고난. inborn, 지난번이랑 좀 다른 거 넣어봤어요. natural, inherited, congenital 이런 단어 나오면 타고난. 아, 그래서 내가 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내재된 타고난의 뜻이고요. 반의어는요, 이제 후천적으로 습득한 거, acquired 아니면 learned 이런 단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xpert, 전문가예요. master 아니면 specialist, professional. professional이 형용사로는 전문적인이지만 명사로는 전문가의 뜻이 있다라는 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수행력을 부스트하다 할때 나왔었죠. 촉진하다, 끌어올리다입니다. elevate 아니면 improve, enhance류의 단어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워낙 이 단어들은 너무나 기본적인 단어들이라서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되고요. 얘랑 얘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뒀으면 좋겠다라는 거. 다못 봐요, 선생님. 내일이 시험이에요. 이러면 이 단어들이라도 한 번씩 읽어보고, 한번더 말하지만 얘네는 쓰기 위해서 본다기보다는 봤을 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티멀, 최적의 수행력 할때 나왔었죠. 아이디얼 아니면은 피크, 베스트 파서블, 가능한 최고, 프라임 이런 단어로 바뀌는 건 괜찮은데, 옵티멀에다가 서브를 붙여서 서브 옵티멀 이렇게 나오는 거나 poor 아니면 mediocre 이렇게 나오면 보통의 아니면 뭐 열악한, 안 좋은 이런 뜻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단어라서 안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luck of draw 하면은 운, 뽑기 운이죠. 이거를 chance나 randomness, fortuity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평가원에서도 randomness랑 그다음에 luck of draw라는 단어가 나왔었으니까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문제로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술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순 배열이에요. 아래의 뜻과 일치하도록 바르게 배열하세요. 숙달이나 최적의 성과, 숙달 mastery였고요. 최적의 성과, optimal 성과 performance 이거를 예측하거나 predict하거나 보장할 수 있는 단 하나, ensure 할수 있는 단 하나의 확실한 요인, factor 있다 없다? 없다. There's no. 이렇게 나왔었죠? 이 문장 너무나 중요합니다. In other words 하면서 나왔었던 부분이죠. There's no one certain factor. 한 가지 확실한 그런 특정한 요인 없습니다. That can predict or ensure mastery. 숙달을 이제 예측하거나 아니면 ensure, 보장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정한 요인이라는 거, 확실한 요인이라는 거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제가 체크해둔 부분은 요거를 여러분들 이 문장, 이게 들어간 문장은 내가 잘 숙지를 해서 이거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체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토끼 퀴즈가 나가고 있습니다. shift의 의미가 여러분 동사의 뜻도 있지만 오늘은 명사로 나왔습니다. 명사의 뜻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s opposed to 요것도 여러분 아까 제가 중요하니까 단어 알아두세요 이러면서 나왔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as opposed to 의미 알려주시고, 자 오늘도 마지막에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나 옆에 쫑쫑거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마시멜로 보이시나요? 마시멜로를 잡아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와야 되는지 불완전한 절이 나와야 되는지 요거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5강이 벌써 마무리가 됐는데요. 물론 여러분의 시험 범위에 맞춰서 듣는 수업이죠. 여러분의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을 건데, 지금 이렇게 벌써 5강이나 왔다는 거는 전체 20강 중에서 벌써 4분의 1이 끝난 겁니다. 우리 아까 긍정학원 뭐였어요? 나는 작은 성과도 칭찬한다. 요걸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스스로한테, 남한테는 되게 관대하게 하면서 스스로한테는 너무 엄격하게 아, 어떡해 빨리 다음 거 이러잖아. 무표정으로 저 문제 알거든요. 근데 스스로한테 너무 가혹하게 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잘해올 거니까 교환 잘 다운받으시고 오늘 배운 거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물론 당연히 수강 후기에다가 여러분 열심히 적어주시면 제가 댓글도 잘 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랑 함께 끝까지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강까지 온거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할수 있다. 스피드 보카 잊지 말자.

0: 팟캐스트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핵심만 빠르게, 결과는 다르게, 내신만 점수는 득강 세계지리 이다은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지막 강까지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했고요. 에이, 선생님 15강밖에 안 되는데 무슨 완강이에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이 하나를 끝까지 해낸다는 거는요, 대단한 거예요. 아무나 끝까지 해내지는 못합니다. 저희 학교에 최가훈 선수, 그리고 신지아 선수, 이런 유명한 또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그 올림픽 보면서, 밀라노 올림픽, 동계올림픽 보면서 더욱더 좀 감회가 새로웠어요. 왜냐하면 그 선수님들의 또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과정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조마조마한 모습으로 그 경기를 지켜보게 됐는데 그때 제가 느낀 바가 있어요. 역시 성공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는구나. 네. 넘어지고, 네, 아무리 시련이 오더라도요, 일단 내가 목표한 바를 끝까지 해낸다는 거.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공의 아주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요, 이 내신만점 수능특강 세계지리 15강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쨌든 목표한 바를 끝까지 해내셨잖아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태도와 근성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더 높은 곳으로, 꿈꾸던 곳으로 데려가게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어떤 내용들 같이 공부할 거냐면요. 오늘은 또 16강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근데 그중에서 경제 세계화와 세계 무역기구,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만 봐도 아실 만한 내용들을 굳이 저와 함께 시간 내서 하지는 않을 거고요. 저는 출제해서 좀 변별력 있게 들 수 있는 내용들, 경제 블록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적인 환경 문제,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왜 나타나고 어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또 환경협약을 외우는 거 어려워하시잖아요. 저는 또 환경협약을 밈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정말 달인이기 때문에 그것들도 해결해드릴게요. 그리고 세계평화와 정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까지. 아, 여기는 또 마음 아프게 좀 갈등지역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수능특강 149쪽이고요. 경제블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부터, 지역적으로 가까운 지역들끼리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기 위해서 만든 배타적인 경제협력체를 경제블록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수능특강에서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남아메리카 공동시장을 다루고 있고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은 우리가 유럽 그리고 북부아메리카 지역의 통합과 분리에서 잠깐 공부했던 지역이 있는데요. 북아메리카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했던 것이 나중에 이름을 바꿉니다. 내용도 조금 바뀌었고요. 그게 바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서사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통계는요,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의 통계로 나오고 또 최근에는 이런 명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서사는 조금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먼저 경제블록의 1단계부터 두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번역해 드릴게요. 우리 지역 내에서 무역을 할 때 관세, 물건을 나라와 나라 간에 교역을 할 때 붙는 세금을 관세라고 하거든요. 이 관세를 없애기로 약속하자. 이게 바로 1단계 자유무역협정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단계는 뭐가 달라지나요? 1단계에서 했던 지역 내에서 무역할 때 관세, 세금 없애자라고 하는 거 약속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근데 여기에 뭐가 하나 툭 더 얹어져요? 네, 바로 역외.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때는 관세를 어떻게 부과할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약속해.

이게 바로 2단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2단계에 해당하는 나라와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자고 할 때는요, 나라와 나라 간의 체결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와 이 경제의 블록이 같이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큰 스케일로 접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 3단계 볼까요? 2단계에서 하던 거 그대로 합니다. 근데 여기 3단계에서는 또 무엇이 더해지게 되냐면, 짜잔! 역대.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로 약속해. 그러면 생산 요소는 뭐가 있죠? 제가 가장 변별력 있는 거. 생산 요소 중에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노동력, 사람이었어요. 네. 생산 요소에는 토지, 자본뿐만 아니라 노동력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국경 검문 없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역내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단계에서만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의 마지막 단계는 뭐가 또 달라지냐면, 우리 지역 내에서 공동의 경제 정책을 수행하게 되고, 예를 들면 공동의 화폐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초국가적인 기구. 예를 들면 유럽 의회, 유럽 사법재판소와 같이 정치적인 역할들을 하는 기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 2, 3단계로 구분을 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의 통합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럽 연합이 여기 4단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장 높은 수준의 통합 단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북아메리카 자유무역 협정, 이것이 이름을 바꾼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은 어떤가요? 네, 그 전신이 북아메리카 자유무역 협정이었잖아요. 자유무역 협정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낚시 당하는 건데요. 남아메리카 공동시장은요, 이름만 공동시장이에요. 실제로는요, 여기 관세 동맹 단계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름은 남아메리카 공동시장이지만 이름만 공동시장이고, 실제 3단계 공동시장이 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산요소,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려면 남아메리카 공동시장의 회원국끼리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 검문 검색 안 하고 이게 가능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단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경제 블록의 장점과 단점 한번 살펴볼게요. 장점 뭐다 좋은 점만 있을 것 같죠? 그렇죠? 무역 장벽이 완화된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을 가로막는 수출입 제한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화되면서, 그래서 무역을 더욱더 원활하게 할수 있고, 또 약소국들이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똘똘 뭉치면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크게 낼수 있다. 이런 점도 또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또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또 많은 나라들이 무역을 하면서 또 특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생산비 절감 효과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점들은 또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비영국에 대한 차별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럽연합과 미국 사이의 바나나 분쟁이었어요. 처음에는 바나나 중에서, 유럽연합이 바나나 중에서 미국 계열의 다국적 기업 농장에서 생산된 바나나에 대해서는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부과하겠다. 미국은 이것이 차별이다. 라고 해서 이제 서로 갈등을 겪다가, 그게 이제 나중에는요, 유럽산 사치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겠다. 그러다가 유럽연합에서 미국 비행기의 유럽 상공 비행을 금지하겠다. 이렇게까지 격화됩니다. 그렇게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그 회원국 내에서의 경제적인 격차로 인해서도 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료들은 정말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 또 학평, 모평, 수능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역내 무역액, 이 회원국들끼리 무역한 금액이고요. 역외 무역액은 회원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 무역한 금액이에요. 그랬을 때 역내 무역액이 가장 많은 경제 블록은 유럽연합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은 27개나 되는 회원국들이 여기 2024년 기준으로 21개국이나 되는 회원국들이 가입을 했는데, 이 회원국들끼리의 물건들이 오고 가는 것이 다 무역이잖아요. 그래서 역내 무역액이 가장 많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은 역내 무역액이 작네요. 네, 유럽연합에 비해서 일단 인구 규모도 작고요. 여기에서 한 나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인구가 3억 명이 넘어요.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에서 3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끼리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무역인가요? 이건 내수 경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역액으로 잡히지 않아서 역내 무역액의 경우에는 유럽연합이 가장 많다는 거 하나 키워드. 자, 그리고 다른 경제 분력들은 다 역내 무역액이 많아요? 역외 무역액이 많아요? 다른 경제 블록들은 다 역외 무역액이 많은데 유럽연합만 역내 무역액이 역외 무역액보다 많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변별이 되는 포인트가 되겠죠? 요거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뭐로도 나오냐, 비율로도 나옵니다. 무역액 중에서, 총 무역액 중에서 역내 무역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당연하죠. 다른 경제 블록하고 달리 역내 무역액이 역외 무역액보다 많은 유일한 경제 블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총 인구 살펴볼게요. 동남아시아 국가요나 인구와 관련해서 정말 꼭 나오는 그런 경제 블록이 되겠습니다. 일단 인구수 자체도 네 개의 경제 블록 중에서 가장 많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젊은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인구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거다라고 꼭꼭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헷갈려 하시는 역내 총생산, 1인당 역내 총생산 요 자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에 좀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이 미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GDP 압도적인 1위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한 나라의 GDP가 너무 커져버려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국내 총생산을 다 합쳤을 때그 역내 총생산이 다른 경제 블록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여기에 있는 게 사실 대부분 다 미국 거인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GDP 1위 국가이다. 그것도 압도적인 1위 국가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고 계시면, 아, 네 개의 경제 블록 중에서 역내 총생산이 가장 많은 거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겠구나. 요거 연상해서 잘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역내 총생산이 많고 또 1인당 역내 총생산도 많은 것은 대다수가 선진국인, 회원국의 대다수가 선진국인 유럽연합이 되겠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그리고 남아메리카 공동시장은요, 요 정도 스케일의 자료를 가지고서는 역내 총생산, 1인당 역내 총생산을 좀 구분하는 문제를 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화력이 되는 게 바로 총인구 혹은 회원국 수 비교하는 거, 요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 요 자료를 디테일하게 다뤄주셨다? 그러면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역시 학교 시험은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 하셨으면 그 부분 정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을 잘 보는 치트키는 역시 선생님 수업을 잘 듣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 우리 또 여기 뭐예요? 듣는 특강 150 쪽에 전 세계 이 주요 경제 블록의 지도가 쫙쫙쫙 나와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상당히 의문이 가실 거예요. 그러면 딱 정해드릴게요. 자, 유럽연합,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남아메리카 공동시장. 딱 여기 상위 4개. 이 경제 블록은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회원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내 눈에 꼭꼭꼭 담아두시고, 그리고 이, 그 외의 경제 블록들 중에서 우리 학교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하지 않으셨어도 공부해야 되는 거, 걸프협력회의가 되겠습니다. 짜잔. 걸프협력회의는요, 제가 이 페르시아만, 아라비아만 혹은 걸프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 걸프만 연안의 국가들 중에서 이슬람교 좀 시아파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수니파 국가들로 구성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딱 정리해두면 될것 같아요. 걸프협력회의. 그리고 아프리카 연합은 아프리카도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의 일환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구적 환경 문제의 원인과 영향. 도대체 왜 환경 문제가 나타나고 어떤 영향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같이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사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등학생이 되고 수능을 볼 때까지 기후변화가 해결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화석 에너지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책도 마찬가지예요. 화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서 기후변화가 나타났으면 화석 에너지 안 쓰면 되겠죠. 혹은 우리가 탄소를 많이 발생시켜서 기후변화가 발생한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자동차 안탈수 있나요? 스마트폰 안쓸수 있나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다면 우리가 발생시킨 만큼의 탄소를 흡수하는 삼림을 조성하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림을 보호하거나 조림 사업, 숲을 조성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북극 주변에서는 빙하가 녹아서 네, 북극곰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근데 이게 또 기회가 되기도 해요.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장지가 발견이 되거나 북극 항로가 열리기도 하고 있죠. 또 알프스 히말라야 지역뿐만 아니라 로키 산맥에서도요. 산악 빙하가 녹아서 홍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도 해요. 아프리카에서는요. 가뭄, 사막화가 장기화되면서 또 산불 피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저지대, 해안의 저지대, 특히 열대, 아열대 지역의 니모의 고향, 산호초 해안에서는요, 산호초가 백화되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 동토층이 녹아서 건물과 가스관이 파괴되는 일들도 나타나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 우리 수능 특강이 흑백으로 나온 사진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 세상은 컬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니까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만 보고 공부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만나게 될 세상은 다채로운 색이고 그 색을 채워나가는 건 이제 여러분들의 학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찬란한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별거 아니지만 컬러 사진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여기 몰디브에서 지금,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수중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좀 시기적절하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들 우리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 오존층 파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존층 파괴는요. 남극 상공에 있는 이 오존층이 이렇게 커진 게 관측이 됐어요.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천연의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노화 방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자외선 차단제예요. 근데 이 오존층이 바로 자외선이 과도한 양의 자외선이 지표에 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염화플로리나 탄소예요. 얘가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이라서요. 차가운 성질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해주기 때문에 냉장고나 에어컨 그리고 스프레이, 헤어스프레이에 냉매제로 많이 쓰였던 물질이거든요. 근데 너무 안정적이어서 대기 중에 한번 방출이 되잖아요. 잘 분해되지 않고 저기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이 오존층을 만나면 햇빛을 받으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오존층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오, 선크림 청이 뚫렸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피부암, 백내장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고 식물의 면역력이 낮아지게 되면서 생장이 저해되거나 또 건축물의 부식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가 뭐라고요? 얘를 썼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대책은 얘를 안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안 쓰기로 한 협약이 있습니다. 너무 궁금하겠지만 마지막에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다음 사막화. 또 역시 자연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가뭄이 오랫동안 나타나서. 그리고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최근에 사막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은요. 자연적인 원인보다 또 인위적인 원인이 보다 더큰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이제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사해지대 같은 경우에는요, 과도한 인구의 증가, 그로 인해서 과도한 방목과 개간, 삼림의 벌채, 관계농업의 확대, 이러한 것들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진에 보고 있는 곳이 아라레인데요. 아라레, 네. 실제로 여기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철갑상어 잡이를 하거나, 진주조개 잡이를 하거나, 막 그렇게 살고, 이제 잉어를 키우고 그랬었는데, 배를 타고 어업을 하는 게이 동네 사람들의 주요 수입원이었는데, 아라레가 이제 바닥이 드러나게 되면서, 사람들도 지금, 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이런 곳은 염분 농도가 높은 토양 염류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막화라고 하는 거는요, 사막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막이 아니었던 지역이 사막처럼 변해가는 현상을 사막화라고 하는 거고요. 사막 주변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열대림 파괴로 넘어가 볼게요. 말 그대로 열대림이 존재하는 곳에서 열대림 파괴 문제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위도 지역에서 관측이 되고 있고요. 여기 2009년에 아마존, 2019년에 아마존 비교해 보니까, 아,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건 정말, 정말 일부분의 사진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기가 열대기후 지역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내릴 거잖아요. 비가 내렸을 때 이렇게 밀림이 우거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토양의 침식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빗물이 이 나무를 타고 흘러내리면서 그 충격이 약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토양을 나무 뿌리가 꽉 잡아주어서 빗물에 의해서 토양이 침식되는 걸좀 어느 정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허허벌판이 된 곳에서는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토양이 굉장히 빠르게 침식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열 때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고 광합성 과정에서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의 대기오염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전 세계 생물 중에 절반 정도가 열대우림에 서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것도 뭐 열대우림이 파괴되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언뜻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토양 침식이 심화라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런 토양 침식의 심화는 사막화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식생이 있던 곳에서 식생이 사라지게 되면 빗물이 내렸을 때, 비가 내렸을 때 그대로 토양의 침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산성미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노르웨이 숲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숲이 망가졌을까? 산성비 때문에 토양이 산성화되고, 그래서 숲이 이렇게 고사된 거예요. 또, 이 조각상 한번 볼까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웠던 조각상이 어떻게 이렇게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됐을까요? 산성비 때문에 부식이 된 거거든요. 그럼 산성비는 왜 일어나느냐? 공장, 발전소,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과 같은 산화물질이 비와 섞여서 내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비가 문제가 아니라 이 대기 오염 물질들이 문제였고요. 얘네들은 가만히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바람을 타고 떠돌아다니 그래서 노르웨이처럼 공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에서도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겠죠? 해결해야 되겠죠? 네, 그럼 해결을 위해서 어떤 협약이 만들어졌는지도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않아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 해양 쓰레기 섬은요. 그것도 진짜 슬픈 얘기인데 제가 좋아하는 물개가 이렇게 그물에 걸려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나 바닷가에 버리는 폐어구들, 이런 것들이 분해되지 않고 바다를 타고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해류가 약한 곳에 가서 이렇게 집적이 되는 거예요. 찰스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다를 태평양을 한번 횡단해 볼까 하다가 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대륙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봤는데 그게 이렇게 쓰레기로 이루어진 섬이었고 너무 커서 신대륙인 줄 알았던 거예요. 진짜 충격적이죠, 여러분들. 이게 다 쓰레기입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에 하나가 아니에요. 해류가 약한 곳마다, 곳곳마다 이런 쓰레기 섬이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이나 비닐은 분해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물고기나 새들이나 해양 생물들이 봤을 때는요, 플랑크톤이나 먹이하고 크게 구별되지 않고 그냥 반짝반짝거리니까 먹인가 보다 먹고 그것이 해양 생물도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가 또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지도화된 문제는 뭐 너무 전형적으로 잘 나오는 거니까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경우에는요, 산업혁명이 시작된 영국이나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찍이 전파된 독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유럽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는데 이곳에 부는 항상풍, 편서풍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산업이 발달한 지역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 물질이 바람을 타고 인근 지역으로 날아가서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또 미국의 경우에도 동부 지역, 중국의 경우에도 동부 지역이 산업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 굉장히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A는 산성비라는 거 알았고, 아, 산성비 오염 물질을 발생시킨 나라뿐만 아니라 인근의 나라들로 날아가서 피해를 또 주고 있구나 하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도가 나오면 적도를 따라서 선을 슝 긋기로 약속했잖아요. 그쵸? 이 적도 주변 지역에서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네요. 적도 주변 지역에서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저위도 지역의 열대림 파괴 현상이겠죠. 그래서 비는 열대림 파괴 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C가 되겠는데요. C의 경우에는 사막 주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막이 아니었던 지역이 사막처럼 바뀌어 가고 있는 현상, 사막화 현상이라는 거 알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태평양 거대 쓰레기 섬,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기저기 해류가 약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많은 쓰레기 지대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아, 너무 마음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빨리 해결을 하러 가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간의 환경 협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협약을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일단 내일 당장 시험을 잘 보시게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밈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람사르 협약은 왜 만들어지게 됐냐면,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에요. 여러분들 순천만 혹시 가보셨나요?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신 다음에 친구들이랑 순천만 한번 가보세요. 저는 거기에 갔다 오고 나서 약간 좀 초연한 마음을 가지게 됐거든요. 진짜 넓은 땅이 쫙 펼쳐져 있고, 거기에 진짜 유유자적하고 고고하게 새들이 쫙, 걸어 다니는데 그 모습이 정말 너무 멋있어서, 진짜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걸 보다가 딱 한순간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진짜 이 우주는 정말 광활하고 멋진 곳들이 많구나. 결국 나는 이 우주의 한낱 먼지 같은 존재이고, 저먼 행성에서 본다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나는 진짜 이런 점도 안 돼요. 쫙 먼지도 안 되는 그런 존재일 텐데,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내가 구태의연을 하거나 이리의비할 필요가 없구나. 그런 약간 좀 초연한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새들의 서식지 있잖아요. 새들의 서식지가 되는 습지나 갯벌 같은 곳들, 이런 곳들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협약이 바로 람사르 협약이에요. 그러니까 람사르 협약은 습지를 왜 보호한다고요? 새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는 거예요. 람사르라는 글자에 이렇게 새 다리를 하나 그려 놓으시고 새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었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 런던 협약도 제가 진짜 기적의 치트키로 밈 만들어 드렸는데, 어떤 친구가 수강의 게시판에 그밈 덕분에 3월 학력평가 잘 봤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이제 협약을 체결한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언제부터 해양 오염이 심해졌을까요? 산업혁명 이후부터 무역이 활성화되고, 네. 그리고 폐기물이 많아지면서였겠죠. 그러면 산업혁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영국이죠. 영국의 수도 런던이죠. 게다가 영국은 섬나라니까 해양오염과 좀 연관성이 크기도 해요. 그러면 영국의 런던은 이런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에 너무 상징적인 곳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밈과 함께 기억하시면 런던 협약, 해양오염 까먹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국가 간 국경을 넘는 장거리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협약을 왜 체결했어야 됐어요? 노르웨이 같이 억울한 나라들, 우리는 공업이 발달한 나라도 아닌데 산성비로 삼림이 파괴되네? 그러면 이것을 체결하기 위해서 가장 또 좋은 곳은 영세 중립국 스위스의 도시 제네바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걸 또 밈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노르웨이 입장에서 너무 억울해요. 쟤네가 또 저렇게 대기오염물질 발생시켜가지고 우리 삼림 이렇게 또다 망가지고, 쟤네 좀 봐. 네, 쟤네바 협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물질 원인을 발생시킨 나라와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나라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국가 간의 환경 불평등 현상과 함께 쟤네바 꼭 기억해 주세요. 스위스의 도시. 그다음 또 몬트리올 기적의 치트키 알려드릴게요. 몬트리올에 올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거 엄지척 그리시고요. 이거 진짜 그리셔야 돼요. 몬트리올은 캐나다의 도시예요. 근데 이 몬트리올 의정서는 무엇을 약속한 거냐면요. 오존층의 파괴를 일으키는 염화플루이노탄소 사용하지 말자라고 약속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체결됐어요? 1987년? 여러분들 태어나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됐죠? 그럼 여러분 이런 궁금증 생기지 않나요? 그래서 오존층 파괴는 해결이 됐나요? 해결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 국가가 협력한다면, 국제사회가 협력한다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 몬트리올 희망을 보여준 협약이었다고요. 몬트리올 꼭 기억해 주세요.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려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밈으로 정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규제. 이것과 관련된 협약은 바젤 협약인데요. 여기에 최근에 폐플라스틱이 국경을 넘는 유해 폐기물에 추가가 됩니다. 부끄럽지만 우리나라는요, 폐플라스틱을 다른 나라에 보내던 나라였고요. 이제 바젤 협약에서 폐플라스틱 국가 간 이동을 금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분리 배출 엄격해졌고요. 그래서 생수병도 라벨 없는 생수병 나오고 있죠. 또 여러분들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 못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이런 바젤 협약에 폐플라스틱이 추가됐기 때문이에요. 바젤도 역시 스위스의 도시 이름이거든요. 자, 이것도 밈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 플라스틱 제발 분리배출 잘 해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 바젤 협약. 제발, 제발, 바젤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막화 방지 협약은 진짜 꼭 고마워요. 모든 협약의 이름을 좀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어요. 직관적으로. 뭘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에요. 그렇죠.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체결한 협약이었고, 이것은 사막화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개발도상국이 많은데, 그 나라들이 그러면 온전히 자기 나라의 잘못으로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같이 좀 지원하자라고 하는 협약이 사막화 방지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토의정서인데요. 교토의정서하고 파리협정은 둘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협약이거든요. 그러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협약은 이것이 최초였나요? 아니요. 1992년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미 한 번의 기후변화 협약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많은 나라들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어우, 좀 좋은 얘기다 합의를 합니다. 아무도 안 지켰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5년 뒤에 일본의 교토에서 다시 모여요. 그래서, 야, 우리가 5년 전에 진짜 좋은 얘기 했잖아. 응, 맞아, 맞아. 아무도 안 지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번에는 좀 강제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볼까? 오, 좋은데? 그래서 선진국에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때 개발도상국은 유예시켜줬고요. 한국은 1997년에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감축 목표를 유예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강제권을 가지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마다 기업마다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할당치를 주고 이것을 초과해서 배출한 나라는 적게 배출한 나라 혹은 초과해서 배출한 기업은 적게 배출한 기업에게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좀 구체성이 있고 강제성이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근데 여러분들, 2015년이 됐어요? 그때까지 기후변화는 해결이 됐나요? 그래서? 더 심각해졌죠? 그래서 파리협정에서는 안 되겠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모두 포괄적인 대응에 동참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파리협정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너무 많았던 환경협약 이렇게 공부하니까 여러분들 별거 아닌데 다음에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러면 이제 지구적인 환경 문제 해결하고, 환경 문제에 대처에, 아니죠.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비정부기구의 노력 한번 살펴보자면, 비정부기구는 이게 꼭 출제돼요.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이다. 정부 간의 모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그린피스나 지구의 벗 있는데요. 이렇게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안타까운 이야기를 할 차례가 왔습니다. 전 세계의 분쟁 지역들인데요. 분쟁 지역들 중에서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던 지역들은 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앞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지 못했던, 나오지 않았던 근데 2026년 현재 좀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은 지역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쿠르드족 찾았나요? 네, 쿠르드족 자치권 확대 독립운동 찾았나요? 민족이 없는, 아니죠, 민족은 있어요. 죄송합니다. 국가가 없는, 자신들의 국토가 없는 민족 중에서 가장 최대의 민족이라고 하는 쿠르드족이에요. 이것 또한 식민지배 문제 때문입니다. 식민지배 이후에 이제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이렇게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됐는데, 쿠르드족은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일부는 튀르키예, 일부는 시리아에, 일부는 이라크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쿠르드족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쿠르디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를 또 만들고 싶은데, 이 쿠르드족이 거주하고 있는 튀르키예나 이라크나 시리아와 같은 나라에서는요, 쿠르드족의 분리 독립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족 종교 분쟁 지역으로 쿠르드 지역 살펴봤고요.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도 정말 2026년에도 제가 또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과거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제발 내년에 강의를 할 때는 이제 이 분쟁이 해결이 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2026년에도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는 또 이제 영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영국이 이 지역에서 이제 또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행사한 것인데다가, 아랍인들과 유대인들 간에 이 지역을 둘러싸고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영국이 두 민족에게 모두 다 제안을 해요. 야, 우리 전쟁 도와주면 나중에 너희 나라를 만들 수 있게 우리가 지원해줄게. 애초부터 지킬 수가 없는 약속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해버렸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인들, 아랍인들은 졸지에 여기에서 불법 체류자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가자지구라고 하는 높은 장벽 안에 가로막혀서 많은 이제 인권이나 기본권을 침해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에 이게 이제 또 최근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간의 무력 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유,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원과 관련된 분쟁 지역들을 살펴볼 건데, 그동안 우리가 좀 자원과 관련된

지역들 많이 살펴봤어요. 예를 들자면 카스피해 같은 곳이 있었죠. 여기를 바다로 볼 거냐 호수로 볼 거냐, 그것에 따라서 또 국가의 이익이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특수 지위를 가진 바다로 보는 것에 합의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곳은 어디가 있느냐? 짜잔, 여기에요. 호르무즈 해협의 아부무사섬. 이 아부무사섬이 원래 아랍에미리트 영토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란이 여기를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앞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선 좀 조심스럽습니다. 인구도 차이가 나고, 이란은 또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고, 굳이 여기에서 우리가 갈등을 크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네, 조심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기 또 호르무즈 해협,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를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자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에서 중요하게 다룰 기회가 좀 없었던 지역들, 여기 이쪽 동네예요. 아, 너무 복잡하죠. 너무 많죠. 그쵸? 쿠릴열도, 시사군도, 센가쿠열도, 난사군도 다왜 갈등을 하냐면,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 아무것도 없다면 갈등을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이제 자원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결국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건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여기가 어디냐? 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냐? 분쟁 당사국이 누구냐? 그걸 구분하는 문제들이 나왔을 때 해낼 수 있는 치트키 알려드릴게요. 자, 쿠릴열도하고 러시아랑 일본을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네. 모양이 되잖아요. 이것과 연상시켜서 쿠릴열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일본어는 대부분 니은자 말고는 받침이 없거든요. 일본어에 리을자 받침이 있는 글자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 쿠릴열도라고 하는 이름을 딱 봤을 때 러시아와 일본 중에 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센카쿠 열도의 경우에는요, 중국 이름 랴오이 랴오. 이름도 참 어렵죠. 랴오이 랴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끼리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어떤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느냐? 여기 센가쿠 열도의 경우에는요, 타이완, 그리고 일본, 그리고 중국이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이완, 중국, 일본을 우리가 한복 그리기 한번 해볼까요? 시옷자 모양이 됐죠? 네. 그래서 시옷자 모양으로 연결하면서 센가쿠 열도 연상시켜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랴오이랴오와 센가쿠 열도 중에서 센가쿠 열도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여기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겠어요? 이 언어에서 나오는 느낌. 네, 일본어 느낌이 나시죠? 그래서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라는 걸 이것과 연상시켜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시사군도 난사군도, 아, 여기도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죠. 하지만 뭐 별거 아닙니다. 제가 또 해결을 해드릴게요. 자, 시사군도 역시 어떤 나라들이 여기를 둘러싸고 있냐면, 베트남, 그리고 중국, 그리고 타이완이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중국, 타이완을 또 한복 그리기 해볼게요. 베트남, 중국, 타이완. 시옷자 모양이네요? 그래서 시옷자 모양과 연상시켜서 시사군도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난사군도는요, 또 여기 어떤 나라들이 더해지게 되냐면, 말레이시아, 그리고 여기에 브루나이, 그리고 필리핀, 요런 나라들이 이제 합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을 연결해주면 니은자 모양이 되잖아요. 이것과 함께 난사군도 기억을 해주시고, 아까 시사군도 분쟁의 당사국이라고 했던 나라 어디였죠? 베트남, 중국, 타이완 플러스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이 바로 난사군도 분쟁의 당사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병모평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출제되지 않았는데, 또이 세계지리 수능의 마지막 회이기도 하고, 학교 시험에서는 아주 또 디테일하게 나왔을 때 등급을 가르는 변별력 있는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올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곳 바로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갈등이 있는 포클랜드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요, 여기 원래 우리 원주민이 살던 데야, 라는 입장이고요. 영국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 우리가 여기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라는 입장이거든요. 여기도 아무것도 없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석유가 그렇게 많이 매장되어 있대요. 그래서 갈등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오리노코강은 뭔가요? 베네수엘라 볼리바르가 왜 경제난에 처해 있다 그랬죠? 석유 생산시설을 무리하게 국유화하다가. 그것과 관련된 갈등 지역이 되겠고요. 이것도 우리 학교 친구들이 밈 만들어 줬거든요. 이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의 모습이 약간 이렇게 오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오리를 한 마리 그리고서 오리 놓고 가라고

우리 학교 친구들이 밈 만들어줬어요. 너무 귀엽죠. 그러니까 여기가 경제난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놓고 가야 될 정도로. 그래서 우리 놓고 가. 우리 놓고 가. 우리 놓고 강을 둘러싸고, 석유 생산 시설을 둘러싸고, 베네수엘라 볼리비아와 미국 간의 갈등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이제 혹시 나오면 우리 학교 친구들의 행복을 기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북극해 주변 지역도요. 아, 여기도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이 되면서 또 영유권 분쟁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외의 지역들은 대부분 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지역들이기도 하고, 오늘은 좀 치트키가 되는 부분들을 짚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혹시 이런 지도 보는 거 어려워요? 그리고 분쟁 지역 찾는 거 너무 어려워요? 지역 지리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세계 지리를 15강까지나 들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지도가 어렵고, 지역 지리가 어렵고, 나라 위치 찾는 게 어렵고, 지역성 묻는 문제가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제가 또 꿀팁 처방전을 하나 드릴게요. 작년 2026학년 수능을 준비하는 저의 커리큘럼 중에서 약점 공략이라는 강의가 있었거든요. 그 강의에서는요, 정말 지도 한 판만 가지고서 우리가 공부한 세계지리의 모든 개념들을 다 복습하는 강의예요. 그래서 그 백지도에 내 손으로 따라 그리다 보면 더 이상 지도 문제가 어렵지 않을 거고, 더 이상 나라 찾는 게 어렵지 않을 거고, 더 이상 이런 지역성 묻는 문제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약속드리는 거는요, 이미 올해 저의 커리큘럼에서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밈들을 또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2027 약점 공략은 더욱더 강해져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 노력인데요. 일단 국제연합도 올해는 조금 우리가 디테일하게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줄여서 유엔 안보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가 여기서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2026년의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국제사법재판소는 어떤 역할을 하니? 국제평화연합유지구는 어떤 역할을 하니? 국제안보리는, 유엔 안보리는 어떤 역할을 하니? 그리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니? 이런 거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국제연합은 뭐예요? 국가 간의 연합이에요? 여기에 가입 주체는 국가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기구이고, 국제연합 평화유지구는요, 말 그대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력 충돌 감시, 그리고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고요.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의 상임이사국,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국제사회에 관련된 많은 안건들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국제연합만 역할을 하나요? 아니요. 비정부기구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비정부기구의 가입 주체는 우리와 같은 일반 시민들도 할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국경 없는 의사회, 그리고 국제사면위원회, 이런 곳들의 역할이 있는데, 국경 없는 의사회 이름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의료 수준이 열악한 곳의 구호 역할을 하겠죠. 국제사면위원회는요,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역할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그냥 일반 시민들도 할수 있는 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시점이 아직 지구의 날이 오기 전인데요. 네,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전 세계적으로 소등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때 우리도 소등 행사에 동참하면서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을 한다면 우리도 작은 것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세계 시민 의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또 우리의 본질은 일단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54쪽에 있는 수능 기본 문제 2번이고요. 경제 블록을 다룬 문제예요. 자, 세 경제 통합 단계의 특징을 구분한 거로 공동시장, 관세동맹, 자유무역 협정 단계 중에 하나래요. 자유무역 협정, 그 다음에 관세동맹, 그 다음에 공동시장으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자, 역내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은 셋 중에 뭐밖에 없어요?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은 공동시장 단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공동시장. 그 다음에 역외 공동 관세율을 적용하나요? 우리 지역 내에서 무역할 때 관세를 폐지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과 무역을 할때 세금 어떻게 정할지 공동으로 대응하나요? 그게 바로 관세 동맹이었죠.
관세, 동맹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요, 언요 다 아니래요. 얘는 자유무.

0: 무역협정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끼리 무역할 때 세금 없애자, 무역장벽 없애자, 이게 바로 자유무역협정 단계죠? 자, 그럼 이제 가불병정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는 남아메리카 일부 국가들로 구성된 경제블록의 명칭에도 들어있어요. 네, 실제로는 공동시장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만 공동시장이라고 했잖아요. 갑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을, 나의 예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 있습니다. 아니요. 한 예로요. 미국과 한국은 한국과 미국으로서 개별 국가의 주체로서 FTA 체결하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관세동맹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관세동맹은 뭐예요? 공동으로 관세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브라질이 FTA 체결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남아메리카 공동시장이 관세, FTA 체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관세 동맹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얘기하는데 다가 아니고 나가 관세 동맹이라서 얘 틀렸고요. 마지막으로 정, 다는 나보다 경제 통합 수준이 낮습니다. 맞는 얘기였네요. 그래서 갑정이 옳은 설명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아, 이제 진짜 찐 마지막 문제라서 제가 막 마음이 굉장히 울컥울컥한데요.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되겠죠? 환경 문제의 발생 지역을 나타낸 것이고, ABC는 사막화, 산성비, 해양 쓰레기 섬 중에 하나래요. 사막화는 어디에서? 그렇죠. 사막 주변 지역에서. 근데 제가 미국 서부 지역에 사막이 있다라고 하는 건 진짜 함정 포인트로 많이 나온다고 신신당부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왜 사막이 형성되나요? 사막의 형성 요인 묻는 문제론 나오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아열대 고압대 영향도 받는 데다가 로키 산맥도 있고 어느 것 하나로 이곳의 사막의 형성 원인을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나 여기 사막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니? 그 정도 수준에서는 나올 수 있고 이게 상당히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사막 주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 문제니까 A가 바로 사막화가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산성비 문제인데, 우리가 미국의 동부 지역에서부터 공업 지역이 형성된 거 같이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동부 지역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비는 산성비라는 걸알 수가 있었고, 이렇게 해류가 약한 곳에 모여서 해양 쓰레기 섬이 형성된다. 제가 아까 그물에 걸린 물개 막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C가 바로 해양 쓰레기 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번부터 A는 조림 사업을 통해 발생 지역 확대를 억제할 수 있죠. 조림 사업이 뭐예요? 숲을 만드는 거예요. 이 조림 사업을 통해서 숲을 만들게 되면 네, 사막화가 확산되는 걸 억제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일지대에서도요, 거대 녹색 장벽이라고 해서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죠. 그다음 니은 B의 주요 원인 물질은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장이나 발전소나 이런 데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에 있었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비와 섞여서 내리는 것이 바로 산성비 문제였어요. 그다음 티긋 C는 적도 해상에도 발달해 있다. 아니요. 이거는 해류가 약한 곳, 해류가 약한 곳에 이렇게 집적되었고 적도 주변 해상에는 없었습니다. 그다음 리을 B는 A보다 아프리카에서 발생 지역이 넓게 나타난다라고 하기에는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사막화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었는데 산성비 문제는 다룬 기억이 없네요. 그쵸? 그래서 좀 생소한 보기였지만 우리가 잘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잘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주는 문제와 함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참, 한강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15강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아쉽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미련이 남는 건또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지만 제가 어쨌든 내신 만점 수능 특강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시간은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이고요. 제가 느끼는 아쉬움, 그리고 여러분들께 더 잘해드리고 싶었던 마음 잊지 않고, 올해 또 2027년 수능을 준비하는 저의 다음 커리큘럼인 수능 완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정 공략이 기다리고 있고 파이널 체크 포인트가 기다리고 있고 그런 강의에서 저의 아쉬움 그리고 미련 남지 않도록 모든 저희 그동안의 수능 세계지리 강의의 노하우를 다 쏟아붓고 여러분들 찾아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긴 강의를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는 다음 커리큘럼에서 만날 때까지 잘 지내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과학의 새로 초대할 한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15강이 되겠고요. 마지막 우리 은하 우주의 구조에서 뒷부분을 오늘 이제 수업하도록 할 거고요. 자, 요쪽 우리 은하와 우주의 구조라고 하는 거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었고요. 우리 첫 번째 할 때 요 친구, 두 번째 할 때 저번 시간이었죠? 2번, 3번 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나머지고요. 우주의 구조는 그런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좀 몇 가지 그냥 단계적인 부분들만 잘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뭐 내용적으로 뭔가 써놓은 얘기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뭐 은하의 집단, 우주의 구조 이 정도가 끝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주로 누굴 볼 건가요? 라고 얘기한다면 맞습니다. 4번입니다. 계산할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은하의 회전과 질량 되겠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이 두 개예요. 1번하고 2번. 별의 운동하고요. 그 다음에 21세기 전파의 관측과 해석해서 두 가지가 되는데, 자, 1번도 중요하고 2번도 중요합니다. 내용적으로 보자면 2번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별의 운동하고 21세기 전파의 관측과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별의 운동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고유운동이라는 말이 나와요. 고유운동, 뮤라는 기호로 많이 써요. 요걸로 많이 쓰고요. 단위는 초퍼년. 무슨 말이냐면 1년에 몇 초 움직여 간 걸로 보이는 거야 라는 이해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태양과 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니까 우리 태양계가 되겠지. 사람이 태양이 있진 않을 테니까, 그지? 우리 태양계에서 보니까 저기 별이 하나 있는 거야. 저기 있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기는 뭐 태양도 움직이고 별도 움직이겠죠. 너무나도 멀리 있는 별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비교적 가까이 있는 별들 같은 경우는요, 상대적인 움직임이 생겨요. 자, 이때 이 별이 우리 태양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간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바로 고유운동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이 친구가 고유운동이라고요. 각도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고유운동이에요. 너 얼마나 이동한 거야? 1년 동안 몇 초 간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뭐 0.00 몇 초 갈 수도 있지. 그럼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그치, 1년 동안 할 필요 없죠. 한 20년 뒤에 보니까 저기 옛날 관측자료랑 지금 관측자료 보니까 뭔가 달라져 있어. 상대적인 위치가 조금 달라져 있어. 그런 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고유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고유운동 했을 때 막 킬로미터 퍼 세크 이런 거 아니에요. 초퍼년. 1년에 몇 초의 각도. 어찌 보면 각속도 같은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실제로 가는 거야. 킬로미터 퍼세크 이렇게 할 때는요, 뭐라고 이름 붙여요? 공간속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 공간속도는 이쪽 방향으로 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때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선 방향과 접선 방향으로 각각 이 공간속도를 분해한 게 필요하고요. 시선

방향으로 분해한 것을 우리는 시선속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아, 이게 시선속도구나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냐고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시선속도는 원래 파장의 변화량 곱하기 광속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래 파장이 100인데 100.1이 됐어요. 그럼 100분의 0.1을 하라고요. 그럼 1000분의 1이 나오는 거죠? 광속의 1000분의 1로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멀어지면 후퇴, 예, 가까워지는 것은 접근이 되겠고요. 이때 시선속도는 플러스 접근하는 거 마이너스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선속도는 이런 생각이요. 시선 방향의 속도인 거야. 즉, 우리 별이 여기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시선은,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저쪽을 향해 있는 거잖아. 그게 시선 방향이에요. 플러스는 시선 방향으로 본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는 시선 반대 방향으로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 멀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야?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시선 속도예요. 그러면 요거 접선 속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 시선의 접선 방향으로 분해를 하시는 걸 접선 속도라고 하고요. 자, 요거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구합니다. 4.74 곱하기 뮤 곱하기 R 이렇게 구하게 돼요. 예를 들어 이거는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4.74 곱하기 뮤 곱하기 R 이렇게 이제 되고 있죠, 그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걸 어디다 쓰냐면, 어떻게 쓰냐면, 뮤가 0.1초 per 년. 한 어느 정도 거리였냐면, 10화색 정도에 있는 별인지 10화색이래요. 0.1초. 1년에 0.1초씩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런데, R까지의 거리가 얼만가요? 라고 좀 구해 봤더니, 좀꽤 멀더래. 한 100파셉 정도 되더래요. 요렇게 이제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 접선 속도 얼마예요? 라고 하면, 자, 보세요. 4.74 하시고요. 곱하기, 여기 뮤를 넣죠. 뮤를 넣을 때 어떻게 넣냐면 숫자만 넣으세요. 0.1이라고 숫자만 넣으세요. 0.1. 왜냐고요? 크기에 맞춰서 하나의 상수값을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0.1 넣으면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0.1 초퍼년. 만약에 다른 단위 나오면, 만약에 내 이식을 그대로 쓰고 싶은데 다른 단위가 나왔다면 초퍼년 단위로 바꾸셔야 돼요. 곱하기, 자, 이게 100파색 거리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숫자 뭐만 넣게? 100만 넣게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단위가 뭐가 되게 맞춰준 것이다. 4.74는요. 이렇게 했을 때 킬로미터 퍼세크가 되게 맞춰준 겁니다. 자는 얼마 되겠습니까? 그냥 10만 곱하면 되니까 47.4 킬로미터 퍼세크로 접선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접선 속도는 이런 식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4.74 뭐왜 유도가 됐습니까? 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차근차근 생각해 주셔도 돼요. 이게 접선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 혹시 물리 아신다면, 원운동하는 상황을 나는 해석 가능하다면, V라고 하는 접선 방향의 속도는요, R 오메가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거리. 그래서 R과 뮤, 뮤가 아까 오메가 같은 형태잖아요. 그럼 접선 방향의 속도가 나오는데, 이걸 구하게 되면, 바로 구하게 되면 킬로미터 퍼세크가 아니라 AU, 1AU 퍼년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게 되고요. 그걸 킬로미터 퍼세크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4.74가 붙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식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쓰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식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식이 등장하게 되면 거기다 숫자를 넣으세요. 숫자를 넣으셔서 뭐 한다고요? 유도는 아니고 그냥 그 값을 한번 구해 보세요. 그래야 의미가 와 닿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 별의 공간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간 운동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제 쓰긴 하는데, 자, 시선과 접선이라는 개념을 좀 명확하게 구분 지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시선이라고 하는 거, 접선이라고 하는 걸 이걸 좀 구분 지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은하를 다루고 있잖아요. 우리 은하에 뭐를 다루고 있죠?

중심에 대해서 수직. 자, 우리도 사실은 수직이에요. 은하 중심에서 우리 쪽으로 선을 그어 주시고요.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자, 이 친구도 여기서 직각 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좀 우리보다는 작게 움직일게요. 바깥쪽으로 속도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V라고 할게요. V. 자, 그러면 이거 너 저기 속도 구해봐. 저기 시선 속도 구해, 접선 속도 구하게 되면요. 그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했던 것처럼. 자, 시선 방향으로 선 그어 주시고. 그리고 접선 방향으로 선. 접선 방향은 누구에 대한 접선 방향? 자, 요거 직각이에요. 이게 요 친구 직각 아니라 요 친구의 직각으로 그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어 주셔야 돼요. 계산 되게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한 건안 나옵니다. 근데 개념적인 거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이 속도를요. 시선 방향과 접선 방향으로 분해하세요. 이 속도를 시선 방향과 접선 방향으로 분해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시선 속도 얼마야? 라고 하면 상대방의 시선 속도에서 우리의 시선 속도를 빼세요. 그럼 약간 접근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상대방의 접선 속도에서 우리의 접선 속도를 빼주세요. 이쪽으로 아마 나아가겠죠. 이런 걸 구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런 수식적인 것도 일단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시선이라는 속도와 접선이라는 속도 자체의 의미를 잘 알아두신 다음에 분해를 해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구하라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자, 요런 식을 쓰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우리 속도, 벡터를 분해해서 그 상대 속도를 구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별의 운동, 이렇게 시선 속도, 접선 속도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은하의 회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은하의 회전 이야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회전을 다뤄야 되는데, 21cm 전파라고 하는 걸 써야 된대요. 자, 왜냐면, 중성수소의 양성자, 전자, 자전 방향, 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성수소 원자가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자전 방향이라는 말을 쓰긴 했습니다.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전이라는 말을 굳이 쓴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스핀이라는 말을 쓰셔야 돼요. 양자 역학에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호가 같으면, 즉, 그냥 같은 방향이다라고 하면 에너지가 좀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스핀의 부호가 같다. 자, 그냥 편하게 자전 방향이 같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건 뭐라고요? 에너지가 높은 상태였던 거야. 자, 그런데 이게 간혹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반대가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때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바뀔 때 나가는 게 21cm 전파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가 이걸 왜 다루나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은하 원반에 물질도 되게 많죠. 대부분 중성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서 이런 애들이 방출이 돼요. 그리고 이 친구는 21cm 전파기 때문에 선관 물질의 방해를 거의 받지 않아요. 그래서 쭉 우리한테 도달하기 때문에 이걸 분석하면 우리 은하의 회전, 나선 파래, 구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다루는 얘기가 뭐냐면, 21cm 전파가 일단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얘기하고요. 근데 이걸 왜 쓰는 거야? 라는 거예요. 원반에서 많은데, 원반을 뚫고 우리한테 와야 돼. 근데 다른 가시광선이나 뭐 적외선이나 자외선 같은 거 오기가 조금 힘들어. 전파는 와요. 이 얘기를 지금 먼저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21cm 전파를 이용해서 우리 은하를 이해하겠다라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게뭐 회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실제로 이제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이 이미 구해져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X축은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고요. Y축은 회전하는 속도입니다. 자, 그럼 우리 수능 특강의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태양이 어디쯤 있어요? 라고 하면 이제 여기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전이라는 걸 먼저 선생님이 케플러 회전, 강체 회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케플러의 정 강식을 하고 싶은데 우리 수능특강 보면 여기

0: 처음 시작이 0이 아니에요. 한 150km per second 정도의 시작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를 0에서 시작하게끔 좀 먼저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게 다 위로 조금 이동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조금 이동을 시킬게요. 태양 위치를 이동시키면 아마 그래프가 요렇게 나오는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뭘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강체회전이라는 말이 꽤 등장해요. 자, 그러면 광체회전이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광체회전은 V는 R에 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게 광체회전이고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게 광체회전이에요. 뭐 그냥 이렇게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볼링공이 하나 있어. 단단한 물체죠, 그죠? 볼링공 구예요, 구. 요렇게 생긴 친구예요. 자, 이 친구가 빙글빙글 돌아요. 여기를 축으로 할게요. 막 그러니까 뭐 지구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다, 그죠? 요렇게 되면 어느 지점을 잡으나, 이 지점을 잡으나, 저기 지점을 잡으나, 아니면 속에 있는, 여기 있는 지점을 잡으나, 뭘 잡으나, 한 바퀴 도는 건 똑같아요. 자, 이게 강체회전이에요. 즉, 모두 다한 바퀴를 돌아요. 똑같은 시간 동안에. 자, 그러면 선, 요렇게 그어주시고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강체회전 V를 R에 비례하는 거죠. 이렇게 회전하는 경우에, 자, 회전축에서 수직으로 회전하는 반경에 해당하는 점들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다 R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배 멀어지면 두 배의 속도로 회전해야 한 바퀴 도는 거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강체 회전이에요. V는 R에 비례합니다. 이게 강체야. 그래서 여기 우리 이 속도와 거리 있죠? 여기 Y축이 속도고요. X축이 거리가 된단 말이야. 그럼 요런 꼴은 도대체 어떤 친구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이런 애들이에요. 자, V랑 R에 비례하는데 비례 상수가 다 다른 거예요. 자, 비례 상수가 다른 거고요. 요런 친구, 저런 친구 있다라고 했을 때 저런 친구 비례 상수가 큰 거고요. 이런 친구는 작은 거예요. 자, 다 다르겠지만 이런 꼴이 된다면 강체회전이다. 즉, 예를 들어서 중간에 뭐한 여기쯤 잡을게요. 속도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요렇게 막 올라가는 거야. 여기 따라서 막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이 지역은 거의 강체회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알겠죠? 원점 지나게끔 요렇게 되는 상황인데 요 구간은 강체회전이야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은하는요, 바깥쪽에는 없고요. 다른 은하도 마찬가지예요. 안쪽에 있어요. 안쪽, 여기 은하 중심부 쪽이 뭐라고요? 강체회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강체회전이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추가할게요. V랑 R이 비례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가 있어요. 자, 요 기울기. 뭐 예를 들어 우리 태양 여기니까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거리 변화 분의 속력 변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뭐예요? 하나의 기울기가 됩니다. 근데 이 기울기를 구하려고 했더니 V는 하고요. 어떤 A 곱하기 R이라고 할게요. 기울기니까. Y는 AX처럼. 그러면 A는 R분의 V 이렇게 나오죠? R분의 V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각 속도의 변화라는 의미예요. װװװװװװװ================================================================================================================================================================================================================================================================================================================================================================================================================================================================================================================================================================================================================================================================================================================================================================================================================================================================================================================================================================================================================================================================================================================================================================================================================================================================================================================================================================================================================================================================================================================================================================================================================================================================================================================================================================================================================================================================================================================================================================================================================================================================================================================================================================================================================================================================================================================================================================================================================================================================װ================******װװװװ================================================================================================================================================================================================================================================================================================================================================================================================================================================================================================================================================================================================================================================================================================================================================================================================================================================================================================================================================================================================================================================================================================================================================================================================================================================================================================================================================================================================================================================================================================================================================================================================================================================================================================================================================================================================================================================================================================================================================�░
1: 이 친구보다는 이 친구가 각속도가 작고요. 이 친구보다는 이 친구가 각속도가 작아요. 각속도가 작아요. 무슨 얘기야? 똑같은 시간 동안에 회전하는 각이 작다고요. 즉, 한 바퀴 빙글 돌아서 회전하는데 시간 많이 걸린다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은하, 뭐 다른 은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바깥쪽에 있는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주기가 길게, 길게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도는데 원위치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강체회전 그리고 각속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체회전이라고 하는 건 각속도가 동일하게 이렇게 회전하는 거 있죠? 이런 걸 강체회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회전이 하나 있어요. 그건 케플러 회전이에요. 자, 케플러 회전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케플러 회전은 V는 루트 R에 반비례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속도가 어디 있었어요? 거리가 두 배가 되면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세 배가 되면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네 배가 되면 2분의 1이 되는 거야. 루트 4분의 1이니까. 그런 형태로 속도가 축축축축축 줄어드는 것을 케플러 회전이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자, 케플러 회전은요. 여기 약간의 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루트 아래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개의 선들을 좀 그려드릴게요. 자, 이런 형태로 아마 루트 아래 반비례하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 자, 요렇게 그래프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요런데 약간 닮은 것 같아요. 우리 태양계 주변에서 요렇게 되는 거 보니까, 그죠? 그래서 간혹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태양계 주변에 있는 천체들이 케플러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가정을 하라고 풀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케플러 회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더 정밀하게는 루트 아래 반비례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회전 속도가 나온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했을 때이 질량이요. 중심부 쪽에 거의 모여 있다. 외곽부에 있는 게 아니라 모여 있기 때문. 즉, 태양계 같은 느낌. 태양계 무슨 말이냐면 우리 태양계에 태양이 있어요. 태양은 이 친구 썬,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어떤 천체가 하나 돌고 있어요. 라고 하면, 이 천체 질량 해봐야 얼마 안 되죠, 그죠? 여기 안에 질량, 자, 요 반경 R이에요. R 내부의 질량, 태양. 조금 바깥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R 또 달라졌어요. 이게 R1, 여기는 R2, 이렇게 잡을게요. 달라졌어요. 그래도 안에 누구? 태양. 즉, 질량의 분포가 거의 중심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정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케플러 회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케플러 회전을 한다? 중심에 좀 모여 있구나.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우리 은하를 케플러 회전과 이야기를 할때 이런 얘기를 해요. 보면은 케플러 회전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좀 빨라지거나 아니면 평평하게 유지가 돼요. 다른 은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아, 은하들은 질량이 중심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외곽부까지 쫙 펼쳐져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은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이제 케플러 회전을 한다라는 뜻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은하의 회전을 어느 정도 아셨죠? 오, 바깥쪽으로 갈수록 막 이런 것들이 등장하잖아요. 주기가 길구나. 그지? 각속도가 느리구나. 혹은 우리 태양계 주변은 케플러 회전을 하는구나. 요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 중간에 요런 거를 좀 봐주시면 좋아요. 자, 우리 자료 보면 이런 게 있어. 우리 태양계 주변의 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계 주변의 별들을 보면 케플러 회전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은경 했을 때 오른손 이렇게 키가 맞으세요. 0, 90, 180, 270. 자, 요렇게 갑니다. 회전하는 곳이 안쪽이 속도가 빨라요. 케플러 회전. 그죠? 빠른 속도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우리 은하 주변에 있는 별들이 있죠? 얘네들의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시선 속도를 한번 분석해 보자라는 거야. 자, Y축은 시선 속도고 X축은 은경이에요. 자, 0, 90, 180, 270, 360이고요. 0에서 90은 요쪽 영역이에요. 우리보다 빠른 속도로 가고 있죠? 멀어져요. 시선 속도 플러스 나와야 돼요. 플러스가 나와야 돼. 여기는 플러스가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90에서 180 사이는 느리죠? 우리가 따라잡을 거예요. 접근이죠?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90에서 180 사이는 마이너스. 그럼 180에서 270 다시 플러스 나와야 되고요. 다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요런 형태의 시선 속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죠? 내가 우리 은하의 회전을 어느 정도 이해하니까 요 그래프도 금방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1cm 전파로 우리는 그래서 나선파의 구조를 도대체 어떻게 연구한 거니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특정 방향을 바라봐요. 여기서 들어오는 21cm 전파를 관측하겠다라는 거예요. 관측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21cm가 등장하는 곳에 이 도플러 효과를 확인했더니 멀어지는 데도 있고 가까워지는 데도 있고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상대 속도보다는 각속도를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바깥쪽은 주기가 길어요. 이렇게 회전하는 주기가 길어요. 자, 지금 현재 모두 다 이쪽 방향으로 은하가 회전하는데 바깥쪽이 주기가 길다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랑 접근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요런 친구가 등장했다는, 먼저 이 자료가 먼저 나왔겠죠? 그런데 이 정도 속도로 나한테 가까워지려면 너는 내가 회전 속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

충분히 있어야 돼. 이런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여기 중성수소가 모여있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찾는 거죠. 아, 너는 이 친구겠구나. 너는 이 친구겠구나. 가장 은하 중심이랑 가까운 친구 있죠? 이 친구는 가장 빠른 속도로 갈 거니까 우리한테 가장 빠른 속도로 멀어지겠죠? 너가 이 친구겠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뭐라고요? 중성수소가 모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다른 방향도 봐야죠. 다른 방향도 보고 이쪽 방향도 보면 중성수소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중성수소를 다 모으니까 뭐가 보인다고요? 나선팔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돌고 있는 나선팔이 돌고 있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은하의 모습을 연구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봐. 시선 속도 나오죠. 우리 운동 분석했잖아요. 시선 속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근데 뭘 가지고 시선 속도를 분석할 거라고요? 중성수소에서 나오는 21cm 전파를 가지고 나는 분석할 거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속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속도에서 뭔가 하나 더 추가가 되죠. 자, 뭐가 추가가 되냐면 요 친구가 추가가 됩니다. 요 친구가 점선인데 자, 요 실선 있죠? 이 실선은 뭐 하는 거냐면요. 아, 너 요렇게 되는 게 실제 관측한 거예요. 이렇게. 이걸 통해서 우리 뭐를 이끌어낸 거죠? 아, 질량이라고 하는 게 중심부 쪽에 집중이 된게 아니라 외곽부 쪽에도 꽤 질량이 있구나라는 자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점선은 뭐냐면요. 자, 보세요. 말이 좀 어려워요. 질량이 관측 가능한 물질 분포를 통한 값. 자, 어떤 물질이라고요? 이 물질은 질량이 있는데 그 질량을 관측이 가능해요. 아, 저기 있구나. 관측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빛을 통해서. 즉 뭐냐면 은하를 보게 되면 막 빛을 내고 있잖아요. 중심부에서 중앙팽대부에서 빛을 내고 원반 쪽에서 나선팔에서 막 빛을 내고 하잖아요. 그 빛을 내는 게 별빛이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질량이 있다라는 게 나오게 돼요. 즉 광도. 나오는 빛의 양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은하들은 그 빛이요 거의 중심부에 집중이 돼 있어요. 나오는 빛이. 그러니까 중심부가 아주 강하고요. 외곽부가 흐려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중심에 많이 모여 있구나. 즉 광도를 통해서 나오는 빛의 양을 통해서 질량을 추정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정도 질량이 있으니까 이 정도 회전이 나와야지라고 하는 게요 친구예요. 점선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빛을 내는 물질, 우리가 빛을 통해서 관측할 수 있는 물질들을 가지고 했더니 이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암흑 물질이 중요한 겁니다. 암흑 물질. 그게 이게 뭐냐면, 자, 간단하게 그냥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가 R이고 여기가 V입니다. 자, 그리고 R 내부에 들어있는 총 질량을 M하고 R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 어떤, 뭐, 예를 들어 태양, 반경을 쓰게 되면, 여기 넣게 되면 태양보다 안쪽에 있는 질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MR은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계속 커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커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값을 일단 만들어 놓고요. R제곱분의 GMM. 이렇게 하면 만유력이에요. R분의 MV제곱 90력이에요. 자, 우리 대기 파트 할 때도 이런 식 썼습니다. 이렇게 돼요. 따라서 V의 제곱은 하고 넘겨주세요. 아, V의 제곱이 아니죠? M이라고 할게요. M으로 남겨놓을게요. 자, 내부에 있는 총 질량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넘겼더니 자, G분의 R 곱하기 V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케플러 법칙이 V가 루트 R에 반비례 하니까 그 제곱하니까 R분의 1이 되죠. R이 사라지죠. R에 무관해요. 즉, MR은요, 계속 일정한 값이에요. 중심부의 질량이 모여 있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봤더니, 보세요. 어떤 반지름 R, 거리 R에서 이 정도 속도가 나오는 거랑 이 정도 속도가 나오는 거 비교하게 되면요. 질량이 달라요. 내부의 질량이 이때는 많은 거고요. 이때는 적은 거야. 뭐죠? 실제 회전하는 속도로 보니까 속도를 구한 거야. 속도. V를 구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거 보니까 빨리 돌아.

질량이 이만큼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빛을 통해서 야, 저기 밝기가 이만큼 나오는 거 보니까 이만큼 질량이 있겠네. 그럼 속도 이만큼 나와야지라는 뜻인 거예요. 여기 찍혀요. 질량이 작다라는 뜻이에요. 보이는 거는. 그래서 요런 갭 자체가 뭐냐면 암흑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측이 안 돼요.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예요?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암흑 물질의 정체, 이게 도대체 어떤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우리 교과서에 실리겠죠. 실리면서 여러분들은 이걸 또 문제로 접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암흑 물질의 존재는 모릅니다. 뭐만 알고 있어요? 질량이 있고 만유력이 있다는 것만 알아요. 얘가 빛을 흡수하지도 않고 방출하지도 않아요. 상호작용하지도 않아요. 막 튕겨내고 막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정체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아직도 많은 과학자들은 암흑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밝혀내지 않을까? 어우, 정말 밝혀내면 정말 궁금합니다. 선생님도 어떤 물질이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 했으니까 뒤에 우리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점수능 테스트 1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두별 A와 B가 있습니다. 1년 동안의 공간상의 운동을 나타내고 있어. 지구에서 봤을 때, 자, 보세요. 지구에서 별 A, B가 있는데 선을 쭉, 선생님 빨간색을 그을게요. 이렇게 그으면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 이게 시선 방향이에요. 그런데 모두 다 시선 방향의 수직으로 운동을 하고 있죠. 직각으로 접선 속도밖에 없고요. 시선 속도는 지금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옳은 거 한번 찾아봅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옳은 거 한번 찾아볼 건데 A의 고유 운동은 1년에 2초를 움직이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1년 동안의 공간상의 운동을 나타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2초. 그러면 이게 2초 움직인다. 얘도 2초 움직였다.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억 어때요? 맞는 보기 됩니다. A와 B의 시선 속도는 여기다. 아까 얘기했죠. 시선 방향으로 분해를 하려고 했더니 이쪽 방에 속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속도는 0이야. 이 친구는 뭐밖에 없어요? 접선 속도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지구에서 B까지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접선 속도식을 다시 한번 쓸게요. 접선 속도는 4.74 뮤.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B가 A와 동일한 고유운동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E. 그죠? 같아요. 자, 근데 속도가 47.4, 94.8이니까 정확하게 두 배입니다. 정확하게 두 배라고요? R도 두 배겠구나. 즉, 5파세계 두 배, 10파세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니요, 숫자 넣으셔도 돼요. 94.8은 4.74 곱하기 2 곱하기 R. 뭐 하면 돼요? 라고 했을 때 1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D가 또 뭐야? 맞는 보기 되는 거고요. 기억내는 D가 모두 맞는 보기야. 답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였어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12번입니다. 자, 12번은 우리나라의 회전이고요. 그 중성수소 분포를 확인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림과는 태양과 같은 방향으로 자, 케플러 회전을 하는 자, 안쪽 빨라요? 바깥쪽 느려? 이 뜻이 되겠습니다. 회전을 하는 중성수소 구름 A, B, C, D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역, 니은디귿 리을로 나타나야 되는데요. 순서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순서를 결정해야 됩니다. 옳은 거 골라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순서를 결정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서 결정할 때 이렇게 하세요. 자, 일단은 안쪽에 있는 애, 바깥쪽에 있는 애로 구분하세요. 자, 안쪽이라는 게 뭐냐면 태양 궤도보다 안쪽, 바깥쪽.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있죠. 서로 다르게 나타나요. 밖에쪽 느리죠. 우리 빠르죠. 접근해요. 그러면 뭐예요? 시선속도 음의 값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역이라고 하는 친구 있죠? 시선속도. 자, 어딘가 아마 0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음수값을 가지는 기역이 바로 A가 되겠고요. 자, B, C, D는 속도가 빠르죠? 우리한테서 멀어져요. 누가 제일 빨라요? 가장 빠른 친구, 은하중심에서 제일 가까운 C예요. 자, 이 친구가 C.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B, C, D는 모두 멀어져야 되잖아요. 왜? 우리보다 안쪽에 있으니까. 따라서 거의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있으니까 여기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죠? 0이 있어야 돼요. 시속도 0. 여긴 플러스, 여긴 마이너스. 자, 그리고 시속도 0에 가깝다는 얘기는 우리랑 비슷한 궤도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B와 D 중에 이 친구가 B, 이 친구가 D.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끝났어요. 우리 은하 중심에 대한 회전 속도는 A가 가장 빠르다. 케플러 회전을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중심에서 멀수록 느려야 돼요. 가장 빠르다. 틀린 이야기예요. 태양과 D 사이 거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B, C, D는 서로 어때요? 감소인가요? 멀어져요. 앞에 있는 친구들이 빨라요. 지금 어느 방향으로, 지금 시방향으로 돌고 있잖아요. 빠르니까 나한테서 멀어져야 돼요. 감소, 틀렸어요. 중성수소의 양은 이라고 됩니다. 자, 상대적인 복사 세기예요. 세기. 그래서 그냥 큰 친구가 많아요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B가 C보다 적습니다. C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제일 많은 것 같아요.가 되는 겁니다. 디귿 동그라미.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 2번 하시면 돼요. 자, 다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7번. 자, 요거는 무슨 내용인고 했더니 중성수소에서 21cm 전파가 방출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17번. 가바나는 각각 수소를 구성하는 양성자 전자의 스핀 방향이 같을 때와 반대일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같을 때와 반대일 때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을 때가 뭐예요? 높은 에너지 상태고요. 반대일 경우가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겠습니다. 즉, 가에서 나로 바뀔 때그 에너지 차에 해당하는 빛, 21cm 파장의 전파가 방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옳은 거 골라보라 라고 했으니까 찾아볼게요. 에너지 상태는 가가 나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바뀌면서 에너지 방출한다고요? 두 번째, 가에서 나로 바뀔 때 21cm 전파가 방출됩니다. 네, 그럼요. 21cm 전파를 이용해서 우리 은하의 나선팔 구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요. 디귿도 맞는 보기. 바로 앞에 우리 문제 풀때 이걸 통해서 나선팔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낸 거죠. 기억니은 디귿 뭐라고요? 모두 답이에요.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자, 은하의 회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하가 회전하고 있어. 자, 볼게요.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그림은 우리 은하 아니다. 어떤 나선 은하의 실제 회전 속도를 은하 내 암흑 물질의 질량 정도에 따른 추정치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와 B는 각각 암흑 물질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3 곱하기 10의 11승. 11승이면 얼마요? 천만이죠. 3천만 배 정도인 경우와 암흑 물질이 없는 경우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 회전 속도가 있고요. 둘 중에 하나는 암흑 물질이 있어. 얼마나 있어? 암흑 물질이 우리 3천만 배 정도 있어. 태양 질량이. 하나는 없어. 이런 겁니다. 암흑 물질이 없으면 어때요? 지금 여기서. 자, AB는 이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요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누가 없는 경우겠어요? 속도 느린 거. 우리 얘기했잖아요. 안에 들어있는 질량은, 즉, 질량의 존재. 암흑 물질은 질량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관측이 안 되는 거야. 있다 없다, 이게 전자기파 형태로 관측이 안 되는 거야. 그걸 암흑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자, 요 친구를 어떻게 썼어요? G분의 R 곱하기 V 제곱. 이렇게 썼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일 바깥쪽을 이렇게 딱 놓고 보니까, 자, 요 친구가 속도가 있고 요 친구 속도가 느리죠. 왜 느려요? 안에 질량이 적기 때문에 느리잖아.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B가 바로 뭐예요? 암흑 물질이 있다 없다. 이 친구는 없는 경우가 되겠고요. 이 친구는 얼마가 있다고요? 암흑 물질만 얼마가 있다고? 3 곱하기 10의 11승 태양 질량만큼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강체 회전하는 구간이 있다. 자, 실제 회전 속도에서 강체 회전하는 구간이 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원점에서 선을 쫙 그으세요. 그러면 보통 은하 중심부 쪽 있죠? 이쪽들이 다 뭐예요? 강체 회전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기어 어떤 보기?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은하 내 암흑물질의 총 질량은 태양 질량의 이거보다 크다. 자, 암흑물질이 이만큼 있다라고 했을 때 요거예요. 그죠? 더 있어야 여기에 다다르게 되겠죠? 따라서 이거보다 크다라는 니은 보기도 맞는 보기예요. 은하 질량의 대부분은 은하 중심에 모여 있습니다. 자, 얘기했습니다. 은하 중심에 모여 있다. 중심에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 V는 루트 R에 반비례해야 돼요. 루트 R에. 즉, 여기 속도가, 자, 여기서 한 10kph 정도 되죠? 자, 이 정도 속도 나왔죠? 자, 그러면 20kph 정도 되면 어떻게? 루트 2분의 1 정도로, 0.7배 정도로 줄어야 되고요. 자, 3 정도 되면 루트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속도가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이게 중심부에 모여 있을 때예요. 자, 근데 그렇지 않죠? 평평하게 유지가 되죠? 즉, 뭐예요? 중심에 모여 있다라는 이야기는 틀렸어요. 외곽부에도 꽤 많은 질량들이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기역과 니은이고요.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은하 회전에 관련 이야기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속도. 자, 우리 봤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뭐라 그랬냐면, 그림은 은하면상에서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별들의 시선 속도를 응경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우리 앞에서 이런 거 그렸어요. 이렇게 있고요. 우리 태양도 지나가고, 여기 안쪽도 지나가고, 바깥쪽도 지나가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곡선으로 그리긴 했는데, 거의 이제 좀 좁은 영역으로 생각을 하자면, 아주 가까운 데니까.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은하 중심이 있고, 우리 태양계가 여기 있으니까, 자,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는 이런 모습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조금 크게 그리면 거의 이 정도예요. 이렇게 그려놓고요. 우리 태양이 어떻게 이쪽으로 가고요. 안에 있는 친구는 빠르게 가고요. 밖에 있는 친구는 천천히 갈 거야. 자, 여기가 은경 0이고요. 여기가 90도고요. 여기가 180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270인 거야. 그래서 시선 속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답 찾아볼게요. A는 태양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시선 속도 플러스는 멀어져야 돼요. 자, 시선 속도 플러스가 멀어지는 건지 가까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억 틀렸습니다. 두 번째, B에서 C를 관측하게 되면, 자, B는 지금 어디냐면 은경이 대략적으로 90에서 180 사이 여기쯤에 있는 친구 B고요. C는 어디 있는 거냐면 은경이 270에 있어요. 그러니까 C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C. 그러니까 C는 우리랑 비슷한 속도로 가는 거고요. B는 느리게 가요. 그러면 B에서 C를 관측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이 친구 빠르고요. 이 친구는 천천히 가니까 서로 접근하게 돼요. 접근은 청색 편이죠. 그러니까 니은 어떤 보기예요? 틀린 보기 되는 겁니다. 세 번째, ABC가 우리 은하 중심에 대해서 케플러 회전을 한다고 가정해야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D가 어떤 보기? 맞는 보기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가 우리 뭐였었냐면, 네, 저기 2점 테스트 정도고요. 조금 어려운 거 하나 정도만 좀 풀어볼게요. 자, 3점 테스트 몇 번?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친구예요. 자, 요 친구는 이제 뭐냐면요. A의 궤적이 있어요. 자, 일단 보니까, 이거는 연주시차하고요. 고유운동이 같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조금 어려운 문제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림 A는 청구상의 위치를 6개월 간격으로 표시한 거고요. A는 고유운동과 연주시차로 인해서 청구상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옳은 설명 골라주시고요. A의 궤적 자체가 위로 갔다가 올라오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직선으로만 움직입니다. 따라서 직선으로만 움직입니다. 라는 것에서 첫 번째 어떤 힌트를 얻으셔야 되냐면 이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 태양 있을 때 지구가 막 움직이잖아요. 이때 우리가 보통 연주시차하면 이런 그림 그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별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가지고, 황도상에 있어가지고, 얘가 황도상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직선으로 봐야 돼요. 만약에 중간에 있든지 위에 있으면 원이나 타원 형태가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요. 막 이렇게 코일처럼 꼬인다든지 막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오게 됩니다. 직선상으로 경로가 깔끔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너는 지금 황도상에 있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실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요거 이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A가 있는데 궤적이 6개월 후, 12개월 후 보이시죠? 자, 6개월 후를 보지 마시고요. 12개월을 보세요. 얼마 이동합니까? 0.5초를 이동했죠. 고유운동은 얼마다? 0.5초 per 년이다. 자, 12개월 후, 24개월 후, 다시 0.5초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자,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연주시차 확인하는 게 이게 좀 어려워요. 자, A가 그러면 고유운동만 생각할게요. 여기 있다가 1년 뒤에 여기 있다가 또 1년 뒤에 여기 오게 됩니다. 그럼 6개월로 가볼게요. 6개월 뒤에 어디가 있어? 너 여기 중앙에 와 있을 거잖아. 여기 와 있어야 돼요. 6개월 뒤에. 그런데 어디 와 있다고요? 여기 와 있는 거야, 너. 그러니까 사실은 너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요폭 있죠? 요 이제 폭. 이걸 준 거야. 얼마나 준 거냐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 0.25초. 0.25초. 그러면 0.2초가 됩니다. 즉, 나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직업 공전하게 되면서 여기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왕복 운동을 하겠죠. 자, 고유 운동 제외하고 연주차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폭이 얼마가 된다고요? 이 폭이 0.2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다음 연주 시차는 0.1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고유 운동까지는 사실은 좀 쉽게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자, 중요한 거니까 그래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선생님 계속 이렇게 처음부터 쭉 갔죠? 이것까지 만들어내는 거 반드시 해주세요. 이 친구. 고유운동하고 지금 뭐가 결합이 됐다고요? 연체가 결합이 됐다고요. 그래서 막 하다가 0.1초 이거 왜 나오는지. 고유운동을 한 거야. 일정하게 움직이는 거야. 6개월 간격으로. 그럼 6개월 뒤에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고요? 이만큼의 차이가 생겼네? 라고 하는 게 이런 값이에요. 여기서 이런 값이에요. 그래서 절반 하셔서 연주시차 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까지 거리 5파색입니까? 아니요, 10파색이에요. 두 번째, A의 접선 속도의 크기는 A 접선 속도예요. 4.74. 고유 운동 0.5 곱하기 10이에요. 4.74 곱하기 5예요. 5, 5, 25보다 작죠. 작다. 니은 맞고요. 자, A의 고유 운동의 방향과 황도가 이루는 각은 90도입니다. 자, 황도가 있어요. 그죠? 연주 운동하는 것 자체가 연주자의 운동하는 게 황도가 나란하게 갔죠. 고유 운동도 나란하게 갔어요. 수직이 아니라 나란해요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부위가 되겠습니다. 니은 하나 정답이에요. 답은 몇 번?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3점 문제 조금 어렵다, 그죠? 자, 요 정도까지 푸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가 모두 됐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 가지고 우리 내신 대비 한번 잘 해보시고요. 시험 중간 기말 잘 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험 잘 보세요. 파이팅 하고 끝낼게요. 파이팅!

화학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은정 쌤입니다. 우리 오늘이 화학 2대신 만점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 엄청 대단하다. 쌤 진짜 쌤이 학생일 때 내가 완강을 했던 강의가 몇 개가 있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 진짜 끝까지 쌤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거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우리 오늘의 손자극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이 참 이 가사를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찡해요. 네 여러분 정말로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는 중이니까 아, 나 예쁘다. 자기가 자기를 많이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 알잖아. 알아도 어려운 일이긴 하니까 노래 한번 들으면서 맞아 나 오늘도 잘했지 토닥토닥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전기화학 마무리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화학 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을 거예요. 화학 전지란 맞아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 그래서 열심히 볼타 전지와 단열 전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거고, 그럼 실용 전지 실제로 우리는 어떤 전지를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볼 텐데, 이 부분은 학교에 따라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하셨을 수도 있고, 그냥 뭐 건전지가 있어, 납축전지가 있어, 뭐 이런 전지들이 있어 라고 간단하게 넘어가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그거는 선생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교과서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꼭 학교 선생님 수업을 기반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쌤하고는 건전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건자가 무슨 건자 할까? 그 마를 건자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볼타전지, 단일전지 이런 걸 배웠는데 일반적으로 전해질을 우리가 용액을 사용했잖아요. 액체, 뭔가 어쨌든 찰랑찰랑 그 액체. 자 그런 걸 사용했는데 이거를 막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황산을 들고 다니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는 게 쉽지 않잖아. 자 전해질을 좀 건조한 상태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망가니즈 전지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어요. 망가니즈 전지란 지금 그림처럼 나와 있는 애들입니다. 탄소 박대를 O 플러스 극 사용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극으로 아연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막 같은 거 격리막 잘 해놓고 그 안에 전해질로 이산화 망가니즈 그리고 탄소 가루들 그리고 염화 암모늄 잘 반죽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축축축축 붙여놓은 거야. 근데 여기서 전해질로 사용하고 있는 게 결국 약산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약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건 알겠는데 생각보다 좀 부식이 빠르고 전압이 빨리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지는 알칼리 전지일 거예요. 여러분 건전지 살 때 그 잘 보시면 대부분 그 위에 알칼리 건전지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알칼리 건전지는 뭐냐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전해질을 KOH 같은 염기성 물질로 바꿔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부식을 느리게 그리고 이렇게 생성되는 뭐 기포의 양이 기체가 너무 많이 생성되지 않게 어쨌든 건전지의 수명을 늘려서 오래오래 일정한 전압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자, 이런 애들을 알칼리 건전지라고 하자. 자, 일반적인 건전지의 스타일 이 정도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납축전지인데요. 납축전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은 하는데 많이 들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아직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디에 주로 사용되냐면 그 자동차 앞에 시동 걸 때 사용해야 되는 배터리로 납축전지를 좀 사용을 합니다. 구성은 이렇게 돼 있대요. 마이너스 극으로 납판을 사용하고 플러스 극으로 PbO2 산화납을 사용해요. 그래서 산화되면서 전자를 내어놓고 그때 황산이온이랑 결합해서 이런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플러스 극 볼게요. 전자가 들어왔죠? 산화납이 네, 여기 황산이온과 다시 반응을 하면서 PbSO4를 또 만들어

그러면 어쨌든 마이너스 극에서 보면 PB가 PbSO4로 그리고 PbO2가 플러스 극은 PbO2가 PbSO4로 바뀌고 있으니 어쨌든 전극판의 질량은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게 바로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방전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반응해서 같은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때 양쪽 전극의 질량은 증가할 거야. 근데 이 납축전지라고 하는 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전이 됐어. 우리가 자동차 배터리를 와 전기에너지 다 썼네? 자 이제 전지 빼서 버리고 새로운 거 갖다 끼우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얘네들이 다시 충전이 되기도 하죠. 다시 충전이 되죠. 이렇게 충전을 시킨 다음에 다시 방전시켜서 또 전기에너지를 만들고 다시 충전시키고 다시 전기에너지 쓰고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충전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주어져 있는 반응식에 역반응이 진행이 됩니다라는 거.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 반응식을 다 외워야 하나요? 선생님 기억에 이 반응식을 다 외워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은 지금까지는 내신 문제에서도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주어져 있는 반응식이 있으면 거기에서 어떤 의미들인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 우리가 앞에서 봤던 대부분의 일반적인 그런 건전지들 있잖아. 막 이렇게 막 푸쉬업하고 막 토끼가 뛰어다니고 하는 네, 광고에서 그런 것들을 보는 그런 건전지들은 일반적으로 한번 쓰고 나면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지 폐건전지 하면 이렇게 다 넣잖아. 한번 쓰고 버리게 돼요. 그런 전지를 1차 전지. 자, 근데 이런 애들처럼 방전시켰다 다시 충전시키고 에너지 쓰고 다시 에너지 충전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여러 번 충전해서 사용하죠. 자, 이런 애들을 우리는 2차 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한테 익숙한 2차 전지는요. 납축 전지보다도 얘가 좀더 익숙할 것 같아요. 리튬 이온 전지. 여러분 지금 다 어쨌든 스마트폰이 됐든 태블릿이 됐든 노트북이 됐든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전지가 뭐죠? 네, 리튬 이온 전지예요. 가벼워요. 가볍고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요. 충전했다 다시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게 리튬 이온 전지인데 역시 이 구조를 막 자세하게 물어보는 문제까지는 쌤 생각에는 나오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 교과서 무조건 교과서가 기준. 교과서 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 있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셨다면, 한 번쯤은 봐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경우 먼저 보겠습니다. 전자가 이동했어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전자가 이동할 때는, 리튬 이온이,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충전을 해요. 외부에서 전원 장치를 이용해서 억지로 에너지를 주면서 다시 전자를 거꾸로 흐르게 하면서 충전을 시키면 리튬 이온도 다시 반대로 이렇게 오게 되겠지. 그래서 리튬 이온이 여기 가운데 있는 분리막을 통해서 이동을 할수 있더라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전기 분해라고 하는 장치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화학 전지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라고 했잖아. 전기분해는 그 반대예요.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바꿉니다. 전기에너지를 이용해서 원래라면 자발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반응을 억지로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좀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화원에서 그 이온결합의 성질, 이온결합의 전자가 관여합니다. 막 그런 걸 설명을 할때 이런 실험 한 번쯤 봤을 법도 하거든? 뭐냐면 NaCl 용융액이에요. 염화 나트륨 용융액. 그럼 용융액이니까 이 안에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만 존재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네가 만들어졌다라는 건 나트륨 전자를 잃어버리고 얘가 전자를 받아서 염화 나트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온 결합이 만들어지는 건 이게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어쨌든 안정화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전기분해를 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을 다시 나트륨과 염소로 바꿔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되네요. 어떻게 그런 반응을 진행시킬 거냐? 자연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내가 억지로 외부에서 에너지를 줄 거야. 전원 장치를 연결을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던 그런 전지 같은 거 있지? 그 전지를 여기에다 걸어줬다고 생각을 하면 돼. 네, 그럼 우리 건전지, 전지,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와야죠? 네,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과 연결되어 있는 전극판이란 뜻이고요. 플러스 극과 연결되어 있는 전극판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마이너스 전극판으로는 전자가 뿅뿅뿅뿅 나왔으니까, 여기에 지금 전자가 왔으니까, 누군가는 이 전자를 받아줘야겠지. 누가 전자를 받을 거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던 나트륨 이온이 와서 전자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극 쪽에서는 누군가는 전자를 뺏겨야 돼요. 자, 누가 전자를 뺏길 거니? 지금 전자가 좀더 많은 상태였던 염화이온이 있죠? 염화이온이 이쪽으로 가서 전자를 뺏길 거래요. 자, 그래서 전체 반응식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극에서는 염화이온이 전자를 뺏겨서 염소 기체가 발생하고 전자 두개 뿅. 자, 전자 두개 뺏겼으니까 우리 전자 몇개 받아와야 돼? 두개 받아와야 돼요. 나트륨 양이온은 1가 양이온이었으니 전자를 받으면 하나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 이러한 나트륨 양이온 두 개, 그래서 전자 두개 받아서 나트륨으로 바꿔버리자. 그래서 최종적인 반응을 보면 NaCl로부터 나트륨과 염소 기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애들을 우리는 용융액의 전기분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금속 용융액의 전기분해는요, 그냥 할만해요. 어차피 이 안에는 양이온과 음이온밖에 없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염화구리 용융액이에요. 얘네들을 전기분해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자, 일단 염화구리 용융액을 준비합니다. 거기에다 전극판을 걸어줘요. 그리고 전기 에너지까지 뿅. 나 여기가 플러스 극,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올 거고, 플러스 극으로 전자가 들어갈 거예요. 용융액이니까 여기에는 구리 이온과 염화 이온밖에 없어요. 자,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왔죠. 누군가가 이 전자를 받아줘야 됐고, 그럼 누가 받느냐? 상대적으로 전자가 부족했던 구리 이온이 가서 전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구리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구리로 석출, 구리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플러스 쪽에서는 누군가 전자를 뺏겨야 돼.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자가 조금 더 있었던 염화이온이 가서 전자를 뺏기겠네요. 전자를 뺏겨요. 그래서 Cl2 만들어지고 전자 뺏겼다. 전체 반응식을 봅니다. 우리가 전자를 두개 받았으니까 두개 뺏겨야 이치에 맞는 거지? 오케이, 잘 맞았고요. 그래서 CuCl2가 Cu와 Cl2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냥 양이온과 음이온만 생각해주면 된다. 해서 용융액은 조금 할만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한테 문제로서 물어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이런 거지. 자, 우리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A와 B라고 하는 물질이 생겼다고 해볼게요. A2 그리고 B. 네. 얘네들의 비율이 1대 1의 비율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결국 A 두 개에 B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거니 화학 반응식은 BA2의 형태입니다라고 거꾸로 접근해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겁니다. 우리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산화수의 변화가 플러스 1에서부터 지금 0으로 바뀌고 있어요. 염소 볼까요? 염화이온이었을 땐 마이너스 1이었다가 지금은 0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Cl2니까 이렇게 1 변한 애들이 두 개, 전체 산화수가 2만큼 증가했네? 그럼 산화수가 2 증가했으면 여기에서도 산화수가 2 감소해야 되거든? 1 감소했으니까 1 감소한 애가 몇개 필요하다? 두개 필요하다. 그래서 2대 1의 비율로 반응 개수비를 확인할 수 있겠다. 이것까지. 그래서 전기분해다라고 하면 거꾸로 만들어지는 물질을 줄 테니 얘네들이 몇대 몇으로 결합을 했었는지 찾아보세요라고 하는 거한 가지와 그럼 반응 개수비가 어떻게 되겠니? 물질이 생성되는 몰수비가 어떻게 되겠니? 화학식량 준다면 질량비가 어떻게 되겠니? 거꾸로 준다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전자의 이동 방향은 어떻게 되겠니?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물어보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용융액은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자, 용융액은 계속 얘기하죠.

하지만 양이온과 음이온만 잘 생각해 주세요. 근데 수용액으로 넘으면 조금 까다로워져요. 누가 등장하느냐? 두둥, 바로 물이 등장합니다. 수용액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극에서는 전자를 잃어버렸잖아. 앞에서 용융액에서는 전자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음이온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젠 물도 전자를 잃어버릴 수 있다네? 그래서 이 둘이 누가 전자를 잃어버릴까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는 그냥 문제 상황에서 줘요. 그래서 그 중에서 체크만 하면 되는데, 그냥 좀 자주 나오는 이온들이 또 반복해서 나와서 알아두셔도 손해볼 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제일 자주 나오는 애들은 염화이온인 것 같아요. 자, 염화이온이 들어가 있으면 물보다도 자기가 전자를 뺏겨서 Cl2가 되는 걸 선호해요. 브로미나 이온도 있고요. 수산화 이온도 있습니다. 수산화 이온 같은 경우도 자기가 전자를 뺏겨서 O2 기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얘네가 솔직히 제일 자주 나오는 것 같고, 그 외에 이러한 이온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다원자 이온 있죠? NO3.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거 SO4, 황산 이온이 좀 자주 나와요. 황산 이온, 탄산 이온, 인산 이온.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음이온이 전자를 안 뺏겨요. 그럼 누가 전자를 뺏기느냐? 바로 물이 전자를 뺏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시 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물, 수소와 산소 중에 전기음성도가 더큰 애가 산소였고, 산소는 그럼 상대적으로 전자를 더 많이 잡아왔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수소랑 산소 중에 누가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좋을까? 전자가 많았던 산소가 잃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억하기가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산소가 전자를 잃어버려서 O2가 만들어졌고, 수소 이온 그리고 전자가 나옵니다. 산화수로 보면 그냥 좀 명확해져요. 수소의 산화수 플러스 1이고 산소의 산화수 마이너스이잖아. 산화되면서 산화수 0이 됐고 수소는 산화수가 그대로. 그치? 산소가 산화되고 있는 거야. 자, 이런 다원자 이온 플러스 하나 정도. 플로오린화 이온 같은 경우에는 물이 산화가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대표적인 거 염화 이온이 들어가 있으면 누가 산화된다고? 염화 이온이 산화되면서 Cl2가 만들어집니다. 산소가 만들어진다. 염소가 만들어진다. 반응식을 외워야 되나요? 그냥 한번 정도는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한두 번 써보면 생각보다 쉽게 외워지거든. O2가 만들어진다. 이것만 조금 집중하면. 그래서 가능하면 외워두시는 게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판단하기에 좀 좋을 것 같다. 근데 나는 자신이 없다. 근데 우리 학교 문제가 약간 그런 수능형의 문제인 것 같다. 그러면 자료가 충분히 제시될 수 있으니 주어져 있는 자료에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극 갈게요. 마이너스극에선 전자가 퐁퐁퐁 나왔고 누군가가 전자를 받았어야 됩니다. 용융액이었으면 어차피 양이온밖에 없어서 양이온이 전자를 받아요. 근데 수용액이니까 물이 전자를 받나? 물도 받을 수 있네. 그래도 얘네들은 좀 쉽거든요. 우리가 금속의 이온화 경영 이렇게 쭉 했었잖아. 칼카나마 알아천리 준합수구 수구수은 매끈금. 자, 왼쪽에 있는 애들이 이온화 경향이 큰 애들이었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이온화 경향이 작아서 금속으로 존재하는 걸 선호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들어가면 양이온이 있으면 얘네들이 전자를 잘 받는 편이에요. 대표적인 애들 구리 이온과 은 이온 같은 애들은 내가 받을래. 내가 나 금속으로 가고 싶어 하면서 구리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구리로 바뀝니다. 근데 이 앞쪽에 있던 애들 있잖아.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걸 선호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 별로 받고 싶지 않아. 물 네가 대신 받아줄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물이 전자를 받게 돼요. 물이 전자를 받으면서 물 수소가 전자를 받겠죠. 이번엔 수소가 전자를 받아서 수소 기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알루미늄 같은 애들이 있으면 물이 전자를 받겠더라. 여기에서도 좀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애들이 있기는 해요. 자주 나오는 이온들 나트륨 이온 자주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구리 이온이 자주 나오더라. 자주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보고, 아, 맞다. 그런 애들이 있었지라고 바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체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누군가는 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누가 전자를 받을까? 구리 이온이 받을까? 물이 받을까? 아까 전에 얘기했다. 구리 이온이 있으면 얘네들이 전자를 잘 받을 거라고. 그래서 구리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구리가 석출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반응식, 전자 두 개씩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일단 확인을 했으면 오케이. 얘네들은 이제 무시. 구리 이온, 염화 이온. 그래서 구리가 석출, 염소 기체 발생. 쌤, 이러면 아까 전에 용융액이랑 별 다른 게 없는 거 아닌가요? 아우,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자, 이번엔 물을 전기분해 볼 거예요. 이것도 아마 여러분 화원에서 공부했을 것 같아요. 물은,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통하라고 어떤 애들을 넣어주냐면 약간의 전해질을 넣어줍니다. 그럼 우리는 전해질로 이번에 황산 나트륨을 넣어줄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화투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우리는 황산 나트륨 수용액을 전기분해하겠습니다. 이거잖아. 오케이. 그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애들. 나트륨 이온 있을 거고요. 황산 이온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물 있을 겁니다. 고민해보자. 자, 전자를 잃어버릴게요. 자, 누가 전자를 잃어버릴까? 황산 이온일까? 물일까? 네, 이런 다원자 이온들 전자 잘 잃어버린다? 아니라 그랬지? 그래서 물이 전자를 잃어버려요. 물 중에서도 산소가 전자를 잃어버리고요. 산소, O2로 바뀝니다. 자, 산소, 산화수, 마이너스 2, 0. 그럼 마이너스 2짜리가 0으로 바뀌면서 2 증가지. 그런데 그런 애들이 O2니까 2 증가 곱하기 2. 총 산화수가 4만큼 증가야. 여러분, 산화수가 4만큼 증가했다라는 건 전자가 몇 개 나왔다? 4개 나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전극, 전자를 받는 애들 봐야 되는데요. 나트륨이 받을까? 물이 받을까? 경쟁, 경쟁. 자, 근데 우리 나트륨은 이온화 경향 중에 앞쪽에 있는 애라고 했으니까 얘가 전자를 받는 대신 물이 전자를 받을 거야. 이런 거 했잖아. 자, 그럼 물이 전자를 받을 거니까 수소가 전자를 받으면 되겠죠? 수소. 자, 그럼 수소의 산화수 플러스 1. 플러스 1짜리가 수소 기체가 되면서 0. 그럼 산화수 얼마 증가? 1 증가. 자, 근데 우리 바로 위에서 산화수가 몇 개 변했지? 4만큼 변했죠? 그러면 아, 여기 1 감소다. 네, 산화수 1 감소. 자, 그러면 이 위에서 산화수가 4 증가니까 여기선 4 감소. 4 감소. 자, 그럼 수소 원자 4개. 그럼 수소 분자로는 2개. 그래서 수소 분자 2개 이렇게 써주면 바로 전자의 개수까지도 딱 맞아떨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 반응식을 보면 물이 분해돼서 수소와 산소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염화 나트륨 수용액을 전기분해한 건데 결과가 물을 전기분해한 것처럼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각 전극에서의 반응, 아까도 얘기했어요. 한두 번 적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학전지와 전기분해까지 공부했습니다. 화학전지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였고, 그러다 보니 전자가 나오는 마이너스극은 산화반응, 전자가 슝 들어가는 플러스극에서는 환원반응. 전기분해 장치는 원래는 안 일어나요. 억지로 에너지를 줘서 일으킬 거예요.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바꿀 거고요. 여기서의 마이너스극은 전원장치의 마이너스극과 연결된 쪽이죠. 전자가 퓨막 나오고 있어. 그럼 그 전자를 받아줘야 되니까 환원. 자, 그럼 플러스극으로는 전자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겠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거를 단순히 달달달달 외우면 헷갈려요. 선생님도 헷갈릴 때가 있어. 그래서 그냥 달달달달 외우기보다 대표적인 장치들 있잖아. 그 장치들을 그냥 머릿속으로 사진 찍어두고 거기서 전자가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내지는 우리 시험지에 그림이 나와 있다면 거기에서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그런 것들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전기분해를 이용하는 장치 바로 전기도금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도금이란 금속을 또 다른 금속으로 더 씌우는 것. 금속도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숟가락을 은으로 더 씌우고 싶고요. 그래서 숟가락을 마이너스 극, 은판, 재료가 되는 애죠. 플러스 극에 담고 조심할 거

핀이 들어가 있는 수용액에서 반응을 진행을 시킬 거예요. 마이너스 극 전자가 뿅뿅뿅 나왔고요. 우리 이 전자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이 금속이 받아서 음이온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 주변에 있었던 은 이온들이 다가가서 여기에서 전자를 받습니다. 은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으로 코팅이 되고 있는 거죠. 숟가락이. 그럼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뺏겨야 되잖아. 누가 뺏겨? 여기 달려있던 은판에서 전자를 뺏기면서 은이온이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은이온이 다시 수용액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공급되고 빠져나가고 공급되고 빠져나가고 하니까 이 수용액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은이온의 개수는 음판이 남아있는 한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겠죠? 네, 이런 장치들도 존재할 수 있더라. 자, 이제 전기화학의 마지막입니다. 바로 수소 연료 전지라고 하는 것까지. 연료 전지는 공급된 연료를 이용해서 자발적인 산화하는 반응을 일으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래요. 자, 밑줄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이거 방금 전에도 쌤이 여러 번 얘기했던 표현이죠. 바로 화학 전지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도 화학 전지예요. 그냥 다만 여기선 내가 연료를 계속 공급할 수가 있고 공급하면 그대로 계속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연료로 수소를 사용하는 걸 수소 연료 전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기본적인 구조, 가장 엄청 간단하게 모식화한 구조가 이렇게 된대요. 수소 기체 슝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소가 산화가 돼요. 산화가 되면서 전자가 나올 거고, 그럼 전자는 도선을 따라 이동. 그럼 전자가 이동했으니까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전자가 넘어왔어요. 그럼 전자가 나오니까 무슨 극? 마이너스 극이고요. 전자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극이에요. 자, 플러스 극 쪽으로는 산소가 들어와요. 이 산소는 그냥 공기 중에 산소인 거야. 산소가 들어오면서 전자 넘어왔죠. 그리고 여기서 수소가 산화돼서 만들어진 수소 이온들이 여기를 통해서 플러스 극까지 넘어오면 반응, 반응, 반응 해서 바로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전체 반응식을 보면 이러합니다. 마이너스 극, 전자가 나와요. 수소가 산화되면서 전자를 내어놓고요. 다시 한번 전자는 도선을 따라서 이동. 자, 만들어진 수소 이온은 여기 분리막이 있어요. 분리막을 통과해서 전해질을 통해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 이렇게 온 수소 이온과 도선을 따라 넘어온 전자와 외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최종적인 반응식을 보면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무엇이? 물이 만들어집니다. 얘들아,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청정한 에너지죠.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그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게 물이래. 그리고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되는 동안 나오는 열 에너지까지 잘 활용하면 에너지 효율도 꽤 높은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도 길 돌아다녀 보면 이 수소 연료 자동차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뒤에 차 뒤에 보면 퓨어라고 쓰여져 있는 게 있거든. 바로 그런 애들이다. 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좀 많은 장치인 것으로 보여요. 자, 근데 아직도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은 있어요. 이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고요. 안정적으로 저장을 해야 되고요. 안정적으로 운반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직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은 좀 있기는 하지만 최종적인 생산물이 물만 나오는 어쨌든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소 연료 전지는요, 다양한 전지가 있어요. 전해질로 무엇을 사용하느냐, 온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많은 전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다 하지는 않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전해질로 산성 용액을 사용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수소 이온이 그대로 수소 이온 넘어와서 플러스 극으로 넘어오는 이러한 장치가 있고, 또개 중에 여러분 기출 문제나 혹시 선생님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해 볼 거예요.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 뭐 학평 모평 이런 기출 문제까지 다 풀어 볼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마 여기 전해질로 KOH가 사용되는 그런 전지도 볼 수도 있어요. KOH. 자, 그럼 이거는 전해질이 염기성인 장치라고 하는 거죠. 자, 바로

그럴 때는 아래와 같은 반응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쌤은 이걸 두개다 외우기는 선생님이 별로 그렇게 암기력이 좋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아래 거는 크게 외우지 않고요. 이 위의 식에서 변형을 해서 주로 찾아내는 그렇게 하는 편인데, 어떻게 하냐. 여기는 어쨌든 염기성이니까 수산화 이온이 존재하잖아. 수산화 이온이 있으면 수소 이온이 공존할 수는 없죠. 반응하면 물로 바뀌어 버릴 거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하고요. 여기에다가 수산화 이온을 이렇게 더해줘요. 자, 그러면 수소 두 분자, 수산화 이온.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반응했으니까 뭘로 바뀌어? 물로 바뀌어.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에 수산화 이온 4개. 여기도 그럼 수산화 이온 4개. 자, 그러면 여기서 물네 분자, 여기서 물두 분자 없어지고 없어지고 두 분자 남겠다. 그리고 여기서 수산화 이온만 4개 남겠다. 하면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전체 반응식은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네, 전체 반응식이 제일 중요하고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만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각 전극의 반응식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위에 거를 기준으로 좀 생각하는 게 편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수소 연료 전체의 특징.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죠. 생성물은 H2O니까 환경 오염을 거의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 연료 전지 자동차가 막좀 이제 막 나오고 이랬을 때그 광고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 예, 자동차가 이렇게 주차돼 있고 여기에 원래 배기가스가 뿅뿅뿅뿅 나와야 되잖아. 근데 여기 뒤에 꽃들이 있는 거야. 근데 꽃들이 이 차가 부릉 하면서 배기가스를 뿜어내는데 막 활짝 웃고 있어요. 이제 납품물질이 안 나오니까 물만 나오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막 웃고 있는 막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환경 오염이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 소음이 적어요. 이게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니까. 우리 전기차들 보면 그 일반적인 화석 연료 가솔린이나 디젤을 사용하는 차들보다 조용하잖아. 거의 뭐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편이다. 수소 생산 기술은 이제 많이 더 연구가 돼야 되고, 저장되는 기술, 운반 기술도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해요. 지금은 사실 화석 연료로부터도 얻어집니다. 쌤, 화석 연료 하면 가솔린, 디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는데, 얘네들을 리포밍해서 우리가 써야 하는 형태로 하는 과정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거기에서도 수소 기체가 발생하기도 해요. 자, 미생물을 활용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물을 전기분해하거나 물을 광분해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소 생산 기술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재밌어. 나중에 공부해봐, 얘들아. 수소의 이름이 달라. 선생님,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레이 수소,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소의 이름을 좀 다르게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산 기술들이 있더라. 이것들을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물의 전기분해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봤었으니까 우리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도 물의 광분해 정도만 좀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빛을 이용해서 분해하겠습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한 2시간 전쯤에 우리가 현대과학과 촉매, 현대사회와 촉매, 현대산업과 촉매, 아무튼 네, 그 영역에서 쌤이 광촉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광촉매. 빛을 받아서, 네, 촉매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이산화 타이타늄 같은 애들이 사용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야. 네, 바로 그런 겁니다. 빛을 받아요. 광촉매가 활성이 되고요. 활성이 되면서 물을 분해하는 반응이 일어나요. 물을 분해하면서 산소 기체가 나오고, 분해되면서 나온 전자가 도선을 따라서 반대쪽에 있는 전극. 주로 백금을 사용해요. 백금 전극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분해되면서 나온 수소 이온은 그냥, 네, 물 속, 용액 속에 녹아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되는 거지. 그럼 백금 전극에서는 도선을 따라 넘어온 전자와 이쪽을 통해서 넘어온 수소 이온이 반응해서 바로 수소 기체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온 기체만 잘 모아서 다시 수소 연료 전지에다 넣어주면 물이 만들어질 거고, 그럼 그 물을 다시 모아서 여기에다 넣어서 빗조에서 다시 이렇게 수소 기체 만들고 다시 모아서 또 쓰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그런 키트를 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만들어 봤었거든, 그 키트. 그 수소 자동차, 막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키트를 만들면 진짜로

그런 것들이 있어. 물을 한번 넣어놓으면 걔네들이 분해돼서 수소기체 만들어서 슝 갔다가 다시 충전해서 다시 슝 가고, 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인데, 아직은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그런 장치다. 자, 여기까지가 전기화학입니다. 그래서 전기화학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막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주로 이렇게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특히 화학 전지와 전기 분해를 잘 구별할 수 있느냐, 각각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헷갈리지 말고 잘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정도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집중해 가면서 문제 풀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하고는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 몇 문제 같이 풀면서 연습 좀 해볼게요. 2점 테스트 4번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황산 수용액에 A, B 금속을 넣었어요. A에서만 수소 기체가 발생했다는 걸로 보아 A는 수소보다도 이온화 경향, 산화되는 경향이 더 컸다라는 거고 B는 수소보다도 더 작았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이번에는 황산 수용액에 금속 AC 넣고 도선으로 연결했어. 자, 여기에서 기포가 발생하면 누가 산화되는 거라고 했지? 쌤이 엄청 강조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C 이온이 산화되면서 나오고 전자가 도선을 따라서 A 쪽으로 이동했어. 그래서 여기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거라고. 그럼 결국 이온화 경향은 C가 A보다 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온화 경향 C가 가장 크고요. A, B더라. 도선이 연결될 때와 연결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금속 A, B 전극으로 해서 화학 전지를 만들어냈고요. 전자가 여기 B에서 A로 넘어가고 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복입니다. 전지 반응이 진행이 되는 동안 봅시다. 여기에선 산화가 됐으니까 B, 이가 양이 온이 녹아 나올 거고요. 여기에선 A, 1가 양이 온이 환원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긴 이가니까 하나 사라질 때 전체 산화수 2만큼 감소. 그러면 여기는 나타날 때 B 이온이 생성되니까, 네, 하나 생성이 될때 플러스 2만큼 산화수 증가. 자, 근데 여기서는요, 플러스 1가 양이온이었으니까 이런 애들이 몇개 사라져야 돼? 2개 사라져야 돼. 그러면 이온수의 합은 감소한다. 맞죠? 자, 마지막 D극. 이온화 경향이 B가 A보다 더 커서 잘 산화가 되고 금속으로 존재하는 걸 선호해요. 그러면 거꾸로네. 금속이고 이온이었으니까 얘네들은 금속으로 바뀌고 얘네들이 산화가 돼서 양이온으로 바뀌면 되겠지? 네, 이것도 맞는 보기입니다. 5번의 답은 5번이요. 6번 A와 B 이용해서 역시 화학 전지를 만들었고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A가 더 크대요. 그럼 산화 전자는 기역 방향. 자, 그럼 전자가 넘어왔네. 자, 그러면 이쪽에선 누가 전자를 받자? 용액 속에 존재했던 B 이온들이 가서 전자를 받자. 자, 그러면 B 금속이 석출되면서 전극의 질량은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염다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여기선 그럼 양이온이 점점 줄어드니까 염다리에서 무엇을 공급합니까? 여기에서는 양이온을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럼 이쪽에서는 A가 산화가 되면서 용액 속으로 양이온이 계속 추가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음이온이 공급이 돼야 되겠죠? 염다리 속 양이온이 B 쪽으로 이동합니다. 역시 이것도 맞는 표현이겠다. 자, 기역, 니은, 디귿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넘어가서 10번 문제입니다. 물의 전기분해 장치를 나타냈고요. X는 물을 전기분해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전해 질입니다. 자, 전해 질로 얘네. Na2SO4 적절하다. 우리 앞서서 예제로 봤던 바로 그 물질이죠. 자, 그럼 생성되는 물질 볼게요. 물을 전기분해했으니까 마이너스 극에선 누가 생성? 그치, 수소 기체.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 그럼 생성되는 몰비는 2대 1입니다. 이게 맞는 표현. 자, 마지막 D극. A와 B가 반응해서 H2O가 될때 H2O가 되니까 수소의 산화수가 0에서 플러스 1로 증가, 산화. 그럼 기역, 니은, 디귿? 맞습니다. 우리 앞에서 그냥 개념할 때 했던 애들이 그냥 무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11번. NaCl 용융액을 전기 분해하는 장치고요. 마이너스 극에선 전자가 뿅

나왔고 플러스 오른 전기가 슝 전자가 슝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전자가 나왔으니까 이 전자를 받아주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자, 전자를 뺏기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요. 누가 산화가 될 거니? 하면 염화이온이 전자를 뺏겨서 염소 기체가 만들어지면 되겠지. 자, 각 전극에서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 비는요. 그러면 여기선 나트륨, 여기선 Cl2가 만들어지니까 몇 되면 2대1. 기억과 니은. 12번. 이번에는 전기분해 장치를 응용했습니다. 금속 A의 표면을 구리로 도금할 거예요. 자, 이 A의 표면을 구리로 덧씌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가 마이너스여야 되고요. 여기가 플러스여야 됩니다. 마이너스여야 여기에선 전자가 뿅뿅뿅 나오고, 자, 그 전자를 누가 받아줘? 용액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구리 이온이 가서 받아주면서 도금. 그럼 플러스극에서는 구리판이 전자를 잃어버릴 거고, 이렇게 만들어진 구리 이온이 용액 속으로 다시 녹아 들어와서 공급. 그러면 기억은 틀린 보기네. 그리고 여기 산화되면서 이온이 빠져나오고 있으니까 전극의 질량이 감소합니다. 수용액 속의 구리 이온의 양은 지금 사라지고 들어오고 사라지고 들어오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3점 테스트도 비슷해요, 얘들아. 비슷한데 여기에서 조금 난이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어떤 게 높아지냐면 질량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 질량이 그냥 멘트로 질량이 증가합니다, 감소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데이터로 따로 표시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반응이 쭉 진행되면서 봤더니 A 전극판의 질량이 감소한대요.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질량이 감소했다, 산화가 됐다. 자, 자기는 산화가 되면서 용액 속으로 빠져나왔다. 그러면서 전자는 도선을 따라서 이동을 해서 넘어갈 거고, 자, 이 전자를 누가 받아줘? 그쵸. 이 용액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B 금 이온이 받겠네? 그러면 전자 이동 방향은 기억입니다. 네, 맞는 말이죠. 누가 더 환원이 잘 됐어요? B 이온이 전자를 받았으니까 환원이 더잘된 거네요. 전지 반응이 진행이 되는 동안 얘네들 이가 양이온이거든. 이가 양이온이 하나 생기면 플러스 2가 증가니까 1가 양이온은 몇 개가 사라져야 돼? 두 개가 사라져야 돼. 그러면 이 합은 오히려 감소. 아까 2점 문제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복입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2점 문제에서 나왔던 건데 사용하고 있는 금속을 하나 더 늘렸을 뿐이에요. 황산에다가 ABC 금속을 넣었고 AC에서만 기포가 만들어졌다는 건 A와 C는 수소보다도 반응성이 더 크고 B만 제일 작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A와 B 또는 C를 연결할 건데 B를 연결을 하면 얘들아 누가 반응성이 더 커? A가 반응성이 크니까 산화되면서 전자 넘어오고 여기에서 기포가 발생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C가 되겠더라. 자, 그러면 기억, 가에서 A와 C 표면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모두 수소 기체이다. 네, 맞고요. 그럼 금속의 이온화 경향은 C가 B보다 큽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에서 기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애는 C입니다. 자, 그럼 니은 같은 경우에는 금속의 이온화 경향 C, A, B입니다. 해서 A와 C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더라. 6번 가겠습니다. 표는 물질 가, 나를 전기분해했을 때에 대한 자료입니다. 어떤 물질들을 전기분해했냐면 NaCl 리퀴드 용융액과 CuCl2 수용액을 전기분해했고요. 우리 플러스에선 전자를 뺏겨야 돼요. 자, 근데 어쨌든 NaCl에는 전자를 뺏길 수 있는 음이온이 염화이온밖에 없으니까 얘네가 전자를 뺏기면서 Cl2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양쪽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똑같죠? 그럼 여기도 Cl2, 여기도 Cl2. 그럼 얘 입장에서는 물이 전자를 잃어버릴래, 염화이온이 물을 전자를 잃어버릴래라고 할때 누가 이긴다고? 염화이온이 이긴다고. 쌤이 이거 아까 기억해두자라고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자료로 주고 거꾸로 판단할 수 있게 나올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니은과 디귿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자, 니은 디귿에서 가에서 기역 니은은 서로 생성되는 양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양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산화수라고 하는 걸좀 활용을 했어요. 마이너스 1짜리가 0으로 바뀌었는데 1 증가. 그런 애가 두 개. 산화수가 2만큼 증가해요. 그럼 여기서는 산화수가 2만큼 감소해야 되는데 얘네 하나 생길 때 얘네도 똑같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라고 한게 돼버렸으니 여긴 누가 생성이 돼야 돼? CU가 생성이 돼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나트륨이 생성이 되겠다.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비가 1대 2입니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역 니은은 구리입니다. 네, 맞고요. 기역 니은. 나에서 기역의 양은 디귿의 몇 배? 2분의 1배니까 이게 틀렸고. 자, 마지막 디귿 염화 이온이 물보다도 산화되기 쉬움을 할수 있다. 아, 여기서 할수 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우리 니은에서 구리가 생깁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에서 이미 나와 있어요. 환원되기 쉬운 경향은 구리 이온이 물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 여기 염화 구리 수용액에서 물이 산화가 될까 아니면 물이 환원이 될까 구리가 환원될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구리를 가지고 생각을 해. 여기서 어차피 나트륨이 생성이 될 거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물을 분해하는 장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는 전기분해 장치고요. 두 번째 거는 광분해 장치이죠. 자, 이두 개의 장치 모두 에너지를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얘네들은 흡열 반응이더라. 빛을 받아서 얘네가 활성화되니까 광촉매 전극은 기역으로 적절하다. 디귿, 가의 플러스극과 나의 전극 니은에서 생기는 기체는 서로 같다. 자, 여기 플러스극 전자를 뺏겨야 됐고요. 그럼 O2, 마이너스극 전자가 들어왔고, 그럼 H2에서 상대적으로 전자가 부족했던 수소가 전자를 받으면서 수소 기체 생성. 자, 그럼 나 봅니다. 햇빛을 받으면 물이 분해되면서 O2 생성. 수소 이온은 녹아 들어가서 넘어갔고요. 전자 도선 따라서 넘어와서 여기에서 수소 이온과 전자가 만나서 수소 기체 생성. 그럼 생성되고 있는 기체의 종류가 서로 다른 거 확인을 했죠? 땡. 그래서 니은만 맞는 보기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해 같은 경우, 그리고 이런 애들은 한 번씩만 좀 반응씩 써가면서 정리하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쌤과 화투 내신 만점. 드디어 완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정말로 고생하셨어요. 네, 우리 학교마다 내신은 정말로 난이도 차이가 크니까요. 학교 선생님 수업 꼭 다시 잘 들으시고, 우리 학교 기출 문제 꼭 풀어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무리해 보시면요. 모두 다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계속 응원하고 있을게요. 정말로 고생하셨고요. 우린 다른 강좌에서 만나요.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2027 순특강 한국지리의 저는 이진웅이고요. 오늘은 17번째 시간, 7번째 주제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관련된 문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연재해, 기후변화, 그리고 식생과 토양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정리해봤고요. 오늘은 그 내용 바탕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셨죠? 자, 문제가 아마 자연재해 관련된 문항들이 생각보다 쉽진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 60페이지에 4번이라던가 62페이지에 1번 같은 문항 같은 경우에는 통계 자료로 출제한 문제인데 옛날에 자연재해가 좀 까다롭게 나왔을 때 이런 유형의 문항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최근에 자연재해와 관련된 통계 자료가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 편입니다. 해에 따라 변화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리고 기출문제 풀어볼 때도 이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옛날보다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렵게 내고자 하면은 충분히 어렵게 낼 수도 있는 파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들 꼼꼼하게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저와 60페이지 1번부터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다음 자료에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가와 나는 대설과 호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왼쪽에는 우대기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터도둠집이 나와 있네요. 우대기는 겨울철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울릉도에 있는 방설벽이고요. 터도둠집은 말 그대로 터를 도두어서 지은 집입니다. 더 높게. 왜? 비가 많이 내려서 침수됐을 때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와 관련된 우대기. 우대기는 대설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가가 대설. 다음, 나와 관련된 터도둠집이니까 나는 호우가 되겠죠. 호우. 자, 우리는 두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두 자연재해의 특징으로는, 자, 선제 볼게요. 대설은 주로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발생을 한다. 북태평양 기단은 우리나라의 여름철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이고요. 대설은 겨울철에 많이 발생을 하니까 옳지 않은데요. 다음, 호우로 인한 피해액은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적겠죠? 다음, 대설은 호우보다 농경지에 주는 피해가 크다. 자, 이거는 조금 이따 또 나올 내용이긴 한데요. 호우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대설보다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호우는 여러 분야에 피해를 입히지만 특히나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호우로 인한 피해 비중이 큰 편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서 농경지에 농작물들이 떠내려가거나 농경지가 파손되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농경지에 주는 피해가 큰 것은 호우입니다. 옳지 않아요? 다음, 호우는 대설보다 우리나라 연강 수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는 나라이고 당연히 연강 수량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여름 강수입니다. 그리고 여름 강수로 인해 호우가 발생하는 거니까 호우가 대설보다 우리나라 연강 수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정답은 4번. 다음, 대설은 산사태, 호우는 빙판길 교통장애를 주로 유발한다. 두 개가 뒤바뀌었습니다. 이 산사태는 산에서 토사가 아래로 쓸려 내려오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지진에 의해서도 발생을 하고요. 집중호우에 의해서도 발생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집중호우에 의해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빙판길 교통장애는 당연히 대설에 의해서 유발되겠죠. 정답은 4번. 다음 2번. 다음은 학생과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화 장면이라고 합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고르래요. 자, 다음 자료는 새 자연재해 발생 시 행동 요령이야. 가부터 다 자연재해에 대해 설명하거나 비교해 줄래? 단, 가부터 다는 각각 지진, 태풍, 폭염 중에 하나야. 지진, 태풍, 폭염. 지진, 태풍, 폭염. 자, 보죠.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하지 않으며 TV, 라디오 등으로 강풍 상황 등을 확인한대요. 강풍,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부는 상황인가 봐요. 지진, 태풍, 폭염 중에서 당연히 태풍이 되겠죠. 태풍. 다음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시기. 이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뇨작용을 촉진합니다. 예. 배출을, 그러니까 소변을 잘 마르게 해서 소변이 자꾸 나오면은 당연히 수분을 상실하게 되니까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너무 더웠을 때 수분을 너무 많이 잃으면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다, 건물이 흔들릴 때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붙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책상 다리를 잡아야 되는 이유는 책상이 흔들리면서 쓰러지거나 또는 나를 덮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밖으로 나가서 어디로 공원 같은 데로 또는 운동장으로 간다. 가운데서 쭈그리고 앉아서 머리를 보호한다. 지진 관련된 행동 요령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주어진 행동 요령을 분석하여 가부터 다 자연재해를 각각 판단한 뒤 이에 대해 설명하거나 비교해 드릴게요. 자, 1번. 태풍은 지형적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아닙니다. 태풍은 지형적 요인이 아니라 기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지진이 지형적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등을 합니다. 다음, 나, 폭염은 저위도와 고위도 지역 간열 교환을 촉진합니다. 자, 요 내용은 태풍 관련된 내용입니다. 태풍, 저위도에서 만들어져서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열 교환을 촉진하게 됩니다. 다음, 다, 지진은 도시화로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진과 도시화는 큰 관련이 없죠. 다음, 태풍은 지진보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총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물론 포항과 경주에서 지진 피해가 발생하긴 했었으나 우리나라에 더큰 피해를 준 자연재해는 태풍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다음, 폭염은 태풍보다 해일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해일 쉽게 얘기하면 아주 큰 파도입니다. 태풍은 강한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바다에서 강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면 강한 바람에 의해서 해일이 우리나라를 덮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일은 주로 태풍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다음 3번. 그래프는 새 자연재해의 누적 월별 발생 횟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는 각각 대설, 태풍, 호우 중에 하나이고요. 누적 월별 발생 횟수래요. 지난번에 누적 강수량 얘기했었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누적 월별 발생 횟수는 1월부터 해당 월까지의 월별 발생 횟수를 합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가를 보면은 가는 1월부터 7월까지는 거의 발생하지 않다가 8월에 발생을 하고 그리고 요만큼이 9월에 발생한 거죠. 그리고 요만큼이 10월에 발생한 거고 9월, 10월 발생하고 11, 12월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8, 9, 10월에 주로 발생을 한다. 8, 9, 10월에 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뭔가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발생하는 자연재해 바로 태풍입니다. 다음, 나 볼게요, 나. 자, 나의 경우는 5월까지 잘 발생하지 않다가 6월에 이만큼 발생을 하고 7월에 이만큼 발생하죠? 그래서 6월과 7월 합친 게 누적 발생 횟수가 되는 거고 8월에 이만큼, 그리고 9, 10, 11, 12월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의 발생 횟수가 가장 많은 자연재해이기도 하네요. 6, 7, 8월, 여름에 주로 발생하는 나는 호우가 되고요. 다는 1월에 발생하고 2월에 조금 발생해. 그리고 발생하지 않다가 12월에 조금 발생했나요? 12월, 1월, 2월. 주로 겨울에 발생하는 단은 대설입니다. 보죠. 태풍은 주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발생한다. 아니죠. 다음, 호우는 주로 장마전선의 정체에 따라 발생한다. 장마전선이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호우 발생합니다. 2번 정답입니다. 다음,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하여 풍수해를 유발하는 것은 대설이 아니라 태풍입니다. 다음, 4번. 2014년부터 2023년 선박 피해는 태풍보다 호우에 의한 것이 많다. 아닙니다. 우리 아까 농경지는 호우로 인한 피해 비율이 높다 그랬죠? 하지만 선박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 비율이 높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강한 바람에 의해서 큰 파도가 치면 바다가 막 출렁출렁이면서 선박이 뒤집히거나 또는 파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박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농경지나 선박보다는 큰 편이에요. 뒤에 문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선박 피해액은 태풍이 호우보다 큽니다. 다음 호우는 다시요. 대설은 호우보다 하천 유량 변화에 미친 영향이 작겠죠? 호우가 더 큽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4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자연재해별 피해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나다는 대설, 태풍, 호우 중에 하나이고요. 자, 먼저 경기, 경남, 제주입니다. 자, 경기 같은 경우에는 다로 인한 피해액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경기 비롯한 중부지방에서 상대적으로 피해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자연재해는 호우였죠, 호우. 그래서 가, 나, 다 중에서 다가 호우가 됩니다. 호우. 다음, 제주는 가로 인한 피해액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뭘까요? 제주는 저위도에 위치해서 태풍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곳입니다. 게다가 섬이어서 강한 바람으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피해액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자연재해는 태풍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나가 대설이 되겠죠? 자, 그리고 대설부터 찾는

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나 다 중에서 세 지역에서 대체적으로 피해 비율이 낮은 게 나가 되는 거죠. 나가. 물론 제주에서 조금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자, 볼게요. 1번. 제주는 경남보다 태풍의 피해액이 많대요. 자,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어보는 것은 피해액이 많다입니다. 절대적인 양을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나와 있는 자료는 피해액 비율이에요. 비율. 비율. 그래서 전체 피해액에서 태풍이 차지하는 비율은 제주가 경남보다 높아요. 하지만 경남은 제주보다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고 시설물도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태풍에 의한 절대적인 피해액은 경남이 많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아요. 다음, 나. 대설을 대비하기 위한 시설로 보호 저수지를 둘수 있다. 아닙니다. 보호와 저수지는 호우의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물들입니다. 다음, 호우는 주로 서구 동저영의 기압 배치가 주로 나타나는 계절에 발생한다. 서구 동저영의 기압 배치는 겨울철에 주로 나타나는 기압 배치고요. 호우는 여름철에 발생하는데, 여름철에는 남고북저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죠. 다음, 태풍은 대설보다 발생 1회당 피해 규모가 크다. 태풍, 어마어마하게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을 합니다. 강한 바람과 많은 비로 굉장히 큰 피해를 유발하죠. 그래서 발생 1회당 피해 규모는 태풍이 대설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다음, 대설은 가부터 다중에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유발하였다. 자, 여러분 얘기했었죠. 대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해서 아주 큰 피해가 발생하진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태풍이나 호우에 비해서는 자,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으로 갈게요. 5번. 지도는 두 기상현상의 연간 일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와나는 열대야 한파 황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가부터 보죠. 가는 제주에서 발생 일수가 많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해안에서 발생 일수가 좀 많은 편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과 대구, 광주 같은 대도시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자, 저위도 섬과 해안에서 많이 발생하고 대도시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가는 열대야가 되겠죠. 가는 열대야. 특히나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열섬 현상이 열대야 발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위도의 섬이어서 바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 밤에도 기온이 잘 떨어지지 않는 제주가 발생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나는 전반적으로 고위도의 내륙 지역 그리고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발생 횟수가 많습니다. 겨울에 추운 지역들이죠. 그래서 한파의 연간 발생 횟수가 되겠네요. 볼게요. 냉방용 전력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거. 냉방용 전력 소비. 에어컨 틀고 선풍기 트는 겁니다. 왜? 너무 더우니까. 열대야와 관련이 있겠죠? 기억 적어볼게요. 다음, 실내 공기 정화기의 수요를 높인다. 얘는 황사와 관련된 내용일 거예요. 다음, 수도 계량기 동파. 얼어서 터져버리는 거. 동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한파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으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6번 볼게요. 다음은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토양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토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옳지 않은 거. 자, 그리고 가부터 다는 각각 석회암 풍화토, 염류토, 화산회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자, 역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요 점의 정확한 지명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요렇게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충북의 어떤 지역인데요. 어떤 지역이냐? 여기는 이렇게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는 이 암석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는 곳입니다. 어떤 암석이죠? 석회암. 아, 석회암이 많이 분포하는 곳이니 여기는 석회암 풍화토가 분포하겠구나. 석회암 풍화토. 다음, 화산해토는 화산재나 화산시설물이 부서져서 만들어진 거니까 화산활동이 일어난 지역에서 화산해토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화산활동이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제주도는 화산섬이니까 당연히 화산해토는 여기 분포하겠죠. 그럼 여기 무엇이냐? 여기는 서해안 일대입니다. 서해안 일대. 서해안 일대는 간척 사업이 널리 이루어졌네. 간척지에서 염류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염류토가 분포하는 지역이겠죠.
그래서 정확한 지

사용을 몰라도 괜찮다. 참고로 여기는 단양이고요. 여기는 부하, 아, 구, 부안군의 개화면이라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간척지예요. 개화 간척지. 그리고 여기는 제주의 구좌읍이라는 곳입니다. 당근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죠. 자, 볼게요. 이 지역의 벼는 과거 가가 널리 분포했던 간척지에서 많이 재배됩니다. 간척지? 간척지는 여기겠네. 그래서 가는 여기. 개화면. 다음, 이 지역의 당근은 짙은 흑색을 띠는 나에서 많이 재배가 됩니다. 짙은 흑색을 띠는 것은 예, 제주도의 기발함이 현무암이기 때문에. 구좌읍의 당근 굉장히 유명하다고 얘기했었죠? 따라서 나는 화산 해토입니다. 다음 다는 이 지역의 마늘은 못밭에 가득 차 있는 다에서 많이 재배됩니다. 못밭, 밭인데 비가 내리면 연못으로 변해버리기도 하는 돌리내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석회암 풍화토가 됩니다. 볼게요. 나, 화산해토의 주된 분포 지역은 경지 중 논보다 밭의 비율이 높다. 제주도는 주상절리 발달이 탁월한 현무암이 기발함이어서 지표수가 부족합니다. 물이 쭉쭉 스며들기 때문에. 그래서 밭의 비율이 굉장히 높죠. 맞습니다. 다음, 석회암 풍화토는 붉은색을 띠는 토양이 맞죠. 다음, 화산해토는 석회암 풍화토보다 중부지방에서의 분포 면적이 넓지 않겠죠. 옳지 않은 것은 3번. 다음, 염류토는 가부터 다중에 토양의 염분 농도가 가장 높다. 맞고요. 다음, 염류토와 충적토는 대표적인 미성숙토, 석회암풍화토와 화산해토는 둘다 간대 토양입니다. 성숙토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미성숙토는 가, 다, 석회암풍화토는 성숙토에 해당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 다음, 7번으로 갈게요. 다음 글에 가현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나타날 현상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자, 파리협정 나왔네. 사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어쨌든,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장기 목표를 세웠고요.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할 때 예상되는 위험과 전망 등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다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활동들이죠. 기후변화. 결국 기후변화, 특히나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니?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1번 한강의 결빙 일수, 얼어붙는 날의수가 줄어들겠죠. 따뜻해지는 거니까. 추풍령의 무상기간이 줄어들 것이다. 무상기간,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 무상기간이 긴 지역은 따뜻한 지역. 무상기간이 짧은 지역은 추운 지역입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무상기간은 길어지겠죠. 다음, 남부지방의 녹차재배 북한 개선이 남하, 남쪽으로 내려온다? 아닙니다. 북상하게 되죠. 다음, 제주도 해안 저지대의 침수 가능성은 커지게 됩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기 때문에. 경주의 봄꽃을 활용한 축제 개최 시기가 빨라질 것이다. 왜? 따뜻해지니까 꽃이 빨리 펴. 개화 시기가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축제 개최 시기도 빨라지겠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 8번.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의 식생 분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수평 분포와 수직 분포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한번 적어볼까요? 가와 나 그리고 A, B, C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가는 여기 개마고원 일대에 분포하고요.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들에 분포하네요. 가는 냉대림입니다. 다음 나는 남해안, 제주도 울릉도에 분포하네. 얘는 난대림입니다. 다음 A, B, C. 자, A는 개마고원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해발고도가 2,522m,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여기는 북수백산이라고 합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다음 B는 어딘가요? B 울릉도입니다. 다음 C는 한라산이 되겠죠. 한라산 볼게요. 가는 냉대림은 침엽수, 난대림은 상록화력수가 주를 이룬다. 맞죠? 다음, 북수백산은 울릉도보다 회백색토 발달에 영향을

영향을 미치는 식생의 분포 면적. 회백색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식생은 침엽수입니다. 분포 면적은 A가 더 높죠.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 C. 한라산의 저지대에서는 동백나무를 볼수 있다. 동백나무는 대표적인 난대림입니다. 잎이 반짝반짝 빛나는 조엽수림이기도 하고요. 다음 가. 냉대림의 분포 고도 하한선. 이 식생이 분포할 수 있는 하한 고도, 가장 높이가 낮은 곳을 연결한 선은 C가 A보다 높다. 자, 북쪽으로 가면서 냉대림의 분포 고도 하한선은 점차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C가 A보다 높겠죠. 다음, 울릉도 일대의 난대림은 지구온난화로 분포 면적이 축소된다. 지구온난화, 기온이 높아지면 난대림의 분포 면적은 확대되겠죠.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문제 풀어봤고요. 뒤로 가서 우리 실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문제 1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자연재해별 피해액을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A부터 D는 대설, 지진, 태풍, 호우 중에 하나이고요. 가와 나, 다.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면 강원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 지도를 좀 보면은 강원입니다. 그리고 충북. 충북. 그리고 경북. 그리고 제주입니다. 제주 여기 강원까지 이렇게. 다음 A부터 D는 각각 대설, 지진, 태풍, 호우이고요.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래프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무엇이냐? 자연재해별 피해액을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상대값. 대체 상대값은 무엇이냐? 일단 얘는 요 기간 동안의 누적 피해액인데 대설, 지진, 태풍, 호우만을 고려합니다. 다른 건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각 지역 내에서 최대값을 가진 자연재해 피해액을 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값이에요. 어쨌든 어떤 지역이든 그 자연재해가 100이라고 했을 때그 자연재해에 대한 상대값을 나타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일단 D부터 볼게요. D. 자, D는 뭐지? D는 이상한데? 맞아요. 자, D는 가에서밖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강원이나 나, 다에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요거 하나만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요거만. 그러면, 대설, 지진, 태풍, 호우 중에서 특히나 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자연재해는 뭐죠? 지진입니다. 그리고 그 지진 피해가 발생했던 곳은 포항과 경주가 포함되어 있는 경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차근차근 적어 볼게요. 가, 나, 다와 A, B, C, D를 다 찾아야 되는데 D 요거. D가 지진이 됩니다. 지진. 그리고 D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은 거죠. 가가 경북이 됩니다. 자, 그럼 A는 경북에서 피해액이 가장 많은 자연재해예요. 경북. 경북은 지진 나왔으니까. 대설, 태풍, 호우 중에서 어떤 자연재해 피해가 가장 많았을까요? 경북은 어쨌든 남부 지역에 해당하잖아요. 남부 지역. 게다가 태풍이 여기 자리했을 때 태풍의 중심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오면서 산맥에 부딪혀서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남부 지방인 경북에서 피해가 가장 컸던 자연재해인 A는 태풍이 되겠죠. 태풍. 자, 그런데 나도 A,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가장 많았대요. 강원, 충북, 제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 비율이 가장 높았던 데는 어딜까요? 제주가 되겠죠. 섬입니다. 저위도 섬이기 때문에 저위도에서 유동해오는 태풍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고 태풍의 위력이 가장 강력할 때또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가 나가 됩니다. 나. 그러면 남아있는 다가 충북이 되겠죠? 강원은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 좀 적어볼게요. 그러면 가가 경북, 나가 제주, 그리고 다가 충북이 됩니다. 그리고 비는 강원과 충북, 강원과 충북, 바꿔 얘기하면 요

중부지방일 때에서 상대적으로 피해액이 많았던 자연재해네요. 중부지방은 주로 호우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충북, 강원, 중부지방에서 피해가 많았었던 비는 호우가 됩니다. 호우. 남아있는 씨가 대설이 될 거고요. 대설. 대설은 상대적으로 다른 자연재해보다 피해액 비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요. 상대값도 굉장히 작게 나타나죠. 특이한 것은 제주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대설로 인한 피해액 비율이 높다는 건데요.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대설로 인한 피해액 비율이 꽤나 높습니다. 좀 특이한 건데요. 제주는 눈이 잘 내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끔 눈이 좀 많이 내리면 이로 인한 피해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볼게요. 1번. 다. 충북의 대부분은 낙동강 유역에 위치한다. 아니죠. 낙동강 유역은 주로 여기죠. 태백과 소백산맥에 둘러싸여 있는 요일대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경북은 제주보다 요 기간 동안에 태풍 피해액이 많다. 예, 경북이 제주보다 태풍 피해액이 많습니다. 정답은 2번. 아까도 얘기했었죠? 제주는 태풍이 차지하는 피해액 비율이 높지만 그래도 면적이 좁고 인구도 아주 많은 편은 아닙니다. 훨씬 더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은 경북이 태풍의 절대적인 피해액이 더 많겠죠. 다음. 태풍과 지진 발생 시의 공통 행동 요령으로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하지 않는 것을 들수 있다. 아니죠. 특히나 지진 발생했을 때 바깥으로 달려나가서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곳으로 피해야 됩니다. 다음, 요 기간 동안에 권역 내 비, 호우 피해 비율은 호남권이 수도권보다 높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우 피해 비율이 높은 지역들은 중부지방입니다. 중부지방.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은 중부지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호우로 인한 피해액 비율은 호남권이 수도권보다 적겠죠. 수도권이 많은 거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요 기간 동안에 건물 피해액은 지진보다 대설에 의한 것이 많다.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립니다. 건물 위에 막 눈이 막 쌓여요. 건물이 막 와르르 무너져 내리거나 하는 일은 많이는 없겠죠. 건물은 지진이 발생하면 땅이 흔들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손되거나 무너져 내리거나 할 겁니다. 따라서 지진보다 대설에 의한 것이 적습니다. 옳은 것은 2번이에요. 아마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2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단 가부터라는 각각 대설, 지진, 태풍, 호우이고 AB는 각각 건물, 농경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역시 A, B, 그리고 가, 나, 다, 라까지 찾아야 됩니다. 보죠.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이러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장 대상, 주택, 농임업용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등이 보장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밑에 그래프를 통해서 가나 다라를 찾아야 선지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왼쪽에 권역별 자연재해별 피해액 비율입니다. 자, 특히 수도권에서 나로 인한 피해액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뭘까요? 수도권과 같은 중부지방은 호우로 인한 피해액 비율이 높다. 호우. 그래서 수도권에서 피해액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나가 호우가 됩니다. 호우. 다음 영남권 볼게요. 영남권. 자, 나를 봤더니 나는 수도권에선 피해가 거의 없었어. 영남권에선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자, 수도권과 영남권 모두 가나다로 인한 피해는 다 나타나는데 나는 영남권에서만 나타나요. 뭘까요? 요게 지진이 되겠죠. 지진. 그래서 라가 지진. 자, 남아있는 것은 태풍과 대설인데요. 가는 영남권에서 피해 비율이 가장 높았던 자연재해입니다. 대설일까요? 아닙니다. 대설은 전반적으로 피해액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피해 비율이 낮았던 다가 대설이 되고요. 다. 그리고 영남권에서 피해 비율이 가장

거니까 농경지가 되겠죠. 농경지. 자, 그럼 볼게요. 고층 주택의 내진 설계와 관계가 깊은 것은 지진이다. 맞네요.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내진 설계하는 거죠. 그다음, 비닐하우스에 쌓이는 눈을 쓸어내려 붕괴를 막는 것은 대설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당연히 되겠죠. 다음, 충북은 전북보다 요 기간 동안 호우 피해액이 많대요. 충북은 중부지방이라 호우 피해가 상대적으로 전북보다 많습니다. 다음, 태풍은 호우보다 요 기간 동안 제주의 총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죠. 제주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 비율이 높다. 다음, 건물은 농경지보다 시설 내 태풍 피해 갑니다. 태풍 피해 비율이 농경지가 더 높습니다. 건물보다 농경지가 높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그리고 가나다라 찾는 방법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남부지방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자, 다음 3번으로 갈게요. 진도는 새 자연재해의 시도별 1인당 피해액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나다는 각각 대설, 태풍, 호우 중에 하나이고요. 자, 그러면 볼까요? 제주 봅시다, 제주. 제주에서 피해액 비율이, 다시요, 피해액이 가다보다 훨씬 더 적게 나타나는 거. 그런데 중부지방인 여기. 충남, 충북에서 상대적으로 1인당 피해액이 많네요. 뭘까요? 이거. 호우가 되겠죠. 호우. 다음, 달을 봤더니 다 1인당 피해액이 많은 지역이 강원, 강원, 강원과 전북입니다. 강원과 전북? 왜 달로 인한 피해가 많을까? 강원과 전북은 북동 기류와 북서풍에 의해서 뭐가 많이 내리지?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가 대설이 됩니다. 대설. 다음, 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남부지방에 해당하는 이런 지역들이 1인당 피해액이 많은 거죠. 그래서 가가 태풍이 됩니다. 태풍. 자, 가나다 사례를 보면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는 1인당 피해액이 굉장히 적어요. 여기는 뭐야?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곳인가? 아닙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수도권도 호우로 인한 피해는 꽤나 나타나는 편인데 1인당이잖아, 1인당. 인구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1인당 피해액은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볼게요. 1번. 태풍의 피해액은 대부분 정체정선의 영향을 받는 7월에 집중된다. 호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로 저위도 해상에서 발원하는 열대저기압으로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다. 태풍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 호남지방의 경우 주로 남서기류가 유입될 때 발생한다. 아니죠. 북서 계절풍과 관련이 깊습니다. 호우는 태풍보다 바람에 의한 시설물 붕괴 피해를 크게 발생시킨다. 아닙니다. 바람에 의한 피해는 태풍에 의해서. 5번, 대설은 태풍보다 겨울철에 피해를 입히는 빈도가 당연히 높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4번. 다음은 지리 교과 체험 학습 장면의 일부라고 합니다.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기후위기 시기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시간. 계속 볼게요.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하면 폭염은 8.6배, 가뭄은 2.4배, 강수량은 1.5배 증가하는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국회와 함께 해주세요. 이 시기에는 탄소중립.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자료를 바탕으로 탄소 시계를 만든 독일 메르카토르 기후변화 연구소의 자료를 반영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기후위기 시기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1번 바로 볼게요. 기후위기는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기후위기라고 합니다. 이건 맞아요. 기후위기의 뜻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험에 뭐잘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 탄소 중립 생활 실천을 위한 개인의 기후행동으로 국제환경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것을 들수 있습니다. 개인이? 내가? 여러분들이 국제환경협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제환경협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국가입니다. 국가.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3번. 탄소 중립 생활 실천. 탄소 중립 생활 실천은 쉽게 얘기하면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다양한 생활 실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탄소 중립 생활 실천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줄어들면 디귿은 이산화탄소 배출의 감축은 이 기후위기 시기 1.5도 상승한 시점까지 남은 시간이 줄어드는 속도를 느리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치겠죠. 서서히 줄어들겠죠?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들면 맞습니다. 다음 오른쪽 볼게요. 기후위기 시기에는 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들자는 제안에 따라 2024년 9월 24일에 국회의사당 앞으로 옮겨졌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탄소중립이 요구됩니다. 4번, 탄소중립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는 것이 요구된다. 이 탄소중립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고, 당연히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24년에 시행된 탄소중립 기본법은 탄소중립을 대기 중에 배출, 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흡수의 방향으로, 방 안으로 산림보호 및 조성, 습지 및 해양 생태계 보전을 둘 수가 있다. 산림이나 습지 같은 것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5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단, 가와나는 남한과 북한 중에 하나이고, AB는 폭염과 한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와 나, 그리고 A와 B도 찾아야 해요. 자, 왼쪽 보도자료부터 읽어볼게요. 기상청은 북한의 신기후 평년값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북한은 이전 평년값과 비교하여 열대야, 폭염, 한파, 일수 등의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이전 평년 기간과 비교하여 여름, 겨울 등의 계절별 길이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자, 그러면 이전 평년값과 비교하여 열대야, 폭염, 한파, 일수 등이 변화했대요. 자, 예전보다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온난화가 훨씬 더 심화되었죠.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 열대야 발생 일수는 늘어날 것이고요. 폭염 발생 일수 늘어날 것이고, 한파 발생 일수는 줄어들겠죠. 이것은 북한과 남한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면 가와나의 AB 발생 일수가 나와 있는데, 자, 세로축은 1981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값, 가로축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를 볼게요. 가의 A 보죠. 가의 A. 가는 옛날에 A가 요만큼 발생했었습니다. 요만큼. 그러다가 이만큼으로 줄어들었네? 옛날보다 최근에 발생 횟수가 더 적잖아요. 가는 A가 줄었어. 다음, 가는 B. B가 옛날에는 10일 정도 발생하다가 지금은 10일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B는 발생 횟수가 늘었네. 어쨌든 남한이든 북한이든 열대야 폭염은 발생 횟수가 늘어나고 한파는 발생 횟수가 줄어들었겠지? 그런데 A와 B는 폭염과 한파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은 한파가 될 거예요. 기온이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은 폭염이 될 겁니다. 기온이 높아지니까. 이것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온 높아지면서 열대야 폭염은 늘어나고 한파는 줄어들었으니까. 그렇다면 A가 한파, B가 폭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보다, 여쭤볼까요? 나는 가보다 A 발생일 수, 한파 발생일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얘기는 훨씬 더 춥단 얘기지. 한파가 A인데, A 발생 횟수는 나가 가보다 훨씬 많아. 훨씬 더 추워. 그 얘기는 나가 고위도에 위치하는 북한이란 얘기고.

반면 B는 가가 나보다 옛날이든 최근이든 발생일 수가 더 많습니다. 가가 가는 남한이 되겠죠. 왜냐면 남한은 저위도 위치에서 북한보다 폭염의 발생일 수가 더 많을 거니까. 그래서 A는 한파, B는 폭염, 가는 남한, 나는 북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 남한은 북한보다 열대야 일수의 이전 평년값 대비 신평년값의 증가일 수가 많을 것이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남한은 북한보다 열대야가 옛날보다 최근에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한이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대야가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열대야 발생 일수의 증가 일수는 남한이 북한보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다음, 남한과 북한 모두 여름의 계절 시작일은 빨라졌고 겨울의 계절 시작일은 늦어졌을 것이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여름 빨리 시작하고 겨울은 천천히 시작하겠죠. 맞습니다. 다음, 한파는 시베리아 기단이 세력을 확장할 때 주로 발생하겠죠. 다음, 폭염의 전국 평균 일수는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증가하겠죠. 실제로 남한과 북한에서도 폭염 일수는 옛날보다 최근에 증가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역니은 디귿이 맞으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6번. 지도에 표시된 가부터 다 토양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부터 D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일단 가나다는 석회암풍화토, 충적토, 화산의 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다 적어볼게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가나다. 가는 선형으로 분포하면서 한강, 낙동강, 금강, 하천 주변에 분포하고 있네. 그러면 가는 충적토가 되겠죠. 충적토. 다음, 나는 강원 남부와 충북 북동부 일대에 분포하네. 강원 남부, 충북 북동부 일대는 석회암 분포하는 곳이니까 나는 석회암 풍화토가 됩니다. 그러면 다는 제주도 일대에 분포하니까 화산회토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A는 가에만 해당되는 특징이래요. 더 쉽게 보기 위해서 A는 충적토에만 해당되는 특징이 되는 겁니다. 다음, B는 화산회토에만 해당하는 특징이에요. 다음, C는 가와 나니까 충적토와 석회암풍화토에만 해당하는, 다죠. 충적토와 석회암풍화토의 공통 특징입니다. 다음, D는 나와 다 석회암풍화토와 화산회토의 공통 특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주로 하천에 의해 운반된 물질이 퇴적 때 형성된 얘는 충적토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죠. 다음, 분포 지역의 주된 기바람이 고생대 해성층에 주로 포함된, 자, 우리가 공부하는 유일한 고생대 해성층은 조선 누층군밖에 없고, 조선 누층군에는 어떤 암석이 분포하죠? 석회암이 분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분포 지역의 주된 기바람이 조선 누층군에 주로 포함된 석회암, 그러니까 얘는 석회암 풍화토에만 관련된 설명이죠. 다음, 토양 생성 기간이 길어 토양층의 발달이 뚜렷함. 자, 토양 생성 기간이 길어 토양층의 발달이 뚜렷한 토양은 성숙토이고, 성숙토. 여기에서는 충적토는 미성숙토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 석회암 풍화토와 화산회토의 공통적인 특징이 되겠죠. 다음, 주된 분포 지역의 경지 중 논보다 밭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밭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자, 일단 석회암풍화토는 석회암지대에 분포합니다. 석회암지대 배수 양호해요. 그래서 지표수가 부족해서 밭의 비율 높게 나타납니다. 다음, 화산회토 분포하는 특히나 제주도 일대에 역시나 주상전리 발달에 탁월한 현무암이 기반함이라 배수가 양호합니다. 그래서 지표수가 부족해서 주로 밭으로 이용이 됩니다. 반면 충적토가 분포하는 곳은 하천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작은 입자의 퇴적물이 쌓였을 것이고 퇴적물만 쌓인 게 아니라 다양한 영양분까지 같이 쌓였을 거예요. 게다가 하천 주변이니까 농업용수 확보에도 굉장히 유리해. 그러니까 농업용수 확보에 유리해 배수도 상대적으로 불량한 편이야. 토지도 비옥해. 상대적으로
논이 차지하는

0: 비율이 높게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기억, 충족토에만 해당되는 거니까 얘는 A, B, C, D 중에 A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석회암풍화토에만 포함되는 내용은 여기 없어요. 다음, 석회암풍화토와 화산의 토의 공통적인 특징은 D입니다. 다음, 석회암풍화토와 화산의 토의 공통적인 특징은 역시 D가 됩니다. 그러면 기억은 A인데 A니까 맞고요. 니은은 B인데 없는 거니까 옳지 않은 거고. 다음, 디귿은 C. C인데 D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틀렸고요. 리을은 D의 내용인데 역시 석회암풍화토와 화산의 토 공통된 내용이니까 이게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역과 리을이 맞습니다.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2번. 그래서 이런 벤다이어그램은요, 원래 윤리 쪽에서 많이 나왔던 문항 유형인데, 최근에 지리에서도 이런 벤다이어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벤다이어그램 볼줄 아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봅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뭐지? 그러니까, 요거 보지 말고요. 요건 전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문제 푸는데 필요도 없어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요거, 가에만 해당되는 내용인지, 다에만 해당되는 내용인지, 또 어떤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인지 여기까지만 잘 보고 이렇게 정리해서 문제 푸시는 게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7번째 주제 자연재해와 기후변화가 끝났고요. 여기까지 해서 자연지리도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은 65페이지에 8번째 주제 촌락의 변화와 도시발달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인문지리입니다. 자,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는 결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인문지리 들어가기 전에 자연지리와 다시요. 지형과 기후를 다시 꼼꼼하게 복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자연지리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인문지리까지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자연지리를 꼼꼼하게 복습하셔야 인문지리도 보다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주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잠시 휴영하면서 복습하시고요. 복습 다 끝낸 다음에 인문지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문지리에 보충자료가 몇개 들어가 있습니다. 보충자료를 학습자료실에 올려두었으니까 보충자료 꼭 출력하신 다음에 인문지리 강의 수강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은 강의 듣기가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자, 고생을 하셨고요. 오늘은 문제만 풀었기 때문에 기선제압은 따로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덟 번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꼼꼼하게 생각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스테크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여덟 번째 시간에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저희 지난 7강에서요, 우리 문제풀이 살짝 쿵 시작했었죠. 자, 이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기본 문제 이제 5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실전 문제 끝번까지 풀겠습니다. 누누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여러분이 먼저 문제 풀고 보라쌤과 만나 줄 거라고 선생님은 네, 믿고 있어요. 아직 문제풀이 안한 친구들은요, 보라쌤은 일시정지 해놓으시고 반드시 먼저 풀고 만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 느꼈죠? 우리가 유학사상, 공자, 맹자, 순자, 그리고 성리학과 양명학,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까지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개념을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했죠.

하지만 우리가 개념 공부하는 것과 문제 풀이는 어떻게 보면은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분명히 각각 트레이닝해야 하는 차원의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도 느꼈을 거예요. 자, 개념을 내가 충분히 익혔지만 그것을 실제 문제 풀이에 적용하는 것에는 또 스킬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느꼈을 텐데요. 같이 한번 보라쌤과 문제 풀이 꼼꼼하게 하면서 우리 유교 사상들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 문제 들어가기 전에 기본 문제 먼저 풀어야 되겠죠? 기본 문제 5번부터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주장한 중국 유교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발문 한번 보자. 자, 발문이 중국 유교 사상으로 바뀌었어. 이제 그 전까지는 고대 동양 사상이라고 발문이 되어 있었고요. 우리가 유교 사상을 공부했기 때문에 고대 동양 중에서 유교 사상가는 공자, 맹자, 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발문이 우리 5번 문제부터 은근슬쩍 바뀌어서 중국 유교 사상가로 바뀌었다. 뭐 100% 이렇습니다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99% 이상의 확률로 중국 유교 사상가 이렇게 발문이 주어질 경우에는요, 주희나 왕수인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리학이나 양명학을 지칭할 때는 중국 유교라고 수능에서 이렇게 발문을 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팁이 되겠네요. 자, 성은 이일 뿐이다. 자, 성은 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을 말할 때, 즉 본성을 말할 때는 기질을 아울러 말해야 비로소 완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천지지성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천지지성을 논하자면 오직 이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기질지성을 논하자면 이와 기를 섞어서 말한 것이다. 자, 우리가 첫 문장에서 성은 이일 뿐이다. 성진리가 이미 나왔고요. 게다가 성을 어떻게 이의 측면만을 가리킨 천지지성과 이와기를 아울러 가리킨 기질지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지성이라고 하는 말을 친구들이 좀 낯설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사실 천지지성 대신에 어떤 말로 공부했었어? 성 중에서 이의 측면만을 가리켜서 그 찐이, 그 본연의 이, 본연의 그 성, 본연의 성을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그렇죠. 본연지성이라고 우리 공부했었죠. 본연지성이라는 말로 훨씬 많이 사용되지만 그 본연지성은 천리 그 자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천지지성이라고도 불러요라고 선생님과 공부한 바 있습니다. 아, 여기서 말한 천지지성은 결국 무엇이구나? 아, 이거 본연지성을 얘기하는 거구나. 해보자. 자, 본성의 이의 측면만을 가리켜서 우리가 본연지성이라고 부르고요. 자, 본성의 이와 기의 역량까지, 기질의 역량까지 다 아울러서 이야기할 때는 기질의 역량을 받는 성이기 때문에 기질성이다라고 우리 성리학 주희의 내용 공부하면서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중국 유교 사상가는요, 성리학을 주장한 주희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성은 기질이 아니면 의지할 것이 없고 기는 하늘이 부여한 성이 아니면 이룰 것이 없다라고 주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희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마음 밖의 사물에는 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죠? 자, 주희에 따르면요, 요 천리라고 하는 건 인간의 마음 에도 부여되어 있고요. 또 사물에도 모든 천지 만물 모든 사물에도 다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아, 마음 밖의 사물에는 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1번 같은 경우는요. 심외무리 심외무무를 주장한 왕수인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도덕적인 알음은 반드시 도덕적 실천으로 이어진다. 얘들아, 알면 반드시 실천하게 된다. 이거 맞을까? 이건 아니지. 자, 주희는요, 우리가 아는 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알면 그건 100% 예외 없이 반드시 실천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거야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다시 해보자. 도덕적으로 아는 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때? 지행일치를 주희도 물론 중시합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그게 도덕적이다라고 알았으면 반드시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 거지. 하지만 2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알면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겠죠? 자,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천을 위해서도 열심히 수양해야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본성이며 네 가지 감정을 말한다. 자, 사단이라고 하는 거, 축소사시에 사단이 네 가지 감정이다라고 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3번은 왜 틀렸을까? 그렇죠. 인간의 본성은 아니죠? 자, 주의에 따르면 본성은 사단이 아니었어. 뭐였어? 그렇죠. 인의예제 사덕. 인의예제 사덕이 바로 성리학에서 말하는 본성이었습니다. 인간과 사물의 차이는 기가 아니라 이에 있다. 틀렸죠? 인간과 사물의 차이는 그렇죠. 오히려 이와 기의 자리를 바꿔야 되겠네요. 이가 아니라 기에 있었습니다. 자, 천지만물의 차이는 무엇 때문이야? 기 때문이야. 우리 공부했었잖아. 아, 인간과 사물의 차이는 바로 기 때문이었었죠.

도덕적 실천이 앎의 확충보다 중요도에서 우선한다. 자, 주인은요, 앎과 행함의 관계에서 먼저와 나중을 따지자면 앎이 먼저다. 선지후행이다. 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데 무엇이 더 중한디 이것을 묻는다면 무엇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실천이 앎보다 더 중요하다. 자, 실천이 앎보다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앎은 가볍고 실천이 더 중요하고 무겁다라고 하는 직영 행중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답은요. 5번이 되겠네요.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천하에 마음밖에 사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 마음밖에 사물이 없다. 심해 무물입니다. 그런데 바위 사이에 적꽃나무처럼 깊은 산 속에 있으면서 스스로 피었다가 스스로 지고 있다면 저의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자, 그러자 을이 이야기하죠. 당신이 이 꽃을 보지 않았을 적에는 이 꽃은 당신의 마음과 함께 정막 속에 돌아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와서 이 꽃을 보았을 때에는 곧이 꽃의 빛깔들이 일시에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꽃은 당신의 마음밖에 있지 않은 것임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양지를 그곳에서 실현한 이후에야 비로소 그곳은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야. 그곳은 어디에만 존재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우리 마음 안에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겠죠? 심의 무물, 심의 물이 바로 왕수인이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왕수인 입장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암과 실천은 본래 하나의 공부일 뿐이다. 그렇죠. 왕수인은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암과 행함은 처음부터 하나다라고 하는 지행 합의를 이야기했어요. 경물을 통해 천리를 보존하고 실현해야 한다. 그렇죠. 왕수인도요, 경물의 공부, 경물 취지의 수양 강조합니다. 특별히 왕수인은 이 격을 바로잡다라고 해석하면서 내 마음 마음의 뜻이 머무는 곳에 이를 바로잡는 그 경물 공부를 통해서 천리를 보존하고 실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수인에게 있어서 천리는 무엇이었어? 그렇죠. 양지야, 양지였다는 것도 떠올려 볼수 있네요. 십이지심을 양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죠. 왕수인은요, 양지를 중시하면서 이 양지는 십이지심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오름과 그릇된 것을 잘 구별하고 오름을 좋아하는 그러한 마음, 이것을 양지라고까지 해석했습니다. 망념이 생겨나면 양지가 사라짐을 알아야 한다. 얘들아, 왕수인이 보기에 양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날 때부터 어때? 천리로서의 본성으로 부여받아서 가지고 태어나는 마음의 본체이자 천리로서의 본성이야. 따라서 이 양지는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지는 사라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사욕을 제거하여 본래의 도덕성을 드러내야 한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유학자들이, 공자, 맹자, 순자, 주희, 왕수인 모두가 다 모든 욕구와 욕망을 제거해라. 모든 욕구와 욕망을 제거해라.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욕구나 욕망이 악으로 흐를 때 악한 욕구, 악한 욕망은 제거해야 돼. 유교에서 악한 욕구, 악한 욕망을 뭐라고 불러? 사욕, 인욕, 혹은 사사로운 욕구, 혹은 삿된 욕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악으로 흐른 욕구이기 때문에 사욕은 분명히 제거해야 돼. 아, 존천이 거인욕을 생각하면서 악한 욕구인 인욕과 사욕은 제거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사욕을 제거해서 본래의 도덕적인 양지를 잘 드러낼 것을 강조하죠. 따라서 옳지 않은 거 좋아요. 4번이 되겠네요. 중국 유교 사상가 갑갈의 입장 역시 옳지 않은 것 골라라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경물을 해석하고 있는데 갑의 해석과 을의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물이란 사물을 공부한다는 뜻이다. 아, 여기서 물을 사물, 즉 사물에게 부여된 이치라고 해석하면서 사물에도 이치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세요, 공부하세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구나. 누구야? 사물에도 이치가 부여되어 있다? 그렇죠. 성리학 주희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사물을 공부한다는 것은 즉 우리의 마음을 공부한다는 것이고 책을 읽는다는 것은 사물을 탐구하는 일 중에 하나이다. 반면에 을의 해석은 다르겠죠? 자, 경물이라고 하는 건 사물을 무엇하는 거야? 바로잡는 것이다. 아, 요 격을요, 바로잡다라고 해석한 건 왕수인의 아주 특징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자, 격이라고 하는 건 바로잡는다는 것으로 바르지 않은 것들을 바로잡음으로써 올바름으로 되돌아가게 한다는 뜻이다. 다시 한번 갑은 주희, 을은요, 그렇죠. 양명학을 주장한 왕수인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옳지 않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기질의 차이가 존재한다. 네.
주인은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그 천리로서의 본성 자체는 인의 예제 사덕으로 순서무악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천리로서 순선한 본성이 동일하게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마다 기질은 차이가 존재하죠. 어떤 사람은 맑은 기질, 어떤 사람은 탁하고 흐린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맑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인군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탁하거나 흐린 기질을 갖고 있으면 일반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기질을 교정할 것을 또 수양에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욕을 걷어내는 공부를 행해야 한다. 당연히 맞는 진술이 되겠죠? 사욕은 악한 욕구이기 때문에 악한 욕구는 제거해야 합니다. 공부함에 있어서 알미 먼저이고 행함이 나중이다. 얘들아, 알미 먼저이고 행함이 나중이라고 이야기한 사상가는 을이 아니라 누구야? 갑, 주희의 주장이 되겠죠. 오히려 을, 왕수인 같은 경우는요, 암과 행암은 처음부터 하나이기 때문에 무엇이 선, 무엇이 후, 이렇게 선후 관계를 따질 수 없다라고 보았어요. 알미 먼저이고 행암이 나중이다라고 하는 말은 왕수인의 입장과 거리가 먼 진술이 되겠네요. 사람은 올바름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렇죠. 얘들아, 기본적으로 주희도 그렇고요, 왕수인도 그렇고요,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했어. 따라서 모든 사람은 양지와 양능을 타고난다라고 하는 건두 사상가 모두가 인정하고 있죠. 왕수인 또한 마찬가지 입장에서 사람은요, 어때? 올바름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러한 양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양지를 타고나기 때문에 그 양지를 잘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확충하고 발휘함으로써 올바름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겠네요. 인간의 마음에 천리가 내재되어 있다. 그렇죠. 인간의 마음에 하늘의 이치가 부여되어 있다. 요 정도의 진술은 주희도 왕수인도 모두 공통적으로 인정해요. 단 사람의 마음이 아닌 사물, 외부 사물에 천리가 부여되어 있다. 이걸 긍정하면 주희. 아니야, 외부 사물에는 천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 왕수인. 요 차이는 존재하지만 인간의 마음 속에 천리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단, 갑과 을이 인간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그 천리가 무엇인지, 그 천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석이 달랐지? 주희는 그 마음 속에 부여된 천리가 인의 예제 사덕이라고 보았지만 왕수인은 좋아요. 그 마음 속에 내재된 천리는 양지야, 양지라고 보았다는 것들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대 동양 사상가 그리고 중국 유교 사상가가 갑과 을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벤다이어그램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갑부터 볼게요. 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질박한 것이고 인이는 꿈인 것이다. 성은 타고나는 것이고 인이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렇게 꾸며낸 것이래요. 인이가 없다면 본성은 스스로 아름다워질 수 없다. 본성은 스스로 아름다워질 수 없고 반드시 인위적인 노력이 더해져야지 선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은 악하며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은 인위의 결과이다. 즉 화성기위의 결과이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좋아요. 갑은 성 악설을 주장한 순자가 되겠네요. 을입니다. 성은 곧 이다. 마음에서는 성이라고 하고 일에서는 이라고 한다. 성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고 완전히 선한 것이며 성에는 인의 예지가 다 갖추어져 있다. 성증리가 나오고요. 또그 성이라고 하는 것, 그 본성, 찐 본성인 인의 예지. 천리로서의 본성은 인의 예지 사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성리학 사상가 주희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친구들이 앞으로 벤다이어그램 문제를 많이 볼 텐데요. 우리 생윤에서도 그렇고 윤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벤다이어그램 문제 풀때이 그림을 보고 절대로 풀면 안 돼. 그림 보고 풀면 오답의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반드시 범례를 보고 푸셔야 해요. 반드시. 자, A는요, 그렇죠. 순자만의 입장, B는요, 순자와 그렇죠. 주희의 공통 입장, 그리고 C는요, 주희만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친구들 윤사를 이미 좀 공부해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우리 벤다이어그램, 또 우리 순서도 문항, 이런 문항들 나오면 반드시 두 사상가, 즉, 갑과 을을요, 각각의 선지에 대입시켜서 정확하게 OX를 체크하는 훈련을 하면서, 공부하셔야 하고, 또 시험장에서도 문제도 또 그렇게 푸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인과 의는 배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덕이다. 네, 순자는 성악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인과 의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인위적으로 얻어지는 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주희 같은 경우는 어때? 그렇지, 기본적으로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하고 있죠. 게다가 인의 예제 사덕은 태어날 때부터
천리로서 부여된 본성으로 누구나 다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덕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 우리 아까 A는 갑 만의 입장, 순자 만의 입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억은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니은입니다. 사양하고 양보하는 행위는 노력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 얘들아, 순자 이거 당연히 인정하지 않겠죠?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본성 안에는 사양하고 양보하는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양하고 양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성기위하기 위한 노력,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통

공통점인 B 안에 들어갈 수 없겠죠. 본성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므로 교정의 대상이 아니다.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본성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므로 교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 순자부터 생각하자. 자, 순자 같은 경우는 어때? 일단 기본적으로 본성은 교정의 대상이 아니지 않지. 반드시 교정해야 하는 교정과 교화의 대상이기 때문에 순자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진술이 되겠습니다. 주의는 어떨까? 주의가 생각할 때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 그렇지, 하늘이 부여한 그 천리로서의 본성인 인의 예지의 사덕이야. 따라서 그것은 순성모학하고 교정의 대상이 아니다.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진술이 되겠죠. 따라서 을만의 입장을 묻고 있는 시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타고난 본성 자체는 인위가 더해지지 않은 것이다. 얘들아, 생각해봐. 타고난 본성 자체, 타고난 본성 그 자체라고 하는 건 인위가 더해지지 않은 그냥 타고난 그 모습 그대로이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워딩은 네, 순자도 인정하고 주희도 인정할 법한 워딩이 되겠죠? 따라서 리을은 어디에 들어가야 해? 공통점이기 때문에 좋아요. C가 아니라 B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답은 8번의 답은요. 그렇죠. 우리 기역과 디귿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문제 한번 마무리해 보았고요. 이제 실전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대 동양 사상가 갑갈의 입장입니다. 군자는 근본을 힘쓸 것이니 근본이 서면 도가 생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효를 얘기하네요. 효는 인을 행하는 근본이다. 아, 인의 첫 걸음을 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군자가 인을 버리면 어찌 군자라는 이름을 이루겠는가? 군자는 밥 먹는 동안이라도 인을 어기지 않는다. 자, 인을 강조하면서 도덕적인 인간인 군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인의 첫 걸음으로 효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공자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을입니다. 군자의 본성으로 인의 예지가 마음속에 뿌리 내려 있다. 아, 군자의 본성으로 인의 예지가 마음속에 뿌리 내려 있다고 본대.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라고 보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법한 고대 동양 사상가, 아, 맹자겠네. 라고 하는 건 일단 큰 힌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의 얼굴빛으로 드러나면 얼굴이 윤기 있게 보이게 되며 그 기운이 등에도 가득하고 사체에도 가득 차서 온몸은 말하지 않지만 그것을 알게 해준다. 아,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하는 맹자 입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공자와 맹자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볼게요. 자신의 생명보다 인의 실현이 더 중요한 경우는 없다? 아니지, 얘들아. 오히려 공자 같은 경우는요, 자신의 생명과 도덕의 실현, 이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죠. 도덕의 실현을 더 중시할 거예요. 1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군자는 소인과 달리, 의로움보다 이로움을 중시한다. 에이, 딱 봐도 틀렸죠? 자,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군자는요, 당연히 의로움과 이로움, 이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만 한다면, 의로움을 중시할 테니까요. 군자와 소인은 본래 타고난 본성이 서로 다르다? 아니요, 맹자는요. 모든 사람, everybody, 타고난 본성은 선하다. 선한 본성으로 동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노력을 통해서 의로움을 획득할 수 있다. 에이, 이거 왜 틀렸지, 얘들아? 4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죠? 왜? 그렇지. 우리 맹자 같은 경우는요, 모든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선설을 이야기하잖아. 성선설 하면 5개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나와야 되는데, 옳지. 불인인지시, 사단사덕, 양지양능을 이야기하잖아. 따라서 누구나 노력을 통해서 의로움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진술, 잘못된 진술이 되겠죠. 우리 인의 예지를요, 우리 맹자는 획득해야 하는 후천적인 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덕의 근거를 하늘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공자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요. 이 하늘을 도덕 규범의 원천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은 동일하잖아. 공자도 맹자도 하늘을 도덕 규범의 원천으로 바라보면서 덕의 근거를 하늘에서부터 찾았습니다. 반면에 순자 기억하시죠? 순자는 아, 천인, 분이를 이야기하면서 하늘은 인간의 도덕과는 무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다는 것도 구별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동양 사상가, 고대 동양 사상가 두 사상가가 모두 다 예스,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정으로 말하면 선하다고 할수 있다. 불선을 행하는 것은 타고난 재질 때문이 아니다. 측은 수호, 공경, 시비의 마음. 이거 우리 측수, 사시, 사단이라고 부르죠? 이 사단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의 예지도 밖에서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일 따름이다. 아, 사단과 사덕을 이야기하면서 성선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맹자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을입니다. 사람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을 때는 고기를 먹으려고 하고 옷은 비단 옷을 입으려고 하고 길을 갈 때는 말이나 쇠를 타고 가고 싶으며 재산이 많아 부자가 되기를 바래서 만족할 줄 모른대. 한마디로 지가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고대 선왕의 이런 도나 질서, 예악의 구분은 모두 천하를 걱정해서 있는 것이니 오랫동안 근심하고 다음을 생각하여 보존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뚝딱뚝딱 선왕이 제정한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그 본성대로 살면 반드시 세상이 혼란해져. 그래서 고대의 선왕, 성왕, 성현, 성인 이런 훌륭한 이들이 어때? 아, 도, 즉 예를 뚝딱뚝딱 제정했다라고 순자는 주장했죠. 자, 맹자와 순자가 둘다 예스에 대답을 할 질문을 골라라. 즉 성선설을 이야기했던 맹자와 성악설을 이야기했던 순자의 공통점을 묻는 아주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군자는 선을 추구하고 의를 따르는 사람인가? 네, 두 사상가 모두가 다 결국은 어때? 인간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즉, 수양을 통해서 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군자는 선을 추구하고 의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목표를 지향한다는 건 유학사상가, 유교사상가로서 공통적으로 인정할 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자는 예가 없어도 도덕적인 삶을 살수 있는가? 얘들아, 일단 딱 보자마자 어때? 순자 아니오라고 대답할 법한 진술이 되겠죠? 순자는 반드시 예를 배우고 익힘으로써 화성기위해야 도덕적인 삶을 살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군자와 소인 모두가 다 예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네. 두 사상가 모두가 다 어때? 모든 사람은 이런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생각하잖아. 우리 성선설 이야기했던 맹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양지와 양능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네라고 생각할 거고요. 순자도 비록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도덕을 인식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 얘를 배우고 익혀서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고 군자가 될수 있다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어티긋도 둘다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네요. 군자가 귀한 이유는 성을 교정할 수 있기 때문인가? 즉 본성을 교정했기 때문에 군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인가? 네.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는 이렇게 대답하겠지만 맹자는 아니야. 군자는 성을 교정한 것이 아니라 타고난 본성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하고 실현하고 함양하고 확충했기 때문에 귀한 거야라고 대답할 거예요. 따라서 둘다 예스에 대답을 할 법한 진술은요. 그렇죠. 바로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가해 고대 동양 사상가 갑과을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 자, 먼저 우리 갑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무의로 잘 다스리는 사람은 순임금일 것이다. 몸을 공손히 하여 바르게 임금 자리에 계실 따름이었다. 자, 순임금은 천하를 가지고도 자신은 관여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은 임금다우며 신하는 신하다우며 부모는 부모다우며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이거 뭐야? 각자 가지고 있는 이름을 바로 잡는 거네? 명분을 바로 세우는 거네? 그렇죠. 공자가 강조한 정명사상이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갑은 공자가 되겠죠. 을입니다. 무의를 행하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 성인이 무의하면 백성은 저절로 교화되고, 성인이 고요함을 좋아하면 백성은 저절로 바르게 되고, 성인이 일을 만들지 않으면 백성은 저절로 부유해지고, 성인이 욕심을 내지 않으면 백성은 저절로 순박해진다. 자, 우리 윤사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아직 안 배웠어요. 하지만 이미 1회 독한 친구들 혹은 학교나 보라쌤과 함께 개념 강의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 우리 도가, 앞으로 도가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우리 도가 사상가인 노자의 주장입니다. 무의자연을 강조했던 그런 노자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갑은 공자, 그리고 을은요, 좋아요, 노자가 되겠죠? 자, A부터 한번 볼게요. A는 누가 누구한테 할수 있는 비판이어야 돼? 그렇죠. 공자가 노자에게 할수 있는 비판이어야 합니다. 반면에 B는요, 그렇죠. 노자가 공자에게 할수 있는 비판이 돼야 되겠네요.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항상 이렇게 서로 비판하는 문제가 나올 때는 과로를 잘 쳐주는 게 좋아.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을 수 있거든. 천천히 보자. 정치를 함에 있어서 먼저 이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정치에서 중요한 건 정명입니다. 정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그렇죠. 괄호 안에 있는 것은 공자가 강조했고 노자는
강조하지 않았던,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노자에게 정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라고 비판할 수 있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사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덕을 확충해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공자는요, 뭐 사단, 사덕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어. 따라서 괄호 안에 있는 진술이 공자의 주장이 아닙니다. 게다가 요 사덕과 사단의 자리를 좀 바꿔서 이렇게 바꿔야지. 즉 사덕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단을 확충해야 한다라고 바꿔야지 맹자의 주장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2번은 어디까지나 오답을 만들어내기 위한 선지다라고 하는 것들 알수 있어요. 지혜를 버리고 소박함을 가져야 효와 인자함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지혜를 버리고 소박함을 가져야지 효와 인자함이 회복된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이 공자의 주장이 아니야. 공자는 지혜를 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렇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존비 친소와 시비선악의 구별이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시비와 선악을 잘 구별하려면 지혜가 꼭 필요했습니다. 이번에는 노자가 공자에게 할수 있는 비판이 맞는지 볼게요. 모든 인간에게 선한 본성이 선천적으로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괄호 안에 있는 건 노자 입장이 아니죠? 노자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본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어디까지나 자연스러운 본성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나라를 예로 다스려야 대동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 역시 노자의 주장이 아니야. 노자는 예와 같은 이런 인위적인 규범을 비판했고요. 대동의 세계에 도달해야 한다는 건 오히려 유학자상가들, 유교사상가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노자의 주장과 거리가 멀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고대 동양사상가 갑과을입니다. 지인이란 하늘과 사람의 분별에 밝은 사람이다. 자, 하늘과 사람의 분별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어? 그렇죠. 천인 분이, 천 하늘과 사람의 지분, 하늘과 사람의 분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천인지분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이거 뭐라고 떠올릴 수 있어? 그렇죠. 천인분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람과 하늘의 분별, 구별에 밝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는 나름의 법도가 있어서 다스림으로 응하면 길하고 어지러움으로 응하면 흉하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은 어디까지나 물리적인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그걸 잘 파악해서 그에 따라서 그걸 잘 이용하면 우리 인간이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자연의 법칙, 하늘의 법칙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잘 이용하지 못하면 어찌 이로움을 얻을 수 없다. 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도를 닦아 도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하늘도 재난을 당하게 할수 없고 올바른 도를 어기고 함부로 행동하면 하늘은 그를 길하게 할수 없다. 한마디로 하늘은 어디까지나 물리적인 자연 법칙일 뿐 인간의 도덕 생활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순자 입장이 소개되어 있어요. 순자의 천인분이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을입니다. 지인이 마음을 쓰는 것은 거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가는 것을 전송하지 않고 오는 것을 맞이하지 않는다. 변화에 응하되 감추는 것이 없다. 그래서 사물을 이겨내면서도 상처받지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인은 구름 기운을 타고 해와 달에 올라서 이 세상 밖을 노닌다. 죽음도 삶도 그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아, 생사조차도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자유로운 경지에서 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 역시 도가사상가인 장자가 했던 주장입니다. 윤사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노자나 장자 관련된 제시문이 중간중간 나와서 좀 당황했을 거야. 괜찮아. 앞으로 선생님이랑 도가사상 공부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아, 장자라고 하는 도가사상가가 있었구나. 요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렇다면 순자와 장자 입장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귀천과 신분의 구분이 없는 균등한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아니죠. 오히려 순자는요, 귀천과 신분을 어때? 잘 구분하는 것을 예에 따른 통치라고 생각하면서 상하, 빈부, 귀천의 구분을 둘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성에 따라 살면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본성에 따라 살면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순자는 진단했습니다.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선 덕을 갖추어야 한다. 맞아요. 우리 장자 같은 도가사상가들도요, 어떤 무위자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도에 따른 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디귿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시비선악을 분별하면 도를 실현할 수 없다? 아니죠. 오히려 순자는요, 유학사상가잖아. 유학사상가로서 시비선악을 잘 분별할 때 진정한 도, 진정한 도덕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갑의 입장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4번의 답은요. 그렇죠.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중국 유교 사상가 갑갈의 입장 역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음은 텅 비어 있고 환하게 밝은 것이다. 자, 마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이치가 다 갖추어져 있어 조금도 결여된 것이 없는 것은 본성이며 사물에 감응하여 발동한 것은 감정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마음은 본성과 감정을 동괄한다. 얘들아, 뭐 떠오르니? 심통성정. 옳지. 성발위정 떠올라야 되겠죠? 갑은 누구야? 그렇죠. 성리학을 주장한 주희가 되겠습니다. 을입니다. 마음은 텅 비어 있고 영묘하고 밝으며 모든 이치가 갖추어져 있고 만 가지 일이 다 여기서 나온다. 역시 을도요. 마음 안에 이치가 갖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밖에 이치 없고 마음밖에 일이 없다. 심해 무물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양명학을 주장한 왕수인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벤 다이어그램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그렇죠. 반드시 갑과 을을요 다 선지에 대입시켜서 꼼꼼하게 분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해야 한다. 네, 주희가 강조했죠. 하지만 왕수인은 아니야. 외부 사물에는 이치가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물의 이치를 궁구할 필요 없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렇죠. 간만의 입장 A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암과 실천이 불일치하는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자, 오른쪽으로 가는 게 도덕적이야라고 알아. 그런데 실천은 왼쪽으로 가. 당연히 이렇게 암과 실천이 불일치하는 공부는 위선자들의 공부잖아. 그런 공부를 하면 안 된다. 네, 두 유학 사상가. 유교 사상가들은 누구나 다 인정할 법한 공통 진술이기 때문에 갑과 을의 공통점 B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수양 없이는 마음의 이치가 갖추어지지 않는다. 얘들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자. 수양이 없이는 마음의 이치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소개가 되어 있는데 천천히 보자. 우리 주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만약에 수양을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엔 이치가 갖추어질 수 없는 걸까? 아니지. 왜냐하면 주의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천리로서의 본성으로 인의 예지의 사덕이, 그렇죠. 이미 다 부여되어 있는 거잖아. 모든 사람은 천리로서의 본성인 인의 예지를 타고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인의 예지라고 하는 천리로서의 본성을 이치로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따라서, 블라블라 하지 않으면 이치를 마음속에 갖출 수 없다? 이거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왕수인 어때? 왕수인도 마찬가지야. 마음의 이치가 갖추어지지 않는다. 수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마음의 이치가 갖추어지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겠지. 왜? 왕수인도요.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천리로서의 본성인 양지를 다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블라블라 없이는 마음의 이치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라고 한 진술 다 인정하지 않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주희도 왕수인도 다 맹자의 성선설을 바탕으로 하잖아. 맹자의 성선설을 바탕으로 하면서 선한 본성, 천리로서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었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디귿은 둘다 아니요라고 대답할 법한 진술이 되겠네요. 이런 진술 가져가기. 양지를 소멸시키는 사사로운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 리을도 너무 중요해. 이거 왜 틀렸을까 찾아봐. 옳지. 기억나니 얘들아. 왕신 인정할 수 없겠죠. 양지는 모든 사람이 다 천리로서 타고나는 본성입니다. 따라서 양지는 사라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었어. 양지를 소멸시키는 이라고 하는 표현 성립할 수 없었네요. 5번의 답은요. 그렇죠.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주장한 중국 유교 사상가가 예스라고 대답할 질문입니다. 자, 이제 경물에 대한 해석이 소개가 되어 있어. 경물에 이 물이라고 하는 글자는 일, 내 마음의 뜻이 머무는 곳의 일과 같은 것이다. 자, 물은 뜻이 가 있는 곳이고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공부로서 경물이다. 자, 그러자면 뜻과 생각이 있는 곳에 대하여 바르지 않은 상태를 제거하고 그 바름을 온전히 해야 한다. 한마디로 요 격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야? 바로지 않는다. 자, 바르게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즉, 어느 때나 어떤 것을 막론하고 천리를 간직하는 것이 국리인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천리는 양지고 그 천리, 즉 양지는 인간의 마음 안에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양지를 바르게 하는 것,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양지를 실현하는 것, 그것을 국리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왕수인이 되겠죠? 자, 왕수인이 예스라고 대답할 질문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뜻이 가 있는 사물은 마음밖에 존재하는 것인가? 어렵지. 어려워. 얘들아, 어려울 땐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야. 어려울 땐 어디로? 기본으로 돌아가. 우리 기본 개념 생각해봐. 왕수인이 생각할 때 사물은 어디에 존재해?
너무 중요한 거 우리 공부했잖아. 심, 왜, 무리, 심, 왜, 무, 물. 즉, 마음밖에는 사물이 존재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앞에 블라블라 어려운 말이 붙어 있다 할지라도, 아, 사물은 마음밖에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요. 사물은 마음밖에 존재할 수 없어. 심외 무물, 심의 무리의 기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면 1번은 아니오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수양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을 얻어야 하는가? 얘들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 뭐야? 십이지심. 그 십이지심이 양지였잖아. 양지는 블라블라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였죠. 효도의 이치를 부모에게서 구할 때 참된 이치를 밝힐 수 있는가? 왕씨는요, 효도의 이치라고 하는 것도 나와 내 마음과 똑 떨어진 부모님에게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 효도 위치도 어디까지나 부모님에게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양지를 실현하는 거야. 다그 모든 이치가 모든 이치는 내 마음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부모에게서 구하는 것이 아니었네요. 경물 공부를 통해서 사욕을 이기고 이치를 실현해야 하는가? 얘들아 어때? 왕수인 경물 공부 강조하죠? 내 마음의 뜻을 바로잡는 것. 그걸 통해서 악한 욕구를 이기고 이치를 실현하는 아 존천이 거인욕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겠네요. 어리석은 사람이 성인이 되려면 남보다 더 노력해서 양지를 얻어야 하는가? 에이, 볼 것도 없이 틀렸다. 양지는 블라블라에서 얻어야 하는 후천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6번의 답은 그렇죠. 4번이 되겠네요. 자, 갑입니다. 책임지심은 인내의 단이다. 사단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마치 자기 자신을 해치는 사람과 같다. 만일 진실로 사단을 확충하면 충분히 천하를 보존할 수 있지만 확충하지 못하면 부모도 섬길 수 없을 것이다. 누구야? 그렇죠. 성선설을 이야기한 맹자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자, 을입니다. 책임지심이 인내의 실마리라고 하는 주장은 성과 정과 마음에 대해 아주 잘 말한 것이다. 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다. 그런데 마음이 발동하여 정이 되면 혹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성은 본체야. 그리고 정은 그것이 드러난, 발동한, 작용한 감정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은 바로 마음이 지닌 이이고, 그 마음은 바로 이가 모이는 곳이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어때? 우리가 공부했었던 성리학에 대한 내용들과 연결되어 있죠? 자, 우리 마음, 그 마음의 상태를 성과 정으로 이야기하면서 성은 어때? 그렇지. 천리로서의 본성, 인의 예지의 사덕으로서 본체였고요. 그것이 드러난 작용, 그것이 발한, 그것이 발한, 성발 위정, 그 성이 발한 작용을 감정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을은 주희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병입니다. 측은지심을 확충하면 인은 이루 다쓸수 없을 만큼 크게 돼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궁미의 공부이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 자연히 측은해야 할줄 안다. 이것이 바로 양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밖에 있는 사물에서부터 구할 필요가 없다. 궁미라고 하는 건 외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양지, 그내 마음의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렇죠. 병은요. 좋아요. 왕신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라고 묻고 있는데 3자 비판은 친구들이 까딱하다가는 실수하기 좋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정리해서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느느 이야기하지만 서로 비판하는 구도가 있을 땐 과로를 쳐주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팁이에요. 자, A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단은 본성에서 발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자,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 주희가 보기에, 감정이죠. 자, 사단은 감정이야? 그런데 그 감정은 성발위정. 자, 본성이 발하면, 아, 감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때요? 주희는 간과하지 않았죠. 따라서, 1번은 답이 될수 없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화살표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양지는 인욕에 의해서 가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양지라고 하는 것은 인욕, 즉 악한 욕구에 의해서 가려질 수 있어. 우리가 양지라고 하는 사랑의 짝대기를 쏠때 인욕, 사욕이라고 하는 가림막이 그것을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왕수인의 주장이잖아. 따라서 왕수인이 이런 사실을 간과한다라고 비판받을 수는 없겠네요. 3번입니다. 이치와
일은 마음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그렇죠. 자, 왕수인은요, 이치와 일이라고 하는 건 마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렇죠. 심의무리, 심의무무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주희는요, 외부 사물에도 이치가 존재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왕수인이 주희에게 이런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보겠습니다.

갑오병이 입장에서 볼때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 골라보겠습니다. 자신의 본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맹자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기억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본성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마음과 본성은 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하고 확충해야 한다라고 볼 거예요. 자, 이은입니다. 주인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본성에 부여된 천리가 곧 기질의 성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얘들아, 주희는요, 우리 본성에게 부여된 천리, 그 이, 본성 중에서 이의 측면만을 가리켜서 그것을 찐 본성, 본연의 성, 뭐라고 불렀어? 그렇죠. 기질의 성이 아니라 본연지성, 즉, 본연의 성임을 깨달아야 합니다라고 부를 거예요. 기질의 성은 어때? 그 이가, 그 본연의 성이 기질이라고 하는 그릇. 기질이라고 하는 재료 속에 담긴 거였기 때문에, 아, 본성에 부여된 천리는 기질지성이 아니라 바로 본연지성이었습니다. 본성이란 마음의 본체이며 본성과 하늘이 다르지 않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렇죠. 왕신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본성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본체, 마음의 본모습이고, 그것은 바로, 그렇죠. 하늘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 마음의 본모습, 본체인 본성으로서의 천리가 양지였기 때문이에요. 희노애락이 본성에서 드러난 것임을 살펴야 합니다. 자, 릴 같은 선지도 만만치 않았지만 우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희노애락은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야? 그렇죠. 감정이잖아. 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에서 드러난 것이다. 감정은 얘들아, 표현된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요 정도의 진술은요, 주위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렇죠. 왕수인도 원론적인 입장에서 반대하지 않겠죠? 자, 본성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깊은 본체. 거기서부터 드러나고 표현된 것이 감정이다. 요 정도의, 이 정도의 워딩은요, 을과 병 공통점으로 인정해 줄수 있겠네요.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기역, 디귿, 을리을이 되겠습니다. 역시 중국 유교 사상가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자, 마음이 물과 같다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고요할 때와 같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 아, 고요하고 잔잔한 본체가 성이라면 그것이 발하고 그것이 작용하고 그것이 드러난 것을 감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욕구는 물에 파도가 있는 것인데 파도가 일 때에는 좋은 것이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다. 올바른 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에서 흘러나온 것이라서 원래 좋지 않은 것이 없다. 성은 단지 이일 뿐이기 때문에 선하지 않음이 없다. 아, 성증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성이 발한 것이 정이다. 성발위정까지 말하고 있어요. 주희가 되겠네. 옳지 않은 거 고르겠습니다. 마음의 본체에는 사육이 없다. 그렇지. 자, 주의가 보기에 마음의 본체는 성이야. 그 성은 그렇죠. 천리로서의 본성 인의예제 사덕이기 때문에 그것은 순선무악한 것이었습니다. 사덕은 성이며 천명이다. 그렇죠. 성리학에 따르면 인의예제 사덕이 바로 본성이고요. 그것은 하늘이 부여한 천리이자 천명이었습니다. 성은 마음의 이이며 정은 성의 작용이다. 천천히 보자. 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어때? 그렇죠. 마음의 찐, 그 이의 측면을 가리켜서 우리가 본연지성,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자, 그 성이 바로 이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주인은 성증리라고까지 표현했죠? 자, 성이라고 하는 건 마음 안에 부여된 하늘의 이치이고, 그 성이 성발위정, 즉, 성이 발한 것, 즉, 작용한 것이 정이기 때문에 3번도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성은 발동한 정을 통해 드러나는 마음을 통괄한다. 얘들아, 천천히 보자. 성은 발동한 정을 통해 드러나는 마음을 통괄한다. 복잡해 보이고 왠지 그럴듯해 보이지만 핵심은 무엇이 무엇을 통괄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성이 마음을 통괄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틀렸지. 왜? 성이 마음을 통괄하는 게 아니야. 뭐가 뭐를 통괄해? 마음이 성과 정을 통괄하는 거잖아. 아, 심통성정을 떠올려 본다면 4번은 말장난이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발동하기 이전에 마음의 본체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 발동하기 이전에 마음의 본체. 이게 뭔데? 아직 작용하지 않은 그 본체로서의 마음의 본 모습. 이게 성이잖아. 이 본성은 어때? 천리로서 순선무악한 인의예제 사덕이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진술이 되겠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중국유교 사상과 갑과를 입장을 이렇게 우리 순서대로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갑부터 한번 볼게요. 암과 행암은 서로를 의지한대. 그러면서 눈과 발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야? 그렇죠. 주희, 성리학 주희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자, 을입니다. 암과 행암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없다. 암과 행암을 아울러 가는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암과 행암은 처음부터 하나다라고 하는, 그렇죠. 지행, 합의를 주장.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공부의 시작은 행함이고, 그렇죠. 행함은 공부의 완성이다. 라고 왕수인은 이야기하죠. 주희와 왕수인의 입장 한번 순서대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요, 주희가 내 왕수인이 아니오. B는요, 주희가 내 C는요, 그렇죠. 왕수인이 내 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참된 앎을 자기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는가? 참된함이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뭐까지 줬어, 한자로. 그렇죠. 양지라고까지 줬잖아. 양지를 자기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는가? 네. 왕수인에 따르면 그 양지는 천리로서의 본성이며 인간의 마음 안에 이미 다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양지는 밖에서부터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지. A에 들어갈 수 없겠네요. 행하였다는 것은 그 행함에 이미 앎이 존재하는 것인가? 행함 안에 이미 앎이 존재하는가? 즉, 앎과 행함은 일치하는가? 역시 왕수인이 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기 때문에 A에 들어갈 수 없겠죠. 앎과 행함에는 순서와 중요성의 구분이 없는가? 아니죠. 주희는요. 앎과 행함에 순서도 있었어. 아는 것이 먼저, 행하는 것이 나중. 중요성의 구분도 있었어. 아는 것은 가볍고 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분명히 구분이 있었기 때문에 3번도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이치를 탐구하는 이유는 완전한 앎이 없기 때문인가? 얘들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자. 왕수인 같은 경우는요, 양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양지라고 하는 것이 어때? 완전한 앎이다라고 생각하잖아. 자, 따라서 이치를 탐구하는 이유가 완전한 앎이 없기 때문인가? 아니오라고 대답하겠죠? 왕수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앎인 양지를 천리로서의 본성으로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4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참된 앎에 이르기 위해서는 마음에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아야 하는가? 얘들아,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는다. 이것을 왕수인은 뭐라고 해석했어? 격물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5번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내용이 되겠네요. 10번의 답은요, 그렇죠. 5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 만만치 않았죠?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 주시고요. 여러분의 고백 후기에 남겨주세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홍지리의 이진욱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5회 실전 모의고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4회 실전 모의고사가 조금 어려웠는데요. 이번 5회는 그래도 4회보단 조금 수월하게 풀이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아주 어려웠던 문제보다는 8번 문제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16번 조금 고민해봐야 될 내용들이 있었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특히나 지난 4회와 비교해서는 굉장히 수월한 문항들이 수록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20문항, 우리 또 어떻게 출제되었고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죠. 자, 먼저 1번입니다. 지도의 가부터 마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지도 볼까요? A는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북위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가장 북쪽에, 여기는 운성군입니다. 운성군. 다음, 나는 극서지점이죠. 극서. 참고로 라는 극동, 독도고요. 마는 극남인 마라도입니다. 자, 하나씩 적어볼게요. 나는 비단섬, 극서지점이죠. 다음, 라는 독도, 여기다 적어볼게요. 독도, 극동지점. 다음, 마는 마라도입니다. 그리고 다가 종종 출제가 되는 곳인데요. 한반도 전체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곳은 아까 얘기했듯이 비단섬입니다.

그리고 남한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곳이 다예요. 바로 백령도입니다. 백령도가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백령도는 일단 남한에서 가장 북쪽에 있으면서도 가장 서쪽에 있는 최북서단의 섬이고요. 그리고 화산섬이 아니다. 얘는 주로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후파트에서는 황사 발생 횟수가 많다. 요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가해는 온성군에는 압록강에 발원지가 있다. 아니죠. 압록강과 두만강은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서쪽으로는 압록강이, 동쪽으로는 두만강이 흘러갑니다. 따라서 압록강의 발원지는 여기 있죠. 가는 아닙니다. 다음, 2번. 다에는 칼데라 분지가 형성되어 있대요. 다? 칼데라 분지 아니죠. 우리가 공부하는 유일한 칼데라 분지는 울릉도에 있습니다. 나리 분지가 우리가 공부하는 유일한 칼데라 분지. 그래서 2번도 옳지 않고요. 다음 3번. 나는 마보다 연평균 기온이 어때요? 볼까요? 나는 마보다 연평균 기온이 낮겠죠. 상대적으로 더 고위도에 위치하니까. 그래서 3번도 옳지 않고요. 4번. 다는 라보다 일몰 시각이 이르대요. 자, 일몰 시각은 동쪽에 위치할수록 빨라집니다. 따라서 독도가 백령도보다 일몰 시각이 이르고요. 독도는 우리나라 모든 지점 중에 일몰 시각, 일출 시각, 남중 시각이 모두 가장 이른 곳이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라와 마는 영해 설정에 통상기선 적용한다. 그래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 그리고 마라도도 제주도에 포함이 되니까 다 통상기선 사용하는 곳입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다음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자, 갑부터 다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단, 갑부터 다는 대동년지도, 조선방역지도,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가. 22첩의 목판본으로 구성하여 이어붙이면 한반도 전체 지도가 됩니다. 산지는 산줄기로, 하천은 단선과 쌍선으로, 도로에는 십리마다 방점을 찍어서 거리를 표현하였습니다. 어떤 지도인가요? 예, 대동여지도죠. 대동여지도. 다음 나. 나는 가로 61cm, 세로 132cm의 지도로 우리나라에 제작된 지도이다. 북쪽으로 만주 지역과 남쪽으로는 제주도와 대마도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산과 강의 경계와 군현의 경계 등이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거 무슨 지도지? 자, 그런데 남아있는 지도가 조선방역지도 아니면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입니다.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는 세계지도죠? 근데 얘는 우리나라의 지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가 될수 없어. 그러면은 조선방역지도가 되겠죠. 우선 당역까지 적어볼게요. 다음, 답니다. 중국에서 제작된 성교 광피도 등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도를 추가하여 새로 편집한 지도입니다. 지도 가운데 중국이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 사상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또한 비교적 크고 정확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왜? 우리나라니까 주체적인 국토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인도,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와 유럽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입니다. 자, 그럼 선지 볼게요. 1번 가해의 기역 쌍선은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죠. 단선이 배가 다닐 수 없는 하천, 쌍선이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1번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다음 2번. 다해, 니은, 인도,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는 당시 조선 상인들의 일상적인 상권의 지리적 범위에 해당한다. 자, 이 당시에 조선 상인들이 인도,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까지 물건 판매라로 이동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성교 광피도. 우리나라 일본 지도를 추가해서 만든 지도죠. 성교 광피도에 그려져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뿐입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지도에 표현되어 있다고 실제 우리나라 상인들이 여기까지 가서 상업활동을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인도,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까지 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겠죠. 다음 3번 볼게요. 3번. 대동여지도는 조선 방역지도보다 북부지방 표현의 정확도가 높대요. 자, 조선 방역지도는 조선 전기에 제작된 지도이고요. 대동여지도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지도입니다.
북부지방은 아무래도

높고 해발고도가 높고 험준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돌아다니기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는 아무래도 험준했던 북부지방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로 오면서 훨씬 더 다니기 쉬워지면서 옛날보다는 더 편하게 다닐 수가 있게 되었겠죠. 그리고 또 아는 것들도 많아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북부지방의 정확도가 후기에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다음 4번. 대동여지도는 혼일강 역대 국도지도보다 제작 시기가 이르다. 자, 대동여지도는 후기 조선 방역지도 전기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도 조선 전기에 제작된 지도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아요. 다음 나와 다에는 실학사상이 반영되어 있지 않죠? 얘는 전기에 제작된 지도들이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3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사진이다. A부터 D 함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A부터 D는 각각 고생대 석회암, 시원생대 변성암, 신생대 현무암, 중생대 화강암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먼저 산정부의 거대한 암봉을 구성하는 A. 자, 암석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산지네요. 돌산이 되겠죠. 그리고 돌산에서 암봉을 구성하는 요 A 암석은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그리고 화강암은 여기다 적어볼게요. 중생대에 만들어진 암석. 다음 화암동굴인데요. 아래에 다양한 동굴 생성물들이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굴에 천정을 이루는 암석, 이런 다양한 동굴 생성물이 만들어진 동굴은 석회동굴이고요. 당연히 석회동굴의 기발암은 석회암이겠죠? 그럼 동굴에 천정을 이루는 비는 석회암입니다. 그리고 석회암은 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 다음, 쌍용굴입니다. 근데 이 쌍용굴은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에 있는 동굴은 용암동굴입니다. 그러면 용암동굴의 벽을 이루는 C 암석은 현무암이 되겠죠. 그래서 C는 현무암, 그리고 현무암은 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 다음 덕유산입니다. 덕유산 지오그래피 덕후 지오덕 지리산 오대산 덕유산은 흑산입니다. 그래서 덕유산은 흑산이고, 흑산이니까 두터운 토양층을 만들겠죠? 이런 두터운 토양층이 형성되어 있는 흑산의 기발암은 변성암입니다. 그래서 D는 변성암. 변성암은 C 원생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화강암은 용암 분출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아닙니다. 얘는 관이암입니다. 관이암입니다. 그래서 분출되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굳어져서 만들어졌죠. 다음 2번. 석회암은 중생대 마그마의 관입으로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되었다. 이게 화강암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C는 현무암은 시멘트 공업의 주요 원료로 사용된다. 시멘트 공업의 주요 원료는 석회암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다음 석회암은 변성암보다 한반도에서 분포 면적이 넓다. 아니죠. 한반도에서 분포 면적이 가장 넓은 암석은 변성암입니다. 우리나라는 할머니, 할아버지, 되게 오래된 땅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시원생대 만들어진 변성암이 많죠. 다음 A. 화강암은 침식분지의 바닥면, 변성암은 침식분지 주변 산지의 주요 기반암을 이루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침식과 풍화에 약한 화강암이 많이 침식되면서 분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4번으로 갈게요. 그림은 지도에 표시된 내야천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야천은 금강, 낙동강, 섬진강, 한강 중에 하나이고요. 뭐다 알겠지만 이 친구가 한강이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가 금강, 그리고 섬진강, 그리고 낙동강입니다. 볼게요. 자,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나요? 자, 내야천 중에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는 하천은 금강, 낙동강입니다. 금명, 낙에 하구뚝 건설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예로 금강과 낙동강이 이동하고요. 그리고 아니오로 한강과 섬진강이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부터 볼게요. 황해로 유입하나요? 자, 두 하천 중에 황해로 유입하는 하천은 한강밖에 없죠. 섬진강은 남해로 유입합니다. 그러면 예로 한강이 가야 되고. 아니오로 섬진강이 가야 되겠죠. 다음 삼각주가 넓게 형성되어 있나요? 삼각주가 넓게 형성되어 있는 대표적인

후유나천은 낙동강과 저기 위쪽에 압록강이고요. 그리고 금강하구에는 삼각주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오로 금강이 내려가고 예로 낙동강이 가야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선지 보겠습니다. 금강은 남해로 유입한 하천이다. 아니죠. 금강은 황해로 유입한 하천입니다. 틀렸고요. 다음 라. 섬진강의 일부는 영남권과 호남권의 경계가 된다. 예. 영남권과 호남권의 경계가 소백산맥과 섬진강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죠. 다음. 금강은 한강보다 유역 면적이 넓다. 아닙니다. 한강은 남한에서 유역 면적이 가장 넓은 하천. 한강의 유역 면적은 대략 요 정도 되겠죠? 금강의 유역 면적은 대략 요 정도 될 거니까요. 그래서 유역 면적은 한강이 넓습니다. 다음. 낙동강과 한강은 모두 태백산맥에서 발원한다. 자, 낙동강의 발원지 어디였죠? 예, 태백의 검룡소입니다. 검룡소. 아니요, 죄송합니다. 낙동강의 발원지는 황지 연못이죠. 황지 연못. 얘는 태백입니다. 다음, 금강 발원지 어딘가요? 금강 발원지는 뜸봉샘입니다. 뜸봉샘. 뜸봉샘은 전북의 장수에 있죠. 장수. 다음 한강. 한강의 발원지는 검룡소입니다. 검룡소는 역시 강원의 태백에 있습니다. 섬진강. 섬진강은 용소라는 곳이고요. 용소. 얘는 전남의 담양에 있습니다. 어쨌든, 가와 다. 낙동강과 한강은 둘다 태백에서 발원하죠? 그리고 태백은 태백산맥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맞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맞으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다음.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5번. 자, 지도에 A부터 E 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지도부터 볼까요? 자, A는 섬입니다. 네, 황해에 있는 섬이에요. 다음 B는 암석해안이죠. 암석해안. 다음 C는 갯벌입니다. 갯벌. 다음 D는 사빈이네요. 사빈. 다음 E는 여기 퇴적물이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섬이고, 원래 섬이었는데 퇴적물이 쌓여서 육지와 연결되었구나. 얘는 육계도가 되겠죠. 육계도. 볼게요. A섬은 최종빙기의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자, 황해는 최종빙기에 다 육지로 변해버립니다. 왜? 수심이 얕아서 해수면이 하강했을 때다 육지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황해에 있는 섬들은 최종빙기 때다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번은 맞는데요. 2번, 암석해안은 곶보다 만해 잘 형성된다. 아니죠. 암석해안은 파랑의 침식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는 주로 고재 형성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에요. 다음 3번. 사비는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지고요. 이는 육계도는 사주에 의해, 요게 사주가 되죠. 육지와 연결된 육계도이다. 맞습니다. 다음. 갯벌은 사빈보다 퇴적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작죠. 갯벌은 주로 점토로, 사비는 주로 모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6번. 그래프는 두 지역의 월평균 기온 차이와 강수량 차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 B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그런데 A와 B는 각각 강릉과 인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두 지역의 특징이 무엇이냐? 먼저 강릉은요. 강릉은 동해안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그리고 비슷한 이도의 동해안 지역은 서해안과 내륙에 비해서 최안월 평균 기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볼게요. 최안월 평균 기온이 높다. 또한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북동풍이 태백산맥으로 불어오면서 이 북동풍이 태백산맥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형성 강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강릉은 겨울강수 집중률, 줄여서 겨강집이 높은 곳입니다. 겨강집이 높다.
반면 인천은요? 인천은 강릉과 비슷한데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서해안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위도의 동해안인 강릉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낮아요. 그리고 넓게 본다면 인천까지도 한강 유역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한강 유역은 여름에 특히나 강수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강집이 높은 곳입니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은 곳. 자, 그러면 그래프 볼게요. 그래프는 A 지역의 기후값에서 B 지역의 기후값을 빼준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다 적어볼까요? A 지역에서 B 지역의 기후값을 빼준 거예요. 자, 그럼 요 값이 만약 0보다 크다면 A와 B 중에 누가 더큰 거죠? A가 큰 거죠. 반면 이 값이 0보다 작다면 A와 B 중에 B가 더큰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기온을 보죠. 기온. 자, 요 시기에 플러스 값을 갖습니다. 그 얘기는 A가 B보다 요 시기의 기온이 높단 얘기고, 요 시기는 겨울철입니다. 겨울철. 정리해보면, 겨울철에 A에서 B 값을 뺀게 플러스 값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A가 B보다 크단 얘기고, 강릉과 인천 중에 강릉이 겨울철의 기온이 높으니까 A가 강릉, B가 인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적어볼게요. 강릉이 A, 인천이 B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 강릉은 인천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아니죠. 비슷한 위도에서는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연교차가 작으니까 기억은 옳지 않은데요. 다음, 강릉은 인천보다 겨울강수 집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다음, 인천은 강릉보다 연강 수량이 많다. 자, 이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어디가 더 연강 수량이 많지? 영동지방도 연강 수량 꽤 많고, 그리고 한강 유역도 소진 아닌데, 그때는 요걸 살펴보면 됩니다. 요거. 자, A에서 B 값을 뺀 것이 5월과 7월 빼고는 다 플러스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A가 B보다 그 값이 큰 거. 정리해보면, 5월과 7월 빼고는 A가 강릉이 인천보다 월강 수량이 많으니까 결국 연강 수량은 강릉이 많겠죠. 정리해보면 인천은 강릉보다 연강 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데요. 리을, 인천은 강릉보다 연간 황사 발생일 수가 많죠. 왜냐하면 황사 발원지와 가까운 서쪽 지역이 동쪽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황사 발생일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리을 맞습니다. 리을 맞아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4번. 좋습니다. 다음 7번으로 가볼까요? 그래프 A부터 D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A부터 D는 자, 오른쪽에 나와 있죠? 대구, 홍천, 대관령, 그리고 울릉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볼게요. 그래프는 겨울강수량이 1mm가 넘어가는 날의 수, 그리고 8월 최고 기온 30도 이상인 날의 수, 1월 1일 최고 기온 0도 이하인 날의 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겨울강수량부터 볼까요? 겨울강수량 제일 많은데 어디죠? 네,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그래서 겨울강수량 제일 많은 데가 울릉도니까 울릉도가 C가 됩니다. C는 울릉도예요. 울릉도. 다음. 8월 1일 최고 기온 30도 이상의 날 수. 그 얘기는 8월 달에 엄청 더운 곳이란 얘기입니다. 네 지역 중에 어디가 더울까요? 예, 대구가 엄청 덥겠죠. 대구, 대프리카, 대집트 엄청난 더위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따라서 8월에 1일 최고 기온이 30도 넘어간 날의 수는 대구가 가장 많을 거예요. 그래서 대구가 A입니다. 반면 1월에 1일 최고 기온 0도 이하일 수. 엄청 추운 곳이란 얘기죠. 가장 많은 곳이 D입니다. 1월달이 30일 정도 되는데, 오, 뭐야. 0도 이하 날의 수가 20일이 넘어갑니다. 이야, 여기 엄청 추운 곳이구나. 어디예요? 대관령이 되겠죠. 대관령. 남아있는 홍천이
비가 됩니다.

그러면은 홍천이 B, 대구가 A, 대관령이 D니까요. 정답은 2번 골라주면 되겠죠. 이렇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8번 볼게요. 8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 가시면 돼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가부터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지도부터 볼게요. 지도에 요 친구. 요 친구는 태안에서 서 당 다니던 아이가 당진이네요. 천자문에 오다, 다시요. 아이가 천자문에 오다 세대 맞았다. 세종입니다. 그래서 당진, 그리고 세종입니다. 당진과 세종. 다음. 요 친구는 대구 위에, 원래는 대구 위에 군위 위에 여기였죠. 근데 군위와 대구가 통합되었으니까 대구 위에, 그리고 안동 밑에 있습니다. 어딘가요? 안동 밑에. 마늘로 유명한데. 의성입니다. 의성. 의성. 의성. 다음, 여기는 예, 부산이죠. 자, 그럼 볼게요. 나는 가, 다보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대요. 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특히나 높은 곳은 어디였죠? 세종입니다. 세종. 그렇죠. 그러면 세종은 가와 다가 될순 없죠. 왜냐면 세종이 가나 다라면 나라는 곳이 세종보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는 건데, 네 지역 중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세종이 가장 높거든요. 그 얘기는 세종은 가 아니면 나라는 얘기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가와 다가 될수 없으니까 나 아니면 라란 얘기죠. 나 아니면 라. 자, 두 번째 볼게요. 라는 나다보다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대요. 어? 자, 세종은 나 아니면 라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 세종이 라라면 세종은 어떤 두 지역보다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대요. 그런데 네 지역 중에 의성과 당진은 확실히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세종보다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가 세종이었을 때 어떤 두 지역보다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을 수가 없어. 그 얘기는 세종은 라도 될수 없단 얘기입니다. 그럼 세종이 될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는 거죠. 지워볼게요. 그렇다면 세종은 나가 됩니다. 됐죠? 다음 마지막 볼게요. 다라는 가 나보다 청장년층 성비가 높대요. 자, 청장년층 성비가 높은 지역 몇번 정리해드렸었습니다. 특히나 청장년층 성비가 높은 지역은 중화공업발달 지역. 아무래도 남성들이 중화공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군부대가 많은 휴전선 인근 지역. 촌락이 있었죠. 촌락은 최근에 청장년층의 유출이 두드러지는데, 특히나 청장년층 중에서 여성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빠져나가니까 남성들이 남겨지겠죠? 그래서 결혼 적령기에 극심한 남초현상 나타납니다. 남자가 너무 많아. 반면, 촌락은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데, 노년층에서는 여초현상이 나타납니다.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촌락 전 연령대에서는 여초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여초인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으니까. 그런데 청장년층에서는 남초현상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촌락에서 국제결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볼까요? 중화공업 발달한 지역 어디죠? 네 지역 중에? 중화공업 발달 지역은 당진입니다. 오, 당진! 중화공업 발달해서 청장년층 성비가 높은 지역이야. 다음, 휴전선 인근 지역은 없고, 촌락은 의성이 되겠죠. 의성. 의성은 촌락이어서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높아. 자, 그렇단 얘기는 다와 라가 당진 아니면 의성이란 얘기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 가와 나는 세종 아니면 부산인데 세종이 나예요. 그러면 부산은 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산이 가가 됩니다. 부산 가. 가와나.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 볼까요? 우리는 당진과 의성을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당진과 이성. 자, 그러면 라는 나다보다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대요. 자, 나는 세종이고 결국 당진과 의성 중에 노년층 인구 비율이 더 높은 곳을 찾아주시면 되죠. 자, 당진과 의성 중에 상대적으로 노년층 인구 비율 더 높은 데는 의성입니다. 의성. 의성은 우리나라 전체 시군 중에서도 노년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고, 어쨌든 당진은 아직까지 촌락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제철공업 발달하면서 상대적으로 청장년층이 의성보단 조금 많겠죠. 그래서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의성이 라가 되고요. 남아있는 다가 당진이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세종은 부산과 당진보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맞죠? 볼게요. 1번. 부산은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대요. 자, 부산은 대도시입니다. 대도시는 서비스업이 발달해요. 서비스업이 발달해서 부산 같은 대도시는 성비가 100이 안 되는, 100이 안 되는 여초 지역입니다. 서울과 부산 모두 서비스업이 발달했다 보니까. 그래서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다는 얘기는 곧 성비가 100이 안 된다는 말이죠. 부산의 성비가 100이 안 되는 여초 지역입니다. 따라서 맞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부산은 세종보다 총부양비가 낮대요. 자, 총부양비가 낮다는 얘기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단 얘기입니다. 하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령화가 진행된 곳이라고 얘기했었죠. 따라서 총부양비는 부산이 높습니다. 다음 3번. 세종은 당진보다 중위연령이 당연히 낮겠죠. 다음 4번. 당진은 의성보다 노령화 지수가 낮습니다. 노령화 지수는 의성이 내 지역 중에 가장 높겠죠. 노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으니까. 다음. 의성은 세종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낮습니다. 의성은 노년층 인구 비율이 워낙에 높고요. 청장년층들이 많이 유출되면서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곳이에요. 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뒤로 가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구의 행정동별 유소년층 인구 비율과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지도부터 볼까요? 이 친구는 노원구입니다. 노원구. 적어볼게요. 노원구. 이 친구는 종로구죠. 종로구. 그리고 노원구는 대표적인 외곽 지역. 그리고 종로구는 대표적인 도심입니다. 자, 그래프 볼게요. 유소년층 인구 비율과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나구는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가장 낮은 곳도 40%가 넘어가요. 반면 가구는 물론 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들도 있지만 아파트 비율이 굉장히 낮은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심인 종로구와 외곽 지역인 노원구 중에서 어디가 더 아파트 비율 높을까? 외곽 지역인 노원구가 훨씬 더 높겠죠. 특히나 이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확장되면서 넘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곳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인구 비율이 높은, 다시요, 아파트 비율이 높은 나가 노원구가 되고요. 남아있는 가가 종로구가 됩니다. 그리고 노원구는 아무래도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구도 많겠죠. 아이를 낳아기에는 청장년층들이 여기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니까요. 반면 종로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오래된 노년층, 또 연세 많으신 중장년층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선제 볼게요. 1번. 종로구는 주간 인구보다 상주 인구가 적습니다. 도심이니까요.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가니까 틀렸고요. 다음. 2번. 나는 노원구는 출근 시간대. 자, 주의하셔야 돼요. 출근 시간대입니다. 이게 출근이냐 퇴근이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달라지니까 유출보다 유입 인구가 많대요. 아니죠. 외곽 지역은

주거 기능이 발달한 반면 업무 기능은 미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고 출근 시간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갑니다. 옳지 않으네요. 다음 3번. 종로구는 노원구보다 상업 지역의 평균 지가가 높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4번. 종로구는 노원구보다 차량의 평균 운행 속도가 느립니다. 왜냐면 도심과 부도심 지역에 낮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교통 혼잡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4번도 옳지 않네요. 5번. 노원구는 종로구보다 초등학교당 학급 수가 많죠. 왜냐면 거주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번. 전형적인 도시 재개발 관련 문항이고요. 자, 볼게요. 자, 가. 모모 문화마을은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산비탈에 무허가 주택을 지으며 형성된 주거지로 오랜 기간 노후주택 밀집과 인구 유출로 쇠퇴가 진행되었다. 이에 모모구청은 지역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 재생 사업을 추진하여 주택 외벽에 벽화를 조성하고 골목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방문객이 증가하고 지역 공동체 활동도 활성화되었다. 어떤 건가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필요한 것들만 바꾸는 거죠. 마을을 재생하는 겁니다. 이는 수복 재개발의 사례이고요. 다음, 납니다. 서울특별시 모모동은 1960에서 70년대 형성된 저층 주거지로 노후한 단독주택과 골목 상권이 밀집한 지역이었다. 이곳은 2000년대 들어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기존에 있었던 단독주택과 골목길을 다 없애버리고 고층 아파트 단지와 정비된 도로망이 조성된 거죠. 따라서 나는 철거 재개발입니다. 그럼 볼게요. 1번. 수복 재개발은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낮아요? 아닙니다.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높죠. 원래 있던 것들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다음 2번. 수복은 철거보다 투입 자본의 규모가 작습니다. 철거 재개발이 더 크죠. 다 철거하고 새롭게 지어야 되는 거니까. 다음. 철거는 수복보다, 다시 3번 볼게요. 수복은 철거보다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낮죠. 고층 건물이 들어선 철거 재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이 집약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다음 4번. 철거는 수복보다 원 거주민의 재정 착률이 낮죠. 이렇게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다음에 어느 정도의 분담금을 부담해야지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요 노후화된 단독주택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런 분담금 납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떠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가와 나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될 수가 있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1번으로 가볼게요. 11번. 그래프는 지도 표시된 세 지역의 1차 에너지원별 공급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부터 D는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에 하나이고요. 지도부터 볼까요? 자, 지도에 제주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 친구는 울산이죠. 그리고 여기는 전남입니다. 그래서 전남, 그리고 여기다 적어볼게요. 전남, 그리고 울산입니다. 그래프 보죠. 일단 뭐부터 찾으면 좋을까요? 항상 원자력이 나와 있으면 원자력부터 찾는다. 왜? 원자력은 울산과 전남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가나다 중에 나와 다에만 있는 D가 원자력이 되겠죠? 일단 오른쪽에 적어볼게요. A, B, C, D에 D가 원자력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원자력이 없는 가가 제주가 되겠죠. 제주.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제주. 제주는 가입니다. 가. 다음, 제주는 B와 C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나 B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B는 나와 다에서도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나 다는 B의 소비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얘는

0: 석유가 되겠죠.
1: 석유. 그래서 B가 석유입니다. 그리고 석유 소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다가 울산이 되고요. 울산. 다. 남아있는 전남이 나가 되겠네요. 그리고 전남에서는 꽤 쓰이지만 제주와 울산에선 거의 쓰이지 않는 석탄이 되겠죠. 그리고 C는 전남과 울산, 제주에서 꽤나 쓰이고 있고 울산은 석유와 천연가스 소비 비율이 높기 때문에 A가 석탄, 그리고 C가 천연가스가 됩니다. 됐죠? 좋습니다. 1번. 제주는 다시 적어볼게요. 제주는 전남보다 신재생 및 기타 에너지 공급량이 많대요. 자, 주의하셔야 돼요. 신재생 및 기타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전체 에너지의 공급량이 전남이 훨씬 더 많죠. 왜? 충남 다음에 전남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에너지 공급량이 많은 곳이에요. 절대적인 에너지 공급량이 많다 보니 신재생 및 기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제주가 전남보다 높지만 절대적인 공급량은 전남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전남 하면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가 있죠. 바로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을 엄청나게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이 제주보다 신재생 및 기타 에너지 공급량이 많아요.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2번. 전남은 울산보다 지역 내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낮죠?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모든 시도 중에 울산이 제일 높으니까요. 다음, 옳지 않고. 다음 3번. 울산은 제주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습니다. 제주는 면적도 좁고 인구도 적어서 모든 시도 중에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적은 곳입니다. 정답은 3번. 좋습니다. 다음 4번. 석탄은 석유보다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죠. 석유가 1등이니까. 다음 5번. 천연가스는 원자력보다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가 78년에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부산의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반면 천연가스는 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서 이용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상용화된 시기는 원자력이 더 이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2번으로 갈게요. 12번. 최근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보겠습니다. 교통수단의 이용과 관련하여 가부터 라지역의 특징들을 발표해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도부터 볼게요. 지도부터. 자, 먼저 요 친구는 예, 포경울부죠. 포경울부. 그러니까 경주, 부산입니다. 경주, 부산. 다음 요 친구는 대구고요. 군이랑 통합되었습니다. 자, 대구의 동쪽에 있는 요 친구가 경산이고요. 경산. 요 친구는 칠곡이란 곳이에요. 그래서 대구에서도 교외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대구에서는 칠곡과 경산으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칠곡입니다. 정리해보면 대구와 칠곡이 되겠죠. 자, 빼서 적어볼게요. 칠곡. 요 친구는 대구입니다. 칠곡과 대구. 자, 그럼 볼게요. 가와 라 사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어렵지만 일단 대구와 칠곡 사이에 운행되는 버스 노선 있겠죠? 그 다음에 대구와 경주 사이에? 경주와 부산 사이에? 있을까? 일단 패스합시다. 패스. 다음 다와라에는 국제공항이 위치합니다. 오, 우리 요건 알고 있죠? 국제공항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대구와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다와 라는 대구 아니면 부산이 되는 거죠. 됐죠? 다음. 나다 라인은 경부선 고속철도역이 위치한데요. 자, 일단 확실한 건, 자, 나다라. 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다, 라. 자, 경부선 고속철도역, 일단 대구와 부산엔 확실히 있겠죠? 그리고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면, 다라가 대구 부산이거든. 그러면, 칠곡과 경주 중에 어디에 KTX 철도역이 있을까요? 경주에 있습니다. 이 KTX가 노선이 조금 애매한데, 대구에서 이렇게 경주 둘렀다가 이렇게 갑니다. 부산까지. 그래서 경주에도 있어. 자, 그러면, 다와라가 대구 아니면 부산이니까. 다, 라 제외하면 남아있는 나가 경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주가 나가 되고요. 다음, 나다라가 대구, 부산, 경주니까 남아있는 칠곡이 가가 되겠죠? 칠곡, 가.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가와 라 사이에, 칠곡과 라 사이에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대요. 그러면 아마도 칠곡과 대구 사이에 운행되고 있겠죠. 그러면 대구가 라. 그리고 부산이 남아있는 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보죠. 가에 칠곡의 지명 첫 글자는 해당도 명칭의 유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경주와 대구는 행정구역 경계가 맞닿아 있지 않네요. 다음, 부산과 대구에는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둘다 있죠? 정답은 3번. 다음, 칠곡은 경주보다 총발전량이 많다. 자, 일단 두 지역에 어떤 발전소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경주에는 확실히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량 경주가 더 많겠구나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경주는 부산보다 총 인구가 적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혁신도시의 분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문제가 출제됩니다.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정답은 3번. 자, 이제 13번으로 가볼게요. 보죠. 다음 자료에 가부터 다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역시나 지도부터 봐야겠네요. A는 어딘가요? A는 철원입니다. 다음 B는 평창이죠. 다음 C는 동서로 길쭉한 영월. 그래서 강원의 동서로 길쭉한 데가 홍천이랑 영월이 있습니다. 동서로 길쭉한 지역은 두 군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농부들의 말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가지역의 쌀은 오염원이 없는 비무장지대에서 흘러온 깨끗한 물과 현무암지대의 기름지 토양에서 재배된 찰지고 맛 좋은 고품질 쌀이에요. 자, 비무장지대, 일단 제시된 세 지역 중에 철원과만 관련이 있겠죠? 그런데 현무암지대에서 쌀이 재배된대요. 네, 철원의 용암대지에서 5대 쌀 재배합니다. 그래서 가는 철원 A가 됩니다. A. 다음 두 번째, 우리 나 지역에 해발고도 700m 이상의 고위평탄면에서 자란 고랭지 배추는 조직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서 단맛과 고소한 풍미가 일품이에요. 자, 고위평탄면 어디 있나요? 네, 특히 평창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평창. 다음, 우리 다 지역의 곤드레는 풍미와 영양가가 높아요. 석회암지대 운밭과 못밭에서 큰 일교차를 이겨내고 자라서 향과 맛이 아주 좋아요. 자, 강원 남부에 정선, 영월, 태백, 삼척, 요 일대가 석회암이 분포하는 지역이죠. 조선 누충군이 분포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석회암지대는 당연히 영월에 나타나겠죠. 그러면 다가 C니까요. 가나다는 A, B, C.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단, 가나다는 서울, 울산, 전북 중에 하나이고요. A부터 D는 농림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제조업 중에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보면, 농림업은 1차죠. 1차. 다음, 숙박 및 음식점업은 3차 서비스업인데 소비자 서비스가 됩니다. 다음, 전문광 및 기술 서비스업 3차인데 생산자 서비스가 되는 거고, 제조업은 2차 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차에서, 아니죠. 1, 2, 3차에서 3차를 다시 소비자와 생산자로 나눠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서울, 울산, 전북이 가나다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전국에서 차지하는 지역 내 총생산 비율이 세 지역 중에 가가 가장 높아요. 일단 지역 내 총생산 가장 많은 곳은 경기, 두 번째로 많은 데가 서울입니다. 그럼 당연히 세 지역 중에서는 서울이 제일 많겠지. 따라서 가는 서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서울이 될 것이고요. 서울. 그리고 서울은 상대적으로 ABCD 중에서 A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네요. 특히나 서울에 발달되어 있는 산업, 특히나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은 생산자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A가 생산자 서비스가 되겠죠. 생산자 서비스.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A가 생산자 서비스. 생산자. 반면 서울에서 가장 발달하지 않은 산업은 뭘까요? 당연히 1차 산업이겠죠. 서울은 특히나 1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꼴찌잖아요. 그러니까 D가 1차 산업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1차 산업 비율이 또 낮은 데가 하나 더 있네. 바로 나입니다. 나 또한 D, 1차 산업의 지역 내 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어딜까요? 네, 울산과 전북 중에 당연히 울산이 되겠죠. 따라서 나가 울산. 그럼 남아있는 다가 전북이 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 나와 다, 왼쪽에 지역 내 총생산 비율 가지고 울산과 전북을 구분하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서울만 찾고요. 나와 다는 오른쪽 그래프에서 구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울산에서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서울은 비율이 좀 낮네. 특히나 울산은 우리나라 대표하는 공업도시입니다. 따라서 지역 내 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겠죠. 따라서 B가 2차 산업. 남아있는 C가 소비자 서비스가 되겠죠. 이렇게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비자 서비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종사자와 사업체는 많지만 생산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장 비율이,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비율이 낮은 편이고, 울산에서도 낮은 편이고, 전북에서도 낮은 편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서울은 전북보다 농림업 생산액이 많대요. 자, 일단 서울은 농림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0.1%, 전북이 5.4%입니다. 물론 서울은 지역 내 총생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율이 낮더라도 생산액 자체는 전북보다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봤으니까. 자, 다시. 서울은 농림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지만 지역 내 총생산이 워낙에 많아. 그러니까 비율은 낮아도 절대적인 생산액은 많을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아. 왜 그러냐면 전북이 서울보다 1차 산업이 지역 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4배가 아니죠? 5.4배가 아니라 54배입니다. 54배. 그렇죠? 그렇다면 서울의 지역 내 총생산이 전북보다 54배 이상 많아야 서울이 비율은 낮지만 절대적인 생산액은 많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지역 내 총생산이 54배까지 많지는 않죠. 그래서 농림업 생산액은 전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거예요. 다음. 울산은 전북보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어휴,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많은 데가 울산이고요. 울산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15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과 화성의 1차, 다시요, A부터 D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A부터 D는 이것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표현이 너무 기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제철, 그리고 섬유, 그리고 자동차, 마지막은 전자가 되겠죠. 전자. 요네 가지의 제조업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도를 볼까요, 지도? 요 친구 어딘가요, 요 친구? 네. 태안에서 서당 다니던 아이가 아산입니다. 아산. 아산. 다음. 요 친구는 대구, 이제 서쪽에 있다고 표현해야 될것 같아요. 대구와 칠곡 넘어 구미죠, 구미. 구미. 그리고 요 친구는 광양입니다. 자, 그럼 뚜렷한 지역들이 나와 있네요. 화성, 자동차와 전자. 아산도 자동차와 전자. 구미, 전자. 광양, 제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화성은 두개 제조업에서 출하액이 1등입니다. C도 1등, D도 1등이야. 그런데 화성이 출하액 가장 많은 제조업은 전자죠, 전자. 그래서 전자가 A. 그럼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가 자동차가 되겠죠. 화성에는 다양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들이 있습니다. 전자 출하액 가장 많고, 그리고 기아 자동차 때문에 자동차 출하액도 많으니까, 화성에서 두 번째 출하액 많은 D가 자동차가 되고요. 자동차. 자, 그렇다면 화성이랑 공업 구조가 거의 비슷해. 자, 전자조립 1등, 자동차가 2등입니다. 물론 둘다 화성보다 전자도 적고 자동차도 적습니다만, 어쨌든 전자와 자동차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에요. 어디죠? 아산입니다. 그래서 아산이 가. 가. 됐죠? 자, 그리고 C가 전자인데, 화성, 아산, 그리고 다도 전자조립 출하액이 모든 제조업 중에 가장 많네요. 그러면 전자조립공업 발달한 구미가 되겠죠. 구미가 남아있는 나가 광양이 되고, 광양은 비출하액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광양은 제철 공업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제철이 B, 남아있는 섬유가 C가 됩니다. 잘못 적었죠? 자, 전자가 C가 되고요, C. 자, 설명은 다 잘했어요. 전자가 C가 되는 거고요. 자동차가 D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광양에서 제일 많은 B가 제철, 그리고 가장 적은 A가 섬유가 되는 거죠. A, B, C들 잘못 적었네요. 좋습니다. 볼게요. 1번. 아산은 수도권과 전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나는 호남권이고요. 다는 영남권입니다. 다음, 섬유는 제철보다 최종 제품의 무게가 무겁고 부피가 크다? 아니죠. 무게가 가볍고 부피가 작습니다. 다음, 다시요. 제철은 전자보다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조립형 공업이에요. 조립형 공업은 상대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종사자 수가 많아. 왜? 아직까지 사람들이 노동력을 투입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체당 종사자 수 전자가 많습니다. 다음, 자동차에서 생산된 제품은 제철의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아니죠. 제철에서 생산된 제품이 자동차의 주요 재료로 이용이 됩니다. 옳은 것은 1번입니다. 다음, 16번 가보겠습니다. 보죠.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총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지도부터 봐야겠네요. 자, 요 친구는 용인입니다. 다음, 요 친구부터 볼까요? 요 친구. 자, 여기 보령입니다. 보령 머드 축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아이고, 청서부 아저씨가 힘드시겠어요. 청서부요.

요. 다음 여기는 예, 충청권의 유일한 광역시 대전이 되고요. 다음 태안에서 서당 다니던 아이가 천자문 외우다. 천 아닙니다. 천안. 자, 그럼 그래프 볼까요? 자, 가나다라 나와 있는데요. 일단 라부터 보죠. 라는 꾸준히 인구가 감소한 지역입니다. 꾸준한 인구 감소는 촌락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촌락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여가 라가 됩니다. 다음 다 볼게요. 다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용인, 천안은 최근에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한 지역들입니다. 그러면은 다는 용인, 천안이 아니야. 남아있는 건 대전밖에 없죠. 대전과 같은 대도시들은 최근에 교회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전이 다가 되고요. 자, 용인과 천안 모두 최근에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지역인데 특히나 2000년대 이후로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한 곳은 용인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100만을 넘어서게 되었죠. 천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최근에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 그리고 택지 개발 이루어지면서 인구가 증가한 건 맞아요. 하지만 천안은 예전부터도 인구가 꽤나 많이 살았던 중심적인 도시였습니다. 천안 삼거리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가 용인입니다. 좋습니다. 보죠. 용인은 천안보다 요 기간에 서울로부터 유입된 인구가 많다. 물론 천안도 서울로부터 꽤나 왔겠지만 당연히 서울과의 접근성이 더 높은 용인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빠져왔을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2번. 천안은 대전보다 총인구가 적습니다. 다음 대전은 부여보다 노년부양비가 낮겠죠. 촌락인 부여가 노년부양비 더 높습니다. 다음 부여는 용인보다 인구 밀도가 낮죠? 자, 면적은 비슷하죠? 근데 용인이 인구가 훨씬 더 많으니까. 다음, 가부터 라중에 지역 내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은 대전이 가장 높다. 대전이 흔히들 노잼 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대전이 노잼 도시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는 서비스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예요. 다양한 산업이 고르게 발달한 곳이 아닙니다. 제조업도 많이 발달하지 못했어. 그리고 바다도 없고, 뭐 그런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반면, 천안은 최근에 전자공업 발달하고 있죠. 그래서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은 천안이 가장 높습니다.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갑시다. 17번 보겠습니다. 17번. 보죠.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외국인 주민수 및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A부터 C는 각각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도 볼까요? 자, 지도 나와 있는 요두 지역은 서울, 경기, 여기는 전남이죠. 그래서 여기다 적어볼게요. 서울, 경기, 전남이 가나다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일단 외국인 주민수. 외국인 주민수는 가가 가장 많고 타가 두 번째, 나가 세 지역 중엔 가장 적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민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전체 외국인 주민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 중에서 경기에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은 가가 경기가 되고요. 두 번째로 많은 다가 서울. 그리고 나가 전남이 됩니다. 요렇게. 자, 그럼 요건 지워볼 거고요. A, B, C를 찾아야 되겠네요. 자,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여기다가 A, B, C를 적어볼게요. A, B, C. 자, 일단 서울에서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C입니다. 자, 서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물론 요거 빼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서울은 대학교도 많고 대학원도 많아. 그래서 유학생이 경기랑 전남보다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겠죠. 따라서 C가 유학생이 됩니다. 유학생.

다음 상대적으로 전남에서 아이고. 전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요. 경기에서도 비율이 꽤나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전남이니까 결혼 이민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자, 전체 외국인 주민 중에 전남의 41%가 결혼 이민자다? 이거 비율이 너무 높은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외국인 주민 유형 중에 가장 많은 게 외국인 근로자예요. 자, 요게 만약 결혼 이민자가 되면 경기도 1등이 결혼 이민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남은 촐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다. 아,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높을 거야. A가 결혼 이민자. 이렇게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지난 수능에도 나왔었죠. 전남은 외국인 주민이 꽤나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 외국인 주민이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전남은 인구 유출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라 노동력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그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 근로자가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그래도 전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A가 외국인, 아이고.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B가 결혼 이민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제조업 발달한 곳에 많이 거주합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최근에는 농어촌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꽤나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농어촌에 일손이 많이 부족해지면서 농어촌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1번.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별 비율은 미국이 가장 높다. 아니죠.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조금 낮은 나라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2번. 결혼 이민자는 외국인 근로자보다 성비가 높다. 아니죠. 외국인 근로자는 남성의 비율이 높고요. 결혼 이민자는 여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다음, 유학생은 결혼 이민자보다 도시 거주 비율이 높죠. 도시에 대학교가 많으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나의 전남에 B는 경기에 유학생보다 인구수가 많다. 아니죠. 물론, 경기에 유학생의 비율이 전남에 결혼 이민자 비율보다 낮지만 외국인 주민 수가 경기가 전남의 9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다음, 서울은 경기보다 지역 내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낮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상대적 기후값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자, 일단 여기는 중강진입니다. 여기는 정말 많이 나오는 청진. 여기는 원산, 그리고 남포죠, 남포. 평양의 외항입니다. 사실 자료는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기온의 연교차와 연강 수량 나와 있는데요. 너무나도 뚜렷한 지역들이 나왔죠. 일단, 기온의 연교차는 가가 가장 큽니다. 네 지역 중에 기온의 연교차 가장 큰데, 중강진이죠. 한반도 전체에서 가장 크니까요. 그래서 중강진이 갑니다. 다음, 연강 수량. 가장 많은 데가 만데요. 아, 다시요. 란데요. 네 지역 중에 연강 수량 제일 많은 데는 원산입니다. 예, 장전과 더불어서 북한에서 연강 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원산이 라. 다음, 청진도 소우지, 남포도 소우지인데, 그래도 요 관북 일대가 한반도에서 연강 수량 가장 적은 곳이니까 둘다 소우지지만 그래도 청진 연강 수량 더 적거든요. 그래서 연강 수량 가장 적은 다가 청진이 되고요. 남아있는 나가 남포가 됩니다. 그리고 남포는 상대적으로 청진 원산보다 연교차가 큽니다. 자, 보죠. 1번. 중강진은 관문 건설 이후 평양의 외항으로서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것은 남포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북한 최초의 경제 특구가 있는 곳은 남포가 아니라 요 나선이죠. 틀렸습니다. 다음, 남북 합작으로 운영된 관광 특구는
청진이 아니라 이쪽에 금강산이 되겠죠? 다음, 원산은 경원선, 서울과 원산을 연결하는 철도에 종착역이 있는 곳으로 일제강점기부터 공업도시로 성장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요 동해안 쪽에 있는 지역들이 공업도시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원산도 마찬가지고.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다음, 5번. 가와라. 중강진과 원산의 1월 평균 기온 차이는 남포와 청진 간의 1월 평균 기온 차이보다 작대요? 아닙니다. 원산은 저위도의 동해안 지역이라 시험에 출제되는 북한의 여러 지역 중에서도 특히나 최하늘 평균 기온이 굉장히 높은 곳이죠. 반면 중강진은요, 고위도의 내륙 지역이라 최하늘 평균 기온이 꽤나 낮은 곳입니다. 따라서 가와라의 1월 평균 기온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19번. 다음 지도에 표시된 고속국도가 지나가는 A부터 E 지역을 여행할 때각 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는 지리적 경관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A 어딘가요? A? 예, 서울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A는 남양주예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남양주. 다음 B는 연포탕을 가 양동에서 먹었어. B는 양평. 다음 C는 춘천이죠. 춘천. D는 홍천입니다. E는 양양이에요. 양양. 자, 그럼 볼게요. 남양주 용암돼지 위에서 재배되고 있는 벼? 아니죠. 용암돼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곳은 남양주가 아니라 철원입니다. 옳지 않고요. 양평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의 성곽? 아닙니다. 남한산성의 성곽은 성남, 광주, 그리고 하남 일대에 걸쳐 있습니다. 요 일대에 걸쳐 있어요. 틀렸습니다. 다음, 춘천. 고이평탄면에 설치된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춘천이 아니고 평창이 대표적이죠. 다음, 홍천.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열렸던 경기장 홍천 아니라 평창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다음, 연어 출제에서 남대천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양양이래요. 양양에 남대천이 있고요. 거기에서 연어가 하천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그 연어 활용한 연어 축제가 열립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오늘의 마지막 20번 보겠습니다. 20번. 다음 자료에 가부터 라와 A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일단 여기 어딘가요? 여기 안동입니다. 안동. 다음, 여기는 꼬랑지 있는 데죠. 꼬랑대. 꼬랑지 포항입니다. 다음, 여기는 예, 창원입니다. 치읓 모양의 창원. 다음, 요 친구는요. 자, 군 김을 무진장, 무진장 먹었어. 임순남이 할때군 김을 김제입니다. 김제. 다음, 여기 보성에 있는 순광여고 이렇게 되죠. 보성에 있는 순광여고 이렇게 순천, 광양, 여수, 고흥, 순광여고 여기는 순천입니다. 순천. 자, 그러면 가부터 라 지역을 선택하고 남은 지역 A를 쓰래요. 그러니까 가부터 라와 관련된 지역이 여기 있고요. 그 지역들을 여기서 지워주고 가부터 라까지 네 개를 지우면 하나가 남겠지? 그게 바로 A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볼게요. 자, 먼저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충적 평야와 대규모 간척 사업을 통해 광활한 평야 경관이 형성되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지평선 축제가 열립니다. 지평선 축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수 있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만큼 광활한 평야 경관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딘가요? 가는 김제입니다. 이것도 적어볼게요.

적어볼게요. 김제. 자, 여기다 적어볼까요? 김제. 김제. 잘안 보이죠? 요건 보이나? 김제. 좋습니다. 김제. 하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김제. 김제. 네. 파란색이 난것 같습니다. 자, 김제. 그러면 김제 지워줄 거예요. 김제 삭제. 다음 나. 조선시대 성리학의 중심지 중 하나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전통마을이 있다.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전통마을은 안동의 하회마을과 경주의 양동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동이 되겠죠? 나는 안동. 그리고 안동 지워줍니다. 다음.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습지가 분포하는 곳으로 람사르 협약. 그리고 국가 정원으로 지정된 대규모 정원이 조성되어 생태 관광이 발달한 곳이다. 자, 국가 정원이 바로 요 순천만 국가 정원인데 규모가 엄청 큽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갔었는데 순천의 국가 정원이 생각보다 규모도 훨씬 더 크고요. 훨씬 더볼 것들이 많더라고요. 꼭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되게 좋았습니다. 국가 정원. 그래서 다는 순천이에요. 그리고 순천도 지워줍니다. 다음. 이곳에 위치한 호미곶은 직선기선의 기점이 있으며 대표적인 해맞이 명소로 알려져 있다. 이 상생손이라고 해서 이렇게 커다란 손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호미곶이잖아요. 호미곶. 그래서 호미곶 있으니까라는 포항이 됩니다. 포항. 이제 호미곶 위치는 다들 알고 있겠죠? 예, 포항도 지워줍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곳은 창원밖에 없고, 그러면 A가 창원이 되겠죠. 창원. 자, 볼게요. A에는, 창원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해 있다. 아니죠. 자, 여기 제시되어 있는 곳들 중에 원자력 발전소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거 이제 아까 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전통마을도 마찬가지인데 포항과 경주의 위치를 잘 구분하고 있느냐? 요거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다음. A와 가. 자, A. 창원과 김제는 모두 도청 소재지이다. 아니죠. 자, 창원은 도청 소재지입니다. 경남도청 있습니다. 다음, 경북도청은 김제가 아니라 안동에 있죠. 경북도청.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A는, 자, 다시요. 창원은 나, 안동보다 연강수량이 적대요. 자, 안동을 비롯한 요 영남 내륙 지역은 특히나 연강수량이 적은 지역입니다. 남한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우지입니다. 반면 창원을 비롯한 요 제주도 및 남해안일 때는 남한에서 연강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죠. 물론 창원이 연강수량이 엄청 많은 곳은 아니지만 영남 내륙에 위치하는 안동보다는 창원이 연강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원은 안동보다 연강수량이 많습니다. 다음, 창원은 순천보다 인구 밀도가 낮대요. 자, 창원은 특례시입니다.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는 특례시. 자, 창원과 순천의 면적은 비슷한데, 창원은 인구가 100만 넘어가. 순천은 이 호남권에서 순천, 군산, 여수, 요런 지역들이 27, 8만 정도로 인구가 비슷합니다. 창원은 100만인데, 순천 27만 정도예요. 면적은 비슷한데. 당연히 인구 밀도는 창원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창원은 순천보다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다음, 창원은 라, 포항보다 1차 금속 제조업 출하액이 적다. 자, 1차 금속 제조업은 제철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철 공업 발달한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였죠? 네, 포광당이잖아요. 포광당. 포항, 광양, 당진입니다. 그러니까 포항, 광양, 당진이 대표적으로 제철 공업 출하액이 많은 지역이니 당연히 포항이 창원보다 1차 금속 제조업 출하액이 많을 것이고요. 바꿔 얘기하면 창원은 포항보다 1차 금속 제조업 출하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기계공업이 발달했는데 특히나 기계공업 쪽에서도 이 창원은 군수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에요. 여기 해군 본부도 있죠. 그래서 군수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다양한 무기 만드는 업체들이
상원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창원에. 그래서 창원은 일단 기계공업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창원에 GM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GM자동차 공장이 있어서 자동차 공업 출하액도 꽤나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5회 실전모의고사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자, 5회는 우리 지난번에 풀어봤던 4회보다는 그래도 조금 풀만했죠. 4회가 꽤나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런데 5회가 아주 어려웠던 회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5회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이 꽤나 좋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풀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문제 푸는 맛이 있는 문제들, 그리고 충분히 6월과 9월, 그리고 수능에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을 만한 유형의 문제들이 꽤나 많았었기 때문에 이 5회 모의고사 실려있는 문제들 꼭 다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회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회 실전모의고사 20문항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 회차 때는 7회 실전모의고사 20문항 풀어볼 건데요. 자, 어쨌든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문제들이 꽤나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들 스스로 직접 꼭 풀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6회 실전모의고사 20문항으로 찾아뵐 거고요. 여러분들 꼭 문제 미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풀어봤던 문제들도 꼭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어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34강에 오셨습니다. 얘들아, 35강이 마지막이니까 34강, 35강만 잘 마무리하면 벌써 이제 마무리되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34강도 마찬가지로 네모 어휘에 대해서 짚어볼 거고요. 이번 강이 다음 강이까지 완전 마무리 잘 지어서 어법 어휘 문제에서는 절대 틀릴 일 없게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몇 번 문제부터 할 거냐면요. 14번 문제부터 할 겁니다.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2001년에 Researchers at Wayne State University ask a group of college volunteers to exercise for 20 minutes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죠. 자, 그랬을 때 Wayne State University에 있는 연구원들은요. Ask someone to 라고 하면 얘들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부탁하다, 요청하다 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진들은요. 요청했대요. 누구에게? A group of college volunte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학생 봉사자들 그룹에게 뭐 하도록 요청하다 라고 말했냐면요. To exercise for 20 minut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20분 동안 운동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을 했나 봐요. 자, 그런데 at a preset pace일까 혹은 self-selected pace일까?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 얘들아, pace 하면 속도잖아. 속도인데 preset이라고 하면 설령 이 단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어떤 느낌이나? pre라고 하면 사전에 미리라고 하는 뜻이잖아. set은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제시해 주는 속도인 거지. 즉, 미리 제시된 속도로 20분 동안 운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지 혹은 self-selected pace라고 하면 스스로 선택한 속도로 20분 동안 운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지 이거 두 개를 살펴볼 건데 아직 그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우리 A번으로 한번 돌아와 볼 겁니다. 자, 그런데 on each of the three machin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세

아래 운동기구에서 20분 동안 운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자, 근데 그 3개의 운동기구 뭐였냐면요. A treadmill, 러닝머신이라고 한국어로는 부르죠. 네, 러닝머신 콩글리싱 거 아시죠, 여러분? treadmill이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자, treadmill, 러닝머신이라든지 stationary bike라고 하면 얘들아, stationary 하면 고정된이란 뜻이거든? 고정된 바이크래. 여러분 아마 헬스장 한 번이라도 가보셨으면 생각이 날것 같은데 고정된 채로 열심히 바퀴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고정된 바이크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And a stair climb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계단 오르기라고 하는 그 운동기구가 있나 봐. 아마 한국에서는 천국의 계단이라고 많이 불리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세 개의 운동기구에서 미리 설정된 속도를 제한해 주는 건지 혹은 스스로 설정한 속도로 운동을 해보세요라고 요청을 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measurements of heart rate, oxygen consumption, and perceived effort were taken throughout all the three workou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heart rate이라고만 심박수죠. 심박수, oxygen consumption 하면 산소 소비량, 그리고 and perceived effort이라고 하면 얘들아, 인지된 노력이야. 내가 얼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인지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이거 세 개가 운동을 하는, 이세 개의 운동을 하는 동안에 측정이 되어진 거지. 즉, 운동도 세 개, 측정하는 포인트도 세 개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the researchers expect to find tha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연구자들은 어떤 연구 결과를 예측을 했냐면 예상을 했냐면 that the subjects unconsciously targeted the same relative physiological intensity in each activ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피 실험자들이 즉 대학생들이었죠. 그 대학생들이 무의식적으로 목표를 삼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대. 얘들아, 목표를 삼다라고 지금 말했어. 그러면 A번으로 우리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 A번에 어떤 내용 나왔었냐면, 스스로 선택한 속도로 뛸까, 혹은 미리 정해준 속도로 뛸까, 이거였거든? 그런데 어떤 표현 등장했냐면, 세 번째 문제에 targeted이라고 하면 목표를 세우다, 목표를 설정하다, 이런 뜻이니까, 아, 대학생들이 스스로 설정한 그 속도로 운동을 하도록 요청한 거구나. 라고 해서 우리 세 번째 문장에서 A번에 대한 클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설정한 속도로 20분 동안 운동을 해달라고 지금 말을 한 상황인데 그 연구자들이 어떻게 예측했대? 아, 대학생들이 무의식적으로 목표를 삼을 거야. 상대적으로 똑같은 physiological intens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생리학적인 강도로 모든 운동기구에서 거의 비슷한 상대적으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뛸 거야 라고 이제 예측을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perhaps, 아마도, they would automatically 혹은 intentionally exercise at 65% of their maximal heart rat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y 누구야? they would이라고 했을 때, 이때 they는 그 대학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실험 대상자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대학생들은요, automatically라고 하면, 얘들아, 무의식적으로란 뜻이야. 자동적으로라고 하는 뜻이니까, 무의식적으로, 혹은 intentionally 하면 의도적으로라고 하는 뜻이잖아. 자, 그랬을 때, 이 대학생들은 무의식적으로 했을까, 혹은 의도적으로 했을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건데, 그 최대 심박수의 65% 정도의 속도로 운동을 하게 될 거래. Regardless of which machine they were using, 그들이 어떤 운동기구를 사용하는지 간에 상관없이 그들의 심박수의, 최대 심박수의 65% 정도 되는 속도로 항상 맞출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들아, automatically, intentionally 이둘 중에 하나 고르려면 앞에 힌트가 한번 등장했었어. 뭐라고? unconsciously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실험자들이 의식적이지 않게 목표를 삼을 것 같아라고 예측한 부분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unconsciously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automatically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즉 무의식적으로 모든 운동기구에서 내 최대 심박수의 65% 정도의 속도로 뛸 거고, 그리고 Or maybe they would instinctively, 얘들아, instinctively 무슨 뜻이에요? 본능적으로란 뜻이거든요. 본능적으로라고 하는 뜻이랑도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즉,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settle

into rhyth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떤 리듬에 정착하게 될 거야? At 70% of their maximum rate of oxygen consump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들의 산소 소비량, 최대 산소 소비량의 70% 정도 되는 그 리듬에 아 정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 연구자들이요. 어디에서? In all three workou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세 개의 운동기구에서 그들의 최대 산소 소비량의 70% 정도로 아마 맞출걸? 이라고 예측을 한 상황입니다. But that's not what happe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한 번에 꺾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반대 내용이 나오겠죠? There was, in fact,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No consistency. 얘들아, consistency 하면 뭐야? 일관성이거든? Variation 하면 뭐예요, 얘들아? 변화라고 하는 뜻이야. 차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일관성일까, 차이일까? 라고 지금 선택하는 건데 No라고 하는 부정어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자, 연구자들은 모든 세 운동기구에서 다 동일한 수치를 유지할 거라고 예측을 했어.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그러면 각 운동기구에서 뭐는 없었을 거야?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았겠죠. 자, 그러면 no consistency라고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실은 일관성을 보이지 않은 거야. 어디에 있어서? In measurements of heart rate and oxygen consumption across the three disciplin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세 개의 종목, 즉 세 개의 운동 기구에서 산소 소비량이나 혹은 심박수의 측정에서 일관성이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Instead, 그 대신에 그 피실험자들, 대학생들은요, were found to have chosen 어떻게 선택했다는 게 밝혀졌냐면 the same level of perceived efforts are the treadmill and the bike and stair climb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 세 개의 종목에 대해서는 똑같은 어느 정도 같은 수준의 인지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건 보여진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아 이렇게 인지된 노력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같은 수치를 유지했지만 세 개의 운동기구에서 나머지 두 개에 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피실험자들이 self-selected, 자신이 선택한 속도로 세 가지 운동기구를 사용했을 때 심박수나 산소 소비량에 있어서는 뭐가 없었다? consistency,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든 기구에서 동일한 수준의 뭐? 인지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020학년도, 얘도 꽤나 최근 문항이죠. 2020학년도 사관학교 24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요. Behavior is not infinitely flex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유연하지는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리고 easily moved in any direction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쉽사리 다른 방향으로 옮겨지지는 않는데 이동하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우리가 생각한 behavior,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유연하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쉽게 옮겨지지는 않아. 뭔가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Rather, 그보다는 organisms are born with natural behavior system and tendency 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대신에 우리 유기체들은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냐면 선천적인 행동 체계 혹은 선천적인 행동 경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대. 얘들아, 이렇게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없고 우리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뒤따라 나오는 부분이 수식해주고 있는데 that constrain, 얘들아, constrain 하면 억제하다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expand 하면 확장하다라는 뜻이겠지. 자, 그러면 how learning occu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의 배움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what changes one may expect from a training proced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 억제하고 제지하게 될까? 혹은 확장하게 될까? 이 둘 중에 고르는 건데 쌤은

이 위의 내용에서 어떤 느낌을 파악했냐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냥 자유롭지는 않고 마냥 유연하지는 않고 우리는 이렇게 natural behavior system, 선천적으로 행동 시스템, 체계라든지 아니면 경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어. 즉 뭔가 제한하는 느낌이니까 혹시 constrain 아닐까라고 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se limitations라고 등장하고 있지, 얘들아. 그러면 3번 문장의 초반에 이러한 제한들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앞에서 제한, 억제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게 맞겠죠. 그랬을 때 constrain이라고 하는 표현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제한들은요, were described elegantly in an Analogy by a researc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연구진들에 의해서 이러한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우아하게 비유로서 설명되어진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랬을 때이 연구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Who compare learning to sculpting a wooden statue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compare A to B 라고 하면 A와 B를 비교하다 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 연구자는요, 무엇과 무엇을 서로 비교해 보았냐면 학습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wooden statue라고 하면 뭐죠? 나무 조각상을 조각하는 것과 배움이라고 하는 거를 서로 한번 비교해 본 거래. 자, 그랬을 때 the sculptor begins with a piece of woo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조각가는 뭐로 시작을 하냐면 a piece of wood. 나무 한 조각으로 시작을 하겠지. 자, 그런데 그 나무 한 조각은요, that has little contrast 혹은 resemblance to a statue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조각을 시작하려고 나무 한 덩이를 가져왔어. 그런데 그 나무 한 덩이는요, has little, 거의 뭐뭐 않다라고 부정어로 해석할 거거든, 그치? 그러면 contrast이라고 하면 대조라고 하는 뜻이고, resemblance 하면 유사점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나무 조각상과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나무 한 조각은 유사성이 지금 있어? 아직 조각하기도 전인데? 없죠. 그러니까 has little resemblance, 유사함이 거의 없는 그 나무 조각으로 이제 조각을 하기 시작할 건데, as the carving proceeds, 이렇게 조각하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the piece of wood, 그 나무 조각이었던 것은 comes to look more and more like the final produ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점차 더그 마지막 결과물을 이랑 비슷해져 가게 되는 거죠. 조각을 그만큼 많이 할 테니까. 자, 하지만 the process is not without limit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조각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not without limitation이라고 등장하고 있어. 얘들아, 지금 부정어가 두개 등장하고 있거든? 그럼 쌤 어떻게 하라 그랬어? 부정어면 둘다 지워보면 바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해줬었거든? 자, 그럼 바로 한번 보면요. 하지만 그 과정, 조각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limitation. 아, 제한점이 있대. 뭔가 순조롭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어떤 제한점이 있냐면, since the sculptor has to take into account the direction and density of the wood grain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take into account. 이제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take into account는 무엇무엇을 고려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자, since the sculptor, 그 조각가는 무엇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뭘 고려해야 된대? The direction and density of the wood grai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뭇결이라고 하는 거의 방향, 그리고 나뭇결의 밀도라고 하는 거, and any knot that wood may ha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옹이들, 얘들아, 나무 옹이라고 하면 나무의 그 파져 있는 구멍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래. 제한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wood carving 이런 나무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is most successful. 가장 성공적인데 언제 가장 성공적이냐면 if it is in conflict 혹은 harmony with the pre-existing grain and knots of the woo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만약에 그것이 conflict 하면 뭐예요? 갈등이잖아.
그치. 갈등을 겪을 때

성공적일까? 혹은 조화를 이룰 때 성공적일까를 살펴보는 건데, 얘들아, 이건 너무 느낌이 오지 않아요? 갈등을 겪는데 성공적일 리가 있습니까? 아니죠. 보통은 하모니 조화를 이룰 때 성공적일 것 같은데, 아직 확신은 할수 없으니까 조금 더 읽어보긴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나무를 조각하는 것은 성공적인데, 가장 성공적이래. 언제? 만약에 그 나무를 조각하는 것이 무엇과 조화를 이룰 때, pre-existing grain and knots of the woo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나무 결이라든지 혹은 나무 옹이와 조화를 이룰 때그 나무 조각이 가장 성공적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얘들아, pre-existing 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미 존재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이 나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과 조화를 이룰 때그 carving 조각이 성공적일 수 있고요. In a similar fashion, 비슷한 경우에 learning, 배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일 수 있는데 언제? 자, 이건 안 봐도 얘들아 이제 알것 같지 않아?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을 조화를 이룰 때,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과 조화를 이룰 때 배움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 성공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요? 확인해 보자면요. If it takes into account the pre-existing behavior structures of the organis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행동 구조라고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여기서 고려한다는 말인즉슨 조화를 이룬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조화를 이룰 때 혹은 이런 특성들을 고려할 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일 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본문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유기체는 학습이 일어나는 방식을 제한하는 선천적인 행동 체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나무 조각과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줬는데, 나무 조각이 나무의 결이나 나무의 옹이와 harmony,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성공적이듯이, 학습 또한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행동 구조를 잘 고려할 때 학습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좀 짧은 지문이어가지고 정리하기 편했을 것 같습니다. 자,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으로 넘어왔습니다. 16번 문제고요.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Why does the pure acting of the movie not seem unnatural to the audience? 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순진한 acting 하면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잖아요. 왜 이런 순진한 연기 of the mov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영화에 등장하는 이런 순진한 연기라고 하는 것이 왜 not seem unnatural to the audience? 그 관객에게 이렇게 보이지는 않을까?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역시나, 여기도 지금 이중부정 쓰이고 있죠? 그러면, not이랑 on이라고 하는 표정을 딱 지워보면, 이 표현들을 딱 지워보면 뭐가 보여? 아, 그러면 seem natural to audience이라고 하는 말을 물어보고 있는 거네. 그럼 영화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순진한 연기, 순수한 연기라고 하는 것이 왜그 관객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워 보일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관객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are accustomed in real life to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현실 세계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익숙해진 사람들이냐면 whose expression is more or less indistin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표현이 다소 indistinct 이라고 하면 불분명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얘들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영화에서 등장하는 이 연기라고 하는 게왜 이렇게 자연스러워 보일까를 물어보고 있어. 그런데 그 관객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익숙해진 사람들이야? 표현을 다소 불분명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익숙해진 사람들인데, 왜 영화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연기가 왜 이렇게 자연스러워 보일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한번 읽어보자면, Most people perception in this matter is not very sharp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 이 문제와 관련된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은요, 그렇게 날카롭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They are not in the habit of observing closely the play of features of their fellow ma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으니 자 그들은 어떤 습관은 없다는 거야? Observing close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면밀하게 관찰하는 습관은 없대. 무엇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The play of features of their fellow men.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들아 feature이라고 하면 이목구비거든요. feature 특성이라고 하는 뜻도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사전에 한번 검색해 보면 feature이라고 하는 뜻 중에 이목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목구비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습관은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아마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의 이목구비의 움직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항상 살펴보십니까? 아마 안 그럴걸요? 그렇죠? 내 친구가 오늘 눈이 45도 정도 더 올라갔네? 이런 거 파악하고 계세요? 안 계실걸요? 그쵸? 어디서나 either in real life or at the movie 영화에서든 현실 세계에서든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쵸? 대신에 우리는 they are disappointed 혹은 satisfied 둘중 하나인데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y는 누구야?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할까 혹은 만족할까? 뭐에 대해서? Grasping the meaning of what they se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목구비의 움직임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이 보는 것에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만족할까 혹은 실망할까? 자, 여기서 내 그들이 보는 그 의미만 파악하는 거. 즉, 이목구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아, 눈이 좀 올라갔으니까 화가 났나? 라고 그 의미만 파악하는 거잖아. 그 의미만 파악한 거에 만족을 했으니까 이목구비의 움직임에 분석하고 있지 않았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제 satisfied라고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디에 만족하고 있냐면 그냥 그들이 보는 것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Thus, 그러므로 they often take in the over-empathized expression of film actors more easily 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 배우들의 과장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얘들아, 영화에서는 현실 세계보다 조금 더 과장되게 표현을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웃긴 일이 일어났을 때 박장대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영화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훨씬 더 쉽게 이렇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겠죠. 뭐보다 then any that is too naturalist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자연스럽 은 표현보다는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And as far as lovers of art are concer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lovers of art라고 하면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 즉 예술 옹호가들, 애호가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한 예술 애호가들에 관한 한 They do not look at the movies for imitations of na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예술 애호가들,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화를 보지 않는데 뭐를 위한 영화를 보지 않냐면 for imitations of nature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imitations이라고 하면 모방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모방을 위해서 영화를 찾아보지는 않고 뭐를 위해서 보는 거야? 예술 그 자체를 위해서 영화를 본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이 예술 애호가들은요, 무엇을 알고 있냐면 that artistic representation 혹은 real representation 이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 예술 애호가들은요, artistic representation is always explaining, refining, and making clear the objects depic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표현이 맞는지 한번 더 살펴볼 건데 이러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설명을 해주고요. refine 하면 정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제되고 그리고 making clear the obj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묘사되는 사물을 항상 명확하게 말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방금 앞에서 어떤 내용 짚었었냐면 영화에서는 훨씬 더 과장된 표현을 한다라고 지금 짚어줬거든.
과장된 표현을 한다는 말.

말인즉슨 오해할 만한 소지가 없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야.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표현을 한다고 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분명한 표현을 한다고 했어. 그런데 영화에서는 과장된 표현을 해줬다고 했으니까 영화 안에서는 어떻다는 거야? 그러한 묘사되어지는 사물이 훨씬 더 설명을 많이 해주고 정제되어지고 훨씬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볼수 있겠지. 어디 안에서? 예술 작품 내에서. 그러면 artistic representation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술적 표현에서는 훨씬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나 보죠. 표현에 대해서도. 그랬을 때 things, 자, 것은 것인데 that in real life, 일상생활에서의 것. 자, 그런데 일상생활에서의 것은요, are imperfectly realiz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완벽하지 못하게 실현되고요. Merely hinted at, 단지 암시해줄 뿐이고요. And entangled with other things, 다른 정말 관련이 없는 것들과 얽혀져 있는 것이라고 해서 여기서 진짜 주어는 누구야, 얘들아? Things가 진짜 주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뭔가 명확하지가 않고 단지 암시를 해줄 뿐이거나 혹은 다른 너무 다른 사물들과 너무 얽혀 있는 거지. 그랬을 때 appear in a work of art complete entir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불분명했던 것들이 예술 작품 내에서는요, 완전하고 온전한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and 그리고 free 혹은 inseparable from irrelevant matt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이 없는 것들로부터 얘들아 어떨 수 있을까? 자유로울 수 있을까? 혹은 분리되어질 수 없을까? 예술 작품에서는 훨씬 더 완벽하고 온전한 것들을 표현해 준다고 했었으니까 관련이 없는 것들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ree, C번에는 free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this is also true of acting in fil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예술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연기에서도 이런 똑같은 것이 사실이 될수 있다라고 마무리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지문을 한번 파악해 보자면 관객은요, 실제 삶이나 영화 속의 인물의 표정을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아요. 단순히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만족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예술 애호가들 역시 영화의 연기가 실제 현실과 resemblance, 유사함을 갖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전달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현실과 다르게 영화 배우들의 강조된 표현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18학년도 6월 모의 평가 29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some coaches, 자, 코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몇 코치들은요, earnestly believe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잘못 믿고 있대. 뭐를 잘못 믿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That mental skills trai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신 기술을 훈련시키는 거. 앞으로는 MST라고 부를 거래요. 정신 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도움이 된다라고 믿고 있는데, perfect the performance of highly skilled competit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도의 기술이 발달된 선수들의 수행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에만 도움이 된다라고 잘못 믿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조금 어려우면 우리 키워드들만 한번 빼내보자.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mental skills train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우리의 정신 기술을 수련해 줄수 있는 것이 오직 언제만 도움이 된대? 완벽하게 highly skille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기술 수준이 높은 선수들에게만 아,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잘못 믿고 있대. 그랬을 때 뒷부분 한번 보면요. As a result, 그 결과, 잘못 믿고 있다고 한그 결과, 그 코치들은요, shy away from MS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정신 기술 훈련을 안 한다는 거지. 얘들아, shy away라고 하면 무엇 무엇을 하지 않다, 피하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이런 코치들은요, 그런 정신 기술 훈련을 안 한대. 자, 뭐 하면서? denying 하면 거절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죠. 그랬을 때, as athletes move up the competitive ladder이라고 이어지고 있으니 이 운동 선수들이 점점 더 경쟁적인 사다리 위로 올라갈 때, 얘들아, 경쟁적 사다리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 뭐야? 경쟁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겠지. 점점 경쟁 수준이 높아질 때 운동 선수들은요, become more homogeneou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점점 더 동질적이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in terms of physical skil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신체적인 기술 측면에서는 점점 더 동질적이어진대. 얘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쟁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경쟁 수준이라고 치면 얘들아 한번 올림픽이나 아니면 월드컵 생각해 보세요. 경쟁 수준이 점점 높아지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운동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체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동질적이어진대. 그 말인즉슨 그 정도 위에까지 올라간 선수들이면 신체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다른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죠. 동일하게 다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사실은 at high level of competition 이렇게 경쟁 수준이 높을 때는 all athletes have the physical skills to be successfu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모든 운동 선수가 성공할 수 있을 만한 신체적인 기술은 다 갖추고 있어. 그러니까 다들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지금 올림픽 출전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신체적인 조건에 의해서는 뒤처지지 않는데 그 결과 Any small difference, 그 어떠한 자그마한 차이점, 어디에서의 작은 차이점일까? 피지컬일까? 혹은 멘탈일까? 신체적인 조건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랬어, 얘들아. 거의 다 동질적으로 뛰어나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어디서의 작은 차이가? 정신적인 거에 있어서의 작은 차이가 can play a huge role. 굉장히 큰 역할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Determining performance outcom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경기의 결과를 결정짓는데 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신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하지만 We can anticipate that 우리는 무슨 상황을 예상할 수 있냐면 personal growth and performance will progress faster in young developing athlet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을 예상할 수 있대? 개인적인 성장이나 어떤 performance, 수행 능력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거래. 어떤 선수들에 의해서 빠르게 성장될 거냐면요. Who are given mental skills trai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정신 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받은 어리고 developing 여전히 성장 중인 운동 선수들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어떤 선수들보다? Then in athletes not exposed to MST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정신 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받지 못한 선수들보다 정신 훈련을 받은 선수들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랬을 때 사실은 The optimal time for introducing MS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정신 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는 최적의 시간은요, 언제일 것이다? Maybe when athletes are first beginning their spor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운동 선수들이 처음으로 그들의 스포츠를 시작할 때 같이 정신훈련을 도입시켜주는 것이 최적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 introducing MST, 이런 정신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시키는데 early, 초반에 도입시켜줄까? 혹은 later, 나중에 도입시켜줄까? 지금 이거 두개 중에 고르는 거죠. In athlete's care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운동선수의 커리어에 있어서 이런 정신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빠르게 도입하는 거 혹은 나중에 도입하는 거 그것이 may lay the foundation 어떤 토대를 마련해 줄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토대? That will help them develop their full potenti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운동선수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최대치로 발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려면 정신 기술 훈련을 언제 도입시켜 줘야 된다? 그 선수들의 커리어의 초반 부분에 도입시켜줘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이 질문 분석할 수 있었고요. 높은 경쟁 수준의 경기에서는 여러분 올림픽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정도 수준의 경기에서는 신체적인 기술의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요인이 결과에 큰 역할을 하며 특히 어린 선수들에게 발달 초기에 그 선수들의 커리어 초기에 이런 심리 기술 훈련을 도입하는 것은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시켜 줄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라고 하는 게이 글에서 전달하고 싶은 바였습니다. 맞죠? 자, 그럼 저희 18번 문제로 넘어갈 거고요. 2019학년도 사관학교 25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 Alongside the wounded, ill, and injured service members and veterans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얘 누가 봐도 뭐가 앞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전치사 구가 앞쪽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문법 너무 오래전에 해가지고 까먹으신 거 아니죠?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질 경우에는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배웠을까? 얘 지금 주어 아니잖아, 얘들아. 그지? 주어가 아닌데 문장의 맨 앞에 위치되어져 있으면 그 전치사구 뒷부분이 어떻게 돼야 된다? 도치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그쵸? 까먹으신 거 아니죠? 자, 그랬을 때 exist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구요. 그럼 이 문장에 주어 어디 있을까? 이 문장의 주어는 a group of individuals. 얘가 이 문장의 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얘가 문법 문제로 출제됐었더라면, 이때 쌤은 exist 이 부분에 밑줄을 그었을 것 같아. 이 부분에 밑줄을 긋고, 뒤에 나오는 주어랑 스위치 잘 시켜주고 있어? 이거 물어보고 싶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기출 문제 풀 때, 아, 얘 문법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출제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죠? 자, 그럼 우리 일단은 어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한번 살펴보자면, alongside 하면 함께죠. 자, 누구와 함께 the wounded 부상당하고 아프고 병이 있고 그리고 부상을 당한 service members 하면 얘들아 군인들입니다. 자, 군인들과 veterans라고 하면 참전용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병이 든 혹은 부상을 입은 군인들 그리고 참전용사들과 함께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 존재하냐면 a group of individu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아, 어떤 개인들의 한 그룹이 존재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진짜 주어는 a group이니까 exists라고 하는 단수 동사 쓴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개인들이 누구냐면요. who help care for the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이런 사람들에게 돌봄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이래요. 자, 이 사람들 누구야, 그러면? 군인들이겠죠? 군인들과 그 참전 용사들에게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인데, whom we term military caregiv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는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른다? military caregivers, 군 간병인이라고 부른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군 간병인에 관한 글인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 군대 간병인들은요, are heroes, 영웅들이죠? 자, 당연히 영웅들인데요. But 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군 간병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 사람들은 영웅이 맞아요, 당연히. 하지만 이 나오면 얘들아, 뒤에 내용은 어때야 되는 거야?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이어져야 되는 게 맞겠죠? 자, 하지만 their efforts are often honored. 그들의 노력은 종종 존경받아진다가 나오는 게 좋을까, 얘들아? 맛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니지. 그들은 영웅은 맞지만 그들이 들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존경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unrecognized, 인정되어지지 않는 거죠, 종종. 자, 왜 이런 글이 이어지고 있냐면, They serve in a shadow of w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군 간병인들은요, 어디서 봉사하냐면, 전쟁의 그림자에서 봉사를 하기 때문이래. 자, 왜냐면, as their caregiving responsibility, 그들의 이런 돌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어지는데요. For months and years after conflict's e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그들의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월 동안, 몇년 동안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래.

얘들아, 전쟁이 딱 끝났다고 해서 모든 부상당한 군인들이 다 나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회복하는 데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사실 전쟁이 끝나고 나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게 되면 사람들 기억 속에서는 많이 잊혀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군 간병인들은 전쟁의 그림자에서 봉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the man and woman of the military, 그 군대에 있는 남성과 여성, 군인을 말하는 거겠죠. 군인들은요, 어떤 군인이냐면 who have made sacrifices for their count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군인들은요, 종종 무엇을 받냐면 honors, 존경을 받고요, 명예를 받고 award, 상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군인들은 종종 이런 명예를 받거나 혹은 상을 받거나 benefits, 이득을 받는데요. In recognition of their service, 그들의 복무를 인정을 해서 인정을 받는데, 그래서 이런 표창이나 기회라고 하는 거 that they hardly 혹은 rightly deser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deserve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마땅히 받을만 한 이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러면 hardly는 거의 뭐뭐 안타로 부정어야. 자, 그러고 rightly라고 하면 마땅히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러면 그 군인들이 기회를 받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받을만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혹은 마땅히 받아야 될 만한 사람들이야? 마땅히 받아야 될 만한 사람들이 맞지. 왜? 앞에서 무슨 내용이 등장했었어? 그들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군인들이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들은 맞아.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강조해주고 싶은 부분은요. 하지만 their caregivers, 그 가운 간병인들 있잖아요. 군인들 말고 그 군 간병인들은 help the disabled walk and eat.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두 번째, tend to wound ca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처받은 부위를 돌봐주기도 하고요. 혹은 take them to the medical appointments, 의사한테 데려가주기도 한대. 봉사를 똑같이 많이 하고 있거든. 그런데 and rarely receive honors and awar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거의 뭐를 받진 못한다? 명예를 받지 못하고 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지금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these caregivers, 이러한 군 간병인들은요, are an incidental popul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부수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얘들아, incidental 하면 부수적인 이란 뜻이에요. 자, 부수적인 존재인데 one,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that has received policy atten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책의 관심을 받기는 받는데 오직 언제만 받냐면 as a consequence of the focus on the ones for whom they provide ca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런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관심의 결과로서만 그런 관심을 받게 된대. 주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뭔가 처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고요. 하지만 their value is enormous 혹은 insignificant 이라고 나오고 있어. 하지만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대우를 잘 받지 못하지만 그들의 가치, 즉 군 간병인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날까 중요하지 않을까 얘들아. 엄청나겠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 앞서서 계속 말했고 그리고 뒷부분에서도 계속 말해줄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military caregivers provide benef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군 간병인들은요 이익을 제공한대.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가 엄청난 것은 맞겠죠. 그래서 뭐뿐만 아니라 not only to their loved ones, 그들의 사랑받는 사람들에서 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체에게도 이익을 제공해준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들의 돌봄, 그들이 제공하는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요, helps reduce healthcare costs 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비용 자체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의료비를 줄여주는데 to the government and society, 이 사회와 정부의 의료비라고 하는 것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부상당한 군인들을 돌보는 군 간병인들은요, 마땅히, rightly라고 하는 표현 썼었어요. 마땅히 찬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력은 자주 어떻게 된다? 인정받지 못한다.

unrecognized 되어져서 이들이 제공하는 돌봄의 가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력이 자주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였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볼 건데요. 19번이고요.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30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For every toxic substance, process or products in use today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 사용되는 모든 독성을 가진 물질, 모든 독성을 가진 과정, 그리고 모든 독성을 가진 물품들은요. There is a safer alternat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안전한 대안이라고 하는 게 있대. 얘들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과정이나 상품을 사용하는데 사실은 얘네는 뭘 가지고 있대? 더 안전한 대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either already in existence, 이미 존재할 수도 있고 혹은 waiting to be discovered, 오히려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뭐를 통해서? Through the application of human intellect, ingenuity, and effor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 혹은 인간의 창의성,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기를 기다리는 더 안전한 대안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뒷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이 독성, 우리가 사용하는 이 독성에 더 안전한 대안이 있대. 이게 중요한 거겠죠? 뒤에 보면요. In almost every case, 거의 모든 경우에 The safer alternative i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안전한 대안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available, 가능할까 혹은 불가능할까? 방금 이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There is a safer alternat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안전한 대안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available, 가능하겠지. 자,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냐면 at a comparable cost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비교할 만한 비용이거든? 즉, 비슷한 비용으로 더 안전한 대안을 쓸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랬을 때, industry, 그 업계는요, may reject these fac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사실을 부정할 수 있겠죠. 더 안전한 대안 같은 거 없어요. 라고 말하겠지, 업계는. And complain about the high cost of act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설령 그더 안전한 대안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가격이 높아요라고 불평불만할 수도 있을 테지만, but 여기서 중요한 거는 history sets the record straigh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역사가 그 기록을 바로잡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음 내용부터 증명해 나갈 겁니다. 그쵸?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냐면, The chemical industry denied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어. 화학업계가 무엇을 부정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That 이하부터. 어떤 사실을 부정했냐면, There were practical alternative to ozone depleting chemicals 이라고 나오고 있대. 자, 실용적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했대. 어떤 거에 실용적인 대안이냐면, 오존을 고갈시키는 그 화학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쓸수 있는 대안을 부정했다고 합니다. 그치? 그런 거 없어요. 저희 제품이 최고예요. 이런 오존을 고갈시키는 화학약품밖에 없어요라고 말을 한 거지. 뭐 하면서, predicting이라고 하면 예측하다고, preventing 하면 방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preventing, 막다. 이런 뜻인데, 뒤에 내용을 좀 봐야겠어요.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이런 경제적인 disaster 하면 재앙이잖아요. 얘들아, 경제적인 재앙을 이 화학업계 사람들이 막아줬을까? 아니에요. 이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재앙이 올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될 거예요. 라고 예측했겠죠. 방지해주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predicting이라고 하는 표현에 동그라미 칠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냐면 because food and vaccines would spoil without refriger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냉장 기술이라고 하는 거 없이는 식품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상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갈 거예요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을 거래. 자, 그랬을 때 They were wrong. 너무 간단한 한 문장으로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버리고 있습니다.

이 화학 업계에서 지금 부정했잖아. 무엇을? 아, 더 나은 대안이라고 하는 거 없어요. 라고 지금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다? 그 사람들은 틀렸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시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The Motor Vehicle Industry initially denied that. 또 부정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그 자동차 업계는요, 초반 부분에는 무엇을 부정했을까? Denied that cars cause air pollu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자동차가 그 air pollution 하면 뭐예요, 얘들아? 대기오염이잖아요.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지금 말을 한 거지. 이 사실을 부정했으니까, 그쵸? 그런데, 얘들아, 그 자동차가 뿜어내는 그 가스가 대기오염을 유발시켰잖아. 그랬더니 then claimed that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냐면 no technology existed to reduce pollution from vehicl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동차로부터 나오고 있는 이 공해를 줄여줄 수 있을 만한 기술 없어요라고 지금 말했대. 아,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거죠. 그래요. 자동차가 air pollution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대기 오염을 줄여줄 수 있는 기술 같은 건 없어요라고 말한 거야. 자, 근데 또한 번, and later, 나중에는 또 뭐라고 말했냐면, 그 자동차 회사가 installing devices to reduce air pollution, 이런 공기 저해, air pollution, 대기 오염이라고 하는 것을 줄여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would make cars extremely expensi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차를 엄청 비싸게 만들걸요?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지금 앞에서 화학 업계가 됐던지 자동차 업계가 됐던지 어떤 사실을 지금 계속 부정하고 있는 거냐면 대안 없어요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이 기술 쓰셔야 돼요. 더 좋은 대안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라고 하는 거를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y were wrong every time. 모든 경우, 얘들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경우는 이 사람들이 지금 세번 번복했거든요. 맨 처음에는 자동차가 아예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했었어. 근데 두 번째 말을 할 때는, 아,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 자동차가 공해를 유발하기는 하지만, 그거를 줄여줄 수 있는 기술은 없어요. 라고 했다가, 아, 기술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 장치를 너의 차에 설치하는 것 자체가 차를 엄청 비싸게 만들걸요? 라고 지금 세번 번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사람들은 틀린 거죠. 그랬을 때, the pesticide industry, 이번에는 세 번째 예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pesticide이라고 하면 살충제거든요? 그러면 살충제 업계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synthetic pesticides are absolute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본인 회사에서 만든 이런 합성 살충제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얘들아, necessarily, 필요하다고 했을까? 절대적으로 필요 없다고 했을까? 자신의 회사에서 만들어낸 제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겠지. 어디에 있어서? To grow food. 식품을 자라나게 하는 데 있어서 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한 거래요. 자, 그런데 얘들아, 우리 뒤에 내용 보지 않아도 알것 같아. 이런 내용은 반박되었겠죠. 틀렸다고. 자, 뭐라고 이어지고 있어? Thousands of organic farmers. 이 수천 명의 유기농 농부들이요. Are proving them wrong. 이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똑같은 내용, 똑같은 예시가 세번 등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나은 대안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그 사실은 모두 틀렸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오늘날 사용되는 모든 독성 물질에는 얘들아 비슷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뭐가 있다? Alternative,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만 화학이나 자동차 업계는 경제적 재난 등을 예측하면서 대안의 실용성을 부정해 왔다. Deny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쓰였고요. 살충제 산업 또한 합성 살충제가 식량 재배에 필수적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유기농 농부들이 그것을 틀렸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다음 시간이 벌써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까지 꼭 완강해서 우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0: 남도의 끝. 고흥 땅에서 다리를 건너면 작은 사슴을 닮았다는 소록도가 있습니다. 육지에서 불과 400m. 하지만 소록도는 단절된 섬이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고립돼 살았던 섬. 아픔과 치유의 역사를 간직한 소록도입니다.
1: 소록도는 일제강점기 때는 절망의 섬이었고, 그 다음에 혼돈기가 있었죠. 그렇게 100년이 되면서 그렇게 변했죠. 이제는 낙원이 된 거지. 여기는 차별과 편견의 벽을 이제 하나하나 넘어섰지. 아, 우리도 인정을 해주고.

0: 소록도는 섬 전체가 한센병 환자들의 치료 공간입니다. 현재 환자는 존재하지 않고 이전에 한센병을 앓았다가 회복된 분들만 있습니다. 혹독했던 지난 삶은 그대로 소록도의 역사로 남았습니다. 일제가 전국에 세웠던 자해 의원 중 하나가 소록도에 생기게 됩니다. 한센병 의료시설로 정해져 전국의 한센병 환자들을 이곳에 모아 격리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정책이었죠. 4대 원장으로 부임해온 스호는 소록도를 완전히 단절된 공간으로 만듭니다. 자해 의원은 소록도 갱생원으로 바뀌었고 환자들은 평생 동안 격리됐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아니라 강제 노역이 행해졌습니다. 폐허 속에서 발견되는 일본식 건물의 흔적은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케 합니다. 화려한 조경으로 꾸며진 중앙공원. 건설 당시 6만여 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강제 동원됐습니다.
1: 지금 제 뒤에는 개원 40주년 기념비가 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는 소록도 갱생원 4대 원장으로 왔던 스호의 동상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동상에게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함으로써 이 당시 이곳은 치료를 위한 곳이 아니라 환자들에게 굉장한 억압을 받는 공간이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0: 1942년 스호는 결국 환자 이춘상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1935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한센병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곳. 환자들을 불법적으로 가두고 체벌했던 감금실입니다.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다가 도망치다가 감금실에 갇힌 환자들은 불구의 몸이 되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1: 일제강점기에 한센병에 걸려서 아픈 것,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징벌을 받고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 참혹한 느낌이 드는 그런 장소입니다.
0: 한센병에 대한 잘못된 믿음으로 일제가 자행했던 일, 병이 유전된다며 강제로 정관 수술을 행하고 연구를 위해서라며 사망한 환자들의 시신을 모두 해부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고통 속에 살았던 삶. 강제 격리 제도는 5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0: 지금 여기에는 쓰지 않는 낡은 등대가 있습니다. 이 낡은 등대는 소록도 앞을 지나가는 배를 비춰주는 불빛이었을 텐데요. 이 등대 역시 이곳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이 강제로 노역을 해서 만든 등대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의 노역은 이런 방식으로 착취되고 또 인권은 유린되었던 겁니다.
1: 1963년 격리 제도가 폐지됐지만 여전히 유지됐던 시설이 있습니다. 전국 형무소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을 모아 격리했던 특수교도소. 비교적 최근인 1998년까지 유지됐던 시설입니다. 이곳은 한센병에 대한 오해가 낳은 비극의 장소.
0: 이 솔숲길은 숱한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숱한장이라는 곳은 탄식을 했던 장소라는 뜻입니다.
1: 환자들은 자식을 낳으면 보육원에 보내야 했고 만날 수 있는 날은 한 달에 한 번. 멀찍이 서서 눈으로만 봐야 했습니다. 100년 가까이 이어진 소록도의 아픈 역사는 새로운 삶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2: 소록도 풍경을 많이 그렸었어요. 여기가 문화재로 지금 등재가 돼 있는 곳이 14군데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나마 이제 이런데 이런데가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3: 우리 저 과거에는 일제강점기 때는 어르신 이제 잘 말씀하시지만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아픈 사연이 많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금 행복합니다.
1: 소록도는 이제 치유와 위로의 역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0: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노력, 의지, 아니면 계획? 이번 공부의 왕도 김한슬 군은 공부의 조건으로 공부 습관을 뽑았다.
1: 결국 자신만에 맞는 어떤 패턴이나 자기에게 딱 적합한 습관을 찾아가지고 자신의 생활 속에 공부에 약간 스며드는 느낌으로 매일매일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0: 습관은 생활뿐만 아니라 공부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인데 자신만의 공부 패턴을 찾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김한슬 군. 습관으로 만들어낸 나만의 공부법, 김한슬 군의 핫한 공부법을 지금 소개한다. 지난 3월 서울대 입학 후 처음으로 고향인 부산을 찾은 한슬 군.
2: 입학하고 부산 한 번도 못 왔었는데 오랜만에 집안에 행사도 있고 또 고등학교도 한번 둘러보려고 오랜만에 부산 내려왔습니다.
0: 한슬 군이 먼저 찾은 곳은 모교. 3년간 치열하게 보냈던 곳이라 그런지 자연스레 발길이 학교로 향한다.
3: 얘들 안녕.
0: 마침 운동장에서는 축구를 하고 있는 동아리 후배들이 보인다. 졸업 전까지 함께 운동장을 뛰며 축구를 했던 후배들이다.
2: 잘 지냈니 얘들아.
0: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축구 경기에 함께 참여하는 한슬 군. 늘 적극적이고 열심인 한슬 군은 후배들 보기에도 좀 남다른 선배였다.
4: 그 공이 어디 떨어질지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되는데 그걸 엄청 잘하신 거야.
0: 명석한 두뇌 인정.
5: 한슬이 형 축구할 때 다른 형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지도하고 했던 거 보면은 승부욕 진짜 장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0: 승부욕 역시 최고다. 빠른 두뇌 회전과 승부욕. 하지만 이런 한슬 군에게도 위기는 있었다.
6: 첫 중간고사 때 수학 1등급 받았어.
1: 근데 진짜 그때는 막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고 수학 점수가 너무 일단 안 나오다 보니까 야간 자율학습 시간은 전부 다 수학에 내가 몰아넣자 하고 우선적으로 그걸 짰는데 이제 그 상태에서 국어나 뭐 영어나 다른 과목을 언제 공부를 해야 될지를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이제 제가 세웠던 패턴 공부법도 찾게 된 것 같아요.
0: 한슬 군이 자신에게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하다 찾아낸 것은 바로 패턴 공부법.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패턴화한 것인데 대학생이 된 지금도 한슬 군은 이런 패턴을 정해 생활하려 노력하고 있다.
1: 저는 항상 공부를 할 때 시간 패턴을 정확하게 지키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런 고등학교 때 습관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0: 패턴 공부법 중 한슬 군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시간. 기숙사 생활을 했던 한슬 군은 매일 5시 반에 기상하고 교실에 오면 6시간 조금 넘은 시간. 정신이 맑은 아침 시간에는 국어 공부를 시작했다. 아침 7시가 조금 넘으면 아침 식사를 하고 수업 시간 전까지는 국어 공부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수업이 시작되면 하루 종일 수업에 집중. 수업 시간은 다른 친구들과 다를 바 없이 수업에 충실하게 임했다. 그리고 저녁 식사까지 끝내고 나면 야간 자율학습 시간. 야간 자율학습 시간엔 흐름을 끊지 않고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수학을 공부했다. 야간 자습을 끝내고 기숙사로 돌아와 다시 책상에 앉으면 취침 전까지는 조금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을 공부했다. 이렇게 매일 같은 패턴을 반복했다.
1: 공부 패턴을 잡게 되면 그게 이제 곧 습관이라는 말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하루하루마다 공부 계획을 달리 잡는 비효율성을 줄일 수가 있고 진짜 단순하게 습관을 잡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제가 해야 되는 공부는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장점이 있는 거죠.
7: 효율성이 있다는 거는 말 그대로 단순해야만 되거든요. 근데 단순하다는 거는 매일매일이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공한 친구들을 보면은 뭘 오늘 공부해야 될지 고민을 안 해요. 심지어 계획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계획을 다 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엄청 효율적으로 짠다고. 근데 계획표가 없어요. 그 왜냐면 그냥 습관이에요. 말 그대로 팩 캐릭터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뭐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하고 이걸 따로 정해놓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진정한 계획의 끝은 습관이라고요.
0: 한슬군의 패턴 공부법은 주말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1: 주말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의 어떤 사설 모의고사 혹은 기출 모의고사를 그 모의고사 해당 시간에 정확하게 맞추어 딱 평소 치는 모의고사나 수능처럼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그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0: 매일 맞춰진 일정대로 공부하다 보면 평균 수면 시간은 고작 4시간 정도. 그렇다면 잠이 부족하지는 않았을까?
1: 하루를 좀 기력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찾아봤었는데요. 1교시가 시작하기 전에 10분을 자면 점심 먹기 전까지 오전 시간이 되게 괜찮아요.

0: 줬었고, 또 6교시나 7교시 쉬는 시간에 한번더 자면 저녁 먹고 야자실 하는 시작하기 전까지도 되게 생생해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저만의 습관으로 만들어서 저는 그 2시간만큼은 빼놓지 않고 계속 자니까 밤에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아침에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한술군은 평일에는 오전 5시 반에 기상, 새벽 1시 반에 주침, 학교 수업 시작 전 2시간 정도,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 잠들기 전으로 이렇게 크게 셋으로 공부의 과목과 공부량을 패턴화시켰다. 또 휴일에는 여유 있는 시간을 활용해 기출문제 등을 실제 시험 시간에 적용해 실전처럼 풀어보도록 했다. 그리고 부족한 잠은 1교시 전 10분, 7교시 전 쉬는 시간 10분을 자는 것으로 보충했다. 과목별 시간을 패턴화하는 것 외에 한술군은 과목별 공부법 역시 자신만의 방법으로 패턴화시켰다.
0: 다른 암기 과목들과는 다르게 이해를 필요로 하는 과목들은 어떤 패턴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만의 패턴을 적용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국어와 수학에 적용하였습니다. 수학 문제집들은 대부분 이렇게 소단원별로 문제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하루에 한 소단원을 푸는 걸로 목표를 잡고 수학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총한 문제집을 총 3번씩 풀었는데 그것도 이제 매기는 방법도 패턴화를 시켜서 처음 매길 때는 빨간색 펜으로 매기고 두 번째 매길 때는 파란색으로 매기고 세 번째 매길 때는 초록색으로 매겨서 이 문제를 몇 번째 풀 때 어떻게 틀렸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 또 이 문제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였는지 혹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를 다 풀고 채점을 할 때는 보는 것처럼 맞는 문제는 동그라미 표시가 있고 틀린 문제는 일단 끊어놓고 다시 풀어서 맞는 다음에 다시 이제 세모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별표를 쳐놓은 다음에 다시 제가 풀어봤을 때 답지에 도움 없이 맞았다면 별표 위에 동그라미를 치고 답지에 도움을 필요로 해서 다시 풀어서 맞았다면 별표 위에 세모를 치는 방식으로 채점을 구분했고요.
1: 한술군의 수학 패턴 공부법 첫 번째는 반드시 하루에 한 소단원씩 마무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마다 다른 색으로 채점을 하도록 했다. 여기에 틀린 후 맞은 문제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모르는 문제를 다시 풀 때는 해설지의 도움 여부에 따라 구분하도록 하면서 자신만의 패턴을 만들어 공부했다.
0: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학, 비문학, 그리고 화작문과 같은 제재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보시는 것 같이 시, 고전시가 수필 혹은 소설로 나누어져 있고 그 안에서 다시 여러 가지 제재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 비문학도 마찬가지로 인문, 독서, 사회, 과학, 기술과 같은 여러 가지 제재들로 나누어져 있고 그 안에서 다시 여러 가지 소단원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화법과 작문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제재들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문학에서 한 소단원, 비문학에서 한 소단원, 그리고 화법과 작문에서 한 소단원씩을 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문학에서 현대시에서 한 소단원을 풀고 비문학은 인문독서에서 한 소단원, 화법과 작문은 화법에서 한 소단원을 풀었다면 내일은 문학은 고전시가에서 한 소단원, 비문학은 과학에서 한 소단원, 화법과 작문은 작문에서 한 소단원 이렇게 매일매일 다른 주제들을 서로서로 돌아가면서 풀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보다는 각 제재들에 대한 감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학, 비문학, 화법과 작문의 각 제재들을 돌아가면서 여러 번 풀게 된다면 각 제재들에 대한 감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좋은 패턴 공부 방법입니다.
1: 한술군의 국어 패턴 공부법은 첫째로 문학, 비문학, 화법과 작문 이 세 제재를 각 한 개의 소단원씩 같은 날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매일 제재별 대단원을 바꿔가며 공부했다.
2: 습관을 만들든 아니면 계획을 뭐 내가 짜가지고 하든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안 지켜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춰서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진짜 작게 그러니까 원래 습관이라는 게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우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 플러스해서 내 새로운 습관을 만들거나 새로운 패턴을 만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까지 꼭 그냥 해치우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작게 시작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1: 한술군이 다시 모교를 찾았다. 선생님께 상의 드릴 일이 있어 직접 찾아간 것인데 재학 중에도 상의할 일이 있으면 늘 이렇게 먼저 찾아가는 적극적인 학생이었다.
0: 안녕하세요, 쌤.
3: 안녕하세요.
4: 잘 있었어.
3: 잘 있었어.
1: 한술군이 이렇게

0: 함께 학교를 찾은 이유는 멘토링을 제안하기 위해서다.
1: 지금 제가 이번에 이제 이 공부방도 프로그램 찍으면서 저희 학교 후배들 중에 제가 제 공부 방법으로 멘토링 해줄 수 있는 애 한 명을 뽑고 싶거든요. 그 멘티 한 명을 선정해서 옆에서 공부하는 걸 어떤 방법을 하면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0: 한슬군이 다녀간 후 학교 측에서는 멘티를 뽑기 위한 준비로 분주해졌다. 지원자들에게 멘티 신청서를 나눠주며 지원 동기를 적게 했는데 그런데 이번 멘티 신청서에는 현재 하루 일과를 적는 항목이 추가됐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뒷면엔 앞으로의 하루 일과 계획표까지 작성하도록 했다. 하루 일과를 짜서 공부하는 게 익숙치 않은지 계획을 세우는 일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2: 겉으로 보겠습니다. 신청서 제출해주세요.
0: 멘티 신청서 작성이 마치 시험처럼 어렵게 느껴졌던 학생들.
3: 이 부분에 대하여 전문의 고민을 한번 드려볼까요?
0: 제작진은 학생들의 고민도 함께 카메라에 담았다.
4: 꼼꼼히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서 고민.
0: 학교 수업 때문에 멘토링 선발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한슬군을 대신해 제작진이 멘티 신청 과정을 담아왔다.
5: 해야 될 일이 많을 때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해야 될지.
6: 공부할 때 그 계속 집중을 못하고 하다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 문제를 계속 풀고 계획을 세워나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0: 한슬군은 자신의 패턴 공부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트를 뽑기 위해 고심 중이다.
1: 일단 관심이 가는 친구가 몇 명 있는데요. 조금 더 읽어보고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0: 멘티 신청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한슬군. 과연 어떤 학생이 멘트로 선정됐을까? 멘토링을 위해 학교로 직접 찾아온 한슬군. 공부 습관을 잡아주기 위해 멘티는 1학년생 중에서 선정했다. 부산 창안고 1학년 장진욱 학생. 시간이나 과목을 정하지 않고 공부하는 습관이 고민. 자신에게 맞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부법을 찾고 싶다.
7: 고등학교 아무래도 처음 오고 공부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 형이랑 멘토 멘티를 해서 많은 걸 얻어가고 싶었습니다.
1: 아, 네.
0: 자연스러운 얘기로 멘티 진욱군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멘토 한슬군. 긴장이 좀 풀리자 본격적인 멘토링이 시작되는데
1: 내 공부 습관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일단 패턴이랑 습관이라는 말을 해주시거든.
7: 네.
1: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는 패턴이랑 습관이라는 거는 시간적인 패턴 습관도 해당이 되는 얘기고 양적인 패턴 습관도 이제 해당이 되는 얘기야. 어느 과목을 하루에 어느 시간에 공부할 때 제일 효과적인가? 뭐 예를 들면 수학은
7: 야자 딱 시작하고 계속 푸는 게 효과적.
1: 맞지? 그런 느낌이 있다 얘가.
7: 네.
1: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수학 같은 경우에는 나는 무조건 야자 그러니까 야간 자율학습 시간, 1차시랑 네. 2차시를 무조건 투자했어.
7: 네.
1: 왜냐하면 진욱이 네가 말했던 것처럼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연결성이 중요한 거니까.
7: 네.
1: 약간 과탐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면 수학이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 받아본 적 있나?
7: 네, 약간도 비슷한 계열.
1: 그렇지, 약간 비슷한 계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도 과탐 같은 경우에는 야자 때 했어. 예를 들어서 수학을 1차시, 2차시 한다면 과탐을 3차시 한 거지. 그러니까 내 야자 시간은 수학이랑 과탐 했었던 거야. 그다음에 우리 내신 공부 준비를 하다 보면 암기 과목이나 뭐 예를 한국사 같은 거 네. 아니면 뭐 사회탐구 같은 걸 공부해야 될 시간이 있잖아.
7: 그럼 그냥 들고 다니면서 계속 할 수 있어.
1: 그렇지 그렇지. 어떤 약간 가볍게 본다는 느낌?
7: 네.
1: 그런 느낌이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야자 다 하고 나서 우리 학교 이제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기숙사를 가서 공부를 한 거지. 그다음에 또 영어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영어도 나 같은 경우에는 밤에 했어. 그다음에 국어는 이제 남는 시간에 아침 공부 시간에 했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빨리 일어나서 한 6시 정도 일어나서 학교에 먼저 나오는 거지. 그러면 8시 정도까지 그 시간 이제 내 국어 공부 시간을 잡아놓았던 거야.
7: 학교에서 내놔주는 과제 같은 거는?
1: 과제 같은 경우는 내가 과제가 있으면 나는 절대 야자 시간에 안 썼어. 무조건 기숙사 들어가서 했어.
7: 그럼 잠은 언제 자요?
1: 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시 반에서 2시 정도에 자고 그다음에 일어난 건 한 5시 반에서 6시 사이 이 정도 일어났어.
0: 하루 수면이 4시간? 진욱군 침땀이 난다.
1: 아무리 시간을 시간표를 딱딱딱

0: 다 짜져서 니만의 패턴을 만들어놨다 해도 그 안에서 어느 양을 어느 정도 공부할 때 가장 효과적인 걸 느낀 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한단 말이야. 맞지? 나 같은 경우에도 양도 패턴을 시킨 거지. 공부한 양도. 내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단원이었어. 소단원. 우리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대부분의 모든 과목들을 문제집에 소단원별로 나눠져 있잖아. 나는 무조건 한 소단원 단위로 반드시 하루에 끝내기.
1: 음악 하나가 살짝 애매하게 끊기는 중간쯤에서 끊기면 어떡해요?
0: 중간쯤에서 끊겨도 나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을 활용하거나 혹은 아니면 다른 공부 시간을 조금씩 뒤로 미루더라도 그거는 끝낸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게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양적인 패턴 습관이야. 그러니까 시간적인 패턴 습관이랑 양적인 패턴 습관을 같이 이제 할때내 경우에는 이제 시너지를 낸다고 생각했던 거지.
1: 제일 효율적이다.
0: 그렇지. 근데 네 입장에서는 나랑 다를 수 있단 말이지. 어느 과목을 언제 공부할 때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가 더 느껴지는지가 분명히 다를 수 있을 거야.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니만의 패턴이랑 습관을 찾는 거지. 이제 아무래도 내 패턴이랑 습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별 리듬이거든. 다음에 혹시 올 때는 진욱이 네가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2: 단순한 공부법이 아니라 습관을 통한 공부법이라 더 쉽지 않은 멘토링.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멘티 진욱군의 고민이 깊어진다. 일단 계획표를 짜보면서 자신의 패턴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3: 이렇게 하면 잠은 더 늦어지고 성적도 잘 나올지 고민이고 제가 지금 뭐 아침인지 저녁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2: 자신에게 맞는 공부 패턴을 찾는 것이 아직은 막막하기만 한 진욱군. 며칠 후 2차 멘토링을 하기로 한 날.
0: 진우가 안녕.
4: 안녕하세요.
0: 안녕, 오랜만이네. 잘 지냈나?
4: 네.
0: 오늘 이제 과목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패턴과 습관에 대해서 들어가 볼 거니까
4: 네.
0: 이제 진우이 네 공부하는 데 들어가가지고 한번 보자, 알겠지? 가자.
2: 2차 멘토링은 진욱군이 주로 공부하는 책상 앞에서 하기로 했다.
0: 그 저번에 우리 1차 멘토링 할때 내가 이제 패턴이랑 습관을 잡기 위해서 진욱이 네가 아침형 인간인지 혹은 저녁형 인간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는데
1: 생각해봐. 아침이랑 점심, 저녁은 살짝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녁이 살짝 더
0: 좀더
1: 공부가 잘 되는
0: 잘
1: 것
0: 되는 것 같아. 6시부터 7시까지.
2: 진욱군이 며칠 동안 해본 방법을 토대로 함께 공부 패턴을 짜보기로 하는데
1: 근데 진짜 우리 학교 과제 엄청 많잖아요. 근데 기숙사에서만 한다고 과제 진짜 못할 것 같은데.
0: 야자 3차시 정도를 사용하는 걸 추천할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야자 때 과제를 하지 말라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오늘 야자 시간은 과제에 투자를 해야지 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네가 공부할 양만큼은 최소한 야자 시간을 끝내놓고
1: 그 다음에 과제는 2번이 되고.
0: 그렇지. 과제는 일단 우선순위상에서 2번이 되는 거지.
2: 시간 패턴을 만들 때 유의사항은 가장 먼저 자신의 공부 리듬을 파악하고 그 다음 정해진 공부를 최우선으로 하여 과제 등은 다른 시간을 활용하도록 한다.
0: 과목별로 이제 어떤 공부 패턴을 가지고 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혹시 어떤 과목부터 할까?
1: 수학보다.
0: 수학? 처음에는 개념서를 보는 게 좋아. 네가 보는 것처럼. 알겠지? 처음에는 개념서를 보는 거야. 그 다음에는 쉬운 문제집을 추천할게. 이런 문제집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문제나 개념에 대한 내용이나 혹은 풀이 방법이 몸으로 익혀지는 느낌이 들 거야.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들 기반으로 해서 진짜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를 해야 되는 거지.
2: 수학은 개념서, 다음엔 쉬운 문제집, 조금 어려운 문제집, 이후 기출문제 위주의 고난도 문제집 순으로 패턴화를 한다.
1: 근데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는 이걸 다 풀어야 된다. 그런 거좀 잡아줄 수 있어?
0: 대부분 우리가 한달 정도를 한 번을 다 푼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1: 한달 정도만에 네 번을 한번 다.
0: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를 푸는 거지.
2: 일주일에 문제집 한 권? 진욱군은 당혹스럽다.
1: 일주일에 한건 솔직히 어렵거나 그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경우는 없으셨어요?
0: 내가 얘기해준 그 단원이랑도 연관이 있는데 대부분 시험, 한 시험에 들어가는 소단원은 7개에서 8개 정도거든. 그렇게 하루에 한 소단원씩 푼다고 생각을 하면 네가 직접 해보다 보면 일주일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게 느껴질 거야. 근데 주말도 사용하면 좋거든. 주말에는 훨씬 더 평일보다 많은 문제의 양을 풀수 있을 거니까. 그러게 되면 한 번을 풀고 나서 다시 푸는 속도는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어. 모르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네가 한 번을 풀면서 훨씬 더 개념들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달 정도부터는 이제

0: 다시 두 번째 패턴을 돌리고, 세 번째 패턴을 돌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시험 진짜 치기 직전에는 한번더 책을 훑어보면서, 체크됐던 문제들 중에서 네가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다시 봐주는 거고.
1: 처음 한 달은 개념서, 쉬운 문제집, 조금 어려운 문제집, 고난도 문제집 순으로 일주일에 각한 번씩 풀어나간다. 그리고 다음 달엔 처음 달첫 주와 둘째 주에 했던 공부를 한 주에 함께 푸는데 익숙해진 문제이므로 시간이 줄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 훑어보는 식으로 총정리를 한다.
2: 그러면 국어는 제가 솔직히 중학교 때 그냥 자습서 와서 공부해서 공부하는 방법 아예 모르거든요. 좀 설명 구체적으로 많이 해주실 수
0: 문학은 뭐 예를 들면 시,
2: 있어요? 네.
0: 소설, 수필, 극 이렇게 나뉘면 됐고 비문학도 예술, 인문,
2: 경제.
0: 뭐 사회, 과학
2: 네.
0: 이렇게 나뉠 수 있겠지. 그리고 화법, 장문, 문법 이렇게 있을 거야.
2: 네.
0: 대부분의 문제지들이 이렇게 세 갈래의 문제집을 내놓거든, 국어가.
2: 네.
0: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가 여기서 해놓고 싶은 거는 이것도 여러 개의 어떤 단원으로 나뉠 거고,
2: 네.
0: 이것도 여러 개의 단원으로 나뉘어. 마찬가지야. 대부분의 분야들이 여러 개, 한 네에서 네 개, 다섯 개 정도의 소단원으로 나뉜단 말이야.
2: 네.
0: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 소단원을 풀어줘.
2: 그럼 여기서 나눠지는 거
0: 그럼 나눠지는 거에 하나.
2: 여기 하나요?
0: 이거 하나.
2: 네.
0: 이거 하나를 풀고, 이거 하나를 풀고, 이렇게 되면
2: 그럼 세 개씩 푸네요.
0: 그렇지. 이렇게 하나 푸는 거지.
2: 네.
0: 그 다음날은 또 시를 풀지 말고, 어저께 시를 풀었으면 소설의 다른 하나를 풀고,
2: 네.
0: 뭐 어저께 예술을 풀었으면 인문의 다른 거 하나를 풀고,
2: 네.
0: 어저께 화법을 풀었으면 장문의 다른 거 하나를 푸는 거야.
2: 네.
0: 그 다음에는 또 수필 하나를 풀고, 극 하나를 풀고. 맞지? 수필
2: 네.
0: 하나, 사회 하나, 또 문법 하나, 또극 하나, 과학 하나, 다시 화법 하나.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2: 한 달 하면 로테이션 다 돌아가고.
0: 충분히 돌아갈 수 있어, 그거는.
2: 저 근데, 이게 시 이렇게 따로따로따로 하면 시 느낌이 다 잡히기 전에 계속 넘어가면 좀안 좋지 않을까요?
0: 국어는 큰 흐름이 없는 경우가 많아.
2: 아, 두 개가 독립적이라고.
0: 그렇지. 왜냐하면 대부분 그냥 지문과 지문을 주고 그냥 기출 문제를 주는 거 어떤 그런 느낌이니까.
2: 네.
0: 그렇기 때문에 단 시에 대한 완전한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대신 이한 소단원만큼은 끝내줘야 되는 거야. 이한 소단원만큼은 끝내줘야지 그 다음 패턴에서 시두 번째 소단원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고
2: 네.
0: 또다시 그 다음 패턴에서 시의 세 번째 패턴을 시작할 수 있는 거지.
2: 아.
0: 국어 같은 경우에는 흐름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단원에 적응을 해가는 느낌이 더 중요하거든. 혹은 감을 잃지 않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단한 소단원씩 꼭 끝내주는 걸로. 알겠지?
1: 국어 패턴 공부 시 유의사항은 반드시 매일 한 제자별 소단원을 마무리하고 제재벨 감을 잃지 않기 위해 매일 모든 제재를 공부하도록 한다.
0: 그다음부터는 영어 공부를 할때 처음에는 일단 읽으면서 이렇게 옆에 따라 써줘. 굳이 네가 이거를 나중에 본다고 생각을 안 해도 돼.
2: 네.
0: 그냥 쓰면서 읽는 거야.
2: 아, 네.
0: 그냥 단순하게 쓰면서 읽는 거야. 왜 내가 그런 방법을 추천하는 거냐면 사람이 공부를 할때 몸으로 기억하는 경향이
2: 아,
0: 있거든.
2: 네.
0: 단순하게 읽고 혹은 단순하게 보면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굳이 이거를 네가 나중에 보지 않더라도 네가 써놨던 걸 다시 보지 않더라도 같이 쓰면서 읽어버리면 암기가 되거나 혹은 이해가 더잘 되는 경우가 많아. 이걸
2: 손에도
0: 쓰면서 그렇지 손에도 붙고 입에도 붙는 거지.
2: 네.
0: 모든 공부는 네한테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
2: 네.
0: 텍스트 자체가 네한테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2: 네.
0: 이런 필사의 방법은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암기 과목에도 주효가 될수 있어.
2: 네.
0: 예를 들어서 한국사를 공부한다는 가정을 해보는데 그대로 옮겨 적는 거야.
2: 네.
0: 단 시선은 이걸 보고 있는데
2: 뭔가.
0: 손은 그냥 읽히는 대로 적는 거지.
2: 네.
0: 요쪽에 있는 내용과 요쪽에 있는 내용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 문제야.
2: 아.
0: 그러게 되면 네가 그거를 여러 번 했던 경험을 통해서 네 머릿속에서 어떤 내용은 어떤 쪽에 있었고 어떤 내용은 어떤 쪽에 있었다라는 게 몸으로 기억이 된다는 거지. 네 머릿속에서 사진을 찍는 느낌이지. 이거를 같이 뺏겨주면서 사진을 그린다고 생각,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암기 과목은 대부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2: 네.
0: 단 여기서 하나 주목할 점은 네가 이 필사는 나중에 보는 용이 아니야.
2: 네.
0: 알겠지? 그냥 네 공부나 혹은 네 이해, 네 암기를 증진시켜 주는 용이야.
2: 지문을
0: 뭐 예를 들어서
2: 이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1학년인데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계속 해봐야죠. 뭐 방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해보다가 이거 좀 이상하네. 이거 좀 좋네. 경험에서 다 찾아질 것 같아요.
1: 며칠 후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0: 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한번 겪어봐봐. 알겠지? 네. 1학년 1학기 때는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어도 되니까 패턴을 잡아주면 좋겠어. 너만의 패턴을 잡아주는 거야.
1: 네.
0: 그 다음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는 1학년 1학기 때 네가 잡아놓은 패턴을 그대로 유지시켜가면 돼. 결국은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는 모의고사 대 기출,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이랑 내신의 비율을 한 3대 7 정도로 잡아줘.
1: 네.
0: 단, 그러다가 3학년 1학기 되면 5대 5 정도로 늘려줘야 돼, 이제. 3학년 2학기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한 7월 정도? 오로지 수능을 위해서만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
2: 한슬군이 제안하는 학년별 시간 패턴은 1학년 1학기까지 자신에게 맞는 패턴을 찾고 이후부터는 이 패턴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학년별 내신과 모의고사 공부량 비율은 1학년 초부터 2학년 말까지는 3대 7, 3학년 1학기까지는 5대 5, 이후 3학년 2학기는 시간과 공부량 모두 오로지 수능에만 집중하도록 했다.
0: 그리고 내가 네 질문에 이런 답을 해줬지만 결국 잊으면 안 되는 거는 내 패턴과 내 습관이 아니라 진욱이 네 패턴과 네 습관을 만드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걸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나중에 좋은 추억이 될 3년이니까 네. 재밌고 열심히 잘 살았으면 좋겠어. 알겠지?
1: 감사합니다.
0: 수고했어.
2: 습관으로 만들어간 패턴 공부법의 힘. 펜슬군은 자신의 꿈도 이렇게 하나하나 자신에게 맞는 것으로 찾아가고 있다.
3: 내가 자연 전공학부에 온 만큼 인문사회나 혹은 자연과학을 이제 대학 4년 동안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나중에 대회로 나가서 스포츠 마케팅을 도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2: 하루하루 충실한 습관에 노력이 더해져 오늘도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한슬군. 한슬군의 끊임없는 노력에 응원을 보낸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안녕하세요, 선생 여러분. 네, 2027 수능 완성 농업 기초 기술 네, 해설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 이제 총 10강이죠. 10강을 20시간에 걸쳐서 한 시간에 10문항씩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1강의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항입니다. 수능 완성 문제는 본 수능하고 거의 비슷하게 범위나 시험 문항 이런 게 비슷하게 짜여져 있어요. 대신에 본 수능보다는 약간 더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1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가라를 위해 사용한 실습기구를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렇게 실습기구 찾는 문제가 우리가 지금 10강까지 풀어볼 거잖아요. 총 10개의 10강의 문제인데 아마 거의 다 나올 거예요. 거의 다. 물론 모의고사 수능에서도 이와 비슷한 실습기구를 찾는 문제 또는 목공구 아니면 금공구를 찾는 문항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실습기구 찾아보죠. 학생 A는 종자의 내부 구조를 관찰하고자 했어요. 종자의 내부 구조. 이에 용도에 맞는 실습 기구를 준비한 뒤에 다음 실습 과정에 따라 실험을 수행을 해봤네요. 자, 실습 과정. 첫 번째 보니까 거름 종이 위에 고추 종자를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종자에 물을 몇 방울 떨어뜨렸고, 세 번째 보니까 물에 불려진 종자를 세로 방향으로 절개를 했네요.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배율을 저 배율에서 고 배율로 조정하며 종자의 내부 구조를 관찰하고 결과를 그림과 같이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실험 기구는 뭐가 들어갔느냐? 메스, 핀셋, 스포이드, 해부, 현미경이 들어갔어요. 이제 이걸 이 실습 과정에 맞춰서 순서에 따라 이제 배열하는 문제죠.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이건 다 알고 있죠. 핀셋이 어떻게 생겼는지, 스포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메스, 칼입니다. 칼, 그리고 현미경. 네.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문항 같은 경우는 다행히 전부 다 아는 걸로 구성이 돼서 문항이 아주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름 종이 위에 고추 종자를 올려놓았어요. 고추 종자는 굉장히 작아요. 작고 가볍죠. 네 개 중에 어떤 걸로 그 작은 걸 들어야겠어요? 핀셋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핀셋을 사용을 했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방울을 떨어뜨릴 거예요. 메스, 핀셋, 스포이드, 해부, 현미경 이 실습기구 중에 물방울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스포이드죠. 두 번째는 디귿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답이 나왔네요. 자, 그래도 맞아봅시다. 물에 불려진 종자를 세로 방향으로 절개 잘랐어요. 뭘로 잘라야 돼요? 칼로 잘라야죠. 메스, 기억. 그리고 이 속을 어떻게 관찰을 했습니다. 관찰을 어떻게 저 배율에서 고 배율로 현미경이죠. 그래서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리은, 디귿, 기억, 리을 순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문항은 우리가 굳이 뭐라 그럴까요? 농업 기초 기술을 공부하지 않아도 이제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 상식선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풀이가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다음 기사에서 식물, 조직,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식물 조직에 관련된 문항도 꼭 나오죠. 예를 들어서 기공이라든지 모용이라든지 잎, 줄기, 뿌리. 그렇죠? 정말 나올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자, 이 식물 조직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가가 무엇인가 봅시다. 자,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북극 지역의 빙하를 녹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이 식물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 이 조직이 개방 정도가 감소해요. 아, 식물의 조직인데 이게 개방이 되고 닫힐 수 있는 그런 조직인가 봐요. 자, 식물이 뿜어내는 수분의 양이 줄어들고 이 조직이 개방 정도가 감소하면 식물이 내뿜는 수분의 양이 줄어드네요. 아, 수분을 뿜어내는 그런 기관이네요. 이로 인해 북극의 온난화가 가속되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뭘 뱉어요? 산소를 뱉죠? 산소를 방출해요. 그래서 식물의 잎 표면에 있는 이 조직, 아, 이 조직은 다시 한번 보면 이 조직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해요. 그리고 수분도 배출하는 기관입니다. 이 조직을 통해 공기와 수증기가 식물의 안팎을 드나듭니다. 식물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수분을 함께 방출하는데 대기 중에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이 조직이 크게 열지 않아도 충분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 정도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이 식물 기관은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지점, 그리고 식물에서 수분을 증발시키는 기관, 잎 뒤에 많이 있는 뭐가 되겠어요? 기공이 되겠네요. 기공. 그렇죠. 기공은 식물의 잎 뒤에 주로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특수한 공변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공변세포. 이렇게 두 개의 특별한 특수한 공변세포. 이 공변세포가 팽창하고, 그러니까 닫히고 열리면서 공간이 생기는 거죠. 공간이. 자, 이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 장소입니다. 교환이 되고, 기공이 언제 열리냐? 기공이 열리면 일단 수분이 증발을 하게 되죠. 수분 증발. 기공이 열 때는 세포 외에 APA, 엡시스산입니다. 엡시스산. APA가 방출되면서 칼륨 양이온이 세포들에 유입되면서 팽압이 증가합니다. 팽압이 증가하면서 기공이 열리죠. 기공이 닫힐 때는 반대 개념이겠죠. 세포 내에 APAB, 세포 내에 APA가 유입이 되면 칼륨 양이온이 세포 외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팽압이 감소되면서 기공이 닫히게 됩니다. 자, 이 기공이 숨쉬는 기관이네요. 그 식물로 보면 이산화탄소 받아들이고 산소 내뱉기 때문에 이 기공이 닫히는 경우, 그러니까 호흡을 하지 않는 경우, 닫히는 경우는 수분이나 CO2가 부족할 때 또는 햇빛이 부족하거나 너무 셀 때,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때, 바람이 강할 때, 즉 언제예요? 식물이 살기에 좋지 않은 환경에서는 닫혀요. 그렇죠? 기공이 닫힌 경우는 식물이 살기에 좋지 않은,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을 때, 바람이 너무 강할 때, 또는 수분 및 CO2가 부족할 때 기공이 닫히게 됩니다. 자, 그럼 2번, 이 기공에 대한 설명. 관다발을 구성하지 않죠. 관다발은 물관이나 체관 등이 관다발을 구성하죠. 주로 팽압이 낮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팽압이 낮을 때는 닫혀야죠. 팽압이 낮을 때 열리면 증발이 더 되니까 식물이 어떻게 돼요? 시들게 되죠. 자, 한 쌍의 공변세포, 두 개의 공변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디귿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공 관련된 문항이 지금까지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 그 수능 특강 같이 공부하면서 이 부분은 충분히 공부가 됐을 거예요. 기공도 되었을 거고, 모형도 되었을 거고. 네, 그렇죠. 자, 다음 그럼 3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 사례에서 가에 들어갈 닭 품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수능 특강에서 이제 12강 정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문항이 이렇게 나오면 너무 고맙죠. 너무 쉽죠. 근데 이제 조금 더한번더 꽈서 내면 코친의 특징을 낸다든지, 그렇죠? 이 답지가 코친의 특징, 레고온의 특징, 아니면 원

산지 이제 이렇게 나오면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 문제가 이제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굉장히 네, 쉽게 잘 나오는 거죠. 자, 일단 닭은 크게 알을 주로 생산하는 산란계, 그리고 고기를 생산하는 육계, 그리고 알도 어느 정도 생산하고 살도 어느 정도 찌는 난육 겸용계 세 개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닭의 품종 나올 때는 닭이 크다 작다는 구체적이지 않아요. 상대성이잖아요. 그래서 꼭 뭐가 나오냐? 이런 원산지가 꼭 붙어 나옵니다. 원산지가. 자, 산란계 많지만 네 가지만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이거 위에 나올 게 없어요. 나온다면. 자, 산란계 이탈리아가 원산지인 레고온과 앙코나. 그리고 스페인이 원산지인 미노르카. 독일이 원산지인 햄버그. 네 개요. 그리고 육계, 살이 많이 찌는 닭. 중국이 원산지인 코친, 영국이 원산지인 코니시. 그리고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오골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 토종닭이 있죠. 그리고 난육 겸용계, 원산지는 다 미국입니다. 플리머스록, 로드 아일랜드, 뉴 햄프셔 이렇게 됩니다. 요건 다 애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다 애워야 됩니다. 지금 다 애우지 않을까 싶어요. 몇개 되지도 않잖아요. 그쵸? 자, 다시 문항으로 가보죠. 학생 A는 FFK 축제에 참가해서 닭 품종 가에 관한 질문에서 다음과 같이 응답한 결과 정답을 모두 맞췄네요. 정답을 모두 맞췄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한 닭에 대한 정답이 맞은 거예요. 자, 취소성. 닭을 품고자 하는 성질. 닭을 품는 게 아니죠. 알을 품고자 하는 성질. 알. 알을 품고자 하는 성질이 강한 개체는 알을 품게 되면 산란하지 않아요. 자, 취소성은 강하지 않은 품종이에요. 그리고 산란용이에요. 산란용. 일단 여기 봅시다. 코친. 중국이 원산지인 육계네요. 레구온. 이탈리아가 원산지인 산란계네요. 코니시, 영국이 원산지인 육계네요. 햄버그, 독일이 원산지인 산란계. 미노르카, 스페인이 원산지인 산란계. 일단 산란계는 3개네요. 달걀의 색깔은 주로 흰색입니까? 자, 흰색. 달걀이 색깔이 흰색인지 여전히 참. 우리가 기억하기 힘들죠. 보통 그 달걀의 색깔은 닭의 그 털의 색깔하고 많이 비슷해요. 일단 요건 좀 어려운 거니까 놔둡시다. 자, 원산지는 어딘가? 이탈리아. 레그온, 이탈리아. 햄버그, 독일. 미노르카, 스페인. 정답 2번이죠. 네. 이게 흰색인지 아니면 우리들이 흔히 먹는 우리 피부색 같은 좀 노란색? 노란색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노란색 달걀인지는 좀 어려워요. 이걸 다 기억하기는. 일단, 원산지. 산란형이냐, 육계냐, 아니면 난육 겸연종이냐. 그리고 원산지는 어디냐. 이것만 알고 있어도 그 동물의 품종에 관련된 문항은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2번이고요. 우리가 가축은 크게 세개 배우죠. 농업 기초 기술에는 닭, 돼지, 소. 그래서 닭에 11품종, 돼지에 6품종, 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젖소와 고기소. 그래서 이것도 한 4개, 5개? 그래서 몇개 되지 않아요. 이건 다 외워야 됩니다. 맞죠? 외울 때뭘꼭 외워야 된다? 원산지를 꼭 외워야 된다. 자, 3번. 여기에서 알수 있는 닭은? 어디? 이탈리아가 원산지인 산란계. 그래서 레그온.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친환경 방제 방법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친환경 방제 방법의 범주는 경종적. 이게 좀다 알고 있지만, 다 알고 있지만. 자, 경종적. 재배적인 방법으로 방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재배적인 방법으로. 생물적, 살아있는 생물을 이용해서 질병을 방지를 한다는 얘기죠. 물리적, 물리적인 힘이나 아니면 덫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방지를 한다는 거고. 화학적, 친환경 방지인데 어떻게 화학적이에요?

자연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화학자재, 뭐 난황유나 버르도 액이나 이런 게다 여기에 들어가죠. 이렇게 화학적 방제로만 나누신다. 일단 요거 네 가지로 나눌 수만 있으면 돼요. 지금 발문 잘 봐요. 다음 기사에서 이게 만화로 나왔으면 뭐 다음 삽화에서 아니면 다음 기사에서 여기는 아마 똑같을 거야. 아마 올해도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본수능에서 발문이 바뀌질 않아요. 발문이 여기에 나오는 친환경 방제가 어떤 방제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거와 같은 사례를 골라라. 우리 10강이잖아. 10회죠. 10회. 수능 완성이. 아마 10번 다 나올 거예요. 10번 다. 자, 여기에 있는 게 친환경 방제법 중에 어느 게 속하느냐를 파악을 하고 그거와 같은 사례를 구하는 거예요. 봅시다. 참외 재배에서 방제가 어려운 해충이에요. 해충인 이 가루이를 효율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스마트 포획 장치. 포획은 뭐, 사로잡는 게 포획이죠? 뭐, 여기만 봐도 일단 감은 오네요. 강제로 잡는 포획 장치. 자, 참외에 발생한 담배 가루이는 환경 저항성이 높고 약재 내성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약재를 사용한 방제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 세모세모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참외용 담배 가루이 스마트 포획 장치. 이 장치는 이 LED 빛으로 유인을 해요. 가루이를 유인을 해요. 유인하고 가까이 오는 걸 바람으로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진공청소기처럼 휘잉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무인 기계를 통해 방제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방제 효율은 3회 운행시 87%의 담배 가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방제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온 건이 담배 가루이라는 해충을 어떻게 잡았어요? 빛으로 유인해서 물리적으로 바람으로 흡입해서 잡았어요. 물리적 방제네요. 물리적 방제. 그렇죠? 물리적 방제.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사례들을 봅시다. 나방을 방지하기 위해 유화 등을 설치했어요. 빛을 좋아하는 주광성의 나방을 방지해서 유화 등을 설치해서 직접 온걸 포획해서 이게 물리적. 뿌리 혹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윤장. 이건 경종적이죠. 자, 진딧물을 방지하기 위해 살아있는 진딧벌을 이용했네. 이건 살아있는 생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생물적 방지. 흰가루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황 계란 노른자와 기름을 섞어서 만든 난황유, 자연 속에서 구할 수 있는 화학자재. 이건 화학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덩굴 쪼김병, 뭐 바깥 채소에서 많이 나타나죠. 덩굴 쪼김병을 예방하기 위해 저항성 대목으로 해서 재배적인 방법, 경종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물리적 방제. 이 사례와 같은 사례. 그래서 4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회 동안 다 나올 거예요. 수능도 나올 것이고 모의고사도 나올 것이고 단지 뭐만 바뀌어요? 여기 이게 삽화로 되어 있느냐, 기사로 되어 있느냐, 대화로 되어 있느냐 막 이거 정도 바뀔 거고 여기 사례들도 보면 뭐 무엇을 방제 뿌리혹병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걸 사용을 했느냐 이것만 찾을 수 있으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는 물항이 되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친환경 방제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자, 물리적 방제, 직접 가열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금처럼 유인해서 포사를 한다든지, 풀 같은 걸 기계 제철을 한다든지, 트랩, 덫을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닐 필름을 이용을 한다든지, 물리적 방법이에요. 화학적 방법은 자연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화학적 자재, 목초액, 제충국, 석회, 보르도액, 뭐 난황유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생물적, 살아있는 생물을 이용해서 방제를 해요. 미생물, 천적곤충, 미생물, 잡초, 섭식동물 이렇게 이용하는 게 생물적이에요. 경종적,
재배적 방법이라고 하죠. 저항성 품종을 선택을 해서 그걸 심는다거나 작부 체계를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동반 작물을 이용한다는 거. 이걸 보고 친환경 방지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온상 제작에 사용한 실습 도구에 대해 A에서 E 학생들이 OX 퀴즈에 응답한 내용이에요. 질문 1에서 4에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을 찾아라. 이게 1번 문항하고 그렇게 크게 지금 다르지 않아요. 1번이 우리 그 수능 특강 1강에 나오는 문항 있죠. 실험 실습의 기초. 이 부분이 다른 강하고 해서 그 세트 문항으로도 잘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퍼질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 공공학생은 수박 모종 생산을 위한 전열 온상을 만들고자 했어요. 이에 용도에 맞는 실습 도구를 이용해서 온상 바닥에 흙을 일정 깊이로 떠낸 후에 규격에 맞게 각목을 잘랐어요. 그리고 온상 틀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의자에 도자기처럼 생긴 이렇게 좀 둥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선을 감아도 전선이 뭐 꺾이거나 이러지 않게 만드는 거. 의자에 전열선을 고르게 배선 후에 전열선 위에 인공 상토를 덮고 상토 표면을 평평하게 골랐습니다. 아까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실습 도구를 먼저 주고, 그렇죠? 그 도구를 실습 순서에 맞게 배열을 한 문항이었는데, 이 5번 문항은 이 실습 내용에서 사용했던 기구, 실습 도구를 고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이 문제가 좀 훨씬 쉽죠? 쉽죠? 자, 질문 읽어봅시다. 삽이 사용되었습니까? 삽. 삽, 레이크, 양날토, 이씨미터가 있어요. 자, 우리 삽 정도는 알고 있죠? 흙을 퍼내는, 땅을 파는 농기구. 레이크, 무언가 평평하게 고르는 농기구. 양날톱, 톱은 뭐예요? 나무, 목재를 썰어내죠? 양날톱, 쇠톱은 쇠를 썰어내는 거죠. 그리고 미터, 이씨미터 있어요. 이씨미터가 있고, pH미터가 있고. 이씨미터니까 뭘 재요? 이씨를 재죠.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는 거죠. pH미터는 수소이온 농도, pH를 재는 거고요. 그렇죠? 모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좀더 복잡하게 생긴 것도 있고, 이것보다 더 단순하게 생긴 것도 있고, 모양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이 기구 나올 때, 이제 거의 그 설명할 때 기구에 대한 사진을 다 넣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모르더라도 수업 이거 보면서, 이 강의 들으면서, 아, 이거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올해까지만 한번 알아봅시다. 올해까지만. 자, 삽 어떻게 생긴지 알고, 레이크. 지금 이렇게 생겨서 평평하게 고를 수 있는 농기구, 톱이야 뭐 나무 절단하는 기구, 목공구가 되겠고, 이씨미터는 전기 전도도, pH미터는 pH 재는 거. 그 정도만 알아놔도 충분합니다. 자, 삽이 이용되었습니까? 삽은 흙을 뜨지요, 파고. 그래서 여기에서 삽이 이용된 걸알수 있네요. 자, 레이크 평평하게 고르는 농기구. 상토의 표면을 전열선 위에 인공 상토를 덮은 후에 상토의 표면을 평평하게 골랐습니다. 레이크 사용됐네요. 자, 양날 톱. 뭔가 목재를 잘라야겠네요. 규격에 맞게 각목을 잘라. 양날 톱. 자, 20m 전기 전도도를 측정한 건 지금 제시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4번은 X. 그러니까 555 제로로 된 E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항이 뭐 1번도 그렇지만 5번도 그냥 상식적으로 풀수 있는 문항. 문항 20개죠? 문항 20개인데 20개의 난이도가 다 같지 않아요. 이만큼 쉬운 문제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근데 보통 우리 수능 특강 1강에 나오는 문제는 대부분 쉽게 구성이 됩니다. 자, 다음 6번 문항 볼까요? 자, 다음 사례에서

공공 동아리 학생들이 재배한 작물의 분류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작물의 분류. 이문항도 10회 10문항 나올 거예요. 10문항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식물학적으로도 분류할 수도 있고, 뭐 사용적으로도 분류할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항의 특징은 아마 이번 수능에도 거의 비슷하게 반문을 쓸수 있는데, 이거 나온 지 오래된 문항이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작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작물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 근데 그렇게 정답률이 높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유는 제시문에서, 아, 지금 이게 어떤 작물을 이용하는구나, 이거 고르는 건 굉장히 쉬워요. 아, 이건 어떤 작물이구나라는 걸. 근데 그 작물이 여기처럼 유료 작물인지, 저온성 작물인지, 포복형 작물인지, 아니면 내산성 작물인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구상에 이 많은 작물을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교과서에 주로 나와 있는 작물을 미리 공부해 가시고,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에 나온 연계교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작물들은 다 알고 넘어가시고, 이렇게 문항으로 나온 건 문항을 풀면서 그냥 외워버리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작물인가 봅시다. 근데 여긴 지금 사진이 나와버려서 뻔하죠? 사진이 나와버려서. 자, 공공 동아리 학생들은 안데스 산맥이 원산지이고,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북방감자, 그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면 알겠지만, 기출문제도 이와 같은 북방감자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자, 북방감자라고 부르기도 했던 이 작물을 선정해서 과제를 이수하고자 했어요. 동아리 학생들은 포대에 흙을 담은 후에 수미라는 품종, 우리 과자에도 보면 수미칩 있을 거예요. 그렇죠? 수미라는 품종을 심어서 재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확기에는 사진과 같이 포대 옆을 뚫어서 덩이 줄기, 괴경 덩이 줄기를 수확을 했습니다. 덩이 줄기. 그러니까 수미라는 품종, 북방 감자, 그리고 덩이 줄기, 이걸로 알수 있는 게 뭐다? 뭐 사진에 다 나타나 있지만 감자죠, 감자. 감자.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작물들이 몇개 있어요. 일단 우리 식량 작물들, 뭐 벼, 보리, 옥수수, 뭐 감자, 토마토 뭐몇개 있습니다. 미리 공부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감자, 벼밀, 옥수수와 함께 세계 4대 식량작물이에요. 4대 작물. 벼밀, 옥수수는 세계 3대 작물이 되겠고요. 쌍떡잎 식물입니다. 그리고 통화, 나물목, 가지과예요. 가지과. 가지과. 우리 감자 저장할 때 이게 좀 파란 빛, 이게 좀 파란, 뭔가 싹이 막 나타나려면 그 부분이 파랗게 되면서 거기에 독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 독성이 뭐다? 솔라닌이라고, 솔라닌. 그래서 감자 설명할 때이 솔라닌이라는 단어도 잘 나옵니다. 자, 가지과의 여러 해 살이 식물이에요. 고구마, 옥수수와 함께 대표적인 구황작물이고, 저온성 작물이고요. 꽃이 해 길이와 상관이 없는 꽃 피는 시기가 해의 길이와 해가 비치는 길이와 상관이 없는 중립성 작물이고, 내산성,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감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난 건 감자예요. 감자의 분류 봅시다. 이용 목적에 따라 유료 작물이다. 유료 작물이다. 유료 작물은 뭐예요? 기름을 생산하는, 기름을 짜는 작물들. 대표적인 게 해바라기, 참깨, 들깨,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감자는 대표적인 전분 작물이에요. 전분요. 전분요. 그렇죠? 생육 정원에 따라 방금 저온성 나왔네요. 맞고요. 생육 형태에 따라 포복형, 가지가, 줄기가 땅을 기어가는 수박이나 아니면 산행어 칡 같은 것들. 네. 그런 게 포복형인데 이건 줄기가 위로 가죠. 직립형에 가깝죠. 자, 토양 반응에 따라 내산성 작물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항이 어려운 이유는 조금 아까 얘기했죠. 작물은 쉽게 알수 있으나 이게 유료인지 저온성인지 포복인지 내산성인지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감자는
아, 전...

무녀 작물이구나. 알고 있어야 되고, 포복형이 아니고 직립형 작물이구나. 저온성, 내산성 작물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항상 나오는 문항이지만 어렵습니다. 자, 다음 7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달걀 산란율 향상에 영향을 준 일장 조건, 일장 조건. 자, 일장은 한계일장, 그러니까 빛을 많이 주냐, 적게 주냐. 일장 조건을 농업에 적용한 사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 문항, 그러니까 일장 조건에 대한 문항이 몇번 나오고, 수능에서도 나오고,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왜 어렵느냐? 일단 여기에서, 여기, 제시문에서 이게 단일인지 장일인지를 알아야 되고, 여기에 나오는 선택지, 답지, 보기 선택지가 보기 선택지에 나오는 이 작물들이 장일성 작물인지 단일성 작물인지는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작물로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나오던 작물들만 주로 나와요. 주로. 자, 봅시다. 자, 요즘 닭들이 산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란값도 많이 상승했는데 걱정이 됩니다. 산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산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닭들을 언제 입식시켰습니까? 그러니까 3월에 10주령 되는 병아리를 KG식회사에 입식을 했어요. 요즘과 같은 10월에는 산란율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해. 3월에서는 4, 5, 6, 7, 8. 해 길이가 어떻게 돼요? 길어지죠. 근데 10월에는 해가 짧아지기 시작해요. 닭은 이제 그 산란 자체가 시신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해가 짧아지면 산란이 확확 줄어요. 그래서 산란계 농장에서는 저녁에도 불을 계속 켜주죠. 계속 켜줍니다. 자, 닭은 낮의 길이에 따라 산란율 차이가 있습니다. 밤에 사육장에는 인위적으로 1조 시간을 해를 빛이 있는 시간을 연장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닭의 산란율 향상에 영향을 준건 장일 조건이죠. 장일 조건. 일조량을 길게 해주는. 자, 여기 나온 거. 벼, 들깨, 국과, 포인세티아. 다행히 이네 개의 식물은 모두 단일성 식물이에요. 단일성 식물. 단일성 식물은 뭐냐? 해가 짧아야지 꽃이 핍니다. 꽃이 펴. 단일 식물에는 단일 조건, 해가 짧아져야지 꽃이 펴요. 근데 단일성 작물에 장일 조건을 주면 꽃이 안 피고 영양 생장, 이파리가 커지고 줄기가 커지고 그렇게 돼요. 자, 봅시다. 그러면 단일성 작물에 장일 조건을 주면 출수 시기를 앞당겼다. 알맹이를 빨리, 벼알을, 나달을 빨리 생기게 할수 있느냐? 이거 지금 꽃이 피어야 되는데 장일 조건을 주면 꽃이 피지 않죠. 영양생장만 하죠. 이건 단일에 단일 조건을 줬을 때 들깨의 수확 시기를 지연시켰어. 수확을 하려면 들깨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꽃이 피어야 되죠. 그러니까 꽃이 늦게 피니까 수확 시기가 지연되죠. 자, 국화의 개화, 단일성 식물에 빛을 많이 주니까 꽃 피는 시기가 어떻게 돼요? 늦어져요. 옳은 내용이고요. 포인세티아, 위에 있는 포엽이 빨갛게 착색을 촉진시켰다. 단일 식물이니까 단일 조건을 줘야지 촉진이지. 지금 이건 단일에 장일을 주니까 촉진이 아니고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니은과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약간 한번 꽈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좀 복잡하게 한 것처럼 느껴는 져요. 그런데 단일성 작물인지 장일성 작물인지를 알고 단일성 작물에 단일 조건을 주면 꽃이 펴요. 장일성 작물에 장일 조건을 주면 꽃이 펴요. 근데 단일성 작물에 장일 조건을 주면 꽃이 피지 않아요. 꽃이 피지 않아요.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단일성 대표적인 작물, 들깨, 국화, 코스모스, 벼, 포인세티아. 단일성 작물. 어때요? 보통 가을에 뭔가 수확을 하거나 가을에 많이 볼수 있는, 꽃들을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작물들이에요. 장일성, 상추, 보리, 밀, 무, 배추, 시금치, 마늘, 피추니아. 봄에 볼수 있는, 봄에 꽃을 볼수 있는. 저는

상추꽃을 보지 못했는데요. 그렇죠. 우리 보통 상추는 잎을 따먹기 위해서, 잎을 먹지 상추꽃을 잘 이용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꽃을 잘 보지는 없는데 상추도 가만 놔두면 봄에 해가 길어질 때 꽃이 핍니다. 자, 그리고 중일성 작물 있어요. 중일성 작물. 해가 비추는 시간과 전혀 관련이 없어. 꽃 피는 시기가. 중일성 작물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이거 정도는 단일성 작물이 뭔지는 알아놓으면 시험 문제를 푸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크게.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요. 난이도 높은 문항이 나오면 난이도도 높은 문항. 자주 나오는 문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 일장 반응에 관련된 문항이었습니다. 자, 다음 8번 문항 보죠. 다음 사례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가에 들어갈 내용. 자, 학생 A는 과제를 이수하기 위해 한우 농장에 현장 견학을 했습니다. 농장 입구에는 소의 현황을 하늘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광판이 이렇게 있었네요. 사육 중인 소의 목에 부착되어 있는 기기, 무언가 기기가 소의 목에 지금 부착이 되어 있어요. 농장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이 기기는 센서로 이루어진 기기로 소의 걸음수, 소가 얼마나 걸어 다니는지, 그리고 소의 심장 박동수, 그리고 다른 소의 등에 올라타는 충격 신호, 승강행위죠. 걸음수가 많아지고 심장 박동수가 많아지고 다른 소 등에 탄다. 무슨 증상이에요, 지금 이거? 발정 증상이죠, 발정 증상. 자, 이 같은 행동을 감지해서 전광판에 표시해지는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했어. 이 기기를 사용하면 적절한 시기에 가를 내줄 수가 있어요. 가를 내줄 수가 있어. 이게 자동적으로 승강행위가 나타나고, 그리고 걸음수가 좀 많아지고 심장박동수가 좀 많아진 게 전광판에 띄워지면, 그러니까 즉 사람이 소를 일일이 관찰하지 않아도 이 기계가 전광판에 띄워주기 때문에 아 어떤 소가 발정이었구나를 금방 캐치할 수가 있죠. 그러면 발정형 개체를 빨리 캐치할 수 있으니까 빨리 교배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뭘 해줄 수 있다? 교배를 시킬 수 있다. 교배. 인공수정 교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분뇨 처리하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죠, 지금. 승강행위를 하고, 뭐, 걸음수가 많았다고 해서, 뭐, 분뇨가 많다. 나타나지 않고, 조사료 양이 적거나 많다고 해서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진 않죠. 자, 축사 내부 소독이 잘안 됐다고 해서 저런 현상이 나타나지도 않고, 전염성 병의 백신, 이것도 전염성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승강행위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뭔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결국 알고 보면 뭐예요? 지금 걸음수의 변화, 심장 박동수의 변화, 그리고 다른 소 등에 올라타는 승강행위. 이것만 보고도, 아, 발정이 관련된 거구나. 발정을 빨리 체크하면 적절한 시기에 뭘할수 있다? 수정을 시킬 수가 있다. 네. 8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소는 생후 16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암컷. 그리고 조수는 생후 14에서 16개월 정도에 번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컷은 300kg 이상 되는. 그리고 발정이 오면 거동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걸음수가 늘어나죠. 그리고 소리를 자주 지르고 소변을 자주 조금씩 좀 누고요. 식욕과 젖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른 소가 있으면 승강행위가 나타나는 이런 발정 증세가 있습니다. 발정 증세. 이 발정 증상도 한때는 또 시험에 잘 나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강연에서 알수 있는 식물 번식 유형을 농업에 적용한 사례로 적절한 것은? 자, 식물의 번식 유형이에요. 번식이라면 원래 개체에서 또 다른 개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씨앗으로 번식을 하는데 씨앗으로 번식하지 않고 그 영양 그 줄기가 됐던 뿌리가 됐던 이름을 가지고 번식하는 걸 영양 번식이라고 그래요. 영양 번식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접목, 삽목, 취목. 접목, 삽목, 취목. 접목은 붙였어요. 붙였어. 두 개. 접목 친화성을 가진 두 개의 다른 식물체를 하나의 식물체로 붙였어요. 접목. 삽목. 식물의 영양기관인 뭐 잎,
잎도 되고 줄기도 되고 뿌리도 되고 한 부분을 갖다가 꽂아서 뿌리 발생해서 새로운 개체로 만드는 거. 삽목. 취목은 삽목과 뭐 크게 다르진 않으나 삽목은 그냥 줄기를 하나 잘라서 꽂아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취목은 줄기가 있으면 그 부분을 땅에다가 이렇게 유인을 해서 상처를 내서 땅에 딱 묻어서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면 잘라서 새로운 개체로 만드는 게 취목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잘라서 꼽은 후에 새로운 개체, 뿌리가 발생하는 거고, 이건 뿌리가 발생하면 그때 잘라서 다시 하나의 개체로 만드는 거. 그게 삽목과 취목의 차이예요. 뿌리 발생을 먼저 시키느냐, 나중에 시키느냐. 그러니까 이제 생존율은 어느 게 높겠어요? 당연히 취목이 높지. 삽목은 그냥 뿌리 발생이 안 돼서 죽는, 줄기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취목에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휘무지하고 높이떼기. 이렇게 지면 가까이 있는 건 유인을 해서 땅에 묻으면 되는데, 이렇게 높이 있는 걸 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상처를 주고, 이 안이 흙 속처럼 습도도 어느 정도 있고, 빛도 안 들어오게끔, 빛도 안 들어오게끔 해서 흙 속처럼 환경을 구성을 해주면, 이 상처난 데서 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뿌리가 발생하면 잘라서 이 부분을 심으면 되겠죠. 취목, 고치법. 자, 지식문을 보면, 자, 이 나무는 형제나무라고, 형제나무. 오래전 번개로 인해서 쓰러진 한 그루의 나무에서 여러 나무가 자라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손가락처럼 생겼다고 해서 손가락 나무라고도 합니다. 쓰러진 나무 위에 흙이 덮이고 뿌리를 내서 지금은 각각 독립된 나무로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삽화에서 보면 나무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오래전에는 이렇게 서 있던 나무가 번개를 맞아서 쓰러졌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쓰러졌는데 여기에 흙이 덮였어. 그러니까 나무는 여기 이제 상처가 있는 데서 뿌리가 발생해서 이렇게 하나씩 좀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휘무지, 휘무지. 그렇죠. 휘무지. 그러면, 자, 1번. 휘무지니까 취목이 되겠네요. 장미를 이건 접목이죠. 우리가 찾는 건 취목. 아, 취목이 아니고, 취목. 휘무지. 자, 백합 구근을 쪼개서 심었다. 요거 아니고, 고무나무를 높이 떼겠다. 고치법이에요. 고치법. 산세베리아를 잎꽂이 삽목했네요. 삽목. 신비든 포기를 나누어 심었어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영양분식 크게 접목, 삽목, 취목 개념만 좀 알아놓으면 되죠. 개념만. 접붙이기는 접목 친화성이 있는 즉 같은 과에 속하는 두 개의 다른 식물체를 하나의 식물처럼 만들어주는 게 접목. 삽목은 일단 끊어서 분리를 해요. 분리된 걸 땅에 꽂아서 뿌리를 내리는 방식이고, 취목은 상처를 내서 뿌리 발생을 먼저 시킨 후에, 뿌리가 발생되면 잘라서 심는 거. 취목. 그걸 땅에 묻느냐, 휘무지. 높은 데서 떼느냐, 고치법, 높이떼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할수 있는 조직 배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조직배양이에요. 조직배양은 생명공학기술에서 조직배양, 크게 대량 증식기술, 한꺼번에 많은 양을 급속하게 키워내는 대량 증식기술. 그러니까 뭐 생장점 같은 걸 떼서 그걸 하나의 개체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병개체 증식기술, 병이 없는 생장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생장점을 하나의 묘로 해서 병이 없는 개체를 만들어내는 무병개체 증식기술. 그리고 품종 개량기술, 배양을 하든지 약배양을 하든지 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 수 있는 품종 개량기술, 조직배양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생물 반응기도 있습니다. 자, 최근 식물 조직 배양 대중화 기술을 보여

0: 유한 세모세모 기업이 화제예요. 사과나베, 포도 등의 묘목을 조직 배양으로 만들면 맛있고 잘생긴 과일이 생성이 된답니다. 자, 조직 배양으로 바이러스 감염이 거의 없는 묘목을 만들 수 있어요. 무병묘, 무병묘. 바이러스가 없는 생장점을 떼다가 그걸 하나의 개체로 만드는 무병묘. 무병묘. 자, 조직 배양은 연구실에서 식물의 생장점을 떼어내온 후에 일정한 결정들을 만들 수 있을 만큼 한천 등이 첨가된 베이지에 한천이 첨가가 됐네요. 그러니까 약간 그 콜로이드는 아닐 것 같고 약간 고체 상태. 첨가된 베이지에 치상에서 세포 단위에서부터 키우는 방식입니다. 자, A 대표는 컨테이너로 만든 배양실을 내년부터 농가에 보급을 해서 그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배양실 자체를 지금 농가에 보급해서 누구나 쉽게 조직 배양을 통해 무병화묘, 병이 없는 묘목, 병이 없는 묘목. 그러니까 그 종자로 쓰기 위해서 놔두던 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면 그걸 그대로 쓰면 바이러스가 감염된 상태의 종자를 사용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병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생장점으로 하나의 개체로 만들면 그 바이러스가 없는 병이 없는 묘목을 만들 수 있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직 배양을 통해 무병화 묘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 제시문에서 한번 맞는 내용을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아봅시다. 자, 신품종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신품종. 조직 배양으로 신품종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뭘로? 배 배양이나 꽃밭 배양으로. 이렇게 해서 품종을 개량을 통해서 신품종이 나오는 거지. 이건 생장점을 이용한 거잖아요. 생장점. 식물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생장점을 떼왔기 때문에 생장점을 떼준 그 묘목과 같은 품종을 그냥 하나로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품종은 개발하는 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고요. 사용된 배지는 고체 배지이다. 고체 배지이다. 배지가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어떻게 알아요? 요것 때문에 한천이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묵처럼 딱딱한 건 아니고 묵처럼 그런 고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체 배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취한 식물은 반수체이다. 반수체는 어디? 꽃가루나 이런 게 반수체죠. 이건 지금 생장점이기 때문에 N이 아니고 그냥 EN 완전체예요. 반수체는 아니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열 문항을 함께 풀어봤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총 200문항이죠. 200문항 풀어볼 건데,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건 그만큼 출제될 확률이 많다는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아마 10강까지 가면, 이 문제는 좀 지겨운데 그런 문제 있을 건데, 그런 문제는 굉장히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다음 이제 1회 두 번째 시간부터 또 다시 만나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의 수능 특강 14번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산업의 정보 관리라는 내용으로 여러분 개념 정리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수산업의 정보부터,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산업 정보의 개념을 보면은요, 수산업 정보라는 것은 수산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등이 자, 보다 효율적으로 의사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지식을 모두 다 수산업 정보라고 한다. 즉, 수산업 정보는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가,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것은 가장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산업 정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생산자를 위한 정보는 어떤 게 있느냐? 자, 수산물 생산 해상의 위치, 우리 어장이라고 얘기하죠. 어장에 대한 정보는 생산자를 위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어장의 경도라든지 위도라든지 또는 어업 활동을 하는 어장의 날씨, 그다음에 해수 온도, 수온, 그다음에 해류의 방향, 어군의 이동 등이 생산자를 위한 정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유통업자, 상거래업자를 위한 정보는 수산물의 반입량, 그다음에 반출량, 그다음에 수입량, 재료량, 그다음에 가격 변동, 상거래, 운반 및 보관, 가공과 관련된 정보는 유통업자, 상거래업자를 위한 정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소비자를 위한 정보는 소비자는 어디를 가면 가장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수산물을 또는 품질이 좋은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보다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곳, 이게 소비자를 위한 정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들도 소비자를 위한 정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자원관리 정보는요, 어업인의 육성 지원, 조업 지도, 어업 질서 확립, 수산자원 관리, 해양 환경 보존과 관련된 정보들은 자원관리 정보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들의 특성은요, 적시성, 비소모성, 누적효과성, 비이전성, 매체 의존성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적시성이라는 것은, 정보라는 것은 제때 필요할 때 제공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어업활동을 나가기 위해서는 어제의 어장의 날씨는 오늘 어업활동을 하기 위한 어업인에게는 필요 없는 정보죠. 그래서 정보의 적시성 측면에서는 오늘 조업을 나가기 위한 어업인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는 오늘 어장의 날씨가 되겠죠. 그래서 제때 정보가 제공되어야 된다는 게 적시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지만이 그 가치가 있는 게 정보의 적시성이 되겠고요. 자, 비소모성이라는 것은 정보는 내가 한번 사용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게 정보의 특징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날씨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정보는 없어지지 않고 누구나 다그 정보, 오늘 기상의 날씨를 다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게 비소모성이고요. 자, 누적 효과성이라는 것은 정보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많은 고급의 가치

돈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남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사용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정보의 가치가 더 증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게 비이전성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정보라는 것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죠. 뭐 영상이라든지 전자문서라든지 책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화상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 그래서 정보는 매체 의존성이 강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수산업 정보의 기능을 보면은요. 수산업 정보의 기능은 자, 수산 정보의 이용자들이 수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출원된 많은 정보를 여러 경로를 통해 획득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만 골라 선택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수산업 정보의 기능은 결정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의 기능이 수산업 정보의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수산업 정보를 분류해 보면은요, 정보 내용의 특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통계 정보, 관측 정보, 시장 정보, 소비자 정보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통계 정보라는 것은 수상 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집단이 주어진 목적에 따라 사실을 조사한 자료 정보를 우리가 통계 정보라고 얘기하는데, 통계 정보의 예로 되는 게, 뭐, 업종별, 수산물 생산량. 수산물 생산량. 또는, 수산해운 계열의 고등학생 졸업자 수. 고등학생 졸업자 수도 이러한 것도 통계 정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관측 정보는 수산 활동과 관계되는 현상이나 실적, 통계 등을 일과 정책 기반을 위해 수집, 정리하거나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 예측한 정보를 관측 정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생산 관련된 관측 정보 같은 경우는 실시간 연한 정보. 그러니까 수온이나 뭐 기타 뭐 바다의 상황들을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조석예보, 그다음에 해류의 움직임 이러한 것들도 관측 정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시장 정보는 수산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 수산시장에서의 수산물 가격 수준 및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에 관한 정보를 시장 정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구매할 때 구매 결정에 대한 상품의 안전성과 가격의 불확실성도를 감소시켜 보다 편리한 방법과 수단으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를 얘기한다. 즉,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가 어떤 수산물을 구매할 때더 현명하게 값싸고 더 좋은 수산물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 정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뭐 수산물 이력제가 소비자 정보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수산업 정보 시스템에 대한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산업 정보 시스템이라는 건 수산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가 수산 활동 관련 자료를 수집 검색하여 제공하는 시스템들을 조직한 것을 수산업 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수산업 정보 시스템의 종류를 보면 생산 활동과 관련된 정보 시스템은 뭐 정보 시스템을 즉 생산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죠. 해양수산연구정보포털이라든지 어업정보통신본부포털이라든지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시스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생산활동과 관련된 정보라고 할수 있겠고요. 분배활동과 관련된 정보에는 수산물 유통종합정보시스템 또는 농림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분배활동과 관련된 정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수산업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정보 시스템은 수산정보 포탈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수산물 생산 정보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산물 생산 정보의 개념은 생산 정보이기 때문에 생산 활동에 필요한 정보들이 되겠죠. 그래서 수산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산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서로 공유하면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포함하여 수산물 생산 활동에 도움이 되는 모든 정보를 수산물 생산 정보라고 얘기하고요. 이러한 수산물 생산 정보의 종류를 보면 어업활동 정보에는 자, 수기에서 수산생물을 대상으로 하여 선박과 각종 장비, 노동력 등을 투입한 다음 수산물을 획득하는 모든 과정의 정보를 어업활동 정보라고 얘기하고요. 양식활동 정보는 한정된 수계 공간에 양식시설과 종자를 투입해서 식용수산물을 길러내는 모든 단계별 과정을 양식활동 정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산물 생산 정보의 특징은요, 1차 자료보다는 2차 자료가 대부분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어업활동 정보는 언제, 즉, 어기가 되는 거죠. 어기, 어디서, 어장이죠. 어디서 어장이 형성되는지, 무엇을, 어떤 어종을 잡을 건지, 어떤 어업법을 사용할 건지, 어떻게, 얼마나 잡을 건지, 어획량이 되는 거죠. 얼마나 획득하였는가가 중요한 요소이다. 양식활동 정보는 어떤 어종을, 무엇을, 어디서 생산할 건지, 그러니까 양식장을 어디에 설치할 건지죠. 어떻게, 양식 방법이죠. 얼마만큼 키울 건지,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하였는가가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수산물 생산 정보의 특징까지 봤고요. 자, 수산물 가공 정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산물 가공의 특성은 생산 시기와 장소가 수산물은 한정이 되어 있죠. 생산 시기와 장소가 바다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고, 생산량도, 수산물의 생산량도 계절 변동이 심하고, 그 다음에 수산물은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변질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수산물 가공의 과제는 원료의 원활한 공급과 제품이 완성되기까지의 가공 공정 및 위생적인 품질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수산물 가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수산물 가공의 환경은 WTO 출범에 따라서 국내 수산물 시장이 국제화, 개방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식품 가공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가공기술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산물을 생산해서 1차 가공을 통해서, 수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가공 기술과 함께, 수산물이 유통되는 곳에서도, 신선한 수산물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수산물 가공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보면은요. 자, 수산물 가공 산업에 필요한 시설, 제조 등을 확충해야 되고, 수산물 가공과 관련해 있는 분야의 정보를 수집, 분석, 활용해야 된다. 자, 수산물 원료에 대해서 국내외적인 시장 동향 정보를 분석하고, 코덱스의 법령, 규칙, 규격에 관한 정보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과 관련된 해썹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 개발과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 정보, 식품 공장의 자동화에 관한 정보도 필요하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코덱스와 해썹인데요. 코덱스도 시험에 가끔 나오고 있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해썹입니다. 해썹. 자, 코덱스는 우리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를 코덱스라고 얘기하는데요. FAO, WHO의 공동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정하는 식품규격을 말한다. 자,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1962년에 발족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71년

회원에 가입하였다. 자, 코덱스는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자, 중요한 게 코덱스는 강제 규정이 아니다. 자, 답지에서 코덱스는 강제 규정이다. 이렇게 하면 오답이 되겠죠. 강제 규정이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수입식품 검사 기준으로 준용되기 때문에 식품을 관리할 때 일종의 지침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덱스의 기본적인 기능은 세계 모든 국가에서 통용될 수 있는 식품별 규정을 설정하고 식품 첨가물의 사용 대상이나 사용량에 대한 규격 설정, 그다음에 오염물질에 대한 규격, 식품 표시 등 식품의 안정성과 원활한 통상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코덱스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코덱스는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하나의 식품 규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코덱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해썹은 앞쪽에서도 설명했지만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기준 또는 제도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전에 식품을 가공하면서 발생되는 어떤 위해 요소들을 사전에 분석해서 그 위해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부여해 주는 제도가 해썹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수산물 유통 정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산물 유통 정보는 수산물이 생산자로부터 어떠한 경로와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됐는지를 쉽게 알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정부가 각각 자기 영역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이용되는 게 수산물 유통 정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수산물 유통 정보에는 물품 수요량 및 품목별 출하량, 거래 가격, 그다음에 재고량의 변동, 가격 전망, 수입 수산물의 양과 가격, 그다음에 동향 등 거래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수산물 유통 정보에 포함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수산물 유통 정보의 체계는 분산 형태에 따른 유통 체계, 거래 시장에 따른 유통 체계, 전자 상거래에서의 유통 정보 등이 있고요. 자, 전자 상거래의 유통 정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고 비용, 유통 비용, 거래 비용을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전자 상거래의 유통 정보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재고 비용, 유통 비용, 거래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다. 자, 수산물 유통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인터넷을 이용한 수산물 유통 정보를 검색해서 이용할 수 있고요. 자동응답 장치 ARS를 이용해서 수산물 유통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수산물 추적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도 수산물 유통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수산물 추적 관리 시스템이라는 건 RFID를 활용한 것으로 제품의 태그에 생산, 유통, 보관, 소비에 대한 정보를 담아 리더로 읽는 거죠. 정보를 읽어내는 리더기죠. 리더로 안테나를 통해서 정보를 읽을 수 있다. 자, RFID에 대한 개념이 밑에 나와 있는데요. RFID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약자인데요. 무선 인식이라고도 하고,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그, 그러니까 정보를 담은 반도체 칩이 되겠죠.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그, 라벨, 카드 등이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서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 시스템을 RFID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 태그 안에는 물체의 아이디를 담아놓고, 그다음에 판독기와 안테나를 이용해서 태그를 부착한 동물, 사물, 사람 등을 판독하고 관리 및 추적이 가능하게 하는 게 RFID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교통카드라든지 하이패스 등이 대표적인 RFID 방식이죠. 등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형태이다. 자, 수산물 유통에 이용한다면 제품의 이력 관리가 가능하고 비접촉 방식으로 물류 처리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게 RFID를 활용하는 수산물 추적 관리 시스템에서 활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RFID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수입 수산물 추적 관리 시스템이라는 건 자, 수산물의 수입 시점부터 유통 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해서 문제 발생 시 이동 경로, 즉 어떤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동 경로, 즉 수입 업체, 냉동 창고, 급식 단체를 따라 추적해서 신속한 원인 규명을 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수입 수산물 추적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수입 수산물 추적 시스템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실전 문항 10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서 설명하는 전자 태그 장치를 수산물 유통 시스템에 도입하였을 때 전자 태그 RFID죠. RFID 장치를 수산물 유통 시스템에 도입하였을 때 효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세모세모 다용차는 100개의 협력사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전자 태그 기반 물류 인프라를 구축 완료하였다. 자, 기존에는 전자 태그를 차량 천장에 부착한 후각 생산 공정에서 설치된 안테나를 통해 생산되는 차량의 정보와 부품 사용량을 파악해 재고를 관리했지만 자, 새로운 시스템은 그 모든 부품에 전자 태그를 부착하여 한꺼번에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협력사에서 납품되는 부품의 물량과 운송 과정, 부품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RFID의 효과에 대한 내용을 지금 기사화한 거죠. 완성된 차량에 부착된 전자 태그는 인터넷 연결 장치를 통하여 본사에 있는 서버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출고부터 고객에게 인도되기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RFID에 대한 제시문의 기사 내용이고요. 이러한 장치를 수산물 유통 시스템에 도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장치의 동작은 무인으로 가능하다. 무인인식 시스템이죠. 가능하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유통되는 수산물의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추적할 수가 있다. 맞는 얘기고요. 수산물의 물류 처리 속도를 기존보다 빠르게 할수 있다. RFID를 이용하면 물류 처리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할수 있다.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는 얘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3번은 세트형 문항이네요. 자, 다음은 수산물 전문 기업에 관한 기사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2022년 설립한 수산물 전문회사 세모세모 기업은 전국 최초로 연안업을 기반으로 생산과 가공, 유통, 수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이 기업은 서해바다에서 직접 어선을 운영하고 조업하며 신선하고 풍부한 수산 자원을 복잡한 유통 과정 없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 세모세모 기업의 경쟁력 중 하나는 가를 도입하여 직접 어획한 수산물을 가공해 판매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처리함에 있다고 할수 있다. 각 단계 수산물을 생산부터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처리한다라는 거, 위험 요소를 발견해 내서 제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는 해썹이라고 볼수 있겠죠. 식품 위에서 중점 관리 기준이라는 제도라는 해썹 제도라는 거죠. 해썹 제도를 도입했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는 신선하고 안전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목표로 유통 수산물의 신선도와 안전도에 대한 데이터 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획 당시 해수면 온도, 해양 방사능 수치, 조속 시간, 일별 어획량 등을 기반으로 정량화된 데이터를 산출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자, 나는 해수면의 온도, 해양 방사능 수치, 조속 시간, 일별 어획량 다 뭡니까? 관측 정보입니다. 관측 정보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2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가를 적용하게 함으로써, 제도가는 해썹이죠.

속성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수입 수산물의 검역 신뢰성을 높인다. 자, 해썹은 수입 수산물의 검역 신뢰성을 높이는 게 아니고, 내가 생산한 식품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부여해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거죠. 수입 수산물과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수산물의 위생적인 유통이 가능하게 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문제 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위의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서 제거하는 거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해당 기업의 생산 및 유통관리 시스템이 단순해진다. 더 뭔가, 단순해지는 게 아니고, 해당 기업의 생산 및 유통관리 시스템을 더 복잡해진다, 더 정밀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썹과 관련된 내용은 수산물의 위생적인 유통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문제 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준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위 기사에서 나에 해당하는 수산업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나는 관측 정보였죠. 관측 정보. 관측 정보였습니다. 자, 관측 정보는 1차 자료에 해당한다. 1차 자료에 해당한다. 1차 자료는 가공되지 않는 자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차 자료에 해당된다. 소비자 정보에 해당한다. 소비자 정보가 아니고 관측 정보에, 소비자 정보가 아니고 생산자 정보에 해당되는 거죠. 생산자 정보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고요. 지식 피라미드에서 자료에 해당한다. 지식 피라미드에서 자료에 해당한다. 자, 이러한 자료들이 모여서 또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 피라미드에서 자료에 해당한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는 용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다음 인공지능과에 대하여서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가에 대해서 고등학생 수준으로 설명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가는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라틴어로 책이라는 뜻이고, 영어에서는 성경이나 고서, 옛날 법전 같은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자, 양피지나 파피루스를 네모나게 잘라 묶고 가죽 표지로 감싼 것이 초기 형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네모난 형태의 책의 원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잘 모르겠죠. 그리고 이 단어는 식품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그럼 식품에 관한 내용으로 설명해줘 하면, 자, 식품 분야에서는 국제 식품 규격을 의미해요. 국제 식품 규격 하니까 뭡니까? 코덱스죠. 코덱스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1962년에 만들어져 188개 나라와 유럽연합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규격은 식품의 품질과 국제 거래에서 통일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것은 코덱스가 되겠죠. 코덱스. 자, 코덱스라는 걸 보고 국가 간의 식품 교육에서의 의무사항은 아니다. 아까 코덱스는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새우젓이 가장 처음 표준으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것은 김치입니다. 김치. 김치. 자, 품질과 위생이 보장된 식품을 통해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한다. 코덱스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코덱스에 대한 내용은 강제 규정은 아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는 내용이고요. 품질과 위생이 보장된 식품을 통해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코덱스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기사에서 수역,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세모세모 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6시 45분께 세모세모도 남서쪽 187해리 해상에서
외국어선 AO를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라는 것은 선박을 체포하는 거. 그래서 체포해서 연안으로까지 데리고 오는 것을 나포라고 얘기합니다. 자, AO가 나포된 수역은 대한민국 측 가내로 협약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조업을 할수 있다. 이 수역은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범위 내 뭡니까? EEZ죠. 배타적 경제 수역 200해리 범위 내에서의 연안국의 경제 주권이 인정된다. 배타적 경제 수역은 EEZ는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 수역의 연안국이 그 해역의 경제 주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개발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나오는 자원도 조사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할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다만 허가 없이 조업하거나 정해진 어획량을 초과해 조업하면 관련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된다. EEZ 내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EEZ 내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AO는 이날 조업 일주를 축소 기재한 것을 시인하고 담보금을 납부해 석방됐다. 세모세모해양경찰서장은 불법으로 조업을 시도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것은 EEZ, 배타적 경제 수역이죠. 경제 수역을 얘기를 한다. 자, 연안국은 파력 발전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자, 연안국은 괴타적 경제 수역 내에 그 수역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연안국의 파력 장치도 EEZ 내에 설치할 수가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국가별로 겹침이 없이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국가별로 겹침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배타적 경제 수역의 선을 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외국 군함은 해당 지역을 통과하기 위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EEZ 내에서는 항해의 자유가 있습니다. 항해의 자유가 있어서 영해가 아니고 EEZ를 지나갈 때는 항해 자유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항해할 수 있다. 그래서 EEZ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블로그에 나타난 수산업 정보와 같은 분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단, 수산업 정보는 통계 정보, 그다음에 관측 정보, 시장 정보, 소비자 정보로 분류한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바다 낚시와 해양 레저 활동을 즐기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바다 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하니까. 자, 최근에는 지역별 실시간 연안 정보, 조속 예보, 조류, 해류 정보까지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속 정보는 물대를 알아야 하는 낚시인들에게 필수 정보인데요. 날짜와 지역을 입력하면 그날의 물대와 조류의 흐름까지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해양수산부와 여러 연구기관에서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제공하는 덕분에 어업인들뿐만 아니라 레저 활동을 즐기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시간 해양 정보가 더욱 다양해지고 정확해지면 좋겠습니다. 자, 실시간 해양 정보면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관측 정보에 해당됩니다. 관측 정보. 관측 정보에 해당이 되고요. 이러한 답지에서 관측 정보를 찾으라는 얘기죠. 자, 1번 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 그러면 시장 정보에 대한 연구라고 할수 있겠죠. 자,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자,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이면 소비자 정보에 해당된다라고 분류할 수 있겠죠. 자, 교육부는 수해양계 졸업생의 취업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수조사, 통계 정보죠. 통계 정보입니다. 자, 소비자들이 수산물 구매 시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을 소비자들이 수산물 구매 시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을 분석한 자료가 발표되었다. 소비자와 관련된 정보, 소비자 정보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고요. 자, 전국 주요 수산시장에서의 수산물 가격 변동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자, 전국 주요 수산시장에서의 수산물의 가격 변동 요인은, 가격 요인은 시장 정보입니다. 시장 정보. 여기에 보면 통계 관측 시장 정보죠. 시장 정보에 가깝다고 할수 있겠죠. 자, 제시문에서는 관측 정보를 줬죠. 관측 정보를 주고, 같은 부류에 해당되는 거면 관측 정보가 1번부터 5번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정답은 5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5번은 전국 주요 수산시장에서의 수산물 가격 변동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는 시장 정보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만약에 5번이 분배 관련 관측 정보로 만약에 답지가 주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수산시장이죠. 수산시장의 시간별, 그다음에 뭐 일별, 월별, 오종별 반입량, 오종별 반입량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예시가 나오면 분배 관련해서 관측 정보라고 해서 5번이 정답이 될수 있지만 현재는 전국 주요 수산시장에서의 수산물 가격 변동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는 관측 정보보다 시장 정보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번이 답이 되려면 수산시장의 시간별, 일별, 월별, 오종별 반입량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관측 정보라고 할수 있겠죠. 자,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정보의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저는 땡땡 수산물의 어획량이 감소한 것에 대한 원인 중 연관관계를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자, 먼저 국립수산과학원의 실시간 해양수산 환경 관측 시스템에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정보를 찾으라는 거죠. 자, 그곳에서는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과거 수십 년간의 수온, 해류, 용존 산소량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제시문에서 A씨가 수온과의 연관관계를 연구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B씨가 어디 가서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 환경 관측 시스템을 이용하라고 했었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매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수십 년간의 수온과 해수, 용존 산소량 등을 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수십 년간의 누적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수온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 수온과 어획량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정보로 사용될 수 있죠. 그래서 누적 효과성, 계속해서 정보가 쌓인다. 누적 효과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러한 정보는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비소모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특성은 비소모성. 그다음에 누적 효과성, 그다음에 매체 의존성. 세개 다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기사에서 나타난 수산물 수입 정보를 시각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세모세모 연구소가 내놓은 수산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수산물 수입액은 지난 13년간에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세이며 올해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수입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이중 2024년 수입 오징어 16만 톤의 경우 중국산이 37.5%, 칠레산이 12.5%, 기타 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산의 비중은 낮아지고 남미산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자, 이런 제시문에 나와 있는 수산물 수입 정보를 시각화한다라는 것은 보기 쉽게 또는 이 정보를 보는 사람이 쉽게 볼수 있는 걸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시각화죠. 자, 연도별 수입액의 변화는 꺾은 선이 가장 적당하다. 자, 꺾은 선 그래프라는 건, 자, 수입액의 변화를 2013년부터, 예를 들면, 2013, 그 다음에 2016, 그 다음에 2019, 2022, 그 다음에 2025, 이렇게 해서, 자, 계속 증가하는 것을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면, 아, 얼마만큼의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국가별 오징어 수입량은 국가별 오징어 2024년 국가별 오징어 수입량은 세로 막대형이 적당하다. 자, 막대형 그래프는 이건 꺾은 선 그래프고요. 막대형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국가별로 어느 만큼 오징어를 수입했는지 각 나라를 밑에 쓰고 이렇게 세로형 막대형으로 나타내면 쉽게 시각화할 수가 있다. 맞는 얘기고요. 국가별 오징어 수입 비율은 원형 차트가 적당하다. 자, 원형 차트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국가별로 오징어 수입 비율, 예를 들면 뭐 중국 이라든지 여기다 국가 칠레 또는 뭐 기타 이렇게 표시해서 각 국가별로 얼마만큼 수입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원형 차트를 사용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가 맞는 시각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번은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10번은 세트형 문항입니다. 자, 다음은 수산물 유통에 관한 방송의 일부이다. 무릎에 답하시오. 자, 저는 지금 멸치 유통업체에 나와 있습니다. 냉동 창고 문을 열자 멸치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 표면에는 국산이라고 찍혀 있지만 수산물 판매 업자들이 수입 멸치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이었습니다. 자, 멸치는 전문가들도 국내산과 수입산의 구별이 쉽지 않아 소비자들이 쉽게 속았습니다. 이에 국내산 멸치 생산업체에서는 가에 등록하고 13자리로 된 코드를 발급받아 13자리에 대한 코드 수산물 이력제죠. 수산물 이력제에 등록한다라는 거죠. 멸치를 수산물 이력제에 등록하고 13자리로 된 코드를 발급받아 그림과 같은 형태로 변형하여 QR코드로 변형했다라는 거죠. QR코드로 변형하여 멸치 포장지의 표면에 붙여 유통 및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래 코드를 휴대전화기로 스캔하여 국내산인지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산물 이력제에 등록하고 그것을 QR코드로 변형해서 상품에 부착했다라는 제시문의 내용이죠. 자, 위 방송에서 수산물 관리 제도

0: 나를 도입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수산물 이력제의 장점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수산물의 영양 성분을 확인할 수 있다. 수산물 이력제는 생산부터 소비자까지 연결되는 중간의 모든 유통 단계에서 이 수산물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수 있게끔 해준 거죠. 유통의 정보를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 성분을 알수 있다.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수산물의 유통 시 비용 정보를 알수 있다. 비용 정보는 수산물 이력제의 13자리 코드로, 그러니까 이력제에서는 조회할 수 없는 내용이죠. 유통되는 수산물의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로를 파악해서 수산물 이력제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이 수산물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유통 단계에서 문제가 됐는지 역으로 쉽게 파악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게 수산물 이력제의 목적이라고 얘기했었죠. 제도의 목적. 수산물에 대한 생산 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언제 생산됐는지, 어디서 생산됐는지를 알수 있게끔 해준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게끔 해주니까 소비자가 조회함으로써 그 수산물에 대해서 안정성이 더 믿음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9번은 수산물 이력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1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에서 그림으로 표시된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우리 아까 제시문을 앞에 보면 바코드죠. 그림이 10번은 그림에 표시된 코드는 바코드입니다. 아니, 바코드가 아니고 QR코드입니다. QR코드. 그래서 이러한 QR코드에 대한 설명을 보기 선택지에서 찾는 문항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러한 QR코드는 오류 복구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자, QR코드는 정보의 30% 정도가 손상되더라도 복구를 할 수가 있다. 복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오류 복구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바코드 형식보다 정보가 적게 들어간다. QR코드가 바코드 형식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저작권에 관계없이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QR코드는 누구나 다 QR코드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하고 관계없이 QR코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10번은 QR코드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오류 복구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저작권에 관계없이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기역과 디귿이네요. 그러면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수산업의 정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개념 정리와 문항 풀이 했고요. 시점은 다음 시간에는 항만과 항만 시설에 대해서 우리 대단원, 우리 교과서 대단원 3단원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다린입니다.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제가 요새 이 드라우닝. 아, 이 노래 너무너무 좋아요.

막그막 밴드 노래 있잖아요. 엄청 빠져가지고 요새 엄청 듣습니다. 맞아요. 늦었어요. 늦었어. 이미 이전에 많이 유행했던 건데, 아, 요새 뭐 어디 왔다 갔다 지하철 찰 때에도 많이 듣는데, 아시죠? 이렇게 막 락 노래나 밴드 노래 들을 때이 내적인 리듬감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 타고 지금 막이 노래 들으면서 올 때도 차마 막 이렇게까지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못하니까 발가락을 살짝살짝 이렇게 리듬감 타면서 오거든요.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 많이 들으시나요? 저는 이 노래 많이 듣고요. 그전에는 막 또, 브루우우우, 발렌타인, 뭐그 노래도 많이 들었는데, 그대들도, 뭐 공부하기 전이나 후나 힐링할 때 노래 많이 들으시죠? 많이 이제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때는 저도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하진 않는데, 뭐 슬렁슬렁 하고 싶다 할 때는 뭐 노래를 가끔 들으면서 성문제 풀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집중해서 모의고사 시간 잡고 푼다거나 할 때에는 노래 잠깐 쉬어주시면서 집중할 때는 딱, 또 잠깐 힐링할 때는 힐링 하시면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문제에 이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방금 들어오면서 이제 저 이거 코디 선생님께서 오늘은 굉장히 애기애기하게 입게 되셨네요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잃어버리네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부터 이어가 볼게요. 문제 읽어보니 지금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도록 이차함수 fx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의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한번 박스 조건을 같이 봐봅시다. x에 대한 방정식이 지금 n차, 그리고 아까 f가 2차라고 했죠? 같이 곱해져 있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제가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그리고 베타, 이렇게 놔줘볼게. 그리고 이때의 각각의 실근이 지금 중근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정식에서 근들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올 텐데, 적어도 이 알파 베타들이 두개 이상씩은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지. 괜찮죠?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이차함수 f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자, 어떻게 시작을 해 봐야 될까요? 일단 fx가 2차래. 그런데 최고 차원 계수가 1차라고 했으니까 얘는 결국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아래로 볼록이 이러한 이차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그 말이지. 그쵸? 그리고 이 왼쪽에 곱해져 있는 xn제곱 마이너스 64는 0이라는 방정식을 띄어 올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근인 지금 알파 베타가 이쪽에도 x는 알파와 x는 베타가 지금 실근이 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바라봤는데 제가 만약 살짝 xn제곱은 64다라고 이렇게 형태를 바꿔보니까 우리 어떠한 그 내용이 생각나죠? 첫감이었나? 엄청 과거에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했긴 했었는데 결국은 거듭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방정식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만약에 그대들아 만약에 n이 홀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왼편에 지금 이쪽 y는 xn제곱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치? 이 친구가 y는 또한 64. 즉, 양수 쪽에 이러한 y는 64에 대해서 교점이 지금 하나 나오는 걸볼수 있죠. 그럼 이때는 그 방정식에 대한 실근이 단 하나 나온다라는 건데, 우리 지금 이 방정식에도 알파와 베타가 적어도 하나씩은 등장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 n이 홀수인 경우는 지금 탈락이 되는 거고, n이 짝수인 경우를 생각하겠다라고 생각, 가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n이 짝수인 경우로 데려가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이제 짝쓸 때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예전에 이렇게 그리면서 생각을 했었죠. 아래로 볼록인 이러한 y축의 대칭된 함수가 그려지겠지. 누가? y는 x의 n제곱이라는 이 함수가 그려질 텐데, 그럴 때 y는 64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교점 두 개가 땅땅 생기면서, 이때에 대한 지금 x 좌표가 각각 뭐 알파베타 크기 순위 이제 베타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실근이 놓일 테고, 각각 이러한 방정식에 대한 실근이 되기 때문에 이쪽은 마이너스 n루트 64.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n루트 64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왼쪽에 있는 fx 데려올게요. 그럼 우리 fx가 결국은 x 뭐 이쪽부터 쓴다면 플러스 n루트 64 그리고 x에다가 마이너스 n루트 64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지는 2차 함수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 이 친구 정리해 줄게요. 그러면 결국은 합차공식 쓰겠다라는 거잖아. 우리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에 64 헷갈리시면 여기다가 2의 6제곱이라고 이렇게 바꿔줘 볼게. 이 안에도 이렇게 2의 6제곱이라고. 그러면 이만큼이 2의 n분의 6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2의 n분의 6제곱인데 지금 따따 합차공식에 의해 가지고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다시 정리.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의 n분의 12제곱이 들어가는 거고, fx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조건에 의해서 찾아낸 거지. 이럴 때 어떻게 된대요? 나에 대한 정보 보시니까 최소값은 음의 정수이다라고 되어 있지. 그쵸? 근데 최소는 어디에서 이루어질까? 지금 보니까 왼쪽에 살짝 쿵 그려놨는데, 이 알파 베타가 결국은 지금 y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치? 그러면 0에 대해서 그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f0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식에다가 우리 0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f0 집어넣어 주시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의 n분의 12제곱이 결국은 최소값이 되어지는데, 이 값이 지금 음의 정수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 n은 어떠한 자연수가 돼야 될까요? 결과적으로 위아래가 이제 뭐 서로서로 살아있는 그 분수 형태가 아니라 정수, 깔끔한 정수 형태가 돼야 되니까 이 n은 결국 12의 약수가 돼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챙겨줘야 될게 홀수가 아닌 짝수인 약수만 가능하다라고 정확하게 챙겨주시면서, 따라서 n은 2, 4, 6, 그리고 12까지 이렇게 4개의 값이 가능하고, 지금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더해줍시다. 가운데 더하면 10, 양쪽 더하면 14라, 최종적으로는 이제 24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문제에서 이제 박스 가를 봤을 때, 아, 알파, 베타라는 두 개의 결국은 이, 여기, 이러한 n차에 대한 방정식이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를 통해서 우리가, 아, 그 거듭제곱근에 대한 내용이구나를 알 수가 있고, 따라서 바로 n은 짝수일 때로 우리가 그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이 문제가 결국은 맨 앞에서 정리했던 그 거듭제곱근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넓힌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우리 반드시 풀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해서 저희가 그 내용만 잠깐 살펴보자면, 우리 방금 했던 것처럼 y는 a n제곱이 n이 홀수일 때 일 때는 이렇게 됐었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실근에 대한 거에 따라서 문제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x n제곱이 m이라는 그 m에 대한 값이 양수이냐? 기억나시죠? 또 m이 0이다. 또 m이 0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지금처럼 그 방정식의 실근이 아 양수인가? 0인가? 음수의 하나인가?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걸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짝수일 때도 슬쩍 보고 가면, 제가 x의 n제곱을 n이 짝수일 때는 아까와 같이 y축에
대칭되는

이러한 꼴이 나왔잖아요. 그치? 이때는 다음과 같은 애미, 양수일 때는 아, 음과 양의 실근 두 개. 방금 다룬 그 상태죠. 그 케이스죠. 그리고 애미 0일 때에는 0이라는 실근 하나. 그리고 애미 0보다 작을 때에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케이스를 우리가 다뤘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서 좋아요. 정리하고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그림과 같이, 잠깐만 가보자. 그림과 같이 이러한 삼각형, 삼각형의 형태가 있는데 두 점이 있어서 기울기를 m이라고 하겠대요. 그리고 또한 마이너스 m인 직선이 있어서 만나는 점들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다룰 그 비율에 대한 값들은 여기 있으니까 제가 살짝 옮겨 적어 볼게요. a, b에 대한 길이는 4배의 pb. 그대들 내가 이거 적을 동안 어떻게 풀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계세요. 자, 이러한 비율의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a 더하기 b의 90배의 값이라고 합니다. 좋아. 자, 이제 넘어가 보자. 결과적으로 지금 주고 있는 정보가 비율뿐이야. 그치? 그러면 바로 어떤 느낌이 와? 아, 여기 작은 삼각형 하나 보이고, 그걸 포함하는 큰 삼각형이 보이는데, 닮은 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겠구나라는 게 보여요. 나만 보여? 보여요. 그래서 어디 한번 이제 활용을 해봅시다. AB는 PB 3분의 길이의 4배래요.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볼 거냐면, 이 PB에 대한 길이를 이렇게 볼록 하나, 그러면 AB가 총 4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PA에는 하나, 둘, 세 개, 이런 식으로 길이를 표현해 볼게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 둘에 지금 AB라는 선분의 길이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어서 같이 연립을 해줘 볼게. 무슨 소리냐? AB 하나가 4배의 PB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4, 3, 12. PB의 길이에, B의 길이의 12배가 지금 이 CQ 3분에 대한 길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PB의 길이를 하나의 볼록 이런 식으로 길이를 표현했으니까 이 CQ에는 결국은 이렇게 볼록볼록 해주면 이러한 볼록인 길이의 볼록인 정도의 길이가 12개가 생긴다라는 거지. 괜찮니? 이럴 때 제가 결국 지금 뭘 찾고 싶은 거냐면 이 P에서 X축에 대해서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려줄게. 그리고 이 점을 제가 D라고 할까요? 보여요. 그리고 Q에도 마찬가지로 X축에 대해서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려주고, 이 점을 제가 E라고 하겠습니다. 차. 그렇게 되면 바로 내가 알수 있는 게, 이 PD에 대한 이 세로 길이, 삼각형, 작은 삼각형의 높이 길이랑 큰 삼각형에 대한 그 높이 길이, QE에 대한 그 D를 알 수가 있는데, 왜냐면, 결국은 이 빗변이 볼록인 게 3개, 또 볼록인 게 12개인 거니까 3대 10이라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1대 4라는 거죠. 1대 4라는 것이고, 제가 지금 계속 활용하고 있는 이 삼각형, 여기도 하나 줘야겠다. DEF, 이 삼각형 PFA랑 QFC랑 결국은 그 길이에 대한 닮은 비가 1대 4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그 높이의 비로도 알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AB가 이 점의 좌표 값들이네요. 여기까지도 한번 써줘보면 P가 이 P라는 점이 A,2의 A제곱이고 Q가 이 Q라는 점이 B,2의 B제곱인데 그럼 봐봐. 이 P에 대한 X좌표가 A라는 거는 결국은 이 OD에 대한 길이가 A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다가 적으면서 같이 볼게요. OD의 길이가 A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DA에 대한 길이는 또한 3A라는 거고, 보이십니까? 같이 따라와 보면, 결국은 DA가 3A라는 거고, 또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이 왼쪽에 같이

2에서 말이야. 결국은 OF를 빼고 있는 거거든. 괜찮니? 그런데 F2는 이큰 삼각형의 전체 절반이에요. 그럼 작은 삼각형의 4배라는 거잖아. 왜? 지금 1대4의 비율을 갖는 거니까. 작은 삼각형의 절반은 우리 DA예요. 이 친구. 그러면 3A에 대해서 4배를 해주면 지금 F2에 해당하는 그 길이가 나온다라는 거고. 잘 따라오세요. 그때 이제 OF를 빼주겠다라는 거지. OF는 2A라서 2A를 빼주시면 10A가 나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그 길이의 B를 찾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OE, 즉, 이 B에 해당하는 값이 A로 표현하면 지금 10A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가 10A, 콤마 결국은 2의 10의 A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좋아. 그런데 우리가 이 Y좌표가 이 지금 P에 대한 Y좌표의 4배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 삼각형의 길이 B가 1대 4였으니까 다시 표현하면 이 친구는 10A, 아까 4배, 누구의? 2의 A제곱의 4배다라고 표현이 가능하게 되면서 우리 Y좌표끼리 이렇게 비교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데려올게요. 그러면 2의 10A제곱이 결국은 2를 밑으로 합쳐주게 되면 2의 A 플러스 2 제곱이다라고 되어지면서 지수끼리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9A가 2이고 A는 9분의 2가 되겠지. 지금 B까지 찾아줘야 되는 건데 B는 사실 아까 이제 A의 10배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어디다 적어놨죠? B에. 여기가 이제 B니까. A의 10배. 따라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이 친구는 말이야. 90에다가 얘 10A고 하나의 A니까 11A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지. 따라서 9분의 1을 곱해주신 거니까 우리는 9분의 90 곱하기 22 이거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고 나누면 10 돼서 220으로 최종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이 문제는 그래서 주어진 정보가 이러한 길이 B밖에 없기 때문에 길이 B, 즉 닮은 B를 이리저리 위아래로 찾아주는 게 이제 핵심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으로 가볼게요. 곡선 로그 함수가 있어서 서로 다른 두점 A, B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A에서 뭐 XY 대신 수선의 바른 P라고 하고 그림을 그려봐야 될것 같아. 자. 으쯤, 이쯤. 지금, 일단, y는 이러한 로그 2의 x가 있는데, 이 위에 ab가 있대요. 그런데 지금 보면 y는 x가 있어서, y는 x가 있어서, 뭐 어떤 두 점을 막 대칭시키고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렇게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두개 긋는 그러한 상황인 거거든? 그럴 때 A점을 지나는 그 Y절편이 더 일단 크죠. 뺀게 양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두점 중에 이 위쪽에 제가 A를 집어주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A를 이 Y는 X에다 내린 그 수선의 발을 지금 P라고 하고 이 점을 P라고 할 것이고, 또 B를 다음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을 때이 점을 Q라고 한다는 거잖아. 이렇게. 괜찮나요? 대칭 이동? 이렇게 아니야. 그어버릴까? 이렇게 그을게요, 그럼. 이럴 때이두 점을 지나는 이렇게 직선 두 개를 긋는다고 할 때, 이 만나는 이 길이, 이 길이가 지금 2분의 3이, 2분의 13이 된다는 그 말이네요. 또한 이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7분의 6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이네 점을 통해서 만드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자, 어떻게 해야 되나 보자. 아, 길이가 뭐 2분의 13, 7분의 6인 건 알겠는데, 우리가 뭐 사용을 하려면 결국은 좌표를 일단은 잡아줘야겠죠. 임의의 문자를 사용해서. 자, 어떻게 잡아볼까요? 저는 그러면

이 A라는 점을 A, 콤마, 로그 2의 A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B에 대한 점을 B, 콤마, 로그 2의 B 이런 식으로 잡아줄게요. 지금 길이 2분의 13이라는 거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텐데 봐봐. 이 만나는 이 Y값의 이 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1대1 대 루트 2죠. 왜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씩이니까.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의 2루트 2분의 13이라는 건데, 지금 제가 만약에 이 큐비에 대한 중점을 이 y는 x 위에 있는 점 m을 잡는다면, 그럼 이 길이, pm에 대한 길이가 2루트 2분의 13일 거라고. pm에 대한 길이가 2루트 2분의 13인 걸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 다시 제가 m과 p를 지나는 또한 이렇게 x축과 평행, y축과 평행한 직각삼각형을 만든다면 그 점을 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 이때는 mn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 또한번더 1대1 대 루트 2에 대한 그 길이 비율을 갖는 거니까 이 값을 루트 2로 한번더 나누니까 4분의 13이 된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지금 pn에 대한 길이도 4분의 13이 되겠다라는 거고, 제가 지금 이 4분의 13을 왜 쳐놨냐면, 이 m과 p라는 점에 대해서 x 좌표에 대한 그 차랑 y 좌표에 대한 그 차가 결국은 다 지금 4분의 13이 된다라는 거고, m과 p를 한번 표현하러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m을 찾기 위해서는 q점이 일단 필요해요. b가 제가 b, 로그 2의 b라고 했잖아. 그런데 Q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렇다 보니 이들에 대한 좌표를 바꿔서 로그 2의 B, B 이렇게 될수 있을 테고, 저는 M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었죠. 2는 이 둘에 대한 지금 중점이잖아. 그렇다 보니 우리는 2분의 B 더하기 로그 2의 B구요, Y는 X 위에 있을 테니까 아무래도 같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M의 좌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일단 M, 이 친구는 찾았고, 그 다음에 P를 또한 표현해줘야겠는데, P도 같은 방법으로 찾아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A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 대칭인 이 친구, 뭐 A'이라고 할까? A' 나타내주면 이 좌표 바뀐다고 했죠. 그리고 P는 그에 대해서 중점이야. 똑같은 아이디어로 제가 지금 P를 좌표를 나타내 준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2분의 a, 로그 2의 a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지. 괜찮아. 콤마, 마찬가지로 xy 좌표와 같아서 2분의 a 플러스 2의 a 이런 식으로 지금 p의 점도 찾아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된다고? 내가 4분의 3이라는 값을 찾은 것이 결국은 이 x 좌표 길이의 그 차잖아요. 그쵸? 지금 P에 대한 이 값이 더 오른쪽이니까 더 크겠지. 따라서 여기서 이만큼을 뺐더니 지금 4분의 3이 나온다라는 식 하나를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지. 한번 적어볼게. 그러면 4분의 13이 2분의, 쭉 묶어줄게요. 2분의 이쪽에서 이쪽 빼는 거니까 A-B에다가 여기서 여기 빼는 거니 우리는 로그 2의 A에서 로그 2의 B 빼는 건데, 로그의 성질에 의해 가지고 제가 한 번에 묶어줄게. 이런 식으로 데려와도 되겠니? 괜찮겠어? 이러한 관계식을 일단 하나 쓸수 있었고, 얘 하나 킵해두자.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A와 B가 들어가도록 하나를 더 만들어줘야 두 개를 연립할 텐데. 아직 조건 나를 쓰지 않았지. 나를 보면 직선 AB, 즉점두 개에 대한 그 기울기가 7분의 6이다라는 거 사용하면 식 하나 더 나올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우리가 바로 써줄 수가 있겠다. 기울기 한번 잡아볼게. 어떻게 할까? 7분의 6이래. 7분의 6은 말이야. A-B에다가 X 좌표끼리 빼주시고 Y 좌표끼리 빼줄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로그 2의 A에서 로그 2에 b 빼주는 거니까 제가 b분의 a다 이런 식으로 데려와도 되겠나요? 괜찮겠어요? 그럼 이들을 지금 연립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뭔가 덩어리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살짝쿵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까? 로그 2에 b분의 a가

이쪽으로 딱 넘겨주시면 7분의 6배의 a-b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이 친구 대신에 여기다 넣어주는 거 어때?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일단 여기부터 없애버리자. 2를 없애줄게요. 양변에 2 곱하시면 여기 2분의 3, 약 2분의 13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2분의 13은 그러면 여기 a-b가 하나고, 여기는 이만큼 대신에 7분의 6 a-b가 들어가는 거니까 합체 더해주시면 7분의 몇이 되겠어? 7분의 7에다가 7분의 6 더하는 거니까 7분의 13이 곱해져 있는 a-b 이렇게 연립해주고 있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 값이 지금 2분의 13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는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a-b가 몇일까요? 13분의 7 곱하면 2분의 7이다라는 이러한 크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넓이를 구하는 거고요. 여기 이 둘에 대한 관계를 뽑았으니 우리는 값을 어디서 찾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로 데려갈까? 이 둘이 들어있는 거, 뭐 여기다 집어넣어서 한번 찾을까요? 그렇게 되면, 여기다 바로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2분의 7 대신 넣어주시면 3이 되네요. 이 값이 결국은 3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럼 여기 b분의 a가 2의 세제곱이니까 8이 된다라는 거잖아. 따라서 a는 지금 8b가 또한 된다라는 거고, 우리도 계속 이제 엮으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8b 대신 집어넣어 주시면 우리는 7b가 2분의 7이 된다라는 거라, 오케이. b가 그러면 2분의 1이고, a는 8배이니까 4다라는 이러한 값들을 일단 찾았습니다. 연립 막 시켜준 거야. 그래서 4랑 2분의 1을 일단 택을 했어요. 데려갈게요. 왜냐? 점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4랑 2분의 1 데려와서 우리가 점 이제 적어주시면 이쪽은 A라는 점을 4,4 집어넣으니까 4,2라는 A좌표 찾아줄 수 있는 거고, 괜찮니? 그 다음에 P점도 바로 찾아줄까 봐. 봐봐. P랑 A라는 그 점을 지금 같은 만큼의 양을 오른쪽, 왼쪽으로 같은 만큼에 대한 양을 더해주고 빼주고 했더니 지금 4,2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사실 암산으로 바로 찾아줄 수 있는데. P가 3,3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됐을 때 4, 2가 각각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좋아. 그럼 P라는 점은 3,3인 거고, 우리가 B가 지금 2분의 1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b에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사실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래요. 그래가지고 b가 저는 여기다 그렸지만 사실 여기에 위치해야 되거든? 제가 여기에 그린 이유는 여러분들도 여기에 그리면서 시작을 했을까봐. 저도 그랬거든요. 여기 마지막에 그냥 수정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b는 사실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1이라는 좌표를 갖습니다. 괜찮니? 그러면 여기에 대칭되어지는 q라는 점은 얘 뒤집어주시면 되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1, 2분의 1이라는 Q점을 갖는다라는 거지. 따라서 지금 사각형이 이렇게 QB에다가 PA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고, 우리는 다 했죠? 지우고 한번 넓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사각형의 넓이니 특히 사다리꼴에 대한 넓이니 2분의 1에다가 2, 이만큼에 대한 높이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찾아준 이 길이죠, 사실. 이 길이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길었다라는 거고, 여기가 2루트 2분의 13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PM에 대한 길이, PA에 대한 길이에다가 QB에 대한 길이 이제 더해주시면 되는 거겠지. 앞에 4 루트 2에 13이 곱해질 거고요. 각각 PA는요, 우리 길이차 1, 1이니까 여기 루트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QB에 대한 길이는요, 와서 살짝쿵 보면 여기 이만큼, 이만큼이 각각 지금 2분의 30 차이가 나거든. 따라서 1대 1대 루트 2또 사용하시면 2분의 3 루트 2. 여기는 2분의 3 루트 2가 또한 들어갈 것이다. 그럼 계산해줄게, 맞아. 루트 2. 루트 2 지워주시면 결국은 4분의 13에다가 더하셔서 2분의 5 곱해달라는 거고, 그러면 8분의 65가 되네요. 지금 구하려는 게 지금 이 친구 서울 소인 자연수 P분의 Q니까 이들을 더해주시면 73이 최종점.

합리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제가 이 A와 B라는 좌표를 문자 스몰 A랑 스몰 B 두 개를 사용하면서 식두 개가 필요했거든? 하나는 저 기울기라는 나 조건에 의해서 바로 나왔고, 두 번째 또 다른 조건은 2분의 3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를 위해서 지금 이 M과 P라는 좌표를 사용한 거죠.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고,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좌표 찾아서 이제 연립하는 그러한 건데, 중간에 이제 계산 과정이 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으로 가볼게요. 일단 1보다 큰 지금 두 곡선이 있어가지고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하는 점이 있네요. 그리고 만나는 오케이. 지금 곡선이 세 개가 등장한단 말이야. 하나는 일단 맨 위에 있는 저 친구는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죠. y는 2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k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하나는 감소를 하네요. 그리고 만날 때그 점을 A라고 합니다. 일단 아무데나 그려볼게. 여기가 A가 되고, Y는 K에다가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또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지났니? 이러한 직선이 있을 때 또한 이러한 증가하는 직선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할 텐데, 이 친구보다는 뭔가 오른쪽 아래로 뭔가 내려가 있는 그러한 형태니까 아래쪽에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 개형은 결국은 이동했을 때 같아지는 y는 2의 x-2제곱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되고, 이 또한 만나는 이 교점을 지금 B라고 하겠다. 그건 거지. 그럴 때 어느 원점 O가 있어서 AOB의 넓이가 16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러한 값을 구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O라는 점을 일단 어디에 잡으면 좋을까가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봤냐면, 원점 O는 X좌표가 0이라는 거잖아. 그럼 각각의 0을 살짝 품어 넣어보는 거야. 이맨 위에다 넣어볼게. 그럼 0, 얘1 되면서 여기 1 플러스 2분의 k거든? k가 지금 1보다 큰 양수예요. 그래서, 양수 값을 할 때가 같겠네. 마찬가지로 0 한번 집어넣어 볼게. 0, 이때는 마이너스야. 여기다 x에다 0 집어넣잖아? 0, 여기는 2k 마이너스인데, k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플러스 값을 갖거든. 무슨 말이냐면, 내가 0이라는 그 y축에 대해서 그 x는 0을 잡을 때, 이두 개에 대한 그래프보다는 아래에 찍혀야 되고, 즉, 여기보다는 아래 위치하면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니까 얘보다는 위에 원점이 찍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해서 여긴 안 되겠죠. 왜냐면 얘보다도 아래에 찍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한 이쯤에 여기에 이제 0을 대강 잡아주면서 우리는 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넓이가 지금 16이 된다라는 겁니다. 진행을 해볼게. 그럴 때이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이 k 자체를 구할 수도 있지만, 이 묶고 있는 형태가 조금은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문드를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잡아두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어진 정보를 다 적었는데,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얘도 결국은 어느 한 좌표를 좀 생각해 주면서 진행을 해야겠죠. 무턱대고 A나 B를 잡으려니, 어쨌든 A와 B는 누구 두 직선의 교점이니까 그 교점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 A를 잡으러 가볼까? 점 A는 말이야, 어느 곡선 간의 곡점이냐면, 교점이냐면, 여기 2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K, 그리고 아래로 다운되는 이 친구 있지? K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K-2에 대한 교점이거든. 이 친구 해결해주면 그 X좌표가 일단 나오겠네요.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일단 2의 X제곱을 양쪽에다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2의 X제곱인 거니까 2의 X제곱의 제곱, 그리고 여기는
넘겨서 한 번에 쭉 제가 적어도 될까요? 플러스 이만큼, 이만큼을 다 묶어줄게. 그럼 플러스 2 나오고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K거든? 2에 대해서 지금 2의 X 제곱 이렇게 묶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분모가 사라지는 거니까 넘겨오면 마이너스 K는 0. 이런 식으로 분모에 있는 2의 X제곱이 거슬려서 제가 지금 다 곱해준 거죠. 이렇게 했더니 아, 인수분해가 이제 좀 뭔가 보여요. 이 1차라고, 여기 앞에 있는 개수를 힌트 삼아서 2에 대해 2랑 2분의 k를 마이너스 따라서 딱 곱했더니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k가 되잖아. 그치? 그럼 인수분해 해주시면 여기가 2의 x제곱 플러스 2. 그리고 여기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k는 0이라는 이런 2차 인수분해가 되면서 이 친구는 양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되지 않고 이만큼에 대한 식을 데려와서 2의 x제곱이 지금 2분의 k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x는 우리 뭐야? 로그 2의 2분의 k잖아. 자, 이 친구 누구야? 지금 a에 대한 교점을 찾으러 가는 거고 a에 대한 x좌표인 거죠. 괜찮아요? 그러면 a에 대한 x좌표가 지금 로그 2의 2분의 k이고 이 친구를 여기다 넣었더니 어떻게 나와요? 저기다 넣어볼까? 살짝 좀 넣어봐. 2에 바로 암산 가능하십니까? 넣으면 여기에서 2분의 k 나오고 또 뒤에 2분의 k 더해지니까 좌표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거든. 봐봐. 이제는 이제 b를 찾으러 갈 건데 우리 이 직선 AB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면 이 또한 둘에 대한 X축과 평행, 그리고 Y축과 평행한 이러한 직선, 아니,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줬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길이 B를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 많이 했잖아. 굉장히 확대가 되었는데, 봐봐. 그러면 여기 이 X에서 X-2로 갔다라는 거는, 아, 이만큼 증가했다? 라고 보여지면, 아, 여기도 이만큼 감소했네?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죠. 만약 여기가 여러분들이 2라고 생각해 준다면 2분의 k에서 2를 뺐더니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데 안 되지. 왜냐면 그러려면 k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k는 1보다 크다고 했잖아. 아,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은 아닌 것 같고 다시 말하면 a라는 점이 2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 밑에 있을 건데 이러한 표현 말고 다른 표현으로 가능한 함수 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헷갈리죠? 다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y는 밑은 무조건 2일 거야. 저함수랑 일단 겹쳐줘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x 마이너스 몇이 있고 이렇게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된 어떠한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 위에 지금 a라는 점이 있는 거야. 그럼 대입해 볼게. k는 2의 로그 2의 k 마이너스 1 이렇게 데려와도 되겠니? 내가 이 좌표 거기에 마이너스 네모 플러스 세모 이렇게 한건 줘보고 이 x와 세모를 그냥 때려 맞춰볼게. 봐봐, 몇이 돼야 될까? k가 나오려면 이만큼 풀어헤치면 사실 k거든. 그럼 마이너스 1이 거슬리니까 나는 플러스 1이 필요해서 여기 네모에다가 마이너스 1을 살짝 넣어보는 거지.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미 k가 완성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사실은 없어도 돼. 즉 세모는 0, 이 네모에다는 마이너스 1을 넣는다고 생각해 주는 거지.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 y는 2의 x 플러스 1이라는 이러한 밑을 2로 하는 지수함수가 만들어지는데 이 a라는 점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 데려가서 한번 적어볼게. x 플러스 1이 지수야. 그러면 y는 2의 x 플러스 1 위에 a점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적어줬더니 이때 봐봐. 여기에서 마이너스 2가 되려면 플러스 3만큼 이동했다라는 거야. 그쵸? 여기가 플러스 3이 됐다라는 거야. 근데 딱 맞게, 아, 마이너스 3이 되고 있다라는 거지.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함수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제가 하려는 게 뭐죠? 예, 3, 3이라고 지금 1대1을 맞췄으니까 우리는 AB에 대한 길이가, 아, 3루트이구나. 바로 찾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요 AB에 대한 길이를 3루트2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 이 16이라는 넓이를 이용해야 될 텐데 제가 이 5에서
이 직선에 내린 그 수선의 발의 그 점을 H라고 둬볼게요. 그럼 우리 이제 OH를 구할 수가 있겠지. 어떻게? 넓이 구해졌으니까 16은? 넓이 16을 2분의 1에다가 저 길이 OH에다가 지금 3루트 2를 구해놨으니 이렇게 데려오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OH가 몇이 돼야 되니? 우리 3 루트 2분의 32. 즉, 좀더 정리해보면 3의 16 루트 2. 이러한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원점은 일단 0,0일 거고, 그 다음에 직선 AB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 그 방정식을 적어보면 A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로그 2의 2분의 K에다가 플러스 K. 이렇게 좀더 정리해 볼게. 그러면 넘기면 X, 여기 플러스 Y, 또 넘기시면 마이너스 이러한 로그 값에다가 또 넘기면 마이너스 K는 0. 이 둘에 대한 지금 거리가 OH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공식에다 넣으면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여기 루트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는 거고, 절댓값 열어주시고 00 날리시고 여기 절댓값이 이만큼에 대한 양 데려오면 되는 거겠네. 2의 2분의 k에다가 플러스 k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아이 절댓값 아유 그대로 풀지 뭘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만큼을 제가 로그 2의 k에다가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k 이렇게 한번 알아볼까요? k가 지금 1보다 크다고 했거든. 그러면 이만큼이 지금 0보다 크다라는 거고, 그치? 그럼 여기가 1보다 큰 거니까 양수겠네요, 양수. 즉, 절댓값이 그냥 이렇게 적혀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와 같은 값이 앞에서 지금 3, 이렇게 내려올까요? 이 값이라고 했거든. 따라서 분자의 이만한 값이 3분의 32가 된다라는 거고, 따라서 로그 2의 k에다가 K를 더한 값은 플러스 1딱 옮겨주시면 3분의 35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묻고 있네. 위아래는 서로서이기 때문에 PQ를 더하니까 38. 이렇게 최종적인 답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어떻게 했죠? 일단은 교점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A 좌표를 찾았고, 그쵸? 그리고 B에 대한 이러한 같은 만큼을 그 B를 사용해서 AB 길이를 또한 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 그리면서 다시 살펴주시고, 저희는 또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으로 가볼게요. 하이. 지금 곡선, 로그가 있어가지고, 또한 이 곡선이 B가 1, 4분면에 있대요. 자, 어떠한? 이러한. Y는 로그 16에 8x 플러스 2 위에 지금 B가 있는데, 아, A가 있는데, 이 친구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A'을 지금 찍었어요, 제가. 대칭 이동한 이한 점을 제가 A'이라고 지금 찍은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는 어디 있냐면, 이 위에 있는 그 B가 있어서 0, 와, 어딘가에 B가 있어서 OB가 만드는 직선 위에 이 A'이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러면 아, 이 위에 어딘가에 B가 있다라는 건데, 그 A와 B에 대한 중점 좌표가 이렇게 되고 있대. 근데 좌표 보니까 Y 값이 더 크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쯤이 아닌 중점되면 이제 y가 낮으니까 여기 이 위쯤에 이제 b가 있어가지고 얘와 얘의 중점이 이쯤이 어딘가가 이러한 좌표를 갖는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a라는 점을 a, b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 역함수의 위에 a' 있겠네. 맞지? 그럼 사용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역함수를 이제 찾아줘야겠지. 어떻게 찾아요? 우리 x, y의 위치를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8x 플러스 2는 16의 y 제곱이다. 이렇게 살짝 변해주시고, 바꿔주시고, 그럼 마이너스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8로 나눠주니까 8분의 1에
16y-2 이렇게 바꿨단 말이야. 자, 이제 이

XY의 위치를 바꿔주니까 8분의 1에 16X제곱 마이너스 2. 이 친구가 지금 저 역함수이고 이 위에 A 프라임이 있다라는 거지. 얘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저 Y는 4의 X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좀 엮어주면 좋겠어. 왜? 이 위에 지금 점 B가 있고, 이 위에는 점 B가 있고, 이 위에는 A 프라임이 있는데 한 직선 위에 있거든. 그래서 이들을 좀 엮어주고 싶은데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살짝 이제 변해야 될것 같다라는 거죠. 얘는 여기부터 바꿔볼까? 8분의 1에 4의 2x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1 있으니까 이 4분의 1까지 옮겨줘볼까? 까지 생각해보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넣어주시면 4의 2x 마이너스 1에 여기 4분의 1 곱해지니까 이렇게 형태가 바뀌어. 꽤 비슷해졌어. 그치? 그럼 여기를 좀더 우리가 더 비슷하게 데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그러면 제가 2를 저 y한테 곱해주게 되면 이쪽에서 이렇게 한번 봐볼게. 2분의 1에 4의, 아니, 2분의 1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4의 2x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지금 아래 있는 그 함수 그대로 데려와서 써주면 이렇게 돼요. 근데 봐봐. 이 위에 지금 A 프라임, 즉 B, A가 있다며 뒤집었으니까 이 X 자리에 B가 들어가고 Y 자리에 A가 들어갈 때 지금 만족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면 이 X 자리에다가 우리는 이 B가 들어가고, 그치? 즉이 B가 들어가고 이 Y 자리에다가 전체인 이 A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라는 건데 이러한 좌표가 지금 B에 대한 좌표라는 거지. 우리가 B, A가 지금 A 프라임인데 각 좌표가 지금 딱두 배로 맞춰져 있는 걸볼수 있고 그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2B, 2A를 데려갈게요. 여기에 2B, EA, 여기는 B, A 이런 식으로 각각의 두 배가 되게끔 한 직선 위에 있다. 이 말이 되는 거라 우리는 이제 주어진 좌표 저거 중점 사용하게 되면 우리 여기 x좌표끼리 그러면 a 더하기 2b는 두배 해주신 4분의 77. 그쵸? 그리고 2a 더하기 b가 마찬가지로 두배 해주면 4분의 133이 되어지는데 위에를 두배 할게요. 그렇게 되면 2a 플러스 4b는 우리 4분의 두배 하는 거니까 154. 그러면 이 둘을 연립하면 되겠죠? 요둘 연립하시면 3b는요, 아래에서 위 빼는 거니까 4분의 21이 되고요. b는 4분의 7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4분의 7 넣어주시면 우리는 a는 4분의 63 구해낼 수 있거든. 그러니 ab 곱해주시면 우리는 16분의 441이고요. 우리 이둘 더해주라고 했으니 457 최종답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저희는 다음 단원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생활관리 권유정입니다. 지난 6강에서 우리 그 동서양의 죽음관 살펴보고 있었죠. 아직 문제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 문제들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8번 볼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옛 진이는 삶을 기뻐할 줄도 죽음을 미워할 줄도 몰랐대요. 혼돈 상태로 있다가 변하여 기가 되고

이가 변해 형체가 되고 형체가 변해 삶이 되었으며 이제 또 변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춘하 추동의 사계절이 번갈아 운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봄이 제발 와라. 봄이 왔으면 좋겠다. 한다고 봄이 오는 것도 아니고 겨울이 끝났으면 좋겠다 해서 겨울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는 이 사계절은 그냥 자연의 순환 과정 그대로 가는 하나의 운행 과정이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이런 자연의 순환일 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의 핵심, 기가 변한다라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기가 되었다가 기가 변해서 형체가 되고 그 형체가 변해서 또 삶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장자가 되겠고요. 을, 죽음은 영혼과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있는데 죽으면 감각이 없어진대요. 죽음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삶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이 감각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원자가 흩어져요. 원자의 해체. 자, 원자가 해체된다라는 것은 나를 구성하고 있던 것들이 해체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경우 우리를 구성하고 있었던 이 감각 기능이 상실됩니다. 자, 그렇지만 고통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 뭐라고요? 감각 기능이 살아있을 때 고통을 느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감각 기능이 상실됐다?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겠네요. 고통뿐만 아니라 쾌락도 느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원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죽음이라는 거는 너무 무서워나 죽음 너무 두려워 생각했지만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에피쿠로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이해하는 거는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이성을 통해서 파악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성을 발휘해서, 아, 죽으면 원자 해체되고, 원자 해체되면 감각 기능 사라져. 감각 기능 사라지니까 더 이상 고통 느낄 수 없고, 고통 못 느끼니까 죽음 두려운 거 아니야. 이걸 이성을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갑.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나친 슬픔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죠. 우리 장자에 따르면 죽음이라는 것은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 것처럼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꽃이 폈다고, 꽃이 졌다고 슬퍼하나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았다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꽃이 지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지나친 슬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적절한 거 고르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갑. 삶의 단절인 죽음은 생사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생사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자, 요런 표현들이 장자에게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인데요. 3. 죽음. 이 순환 과정 속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연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벗어나는 틀린 선지입니다. 3번, 을. 죽음은 육체의 고통을 낳지만 죽음에 대한 이해는 평온을 낳는다. 죽음에 대한 이해는 평온을 낳는다라는 거 에피쿠로스에게 적절한 선지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죽음은 육체의 고통을 낳지만 요 부분이 틀렸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감각 기능이 상실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 라는 이 논리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 3번 선지 틀렸다는 거 바로 짚어낼 수 있을 겁니다. 4번, 을.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영원한 삶, 불멸의 삶, 이런 것은 에피쿠로스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우리를 구성하고 있던 원자가 흩어져요. 흩어져서 영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틀린 선지. 5번, 갑과 을. 죽음 이후에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진다. 자, 요거 별표 한번 쳐볼까요? 이런 공통선지들, 특히 우리 장자랑 에피쿠로스에게 공통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했었잖아요. 장자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기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 과정이

태생과 죽음이라고 설명을 했고,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과정이 삶과 죽음을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동양과 서양의 사상가인데, 심지어 시대도 다른데,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죽음 이후에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 장자에 따르면 기,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원자. 완전히 사라진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흩어지기는 하지만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이두 가지 차이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가 흩어진다, 원자가 흩어진다 라는 것과 기가 소멸된다, 원자가 소멸된다. 이두 가지의 표현의 차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소멸되면서 이 사라진다 라는 표현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둘의 공통점으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9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영혼은 육체로부터 최대한 독립했을 때, 밑줄 쳐봅시다. 육체로부터의 독립, 이데아에 대한 최상의 자유를 할수 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누구보다도 평생에 걸쳐 영혼을 정화하며 살고자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영혼이 육체로부터 독립되는 그 과정이 죽음이다. 라고 설명하는 서양의 학자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죽음관 되게 많이 봤지만 처음 나오는 학자입니다. 누구냐면 플라톤이에요. 자, 플라톤의 그 인간관 함께 살펴보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예요. 뭐냐면 영혼과 육체입니다. 자, 이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형성이 되는데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체는 소멸해요. 자, 그런데 영혼은 불멸합니다.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원히 산다라는 거죠. 그럼 이 영혼이, 불멸하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뇌물 한번 쳐볼게요.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로 이데아의 세계로 갑니다. 자, 플라톤의 이원론적 세계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현상 세계가 있는 한편, 이성을 통해서 사유할 수 있는 이데아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두 가지의 세계, 현상계와 이데아계로 구성이 되는데, 현상계에 살고 있던 인간이 죽으면 육체가 소멸해서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나서 훨훨 날아서 어디로 가냐면 이데아 세계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은 육체로부터 최대한 독립했을 때 이데아에 대한 최상의 사유를 할수 있고, 그래서 철학자들은 누구보다도 평생에 걸쳐 영혼을 정화하며 살고자 한다. 라고 설명하는 플라톤의 죽음관입니다.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기억. 철학자는 영혼과 육체의 불멸성을 깨달아야 된다. 자, 방금 설명했죠? 육체는 소멸하고 영혼이 불멸한다고 했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불멸성 아니고요. 니은. 인간은 영혼을 돌보는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 이것도 우리 모르더라도 지문에서 유추할 수 있어요. 영혼을 정화하며 살고자 하는 것이 철학자라고 했으니까 인간들은 영혼을 돌보는 활동에 관심을 좀 가져라. 라는 선지 적절하게 되겠고요. 디귿. 참된 실제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가능하다. 자, 육체를 벗어났을 때이 영혼이 이데아에 대한 최상의 사유를 할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체는 우리의 인식을 방해해요. 육체가 할수 있는 것은 감각 기능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무언가를 감각 기능을 통해서 인식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뭔가를 만졌을 때, 아, 뜨거워! 이거는 감각을 통해서 인식하는 거고요. 어떤 것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은 이성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참된 실제라고 하면 이데아가 되겠고요. 이데아에 대한 인식은 감각 경험을 통해서 할수 있냐? 아닙니다. 뭐를 통해서 할수 있냐면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정답은 니은만 해당됐고요. 10번 봅시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있다.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오면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기에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뭔가가 좋다, 싫다, 나쁘다, 혹은 쾌락적이다, 고통이다 라고 설명하려면 그것은 어디에 달려있냐? 감각에 달려있대요. 감각적으로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좋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감각적으로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악하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쾌락주의 사상가들한테. 자, 그런데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대요. 살아있는 동안. 근데 죽으면 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수 없죠. 더 이상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고통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야. 라고 설명하는 반복적으로 봤었죠. 에피쿠로스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중생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인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요세개 밑줄 쳐보고요. 묶어서 적어봅시다. 삼독.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독이에요. 자, 이세 가지 독 때문에 인간은 해탈의 경지에 들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삼독을 끊어내는 수행이 필요한데, 삼독 때문에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대요. 그러므로 수행을 통해, 적혀 있네요. 삼독을 끊어내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친절하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 삼독을 한자어로 딱딱딱 표현하면 탐, 진, 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탐욕, 그리고 분노, 진노, 그리고 치, 어리석을 치자.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때문에 인간이 해탈의 경지에 들지 못한다라고 바라보는 불교의 석가모니입니다.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기역, 갑. 자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살아생전 오지 않았고, 죽으면 또이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은 인생을 사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없어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고통을 느낄 수도 없고,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다. 이 과정 기억하라고 했었죠. 이성을 통해서 이 과정을 파악해야지만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이 알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역선지 맞는 선지고요. 니은, 을. 중생은 열반에 이르러야 다음 생의 행복을 보장받는다. 열반에 이르는 거 중요하죠. 우리 열반에 이르르면 부처가 되는 과정이죠. 부처가 되면 다음 생에 태어나나요? 안 태어나요. 다 깨달았기 때문에 또다시 삶을 얻어서 업보를 청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음 생의 행복 같은 것은 열반에 이르르면 받지 않습니다. 디귿을 불멸을 갈망하는 인간에게는 생사가 반복된다. 불멸을 갈망하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겠죠.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평생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제발 죽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평생 살게 해주세요. 그런 것을 갈망하고 삶에 집착하는 인간은 생사가 반복돼요. 왜냐하면 업을 지었기 때문에 또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생에 또 인생을 받아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또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디귿 석가모니에게 맞는 선지고요. 릴 둘의 공통점. 인간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영혼의 불멸성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전 문제에서 봤던 플라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둘의 공통선지로 적정하지 않네요. 11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에게 이는 물과 불보다 더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물과 불로 인해 죽은 사람은 보았지만 인을 실천하다가 죽은 사람은 아직 보지 못하였다. 자, 인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인간한테 물 얼마나 필요해요? 물 없으면 죽죠. 불도 정말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물과 불보다도 더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게 인이래요. 얼마나 이 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물과 불로 인해 죽은 사람은 봤지만 인을 실천하다가 죽은 사람 못 봤다. 그러니까 인을 실천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유교 사상가들 중에서도 이 인이라는 것을 정말 최초로 가장 크게 강조했던 사상가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공자죠. 공자라는 것을 모르더라도 유교 사상가구나라는 것만 알아도 문제 해결될 거예요. 을, 삶과 죽음은 사계절의 운행과 같다. 이러한 이치에 통달한 지인을 물과 불이 다치게 할수 없고 추위와 더위가 해칠 수 없으며 짐승들마저도 죽이지 못한다. 자, 이치에 통달한 지인. 어떤 이치에 통달한 지인이냐면, 이때 이치는, 아,
이 세상에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마치 자연의 하나의 과정처럼

그냥 자연의 일부일 뿐이구나. 이렇게 도의 관점을 통달한 존재가 지극한 인간, 지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지인은 뭔가가 다치게 할 수도 없대요. 고통스럽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장자가 할수 있는 지문입니다. 1번 볼게요. 갑. 죽음 이후에 관한 지식이 삶에 관한 지식보다 중요하다. 아니죠. 공자가 했던 이야기 중에 삶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면서 죽음에 대해서 왜 알려고 하는가? 왜냐면 제자들이 많이 물어봤다고 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스승님? 죽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나요? 지옥에 가나요? 이런 거 요즘 사람들도 궁금해하죠. 자, 그런데 유교 사상가들의 입장에 따르면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면 내가 이 삶을 어떻게 도덕적으로 꾸려나가는지가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너가 아직도 도덕적인 삶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했음에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궁금한다? 그건 안 되는 거다. 지금 현세의 이 삶을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하기 때문에 삶에 관한 지식이 더 중요합니다. 2번, 갑. 죽음을 맞이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를 추구해야 된다.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도는 뭐 일륜의 도 같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죽음을 선택하는 그 과정에서 죽음과 올바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뭐를 선택해야 되냐면 올바름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행동 안 하면 죽어. 너 나쁜 짓안 하면 너 죽어. 라고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도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쁜 짓은 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 유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를 추구하세요. 라는 것 공자가 할수 있는 선지로 적절합니다. 3번, 을. 죽음은 삶에서 지은 업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이다. 이런 업 과 관련해서 죽음을 연결짓는 이야기는 불교에서 할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불교에서도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업을 지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게 거에 있어서 업 때문에 다음 생에 태어날 순 있어도 이번 생에 오는 죽음은 뭔가 업의 결과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일 뿐이지 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는 아니죠.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죠. 4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마땅히 슬퍼해야 된다. 삶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장자에 따르면 죽음 그리고 삶 이런 거는 단순히 기에 모였다가 흩어짐의 반복일 뿐이라고 했었죠. 자, 그렇지만 틀린 선지는 바로 여기 뒷부분이죠. 마땅히 슬퍼해야 하는가에 대해 동의하는 학자는 공자, 유교 사상가들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애도해야 된다. 예법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은 공자의 사상이기 때문에 이 장자에게 적절한 선지로 올바르지 않고요. 5번, 둘의 공통점. 삶과 죽음은 운명에 따라 주기적으로 순환한다. 이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상가는 장자고요. 그리고 공자는 이 삶과 죽음, 운명일 수 있지만 주기적으로 순환한다. 자연의 과정으로서 기의 흩어짐과 모임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둘의 공통선지로 적절하지 않게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12번 봅시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때를 만났기 때문이고 어쩌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순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안한 마음으로 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리를 따른다면 슬픔이나 기쁨이 들어올 틈이 없다. 삶과 죽음에 있어서 슬퍼할 필요도 기뻐할 필요도 없다라고 설명하는 장자입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했었죠. 을. 삶은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이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기에 여기 지금 괄호 안에 의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차하게 살고자 하지 않는다. 또한 죽음은 내가 싫어하는 바이긴 하지만 이보다 더 싫어하는 것, 괄호에 불의라고 적혀 있습니다. 환란으로 죽더라도 피하지 않는다. 저 우리 유교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사사성어가 있거든요. 뭐냐면 사생쥐예요. 사생쥐의 버릴 사자거든요. 내가 생을 나의 목숨을 버릴지라도 취할 거다. 뭐를? 의로움을 취할 거다라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보고 불의를 저지르라고 했을 때 나는 저지르지 않겠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고 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유교의
맹자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역시 맹자인 걸 모르더라도 유교라는 것 알고 있으면 문제 풀린다고 했습니다. 1번 봅시다. 갑. 죽음을 거부하면서 도덕을 실천하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장자에 따르면 우리가 삶을 거부할 수도, 죽음을 거부할 수도 없어요. 그냥 운명의 과정일 뿐이거든요. 내가 죽음을 거부하면서 심지어 도덕,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덕이 만약에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일륜의 도라면 그걸 실천하는 삶을 추구하라고 설명하지 않겠죠. 2번, 갑. 삶과 죽음은 낮과 밤처럼 순환하므로 초연하게 대해야 된다. 그렇죠. 삶이 오는 것, 죽음이 오는 것은 정말 자연의 과정일 뿐인데, 마치 낮이 오고 밤이 오고, 때가 되면 오죠. 순리처럼 옵니다. 그렇게 순환함으로 우리는 슬퍼하거나 기뻐할 필요 없이 초연하게 돼야 된다. 맞는 선지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을.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을 받지 않도록 열반에 도달해야 된다. 이런 열반과 같은 단어, 불교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불교에서는 심지어 이 열반에 도달하면 내가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을 받지 않으려면 열반에 이르러서 윤회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된다. 명확하게 불교의 선지이기 때문에 맹자에게 적절하지 않고요. 4번, 을. 삶과 죽음을 서로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수용해야 한다. 자, 유교 사상가들 같은 경우는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애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을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슬퍼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런 선지들은 도가 사상가인 장자가 할수 있는 선지가 되겠네요. 5번 둘의 공통점. 삶과 죽음은 슬퍼하거나 기뻐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삶, 죽음 너무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장자의 이야기예요. 맹자에 따르면 죽음은 슬퍼해야 되죠. 마땅히 애도의 대상입니다. 예법에 따라서. 그래서 둘의 공통선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오온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여 해탈하지 못하면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생로병사죠. 생로병사에 대한 두려움을 넘을 수가 없다. 자, 이 오온이라는 단어 밑줄 쳐봅시다. 불교에 따르면 우리 앞에서도 에피쿠로스, 인간을 구성하는 거 뭐죠? 원자. 장자, 인간을 구성하는 거 뭐죠? 기. 불교, 인간을 구성하는 거 뭐냐면 오온이에요. 오온. 이 오온이라는 것은 다섯 가지 구성 요소고요. 그 종류로는 색, 수, 상, 행,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모여서 우리의 육체를 만들고 또 정신을 이루기도 해요. 그럼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 오온이 흩어지고, 근데 대신 이 오온에 나의 업이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생에 또 다른 생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오온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며 해탈하지 못하면 생로병사에 대한 두려움을 넘을 수가 없대요. 또 태어나고 또이 고통을 겪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석가모니 지문이고요. 을. 삶과 죽음은 명이다. 운명이래요. 대자연은 육체를 주어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며, 삶을 주어 나를 수고롭게 하고, 늙음으로 나를 편안하게 해주며, 죽음으로 나를 쉬게 한다. 앞에 갑 사상가와는 정확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의 석가모니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과정이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을 사상관을 살펴보면요. 이 세상에 살게 하는 것, 삶을 주는 것, 늙는 것,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아요. 자, 왜 그럴까요? 이 사상가가 도가 사상가인 장자이기 때문인데요. 장자에 따르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과정은 정말 당연한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대자연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법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바라보는 장자의 이야기입니다. 1번, 갑. 죽음은 오온의 해체이기 때문에 괴로움이 아니다. 죽는다는 것은 오온이 해체되는 과정은 맞지만 괴로움이 아니다. 아니죠. 괴로움, 인간의 괴로움 네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죽음이라는 것은 사고, 네 가지 고통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니다 해서 틀린 선지가 됩니다. 2번, 갑.

명에 따른 결과다. 지금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었죠. 삶과 죽음은 명이다. 자, 그런데 태연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입니다. 태연해야 돼요. 그냥 초연하게 이 삶과 죽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설명하죠. 5번 갑과 을. 죽음의 두려움은 참된 진리의 자각으로 극복될 수 있다. 자, 이런 선지 챙겨가라고 했습니다. 석가모니에 따르면 우리가 죽음이 고통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불교에서 이 세상에 연기법을 깨닫고 해탈하면 더 이상 내가 삶을 얻지 않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가 않게 돼요. 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원인과 조건에 의한 결합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변화하고, 영원한 것은 없고,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된다면, 더 이상 생을 얻지 않고 윤회의 고리를 끊어버리게 되죠. 그 과정에서는 죽음이 두려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두려움은 참된 진리의 자각으로 극복될 수 있다. 석가모니에게 적절한 선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장자에게 도가의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도가의 입장에 따르면 죽음이라는 거 뭐라 했어요?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뭐다? 자연의 순환 과정일 뿐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누구나 죽어요. 누구나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은 이 자연의 과정 속에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할 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극복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둘의 공통선지로 적절하게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자는 삶으로부터 도피하려 하지도, 삶의 중단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삶이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삶의 부재가 어떤 악으로 생각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현자는 단순히 긴 삶이 아니라 가장 즐거운 삶을 원한다. 자, 이 지문만 봤을 때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다는 거는, 그리고 10월 학력평가로 나왔다는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수능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지문들 알아두면 좋죠. 너무 좋죠. 현자는 삶으로부터 도피하려 하지도 않고 삶의 중단, 다시 말하면 죽음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요. 왜?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니까요. 삶이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삶의 부재가 악으로 생각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자, 삶의 부재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또 죽음이라는 뜻인데 죽음이 하나의 악으로 생각되지 않는데요. 죽음이 악으로 생각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갑 사상가에 의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고통이 아니니까 당연히 고통이 아니라는 점에서 악이 아니고, 악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자, 현명한 사람은 단순히 긴 삶이 아니라 가장 즐거운 삶을 원한대요. 즐거운 삶, 갑 사상가에 따르면 쾌락적인 삶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죽음을, 아, 죽음이라는 것은 원자의 흩어짐이기 때문에 원자가 흩어지고 나면 더 이상 감각 기능을 할수 없고, 감각 기능을 할수 없다는 것은 고통을 느낄 창구가 없다는 뜻이고,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긴 삶, 영원한 삶,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즐거운 삶, 다시 말해서 쾌락적인 삶을 원하는구나, 라고 설명하는 에피쿠로스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었지만, 이 문장들을 조합해 봤을 때, 그 나타내는 지점이 에피쿠로스라는 것은 좀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몇 명의 학자 배우지 않잖아요. 이 동서양의 죽음관에서. 그래서 에피쿠로스라는 거 쉽게 골라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을, 영혼이 가장 잘 사유하는 때는 청각, 시각, 고통, 쾌감 등으로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을 때다. 자, 요런 것들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다 감각을 통해서 알수 있는 부분들이네요.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 순수한 지식을 갖고자 한다면 몸에서 벗어나 영혼 자체로 사물을 관찰해야 된다. 순수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육체에서 벗어나서 영혼 자체로 관찰해야 된대요. 자, 육체에서 벗어난 영혼, 육체라는 감옥에서 떠나간 영혼,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상가 플라톤입니다.

자, 플라톤에 의하면 죽으면 육체는 소멸해요. 그쵸? 자, 그렇지만 소멸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영혼이었습니다. 영혼은 불멸해요. 자, 그리고 이 불멸하는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이성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사유를 할수 있게 되는데, 특히 어떤 것에 대한 사유를 할수 있냐면 이데아에 대한 사유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서 벗어난다면 더 이상 영혼이 육체의 방해를 받지 않아서 이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완벽하게 갖출 수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플라톤이고요.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갑. 죽음에 대한 인식과 무관하게 죽음은 그 자체로 악이다. 아니죠. 우리가 무언가가 악이려면 에피쿠로스에 의하면 고통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악이라고 할수 없고요. 2번 갑. 죽음을 통해 고통의 부재로서의 쾌락이 비로소 실현된다. 고통의 부재로서의 쾌락 중요해요. 에피쿠로스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에피쿠로스는 소극적 쾌락주의여서 단순히 쾌락주의라고 해서 많이 먹고 많이 자고 이런 게 쾌락주의가 아니라, 에피쿠로스의 쾌락은 고통이 없는 것이 쾌락이에요. 즉, 배가 안 고프고 졸리지 않고 이런 굉장히 평온한 상태가 에피쿠로스의 쾌락이라서 고통의 부재로서의 쾌락은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통의 부재로서의 쾌락이 죽음을 통해서 실현되나요? 아니에요.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죽으면 뭐또 없어요. 우리 원자가 흩어져서 다른 세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부재로서의 쾌락은 어디서 실현이 가능하냐면 현실에서 실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에게 해당하는 선지 아니고요. 3번 을. 죽음 이후의 영혼의 사유로는 참된 실재를 인식할 수 없다. 아니죠. 죽음 이후에 육체로부터 영혼이 벗어나서 이 세계, 이데아에 대한 세계에 대한 지식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된 실재 인식할 수 있고요. 4번 을. 죽음으로 불완전한 세계에서 완전한 세계에 이를 수 있다. 불완전한 세계, 플라톤에 따르면 현상계. 완전한 세계, 플라톤에 따르면 이데아계. 자, 그런데 우리가 이데아계의 현실에서 이성을 정말 발휘해서 이데아에 대한 인식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더 완벽하게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죽음이에요. 죽으면 육체로부터 영혼이 벗어나서 이데아 세계로 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죽음으로 불완전한 세계에서 완전한 세계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플라톤에게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둘의 공통점. 영혼의 불멸성을 파악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다. 자, 이런 선지는 플라톤만 할수 있는 이야기고요.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인간을 구성하고 있던 원자가 죽으면 흩어지기 때문에 영혼을 구성하고 있던 원자도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불멸하지 않습니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그래서 둘의 공통선지 될수 없겠네요. 자, 15번 볼게요.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므로, 감각의 상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를 제대로 알게 되면 가사성, 죽음의 가능성,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 가사성인데요. 그것도 즐겁게 된대요. 그러한 앎이 불멸에 대한 갈망을 제거해주기 때문이다. 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성하고 있던 감각이 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감각을 할 수가 없겠네. 감각할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고통을 느낄 수 없다는 거고, 고통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은 또 다시 말하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자, 이 논리,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논리죠. 에피쿠로스입니다. 을 볼게요.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윤회를 끝낼 수가 없대요. 윤회라는 키워드 나왔습니다. 그들은 태어남과 죽음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겪는다.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길, 즉, 이 고통이 없어지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 해탈의 경지에 드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해탈로 가는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요런 사람들,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요약해서 중생은 결코 윤회를 끝낼 수가 없대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는 결코

고이 삶과 죽음을 끝내 이 연결고리 반복 고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태어남 죽음 이것은 다 고통인데 고통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겪는다라고 설명하는 석가모니고요. 이렇게 문장이 길고 뭔가 풀어서 설명했을 때는 우리가 국어 독서 지문 풀듯이 여러분 묶어서 아 이걸 의미하는 것은 해탈이구나. 이걸 의미하는 것은 중생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어들을. 자, 아무튼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석가모니고요.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갑. 죽음은 고통이므로 벌써 틀렸죠. 에피쿠로스에게 죽음 고통 아니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최고의 악으로 인식해야 된다.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악일 수 없고요. 2번 갑.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죠. 요게 바로 에피쿠로스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입니다. 당대 사람들이 죽음, 뭐 운명, 신 이런 것들에 대해 두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근데 에피쿠로스는 쾌락적인 삶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겪으면 이 쾌락적인 삶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애주는 게 쾌락주의 학자들의 목표였는데 그 두려움의 대표적인 거 죽음.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 논리로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 죽으면 감각 기능 상실되는데 감각 기능 상실되면 고통 느낄 수 없고 고통이 느낄 수 없는데 왜 두렵냐? 이 논지였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에서 벗어나자 맞고요. 3번 을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고정불변의 자아를 확립해야 된다. 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한번 적어줄까요? 불교에서 싫어하는 단어들 고정, 불변, 영원, 한 가지 더 독립. 이 단어들 나오면 불교에서 정말 싫어한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존재와 현상들은 원인과 조건의 결합이다. 그러니까 독립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원인과 조건에 의한 결합이란 뜻은 이 원인이 살짝만 바뀌어도, 조건이 살짝만 바뀌어도 결과가 변해요. 즉, 영원한 존재 없습니다. 영원한 존재가 없다는 거는 변하지 않는 존재가 없다는 뜻이고, 불변하는 존재가.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떤 존재로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런 존재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네 가지 단어들을 불교가 싫어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 논리적인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이것들이 다 불교에서 성립될 수 없는 단어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연기의 법칙 깨달으면 고정불변의 자아 확립할 수 없습니다. 요런 자아는 애초에 없어요. 4번, 을. 윤회를 통해 모든 고통이 저절로 소멸됨을 깨달아야 된다. 요거는 불교의 용어를 제대로 알고 있니? 물어보는 선지네요. 윤회라는 것은 죽으면 태어나고 죽으면 태어나고 이 바퀴가 도는 것 같은 이 삶과 죽음의 굴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생로병사. 삶의 이네 가지 근본적인 고통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윤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윤회를 통해서 고통이 소멸된다? 심지어 저절로? 아니죠. 뭐 윤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소멸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아무런 수행도 하지 않는데 그냥 어느 날 저절로 해탈한다?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번 갑과 을 내세의 영원한 삶을 위해 현실의 삶에 충실해야 된다. 자, 이 내세의 영원한 삶 에피쿠로스 동의할까요? 죽으면 원자가 소멸되는데 아니죠. 내세라는 것 자체를 애초에 에피쿠로스가 얘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예요. 영원이라는 단어, 싫어하는 단어라고 했었죠. 내세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현실의 삶에 충실해야 된다? 틀린 선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돼서 자유를 얻는다. 죽음이 다가올 때 죽기를 주저하는 사람은 분명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며 육신을 사랑하는 자인 동시에 부와 명예를 사랑하는 자임에 틀림없다. 지금 이 지문에서 이갑 사상가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단어가 있고 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단어가 있거든요. 동그라미와 세모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지혜를 사랑한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육신을 사랑한다. 육신을 사랑하는 자인 동시에 부와 명예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 죽기 싫어한대요. 그런 사람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갑사상가에 의하면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불멸해서 이데아의 세계에 갈수 있다고 했어요. 이데아의 세계에 가서 참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진짜 지혜를 사랑하고 참된 실제, 참된 진리를 사랑하는 자면 죽음이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너무 좋은 거죠. 죽으면 이데아 세계 가가지고 지식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죽음이 다가올 때 죽기를 주저하면 지혜 사랑하는 거 아니고 뭐 사랑하는 거냐? 육체를 사랑하고 부와 명예를 사랑하는 자래요. 이 지문, 플라톤 해당하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여기 밑줄 쳤던 이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돼서 자유를 얻는다. 영혼은 불멸하고 육체는 소멸해서 영혼이 육체를 떠나 이데아계로 가서 참된 실제를 얻는다. 이 이야기, 이 논리, 플라톤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죽음이 어떠한 악으로도 생각되지 않는다. 존재하는 동안에는 죽지 않았으니까 죽음이 함께 있지 않고요. 죽음이 오면 나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생전 절대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악으로도 생각되지 않겠죠. 이 논리 기억나시죠? 에피쿠로스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의연히 받아들인다. 아니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플라톤에 따르면 죽으면 이데아 세계 가서 참된 지식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겠어요? 그래서 틀린 선지고요. 2번 갑.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도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같다. 이런 선지들이 약간 그 국어의 독서 지문과 일치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문에서 유추해낼 수가 있거든요. 자, 지혜를 사랑하는 자와 육신을 사랑하는 자를 지문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두 가지를 구분을 했을 때 죽음을 주저하면 육신을 사랑하는 자고 죽음을 주저하지 않고 죽음을 의연히 받아들이고 좋다고 생각을 하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래요. 그래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면 당연히 죽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겠죠. 육신을 사랑하면 죽음 무서워하고 지혜를 사랑하면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같다고 했기 때문에 틀립니다. 3번 을. 죽음은 지혜로운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고통임을 깨달아야 된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당연히 뭐 지혜로운 사람이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든 죽음은 누구나 경험해요. 자,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 또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다. 요게 틀렸죠. 에피쿠로스 계속 이야기했죠. 죽음 경험할 수 없다. 경험할 수 없는 거 고통스러울 수 없다. 그래서 고통임을 깨달아야 된다. 틀린 선지입니다. 4번 을. 감각할 수 없는 자신의 죽음 때문에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나의 죽음은 살아생전 감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험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 고통스러운 거 아니고, 그러니까 불안할 필요 없고 두려움의 대상 아니다. 이 논리 에피쿠로스에게 해당하는 논리죠.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갑과 을. 불멸에 대한 열망을 통해 죽음의 불안에서 벗어나세요. 불멸에 대한 열망? 뭐 플라톤 생각했을 때 영혼의 불멸이라고 하면 플라톤에게 일치할 수 있는 선지이나 에피쿠로스에게는 명확하게 틀린 선지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원자가 흩어지기 때문에 불멸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둘의 공통선지가 될수 없겠네요. 17번 보겠습니다. 가나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죽은 자를 위해 슬픔을 다하여 신중하게 장례를 치르고 먼 조상의 제사에도 예로서 추모한다면 백성들의 덕이 두터운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해야 된다. 애도해야 된다. 우리 이 이야기는 딱한 학파 있었습니다. 어디요? 유교였죠. 자, 나 보겠습니다. 사물에는 생멸의 정황이 있으나 이는 마음이 드러난 것일 뿐 생겨남이 없는 까닭에 소멸할 것도 없다. 이를 알면 생사와 열반이 평등하다는 경계에 이를 것이다. 사물에는
생과 멸, 이런 정황이 있대요. 근데 이거는 그냥 마음이 드러날 것일 뿐이지 생겨남이 없는 까닭에 소멸함도 없대요. 사물에는. 자, 그런데 이를 알면 생사든 열반이든 다 평등하다라는 그 경지, 완벽한 열반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불교입니다. 자, 1번 가.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회피하는 것이다. 아니죠. 유교에 따르면 죽음은 애도의 대상입니다. 자연의 순리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에요. 2번 가. 죽음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일륜적인 삶에 충실해야 된다. 자, 일륜적인 삶. 일륜적인 삶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일륜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뭐, 유교에서는 도에 따르는 삶, 즉, 인의예지에 따르는 삶, 도덕적인 삶,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 이런 삶들이 일륜적인 삶이죠. 죽음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런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공자가 이야기했죠. 너 삶에 대해 다 알아? 다 모르면서 왜 죽음 이후의 삶을 궁금해하냐? 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선지고요. 우리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였네요. 1번이 틀린 선지였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나, 연기를 깨달아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된다. 불교에 의하면 죽음, 고통, 맞아요. 생로병사. 이게 고통이었으니까. 자, 근데 연기의 법칙을 완벽하게 깨달아서 해탈한 사람은 더 이상 이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겠죠.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4번, 나. 삶과 죽음을 서로 다르지 않은 하나로 여겨야 된다. 괄호에 생사일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삶과 죽음, 이거는 우리가 연기의 법칙에 따라서 보면 다르지 않은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인과적인 관계로 엮인 것일 뿐이다. 라고 설명하는 불교선지 맞고요. 5번, 가와 나. 죽음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지녀야 된다. 자, 나 먼저 살펴봅시다. 불교에 의하면 집착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존재들은 다 변하기 때문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맞는 선지고요. 유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 죽음에 집착하지 않는 삶의 태도 지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둘에게 맞는 선지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8번 볼게요. 다음에 가상 대화에서 기억에 들어갈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선생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이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고통인데, 감각 상실하면 고통 느낄 수 없고, 우리가 죽게 되면 모든 감각 능력 상실해서 죽음이라는 것은 고통도 아니고 두려워할 대상도 아니다. 익숙한 논리죠? 어디죠? 에피쿠로스입니다. 자,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1번. 죽은 후에 감각 능력이 없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감각 능력 없으니까 고통스럽지 않고 두려움의 대상 아니라고 설명했죠. 2번. 죽은 후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후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아니에요. 애초에 고통을 겪을 수가 없어요. 감각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선지고요. 3번. 죽은 후에 고통을 겪을 수 있으므로. 아니죠. 겪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4번. 죽은 후에 고통을 겪을 수 없으므로.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4번이 적절한 선지네요. 죽으면 감각 기능 상실하고 고통 느낄 수 없어서 두려움의 대상 아니다. 이 논리 기억하시면 됩니다. 5번. 죽은 후에 쾌락을 얻을 수도 있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것도 약간 꼬아놨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감각 기능이 상실했다는 말은 고통도 느낄 수 없지만 또 동시에 쾌락도 느낄 수 없어요. 쾌락과 고통을 모두 느낄 수 없는 상태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쾌락을 얻을 수 있으므로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9번 볼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영혼은 그 자체로 돌아가야 사물 그 자체로 볼수 있게 된다. 순수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일이다. 영혼이 육체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순수한 인식을 가질 수가 없다. 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영혼이 육체로부터 벗어난 죽음을 통해서만 순수한 인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육체라는 감옥, 육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죽음을 통해서 이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영혼을 통해서 이데아 세계를 직관할 수 있다. 플라톤이죠.
예를 보겠습니다. 영혼은 그것을 보호해주는 몸이 분해되면 영혼을 구성하고 있던 원자들도 흩어져 이전과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없고 운동도 할수 없게 된다. 따라서 죽음과 동시에 영혼은 감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 인간을 구성하고 있던 원자가 흩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감각 기능을 가질 수 없게 된다라는 에피쿠로스입니다.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갑. 불멸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참된 실제 세계로 갈수 있다. 불멸의 영혼, 영혼 불멸한다고 했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그리고 그 불멸하는 영혼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데아 세계로 간다고요. 그래서 참된 실제 세계 갈수 있는 거 맞네요. 정답은 1번. 2번 갑. 인간은 죽음 이후 감각으로 순수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 감각으로 진리를 파악하는 거 아닙니다. 플라톤은 감각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순수한 진리를 파악할 수는 없고, 순수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3번, 을. 죽음은 인간이 직면하는 최고의 악임으로 아니죠. 에피쿠로스, 죽음이라는 거는 고통이 아니니까 악도 아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4번, 을. 인간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에피쿠로스 죽으면요, 감각 기능 사라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쾌락도 고통도 느낄 수 없습니다. 5번, 둘의 공통점. 죽음은 감각적 경험의 대상이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에피쿠로스에게 명확하게 틀린 선지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고통스럽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정말 한 20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에피쿠로스에게 명확하게 틀린 선지이기 때문에 둘의 공통선지 될수 없습니다. 자, 20번 볼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람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삶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죽음에 대해 알겠는가? 삶에 대해서 잘 알라는 소리죠. 어떻게 하면 도덕적인 삶을 살수 있는데? 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품고 답을 찾아가는 유교의 공자입니다. 을, 진이는 삶을 기뻐할 줄도 모르고 죽음을 싫어할 줄도 모른대요. 삶의 시작을 꺼리지도 않고 삶의 끝을 바라지도 않는다. 의연히 가고 의연히 올 따름이다. 라고 보는 장자입니다. 자, 올바른 거 골라봅시다. 기역, 갑. 도덕적 삶보다는 사후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도 독서 지문처럼 풀면 되죠. 앞에서 우리가 공자 봤을 때 죽음에 대해서 알기 전에 뭐부터 알아라? 삶부터 알아라. 그래서 도덕적 삶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틀린 선지고요. 니은, 갑.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는 예에 맞게 표현해야 된다. 라는 것을 유교 사상가들만 강조한다고 했었죠. 죽음이 슬퍼해야 될 대상이다. 이건 유교 선지이기 때문에 공자에게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디귿, 을. 생사를 분별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도에 따라야 된다. 생사를 분별한다. 분별하고 차별하고 구별하고 이런 것들, 도가에서 싫어하는 것들이었는데요. 그래서 분별하는 태도에서부터 벗어나서 도, 만물의 근본 원리인 이 도에 따르자라는 거 장자가 충분히 할수 있는 선지입니다. 자, 릴, 둘의 공통점. 내세의 행복을 위해 선한 행위를 반복해야 된다. 자, 공자가 지금 선한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는 내세의 행복 때문이 아니라 그냥 현세에서의 도덕적 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자에게 틀린 선지, 장자도 내세의 존재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선지. 둘의 공통선지가 될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1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삶은 죽음과 함께 걷고 죽음은 삶에서 비롯하나니 누가 그 실마리를 알겠는가? 사람의 삶은 기가 모인 것이라서 모이면 삶이 되고 흩어지면 죽음이 된대요. 따라서 만물은 하나다. 좋아하면 멋진 것이라 하고 싫어하면 역겨운 것이라고 하지만 역겨운 것이 멋진 것이 되고 멋진 것이 다시 역겨운 것이 된대요. 따라서 삶과 죽음은 하나의 기로 통할 뿐이라고 말하는 것일세. 성인은 하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자, 만물은 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일 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무언가는 역겹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무언가는 멋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관점일 뿐이지, 도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런 구분은 없다. 즉, 삶과 죽음의 구분.

0: 일도 없다. 그냥 단순히 기의 모임과 흩어짐, 이런 자연의 순환 과정일 뿐이다. 누구죠? 장자입니다. 자,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기역. 삶에 얽매이지도 말고 죽음을 걱정하지도 말아야 된대요. 자, 우리가 삶에 얽매이는 이유, 죽음을 걱정하는 이유, 뭐 때문이죠? 내가 삶에 집착하고 죽음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장자에 따르면 도의 관점에서 보면 뭐라 했어요? 죽음이든 삶이든 그냥 다 하나다. 그냥 다 하나의 자연의 과정일 뿐이다. 그러니까 삶에 너무 얽매이지도 말고 죽음도 또 너무 싫어하고 걱정하지도 말아야 된다. 라는 선지, 장자에게 적절한 선지죠. 기역 정답이고요. 니은, 죽음을 의식하지 말고 인의 예지를 행해야 된다. 자, 인의 예지 같은 이런 덕목들, 누구의 덕목이죠? 유교의 덕목입니다. 자, 그런데 장자에 따르면 인의 예지는 인간이 만들어낸 덕목일 뿐이에요. 자연의 덕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선지, 도가의 사상가인 장자에게 적절하지 않고요. 디귿, 삶과 죽음의 변화는 계절의 변화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처럼 삶이 오고 죽음이 오고 이런 순환 과정일 뿐이다. 디귿, 정답이죠. 리을, 죽음은 윤회의 일부이며 윤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현생의 업보가 내 생을 결정한다. 죽음이라는 것은 나의 윤회 과정의 하나고 현생에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선행을 했는지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 불교의 선지이기 때문에 장자에게 적절하지는 않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동서양의 죽음관 총 14문제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이어서 이 생명윤리 단원 삶과 죽음의 쟁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정원입니다. 자, 오늘부터 2단원에 들어가죠. 2단원. 자, 여러분들, 1단원 끝나고 그 보너스 문제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OX 문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놓치면 진짜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하신다는 생각으로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눈에 보는 출제 빈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형성과 산지 지형인데요. 늘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안 나왔다고 이렇게 보여질 때도요. 간접적으로는 나타나기도 했었거든. 그래서 늘 한 문제는 등장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한번 해놓으면 절대 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꼬기도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최근 들어서 좀 물어보는 게 있어. 그 물어보는 게 대체 뭘까? 궁금하지 않니? 한번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딱 봐도 뭔가 이제는 그냥 문제를 주는 법이 없어요. 뭔가 지도를 같이 하나라도 더 준다든지, 아니면 이전에는 없었던 자료를 연계해가지고 뭔가 배우게 만든다든지. 근데 결국 읽어보면은 이전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라고 아니라고? 똑같은 문제라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파악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자료예요.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는데요. 각각의 고생대 퇴적암, 자, 고생대 퇴적암, 그리고 중생대 퇴적암,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두 개밖에 안 주어지면 오히려 놓지. 보통은 세 개가 나오는데. 그치? 그러면서 여기 지도를 살펴보니까 한강에 유역하고 낙동강에 유역이 나와요.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고서 딱그 정도는 알수 있어야 돼요. 딱 보고 한강 유역이고 낙동강 유역이구나. 우리가 하천에 배웠다면은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지도는 두 하천의 유역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하천 유역의 암석 분포를 살펴보면 이제는 봐봐요. 그냥 내지 않고 하천하고 지형하고 연계해서 내는 거 보세요. 그치? 근데 결국은 지형 문제였습니다. 네. 한강 유역에는요, 시원생 대 변성암이 제일 많고요. 왜냐면 여기 경기지계가 있는 곳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는 중생 대 화강암이 많고요. 그리고 디귿순이라고 나옵니다. 자, 고생 대 퇴적암하고 중생 대 퇴적암 중에서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약간 인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그건 알잖아. 경기지계, 옥천습곡대, 영남지계, 경상분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본다면은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은 아, 옥천습곡대가 나타났기 때문에 고생대 퇴적암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도 정말 잘한 겁니다. 근데 이것만 보건 좀 어려웠다라고 한다면요. 뒤에 것까지 읽어보면 돼. 낙동강 유역에는요. 리을이 가장 많대요. 그 다음 변성암이 많고 화강암이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지역일 때는 사실은 어떤 지역이야? 거의 경상 누충군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이잖아. 그치? 경상분지 지역 아니니? 그럼 여기는 경상 지역이니까, 경상분지 지역이니까 경상 누충군이 분포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아, 여기는 중생대 때 만들어진 퇴적암이겠구나라고 확실하게, 보다 확실하게 유추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풀수 있게끔 하는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봐. 그래서요. 리을은? 여기였을까? 디귿 같은 경우는요, 이제 고생대 퇴적암이 될 거고요. 고생대 퇴적암. 고생대 퇴적암 같은 경우는 또 초기하고 말기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는요, 중생대 퇴적암이 되겠죠. 중생대 퇴적암. 원래 풀로 잘안 쓰는데 그냥 한번 보기 쉽게 풀로 써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접근해 보면 되겠지. 1번 기역은요. 기역은 변성암이잖아요. 북한산 정상부의 주된 기반암이다. 북한산 정상부의 주된 기반암은 뭐예요? 요거는 돌산이잖아. 그럼 돌산은 뭐로 이루어져 있고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화강암은 언제 중생대 때 관입되어서 만들어진 화성암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계해 가지고 기억을 바로바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변성암은 화성암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화강암이니 물어본 거야. 변성암은 화강암이 아니죠. 그치? 그러니까 X입니다. 참고로 북한산 말고도 우리 금강산하고 설악산도 돌산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이에요. 기본적.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2번 디귿에서는요. 고생대 퇴적암에서는요. 공룡 발자국 화석. 요거는 중생대 퇴적암, 경상 분지 지역에서, 경상 누충군 지역에서 많이 불소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디귿에 관한 설명인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디귿. 아니, 리을. 리을에 관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리을은 대부분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도 반대죠, 반대. 반대. 리을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디귿이 되어야지, 디귿. 디귿. 그래서 고생대 퇴적암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잖아. 석회암하고 그리고 무연탄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석회암이 훨씬 더 많은 분포량을 가집니다. 그래서요. 주로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나온 게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지문을 뜯어볼 수 있어야 돼. 왜 대부분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나올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시겠죠? 4번입니다. 니은은요, 중생대 화강암은요, 기역, 시원생대 변성암보다 한반도 암석 분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요게 좀 요새 들어서 많이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많이 물어보는 문제야. 일단, 옳은지 틀린지부터 찾으면요. 시원생대 변성암보다 많은 거는 없어요. 그치? 많은 건 없어. 그러니까 아닌 거야. 아닌 거. 아닌 거야. 시원생대 변성암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건 알잖아. 일단 정답은요. 5번이었거든요. 디귿. 고생대는요. 리을. 중생대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그쵸? 고생대 때 퇴적암이 만들어진 게 고생대 더 옛날.

옛날에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옳은 설명이 되는 거지. 그치? 이 형성식에도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많이 물어보는 거는 암석 분포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우리가 좀 이거를 간단하게 가볍게 정리를 하면은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뭘 알 수 있냐면은 변성암이 제일 많고, 그 다음 화성암이 많고, 그 다음 퇴적암이 가장 적어요 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냐면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변성암이 제일 많은 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변성암은 어차피 시원생 되니까 굳이 시대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이제 시기하고 화성암과 퇴적암의 시기별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 화성암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뭘까인데요, 바로 중생대 관입해서 만들어진 화강암, 즉 중생대 화성암 또는 중생대 화강암이라고 기억해도 됩니다. 왜 중생대 화성암은 주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중생대 뭐 화성암 또는 중생대 화강암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화성암으로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일단은요. 자, 그 다음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퇴적암 부분인데요. 신생대 때 화산 분출로 만들어진 암석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퇴적암 중에서도 고생대 때 만들어진 퇴적암이 많을까, 중생대 때 만들어진 퇴적암이 많을까인데요. 경상 분지 지역의 경상 누충군이 꽤 범위가 크거든요. 그래서 경상 누충군, 즉 중생대 퇴적암 지역이 세 번째라고 보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고생대 퇴적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퇴. 알겠죠? 이 고생대 퇴적암 중에서도요, 뭐가? 고생대 초기 때 만들어진 석회암이 뭐보다는 무연탄, 평안누충군이 말기 때 만들어진 것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면은 웬만한 문제는 이제 안 틀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1번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2번까지 좀 같이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뒤에 가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어쨌든 1번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푸는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3번도 마찬가지로 고생대 퇴적암은 주로 초기에 만들어진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그치?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 거지. 자, 다음 2번입니다. 다음 자료의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는데요. 단, 가에서 다는요, 각각의 석회암, 현무암, 화강암 중에 하나라고 나옵니다. 네. 자, 가, 나, 다가 뭔지 좀 찾으면 되는데요. 사실 뭐 이 그림만 가지고 찾아도 좋겠지만, 이 그림만 가지고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경주 석굴암 말고는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석굴암은 그래도 좀 많이 나왔으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글을 한번 읽어보면 되겠지. 힌트를 빨리 찾아보는 거야.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는 모습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가로 축제된 석탑 중에 하나로 석재의 특성상 뭐래요? 빗물에 의해 풍하와 침식에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자, 빗물에 의해서 풍하와 침식에 취약한 암석, 우리 하나 딱 기억나야 됩니다. 바로 고생대 초기 때 만들어진 석회암이 되겠죠. 석회. 그치?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석회암이 되는 거야. 석회암. 그치? 석회암. 자, 나도 한번 살펴볼게요. 나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를 빨리 짚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그마가 지하에서 굳어. 끝났습니다. 바로 뭐야? 마그마가 관입되어서 형성된 바로 관입암인 화강암이 되겠죠. 화강암. 사실 관입암 중에서도 종류가 좀 몇 개 있는데, 우리가 한국지리에서 배우는 거는 관입암 중에서 딱 화강암 하나밖에 안 배우기 때문에요. 화강암이 관입되어서 만들어진 암석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원래는 좀 세부적으로 더 쪼개야 되는데, 화강암이 거의 관입된 화성암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한국지리 내에서는요.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자, 나머지 하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제주도라는 힌트도 있네요. 바로 현무암이 되는 거죠. 다는 현무암입니다. 찾으면 이제는 좀 쉬워. 그치? 그래도 그 특이한 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 탑은요, 이 지역이 흔히 분포하는 어두운 색을 띠고 다공질의 암석이래요. 현무암 뭐 더 필요하니? 중요한 포인트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가는 주로 고생대 육성층에 분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지형 문제를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자동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돼. 그냥 석회암이구나.

석회암이고 나 끝나는 게 아니야. 석회암은 고생대 초기 때 만들어졌지. 화강암은 중생대 때 만들어졌지. 관입되었지. 현무암은 신생대 때 분출되었지. 이 시기하고 여러분들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자동화 시스템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진짜 시간을 많이 절약하냐 못하냐가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고생대 육성층은 뭐예요? 육지에서 만들어지니까 조류운동으로 인해가지고 올라온 다음에 만들어진 거잖아. 고생대 초기가 아니라 말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평화누충군인 거야. 알겠지? 무연탄과 관련한 설명인 거죠. 그러니까 가가 아니라 이거는 무연탄과 관련한 설명이구나.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참고로 육성층은요, 육성층, 해성층은 이 고생대에만 쓰는 건 아닙니다. 특히 육성층이요. 어디에서도 쓰여? 육지에서 만들어진 퇴적암층, 중생대 때도 육지의 호수에서 만들어진 퇴적암층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경상누충군 지역. 그치? 경상누충군. 경상누충군도 육성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를 자료를 여러분들이 파편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알겠죠?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요, 시멘트 공업의 원료. 나가 아니라 이제 뭐여야 돼요? 가여야지, 가. 나는요, 가보다 한반도 암석 분포에서 봐봐요. 나오잖아요. 힌트를 준 거야, 지금에서. 힌트를 계속해서 준 거야. 나 이거 낼 거야, 낼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대비해야 돼. 할수 있지? 라고 미리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수능에서 빵! 하고 터뜨린 거지. 물론 이전에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자주 안 나와서 그랬었지. 이런 식으로. 나는요, 가보다 화강암, 석회암 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화강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바로 앞에서 배웠던 거야. 그냥 말로 해볼까요? 변성암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 중생대 화성암, 세 번째가 바로 중생대 퇴적암, 그리고 네 번째가 고생대 퇴적암인데 고생대 퇴적암은 이제 네 번째이기 때문에 사실 중생대 화성암에 비하면 좀 적은 비중인 거지. 그러니까 나가 가보다 암석 분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야. 이제는 세부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변화태 이것만 기억해서는 안 돼. 변성암, 화성암, 퇴적암 이 순서를 아는 건 당연한 거고요. 보다 더 세부적으로 시기와 연결해가지고 기억을 할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는 가보다 현무암은 석회암보다 형성 시기가 대체로 이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무암, 신생대, 석회암, 고생대니까 당연히 이르지 않죠. 늦다라고 해야지 늦다라고. 그치? 형성 시기도 진짜 많이 물어봐요. 과거에도 많이 물었고 앞으로도 많이 물어볼 거야. 그치? 이제는 쉬우니까 이제 별안 치겠습니다. 그치?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 돼요. 시원생대가 가장 오래된 거예요. 신생대가 가장 최근입니다. 알겠죠? 5번입니다. 가는 화성암이고요. 그리고 다는 퇴적암으로 분류된다인데요. 둘다 틀렸지, 둘 다. 그치? 가가 아니라 뭐로 바꿔야 돼? 이 둘을 좀 교환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다는 화성암이고요. 그리고 가는 퇴적암이겠죠. 그치? 근데 요새는 이런 질문도 많이 하는 것 같아. 화성암. 그치? 여러분들이 화성암하고 화강암하고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화성암은요. 불로써 만들어진 암석이야. 그러니까 용암이나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분출되지 못하고 관입되면 우린 그것을 관입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출로 만들어진 것을 우린 분출암 또는 화산 폭발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화산암이라고 해요. 그치? 그래서 분출암이라고 적을까요? 둘다 맞는 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화강암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분출되어서 만들어진 게 주로라는 말 썼습니다. 다른 것도 있어. 다른 것도 언급이 돼. 뭐 안산암, 유문암 이런 것도 언급이 되긴 하지만 주로 현무암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지. 현무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개념을 좀 명확히 하라고. 그냥 화성암, 화성암 그냥 용암, 마그마 뭐 굳어서 만들어졌겠지. 이게 아니야. 확실하게 분출되었어, 관입되었어, 명확하게 공부를 해야지 성적이 오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었습니다. 참고로 나도 화성암입니다. 다도 화성암이고요. 알겠죠? 3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가해서 다암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가해서 다는요. 각각의 석회암, 중생대 퇴적암, 화강암입니다. 중생대 퇴적암 하자마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요. 자동화 시스템이야, 여러분들, 자동화 시스템. 경상누충군이 떠올라야 돼요. 경상 분지 지역에 분포하는 경상누충군이 떠올라야 돼.
물론 뭐 대덕 누춘구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나오잖아. 결국 그럼 중생대 퇴적암하면은 우리는 경상 누춘구만 떠올리면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화강암하면은 요거는 중생대에 관입되어서 만들어진 거구나. 그치? 석회암하면은 이거 고생대 초기구나.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동화. 여기 있죠, 자동화. 자, 고성이라는 힌트를 보자마자 공룡 발자국 떠올라야 됩니다. 여기 바로 나오죠? 공룡 발자국. 그치? 그럼 경상 누춘군이 됩니다. 바로 가가 경상 누춘군인 거야. 중생대 퇴적암이죠. 중생대 퇴적암이라고 나왔으니까 중생대 퇴적암이라고 적을게요. 중퇴. 뭐좀 어감이 좀 그렇네. 중퇴. 과천 연주대. 관악산 정상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쪽에 곳에 나가 이루는 절벽을 이룬 봉우리가 있대요. 봉우리. 이 봉우리 보고서 나머지 중에서 화강암하고 석회암 중에서 봉우리가 있을 만한 건 사실 화강암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관악산까지 배우진 않았잖아, 사실은. 주로 우리가 화강암을 많이 배우면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그런 돌산을 배우면은 북극성을 떠올린단 말이야, 북극성. 그렇지? 북한산, 금강산, 설악산. 북극성 이렇게 기억하면 좋다고 했어요. 북극성 반짝반짝이잖아. 돌산도 정상 부분이 돌이니까 반짝반짝 있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기억하면 좀 좋아요. 근데 관악산이 나왔어. 이러면은 그냥 일단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꼭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꼭 집착하고 그 문제를 풀 필요는 없어. 왜? 뒤에 뻔하게 문제 답이 쉬운 답이 나오잖아. 영월 보자마자 이제 여러분들은 카르스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여기 보면은 암석조차도 기괴한 암석, 그치? 수직 동굴이 있대요, 수직 동굴. 자, 여러분들 이 동굴 보자마자도요, 좀 자동화가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무슨 동굴하고? 용암 동굴하고? 석회 동굴하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딱 동굴, 용암 동굴, 석회 동굴 둘중 하나.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알겠죠? 종유석과 석순, 끝났지? 다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석회암이 되는 거죠, 석회암. 석회암. 그러면은 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하나 남은 바로 화강암이 되겠죠. 화강암. 자, 이렇게 문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1번 가는 조선 누춘군에 주로 분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 조선 누춘군 아니죠. 조선 누춘군에 분포하는 건 사실 뭐예요? 다 같이 다. 그러니까 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따라오죠. 다. 다. 다는 대보조산운동으로 형성되었다. 우리 대보조산운동도 많이 나옵니다. 대보조산운동은 중생대 중기 때 크게 일어난 거예요. 크게 일어난 거 주로. 그렇죠?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줬죠. 대보화강암이 관입된 그 때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는 고생대잖아. 그러니까 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나라고 해야지, 나. 가는 혜성층이구요. 아니죠. 뭐예요? 가는 혜성층이 아니라 육성층이라고 해야 되고, 다 같은 경우는 육성층이 아니라 혜성층이라고 해야죠. 둘이 반대가 된 거예요, 반대. 여기 가가 육성층이고요. 그리고 다가 혜성층이 되는 거지. 반대입니다, 반대. 바다, 얕은 바다에서 만들어진 거는 이제 주로 우리가 배우는 게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나는 가보다, 화강암은요, 경상 누춘군 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중생대 퇴적암보다요, 우리나라 암석 분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자. 별표 치겠습니다. 나오잖아요. 나오잖아. 화강암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아니면 중생대 퇴적암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바로 화강암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니까? 그래서 순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말로 한번더 해볼게요. 이제 쓰진 않을 거야. 그렇지? 변성암, 그 다음 중생대 화성암, 그 화강암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중생대 퇴적암, 그리고 네 번째가 고생대 퇴적암. 이 순서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뭐 나머지는 어렵지 않으니까. 형성식이 역시 나왔는데요. 나 같은 경우는요, 중생대고요. 다 같은 경우는 고생대가 되는 거잖아. 고생대가 더 먼저 형성이 되었다, 이르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나는 다보다 늦다라고 해야지 옳은 답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 요거, 이 4번과 같은 거는 알아두고 가자라는 거죠.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긴 하지만. 그치? 자, 4번입니다. 그래프는 한반도의 암석별 지질시대의 구성 비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 앞에서 제가 강조했던 게 사실 요거예요, 요거, 요거. 각각 고생대, 시원생대, 신생대, 중생대 중 하나라고 나오는데요.
참고로 이거는 100%라고 다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요. 이거를 조금 더 비중을 잘 이렇게 조합을 해보자면요. 변성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한45% 정도. 그치? 퇴적암 같은 경우가 이제 화성암 같은 경우가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뭐한 35%. 그치? 퇴적암이 이제 뭐 나머지 뭐 이렇게 차지할 수 있습니다. 뭐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변화 퇴순이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변화 퇴순이다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변성암 뭐밖에 없어? 시원생대밖에 없잖아. 그럼 간은 시원생대인 거야, 시원생대. 시원생대. 나 같은 경우는요. 퇴적암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네 라는 것만 봐도 사실은 우리는 뭔지 알아야 돼? 중생대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중생대. 중생대구나. 우리가 다음 거 보고서도 알잖아. 사실 화성암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 화성암은 중생대 아니면 신생대거든요. 그치? 분출암은 별로 없어. 주로 관입된 걸로 이루어져 있어. 뭐 모두 다 관입하든 아니지만 주로. 그치? 주로. 그래서 나가 중생대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퇴적암하고 화성암 하나만 보고서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신생대가 되는 거지. 우리 중생대 보고서 아니면은 퇴적암 중에서도 가장 적은 부분이구나라는 거 보고서 신생대인 거알수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해봐요. 신생대는 가장 최근이잖아. 근데 퇴적암은요, 층층이 쌓여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눌러줘야 돼. 근데 신생대는 최근이기 때문에 이 눌러주기까지 또 쌓이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암석이 암석 같지가 않아. 뭔가 바스러지고 쉽게 부서지고 충격에 의해가지고 그런 퇴적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 자체도 굉장히 적은 거예요. 두만, 길주, 명천지개 이세두 개죠. 크게 나면 두만지개하고 길주 명천지개 이렇게 크게는 많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도 있어요. 뭐 포항 같은 곳에도 있습니다. 어쨌든요, 다는 신생대가 되는 거고요. 신생대. 이제 나머지 라 같은 게 고생대죠. 고생대. 근데 우리 고생대 중에서도 어떤 비율이 더 많다고요? 초기하고 말기 중에서 어디? 초기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런 것도 같이 알아가자, 우리. 이거는 진짜 기출이기도 해요. 알겠죠?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한번 접근해 볼게요. 문제 푸는 거는 어렵지 않단 말이야. 기껏 해봐야 뭐 형성식이 나오겠지. 뭐 어렵게 나오면 암석 분포 비율 나오겠지. 자, 가에는 대보조산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원생대 때 우리가 배우는 운동은 없습니다. 그쵸? 대보조산 운동은 언제 발생했어? 중생대, 나때 발생했죠. 그치? 중생대 중기 때 발생했죠, 주로. 나에 형성된 퇴적암 같은 경우는요, 중생대 퇴적암이죠. 경상 누충군을 물어봅니다. 주로 시멘트 공업의 원료? 아니죠. 그치? 시멘트 공업과는 관련이 없어. 시멘트 공업은 어떤 거와 관련 있어? 고생대 퇴적암하고 관련 있죠. 라와 관련된 거라고 봐야지, 굳이 따지자면.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라라고 바꿔줘야 돼, 라. 3번입니다. 다에 형성된 화성암 같은 경우는요, 신생대 화성암은 분출암을 말하는 겁니다. 북한산에 주로 주된 기반암이다. 우리 북금설. 그치, 북금설. 북한산, 금강산, 설악산의 정상 부분의 암석은 뭐다? 화강암이다. 화강암은 중생대다. 관입되어서 형성은 되었다. 그치? 분출해서 형성된 거잖아. 신생대 때 형성된 화성암 같은 경우는. 그치? 이런 것도 되게 기본적인 개념을 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라에는 동고서저 지형의 경동지형이, 에이, 경동지형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라가 아니라 신생대와 관련되어 있지. 다라고 해요, 다. 다. 이런 식으로 자동화가 돼요. 자동화되면 틀릴 일이 없다니까. 시대 순으로 배열하면은 가라, 나, 다 순이다. 한번 볼게요. 가장 오래된 거, 시원생대예요. 가장 오래됐어, 가. 그 다음, 뭐예요? 고생대, 라. 그 다음, 중생대, 나. 신생대, 다가 되겠지. 똑같네.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어때? 똑같은 문제 계속 물어보잖아. 그치? 뭐, 다른 문제니? 매번 똑같은 문제.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뭐 별반 다르지가 않아.
다음은 지형 단원 수업 장면의 일부라고 하는데요. 교사의 질문에 모두 옳게 답한 학생을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A에서 C에 대한 질문에 답해볼까요? 하는데, 오.

하나씩 찾아가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시에서는 중생 대 퇴적암이 관찰되나요? 시에서는 중생 대때 형성된 퇴적암이 형성되나요? 결국 물어보는 게 진짜 딱 그게 그거 아니니? 맞는 설명이니까 예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예. 아니요. 무치우게요. 속어 방식으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A는 B보다 식생 밀도가 높나요? 지리산은 화강암보다, 흑산은 돌산보다 식생 밀도가 당연히 높죠. 그럼 예. 평정 지우겠습니다. A는 C보다 기반암의 형성식이 결국 물어보는 거는 또 성식이다. 그쵸? 형성식이. 아, 별표 안 친다고 했는데. 네, 중요하니까 한번 칠게요. 형성식이 A하고 C를 비교해보면은 시원생 대 중생 됩니다. 이렇게 미리 써둔 이유가 있는 거야. 뭐가 더 먼저 형성됐어? 시원생 대가 더 오래됐잖아. 그럼 변성암이 만들어진 지더 오래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정답은 갑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할 만하죠. 생각보다 막 엄청 어렵지 않지. 그치? 자, 다음 문제입니다. 6번. 다음 자료에 가에서 다 암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가, 단은요. 석회암, 중생대 퇴적암, 화강암. 이제는 머릿속에 좀 떠오르니? 여러분들? 석회암 보자마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이거 나 계속 반복할 거야. 중요하니까.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석회암 보자마자 바로 고생대 퇴적암이 떠올라야 된다고. 그치, 퇴적암이고 고생대구나, 떠올라야 된다고. 중생대 퇴적암이니까 요거는 이제 뭐, 경상누충군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추론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상누충군이구나. 주로 경상누충군이구나, 주로. 자, 화강암이니까 요거는, 중생대 때 만들어진 화성암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가지 더 알아가면 고생대 초기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당연히. 그럼 문제를 풀면은, 가, 오호, 도담, 삼봉이 나왔습니다. 요거 자주 출제가 되죠. 그리고 단양입니다. 바로 카렌 지형인데요. 우리가 카르스트 지형 중에서 카렌 지형을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배우진 않아요. 근데 도담, 삼봉은 기출 문제거든요.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석회암 지역이 땅 속에 있을 때는 용식이 잘 돼요. 왜냐하면 빗물이 땅에 스며들면서 그땅 사이에 있는, 토양 사이에 있는 그 이산화탄소를 머금으면서 석회암을 용식시키는 거거든. 근데 이 석회암이 그냥 표면에 드러나 있으면은 사실 용식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요. 원래는 이렇게 석회암이 있었을 거예요. 땅 속에. 그런데 나머지 다 용식이 되고 나서 그나마 강한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지 표면에 딱 드러나게 된 거지. 근데 지 표면에 드러나는 순간 가뜩이나 강해서 살아남았는데 지 표면에 드러나니까 더 용식이 진행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석회암 지형이 이렇게 돌출되어서 나타나거든요. 이걸 우리는 카렌이라고 합니다. 뭐 세계 지리에서는 뭐 탑카르스트 뭐 이런 식으로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 지리에서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도담삼봉 하면은 석회암 지형이구나, 카르스트 지형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단양이라는 힌트도 있잖아. 그럼 카르스트지 뭐야? 그럼 가는 석회암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야 돼요. 석회암이구나. 나 같은 경우는 공룡 발자국 화성, 그렇지? 그리고 고성, 경남 고성. 뭐예요? 경상누충군이죠, 그렇지? 나는 경상누충군인 중생대 퇴적암이 되겠습니다. 중퇴라고 적을게요. 나 같은 경우는 속초에 있는데 속초에 있는 산, 설악산 딱 떠올라야 되죠? 그리고 여기 암석이 노출되어 있어요. 좀 힌트가 좀 많았지? 그래서 이거는 화강암. 중생대 때 관입되어서 만들어진 화강암이 되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1번. 가는 주로 호수에서 퇴적된 육성층에 분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는 주로 호수에서 퇴적되었다? 석회암은요. 고생대 초기 때 만들어진 거잖아. 어디에서? 얕은 바다에서. 바다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육성층이 아니라고 뭐라고 해야 돼? 해성층이라고 하는 거야, 해성층. 그러면은 우리 육성층은 뭐예요? 평안누충군이지. 얘는 조선누충군이고. 그치? 2번. 나는 마그마가 관입되어서 형성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중생대 퇴적암은 관입되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럼 관입되어서 만들어진 건 뭐예요? 다가 되겠지, 다.